그렇지? 그래서 태양이 떠 있는 시간도 당연히 긴 거고, 태양의 고도도 당연히 여름이 더 높은 거야. 우리 경험적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여름철에는 태양이 되게 높이 떠 있어. 근데 겨울철에는 태양이 되게 뉘엿뉘엿 떠 있어요. 아, 저 끝에 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빨리 지거든. 그렇지? 이렇게 지는 거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오래 떠 있고 태양 고도도 높잖아요. 그렇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좀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럼 태양의 고도가 높은 거는 여름철이 되겠죠.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아, 되게 쉬운 내용인데요. 그래도 여기서 알아갈 거 그냥 같이 한번 알아가는 거지. 난방용 전력의 소비가 높다. 왜? 겨울철에 추우니까요. 이제 서고동저영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은 많이 되죠. 근데 서고동저영이든 남고북저영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찾아야 돼? 고기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고기압이 서쪽이니 고기압이 남쪽이냐.

17번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10번 문제거든요. 오, 이 문제 진짜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수능 시험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신유형이 나오는 것 같아. 항상 이전에 안 나왔던 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전에 안 나왔던 게 나온 적은 없어요. 늘 이전에 나왔던 게 변형되어서 나올 뿐이야. 근데 그 변형된 것도 사실 포장지만 바뀌어서 나왔을 뿐이죠. 까보면 똑같아. 까보면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뭘 물어보는지 한번 보자고. 다음은요. 몇 월, 며칠의 날씨와 관련한 방송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밑줄 친 기상현상과 관련하여서 그래프의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역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A는 홍천이 되겠죠. 홍천. 홍천스가 되겠네. 홍천스. 홍천. B는요. 대관령이 되겠죠. 대관령. C는요. 뭐 평창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기후에서 평창이 찍혀있으면 그냥 대관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신안이 강릉이 되겠죠. 자, 이세 지역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호츠크의 기단 세력이 확장을 했대요. 오호츠크의 기단 하자마자 여러분들은 계절을 따지면 어떤 계절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이 오호츠크의 기단이요. 뭐야? 늦봄에서 초여름이잖아요. 그럼 우리 늦봄에서 초여름에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1차 힌트가 되겠습니다. 확장하면 북동풍이 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힌트.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북동풍이 불겠구나. 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니까. 고기압에서 주변 지역으로 바람이 이동하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북동쪽에 있으니까 북동풍이 부는 거지. 아침 시간에 비해 낮 시간 동안 기온, 아침과 낮을 비교했는데 기온 차이가 났대요. 산간 지역은요, 비가 내렸는데 일부 지역은 고온 현상이 나타났대. 우리 봄철에 고온 현상 배우면 뭘 배웠어요? 녹색바람 배우지 않았었니? 이거 녹색바람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게 두 번째 힌트였거든, 사실은. 산간 지역은 비가 내렸는데 일부 지역은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두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서 추론할 수 있었어요. 아, 요거는 뭐와 관련된 문제야? 녹색바람과 관련한 문제가 아닐까? 녹색바람 팬 현상이잖아요. 팬 현상. 그치? 그래서 우리가 팬 현상을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워? 항상 이거 그림으로 배우면 되게 쉽잖아.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저 진짜 그림 잘 그리지 않아요? 농담입니다. 네. 나쁘지 않게 그리는 것 같아. 네. 지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것 같아, 보면은. 자, 북동풍이 보이죠?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만났어요? 산맥을 만났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바람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비를 쏟죠.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게 되면은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죠. 그쵸?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여기는 고온 건조. 여기는 그래서 습윤에서 습윤.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딱 나눴을 때 여기는 바람 바지사면 이거는 비그네 사면이었거든요. 레인 섀도우가 되겠죠. 비가 오지 않는다. 비로부터 그늘졌다. 지금 A, B, C 구간이 어디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A, B, C 구간이요. 여기가 A, B, C 구간 되겠습니다. C가 이쪽이 C가 되는 거고요. B가 이쪽이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A가 이쪽이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좀 쉽죠.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요. 기온이 나오고 상대 습도가 나와요. 아니 또 상대 습도 하면 또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상대 습도가 뭐냐면은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라는 거에 괜히 꽂힌다니까요. 아직 여러분들한테 상대 습도 말고 습도를 물어보지 않아. 왜냐면 이 습도라는 게요. 사실 정리를 꼭 해보자면은 습도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리하지 마, 얘들아. 상대 습도가 있고 절대 습도가 있어요. 절대 습도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공기의 양 안에 습기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이게 절대 습도야. 절대적인 공기의 양 안에. 딱 부피죠, 부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상대 습도는요,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더운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수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추운 공기는 더 적은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퍼센트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100%가 넘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물방울이 맺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가 내리기도 하는 건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결국 상대 습도야. 이 상대 습도가 얼마나 이제 사람이 느끼기에 쾌적하고 습하냐, 이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은 습도 하면 상대 습도만 생각하면 돼. 이게 그냥 습하면은 상대 습도가 높고요. 건조하면 상대 습도가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면은 그런 거야, 그냥. 이 상대 습도라는 개념이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후에서는 상대 습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강수할 때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너무 전문적이니까 그냥 상대 습도 하면은 아, 습도구나. 상대에 초점이 가지 말고 습도에 초점이 가길 바랍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알겠죠? 자, 어쨌든요. 봅시다. A, B, C 지역, 가나다 지역을 보니까요. 낮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 단은 기온이 완전 높아졌어요. 그치? 습도를 보니까요. 12시가 되니까 완전히 습도가 낮아졌어. 이거 뭐야? 팬 현상에 의해 가지고 높새 바람이 불면은 고온 건조해지구나. 바로 A 지역인 홍천 지역을 말하는 거죠. 영서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림을 배우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는 안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나왔을 뿐인데 조금 더 색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틀려버린다니까요. 아니,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그치? 결국 중요한 거는 기온이 낮 기간에 높아지고 습도도 낮 기간에 떨어졌다라는 거야. 바람이 넘어가는 시기인 거야, 그게 바로. 알겠죠? 그럼 A가 뭐가 되고? 다가 되는 거야. A는 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도 찾으면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게 가하고 나만 찾으면 돼. 기온을 보니까요, 일반적인 기온은 가하고 나 중에서 가가 훨씬 더 기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 평균적으로. 그치? 습도는 비슷비슷한데. 그럼 이건 뭐야? 해발 고도로 풀면 되지. 그치? 해발 고도 어디가 더 높아요? 태관령이 더 높잖아. 그럼 대관령이 더 높으니까 기온은 어디가 더 낮아야 돼? 태관령이 당연히 낮아야 돼요. 결국 똑같은 문제 아니니? 그럼 비가 뭐가 되고? 기온이 더 낮은 뭐가 되고? 가가 되는 거고. 지 여기가 기온이 더 낮으니까 이쪽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가가 더 낮으니까 가는 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C가 되겠죠. 나는 C. 자, 이렇게 짜지면은 B, C, A가 되겠죠. B, C, A 정답 4번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고온 건조한, 특히 건조한 공기는요. 해발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더 기온 상승이 많이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기후학적으로 설명해야지 더잘 되긴 하는데, 그냥 우리 교과서 기반으로 했을 때, 그냥 고온 건조한 공기는 하강했을 때 훨씬 더 기온 변화가 심하구나. 딱그 정도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암기 아니 암기인데,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더 고온 건조한 거예요. 평지임에도, 같은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정답은 4번이라는 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어. 어려운 문제였어요. 특히 뭐가 어려웠어? 유추하는 게 어려웠고, 그래프 해석하는 게 어려웠어. 근데 막상 뜯어보고 나니까 똑같은 문제였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그치? 이렇게 주어지면 아는데, 왜 이렇게 주어지면 모를까?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나 앞으로 그러면은 이거와 더불어서 어떻게 문제가 더 추가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냥 이건 나온다, 이건 아니야. 침식 문제 할 때. 침식 문제 할 때. 물론 비교군이 사실 여긴 3개지만, 침식

심식분지는 두 개밖에 비교군이 좀 되기가 어려워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심식분지 할때 우리 그거 배우잖아요. 기온이 역전되는 현상. 기온 역전 현상. 아마 이것도 잘 하는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왜잘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잘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침식분자만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이렇게만 기억하는 친구가 많은데, 그치? 기온 역전 현상이 어느 시기 때 일어나고, 그쵸? 그리고 낮과 밤 중에서 밤, 새벽 시간에 왜 일어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뭐 나올 수도 있지. 물론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개념을 잘 적용하는 연습을 하자고. 암기하면 결국 틀리는 문제였어. 이것도 암기하면 틀릴 거야, 아마. 저 이해하세요, 반드시. 자,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요, 세 지역의 풍향을 나타낸다라고 나옵니다. 풍향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1월과 7월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린 뭘 찾아야 돼? 1월하고 7월 중에서? 1월을 빨리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되죠. 1월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풍향 나오면 항상 뭐라고 생각해? 이거는 1월부터 찾아야지. 1월. 왜? 1월이 더 풍속도 빠르고, 풍속도 더 빠르고, 그리고 북풍이 뚜렷할 거니까.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름철은 풍속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치? 그리고 남풍 계열이 불지만 남풍 계열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근데 1월은 뚜렷하게 나타나거든, 비교적. 그럼 우리는 항상 그런 거야. 가시기에 대한 나시기의 상대적 특성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나시기 동그라미를 치고요. 자, 1월과 7월이 주어졌을 때 항상 뭐를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1월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죠. 보도록 합시다. 가, 나. 딱 보자마자 북풍, 어디야? 나잖아. 북풍 계열 딱 보이잖아요. 풍향별 관측 횟수의 백분율이 나와 있는데, 북풍 계열이 진짜 많이 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기는 뭔가 남풍 계열이 불기도 하는데, 뭐지? 여기도 북풍도 같이 섞여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면은, 여기는 거의 그냥 북풍! 약간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가 뭐가 되는 거야? 1월이 되는 거고요. 가가 7월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억. 항상 이렇게 1월, 7월 문제 풍향을 푸는 문제가 나오면은 전체적인 지역을 주기보다는 지역을 이렇게 떼어내서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영남권 또는 뭐 경남권 아니면 뭐 호남권 이런 식으로 좀 주는 것 같아요. 평균은 상대 습도가 높다. 자, 우리 상대 습도가 나왔습니다. 상대 습도. 뭐 고려하라고 했어? 상대 습도 하면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상대라고 했니? 아니야. 그냥 우리는 습도를 고려하면 돼요. 그럼 습도는, 얘들아, 습도는 여름하고 겨울에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습도가 높아요? 어디가? 여름이 더 높아. 그치? 그냥 우린 그거만 하면 돼. 여름에 찝찝해, 겨울에 찝찝해. 여름에 더 찝찝해. 그치? 그게 상대 습도야. 그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습도를 느끼는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평균 상대 습도는 1월이 더 낮아야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겁니다. 니은입니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탁월하다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1월 하면은 어떻게 기억을 해? 그냥 단순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암기하는 친구하고 적용하는 친구의 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1월을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그냥 북서 계절풍이구나라고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이게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북서풍이 또 뚜렷한 건 맞아요. 북동풍에 비해서. 근데 1월은 북서풍만 보는 건 아니거든. 북동풍도 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북풍 계열이 분다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적용하기가 편해요. 여기서도 나오죠. 북풍 계열의 바람이 탁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수량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형성, 겨울철의 지형성 강수에 따른 강수가 어디서 많이 내리는지 알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여름철도 마찬가지야.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이니까 그냥 남동쪽이니까 남동풍이 불겠구나 이게 아니라 남쪽에 있으니까 남서풍하고 남동풍이 같이 불겠구나라고요.
남풍 계열이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북한의 기후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자, 열대 저기압입니다. 열대 저기압이라고 한다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사실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기압이라는 거는요, 기압이 낮다라는 거야. 기압이 낮다라는 거는요, 공기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열대 저기압은요,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야. 쉽게 말하면 공기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고서 회오리를 치는 태풍이 되는 거지. 태풍. 이것도 진짜 별거 아니지만, 그냥 열대 저기압이 태풍이 돼 이렇게 외우는 거 같고요. 열대 저기압에서 저기압에 초점을 두고, 아, 공기가 상승하는 게 저기압이구나. 왜? 공기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개념을 잘 적용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한국 지리는 암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암기로서 한국 지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항상 이해로 생각하세요. 되게 별거 아니, 쉬운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 잘 적용해야 된단 말이야. 리을,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기단, 고기압, 같은 말이에요. 기단이나 고기압. 고기압이 공기가 하강하는 게 고기압이니까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공기 덩어리, 공기의 덩어리 기단이죠. 그러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서, 고, 동, 저, 형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기압. 알겠죠? 니은 리얼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때 그냥 어떻게 풀었어? 풀고 넘어갔죠. 그냥 풀고서 에이 문제 쉽네. 니은 리얼.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쉬워. 이게 아니라 개념을 한번더 정리하는 거야. 문제 풀면서 내가 과연 알고 있는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정확한가? 나 외운 거 아닐까? 이해 기반으로 풀어야지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암기하잖아요. 다 틀려요. 틀릴 가능성이 높아. 어려운 문제는 다 틀려. 물론 적당한 문제는 다 맞추겠죠. 제발 좀, 생각하면서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번입니다. 이 문제도요, 되게 어려웠어.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외웠다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문제죠, 나름대로. 다음은 온라인 수업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답글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결국 그냥 옳은 내용 고르면 돼. 그러면서 가 나는 각각의 1월과 7월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풍향의 특성을 통해서 가 나시기를 구분하고 A에서 T 강수 분포 특성에 관한 답글을 달아볼까요? 이런 문제였어요. 물론 가나 찾는 건 쉬웠지. 왜? 못 찾으면 되니까 그냥 북풍 계열 뭐예요? 겨울. 그게 바로 1월. 남풍 계열 7월.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 그럼 고민할 것도 없지. 나가 뭐가 되고? 1월이 되고. 가가 7월이 됐었죠. 왜? 남풍 계열이 주로 불고, 주로 북풍 계열이 뚜렷하게 보이죠. 확실히 좀 풍향을 비교해보면 온도 차이가 크게 나는 1월달이 바람이 또렷하게 보는 것을 볼수 있지 않니? 여름처럼 그냥 다 덥다 보니까 막 기압차가 겨울철에 비해서 막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세기가 약한 거야, 상대적으로. 기온 차이가 클수록 기압 차이도 크게 발생시키고,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도 빠르게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여러분들 바람을 더 칼바람처럼 느끼는 게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바람이 센 거야, 실제로. 자, 지역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역에 나왔으니까요. 지역의 위치. A는요, 홍천이 되겠죠, 홍천. 홍천. B는요, 강릉을 물어보는 거 같죠, 아무래도 강릉. 점이 조그만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대관령에서는 조금 남쪽이었을 것 같아. 그치? 강릉이겠죠. C 같은 경우는요, 전북에서 가장 동남쪽이네. 남원이겠죠, 남원. 남원. D는요, 여기가 칠곡, 구미 아래쪽이니까 칠곡이 될것 같아. 칠곡. 칠곡군이 되겠네요. 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마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갑입니다. 가는요, 이거 좀안 보이니까 확대를 좀 해볼까? 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커졌죠?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자. 착, 오케이, 요 정도까지 좋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보도록 하자. 갑은요. 가는 7월이고 나는 1월임을 알 수 있어요. 아, 요거는 쉽지, 사실은. 그치? 요거는 좀 쉬워요. 그래서 가는 7월이 맞고요. 나는 1월이 맞아요. 그쵸? 네, 이렇게 풀 수 있어. 갑까지는 쉬웠어. 문제는 이제 을하고 병이 되는 거거든요. 을을 보면은 가시기에는 남서 기류가 유입될 때, 사실 가시기라고 한다면 7월이고요. 7월이라고 한다면은 남풍 계열이 부는 거잖아. 그치? 이때는 남풍 계열이란 말이야. 남풍. 1월은 반대로 북풍 계열이 보이잖아요. 북서풍, 북동풍.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남서 기류가 이렇게 부일 때, 유입될 때, 시는 바람바지, 디는 비그늘에 해당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형성 강수할 때 늘 배우는 게 뭐예요? 바람바지와 비그늘 사면 배우지 않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배울 때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은, 팬 현상을 배울 때, 우리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어떤 거를 주로 많이 적용해? 자, 이렇게 하면서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불 때, 바람이 불 때요, 이렇게 쉰 하고 바람이 불 때 올라가야 되니까 공기가 상승하면서 비가 내리죠. 공기가 상승하면은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비가 내립니다. 항상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비교했을 때 찬 공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뜨거운 공기에 비해서 더 작아요. 그럼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면은 나 이만큼 수증기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소유 못한다고 생각해봐. 추워져가지고. 그럼 그 나머지 어떻게 돼? 쏟아야지. 그러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비가 내린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야. 반대로 바닥에서 공기가 차가워지면은 바닥에서 수증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생기면서 그게 안개가 되는 거거든. 어쨌든요, 공기가 상승하니까 비를 쏟아요. 그게 바로 뭐였어? 바람 바지 사면이었어.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온 건조해져요. 이게 팬 현상이었잖아, 우리가 배운. 그러면서 여기는 고온 건조하니까 비그늘, 비가 안 와요. 비로부터 그늘져서 비그늘 사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팬 현상이라고 배워요. 팬 현상.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이 이건 아는데 항상 동쪽이 바람 바지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동쪽이 바람 바지라고 이렇게 외워버린 거예요. 사실 외우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동쪽이 바람 바지인 이유는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동쪽이 바람 바지인 거야. 그럼 여긴 상대적으로 봐봐. 봐봐, 봐봐. 자, 지금 태백산맥, 소백산맥이에요. 그럼 시는 뭐야? 소백산맥의 서사면이야. 소백산맥의 서사면은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 다우지예요. 왜 다우지야? 남서 기류가 유입될 때 남서풍의 바람바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거꾸로 된 상태인 거야. 아니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거를 바람이, 아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람이 봐봐.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쪽이 바람바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바람바지 비근의 사면을 결정하는 것은 이 지형의 위치가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웠다면은, 아, 남서풍이 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아, 바람바지 사면이구나. 그러면은 이 시 지역은 남서 기류의 바람바지니까 비가 많이 오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은 이거를 맞출 수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D는 이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비를 쏟고 내려갈 때는 다시 고온 건조해지잖아.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왜 다르게 생각해? 그럼 D는 여기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딱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비근의 사면이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렇지.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왜 이 영동지방의 팬 현상을 주로 많이 다루냐면요. 이 영동지방 가뜩이나 봄철에 건조한데 더 건조한 거야. 이 높새 바람이 불면은 봄철에. 그래서 봄철에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해야 되는데 이제 막 씨앗 뿌려야 되는데 다 말라 죽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름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높새바람이라는

0: 리듬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거든. 이거를 중요하게. 왜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더 중요하게 다룬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람맞이 비근의 사면이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여름철에 그냥 습하기 때문에 이 고온 건조한 게 좀 덜 느껴질 뿐이야. 그냥 상대적으로. 그래서 덜 중요하게 우리가 배울 뿐이에요. 아시겠죠? 결국 원리야 원리. 그러면 을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였잖아 사실은. 자, 나식이 1월이에요. 1월은 비는 A보다 강수량이 많아요. 자, 이것도요. 사실은 지금 을하고 병이 같은 문제다. 겨울철에도 결국 바람바지 비근의 사면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바람바지 사면이 더 중요합니다. 왜? 강수량을 쏟으니까 강수량에 반영이 되잖아. 그럼 여기는 봐봐. 똑같은 산맥이지. 태백산맥이야. 우리 북서풍이라고 외웠으면은 틀리죠. 북풍 계열이라고 배웠으면은 북서풍이 불기도 하지만 북동풍이 불기도 하죠. 그럼 강릉 지역은요. 그리고 또 대관령 지역은요. 북동풍의 바람바지 사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겨울철에 지형성 강수를 쏟는 거죠. 그럼 나시기에 비는 A보다 왜 강수량이 많은지 이야기니? 이게 사실 같은 문제였어. 선생님이 보기에는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르겠지. 왜? 외웠으니까. 근데 지형성 강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은 아, 같은 문제였구나. 똑같은 문제를 물어보는 거구나. 남서풍이 불든 북동풍이 불든 바람바지 사면은 그냥 비가 내리고 또 눈 내리고 비근을 사면은 비가 안 오는구나. 고온 건조하구나. 상대적으로 건조하구나. 비근의 사면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그치? 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요. 뭐였어요? 갑, 을, 병. 다 정답인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어때요? 아니, 기후 단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재밌는 문제들도 많이 등장하지 않았니?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을 풀면서 그냥 풀고 아, 나 다 맞췄어. 아니, 틀렸네. 이게 아니다. 맞추고 틀리고가 뭐가 중요하겠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가져갈 건 없을까? 여기서 혹시 변형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 이건 좀 더 강조가 되네. 이거는 좀 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 최근에는 확실히 개념을 외워서 푸는 문제보다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개념을 이해해서 그 이해 기반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사고력을 정말 요하는 문제가 대거 등장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점을 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UBS 수능 기출 애밀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땠어요? 네, 우리 후반부 들어가면서 문화 이해의 태도 공부했었잖아. 26번부터 오늘 그 부분 끝까지 문제 이어갈 거거든요. 네. 최근에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 등장할 수 있구나,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핵심을 잘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우리 92쪽에 32번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문화는 하면서 막 소개하는 형태야. 근데 이게 실제로 되게 막 언론들에서 조명이 됐었던 한 나라의 어떤 풍습? 문화인데요. 자, 이곳에서는

약속 없이 집에 손님이 올 경우 식사를 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같이 놀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친구만 그냥 혼자 방에 남겨두고 가족끼리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스웨덴이었나? 어느 나라에서 이제 뭐 친구들끼리 같이 집으로 초대해서 아이들끼리 놀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덧 막 저녁 시간이 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뭐 미리 얘기를 한 것도 뭐 아니라면은 친구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구 있으면 같이 밥 먹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뭐 친구는 너는 알아서 놀거라 하고 우리 집 아이만 데리고 이제 식사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런 문화가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보고 갑은요. A국의 식사 문화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을은요. A국에서는 자기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야.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우리 가족끼리 밥을 먹는다는 거지. 자, 이러한 문화가 우리랑 달라서 좀 이상하게 생경하고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서로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사회 문화를 하고 빈칸 가. 그러니까 결국 빈칸 가는요. 우리 이전에 풀어봤었던 31번에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바람직하게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태도,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가해 비교하며 평가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돼. 문화에는 우열이 있어. 이거는 아니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 평가 아니고요. 동경심을 갖고 받아들이려는 태도. 야, 저 나라의 문화는 멋지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동경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죠. 특히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는 동경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낮게 좀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바람직하진 않고 4번 타문화보다 자문화가 우수하다는 태도로 판단 자기 나라 문화를 중심에다만 두고 판단 그럴 리가 마지막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그들 이 A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는 게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33번. 서로 다른 사회 문화에 대해서 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자, 이러한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어떠한 질문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서로 다른 사회 문화에 대해 우열 판단?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건 결국 그래봤자 우리가 공부했었던 세 가지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예요. 이 안에서 우열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건 유일무이하게 문화 상대주의에만 해당을 하니 결국 A와 B는 둘다 응이라고 응답을 했을 것이고 나머지 C가 뭐겠다? C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겠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A,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와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 이 둘을 구분하는 어떠한 질문이 가에 들어가야죠. 자, 기억. A, B와 달리 C는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A, B를 구분하지 못하더라도요, A, B와 같은 문화 절대주의적인 태도와 달리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죠. 자, 니은. A가 타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문화 사대주의. A가 이거라면 B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돼야 돼. 그런데 B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뭐야? 이어지는 내용도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나왔어. 그래서 이유는 틀렸다. 디귿. 가에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받는가? 자, 문화 제국주의에다가 밑줄 치시고, 자, 이러한 문화 제국주의 내지는 또 뭐가 자주 나와? 국수주의 자주 나온다. 국수주의.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들을 보면 요거는 둘다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을 한다. 요거 기억하세요. 내 가해는 이러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 이게 들어갈 수 있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라고 응답하는 거 바로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는 아니오가 될 테니까. 자, 리을. 가해는 해당 사회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문화를 이해하는가?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역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4번. 자, 문화 이해 태도 ABC. 우리 알고 있는 그 태도 나왔습니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하는가? 근데 이게 아니오래. 그럼 A는 뭘까요? 이러한 태도를 갖는 순간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열등해. 아, 왜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는 좀 이렇게 촌스럽냐? 타문화는 멋있어. 라는 태도가 되겠죠. 그럼 A는 뭘까요? A가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 빈칸이기 때문에 BC는 구분을 못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들어가겠죠. 자, 1번. A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그렇지 않지, 문화 간에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열등해라는 관점이니까 틀렸고, B가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라면, 그러면 그 순간 B는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라면, 가에는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기여하죠. 문화 상대주의는. 근데 아니오로 연결돼서 틀렸네. 3번. C가 만약에 자문화를 타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태도. 역시 우리나라 문화가 짱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태도. 그럼 C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거야. 자, C가 자문화인 순간 B가 문화 상대주의죠. 가에는 국수주의로 나아갈 우려가 있는가? 국수주의로 나아갈 우려 있는 거 자문화 중심주의 맞고요. C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가에는 문화 간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어차피 하나는 문화 상대주의,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 그런데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문화 상대주의는 아니야. 문화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야. 그럼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별할 수 있죠. 하나 예, 아니오가 되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가에 각 사회 문화를 해당 사회 맥락에서 바라보는가, 이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예라고 응답을 한 C가 뭐예요? 이게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B가 자문화 중심주의. 그럼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비해서 타문화와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 높다. 여러분, 선지 5번에서 얘기하는 타문화와의 마찰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거, 얘는 완전히 자문화 중심주의라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나라 문화를 중심에다 두고 내가 제일 잘났어 하면 다른 문화랑 접촉을 했을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라고 가야지 이게 옳은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요, 3번이었네요. 자, 이어서 35번입니다. 갑을병, 세계 문화 이해 태도. 네. A국 사람들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자신이 먹은 음식값은 각자 지불을 한다. 일종의 그냥 더치페이를 한다. A국 사람들의 세련되고 진부한 문화를 우리 사회가 본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사회 거는 좀 별론 것 같은데, 역시 저 A국이라는 타문화에 대해서 되게 세련되고 진보했다라는 관점. 그럼 갑은 문화 사대주의. 자, 을. 나는 연장자나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기분 좋게 음식값을 모두 지불하는 우리의 문화가 훌륭해. 오히려 우리께 짱이지 않냐? 오히려 A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본받아야 돼. 우리께 짱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거 본받아야 돼. 완전 갑과 을은 반대되는 태도죠. 을은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자, 병. A국의 문화도 우리 문화도 모두 의미가 있어. 야, 뭘 판단하고 평가를 하냐? 무엇이 더 훌륭한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우열을 평가하지 마.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그 사회의 맥락을 살펴보자라는 거. 병은 뭐예요? 맥락 보자라는 거. 문화? 그치? 상대주의적인 관점. 1번. 갑의 태도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아주 적극적이겠지. 야, 저렇게 세련된 문화, 우리가 따라가야 돼라고 추종하는 거니까. 틀렸고, 적극적이지 않을 리가 없죠. 자, 을의 태도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 약화, 자기 나라 문화가 짱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완전 강화되지 않겠니? 3번, 병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자, 요거 계속 나오죠? 문화 제국주의, 국수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연결. 자, 4번. 갑을의 태도,
문화 사대주의랑 자문화 중심주의를 섞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문화 절대주의. 모두 문화 다양성에 저해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4번 나왔네요. 자, 5번. 을병의 태도는 모두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린다. 을병을 묶어버렸네. 오히려 5번에서 얘기하는 거, 문화에 우열이 있다.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건 갑과 을의 관점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갑과 을의 태도를 묶어서 우리는 씁시다. 문화 절대주의. 문화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이어서 36번이요. 자, 피자. 맛있겠다. A국의 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A국 국민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음식 문화죠. 여행 가서 B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 피자를 먹어본 이후로는 네모 피자. 우리나라 피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피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미국의 정통 피자 조리법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미국게 진짜 아주 정통적인 거고요. 우리나라 피자는 영 별로예요. 우리나라 네모 피자 우우 하는 관점. 이거 우리나라 거는 별로야. 열등해. 너네 거 짱. A국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태도,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죠.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 자, B국. 네모 피자는 피자의 본고장인 우리나라 피자와 비교하면 식재료와 맛이 너무 달라. 피자라고 볼수 없어요. 여기 지금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A국의 네모 피자 자체가 우리의 관점에서 볼때 이건 피자가 아니라는 거야. 저는 이 음식에 피자라는 음식을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 불쾌합니다. 이게 어떻게 피자예요? 우리나라 게 짱이지? 뭐야? 그치. 자문화 중심주의. 자, 마지막 C국 국민평. 네모 피자는 A국 고유의 식재료로 국민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피자입니다.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자, 여기 밑줄 칠게요.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그 나라의 환경, 사회적인 조건, 맥락,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러한 피자, 문화가 발전을 했으므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돼요. 이거 우리 이해합시다. 그리고 존중합시다. 자,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했죠. 자, 1번. 갑의 태도는 선진 문물 수용에 소극적? 문화 사대주의인데? 야, 너네 거 짱이다. 하니까 완전히 적극적이겠지. 2번. 을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또 나왔네요. 문화 제국주의라는 거. 예. 어떤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미치겠다라는 거. 바로 이거 자문화중심주의가 됩니다. 자문화중심주의 맞죠? 정답은 2번. 3번. 아이고. 3번. 병의 태도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는 비판. 병 문화 상대주의인데 평가해요? 평가 안 합니다. 얘는요, 이해한대요. 중간에 존중, 이해 나오잖아요. 4번.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타 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비판받는다. 자, 여기도 밑줄 쳐봅시다. 타 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태도는요, 바로 귀국 국민 을과 같은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놀아줄 수가 있어요. 자, 5번. 을의 태도는 병의 태도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라는 비판받는다. 그럴 리가. 을은 완전 자기 나라 문화가 중심인 건데 정체성을 상실할 리가 없죠. 오히려 5번 선지에 나타난 이러한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건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37번. 37번은 또 제시문이 길어요. 그리고 뭐 햄릿이라고 하는 고전이 등장을 하니까 이 뭐지? 하고 당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막 길게 서술이 되어 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기억, 문화 이해의 태도. 이게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였어. 그리고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자, 밑줄을 중심으로 이 앞에 수식하고 있는 문장을 한번 봐. 이를 통해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가 형성되는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를 하자. 대체 왜저 나라에는 저런 문화가 발전하고 형성됐을까? 그걸 보려면 그 나라의 문화적인 맥락 상황을 함께 보자라는 거.
사실 우리는 이 기억이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와요.

네. 그런데 좀 불안함이 있으니까 결국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앞에를 같이 보는 거지. 동그라미족 문화를 연구하러 현지 조사를 떠난 A는 우연히 마을 장로들과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 햄릿은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아버지 대신 왕이 된 삼촌과 어머니의 결혼에 괴로워하던 햄릿이 아버지를 죽인 삼촌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다. 혹시라도 햄릿이 익숙하지 않을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써준 거야. 그런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 너무 당연시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아들이 직접 하는 것도 금지하는 동그라미족 사회에서 햄릿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해석됐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A는요, 보편적으로 통용될 것이라고 믿었던 햄릿에 대한 해석도 특정 문화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이 주관적인 어떠한 그런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서 내가 자라왔느냐가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그게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건 사실 문화 연구 현지 조사 파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1단원에서 공부를 했었던 연구 방법론이랑 같이 결합돼서 출제를 했다면 조금 더 재밌었겠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의 초점은 이 기억이라는 문화 이해 태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골라라였어요. 방금 읽어봤지만 사실 앞에 별 내용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촉박할 때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수식하는 문장에 주목을 하자. 시간 세이브 엄청 될 겁니다. 자, 기억. 우리나라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왜 지배적인지 그 사회 내부의 논리와 체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대체 왜 저런 문화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회 내부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 뭐야? 문화 상대주의 나왔는데? 니은?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우리 문화는 열등해. 야, 우리 문화 왜 이렇게 미개하냐? 서구 사회처럼 포크 나이프를 사용하는 세련된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야, 역시 저 나라처럼 포크 나이프로 밥 먹으면 저 되게 있어 보이는데,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고상해 보이는데? 니은에 나타난 문화 이해 태도 뭐예요? 문화 사대주의지. 자, 디귿. 시신을 화장하는 우리의 장례 문화와 비교할 때, 시신을 새나 다른 동물의 먹이로 들판에 방치하는 세모부족의 관습은 너무 야만적이야. 우리나라 문화의 중심에서 다른 나라 문화의 관습에 대해 야만적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열등하다라고 보는 거. 자,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냥 문화 상대주의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기억에만 해당을 하는데? 그래서 문제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제시문이 턱 했는데 문제는 별거 없었죠. 자, 이어서 38번입니다. 38번은 조금 긴장하고 불법해요. 문제 형태 자체가 채점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채점용이 나오면 조금 이제 문제 형식 자체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다. 문화 이해 태도 AC, 우리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에 대한 가불의 응답, 교사의 채점 결과입니다. 세 개의 질문이 있고, 하나당 지금 1점, 내지는 0점 틀렸으면.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 3점짜리가 있으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3점이 없어요. 갑과 을 중에 세 개의 응답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가 아직은 뭔지 몰라.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질문.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관점은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죠. 두 번째,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 문화에 우열이 있어. 어떤 거는 우등해, 어떤 건 열등해. 이 문화 자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겠죠. 3번, 자기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가? 우리나라 문화를 중심에다 두는 거, 이거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죠. 근데 여러분, 갑과 을의 응답을 한번 잘 봐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 A와 C로 동일하죠.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응답은요, 지금 다 이렇게 갈렸어요. 근데 우리 갑과 을 중에 어쨌든 각각 하나씩은 틀려야 되잖아. 그럼 그 순간 알수 있는 건 뭐야?
아, 두 번째 응답. 너네 둘다 공통적으로 맞았구나. 이걸 알수 있죠.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게 갈려져 버리는데 이 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번째 응답 전부 다 맞았고, 갑과을이 맞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갑과을 중에 한 명이 맞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도 갑과 을둘 중에 한 명이 맞았다. 네, 첫 번째, 세 번째 이제 크로스로 가져가야겠죠. 하나는 무조건 틀려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센스 있게 보면 세 번째 질문은 자문화 중심주의에만 해당을 하는데 여기 을 같은 경우는 B와 C 두 개로 응답을 하니까 얘가 틀렸을 거다라는 걸 알아요. 네. 그리고 또는 여기서 이두 번째가 문화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지금 이게 A씨, 이게 응답이 맞는 응답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B가 뭐다라는 걸 알아요. 문화 상대주의다라는 걸 알죠. 그리고 첫 번째 문화 상대주의인데 을이 B. 이렇게 잘 응답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 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을, 너가 맞았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선 갑, 너가 맞았고, 해서 각각 이 점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C가 뭐다? C가 자문화 중심주의고, A가 마지막 하나, 문화 사대주의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1번. A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사대주의 들렸고, 2번. B는 문화 상대주의인데요. 제3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문화 이해하는 거, 여기 꽂혀가지고 2번 아닌가요? 하면 안 돼. 앞부분에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건 어떤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선지. 3번. A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 보존에 유리하다. A는 문화 사대주의인데요. 우리나라 문화 우, 너네 문화 짱. 그럼 자문화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완전히 약화가 되어버리겠지. 4번. B는요, A와 달리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 거 완전 문화 사대주의 아니야? 너네 거 짱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5번. C는요, B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아, 이거 자주 나오는 거. 문화 제국주의, 국수주의 엄청 나옵니다. 이거는, 그치. 자문화 중심주의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번 문제 흥미로웠어요. 문제 형태적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채점형이 나올 때, 이렇게 각각의 질문에 먼저 응답을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응답을 보고, 이 점이 나오려면 두 번째 응답은 둘다 맞았다라는 걸 먼저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39번. 수행평가에서 2점을 얻을 수 있는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는데, 자, 과거 각국 사람들은 주변국들을 모두 야만족으로 취급을 했고, 자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며 자기 문화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문화 이해 태도 뭘까요? 자기 문화 짱, 너네 나라 야만족이야. 기억은? 자문화 중심주의. 자, 그러나 오늘날 각국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다른 나라의 문화와 그 가치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 뭐예요? 다른 나라 문화도 존중을 하겠다, 이해하겠다라는 거, 문화. 그치, 상대주의적인 관점이지. 자, 그리고 갑을 가면, 니은 문화 상대주의는 인류의 문화 다양성 보죠. 오,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함정에 빠진 거다. 문제 잘 보면 중간에 단, 문장 안에 기역 니은 중 하나라도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1점을 감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갑은 니은에 대해서 옳게 설명을 했는데 기역 어디 갔어? 1점 감점이 돼서 이 친구 1점이야, 1점. 1점짜리 답안이야. 자, 을, 기역은 자문화는요,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타문화에 대해 차별적인 편견을 가는, 저 열등한 것들. 맞네? 2점. 자, 병.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와 달리 문화를 우열 평가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이게 맞죠?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라는 거. 너네 나라 문화도 나름의 가치가 있어. 자, 정. 기역 니은은 모두 국수주의에 빠질 우려가 크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국수주의, 문화 제국주의, 이거 뭐라고요? 자문화 중심주의라고요. 기역 니은을 둘다 묶어버릴 수가 없죠. 니은은 빠져야 되죠. 그래서 정은 틀렸네. 2점 받는 친구, 을과 병으로 이루어진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0번. 아, 40번 문제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을 거예요. A, B, C를 구분하는 거는 괜찮은데, 질문 여기 지금 가나가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 시간이 좀 걸렸다. 차근차근 보시죠. 예. 자, 일단은 이것도 채점형 문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장할 수 있어요. 근데 채점형이 나올 때, 요거 좀 이렇게 감사했었던 건, 우리가 A, B, C를 잘 구분할 수 있었던 건, 네 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씩 1점일 텐데, 지금 갑 같은 경우에 4점이야. 오, 고마워가 봐. 나와야 된다고. 왜? 지금 이 친구가 응답한 이거는 전부 다 옳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봐봐. A는 B씨와 달리 특정 사회 문화를 기준으로 자문화를 낮게 평가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자기 나라 문화를 낮게 평가를 하는가? 이거 예. 이게 A에 대한 게 맞대. 그리고 이게 옳은 응답이래. 그럼 A가 뭐예요? A가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되죠. 문화 사대주의. 그러면 A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쓰시고. 자, C는 A, B와 달리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자, 국수주의, 문화제국주의, 이거는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지. 근데 이것도 예. 이게 옳게 응답을 한 거잖아. 그럼 C가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 그럼 자연스럽게 문화 상대주의가 B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갑이 어쨌든 다 정답이야. 근데 을은 네개 중에 지금 두 개가 틀렸다? 근데 첫 번째, 갑, 예, 을, 예. 아, 여기서 지금 맞았어. 그리고 예 아니야로 갈렸는데 얘가 정답이니까 얘는 틀렸지. 그러면 을은요,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이게 갑의 응답이 빈칸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둘 중에 한 개만 이건 옳게 응답을 했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1번 선지를 가야죠. 만약에 기억이 예라면, 이게 그러니까 옳은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나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예야. 그럼 얘는 틀렸다는 거. 그럼 여기서 하나를 가져가야 되니까 이 니은에도 예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옳게 응답한 거 들어가야 되는데, 나에는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B,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가? 이게 들어갈 수 없죠. 왜?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우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이번에는 또 달라집니다. 이번엔 니은이 아니오라는 거야. 이게 아니오가 되는 순간, 이번에는 오! 너가 틀렸구나. 그러면 이 친구가 맞아야 돼. 그럼 기억이 아니오가 들어가겠지. 그럼 가에는 아니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게 옳은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가에는 A는 문화 사대주의는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타문화와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가? 아, 요 A가 지금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을 하죠? 근데 이 문화 사대주의는 오히려 타문화와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져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오라고 응답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번은 이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또 전제가 달라져야 됩니다. 가가 B는 A와 달리, B가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하는가? 그럼 지금 문화, B가 뭐였죠? 문화 상대주의? 이게 맞잖아요. 그럼 가에 이게 들어가면 여기 얘가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틀려버리니까 니은에는 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고. 이번에 4번. 나가 B는 C와 달리,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자기 문화의 가치만을 중시하는가? 자, 문화 상대주의가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겠지. 그럼 얘가 틀렸으니까 얘가 맞아야 되니까 기억에는 아니오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거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시간 좀 걸렸죠. 그리고 이어서 5번입니다. 이번에는 가가 A는 B와 달리, A가 문화 사대주의,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가? 라면, 요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는 예가 들어가겠죠. 이번에는 나에는, 그럼 여기가 틀렸으니까 얘가 맞아야 돼? 그럼 여기에는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 나에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들어갈 수 없죠. 지금 이렇게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는
문화 사대주의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 거 우, 별로라고 보니까. 그럼 여기 B가 뭐예요? B, 이게 바로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그럼 문화 사대주의 쓸까요? 여기 B. 자, 그리고 문항 2번. 자, BC와 달리 A에만 해당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0점이기 때문에 이게 틀려야 되는 거다. 자,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근데 A가 문화 상대주의 일 리가 없지. 왜? 점수가 0점이니까. 그럼 나머지 어차피 A와 C가 남았으니까 C가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하겠네. 그리고 A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이렇게 ABC를 연결을 하시면 1번. A는 타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다. 그럴 리가. 자기 나라 문화 짱이라고 하는데. 1번에 얘기하는 건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고요. 자, 2번. B는요, 문화 사대주의죠?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비판받는다?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인데요. 3번. A는 C와 달리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를 한다.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를 평가하는 거.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나왔어요. 자, 4번. A는 BC와 달리, 즉 자문화 중심주의는 나머지 이두 가지와 달리 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하는데 지금 문화 사대주의 같은 경우는 타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잖아요. BC와 달리, B와 달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죠. 야, 너네 나라 문화 별론데? 라고 보는 거니까. 오히려 얘는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겠죠. 5번. C는요, A, B에 비해서 타 문화와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럴 리가. 문화 상대주의인데. 너네 나라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어떠한 문화가 왜 이런 식으로 발전됐는지를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를 하겠다는 건데. 특히 선지 5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42번입니다. 자, 문화의 태도 ABC 3개 나왔어요. 우리 알고 있는 3개의 태도.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아니요. 이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문화를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태도가 아닌 게 뭐야?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지? 그럼 A가 문화 상대주의. 자, 국수주의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가? 국수주의 또뭐 같이 많이 나와요? 문화 제국주의. 자, 요두 가지는 묶어서 뭐다? C. 자문화 중심주의다. 그러면 마지막 요 B가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했으면 뭐 끝났지. 1번. 문화 상대주의는 각 사회 문화를 해당 사회 맥락에서 바라본다. 아, 이러한 장래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아, 왜 밥을 손으로 먹냐면 이러한 것 때문이구나. 라는 거.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죠. 자, 2번.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의식하는 거를 당연시한다. B는요, 문화 사대주의거든요. 문화 사대주의는 우리나라 거 별로 너네 거 짱. 그러면 2번이랑 다르죠. 2번에서 얘기하는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의식하는 걸 당연시하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는 너무나도 우등한데 너네 나라 문화는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열등하니까 야,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관점이라면 요 2번에 나타난 태도는 오히려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가 되겠죠. 3번. C는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 지닌다? 이거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고요. 자, 4번. A는 B와 달리 특정 사회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 평가. 자, 평가 나왔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관점은 뭐다?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문화 상대주의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있죠. 자, 어떠한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려면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게 들어가면 돼. 그런데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나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 문화 다양성의 시대에 특히 강조되는 그러한 바람직한 자세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43번. 43번도 되게 학력평가스러운 문제가 나왔어요. 네. 여기서 학력평가스럽다라는 건 게임이 진짜 자주 나와. 우리 지금까지 문제 풀어보면서도 막 이렇게 바둑돌 주는 것도 있었고 뭐 엄청 많았어요. 학평에서 이렇게 정말 되게 신선한 게임들이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카드 게임이 나왔고요. A, B, C, D 한 장씩 들어있는 꾸러미를 배부판낸다. 근데 여기서 갑을병의 태도를 딱 주고 있어. 요거 집중하시면 돼요.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 을은요, 문화 사대주의, 병은요, 문화 상대주의. 요게 이제 드러난다. 요게 드러난 카드를 두 장씩 골라야 되는데, 두장 모두 옳게 고르면 2점. 한 장만 옳게 고르면 1점. 그리고 잘못 고르면 0점이래요. 근데 결과, 갑을병이 가져간 그런 카드가 하나는 빈칸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일단 이 카드를 보고, 이 각각의 어떠한 문화 이해 태도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지요. 예. A 보니까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오? 이거 익숙하다. 우리 방금 봤었던 5번 선지에 그대로 나왔네. 이래서 기출이 중요한 겁니다. 표현에 익숙해지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형태가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예. 개념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자, A. 이거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 B는요? 타문화를 추종해서 자문화의 가치를 폄훼한다. 야, 너네 거 짱이다. 우리나라 거 별론데. 하는 태도. 뭐야?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 자, C.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기준이 된다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 문화의 우열을 판단한다. 이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걸또 다른 말로는 평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뭐예요? 두 개지.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두 개에 해당합니다. 자, D.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을 할 수가 있다. 일단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겠죠. 왜? 우리나라 문화를 중심에다 두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어떻게 보면 타문화에 막 이식하는 거, 뭐 이게 당연한 거니까. 정체성 보존에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적인 것도 마찬가지에 해당을 하죠. 자,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일단 갑을 가. 갑은요, 카드 A와. 근데 갑이 자문화 중심주의를 배정받았어. 근데 카드 A는 문화 상대주의다? 그럼 여기서는 0점이라는 거야. 기억은 몰라. 그리고 을은요, 문화 사대주의를 배정받았는데, 카드 B가 문화 사대주의다? 어머나. 그럼 여기서 이미 1점 가져갔네? 근데 니은은 몰라. 또 다른 카드는. 그리고 병은요, 카드 C. 근데 카드 C, 문화 상대주의 배정받았는데, 카드 C는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얘는 0점짜리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몰라. 그럼 기본 점수를 배점을 한 다음에, 기역에서 리을까지 선지, 기니디 빈칸을 하나하나씩 가정을 하면서 이 친구가 몇 점인지를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기역이 B라면. 자, 지금 답은 자문화 중심주의죠. 근데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B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뭐야? 이거 지금 문화 사대주의 되는 거면 여기서도 0점인데? 그러면 갑은 2점을 획득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선지 기억은 이 앞에 전제를 읽기도 전에 무조건 틀렸어라고 선지를 그냥 삭제시켜 버릴 수 있다? 왜? 지금 어차피 두개 카드 둘다 옳아야지 2점이야. 근데 첫 번째 카드가 0점인 순간 갑은요 이미 2점을 획득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삭제시켜버리고. 자, 이번에는 니은. 니은이 만약에 C. 니은에 C가 들어가요. 근데 을은 문화 사대주의죠. 문화 사대주의 C에 들어가죠. 그러면 을은 2점 해당합니다. 그리고 디귿. 지금 병 같은 경우에 병은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하는데, 디귿에 만약에 카드 B가 들어가면 문화 상대주의 아니죠? 사대주의에 해당을 하니까 0점. 요 획득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일단은 요 니은은 맞는 선지였고, 자, 그리고 디귿이 만약에 A든 D든 병이 획득하는 점수는 1점이다. 지금 병은요, 지금까지 0점이고, 여기 디귿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최고점 1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병은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하잖아요. 근데 A 문화 상대주의, 그리고 D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해.
그럼 A든 D든 둘다 문화 상대주의니까 뭐가 들어가든 여기에서 1점을 얻어서 병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1점이다. 맞는 거죠. 자, 리을. 만약에 기억이 이번에는 B래요. 기억에 B가 들어가면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자문화 중심주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갑 같은 경우에는 몇 점? 0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니은에 씨가 들어가요? 니은에 씨가 들어가면 씨는 문사 또는 자문화인데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을 하니까 을은 2점을 가져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에 D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화 상대주의에 요게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기존 0점에서 D로 인한 1점. 그럼 최고 득점자는 갑이 아니라 누구? 을이 되겠죠? 갑이라고 얘기해서 틀린 선지. 그러면 니은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시간 조금 걸렸을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44번으로 갈게요. 자, 자료와 함께 ABC 어떠한 태도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알고 있는 태도 그대로 나왔지. 이게 막 생경하거나 완전 낯설진 않았을 거야. 중학교 사회에서도 나왔고 놀랍게도 고1 통사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했었던 거죠. 자,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 라는 질문으로 A, B는 C와 구분된대요. 그럼 우리는 C가 뭐다? 문화 상대주의다라는 걸 알죠. A, B는 아직 구분이 안 되는데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B, C를 A와 구분한대요. 요 질문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 문화 사대주의. 그러면 A가 뭐다?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을 한다. 그럼 써놓으세요. A는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B는 자문화 중심주의. 자, 그리고 C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겠다. 소머리 축제. 8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일명의 거리2라고 불리는 이 축제에서는 날카로운 뿔을 가진 거구의 황소와 빨간 스카프를 두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에 대해서 그냥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갑은 역시 우리나라 소머리 축제는 세계인이 봐야 할 최고의 문화야. 역사가 짧은 다른 나라에서 감히 흉내도 못 낼까? 야, 역시 우리나라 게 짱이다. 야, 너네 나라 문화는 이거 우리 못 따라갈 거야. 너네랑 비교해. 역시 우리가 짱이야. 그럼 갑은 지금 완전히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 자, 자문화는 어디에서 나타났죠? 네, B로 나타났어요. B. 그리고 을. 맞아요. 매년 외국 여행 때이 축제를 경험했는데, 웅장한 규모. 그리고 분위기 진짜 최고예요. 근데 반면 우리나라 축제는 정말 부끄러워요. 아, 우리나라 거는 왜 이렇게 좀 별로냐? 뭐좀 없는 것 같아. 촌스러워. 이렇게 미개해. 근데 야, 너네 거는 역시 최고다. 짱이다. 세련됐어. 고급스러워. 이거 뭐야?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 자, 그럼 문화 사대주의는 A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병. 하지만 황소가 처참하게 죽잖아요.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네,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폐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함정에 빠질 수 있었을 법한 거는 하나가 여기서 지금 문화 상대주의가 나왔으니까 병이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축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1번. 갑의 문화이해 태도는 A가 아니라 B. 을의 문화이해 태도는 B가 아니라 A. 3번. 이것도 C에 해당하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화 상대주의로 갔었으면은 이것도 그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축제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회 환경적인 맥락에서 뭔가 존중하려고 했겠죠. 자, 그리고 4번. B는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국수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판. 국수주의 나왔네. 문화 제국주의랑 묶어서 자문화 중심주의 거. 그럼 정답은 4번. 5번. C는요, 문화 상대주의죠.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를 존중하고, 여기까지 괜찮은데? 근데 A, B는요, 인류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한다. 뒤에 문화를 평가한다. 요거는 좋은데 앞부분이 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문제 정답은 4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45번입니다.
자, 이것도 질문을 통해서 질문은 아니고 ABC 그냥 순서대로

각각의 관점에 대한 의미가 서술되어 있죠. 자, A는요,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낮게 평가한대요. 야, 우리나라 거 짱이다. 너네 거좀 별론데? 라는 태도. A는 뭡니까? 그치. 자문화 중심주의. 자, B. 다른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자기 문화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엮인다. 자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관점. 문화 사대주의적인 관점. C.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맥락에서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거는 뭐예요? 그치,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이죠. ABC 구분했으면 1번에 A는 국수주의로, B는 문화제국주의로, 어머나, 얘가 왜 AB로 갈렸니? 국수주의와 문화제국주의는 둘다 묶어서 어떠한 거야? 얘는 둘다 자문화 거야. 자, 2번. 타문화와의 공존에 대해서 A는 부정적인 태도를, 그리고 C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예, 정답 나왔네요. 아무래도 자문화 중심주의는, 야, 너네 거 별론데? 하니까 뭐 다른 문화 공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게 짱이야. 그런데 문화 상대주의는, 야, 우리나라 것도, 그래, 나름의 가치가 있어. 야, 너네 나라 것도 이래서 너네 이런 문화가 발전했구나. 그치, 이해하고 존중해야지. 문화 다양성 기여에는 되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정답 찾았고요. 3번. AB는요, 자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문화 사대주의가 그럴 리가. 자기 나라 거 버리겠다는데? C는 문화관, 일단은 요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네요. 4번.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AB를 C와 구분할 수 있죠. 요거 아까 비슷한 선지 나왔었어요. 문화 상대주의만이 유일무이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을 하겠죠. 마지막 5번.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하는가?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AB에 해당을 하죠. A를 BC,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AB를 C,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6번 갈게요. 네. 자, 이것도 또 오랜만에 채점형이 나와서 약간은 긴장하는 마음,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응답과 마지막에 힌트로 옳은 응답수가 나와요. 이거를 잘 봐야 돼.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어차피 세 개의 태도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 접근을 할 때는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에서부터 가야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둘다 빈칸이 있어서 몰라. 네 번째도 빈칸이야. 질문이 심지어. 근데 세 번째는 질문과 응답, 옳은 응답까지 전부 다. 그럼 세 번째 것부터 가야 돼. C는 모든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을병 응답이 아니요, 아니요, 얘인데, 옳은 응답수가 하나래요. 그러면 얘가 맞다라는 거지, 하나인 게. 그럼 얘가 틀렸다라는 거니까, 그 순간 얘라고 응답을 하는 C는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다라는 걸알수 있죠. 네. 자, C가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가면, A는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어차피 문화 상대주의 빠졌어.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예라는 응답이 나오겠죠. 그럼 예가 되겠죠. 네. 왜냐면, 옳은 응답수가 두 개여야 되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아이고. 요, 그냥 예 이렇게 되는 거다. 아이고. 지워져. 여기가 그냥 예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기억에, 아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예에 해당을 할 텐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AB를 아직 구분은 못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그냥 가정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니은이 한 개라면, 니은이 한 개다라는 건요 아니오가 옳은 응답이라는 거죠. 근데 B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큰 거. 그럼 얘는 지금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오가 옳은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A가 뭐다? A가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고, 그리고 B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문화 사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타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그리고 디귿. B는요, C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 선생님, 저 아직 A와 B가 뭔지 구분이 안 됐는데요?
근데 AB 구분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AB는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 또 하나는 문화 사대주의, 즉 문화 절대주의적인 태도야. C는 문화 상대주의 나왔죠. 근데 문화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 관점은 오히려 C의 관점이기 때문에 C와 달리라고 부정을 할수 없어서 D귿은 무조건 틀린 선지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만약에 가에 B는요, 이번에는 옳은 응답수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러면 요게 옳은 응답수. 그러니까 아니오가 옳아야 되는 응답이죠. 근데 B는요, A와 달리 국수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가? 국수주의로 이어지는 거는 자문화중심주의인데 라고 해놓고 B가 자문화중심주의라고 하면 안 돼. 왜? 아니오가 옳은 응답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가야죠. 리을 같은 경우에는 A가 자문화중심주의고 B가 문화 사대주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간다면 이번에 니은은 몇 개가 되는가 판단했을 때 B가 문화 사대주의죠.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크죠. 그럼 예로 옳게 응답을 했으니까 니은에는 그치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가 비슷한 형태, 앞에 뭐 38번도 채점형이었었고, 40번 문항의 경우에도 채점형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38번, 40번, 이어지는 46번, 방금 풀어봤었던 문제까지 함께 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생경하진 않았어. 중간에 등장하는 내용 요소들, 뭐 아니면 뭐, 그 국수주의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았는데 이게 좀 어려웠다면 문제 형태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채점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값으로 향하는 점수부터 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점이 4점이라면 0점 내지는 4점 먼저 가고 그게 없다면 1점 또는 3점으로 가야지 애매하게 중간 점수인 2점 이렇게 접근하지 말아라라는 거.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질문과 응답을 보는데 옳은 응답수가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빈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었었던 반면 세 번째 질문은요 완벽했어요. 갑을병의 응답부터 옳은 응답수까지 바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해, 너가 바로 옳았구나. 그래서 C가 문화 상대주의구나 라는 걸 먼저 찾고 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부터 제시문 접근하고 자료 분석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이었고요.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47번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화 이해의 태도가 나왔고요. 자,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가 나왔을 때에는 질문 먼저 보고 마지막에 선생님의 마무리 발언을 봐야 되지.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B씨는요, A와 다른 입장을 갖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그 순간 A가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다. 근데 B씨 간에도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B와 다른 C의 특징을 설명하세요에 대해서 갑은 틀렸고, 을만 옳다라고 선생님 얘기를 해요. 어차피 하나는 문화 사대주의, 또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야. 그런데, 이 씨는요, B와 다르게 외부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다. 야, 너네 거 짱이다. 반면, 우리나라 거는 우우 하는 태도. 을만 옳게 응답을 했다고 하니, 이때 C가 뭐예요?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그럼 C, 문화 사대주의. 마지막 B, 이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자, CAB 연결했으면 1번. A는요, 다른 사회와 문화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 문화적 마찰 초래할 가능성이 큰 거는 이거 누구예요? 자문화중심주의. 왜? 그냥 자기 나라 것만 자꾸 짱이라고 하니까.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로가 뭔가 만날 때 당연히 마찰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번. B는요,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자기 나라고 짱이고 너네 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데 되게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야. 그럴 리가.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태도는 오히려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 3번. C는요,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자,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는데요.

문화 상대주의는 아까 뭐였죠? 네, A에 해당하죠. 저 4번. A는요, B와 달리, 즉 문화 상대주의는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우려. 자, 문화 제국주의 나왔습니다. 문화 제국주의, 국수주의랑 묶어서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을 하고 오히려 네, B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B와 달리라고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 5번 C는 문화 사대주의는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자기 문화의 가치를 폄하한다. 문화 사대주의는 자문화에 대해서 아주 열등해. 야, 그런데 타문화에 대해서는 너네 거 고급스럽다. 세련됐다. 되게 우등하다. 라고 보는 자세죠. 이게 뭐였죠? 그래요. 바로 C.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요 5번이 완전 완벽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문화와 타문화를 평가할 때 우열이 반대로 가게 되면 그건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것이고 애초에 우열 자체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자.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존중하자라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풀어볼 문제, 네, 16개의 문제를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어서 조금 애매하게 48번부터 3개의 문항이 남았는데, 요거 다음 시간 전반부에 문제 풀이 이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이라고 해서, 뭐, 주류 문화, 하위 문화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우리 강의 계획서에 맞춰서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시간 좀 걸릴 법한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강조했었던 38번, 40번, 46번, 채점형 문항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꼼꼼하게 기출문제 분석하시고 정답, 오답의 근거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떠한 문화 이해의 태도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함께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개념 완성 사회와 문화의 권인복입니다. 단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정리해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은 사회 집단에 해당하는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요, 사회 집단 분류하는 연습들을 했었죠. 충분히 복습을 잘 해주셔야만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또 사회 조직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집단, 여러분, 뭐, 사회 집단의 기본적인 개념 정립, 의미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성립 요건이죠. 뭐,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소속감, 공동체 의식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사회적 집합체를 사회 집단이라고 규정한다고 했었고, 뭐 접촉 방식에 따라서, 결합 의지에 따라서, 소속감에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사회 집단에 해당하는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여기 사회 집단, 사회 조직 가운데 이 사회 조직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0쪽으로 오셔서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회 조직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는 회사 같은 경우,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같은 경우를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나 학교처럼 집단의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뭐 회사마다 회사가 설립된 목적이 있죠. 크게 말하면 뭐 이윤 추구이긴 하지만은 뭐 광고 회사가 됐든 무역 회사가 됐든 그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있죠. 그렇게 목표에 따라서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져 있고, 또 과업 수행을 위한 일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 구분, 규범과 절차, 일종의 그 조직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규칙이나 매뉴얼을 의미하죠. 규범과 절차가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는 사회의 집단이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 말은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집단들 중에서, 사회 집단들 중에서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일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들도 체계적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규칙과 매뉴얼에 따라서 규범과 절차도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사회 집단들 중에 해당하는 것을 사회 조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조직보다도 사회 집단이 조금 더 넓은 범주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통해서 잡을 수가 있고요. 흔히 우리가 사회 조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공식 조직이다라고도 합니다. 공식 조직. 같이 좀 적어주시면은요, 이따가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비공식 조직, 또 자발적 결사체,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회사, 이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나 학교와 같은 공식 조직 내에서, 공식 조직 내에서, 또 그 공식 조직 내에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 자,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등,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여가, 그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누가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 집단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회사라고 하는 공식 조직 안에서 그 회사에 소속되어져 있는 멤버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한대요. 등산하는 걸 좋아한대요. 축구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렇죠? 이런 식의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여가 활동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 멤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 집단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메모해 두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회사 내 동호회, 회사 내 각종 동호회, 그 다음에 학교 내 각종 동호회. 선생님도 올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마음 맞는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 18분이랑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한 번,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지금 3월 중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풋살하고 축구하자. 또 남고에 근무하다 보니까는 이 학생들과도 같이 함께 공차자라고 하는 그런 동호회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가면 안 되는, 어쨌든 간에. 학교 내 동호회.
그 다음에 이 사회조직, 공식조직이라고 하는 게 회사, 학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요, 시민단체, 정당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됩니다. 시민단체,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 집단과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규범과 절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회사와 학교와 같은 시민단체와 정당도 뭐예요? 사회조직, 공식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형성되어지는 동호회, 친목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죠. 흔히 회사 내 동호회, 줄여서 사내 동호회, 그다음에 학교 내 동호회, 줄여서 교내 동호회, 이 정도를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정당, 그쵸? 이러한 것들 안에서 형성되는 친목 집단 동호회도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챙겨주시면은, 여러분 내신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등장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굉장히 기존에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변별력 차원에서 이 부분까지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비공식 조직의 기능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공식 조직의 목적은 뭐예요? 과업 수행이죠. 일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업무하고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쵸? 업무 중심적으로 사람들끼리 네트워킹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식 조직의 목표이자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양상이에요. 그쵸? 하지만 그러한 공식 조직 안에서 일에서 조금 거리를 두면서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책 읽고 배드민턴 치고 테니스 치고 함께 여가와 취미를 공유하는 그러한 조직을 형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면은요, 일과 업무 수행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긴장감, 그쵸? 부담감,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친목을 도모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식 조직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공식 조직 내에서의 업무에 따른 긴장감과 소외감을 완화함으로써 또 친목을 함께 비공식 조직하면서 도모하면서 친목 도모하면서 오히려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역기능은요, 비공식 조직의 목표나 비공식 조직 내에서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우선시하거나 공식 조직의 목표는 일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올해 이제 축구 동호회 팀장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학교 가서 학교라고 하는 공식 조직 내에서 오늘 수업이 몇개 있고 수업 내용 어떻게 준비하고 상담과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출근하자마자 막 너튜브 통해서 막 축구 동영상 보면서 오늘 어떤 전술로 포메이션을 짜지 막 계속 이거 고민하고 앉아 있고 그쵸? 또 비공식 조직 내에서의 다양한 사적인 인간관계, 친밀감을 바탕으로 친목 도모하는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요. 공식 조직에서 업무 수행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함께 축구 동호회하는 선생님들과 친목 도모를 막 주로 가져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비공식 조직 내에서 끼리끼리 문화, 뭐 파벌을 형성할 경우 또한 공식 조직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비공식 조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 결사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발적 결사체. 자, 자발적 결사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의미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 집단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 집단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발적 결사체가 전통적인 회사나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학교, 뭐 이러한 사회 조직이 자발적 결사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통적인 회사에서 상호작용하는 구성원들이 뭔가 이 회사의 상호작용에서 결핍과 부족함과 이런 거를 느껴서 그들이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든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아, 이거 좀 부족하다. 아, 여기서 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취미나 여가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돼서 만드는 양상의 조직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전통적인 회사와 학교 같은 공식 조직, 사회 조직 같은 경우는 자발적 결사체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업무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는 스트레스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사람들끼리 함께 취미와 여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친목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동호회로 대표되어지는 친목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뭔가 회사의 목표, 학교의 목표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포함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따로 집단을 형성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게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결국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라고 말하면은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전체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근무하고 일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험들을 막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 내가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회사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근무하기도 하지만은 나를 지킬 수 있는 또 나와 비슷한 같은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특정한 집단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한 맥락에서 본인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이익 집단. 자기가 속한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게 형성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에서는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자 중심으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조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익 집단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소속된 직업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겠죠? 바로 직능단체라고 하죠. 직능단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익 집단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직능단체라고 하면은 의사회, 뭐 변호사회. 자, 이러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적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이익 집단,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적인, 본인이 속한 그 직업적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사회 조직으로서 이익 집단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단순히 여가와 친목도모적인 어떤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또 개인이 소속된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목소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기존의 직장 생활, 기존의 공식 조직 활동하면서 또 어떤 목소리와 어떠한 관심사가 등장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사회 보편적인 이익에 해당하는 목소리가 등장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공익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에 해당하는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자발적으로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무슨 봉사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등과 같은 예시들이 봉사와 환경,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또 시민단체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를 형성하게 된다. 오케이? 정리하자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 조직과 공식 조직 활동을 하면서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 또 다른 형태의 관심사를 가지고 새롭게 친목도모 형태, 본인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 그 다음에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로서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 자발적 결사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회사나 학교 같은 것은 자발적 결사체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료 탐구 다시 한번 보면은요. 61쪽에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이 잘 적혀져 있어요. 자, 먼저 친목 집단. 친목 집단이라 그래서 동호회와 같이, 동호회 등과 같이 구성원 간의 취미나 여가를 공유하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기 위해 결성된 집단이다. 그럼 접촉 방식에 따라서 구분했었을 때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차 집단의 성격이 부각되는 거야? 몇차 집단? 그렇죠. 1차 집단에. 1차 집단의 성격이 네, 부각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가족으로 대표되어 있죠.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전인격적 관계가 지배적인 1차 집단의 성격이 부각된다. 자,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이라고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 노동자와 근로자의 권리, 또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또 구성원의 무슨 이익? 특수 이익. 자기가 속한 집단의 사적인 특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의 형태로서의 자발적 결사체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환경단체, 봉사단체, 인권단체 등과 같이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의 보편적 이익인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으로서의 자발적 결사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단체, 대표적인 자발자 결사체 유형으로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발자 결사체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자, 공통의 관심사와 또 목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발적 결사체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신념이 뚜렷하고 당연히 참여도가 높겠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면요. 자유롭고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연성과 민주성이 중시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 별표. 세 번째. 자, 아까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집단, 접촉 방식에 따라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전인격적 접촉이 지배적인 가족으로 대표되어지는 저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집단, 동호회로 대표되는 친목 집단. 자,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집단, 2차 집단 뭐예요? 접촉 방식에 따라서 간접적인 접촉. 또 과업 지향적인 접촉, 수단적이고 도구적이고 단편적인 접촉이 중시가 되어지는 회사 등의 예시가 대표적이었던 그 2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집단이 뭐랑 뭐다?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 이것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 정리하는 개념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회 집단 정리할 때 이익 사회 할때 엄청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니? 이익사회,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사회 집단, 이익사회라 그랬는데,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들 중에서, 친목 집단 동호회와 같이, 1차 집단의 성격이 부각되어지는 이익사회도 있지만은, 이해타산적이고 수단적인 성격의 회사와 같은 2차 집단의 성격이 부각되어지는 이익사회도 있다. 이두 가지 형태가 같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정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익사회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세 글자? 그렇죠. 결사체다.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발적 결사체. 자발적 결사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친목 집단, 동호회와 2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이익 집단, 시민단체가 이 자발적 결사체 안에 마찬가지로 함께 존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2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2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무슨 조직이다?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회사와 학교 같은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이거를 같이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 집단과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2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무슨 조직이다? 2차, 무슨 조직이다?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이렇게 잘 메모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가지고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개념 플러스 한번 해볼 건데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재 60쪽에다가 한번 여러분 여백이라든가 포스트잇이 있으면은요, 빈 공간에다가 좀잘 정리해 두시면은 요 내용이 여러분 학교 시험 내신을 준비하는데 아주 잘 활용될 겁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익사회의 관계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비공식 조직도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라고 했고요. 자발적 결사체도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 둘의 관계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둘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하지만 얘보다 얘, 즉 비공식 조직은요,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 앞에 따라오는 조건들이 꽤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어요? 공식 조직 내에서,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여가 등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쵸? 이러한 조건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이 자발적 결사체보다 더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디가 자발적 결사체가 더 넓은 포함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또 자발적 결사체와 이익사회,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익사회는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얘 결사체라고 했잖아, 결사체.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사회 집단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회사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동호회도 들어가고 라고 했었죠. 그쵸? 하지만 앞에서 자발적 결사체 정리했을 때는 일반적인 회사나 학교 이런 것들은 자발적 결사체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전통적인 회사에서 가지는 부족함과 그런 것들을 뭔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거기에서 왔었던 어떤 불평과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아니면은 회사 생활하다가 뭔가 뭐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 회사가 추구했었던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는 어떤 입장을 띄고서 공통의 관심사나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형태가 자발적 결사체였죠. 이 자발적 결사체에는 여기에는 들어갔었던 회사나 학교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포함 관계는 오히려 이익사회 쪽이 더 넓게 포함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즉,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은요, 결국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비공식 조직.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자발적 결사체. 그리고 또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결사체인 이익사회가 됩니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은요. 1번에 비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의 관계. 자,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라고 하면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쵸? 하지만은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비공식 조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이익집단 같은 경우는요. 얘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얘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2차 집단의 성격이 부각되어지는 무슨 조직이다? 공식 조직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동호회, 일반적인 친목 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공식 조직 안에 형성이 안 되고 그러면서 공식 조직의 멤버로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비공식 조직 또한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발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X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발적 결사체와 이익사회의 관계도요.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죠. 그렇죠? 이러한 포함관계를 가지니까요. 그치만은 모든 이익사회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아니죠. 대표적으로 바로 회사와 같은 경우. 요거는 이익사회는 맞지만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리했었죠. 자, 이러한 발레들을 적용해 주시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익사회와 이익집단의 관계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익 사회라고 하는 거 방금 했었던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사회 집단이라고 했고요.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그쵸? 자발적 결사체의 한 유형이었죠? 본인이 소속된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2차 집단의 성격이 부각되는 공식 조직이다라고 정리했었죠? 자, 그러면은 모든 이익집단은 이익사회이다. 그렇죠. 요건 맞습니다. 모든 이익집단, 노동조합, 직능단체처럼 본인이 소속된 집단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결사체는 결국에 선택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익사회에 다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은 모든 이익사회는 이익집단이다? 아니죠. 아니죠. 뭐예요? 학교와 같은 경우. 학교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익사회죠. 선택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하지만 얘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처럼 이익집단인 경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발레를 통해서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익사회 관계를 이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자, 그러면 개념적으로 A, B, C가 뭐가 들어가는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공식을 넣고 여기에 비공식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선생님, 비공식 조직은 다 공식 조직 내에서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로 형성된다면서요. 이렇게 위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앞에서 여기
요 부분 정리했을 때 여기가 비공식 조직이 오고 여기

자발적 결사체에 왔었죠? 근데 모든 비공식 조직은 다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 다이어그램에서도 여기가 뭐가 와야 되고, 여기가 자발적 결사체가 오고, C가 뭐가 와야 된다? C가 비공식 조직이 오는 형태로서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B가 네, 공식 조직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공식 조직은 전통적으로 회사, 일반적으로 회사를 여기 한번 적어 보고요. 그 다음 비공식 조직은 회사 내에 형성이 되어지는 회사 내 동호회, 사내 동호회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인데 공식 조직 안에 2차 집단의 성격이 부각되는 공식 조직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자발적 결사체. 뭐예요? 그냥 침묵 집단. 그냥 침묵 집단. 동호회.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식 조직 내에서 공식 조직의 멤버들로 형성되는 양상이 아닌 침묵 집단인 거죠.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공식 조직인 거. 즉, 여기에 형성되는 거. 요거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2차 집단의 성격이 부각이 되어지는 바로 여기에 이익 집단과 노동조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인 이익 집단과 환경단체가 대표적인 예시인 시민단체가 요 부분에 들어가는 중요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익 사회에 해당하는 개념을 잘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해 볼게요.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공식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면은요.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공식 조직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동호회, 그냥 침묵 집단, 공식 조직 내에서 형성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동호회 같은 경우는 공식 조직에 해당하지 않죠? 자,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X인 거고요. 또한 모든 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다? 요것도 X인 거죠. 그쵸? 전통적인 일반적인 회사나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는 공식 조직은 맞지만은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반례로 해당 부분이 틀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정리할 게 많죠? 자.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가장 학교 선생님이 변별력을 줄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자료 많이 가지고 와서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꼼꼼하게 교재가 조금, 살짝 뭔가 내용으로 꽉꽉꽉 차지는 느낌이 있긴 하죠. 그쵸? 약간 복잡해지는 느낌, 살짝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은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내신 시험은요, 확실하게 그 변별력 있는 문제들 대응할 수가 있어요. 자, 가볼게요. 사내 동호회, 사내 노동조합, 그다음에 아파트 내 동호회나 무슨 무슨 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명, 무슨 무슨 구 동호회를 한번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그다음에 이익사회, 혹은 뭐 공식 조직,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사내 동호회, 회사 내에서 형성되어지는 동호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장 먼저 와야 될게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 그리고 모든 비공식 조직은 뭐에 포함된다? 네,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된다. 그리고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어디에 포함된다?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이 되는 이익사회에 해당된다. 라고 요세 가지를 차례대로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는 가장 쉬울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얘가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인데 시험에서 아마 사내 노동조합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정확한 공부가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현혹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 내에 형성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얘도 사내에 형성되는 거니까 사내 동호회처럼 얘도 비공식 조직이겠지라고 접근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 비공식 조직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노동조합은 대표적으로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대표적인 사례였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그 이익집단은 결국에 그 노동조합으로 대표되어진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와 학교처럼 2차 집단의 성격이 부각되어

에서 많은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 사람이 많고 커다란 조직에서 조직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의 질서가 필요하죠. 매뉴얼이 필요하고 아이디어와 운영 관리가 필요하잖아. 그 맥락이 관료제라고. 산업화 이후 맥락에서 대규모화된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운영 원리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과 특징을 가지고 커다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을까라 그랬을 때첫 번째로는요, 권한과 책임의 위계 서열화예요. 주로 수직적으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서열화 시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많은 회사들이 그렇고 또 학교도 대규모화된 어떤 많은 학생들 거의 뭐 1,000명 이상의 전교생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이 관료제 조직 운영 원리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도 거의 한 1,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학교 안에서도 이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위계 서열화 시키거든요. 선생님은 평교사이지만 선생님 소속된 부서의 부장님이 선생님보다 권한과 책임이 더 많죠. 그리고 또그 위에 교감 선생님, 그 위에 교장 선생님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서열화를 시키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수직적으로 위계서열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의사결정 권한이 의사결정 권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집중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래쪽으로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양상을 주로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 가지냐? 하향식입니다. 하향식. 하향식 의사 결정 양상이 하향식 의사결정 양상이 주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아래로 권한과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된 사람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로서 뭔가 조직 내에서 중요한 거를 결정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 자, 이런 것은 수평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업의 형태로서 부서를 쫙 쪼개고 가지고 있는 어떤 전공이라든가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양상이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도요, 선생님 근무한 학교에서 교육 연구부라고 하는 부서에서 기획 업무를 하면서 뭐 3학년 사회문화, 2학년 사회문화, 법과 사회, 이런 과목들, 선생님이 전공한 사회 전공을 살려서 해당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 쭉쭉쭉쭉 학교에도 엄청 다양한 부서들도 있고 회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평적인 분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조직에서 많은 구성원들을 질서정연하게 안정적으로 조직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근거에 따라서 제멋대로 행동하면은 조직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죠. 함께 구성원들이 지킬 수 있는 공통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정확히 말하면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예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서 구성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조직 내의 질서를 흐트리고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통의 기준과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관료제의 네 번째 특징은요,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과 신분 보장이다. 연공 서열주의다라고도 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해서 더 많은 경력과 더 오래된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주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호봉제, 공무원 조직에서 적용되어지는 호봉제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더이 조직에 더 먼저 들어와서 더 오랜 시간 동안의 경력과 경험과 숙련도를 쌓은 사람에게
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 더 경제적인 보상,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주는 형태로서 조직 운영 원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 보장이다. 뭐 기업 같은 경우도 공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학교 같은 경우도 뭐 임용고시라던가 아니면은 공정한 어떤 채용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 구성원들을 선발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반적인 관료제의 특징을 가지고 커다란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관료제가 가지는 순기능은요, 아무래도 커다란 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직적인 위계서열화 권한과 책임에 따라 수직적으로 위계서열화 시키고, 또 전문화 세분화 시켜서 분업화 형태로 취하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다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공통된 규범에 따라서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의 안정성 및 지속성, 예측 가능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직의 구성원이 새로운 구성원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 이 매뉴얼에 따라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 지속성, 그 다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 또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위계서열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순기능도 정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역기능은 뭐냐면은요,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본질보다 수단이라고 하는 측면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 결국 또그 수단적인 부분을 잘 준수하면은 결국 뭐나 본질적인 부분도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경도된 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보다 수단을 더 중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매뉴얼, 너무 세부적인 어떤 규범과 절차, 오히려 규범과 절차가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워. 인간 소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커다란 조직에서 본인에게 소속된 그 부서 안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만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야. 본인이 다른 부분의 능력과 재능과 역량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속된 부서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업무만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까는 커다란 어떤 기계 안에 나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해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커다란 조직 안에서 연구부 업무로서만 선생님이 담당하는 기획 업무만 1년 내내 담당하고 선생님이 담당하는 사회문화, 사회와 문화 이런 과목들만 담당하는 형태로서 1년을 쭉 레귤러하게 보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선생님은 뭐 다른 것들도 잘하고 또 다른 업무도 막 하고 싶고 그쵸? 개인의 어떤 잠재성과 역량을 막 발휘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커다란 관료제 조직 운영 원리 시스템 안에서는 정해진 업무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만 잘 수행하는 어떤 분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직된 조직 구조가 형성될 경우 안정성을 지향한 특징을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요, 요즘 사회처럼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아주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뭔가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야. 그런데 막 표준화된 규범과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막다 지켜가면서 결국에 처리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규범과 절차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조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수단 같은 건데 결국 빨리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 오히려 그러한 표준화된 규범과 절차 같은 부분에 의해서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 구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역기능 네 번째는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과 신분 보장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자, 무사안일주의가 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정한 경쟁의 과정을 거쳐서 입사만 하게 되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업무 숙련도, 경험, 경력에 따라서 호봉제와 같은 논리로서 본인의 신분과 경제적인 보상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0: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새로운 신입사원과 경쟁하고 자기 개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인 거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사 안일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기능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정보사회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맥락에서 탈관료제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 운영 원리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앞에서 봤었던 목적 전치 현상, 인간 소외 현상, 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또 무사 안일주의,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탈관료제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체계를 추구한다. 나 그래서 이제는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렇게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 최대한 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산시키고요. 의사결정 구조도요, 위에서 아래로 권한과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아래쪽으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람들, 직급이 낮고 권한이 적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가 부각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중간 관리층의 비중도 과감하게 또 줄이는 거예요. 주로 부장이나 국장 등으로 대표되어지는 중간 관리층도 과감하게 그 비중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민첩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조직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업무의 숙련도, 경험,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는 호봉제로 대표되어지는 연공서열주의를 강조하기보다는요, 경력이 얼마 되지가 않아도, 나이가 어려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뭔가 성취하고 성과를 냈었을 경우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자라고 하는 형태로서 동기부여를 막 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업적,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대표적으로 인센티브 제도, 성과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강조하는 게 또한 탈관료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도 최대한 강조하자, 즉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해주자라고 하는 맥락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관료제에서는 커다란 조직 안에서 특정 소속된 부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만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자율성, 창의성, 또 역량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직 운영 원리를 강조하는 형태를 또한 띠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특징들이 반영되어지는 대표적인 탈관료제의 예시가 바로 팀제,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조직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 간단하게 이름만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탈관료제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정리해 봤어요.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 집단과 이번 시간에 사회 조직 그리고 또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쭉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그 사회 조직에서 바로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 또 자발적 결사, 더 나아가서 이익사회까지 하고 해당하는 그 개념을 종합적으로 포함관계나 연결관계, 그 관계를 잘 비교하고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연결해서요, 꼼꼼하게 복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사회와 문화는 럭키보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사진은 특별히 내가 열심히 찰칵찰칵 찍어온 사진들이야. 우리 지난주에 추석이었거든. 근데 이번 추석이 유독 길었단 말이지. 그래서 뭐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부여로 여행을 좀 갔다? 근데 나는 좀 이런 데 좋아해. 부여, 공주, 경주. 사람 많이 없고 좀 조용조용한 그런 데를 좋아하거든. 특히나 이번에 여행을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올림포스라는 강의가 50강이나 되잖아? 다신 여행을 못 갈 것만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빨리 열심히 여행을 다녀오자 해서 이렇게 부여를 갔어. 근데 마침 내가 여행을 갔을 때 그래서 백제문화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예쁜 등도 막 선물해 주셔서 들고 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침대 위지. 그래서 이제 가을이라서 이렇게 창밖만 보더라도 초록초록해지고 이제 살짝살짝 낙엽들이 지면서 그냥 그걸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좋아한다고 했던 구슬 아이스크림 있지.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내가 이렇게 쪼개고 났더니 아까 같은 경우는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 저 세 개가 전부 다 불편했다? 근데 이제는 루트 마이너스 1만 좀 사라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거냐면 I라고 불렀지. 상상의 숫자. 그래서 기본 단위인 상상의 숫자인 허수를 만드는 기본 단위라 그래서 허수 단위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우리가 3.14 땡땡땡 그 원주율의 파인하고 불렀던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숫자를 그치 I라고 부르기로 한 거지. 그럼 나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보자. 얘는 풀마 I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풀마 루트 2i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풀마 루트 3i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게 허수였냐면 허수 단위 i를 가지고 있으면 허수였어. 그래서 허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실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허수라는 건 내가 가짜로 상상으로 만든 숫자. 그래서 허수를 만드는 기본 단위인 루트 마이너스 1, 즉 i라는 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애들이 전부 다 허수였어. 그럼 이제 이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 2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 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 알파하고 베타가 있었다. 근데 저 두 개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허수였대. 일단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여기까지만 생각해보자. 나 몇 제곱근이냐면 세제곱근이야.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나 누굴 가지고 3번 곱해야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니? 지금 이 얘기잖아. 나 요 방정식의 근은 몇 개 나와야 돼? 복수수 범위에서는 3개 나와야 돼. 근데 그 3개 중에서 알파, 베타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허수인 애가. 그럼 방정식의 근을 좀 구해볼 거야. 우리 방정식 근 구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전부 다 넘겨서 능력 만들자. 즉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8인데 예쁘게 쓸까? 우리 8은 누구의 얼마? 그치 2의 세제곱이지. 나 방정식 푸는 중. 나 우리 방정식 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그치 인수분해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모양 봐야지. 나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이야.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 나 이 형태를 가지고 인수분해할 줄 알아야 된다. 공식이 뭐였을까? 똑같이 생긴 거 1차식을 꺼냈어. 나 원래 식이 3차였잖아. 근데 방금 전에 몇 차 꺼냈냐면 1차 꺼냈어. 그러니까 뒤에 누가 나오냐면 2차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그거의 제곱에 나 앞에가 더하기면 뒤에가 마이너스 그리고 세모의 제곱인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지. 근데 이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정리해볼까? 나 어떤 형태도 있었어.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 얘는 내가 문자로 써볼게. 나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야. 인수분해하고 싶어. 똑같이 생긴 1차식을 꺼냈어. 나 3차였는데 1차 꺼냈으니까 뒤에는 2차가 나와야 되고 그 2차는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인 이런 2차식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이야.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X값을 구하잖아.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의 형태야. 그럼 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생긴 1차식을 꺼냈어. 나 원래는 3차였거든? 근데 내가 지금 1차식을 꺼냈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치, 2차 나와야 돼. 그 2차 어떻게 생겼어? X제곱. 나 더하기였으니까 여긴 마이너스. 하나씩 사이좋게 갖고 와서 곱했고 마지막은 뒤에 거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저거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X값을 좀 찾아줘야 되거든? 근데 인수분해란 이유는 뭐냐면 곱의 형태로 표현을 했잖아. 나 이 둘을 곱한 게 0이 된대. 그 얘기는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앞에 거 0 되는 값은 눈에 금방 보인다? X는 마이너스 2.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여기지. 나 쟤만 따로 갖고 와볼게. 나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야. 나 요 방정식의 근이 지금 궁금해.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근이 누구인 거야? 그치? 그게 알파고 베타거든. 나 그게 왜 알파 베타냐면 알파 베타는 뭐였어? 그치? 허수였다? 허수? 근데 방금 전에 근을 하나 찾았어. 누구? 마이너스 2. 나 우리 마이너스 2는 당연히 무슨 숫자냐면 실수야. 그럼 내가 원하는 그 허근은, 즉 허수인 근은 뒤에서 나와야지. 즉 알파하고 베타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인 거야. 근데 지금 요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가 안 되지. 나 인수분해 안 됐을 때는 근 어떻게 구해? 그치, 근의 공식으로. 그래서 나 이런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혹시라도 까먹었으면 지금 봐야 돼. 나 근의 공식 한번 써보자.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나 우리 근의 공식은 몇 차 방정식에서 등장? 그치, 2차 방정식에서 등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어. 나 이때 abc를 이용해서 x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치트키였지. 공식은 2a분의 a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 근데 우리 여기서는 공식을 하나만 더 기억을 해놓자. 나 어떨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었냐면 짝수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 짝수 공식. 그리고 요 짝수 공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x 앞에 개수, 즉 b가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이야. b가 짝수일 때. 그럼 그때는 x값을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 분모 a분의 a. 분자 마이너스 b프라임 풀마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x였어. 그래서 우리 새로운 문자가 생겨난다? b프라임이라는? 저 b프라임은 누구냐면 나 b라는 애가 지금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이지. 짝수라는 건? 2의 배수지. 그래서 그 2의 배수인 b를 가지고 반으로 나눠준 거, 그게 b'이야. 그래서 문제마다 물론 요 위에 기본 공식을 쓰더라도 답은 항상 나와. 근데 짝수일 때 요 기본 공식을 쓰게 되면 약분하는 과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을 써주면 계산식이 간단해. 지금 우리 문제 같은 형태지. 나 얘를 가지고 x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2야 지금. 짝수야. 그래서 뭐 해줄 거야? 나 짝수 공식 쓸 거야. a분의 a, 1분의 a, 분모 안 쓸게. 나 마이너스 b'은 가운데 거에 절반, 부호 바꿀 거야. 나 가운데 거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 부호 바꿨으니까 1, 풀마 루트. 그거 제곱했고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4. 따라서 얘는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3. 생각해야지. 나 우리 루트 안에 마이너스 3 들어가. 이상하지. 나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밖에 뭐 만들어줘야 되냐면 i, 허수도 아니 붙여줘야 되네. 그래서 x라는 값이 두 개가 나왔어. 즉 허수지? 즉 요 방정식의 허근인 거지?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였겠다. 그 우리 문제에서는 그 둘을 더해달라 그랬네. 요 두 개 값 더해볼까? 1 플러스 루트 3i가 있었고 거기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있었어. 나 우리 허수의 계산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나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는 사라졌고 결국 남은 거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두 개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였겠다. 다시 한번 보자. 다 서로 다른 두 수 알파하고 베타가 있었다. 근데 그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 근 중에서 허수인 애들이래. 그럼 세제곱 근이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이었을 거고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3개가 나올 거야. 근데 그 3개를 구하려고 열심히 인수분해해서 구해봤더니 실수가 하나 나왔어. 그럼 세 개 중에 하나가 실수, 나머지 두 개가 허수인 거지. 그럼 그 나머지 두 개는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오겠지. 근데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나는 x값이 궁금한데. 그러니까 못 쓴 거야? 근의 공식. 이왕이면 못 쓴 거야?

짝수공식. 그래서 짝수공식 이용해서 식정에서 풀어준 문제였어.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서 등장하는 우리 해설지에 나오는 풀이고, 나 용문제 한 번만 더 풀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자. 지금 우리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허수인과의 뭘 구하냐면 합을 물어봐. 합.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일단 식부터 만들었어. 마이너스 8의 세제곱이니까 나뭘 가지고 세제곱해야 마이너스 8이 되니였고, 즉 x 세제곱에 플러스 8이니까 2의 세제곱은 0이었었고, 인수분해했으니까 똑같이 생긴 1차식 하나, 뒤에는 2차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이란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우리 여기서 x 값뭐 나와? 그치, 마이너스 2 나온다? 그럼 내가 원하는 허근은 어디에서 나와? 허수인근은? 그쪽 뒤에서 나오지. 즉, 알파고 베타는 여기에서 나와. 그럼 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지금 알파고 베타인데, 그두 근에 뭐가 궁금한 거냐면, 합이 궁금한 거야. 나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떠오르는 공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무슨 공식? 그지, 근과계수의 관계. 그래서 그거 쓰게 되면 굳이 내가 막 얘를 가지고 근의 공식까지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기억나는지 보자. 근과계수와의 관계. 나 우리 요 근계수도 몇차 방정식에서 공부했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어. 나 2차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알파고 베타 근이 두 개가 나왔어.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건 뭐였었냐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뭐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치, 계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 굳이 근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a분의 c였지. 그러니까 내가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계수만을 이용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게 가능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이었어. 나 이런 방정식인데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지. 근데 나는 근이 궁금한 게 아니라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만 궁금해. 그렇다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인 거고, 곱은 a분의 c니까 3인 거야. 이렇게 읽어내야 돼. 너무 중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나요 방정식의 근이 지금 알파고 베타고, 나는 그 알파고 베타의 합이 궁금해.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 즉 2인 거지. 여기서 끝나.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을 진짜로 구해서 그 근을 가지고 더했지만, 너희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근을 구하지 않고도 바로 합을 찾아내는 게 가능했어.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1번에 대한 문제였고, 이번에는 유형 1에 대한 개념 3번 문제 한번 보자. 이거 너무 중요해.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야. 새로운 형태의 식 정의하기. 지금 1보다 큰 자연수 n이라는 애가 있었다. n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연수였어. 우리 자연수라는 건 자연에 존재하는 숫자. 우리 수라는 게 등장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개수를 세기 위해서였거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게 자연수. 그래서 자연수의 시작은 1부터야. 1, 2, 3, 4, 5, 땡땡땡. 근데 지금 어떤 자연수라 그랬냐면 1보다 큰 자연수야.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하는 그런 자연수 n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3-n의 n제곱근 중에서 서로 다른 실수인과의 개수를 fn이라고 부르겠대. 여기까지. 나 fn이라는 새로운 교호를 정의할 거야. 근데 그 fn이 무슨 뜻이었냐면 3-n의 몇 제곱근이냐면 n제곱근이야. 나 n제곱근이니까 몇차 방정식의 근인 거냐면 n차 방정식의 근이지.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실수인과의 개수를 물어봐. 서로 다른 실수인과의 개수. 근데 그런 fn에 대해서 f2, f3, f4. 나 결국 저렇게 세 개의 값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얘는 하나씩 한번 써보자. 첫 번째로 f2부터. 우리 f2는 무슨 뜻이야, 그래서? f2. f2란 얘기는 n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그치, 지금 n 대신에 2가 들어가 있다? 그럼 n 대신에 2라는 값을 대입해서 한번 정의를 써보자. 나 n이 2였으니까 3 빼기 2. 즉, 뭐에 대한? 그치, n 대신에 2 넣었어. 1에. n 대신에 2 넣었어. 2제곱근. 중 뭐인 거야?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 얘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1의 이제곱근 중에서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래. 근데 우리 이제곱근이라는 표현 잘 안 쓰지. 우리 2는 생략해서 결국 1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 우리 제곱근이라는 건 몇 차방 정식의 근인 거야? 2차방 정식의 근. 나 누굴 가지고 제곱해야 1이 될 수 있니? 그걸 만족시켜주는 실수가 지금 몇 개니? 물어보고 있지. 하지만 얘는 바로 나온다. 우리 뭘 제곱해야 하려와? 그치, 풀마 1. 따라서 몇 개 나와? 두 개. 그러니까 F2는 누구였던 거냐면 2였던 거야. 두 개니까. 이런 뜻이야, 지금. 다시 한번. 나 이번에는 그럼 F3 한번 해석해 볼까? F3. 나 우리 F3이란 얘기는 N자리에 지금 3이 들어가 있다. N자리에 3. 그럼 N에다가 3에 대입했더니 누구였냐면 0이지. 나 0의 몇 제곱근이냐면 3제곱근이야. 3 쓸게. 3제곱근. 그 중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서로 다른 실수. 나 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나 우리가 n 대신에 지금 숫자를 넣어서 저렇게 생겼지만 나 이거 제곱근인 거고 결국 3이었으니까 우리가 3제곱근이란 표현 대신에 제대로 된 정의를 쓰냐면 지금 3제곱근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3제곱근이니까 몇 차방 정식? 3차방 정식. 나 누굴 가지고 3제곱해야 0이 될 수 있니? 그런 거 물어봐. 나 우리 3번 곱했을 때 0 되는 거 유일하잖아. 그런 거 누구밖에 없어? 그치, 0밖에는 없지. 지금 몇 개 나오는 거야? 한 개. 그래서 F3이 몇인 거냐면 지금 1인 거야. 이 느낌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4까지만 한번 계산해볼까? F4. 나 우리 F4는 이제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쓰자. 그럼 F4란 얘기는 N이 4가 되는 순간이지. 나 N이 4였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네. 나 마이너스 1의 몇 제곱근이냐면 N이 4였으니까 4제곱근. 여기까지 쓰자마자 벌써 이상했어야지. 나 우리 4제곱근이라는 건 몇 차방 정식이야? 4차방 정식이야. 나 누군가를 가지고 4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대. 나 우리 짝수번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지. 그런 실수는 없었잖아. 따라서 이런 거듭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는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F4는 뭐가 될까? 없어. 그러니까 0인 거지. 나 이제 세 개 값 다 구했어. 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볼까? 나 F2였는데 F2는 2고 F3은 1, F4는 0. 둘 곱해주면 되니까 2였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2인 거지. 다시 한번 볼게. 우리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의가 나와. 근데 이런 애가 나왔을 때 나도 처음 봐. 나도 저런 FN이라는 애를 오늘 요 문제집에서 처음 보는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새로운 기호가 나왔을 때는 처음부터 문자로 이해하는 게 어렵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을 직접 대입해서 생각해봐. 문제에서 쭉 설명이 써있잖아. 그래서 F2라 그랬으니까 N 대신에 2를 넣어서 하나씩 꼭꼭 N자리마다 2 대입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거야. 얘가 유형 1에 대한 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자. 아, 요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을 구해서 좀 더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문제는 계산 문제보다는 이렇게 정의를 활용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식을 만드는 문제들이 어렵게 느껴진다. 지금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n들을 다 구해서 더해달라 그랬는데 가조건을 봤더니 저 n이라는 애는 어떤 짝수인 자연수가 있었대. 그 자연수의 제곱근 중에서 하나래. 여기까지. 나 요 n이라는 n은 어떤 짝수인 자연수가 있었대. 그 짝수인 자연수의 제곱근 중에서 하나래. 제곱근이니까 몇 차방 정식? 2차방 정식. 나 어떤 애를 가지고 제곱했어.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랬냐면 짝수인 자연수가 된대. 짝수인 자연수. 나 우리 간단하게 나 이거 짝수라고 쓸게. 나 어떤 애를 가지고 제곱했어. 그게 뭐가 되냐면 짝수가 된대. 그걸 만족시켜주는 애는? 그치, 원래는 두 개였겠지. 2차방 정식이니까. 근데 우리 그 중에서 그걸 만족시켜주는 애 중에 누가 하나 있다는 거야? N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저 N이라는 애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짝수 되는 거지. 정의 그대로.
한 번만 다시. 나 어떤 짝수인 자연수의 제곱근 중에 하나가 n이래. 그 얘기는 나 누군가 제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그런 애가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n이래. 그러니까 n이라는 애는 제곱하면 짝수가 돼야지. 근데 그 n이라는 거 자체도 지금 누구냐면 자연수야. 나 어떤 자연수를 가지고

제곱한 게 짝수래. 이거 무슨 뜻이야? 나 어떤 수를 가지고 제곱했더니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대. 그 얘기는 애초에 n 자체가 뭐였단 얘기야. 그치? 짝수였단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는 우리가 1학년 때 명제 파트에서 배워봤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제곱했을 때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2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n 자체도 애초에 뭐였어야 돼? 2를 가지고 있는 짝수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 조건을 좀 한번 해석을 해봤어. 마찬가지로 이번엔 나 조건 한번 보자. 나 n이라는 애는 있잖아. 어떤 세 자리 자연수의 세제곱근 중에 하나래. 어떤 세 자리의 자연수가 있었거든? 그 자연수의 몇 제곱근 중 하나? 세 제곱근 중 하나. 그러니까 몇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나 어떤 애를 가지고 세번 곱하잖아? 그러면 뭐가 되냐면 세 자리의 자연수가 된대. 근데 이걸 만족시켜주는 애들 중에 하나가 지금 누구인 거냐면 n인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저 n이라는 애를 세번 곱하게 되면, 즉세 제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 세 자리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 그 n이라는 거 지금 누구였냐면 짝수였어. 나 짝수를 가지고 세번 곱해서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애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 나 우리 제일 작은 짝수니까 누구부터? 그치, 2부터 한번 해보자. 나 2를 가지고 몇번 곱할 거냐면 세번 곱했어. 당연히 뭐 나와? 8. 나 이거 세 자리 자연수? 아니지. 한 자리잖아. 그 다음 짝수 누구야? 4, 나세번 곱할 거야. 나 우리 4를 가지고 세번 곱했으니까 64. 나 이거 두 자리 자연수지. 그 다음 짝수 누구냐면 6. 6을 가지고 세번 곱할 거야. 나6두번 곱했으니까 36. 거기다 6한번더 곱했어. 나 66에 36에 63 18이었으니까 216. 드디어 뭐 나왔어? 세 자리 자연수 나왔어. 짝수를 가지고 세번 곱했을 때세 자리 자연수가 나왔어. 조건 만족하는 거지. 나6 나왔으니까 그 다음 짝수는 8의 세제곱. 그 다음 짝수는 10의 세제곱. 근데 우리 8의 세제곱 계산하기 전에 10의 세제곱 얼마야? 그치, 이거 1000이다? 몇 자리? 그치, 네 자리. 나네 자리의 첫 시작이지. 그러니까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8의 세제곱은 뭐가 나와? 그치, 세 자리 자연수가 나오겠지. 6의 세제곱보다는 크면서 10의 세제곱보다는 작을 거니까. 그럼 나 짝수를 가지고 세번 곱했더니 세 자리 자연수가 됐어. 즉, 조건에 만족하는 건 요렇게 두 개겠다. 6의 세제곱하고 8의 세제곱 형태.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만족하는 자연수 n을 더해달래. 즉, n이라는 애가 6이거나 또는 n이라는 애가 8이었던 거지. 그 둘을 더하니까 요 문제 정답은 14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이가 많진 않거든?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과정이 좀 들어갔을 거야. 조건을 보면서 식을 만들어야 돼. 나 n이라는 애는 어떤 짝수인 자연수의 제곱근 중에서 하나야. 그러니까 n을 가지고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짝수가 되겠지. 정이니까. 나 n을 가지고 어떤 세 자리 자연수의 세제곱근 중 하나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세제곱하게 되면 세제곱근이었어. 세 자리 자연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두 개의 조건을 섞어서 만족시켜주는 n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유형 4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유형 2번 거듭제곱근의 성질들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나 일단 식을 좀 봤더니 저 거듭제곱근에 몽땅 뭐 해달래? 그치, 곱해달래. 나 우리 거듭제곱근은 곱하기 때는 합칠 수 있다? 근데 아무 때나 합치는 건 아니지. 언제만 합쳤어? 껍데기 종류가 같을 때. 그래서 우리 n제곱근 a, n제곱근 b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을 때에는 한 덩어리로 합치는 게 가능했어. 근데 우리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정리해볼까? 나 여기서 껍데기의 종류가 다른 게 누구야? 하나 있는데. 나얘 세제곱근, 얘 세제곱근. 근데 가운데 있는 얘만 몇 제곱근? 여섯 제곱근. 그래서 나는 저 여섯 제곱근 애만 먼저 가지고 와서 정리해보자. 6 제곱근 9인데, 우리 9는 누구의 얼마? 그치, 3의 제곱. 아,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성질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나 여기는 6이고 여기는 2다? 나저둘 모아듯이, 마치 약분하듯이 뭐 해줄 수 있어? 2로 나눠줄 수 있지. 2는 자연수니까. 그럼 2로 나누게 되면 뭐만 남냐면 3 남지. 2, 3은 6이라서, 그리고 2는 없어졌으니까 3. 나 지금 여기서 뭘좀쓴 거냐면 np 루트 a의 np였어. 나 이렇게 밖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자연수 p가 공통이면 약분되듯이 뭐 해줄 수 있었냐면 m제곱근 a의 n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했지. 성질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합쳐볼까? 나 세제곱근 3이 있었어. 그리고 6제곱근을 정리했더니 얘도 세제곱근이 된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애도 세제곱근인데 24였어. 나 우리 24 좀 잘게 잘게 쪼개보자. 우리 24는 8, 3, 24지.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 8, 3, 24. 그럼 이제서야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똑같아. 나 지금 여기서 껍데기의 종류가 전부 다 세제곱근이라서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한 덩어리로 쓸 거야. 자, 알맹이를 한 군데로 모을 건데 하나, 둘, 셋, 3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고 나 2도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지수가 3이라서 3 곱하기 2의 전체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럼 나 안에 있는 3, 밖에 있는 3 벗고 나올 수 있네. 3의 15가 되는 거야. 아직 정리 안 끝났지. 나 12하고 15니까 뭐 해줄 수 있어? 그치, 약분시킬 수 있지? 마치 3으로. 나 3으로 나눴으니까 4 남았고, 3으로 나눴으니까 5 남았네. 그래서 이 문제 진짜 정답은 4제곱근 A의 5제곱인 거야. 그래서 얘가 FN을 정리하기만 하면 대입해서 답이 나왔을 텐데, 그 정리하는 과정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다양하게 쓰였지. 그리고 지수법칙도 쓰였어. 그래서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저렇게 루트 2개 나와. 우리 루트 2개 나오면 싫잖아. 어떻게 써? 둘 다 곱해서 루트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약분되는 형태가 있다면 지워줄 수 있고, 반대로 내 마음대로 껍데기 곱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어. 자, 이 문제가 6번이었고,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보자. 아, 이런 7번 문제는 우리 내신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 내신 시험에서 너희들 거듭제곱근 정의 알고 있니? 식정리할 수 있어? 물어보는 문제로 주로 등장을 하지. 지금 세 개의 숫자가 나온다? A하고 B하고 C. 근데 그 ABC를 가지고 뭐 해달라 그랬냐면 대소관계를 좀 나타내달라 그랬어. 나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비교해달란 얘기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애들을 봤을 때 대소관계가 바로 보여 안 보여? 그치, 안 보인다? 나 예를 들면 2분의 1이 있었고 6분의 2가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로 봤을 때는 2분의 1하고 6분의 2하고 바로 비교하는 게 어려워. 기준이 다르거든. 그럼 나 이런 애들을 가지고 비교할 때는 뭐 할 거냐면 그치, 분모를 맞추겠지. 우리 2분의 1은 6분의 몇이야? 나 3 곱했는데 분자에도 3 곱하니까 6분의 3이지. 나 얘는 6분의 3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6분의 2야. 나 6개로 쪼갠 거 중에 3개고 6개로 쪼갠 거 중에 2개야. 그러니까 누가 큰 거야? 여기서 2분의 1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해. 내가 여기서는 분모를 똑같이 만들었어. 즉 통분시켜준 거지? 같은 분모로 만든 거지? 근데 이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루트란 말이지. 그럼 루트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뭐 해봐야 될까? 루트의 종류를 갖게 만들어야지. 즉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 A를 봤더니 그 A라는 누구냐면 세제곱근이었어. 나 B를 봤더니 B는 4제곱근 3이었어. C는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네. 우리 C부터 보자. 나 3이지. 그 뒤에 있는 루트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치 2가 숨어 있지. 3하고 2 따다 곱했으니까 누구 되냐면 6인 거고 알맹이 누구 있냐면 5 있는 거야. 나 이런 ABC를 가지고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비교해야 돼. 근데 거듭제곱근의 종류, 즉 껍데기 종류를 맞추려고 봤더니 3이었고 4였고 6이었어. 뭘로 맞출까? 3, 4, 6. 나 요 세 개 숫자에 뭘 구해야 돼?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치, 최소공배수. 나 우리 3하고 4하고 6이야. 최소공배수 누구냐면 그치, 12인 거지. 나는 이제 껍데기를 12로 만든다. 나 얘를 가지고 껍데기를 12로 만들고 싶어. 그 얘기는 3에서 12로 바뀌었으니까 뭐 곱한 거야? 4. 그러니까 알맹이한테도 4 곱해줘야지. 한 번 더. 나 지금 껍데기 12 만드는 중. 나 4에서 10이 됐으니까 3 곱했지? 그러니까 3에서도 3 곱해주는 거고. 나 6에서 껍데기가 12가 됐어. 2 곱했지? 그러니까 알맹이한테도 2 곱해주는 거야. 이제는 비교하기 좋게 껍데기가 같아졌어.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아졌어. 그럼 이번엔 이제 뭐 해봐야 돼? 그치, 안에 거 정리해볼까? 12제곱근에. 나 우리 2의 4제곱, 2의 4제곱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16인 거고. 나 3의 3제곱이었는데 9, 3, 27인 거고. 나 이번에는 5를 가지고 제곱했어. 25인 거지. 당연히 알맹이가 클수록 더 큰 수인 거지. 자, 제일 큰 게 누구였냐면 B가

제일 컸을 거고, 나그 다음에 16하고 25니까 C,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A였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대소관계를 표현해 달라고 했으니까 A, C, B 이 순서대로 점점점점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뭘 비교해 달래? 크기를 비교해 달래. 나 우리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맞춰야지. 그래서 거듭제곱근이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3이었고, 하나는 4였고, 하나는 6이었어. 그래서 그세개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맞춰줄 문제가 7번 문제였지.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수의 세상 한번 정리해보자.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지수를 가지고 확장을 좀 시켜볼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가 뭐였길래 확장한다는 걸까라는 내용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이참에 수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자. 나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맨날 그런 거 물어본다? 선생님, 3분의 4 실수예요? 루트 3은 유리수예요? 이런 질문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문제 풀때 그렇게 수에 대한 범위 조건이 주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장 작은 숫자의 범위가 뭘까? 가장 작은 거. 그거 이름이 바로 그치, 자연수지. 자, 자연에 존재하는 숫자라 그랬어. 개수 세기 위한 숫자. 자, 자연수의 시작은 1부터지. 이런 게 자연수. 그럼 자연수보다 한 단계 큰거 누구? 두 글자? 정수. 그럼 뭐가 추가됐길래 더 커졌을까? 모든 거에 기준이 되는? 그치, 0하고. 또 어떤 정수들? 음의 정수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런 거 추가된 게 정수야. 그럼 이제 정수보다 한 단계 큰거 누구? 세 글자? 유리수. 그럼 정수에서 뭐가 추가됐길래 유리수가 되냐면 바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이지. 그래서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 이런 게 유리수였어. 그리고 우리 유리수하고 완전 대비되는 단어? 그치, 무리수.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라는 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다면, 무리수는? 그치,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었지. 그래서 대표적인 무리수가 누구였냐면, 원줄 파이 같은 거. 또,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이런 게 무리수였어. 그리고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불렀어? 가장 큰 범위? 그치,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라 그래서 실수라고 불렀지, 실수.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요만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세상에서 가장 큰 범위였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내가 살짝 실수하고 대비되는 거 설명해줬지. 무슨 숫자? 상상의 숫자? 가짜 숫자? 허수. 그래서 우리 허수가 생겨났어. 그래서 마치 유리수하고 무리수 관계처럼 실수하고 허수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완전 따로따로 존재해. 그래서 실수하고 허수 개념이 생겨난 거야. 그 우리 어떤 게 허수라 그랬을까? 허수? 그치, 내가 허수를 만드는 기본 단위인 i를 갖고 있으면 허수라 그랬지? 한번더 보자. 나 우리 i라는 거 뭐였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었고

소수 단위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이런 I라는 애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모두 다 허수였지. 그래서 예를 들면 1 플러스 2 I 이런 거 허수야. 나 마이너스 3 I 이런 것도 허수인 거고, 루트 5 I 이런 것도 허수인 거고, 나 I분의 3 이런 것도 허수인 거야. 그래서 I라는 애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전부 다 허수였어.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큰 숫자의 범위가 리얼 넘버인 실수까지였다면, 이제는 가짜 숫자, 상상의 숫자 허수가 생겼다? 그럼 이제는 허수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실수랑 허수를 다 포함하는 더큰게 생겨야 되지. 자, 제일 큰 범위가 생겨나. 걔 이름이 바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복수수야. 그래서 실수도 허수도 다 포함하는 가장 큰 세상이 생겨났어. 그게 바로 복수수. 그래서 우리 복수수를 가지고 영어로 뭐라 그랬어? 그치, 컴플렉스 넘버라 그래서 C라는 표현을 썼지. 무슨 뜻이야? 그치, 복잡하단 얘기야. 그래서 복잡하단 단어를 뜻을 갖고 있는 컴플렉스한 표현을 써서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그리고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가짜로 만든 허수까지. 그래서 그 실수하고 허수를 다 품는 범위가 복수수였어.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서 복수수에 대한 수식부터 좀 보자. 그러니까 이 복소수라는 애는 실수도 포함하고 허수도 포함해야 돼. 즉, 실수의 모양도 허수의 모양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복소수의 기본 모양은 A 플러스 B I였었지. 그래서 이 A를 가지고 뭐라고 불렀었냐면 실수 부분이라는 표현을 썼고, 나 여기에서 B를 가지고 뭐라고 불렀었냐면 허수 부분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럼 이제 그 A 플러스 B I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했지? 나그 A 플러스 BI를 가지고 실수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허수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 실수. 그치, 우리 실수이기 위해서는 I 없어야지. 그럼 I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B가 0이 된다는 얘기였지. 이게 실수가 될 조건. 근데 애들이 허수가 될 조건 많이 틀렸잖아. 나 이거 A 0 되는 거 아니었어. 우리 허수라는 건 허수를 만드는 기본 단위인 I가 있으면 허수야. 즉, B라는 애가 모여야 돼? 0이 아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숫자의 범위는 복소수가 됐어. 그래서 A 플러스 BI라는 게 복소수의 기본 형태였고, 우리 그런 복소수를 가지고 당연히 실수도 허수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허수 단위가 사라졌어. 허수 부분이 사라진 값, 그게 바로 실수인 거고, 나 I라는 허수 단위가 살아있어야 돼. 그 부분이 바로 허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복소수라는 게 가장 큰 범위였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지수를 가지고 확장을 시키는데,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는 어떤 범위야? 너희 5에 마이너스 3제곱 이런 거해 못해? 못하지. 나 5에 2분의 1제곱 이런 거해 못해? 그렇지,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지수에 대한 범위는 음수도 못하고 분수도 못해. 즉, 유리수에서 확장된 거 못해. 나 음수인 지수도 못해. 그래서 어디까지만 할수 있냐면 우리 자연수밖에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지수까지는 계산을 할수 있었어. 근데 그 자연수 지수를 가지고 정수로 확장시킬 거고, 정수에서 유리수로, 그리고 마지막에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수는 자연수 범위였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자연수인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요 수의 세상이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었어. 너무 중요하다. 요 수의 세상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숫자의 범위가 주어질 때마다 꼭 필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볼까? 거듭지곡근의 성질. 또 우리 거듭지곡근에 대한 정의는 지난 시간에 했지. 거듭지곡근 뭐였어? 방정식의 근이었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와. 그래서 거듭지곡근의 성질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똑딱똑딱 계산하는 방법이었지. 그래서 크게 내가 여섯 가지를 설명을 했어.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우리 중학교 때 했었던 제곱근의 성질이랑 거의 똑같아. 나 mz곱근이었으니까 m번 곱하면 사라지고, 우리 루트끼리 계산할 때는 그치, 곱하기일 때한 덩어리로, 나누기일 때한 덩어리로. 근데 이제는 껍데기 종류가 같을 때에만, 거듭지곡근의 종류가 같을 때만 연산이 가능했지. 그리고 두 번째로 대소비교. 우리 대소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오늘은 거듭지곱근으로 대소를 비교하지만 나중에는 지수 가지고, 그 다음에는 로그 가지고 대소를 비교한다. 항상 기본은 뭐냐면 기준이야. 나 뭔가 하나는 통일을 시켜놔야 나머지 값을 가지고 사이즈를 비교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분수 형태였다면 분모를 맞추는 거고, 우리 문제처럼 거듭지곱근이었다면

보조지원금의 종류를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준이 같아야지만 대수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다음에 3강에서 만나자.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영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우리 함수의 극한의 정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렴이라는 건 뭔가, 발산이라는 건 뭔가, 그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혹은 그래프를 그려낼 수만 있다면 좌극한, 우극한 구분해서 극한값의 수렴 여부를 판단하고 읽어낼 수 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극한값들을 직접 계산을 해볼 거고요. 이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 복습부터 시작해보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예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이게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그냥 이런 조건들을 그냥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쑥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x는 a에서 fx에 뭐가 존재해? 극한값이 존재해. 뭐 한다는 거예요? 수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x는 a에서 수렴하는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는 리미트, 극한을 얼마든지 찢어줄 수 있다는 거죠. 분배 가능하다 이런 거야. 분배 가능하다. 덧셈에도, 뺄셈에도, 상수배에도, 그리고 곱셈에도, 나눗셈에도 극한들을 각각 분배할 수 있다. 더해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빼면 알파 빼기 베타. 상수배 튀어나오고 C 곱하기 알파 되고요.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단.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덧셈, 뺄셈, 곱셈 아니고 나눗셈. 얘만 조심하자 그랬지. 단, 나눗셈에선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 어떤 경우에도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면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얼마든지 분배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 x는 a에서 fx의 극한값이 2예요. gx의 극한값은 3입니다. 가볼까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와 gx를 더하면, 빼면, 곱하면, 나누면 그때 극한값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3, 2 빼기 3, 2 곱하기 3, 2 나누기 3.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렴하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수렴하지 않는 상황에서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분의 1이 있습니다. 얘는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우리 지난 시간 x분의 1 그래프 그려놓고 좌극한, 우극한 각각 나누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럼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x분의 1. 얘도 당연히 극한값은 없겠지. 그럼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얘들을 더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요. 근데 위에 있는 전제 조건, 수렴할 때라는 조건을 놓치면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그냥 함수들끼리 더하면 되겠네요. 이런 착각을 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0 아닙니까? 이렇게 끼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 전제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올림포스 9쪽입니다. 두함수 f와 g에 대하여 x가 한없이 커질 때요. 방금 우리가 했던 극한에 대한 성질은 x가 a에 가까워질 때,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뿐만 아니라 x가 a보다 큰 쪽,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에도 전부 다 성립합니다. 따로 증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바탕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의 극한값이 2입니다. gx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둘다 어때요? 극한값이 있어요.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죠. 그럼 얘들 어떻게 해? 리미트를 각각 찢어줄 수 있다. 되나요? 세 배의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 마이너스 두 배의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gx가 되면 fx 극한값 압니다. gx의 극한값도 알지요? 그냥 산수 계산. 얘는 2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6 더하기 2 정답 8이 되는 거죠. 단순하죠? 자, 유형 2였고요. 유제 2로 갑니다. 마찬가지. 지금 x가 마이너스 2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2에서 fx도 gx도 각각 수렴합니다. 극한값이 있어요. 그럼 리미트를 어떻게? 찢어줄 수 있죠? 분모가 0이 돼? 체크. 0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3배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 gx.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 fx. 불러보세요. 3 곱하기 1분의 3 해서 정답 1 되겠습니다. 자, 유제 2번이었고요. 유형 확인으로 갑니다. 유형 확인 3번. 두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 fx가 있고요. 여기 gx가 있으니 리미트를 찍고 찢어주면 되겠네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두 배의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 얘가 6입니다. 이거 어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가 문제예요? fx는 수렴하죠. 근데 gx가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에이, 선생님 여기 gx 그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렴하니까 물어본 거겠죠. 그럼 결과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에 있는 두 개의 조건만 딱 보고, 선생님 여기 gx가 수렴한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찢어서 내려오겠다? 이러면 잘못된 거지.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수렴하는 애들끼리, 수렴하는 애들끼리 사칙 연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끼리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가능하다는 거지. 아,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두 배의 gx 얘는 수렴하던다며. 그럼 여기에서 fx를 하나 빼버려. 그러면 이제 gx의 몇배 하고 얘가 남을 거 아닙니까? 이건 된다는 거지. 얘가 수렴합니다. 얘도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애들끼리 빼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fx 더하기 두 배의 gx 에서 fx를 이렇게 빼면 수렴하는 애들끼리 빼는 것은 가능하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두 배의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602가 4가 되니까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는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함수의 수렴, 발산에 관련해서 이 참거지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참거지 진입판정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fx 더하기 gx가 수렴합니다. 선생님, 합이 수렴합니다. 얘가 하나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하고 각각이 수렴합니다라고 하면 이건 삑 틀린 거지. 각각이 수렴하면 합도 수렴합니다. 이건 맞는 거야. 합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각각이 발산하더라도 합은 수렴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fx 더하기 gx라는 하나의 함수야. fx 빼기 gx. 얘도 하나의 함수야. 그러니까 수렴하는 애가 두개 주어진 거야. 그럼 뭘할수 있어요? fx 더하기 gx와 fx 빼기 gx. 얘들이 각각 수렴하니까 얘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할수 있는 거야. 그럼 수렴하는 거지. 물론 분모가 0이 될때 나누는 것, 얘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럼 뭘할수 있어요? 2를 더해요? 아, 두배 fx 수렴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fx도 수렴할 거고. 2를 빼요? 아, 두 배의 gx가 수렴하는구나. gx도 수렴하네. 아니면 2를 곱해요. fx의 제곱 빼기 gx의 제곱. 얘도 수렴하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합이 수렴해요. 차가 수렴해요. 곱이 수렴해요. 이런 이야기야.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런 값들 계산하는 것들 말고요. 얘들이 진입판정,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느냐. 꼭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유형 확인 3번이었고요. 넘어갑니다. 유형 확인 4예요.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나 f, g 각각은 몰라요. 근데 fx 분의 gx, 이게 새로운 함수인 거죠. fx 분의 gx가 x가 한없이 커질 때 수렴하더래. 극한값이 2라는 거야.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fx가 수렴하나? gx가 수렴하나? 몰라. fx 분의 gx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 기본적으로 분모 fx 제가 0은 아닐 겁니다. 그치? fx가 만약에 딱 0이야. 그럼 얘가 0분의 하면서 2가 될순 없잖아? 뭐 극한값이 0이 될순 있지. 근데 fx 자체가 이제 0인 상수함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로 분모 문제 다 나눠도 되죠. 두 배, 2 플러스 fx분의 gx 분의 1 빼기 두 배의 fx분의 g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나면 fx분의 gx가 fx분의 gx가 어떻게 하니까? 수렴하니까. 그러면 극한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분모 2 더하기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분의 gx 분의 분자 1 빼기 두 배의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분의 gx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제 극한값 알죠? 얘가 얼마고 2고 얘가 얼마니까? 2니까 계산! 2 더하기 2분의 1 빼기 4. 정답!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습니다. 항상 수렴하는 함수가 누구인지를 보고 수렴하는 함수의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 유형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한 것들은 끝이 났고요. 이제 부정형에 대해서 살피려고 해요. 아까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함수의 극한에서 기본은 한번 대입해 보는 거다. 대입하고 나면 극한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정형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이라는 건 우선 뭘까? 수학에서.

수학에서의 부정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한대라는 애가 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했어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 어느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이런 게 아니라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근데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굉장히 큰 수를 떠올리면서 상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수가 아니라 한없이 커진 상태다. 선생님 그러면 무한대에 무한대를 더했어요. 무한대에 무한대를 곱했어요. 이런 것들은 결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뭐 100억? 100억이랑 100억이랑 더했어. 그러면 얘는 두 배의 무한대? 얘 무한대랑 무한대랑 곱해서 무한대의 제곱? 이런 표현을 쓰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한없이 커지는 상태.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랑 무한대랑 더해도 무한대. 무한대랑 무한대랑 곱해도 무한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다는 거지. 다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얘는 어때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다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이런 결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형이라고 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다는 게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여기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에서 x라는 애가 있어. 선생님, 얘들은 발산해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발산하는 애들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럼 앞에 있는 애가 한없이 커지고 뒤에 있는 애도 한없이 커지면 결국에 얘네들 중에서 누가 더 빨리 커지는지 얘들의 이제 변화 속도에 따라서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랑 변화 속도에 따라서 만약에 앞에 있는 애가 훨씬 빨리 커져요. 그럼 앞에 있는 애가 훨씬 커. 뒤에 있는 애는 상대적으로 작아. 그럼 만약에 얘가 x제곱이야. 얘는 x야. 얘 앞에 있는 애가 훨씬 빨리 커지잖아. 여기에서 얘를 뺀 애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아, 이런 느낌. 그럼 만약에 앞에 있는 애는 느려, 작아. 그럼 뒤에 있는 애는 빨리 변해. 그럼 여기에서 이제 x가 한없이 커질 때, 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에서 오른쪽 끝이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가 될 거고요.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에서 오른쪽 끝이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가 되겠지. 이건 무슨 말이야? 앞에 있는 애가 훨씬 더 빨리 커질 때는 양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애가 훨씬 더 빨리 커질 때는 음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지. 만약에 둘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도, 음의 무한대도 발산도,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수값의 수렴도, 아니면 0에 수렴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정형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어때요? 이런 애도 분모가 더 빨리 변하는지 분자가 더 빨리 변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겠지. 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0이라는 애가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숫자 딱0 말고요. 크기가 한없이 작은 상태를 나타내는 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리미트. 그러니까 이 애들이 0으로 가는 애들, 그러니까 0분의 0꼴. 이거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나 혹은 무한대 곱하기 0꼴. 그래서 보통 이제 부정형이라고 하면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0분의 0 꼴, 0 곱하기 무한대 꼴, 이런 꼴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은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0분의 0꼴부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까지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분의 0꼴로 갑니다. 가보시죠. 지금 왼쪽에 있는 건 다항함수예요. f(x)는 x 더하기 1이라는 애야. 그럼 x는 1에서를 관찰하면 x는 1에서의 좌극한, x는 1에서의 우극한, x는 1에서의 함수값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찾을 수 있죠. x는 1에서 좌극한 얼마? 2고요. 우극한도 2고요. 함수값도 2입니다.

전부 다 이에요. 물론 정확한 거 우익한이 같으니 무슨 이야기도 할수 있어?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x는 1에서의 극한값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괜찮죠? 근데 오른쪽에 이제 gx가 등장을 합니다. gx는 1차분의 2차의 분수함수예요. 근데 위에 있는 분자가 x 더하기 1, x 빼기 1, 인수분해가 됩니다. 1차분의 1차 곱하기 1차 이런 꼴이에요. 선생님, x-1을 땅, 땅 약분하면 얘는 x 더하기 1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얘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gx란 애는 분모가 0이 될때 분명히 정의가 안 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gx의 정의역은 뭐냐? 그럼 얘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얘가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에 있는 다항함수랑 같지 않다는 거죠. f랑 g는 다릅니다. 함수의 fx는 어때요? 좌극한도, 우극한도, 함수값도 전부 다 있죠. 그러니까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요. 얘는 존재한다고. 근데 반면 오른쪽은 gx에서는 x는 1에서 정의가 돼야 안 돼요.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g1은 정의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건 다시 생각을 하면 gx가 x가 누구만 아니면 x가 1만 아니면 x는 1을 빼면 땅, 땅 약분해서 x 더하기 1과 같은 그래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과 오른쪽 함수는 x는 1에서의 함수값 여부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gx에서도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 극한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냥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표현은 x가 1은 아니면서 x는 1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극한값 안에는 x는 1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가 x-1분의 x 플러스 1, x-1이 되니까 얘를 약분하고 나서 결국에 x 더하기 1에서의 극한값을 읽어주는 것과 같아 그냥 대입하면 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프를 바탕으로 생각했지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프 안 그리겠다는 거야. 안 그리겠다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을 수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라고 했을 때, 개념. 자,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분의 gx가 있어요. 보통은 f랑 g가 다항함수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나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x 자리에 a를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근데 대입해 봤는데 분모도 분자도 둘다 0일 때 우리는 0분의 0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분모랑 분조랑 둘다 얘를 그냥 인수분해 하거나 혹은 루트를 포함한 식이면 얘를 유리화하는 모양으로 합차 공식을 써서 짠 식을 바꿔주면요. 분모에도 분자에도 공통 인수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인수 정리야. 선생님, 1을 넣었는데 0이 되었어요. 왜?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서 그래. 1 넣었는데 0이 되었어요. 왜?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서 그래. 마이너스 3을 넣어서 0이 됐어요. 왜?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어서 그래. xA를 대입했는데, 0이 됐대. 누가 있다는 거야? x-A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x-A를 어떻게 할까요? 약분하죠. 약분하고 나면 이제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아, GX에도, FX에도, 둘다 인수분해하면 X-A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얘들을 공통인수가 있으니 위에 있는 상황이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a 약분하고 나면 누구 분해? 네모 분해. 누구? 다시 세모 분해. 네모 이렇게 된다고요. 이전에 약분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x 자리에 뭘 하자? a를 그냥 톡톡 넣어주자 이거죠. 그럼 넣어주면 세모식에 a를 넣고 네모식에 a를 넣어서 극한값 계산 끝! 이런 거야. 되겠습니까? 이게 0분의 0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 문제 보도록 하지요. 자, 리미트 x가 이해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x에 2 넣어보세요. 0분의 0꼴 맞죠? 선생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이건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자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0분의 0꼴이라고 써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 x-2가 있는 것처럼 분자에도 누가 숨어 있어? x-2가 숨어 있어. 빙고! 공통인수 x-2 날려주면 이제는 누구만 남으니까? x 더하기 2만 남으니까 x 자리 2를 그대로 넣으면 끝. 간단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 계산입니다.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이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수능까지 이런 문제 단독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내는 중간 단계로 어떤 함수식을 추론하는 중간 단계로 얘들이 이제 계속 활용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3번이에요. X에 4 넣어보세요. 분모 0, X에 4 넣으면 분자도 0. 맞지?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X-4가 분모에 있는 것처럼 위에도 X-4가 있겠죠. 합성공식을 써서 이렇게 리미트 X가 4에 가까워질 때 분모의 X-4, 분자에 루트 X-2 있었잖아요. 그럼 합차. 여기 루트 x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 짠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분모에 x-4가 있었던 것처럼 분자에도 x 빼기 4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얘를 약분하고 나면 이제 대입하면 돼요. 루트 4 더하기 2분의 1, 정답 4분의 1입니다. 요렇게. 괜찮죠? 근데 이 상황을 바로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하는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우리가 인수분해를 다항식의 범위에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얘도, 합쳤으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얘를 그냥 인수분해해버리면 어때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그냥 x-4라는 1차식이 있어.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루트 x-2라는 얘가 차수가 더 낮은 느낌으로 보면서 가자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대수 과목에서 지수를 실수 범위로 확장했으니까 이게 2분의 1차잖아요. 2분의 1차. 아, 그럼 이렇게 모양을 생각을 해도 짠짠 약분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 연습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자, 이제 유형 확인으로 갑니다. 바로 보이죠? 빠르게 풀어봅시다. 시작.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0분의 0꼴이에요. 인수분해 시작. x 플러스 1, x-1 분의 x-1. 이거 돼야 되는데. 위에 누구 있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1 약분하고 나면 좋습니다. 정답 2분의 3이네요. 자, 유형 확인 6번입니다. 얘는 모양이 좀 복잡해 보여?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에 2를 넣었더니 0분의 0꼴은 맞아요? 루트 4 빼기 2분의 4 더하기 2 빼기 6. 그러니까 0분의 0꼴은 맞아요. 0분의 0꼴인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나이 부분 위에 있는 건 x 플러스 3, x-2인데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0이 되는 건 x-2라는 인수가 있어서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부호반대로 바꿔서 분모 분자에 곱해주자고. 분자에 루트 x 더하기 2 플러스 2 곱해 주시고요. 분모는 앞에 것 제곱.

이 정도 그냥 눈으로 보여야지. 빼기 뒤에 것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이해한 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에 x-2 만들었습니다. x 플러스 3, x-2, 루트 x 더하기 2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을 약분하고 나면 이제는 대입해 주세요. 아무 문제 없죠? 5 곱하기 4. 정답 20이네요. 물론 여기에서 잘안 보이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x-2가 있어서 0이 되었던 것처럼 이게 분모에도 0이 되는 얘가 이 분자를 또 인수분해하는 모양들을 상상해 보면 되거든요. 루트 x 더하기 2 빼기 만들어 주시고 여기 합차 쓰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보면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 하면서 아 1차가 나오는 모양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인수분해가 잘안 보입니다. 그러면 원래 방법대로 하시고요. 인수분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밑에 있는 모양이 주어져 있으니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유형 확인 7입니다. 얘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리미트. x가 루트 2에 가까워집니다. 분모 x 마이너스 루트 2 있어요. 분자, 보여요? x제곱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위에 있는 2차를 인수분해 뿅! x 플러스 루트 2와 x 마이너스 루트 2로 인수분해하면, 짠! 짠! 없어지고요. 땡큐! 이제 그대로 x 자리에 루트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식이 x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요. 자, x 자리에 루트 2 넣어주는 순간 4 곱하기 2 루트 2고요. 정답 8 루트 2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제 기출 플러스. 뭐 이런 문제가 단독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정말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나온 기출 문제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리미트 x가 이해한 없이 가까워질 때 1차분의 2차 기분 좋게 인수분해 불러보세요. 분모는 x-2고요. 분자는 x 플러스 4, x-2 약분해주면 정답 6입니다. 요렇게. 자, 첫 번째 부정형의 극한계산이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부정형은 뭐예요? 0분의 0 꼴이에요. 0분의 0 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식이 주어졌을 때 극한값 구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극한값을 보고 식을 찾아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건 지금 극한값 계산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눈에 익어야 이제는 극한값을 보고 함수 식을 추론하는 것이 역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다음 부정형으로 가 봅니다. 이제는 무한대를 포함한 극한값의 계산이고요. 주인공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부터 시작이에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입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분의 gx. 보통은 이 f와 g가 다항함수일 때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근데 x가 한없이 커질 때라고 했으니까 이 다항함수들이 보통 이제 차수가 1차, 2차, 3차 뭐 이런 함수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전제 조건. 무한대 분의 상수 꼴은 얘는 0에 수렴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야. 선생님, 무한대라는 건 어떤 수가 아니라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분모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커. 근데 분자는 상수야. 상수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관계없어요. 무한대 입장에서 보면 1도, 10도, 100도, 1000도, 1억도 다 너무너무 사소한 값이야. 그러니까 에게. 얘는 분모는 너무너무너무 큰데 분자는 너무 작고 초라한 수니까 그 비율을 따져보면 크기가 한없이 작아져 0에 수렴한다는 거죠. 첫 시작은요, 사실 x분의 1 같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 앞선 시간에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y는 x분의 1, 그래프 x가 0보다 클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 한없이 커질 때 x분의 1은 극한값이 쭉쭉쭉쭉쭉쭉 0에 수렴해.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위와 같이 제가 쓴 거예요. 직관적으로.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지. 무한대 분의 상수꼴 이렇게 쓴 거야. 괜찮죠? 자,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에서의 가장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발상은 분모가 몇 차인지를 봅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어 준다. 이게 교과서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모가 2차야, 그럼 x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눈다는 거고요. 분모가 3차야, 그럼 x세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양,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생각해보자. 2x 더하기 1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5예요. 이런 애가 있어. 그럼 분모가 1차니까 얘를 x로 나누어주면 되겠네요. 좋아. x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x분의 1. 3x 더하기 x분의 5.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얘는 어차피 0으로 가안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될 텐데. 그럼 기울기와 양수인 직선이네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요. 분모는 상수인데 분자는 무한대이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버립니다. 우선 이건 괜찮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뭔가 느낌이 좀 오는데요. 얘는 1차분의 2차니까. 분모는 1차야. 얘는 무한대로 커지긴 해도 천천히 커지는 반면에 분자가 2차니까 얘는 빨리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발산한 거야. 만약에 얘가 2차분의 2차였으면 어때요? 2차 더하기 1차, 2차 더하기 상수예요. 근데 똑같아? 우선 x제곱을 나눠봐.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는 누구야? 2 더하기 x분의 1이고요. 분자는 누구야? 3 더하기 x제곱분의 5지. 그러니까 x분의 1이든 x제곱분의 5든 얘는 둘다 0으로 갈 테니까 극한값이 얼마? 2분의 5가 됩니다. 2분의 3이죠. 수렴합니다. 분모도 2차고 분자도 2차고 둘다 차수가 같으니 변화하는 속도가 비율이 일정한가 보네요. 그 이야기야. 세 번째.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번에는 분모를 2차로 가져가 볼까요? 분자를 1차로 가져와 봅시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x제곱으로 나누어 주세요. 분모가 2 더하기 x분의 1. 분자는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5. 어때요? 2분의 0? 2분의 0?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2분의 0? 그냥 0이네요, 0. 0에 수렴하네. 분모도 분자도 둘다 커지긴 하지만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분자가 커지는 속도보다 어때?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는 너무 큰데 분자는 애게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지.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 꼴에서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것이 기본이나 결국에 수렴 여부, 발산 여부, 수렴인지 발산인지, 그리고 수렴한다면 그때의 극한값은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건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이 결정을 하는 거다. 최고차항이 결정을 하는 거다. 분모와 분자를 비교해 보았더니, 첫 번째 분모가 차수가 더 커요. 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분자의 차수가 더 큽니다. 자, 세 번째,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습니다. 됐어. 자,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에 수렴하죠. 분자가 더 커요. 위에가 더 커? 그럼 얘는 발산하는 거야.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근데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어?
그럼 아까 2차분의 2차, 2차항의 개수비, 최고차항의 개수비에 수렴을 해요. 최고차항의 개수비에 수렴을 한다. 눈으로 딱 보면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6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있어요. 몇 차분의 몇 차? 2차분의 2차. 2차분의 2차. 어? 그냥 2차항의 개수비 2분의 6. 극한값이 3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개념 뭐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고할 때는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야? 그러면 최고차항의 차수를 보자. 그리고 개수를 보자. 이러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고요. 다만 이러한 서술 과정이 학교 시험에서 수행평가 혹은 서술형 문항에서는 필요하다는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아니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나 혹은 0 곱하기 무한대 꼴도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는요,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 중에 얘가 하나는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다항식이 있는 이런 꼴들을 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합차 공식을 써서 유리화하는 느낌으로 식을 한번 바꾸어 주고 나면 얘가 신기하게도 방금 했던 그냥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때 풀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0 곱하기 무한대.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 사실 이건 어떤 꼴도 아니에요. 꼴이라고 하기에도 굳이 필요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정도?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x가 0에 가까워집니다. 얘가 0. x가 0에 가까워집니다. 뭐야? 얘는 발산해버리잖아. 그냥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냥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얘 뒤에 있는 애 사실 뭐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좌우 극한 나누어 생각하면 어차피 발산해버리니까. 근데 안에 있는 식을 생각하자는 거죠. 찢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1이니까. 아, 안에 있는 식이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었지만 그냥 정리하고 나니까 그냥 다항식에서 대입하는 꼴이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얘는 굳이 무슨 꼴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책에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살피는 부분들이 0분의 0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까지고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갑시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2차분의 2차 극한값 얼마? 1이죠. 1분의 1. 근데 원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x제곱으로 나눠. 그러면 1 빼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0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1. 이렇게 되는 과정. 됐죠? 자, 유제 4번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선생님,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니까.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사실 루트 안에 2차가 있으니까 루트 안에 2차를 그냥 1차 빼기 1차. 앞에 있는 애는 1차는 아니지만 루트 안에 2차가 있으니까. 얘는 1차의 근사한 식이야. 그래서 얘가 차이가 거의 없어. 그냥 차이가 크지 않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일정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계산해서 그 극한값이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분모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모 문제에 짜잔 곱해줍니다. 부호 바꿔서. 분자는 x제곱 더하기 x 되고요. 뒤에 빼기 x제곱.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 그러면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분자에 있는 2차가 짠짠 없어지니까, 와우! 얘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러면, x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볼까요?
X로 나누어줬습니다. 루트 안에 1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1이고요. 자, 분자는 그냥 1입니다. X가 한없이 커지니까 얘는 0으로 갈 거고요. 극한값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기출문제 통해서. 자, 유형 확인 8로 갑니다. 얘는 어때요? 딱 보면 나오네요. 분모 몇 차? 3차? 분자 몇 차? 1차, 2차 곱해서 3차. 그러니까 답은 1분의 2 해서 2 되겠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X 세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과정을 써보면, 앞에서 X 하나. 뒤에서 X 두 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극한을 찢어주고, 찢어주고, 찢어주면 얘가 0, 0, 0, 0 가니까 2입니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자, 유형 확인 굽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 무한대, 분자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사실 변화 속도를 보면 루트 안에 2차니까 얘도 1차인 거고요. 1차분의 1차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의 최고차항 누구로? X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준다. X가 양수이긴 하잖아요. 자, X로 나눠봅니다. 루트 안에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X분의 1 됐고요. 밖은 분자 2 더하기 X분의 1 되겠죠. 자, x분의 1이 0으로 0으로 0으로 가니까 정답 2 되겠습니다. 자, 기출 플러스 가보시죠. 2024년 5월 학력 평가에 출제되었던 수학 2번 2점짜리 문항이에요. 너무나 쉽죠? 어떤 꼴이야? x 한없이 커지니까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랬어.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 x제곱 더하기 4x에서 x제곱을 빼 분모는 루트 x제곱 더하기 4x 빼 더하기 x입니다. 자, x로 분모 분자를 한번 나누어 줍시다. x로 나누어 주면 루트 안에 1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1이고요. 분자는 x제곱 없어졌고 얘 4잖아 4. 그럼 얘를 약분하고 나면 뭘까? 2분의 4 해서 정답은 2가 되겠죠. 근데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야. 봐봐. 루트 안에 x제곱 더하기 4x가 있어요. 얘는 1차식에 근사할 수 있어요. 근사.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한번 제곱을 해봐요. 제곱을 하면 x의 제곱 더하기 4x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곱을 했을 때 쟤랑 비슷한 꼴이 나올 수 있는 애가 누구냐라고 하면, 아, 얘가 x 더하기 2가 있어? 그럼 제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된다는 거지. 선생님, 근데 얘들 둘은 차이가 있잖아요.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오차가 있죠. x에 1을 넣든 10을 넣든 100을 넣든 얘는 오차가 있습니다. 근데 x가 한없이 커지잖아요. x가 한없이 커지면 얘가 1차랑 거의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y는 x 더하기 2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무리함수잖아. 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루트 x제곱 더하기 4x. 얘가 0 넣으면 얘는 0,0이잖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얘가 여기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커질 때에는, 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에는 그냥 안에 있는 이 루트 안에 있는 2차 대신에 누구를 써도 된다는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는 얘랑 극한값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방법 당연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직관적으로도 느껴볼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2차가, 아, 1차에 근사되는데 분명히 x에 어떤 값을 넣든지 같아달라.
달라요. 오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극한으로 가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기 루트 안에 2차 대신에 근사 1차씩을 가지고 와서 극한 값을 찾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극한값이 있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그래프가 없더라도 극한값을 구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그리고 부정형에서 0분의 0,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까지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함께 했던 내용들 또 뒤에 화면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문제를 풀어볼 때 원래 이렇게 예쁘게 정유빈이 나왔었나요?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새로운데? 아, 그렇군요. 제가 원래 옛날에는 주변 시야가 되게 넓은 사람이었어. 뭐든 이렇게 미리 잘 보는. 근데 이게 약간 수학을 진짜로 많이 공부하면서 사람이 점점 점차적으로 단순화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보는 거를 제외하고는 잘못 보는 것 같아요. 나 원래 되게 앞을 보고 있어도 옆에까지 다 되게 잘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업하다가 어느 날 문득 얘를 발견을 할 때가 있어. 이랬나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한 몇십 강 갔을 때 이런 걸 발견하는 때도 있어. 되게 신기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해봤지만 여러분들 이제 확률과 통계로 들어와서 경우의 수 파트를 하고 있어요. 순열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져 있었고 오늘은 이제 조합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중복조합, 이항정리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건데 이두 가지를 많이 어려워해요. 중복조합은 확실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도 출제가 잘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제일 새로워요. 여기 다 부어 있어. 제일 새롭고, 그 다음 이항정리는 형태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게 생겼는데, 얘가 제일 쉬워. 알았죠? 이항정리 좀 만만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만하다는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지 좀 편할 거예요. 알았죠? 중복조합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볼살이 많아서 볼살을 잘 씹는 편이에요. 근데 이 사랑니가 빠진 자리는 더 씹어. 왜 그렇지? 볼살이 약간 밀고 들어오나라는 생각도 제가 합리적으로 해봤어요. 빈자리가 생기니까 허이쿠나 하고 내 볼살이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 여기 지금 다 씹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계속 씹는 거야, 내가. 언젠가 낫겠지라고 생각한 지 지금 일주일 정도 거의 돼가거든요. 뽑은 지. 볼살이 아파. 이가 아픈 게 아니고 볼살이 아파, 여러분. 무튼 자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계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여기까지는 많이 봤죠. R계를까지도 많이 봤죠. 택하기만 할 거예요. 택하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또 비교를 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계속해서 하려는 일이니까요. 제가 계속 비교하면서 갈게요. 선생님, 중복 순열과의 차이는요? 이게 있잖아. 약간 궁금해질 때 여러분들 정면 돌파로 알아가야지. 궁금하고 약간 내가 모르겠는데 그 찝찝함을 두고 지나가시면요. 이 단원이 영원히 힘들어요. 그래서 헷갈릴 때 여러분들 그냥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N계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문제를 풀어낼 때 뽑고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이용해서 뽑고 그 뽑은 알개를 나열해서 순열을 완성을 해왔었거든. 자, 그러면 중복 순열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뽑고 나열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은 같이 연결해서 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뽑고 나열은 뽑는 과정 자체가 되게 단순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일단은 중복 순열 먼저 해놓고 왔다 갔다를 할게요. 자, 중복 순열은 어떻게 한다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나열을 할 겁니다. 말 잘하죠? 그죠? 자, 그러면 알개를 쭈르르륵 나열을 해놓고 어떻게? 각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졌단 말이야. 맨 앞에 올수 있는 거 n가지, 두 번째도 n가지, 세 번째도 n가지, 네 번째도 n가지, n가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n의 r제곱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게 중복 순열이었어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중복 조합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려면 조합을 이용해서 순열을 계산하듯이 하려면 일단 중복 조합의 계산이 단순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중복 순열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을 연결지어서 풀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중복 순열은 지금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찾아가지고 곱하면 됐었거든. 중복 조합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보세요. 일단 좀 기호부터 다 모든 것이 약간 흉악해요. 봐봐.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기만 해요. 뽑기만 해요. 나열은 안 해요. 그것을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부를 거고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있잖아. H가 그 있어. 여기 써 있어. 호모지니어스. 같은 종류. 아, 이렇게 영어 할때 자꾸 나약해지는지 모르겠어. 나 영어 잘했는데, 원래. 원래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거 하면 좀 나약해지더라고요. 자꾸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아무튼, 자, 그 H예요. 같은 종류를 따지는 그 H예요. 그쵸? 그 H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중복조합의 수, 이거 기호로 나타낸 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를 보시면, 이렇게 계산을 해요. 당연하지만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더 쓸게. 서로 다른 N 종류에서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복순열 때도 그랬으니까. N 종류에서가 되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는 게좀더 쉽게 등장을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N 종류 중에서 알개를 뽑기만 해. 뽑기만 할 거야. 나열은 안 해요. 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일단 H 기호로 계산하는 방법은 N과 R을 더하세요. 1을 빼세요. 조합의 수인 C를 쓰세요. 그리고 R로 쓰면 돼. 난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죠? 외우지 말자고. 일단 그 저의 모토 중에 하나. 외우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고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 게더 좋으냐면 n-1 더하기 r, c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일까를 따져볼 건데 예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볼펜. 예시를 들어볼게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볼펜에서 중복 가능 6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죠? 잘 썼네, 나. 그치? 서로 다른 네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한다는 이 워딩이 그대로 사용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어요. 뭐라고? 4H6이라고.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둘이 더한 데서 1을 빼냈으니까 9C6입니다. 왜? 왜 그렇게 계산을 할까요? 자, 보세요.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내가 네 종류의 볼펜이 있어서 A, B, C, D라고 할게요. 네 종류가 있으니까. 아, 네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6개를 택할 거고 중복이 가능하대. 그러면 예시를 들어봐요. 어떤 식이 되냐면 요것만 6개 몰아주기가 가능해. 또는 얘를 2개, 요거 1개, 요거 3개. 뭐 요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작성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위에다 써야지. 각각 몇 개를 택하는 것인지만 알면 될것 같아. 왜?

어차피 6개를 택할 건데, 종류별로 각각 몇 개를 택하는지가 궁금해요. 종류별로 각각 몇 개를 택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칸막이를 설치할 겁니다. 종류가 4개면 그 4개를 구분짓기 위한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하죠? 칸막이가 3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봐봐요. 요 6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예시를 그려보자면 어떤 식으로 그려진 거냐면, 얘가 뭐 아까 2개, 얘 1개, 요거 3개. 요런 형태로 그려진 거야. 자, A한테 몰아서 6개를 주는 그림을 그리자면, 공 6개를 모두 다 A가 받고, 짝대기 3개를 나열한 형태가 됩니다. 다시. 칸막이 3개랑 공몇 개? 6개. 얘네를 어떻게 배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가디슨 적용할까요? 총몇 개야? 9개야? 9개를 배열하는데, 칸막이 3개마다, 공 6개마다 같은 것이 적용되니까 가디슨 배열할까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공과 칸막이로 문제를 풀 겁니다. 네. H라는 기호를 활용하는 것도 할 거예요. 근데 H 기호는 약간 헷갈리는 게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저렇게 워딩을 그대로 안 주고요. 볼펜이 ABCD가 있다. 이 중에서 뭐 6개를 택할 건데, 그러놓고 각각의 볼펜은 충분한 양이 있다. 막 이러면 서로 내가 다른 6개를 택하는 거니까 6개를 택하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4개인가? 6종류에서 4종류인가? 4종류에서 6종류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면 찍어요. 우린 헷갈리면 찍어. 4H6인가? 6H4인가? 6H4로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찍는 상황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것처럼 종류별로 나타내시고 각각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그 각각 몇 개인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상 칸막이를 설치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편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N 종류를 구분짓기 위한 칸막이 수예요. 그리고 몇 개를 뽑겠다가 공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칸막이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내게 될 겁니다. 중복 조합은 여러 번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뒤에 유형 문제 풀 때에도 이런 개념들은 계속 소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인생 최초로 만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 이걸 가지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중복 순열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시를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왜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이 같이 연결되어서 선생님 풀이를 하지 않는가요? 라고 한다면, 중복 조합으로 나오는 것들을 예시를 듣는 거야. 이를테면, ABC 중에, AB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볼게.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두 종류 중에서 부러뜨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정도로 힘이 세기는 한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 아무튼 자 다시 돌아와서 A, B 중에서 두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한다는 워딩을 그대로 사용을 했으니까 H를 사용하자면 EH4야. 이제는 알지. 얘네 둘을 칸막이 설치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네 개를 체크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둘이 더한 6에서 1 빼서 OC4로 쓰나? 아니면 봐봐. 어머! 공네 개에다가 칸막이 하나야. 5팩을 4팩으로 나눈 다섯 가지구나. 이렇게 할수 있잖아. 이거예요. 근데 중복 이 다음에 이 다섯 가지밖에 되지 않잖아. 이걸 내가 하나하나 써볼게요. 어떤 식이냐면 A거나 A B거나 A가 두 개, B가 두 개거나 B거나 마지막은 BBBB겠죠. 요렇게 다섯 가지거든. 이때마다 배열하는 건 하나씩 일일이 써야만 우리가 배열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다섯 가지라고 퉁치는 게 아니고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일일이 배열하는 방법.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죠. 얘를 배열하는 방법 B가 어디 들어갈까 골라볼까요? 네 가지죠. 여기는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6가지죠. 얘는 다시 4가지죠. 얘는 다시 1가지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계산하시면 몇 가지예요? 16가지입니다. 이게 뭐야? 4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으로 가요. 누가 이걸 이렇게 풀겠어? AB, AB, AB, AB, 2의 4제곱 16 이렇게 구하겠지.
다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조합을 이용해서 C를 이용해서 P를 구하는 과정은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C를 이용해서 뽑고 나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복 조합을 물어볼 때는 H를 활용하는 게 무조건 낫고요. 뽑아서 나열을 할 때에는 중복 순열로 푸는 게 무조건 낫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 지을 이유가 없어진 거야.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연결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상황이 다르면, 그래, 뽑기만 할 거야? 그럼 중복 조합으로 풀면 돼. 뽑아서 나열을 하려면 중복 조합으로 뽑은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일이 다 나열하셔야 돼요. 누가 그걸 그렇게 풀겠어?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쟤네들이 분명히 중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둘이 비슷한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었다면 해결이 되시죠? 알겠죠? 뽑기만 할 거면 중복 조합으로 뽑으시면 되고요. 공각 칸막이로 뽑으시면 되고요. 나열을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중복 순열로 나열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결성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지. 수학은 귀찮은 거 싫어한다니까요. 귀찮은 일을 왜 해? 그냥 각각 알아서 각자 도생 이렇게 바뀐 거야. 그죠? 알겠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좀 재밌습니다. 자, 중복 조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형 3번으로 오도록 하세요. 10쪽으로 갑니다. 뿅 띄어서 10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봐봐. 같은 종류의 생수 4병, 같은 종류 빵 6개, 3명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단 생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빵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무슨 소리지? 중복조합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복조합임을 눈치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런 워딩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중복조합을 눈치채게 하는 소스 중에 하나예요. 이렇다고 해서 꼭 중복조합인 건 아니지만, 봐봐. 생수는 생수대로, 빵은 빵대로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 생수 먼저 할게요. 생수가 4병이 있어. 사람은 3명의 학생이야? 그럼 그 3명한테 이름을 붙여주세요. ABC. 에게. 생수 4병을 줄 거예요. 저는 극단적인 예시를 항상 좋아합니다. 4병을 모두 A가 가져가는 이런 그림을 하나 딱 그려봐요. 그러면서 내가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각각 몇 병씩 가져가지? 몇 개라고 쓸게요. 각각 몇 개씩 가져가지? 몇 병씩 가져가지? 칸막이 설치할까요? 예스. 그러면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두둥 칸막이 몇 개? 두 개. 아까 내가 A한테 몰아주기 한 상황이면 A한테만 동그라미를 4개 그립니다. 너 4개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공 4개랑 칸막이 2개의 배열로 바뀐 거야. 그렇구나.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총 6개를 배열하는데 공 4개를 배열할 때마다 칸막이 2개를 배열할 때마다 가짓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말은 뭐예요? 생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 지금 비나 씨는 받지 못했잖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자, 빵은 빵대로 갑니다. 빵은 그럼 어때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A, B, C한테 빵은 총몇 개야? 여섯 개야. 이미 생수 하면서 눈치를 챘죠? 그러면 그냥 칸막이 두 개에다가 공만 몇 개로 늘어난 거예요? 여섯 개로 늘어난 거겠지. 빵은 여섯 개니까. 그러면 그냥 갈까요? 공, 6에 칸 둘에 대한 배열이네. 총몇 개? 8개를 배열할 거예요. 공들 배열할 때마다, 칸막이들 배열할 때마다. 8, 7, 2로 나누니까 28. 그치? 정답은요? 얘네들을 더해? 아니지, 잘 생각해. 잘 생각해봐. 생수도 나누어 주고, 빵도 나누어 주어야만 한 경우를 완성합니다. 그치? 그 말은 뭐예요? 이 둘을 곱해야 되겠죠. 15 곱하기 28 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돼요? 정답은 420. 나 요즘에 단순 연산에 대한 그런 거막 생각하다가 28 곱하기 15 그러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맨날 하잖아. 그죠? 그냥 20 곱하기 15 하고 8 곱하기 15를 해서 더하는 게 낫다는 것을 최근에 갑자기 불현듯 깨달아가지고요. 이런 거 계산할 때 그럼 아움산이 되더라고. 300 더하기 120이잖아. 그지? 아무튼 요즘 그 두뇌를 깨우는 연습 마냥 연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고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재밌죠? 요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중복 조합의 연습입니다. H는 사용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동안에는 공과 칸막이로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부터 하세요. 사실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공과 칸막이가 되게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질수록 어차피 얘네가 원하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봐야 돼.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렸는데 칸막이 두 개만 설치하고 공, 끝!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게 가장 베스트 방법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굳이 제가 H를 꼭 알아야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H도 알려드릴 수 있죠, 당연히. 서로 다른 세 명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생수 네 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H4. 쉬워. 쉬워. 그럼 어때? 둘이 더하고 7, 1 빼니까 6, 4, 4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는요. 서로 다른 세 명한테 빵 6개가 돼요.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명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빵을 6개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둘이 더하면 9, 1 빼면 8, C, 6 이렇게 하셔서 계산하시면 똑같습니다. H로도 한 번씩 확인은 하시되, 여기까지 그려도 돼. 칸막이만 설치하면 계산이 끝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또 해봐요. 이 같은 종류라는 멘트도 사실 중복 조합을 눈치채게 해요. 왜냐하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각각 몇 개를 가져가는지만 결정이 되면 돼. 만약에 다른 종류였다면 두 개를 가져가도 어떤 두 개를 가져갈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같은 종류가 되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지는 거거든. 그죠? 자, 같은 종류 사탕이 10개예요. 4명한테 나누어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멘트가 등장을 합니다. 각 학생이 사탕을 한개 이상씩 받도록 한대요. 아까 전까지는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됐었어. 근데 여기는 한 개씩은 꼭 받아야겠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금 사탕을 나누어 줄 거거든? 근데 한 개씩은 받아야 되겠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 하나씩 주겠지. 그쵸? 미리 하나씩 주세요. 자, 네 명의 학생이야. A, B, C, D.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한 개씩 미리 줘. 미리. 1111 줬어. 그럼 남은 사탕 몇 개예요? 4개 사용했으니까 6개를 이제 나누어 주면 돼요. 6개를 각자 몇 개씩 가져가면 되지가 되는 거야. 어차피 같은 종류니까 어떤 사탕을 주는지 이런 게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 몇개 가져가는지 궁금해? 뭐 할까요? 칸막이 해야지. 우와! 칸막이 3개. 각각 여기 6개네. 그러면 공도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써봐요. 공 여섯, 칸막이 세 개, 총 9개를 배열하는데, 공 여섯 개를 배열할 때마다, 칸막이를 세개 배열할 때마다, 가디순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9, 8, 7, 600 사라지고, 3, 2 남으니까 지울 거 지우고, 에? 미래에 썼어요. 여기 뒤에 있는 걸 이렇게 쓰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죠? 84 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정답은 84가 되어주는 문제예요. 어때?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한개 이상씩 받겠다? 그럼 한 개씩 주세요. 한 개씩 주면 되지. 그럼 지금 그린 상황은 뭐야? A가 7개, B, C, D가 각각 한 개씩 받아간 거지. 괜찮지. 자, 여기까지를 어차피 그려주셔야 되고요. 이걸 그리고 난 다음에 H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4명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나누어 주는 거니까. 뽑기만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4명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뽑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나누어, 뽑고 나누어 주는 거야. 나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뽑는다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제가 H 기호로 접근하는 게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차라리 이거 버려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차피 상황을 그리고 나면 여러분 공과 칸막이가 최고예요. 다만, 계산할 줄은 알아야 돼. 왜냐면 그 3월 모의고사 같은데 쉬운 문제로 H 계산이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알아는 둬야 돼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둘이 더하면 11 빼서 96.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괜찮지? 그치?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 조합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요 활용인데요. 활용은 진짜 그냥 읽어보고 문제 풀고 요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읽는다고 해서 보여지지 않거든. 이거야말로 진짜

여러분들 뒤쪽에서 유형 문제 반복해서 풀면서 접근을 할 거라서 오늘은 정말 읽어볼 겁니다. 여기서 딥하게 가지 않을게요. 중복 조합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잖아, 그치? 자, 활용은 뭐냐면 대표적인 중복 조합의 유형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해를 물어보는 유형. 두 번째는 크거나 같다 함수라고 쓰시면 좋아요. 작거나 같다도 돼. 크거나 같다 함수. 그리고 여기는 음이 아닌 정수해인데요. 어디다가 네모를 치면 좋으냐면 요런 것들. 요런 거 물어볼 때입니다. 요렇게 쓰여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간단한 버전을 할게. x, y, z를 더해서 6이 돼. 근데 x, y, z가 각각 음이 아닌 정수래. 음이 아닌 정수가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얘랑 똑같은 워딩을 아까 문제에서 살펴볼까? 돌아가서 볼게. 어디에 있냐면, 생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음이 아닌 정수해면, 내가 하나도 안 가져가도 상관은 없어. 0도 가능해. 그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0개 받아도 된다 그랬잖아. 그거랑 똑같은 워딩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음이 아닌 정수라는 표현이. 왜? 자, XYZ가 합해서 6이 되는데 정수래. 여러분, 극단적인 예시인 6, 0, 0을 생각할까요? 각각 몇 개를 가져가는지가 궁금하시죠? 6개 다 X한테 줄까요? 이거야. YZ가 어때? 한 개도 못 가져가죠?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과 칸막이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8팩을 6팩, 2팩으로 나누는 유형이 되겠죠. 이걸 이제 H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암기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의 상황 보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저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여섯 개를 뽑는다. 요렇게 간다는 거야. H로 쓰자면. 돼. 요 유형이 나올 거예요. 유형 볼때더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뒤에 문제 풀면서 이야기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가 왜 중복 조합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이것 또한 쉬운 버전으로 갈게요. 1, 2, 3. 1, 2, 3, 4한테 쏘는 거야. 근데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극단적인 예시를 항상 드세요. 아, 모두가 1을 쏘는 거야. 이런 거 가능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각각 화살을 몇개 받았는지가 중요해. 그죠? 왜? 각각 화살을 몇개 받았는지가 중요해서 여기다가 칸막이를 설치할게요. 그럼 지금은 어때? 1만 공을 3개 받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여기 두 개면 무조건 1이 2를 쏜 거고 2, 3이 4를 쏜 거예요. 순서가 정해지거든. 무조건 크거나 같다 순서기 때문에 화살을 각각 몇개 받았는지만 결정하면 나를 쏜 출처는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요거 배열을 해보자. 고개만 꺾어요. 그럼 보이잖아. 공 3개, 칸막이 3개니까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는 형태가 되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다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봐봐. 이쯤 오면은 H로 왜안 하고 제가 공과 칸막이로 하는지가 눈치가 좀 채질 텐데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 거야? 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중복을 허락하여 네개 중에서 뽑는 거 아니야? 헷갈리는 상황이 와요. 헷갈린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헷갈리면 찍어요. 알지, 나도. 50%의 확률로 헷갈릴 때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친구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래. 알 거면, H로 풀 거면, 제대로 알때 여러분들이 H로 푸시고요. 헷갈리는 상황이라면 공과 칸막이를 계속 생각하세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 거거든? 근데 우리 3개가 얘네를 뽑고 있잖아. 라고 생각해서 반대로 하는 경우를 내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딱 보고 예시를 그려보시고 칸막이를 설치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문제 풀면서 제가 또한번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얘네는 뒤에 문제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들을 초로록 풀고 또 이항정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쉬는 시간을

가질 차례죠, 그죠? 자, 오늘의 쉬는 시간도 여기 있을 겁니다. 잔소리 메뉴판 두둥, 그죠? 이게 이제 싫어하는 잔소리의 리스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죠? 반에서 이제 친척들을 만났을 때, 어른들을 만났을 때, 동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엄마 친구를 만났을 때. 엄마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은 난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반에서 뭐몇등 하니, 뭐 이런 거. 아, 저희 큰어머니가 이런 거를 한 번씩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약간 사촌언니가 이제 혼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사촌언니가 이제 나를 미워하고 막 이랬던 상황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반에서 몇등 하니? 뭐 이런 질문을 혹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발끈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할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잔소리 메뉴판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용돈을 얹으시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도록 하세요라고 넉살 좋게 차라리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반에서 몇등 하니? 뭐 성적 어떻게 되니? 라는 질문은 사실은 되게 매너 없는 질문이에요. 누가 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이 질문 자체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도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많이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지나간 성적은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이미 지나갔는데 뭐. 좀 못했던 것 같아. 이 정도로. 좀 못했던 것 같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나간 성적이 어떠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뭐, 나는 어렸을 때 되게 좋은 성적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들, 현 시점에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오히려 웃겨요. 오히려 웃기다고, 그치? 반에서 몇 등을 했니? 뭐, 아니면은, 어떤 성적이니? 요런 질문을 혹시라도 누군가가 한다면, 자신있게 이야기하세요. 용돈부터 주시고, 우리 질문을 하도록 해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예의가 아니라는 동의를 제가 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좀 금지의 상황이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사실 반석찬 정말이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반석차 진짜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어차피, 그치. 그니까, 아, 우리 반에 천재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잔소리 메뉴판에 이 유료 판매는 오늘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쵸? 저런 질문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나 모르겠어. 없지 않을까, 이제는? 그죠? 가봅시다! 자, 오늘도 문제 풀러 가야 되거든요. 뿅! 메뉴판 고! 슉슉슉슉슉! 후! 가요! 날아갔어요. 되게 잔소리 많이 하고 싶었는 것 같지 않아? 아니야.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 알았지? 자, 보세요. 유형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조합의 활용 파트로 들어와서 요런 문제가 등장을 해요. 봐봐. 그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개념을 본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형 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가장 간단한 버전으로 등장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림포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집도 마찬가지지만 개념 옆에 진짜 쉬운 문제가 딱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얘도 지금 보시면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1.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들을 합해서 20이 된대. 자연수라는 워딩이 뭔줄 알아? 원래 한개 이상씩 공을 받는다 라는 워딩과 연결되는 멘트예요. 원래 자연수라고 하면은 얘네 한 개씩 미리 주기 해야 된다고. 왜요? 원래 기본적으로 방정식의 해일 때 어떻게 했어? 0부터 가능했어요. 음이 아닌 정수 해니까. 근데 자연수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씩 미리 줘야 돼.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까지 갈게요. A랑 B는 홀수고 CD는 짝수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모든 걸 알려주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홀수면 지금부터 어떻게 그 A를 설정할 거냐? 요렇게 설정할게요. A 대신에 이렇게 쓸게요. 자, A 프라임은 그러면 뭐부터 가능해요? 0부터 가능해요. 얘는 음이 아닌 정수해예요. 음이 아닌 정수로 바뀐 거야. 그지? 그러면 A는 무조건 홀수인 자연수가 되어주니까. 오케이? 자, B도 마찬가지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B도 그대로 쓸게요. E, B 프라임 플러스 1로. 그럼 여전히 B 프라임도 어때요? 음이 아닌 정수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짝수래요. 그러면 CD는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아주 좋아. 우리 원래 짝수는 이렇게 쓰잖아. 대신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C'D, C'D', E'은 무조건 무엇이어야 할까요? 자연수여야 해요. 0안 돼. 저연수 같긴 한데, 그대로 갈게요. 네. 우리 사이에 뭐, 그죠? 요렇게 자연수라는 요 조건을 붙여주세요. 한개 이상씩 주면 되잖아, 공을. 오케이. 이 상태로 일단 두자. 얘가 얼마래? 합이 20이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상 복잡해 보여? 아니야. 자, 1씩 1씩 뺏어서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얼마야? 18이 되죠. 그리고 전부 다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A', B', C', D', E'을 더하시면 2로 나눌까요? 18을 9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충분히 되죠. 원래 여기 2가 있는데 18과 2를 나눈 거야.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우리. 됐어? 그다음 얘네 자연수라며 한 개씩 미리 줄까요? 남은 거몇 개야? 남은 거 6개야. 자, 남은 6개를 A', B', C', D', E'한테 각각 몇 개씩 주는지가 궁금하네요. 칸막이 몇개 설치할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 그러면 칸막이 4개에다가 공 6개의 배열로 바뀌네요. 뭐라고 쓰면 돼요? 10팩을 4팩, 6팩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 끝나는 거예요. 10, 9, 8, 7 남고 4, 3, 2니까 지울 거 지우고 지울 거 지우면 정답은 얼마? 210 요렇게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방정식의 해중에 어려운 버전이야. 근데 왜 얘가 유형에 들어왔냐고요? 저랑 같이 풀때 여러분들 해봐야지. 홀수, 짝수, 자연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연수인데 자연수면 미리 하나씩 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홀수면 2a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놓으시고요. 짝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c 프라임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다만 자연수여야 한다는 조건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개씩 미리 줘버리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게 풀이를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괜찮아? 그죠? 볼게요. 자, 얘가 아까가 어려웠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쉽게 느껴질 겁니다. 진짜야. 자, A, B, C, D를 더해가지고 뭐 12가 되는데 5D예요. D는 좀 수상하게 생겼어, 사실. 그지? D가 좀 수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상하게 생긴 아이가 5D야. 그래? 그럼 D를 뭐로 할수 있을까? D는 0부터 가능한데요. D가 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0이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가 돼요. 안 돼. D가 1이면? D가 1인 거 가능해. 자, D가 1이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 5 빼니까 7이 돼. 딱 좋아.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D가 2까지 가능해요. D가 3만 되어도 15가 되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들의 합으로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D는 1 또는 2가 되는 거고, 우리 눈에 걸리적거렸던 D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A, B, C를 더해가지고는 얼마가 될까요? 얘는 2가 되네. 그럼 쉬운 걸 가지고 저것도 유출을 할까요? 무슨 이야기야? 자, 요 상황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남은 두 개는 A, B, C가 각각 몇개 가져가는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극단적인 예시인 A가 두개 가져가는 상황을 그리고 칸막이를 설치하세요. 칸막이 두 개, 공두 개의 배열입니다.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눌까요? 몇이에요? 6가지. 자, 그래. 그럼 여기는 어때요? 칸막이 두 개에 공이 몇 개겠어? 7개겠지. 공이 7개겠지. 그럼 총 9개를 배열하는데 공 7개랑 칸막이 2개 가디순 적용하면 되겠구나. 9, 8, 2로 나누니까 36가지. 자, 이 둘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케이스를 나눈 거거든요. 이두 가지를 더해서 정답을 써주셔야 되겠죠? 답은 몇? 42. 자, 교훈 두 번째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죠? 걸리적거린다면 그 친구부터 없애라. 걸리적거린다면 그 친구부터 없애는 거예요. 알겠어?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복 조합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유형 문제 풀때 제가 더 자세히 소개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맛보기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이항정리인데요. 사실 실론 뜨고 보면 여기가 참 어려워. 근데 얘가 여러분 출제가 되면 지금까지 이전 자리로 나왔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수능이 바뀌었고 확통해서 이전 자리가 무조건 그 우리 이전 몇개안 되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도 말할 수 없어. 없는데 근데 어쨌든 확통이 혼자서 2점을 한 개씩 가져가던 그 시절에는 얘가 2점 짜리의 단골 메뉴였어요. 엄청 쉽다는 거예요. 엄청 쉽게 출제가 된다는 거야. 기본만 알면. 근데 일단 얘가 왜 조합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뽑기를 한다는 거잖아. 조합이면. 그죠? 자, 뭘 뽑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우리가 전개를 할 거야. 자, 읽어보는 과정이에요. 자세히 안 해요. 얘가 어떤 의미냐면 주머니가 N개가 있고요. N개의 주머니가 있고요. N개의 주머니에 각각 A라는 공과 B라는 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항 정리냐고요? 항이 두 개여서 이항 정리예요. 수학은 세상 단순합니다. 대단한 표현 아니고요. 항두 개짜리여서 이항 정리예요. 그렇지? 자, 이걸 전개해 나가게 되면 어떠한 항들이 나올 수 있어? A의 n제곱. 그죠? A의 n-1제곱 b 이런 식이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각 주머니에서 a를 몇 개, b를 몇개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 이거 볼까? 이러한 항 하나 볼까요? a를 몇개 뽑아갔어? n-1개 가져가고 b를 하나 가져갔어요. 그러면 A를 N-1개 가져가고 B를 1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N개의 주머니가 있거든요. B는 1개밖에 안 가져가네. 그럼 B 뽑을 주머니가 몇 개? 1개만 고르면 되겠죠. 어떻게 골라요? N개 중에서? 1개 고르면 돼. B 뽑을 주머니 골라. 그러면 B를 하나가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A를 뽑게 되어 있어요. 몇 개가? 나머지 N-1개가. 요런 식으로 항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요거.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자, 어떻게 가느냐 봐봐. 이 그림과 같이 생각해봐요. 기준을 B 뽑을 것을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B를 알게 뽑으려고 해. B를 알게를 뽑으려고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N개의 주머니 중에서 B가 주고 갈 주머니를 고르셔야 되겠죠. 몇 개? N개 중에서 B 뽑을 주머니 알게를 뽑아요. 그 다음에는? 그럼 끝났어. B는 알게 뽑기로 했지. 나머지는 무조건 A 뽑아야 돼. 몇 개겠어? 나머지니까 N 빼기 아니겠죠. 요렇게 씁니다. 이게 일반항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게 0개부터 N개까지 쭈루룩 있고 싹다 더하는 거거든. 그렇게 이항 정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요 개념으로 읽을 때가 가장 어렵고요. 문제를 풀어주시면 오히려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이걸로 읽는 연습을 일단은 하셔야 돼. 그치? 자, 다시 한번 봐요. A 더하기 B의 N제곱 항이 두 개인 것에 대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항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항 정리에서 각각 쓰이는 개수들이 있죠. 여기 있는 요런 개수들. 그 개수들을 뭐라고 부른대요? 이항 개수라고 부른대요. 이름표는 읽어줘야죠. 그리고 하나의 전개식에서의 일반항. B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항이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린 하나 더 할까? 나는 보통 A를 기준으로 하거든. A를 알게 뽑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항은 어떻게 쓰이겠어? N개 중에서 A 뽑을 주머니를 택하시고 A를 알게 뽑게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무조건 B를 뽑아야 되겠지? N-R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몇 개의 주머니를 뽑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낼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똑같아요. 진짜로 똑같아. 이거 봐봐. 아까 전에의 그 무게감과 너무 차이가 날 만큼 여러분들 쉬워진다니까요. 뒤로 넘어오세요.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11쪽이에요. 봐봐. EX 플러스 1의 7제곱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해보면

0: 해보자고. 이 예시를 가지고 가야지. EX라는 공과 1이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몇개 있는 거야? 7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X제곱의 개수를 고르는 거야. 자, 첫 번째로 일반항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연습 버전. 일반항을 찾아볼게요. 일반항은 이게 7개가 있거든. 나는 EX를 기준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7개 중에 EX 뽑을 주머니를 알개라고 할게요. 그럼 7개 중에서 어떤 주머니에서 EX를 뽑을지를 결정하시면 돼. 그러한 방법의 수는 7CR이 되겠죠. 그럼 EX를 자연스럽게 몇개 뽑아요? 알개 뽑아요. 그럼 R제곱이 되겠죠? 1의 몇 제곱이에요? 7-R제곱이 됩니다. 이게 이항정리의 일반항 버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반항들 중에서 그리고 R 값으로 가능한 건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7까지 가능합니다. 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just x제곱의 개수야. x제곱이 되는 건 R이 얼마일 때일까? 2일 때구나. 그래. 그래서 이 중에서 R이 2인 걸쓸 살펴보시면 그대로 써줘요. 7C2 2x의 제곱, 1의 5제곱인데, 1의 5제곱을 누가 쓰겠니? 그치? 안 써도 돼요. 그러면 7c2가 얼마냐면, 762로 나누니까 21. 곱하기 4x제곱입니다. 개수는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84가 되어줍니다. 이게 이제 연습하는 일반항 버전인데. 네, 이렇게 풀까? 아니지. 자, 이래서 우 조합인 거 알겠어요 하시면,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가세요. 공을 그려. EX랑 1. 덧셈으로 연결되게 해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각각 몇 개씩 가져가는지가 궁금한 거야. 총 7개가 있는데, 그치? 우리는 X제곱을 찾고 싶어. 그러면, EX는 몇개 가져가야 X제곱이 돼요? 두 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를 몇개 뽑았겠어? 다섯 개 뽑았겠지. 자, 그러면 일곱 개 중에서 EX 뽑을 주머니 두 개를 고를까요? 그러면 EX가 두개 뽑히겠지. 나머지는 1을 뽑겠지만 뭔 상관이야. 그지? 나는 여기서 개수만 구하면 됩니다. 정답은 84. 이렇게 푸니까 2점짜리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일반항 다 쓰고요. 문자 되게 많이 쓰고요. 막식 쓰고요. R 값 구하고요. 이러면 2점짜리가 아니지. 요렇게 푸니까 2점짜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난이도 살짝만 높여볼게요. 요렇게 가면. 근데 쉽게 풀 거야. 일반항 버전 안 할게요, 오늘은. 여기 X 4제곱이 나의 타겟이에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X제곱이라는 공과 X분의 2라는 공을 뽑아서 가져갈 거야. 주머니는 5개가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얘를 5개, 얘를 하나도 안 가져가거나. 네 개, 한개 가져가거나, 세 개, 두개 가져가거나, 두 개, 세개 가져가거나, 한 개, 네개 가져가거나, 0개, 다섯 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X 4제곱이 되는 걸 찾기만 하면 돼. 그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면 X 10제곱이야. 이러면 X 8제곱인데 하나 깎아봐야 X 7제곱이에요. 여기는 X 6제곱에다가 X 제곱분의 1이 곱해지니까 X 4제곱이네. 일단 x의 거듭제곱만 본 거야. 이거네, 이거. 끝났어. 봐봐. 봐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다섯 개 중에서 x제곱 뽑을 주머니 세 개를 고르시면 돼요. 세 개니까. 그럼 x제곱이 세개 뽑히겠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x분의 2를 뽑겠지? 몇 개? 두 개. 어차피 x6제곱과 x제곱 지워서 x4제곱 되는 거 알았으니까 개수만 쓸까요? 5c3 곱하기 2의 제곱이요. 정답은 40.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난이도가 올라간 버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요 연습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또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항계수의 성질 파트가 남아 있는데요. 뒤에 유형들이 조금 쉬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남겨뒀어요. 다음 시간에 이항계수의 성질하고 유형 이제 쭉쭉쭉쭉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0: 입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29강은 연습문제 풀이를 할 텐데요. 선생님이 일단 입 좀 풀고요. 아에이오우. 왜냐면 이번 시간 선생님이 8문제 풀이를 달릴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 첫 단계에서 쉬운 문제 풀 때 오히려 선생님 설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요. 앞으로는 안 할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강의는 끝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체 1.5배속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1배속으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습문제 1번.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예제 네 문항은 다 상염색체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은 갑툭튀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였고요.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닐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은 유전병 가에 대한 어떤 특징과 어떤 가족이 유전병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병 가는 대립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고 기호를 지정해주고 있고요. A랑 A별이라는 기호를 쓰면 되고 우열관계는 분명한데 어떤 게 우성 유전자의 기호인지는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가계도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갑툭튀 있나요? 갑툭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부끼리 표현형이 다르면 갑툭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봤더니 1번은 대립유전자 A별만 가지며 2와 3은 모두 대립유전자 A만 갖는다.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풀풀 나요. 우리가 X염색체 유전으로 문제를 내고 싶을 때 냄새를 풍기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냄새, 냄새가 나. 유형 1에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냄새만 맡고 바로 확정하면 안 된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뭘로 확인하는 거냐면 한쪽은 A별만 갖고 한쪽은 A만 가질 때 그때 그 밑에서 태어난 남매의 표현형이 다르면 확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확인돼? 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죠.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 갖는데 만약에 상염색체면 절대 그 밑에서 다른 표현형의 자녀가 나올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다른 표현형의 자녀가 나오려면 이게 X염색체에 존재해서 요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들은 엄마로부터는 X염색체의 A를 하나 전달받고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를 받아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조건에 2와 3은 모두 A만 갖는다도 만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2번으로부터 A를 하나 받는데 지금 아빠로부터 X염색체 받아야 딸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별도 하나 받은 그런 상황이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냄새나는 조건을 풍겨줬을 때 확인은 남매를 통해서 하고 그때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유전병이 발현되는 것이 우성이다. 그러면 아빠는 유전병 발현하는 유전자만 갖고 있어서 유전병인 거고 그래서 아빠를 보면 이 기호를 알 수 있죠. 유전병. 그 다음에 A가 정상 유전자. 그리고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유전병이 발현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늘 이런 방식으로 1번 유형의 방식으로 냄새 풍기고 확인했을 때는 아빠랑 딸의 표현형이 우성일 수밖에 없고 엄마랑 아들의 표현형이 열성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5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랑 똑같이 A, Y의 유전자형일 거고 정상인 그런 남자 그 다음에 6번은 4번으로부터 둘 중에

A별, 유전병 유전자 받은 거죠. 나머지는 Y일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별은 우성 대림 유전자죠. 유전병 대림 유전자면서 우성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4번은 A와 A별을 모두 가지고 있죠. 이런 조건 밑에서 태어나는 경우에는 딸은 무조건 이형 접합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있는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6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동생이 유전병 가에 대한 유전자 양이 5번과 같을 확률. 그러니까 4번, 5번 사이에서 한 명이 더 태어나는데 그게 5번이랑 유전자 양이 같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Y염색체 받아야 같아지겠죠. 그럼 둘 중에 Y염색체 줄 확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번으로부터는 A를 받아야 AY로 5번이랑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A 줄 확률 2분의 1.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AY가 한꺼번에 완성이 되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가계도가 역시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집안의 유전병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가계도라고 합니다. 이 동그라미 기억은 한 쌍의 대림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고 대림 유전자에는 우성 대림 유전자 라지열과 열성 대림 유전자 스몰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 간의 우열 관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1번과 2번은 각각 라지열과 스몰알 중 한 가지만 갖는다. 뭐예요? 냄새를 풍기는 추가 단서죠. 이런 추가 단서 없으면 절대 X형태체로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계도로 봤을 때 갑툭튀가 있나요? 여기서는 갑툭튀가 불가능.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뭔가가 나와야 태어나야 갑툭튀든 뭐든 있을 텐데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갑툭튀로는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단서를 준 거고 1번과 2번은 각각 라지알, 스몰알 중 각각 다른 한 가지씩만 갖는다. 이 냄새를 풍기는 전형적인 그런 그 문장이죠. 그랬을 때 뭘 보고 확인한다 그랬어요. 확인은 뭘로 한다? 그 밑에서 태어난 남매의 표현형이 서로 다른 걸로 확인, 종지부를 찍는다. 봤더니 다르잖아요. 그럼 확인이 된 거야. 뭐가 확인된 거야?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때 누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라고요?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딸은 무조건 라지알 스몰알의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 정상이 표현형이 우성이구나. 정상이 우성이고 지금 이 유전병이 동그라미 기억으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 기억이 열성이구나. 아빠랑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항상 우성이라고 했어요. 똑같죠. 여기서도 라지알, Y. 그 다음에 2번과 5번은 스몰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자면 두 개 한 쌍, 남자는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라지알을 하나 가져와서 정상 표현형인 남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열성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라지알과 스몰알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아닙니다. 일단 아닌 것 같은 냄새를 확실히 풍겼고 4번과 5번의 표현이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X염색체에 있어야만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3번과 4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동그라미 기억을 나타낼 확률. 그러면 스몰알만 가질 확률이나 마찬가지. 근데 스몰알, 스몰알을 가지는 딸이 태어날 수는 없어요, 지금. 그죠? 스몰알을 두 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스몰알이 발현되려면 스몰알 Y에 아들이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네 개 조합 중에 딱 한 조합이죠. 그죠?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을 나타낼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답은 디귿입니다. 자, 지금 보면 1번과 2번은 모두 X염색체로 문제를 출제하고 싶을 때 냄새를 풍기는 유형 1이었습니다. 부모가 있고 부모가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리유전자만 가지고 있을 때 남매의 표현형이 다른 걸 통해서 X염색체인 걸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유형. 근데 지금 1번과 2번은 둘 다 문장으로 그 냄새를 풍겼단 말이에요. 문장으로 풍기는 게 제일 쉬운 유형. 요거를 표나 그래프로 조금 숨겨놓는 것이 점점 어려운 유형으로 진화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유형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요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가늠을 좀 해보세요. 다음은 0인의 가족의 유전형질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계도가 없죠. 표가 나왔어.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기억이라는 요 형질의 발현은 우성 대림 유전자 라지 T와 열성 대림 유전자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우열관계, 기호들끼리 우열관계 줬고요. 그 다음에 0인의 가족 구성원의 동그라미 기억 발현 여부는 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갑툭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툭튀 있나요?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가계도를 굳이 그리지 않고

않아도 머릿속에서 가계도를 구현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부모를 보세요. 부모의 표현형이 같아야 갑툭 튀든 뭐든 있는 건데 부모의 표현형이 다릅니다, 지금. 갑툭 튀가 없죠. 그러면 추가 단서를 줘야만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영희와 오빠는 체세포 한 개당 스몰 T의 DNA 상대량이 서로 같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여기 냄새가 납니다. 유형 2죠. 영희는 성별이 여자고요. 오빠는 성별이 남자입니다.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등장했는데 그 둘의 특정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 서로 몇 개로 같다고 했지 항상? 언제나 한 개로 같아야만 한다. 0개나 2개로는 절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없고 한 개로 같게 세팅이 돼 있을 것이다. 자, 그때 냄새는 났는데 확인은 뭐 보고 한다고? 확인은 이두 등장인물의 표현형이 불일치하는 걸 보면 확인이 된다고. 불일치하죠? 둘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 있어요? X염색체에 존재하지. X염색체에 존재해야만 요게 해석이 될수 있다.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있다면 스몰 T가 둘다 하나씩 있어. 근데 이게 상염색체 있어. 그럼 나머지 한 자리 반드시 채워줘야 되거든요. 스몰 T는 더 있으면 안 되니까 라지 T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유전자형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상염색체 있다면 스몰 T가 0개로 같든 1개로 같든 2개로 같든 무조건 표현형이 같아져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로 상염색체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염색체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유전자형 한번 올려봅시다. 오빠는 일단 스몰 T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X염색체 있으니까 오빠는 그게 유전자형의 끝이죠. 스몰 T 하나, 그다음에 Y염색체. 그다음에 0이는 X염색체 두개 가지니까 이 T라는 유전자를 두개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스몰 T는 하나라고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라지 T로 채워줘야 둘의 표현형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스몰 T를 각각 똑같은 양을 갖는다도 만족하고 표현형이 서로 다른 것도 만족이 되는 겁니다. 0이는 우성 표현형, 오빠는 열성 표현형. 그럼 우성 표현형이 지금 정상, 저게 기억이 발현 안 된다가 우성 표현형이고 기억이 발현되는 게 열성이다를 알수 있고 그럼 남동생은 지금 정상이잖아요? 그럼 라지 T를 하나 가질 텐데, 남자는 그거 하나 갖고 끝. 라지 T, Y. 그 다음에 아버지는 오빠랑 똑같죠, 지금? 스몰 T, Y. 어머니는 0이랑 같습니다. 일단, 어머니는 기억이 발현 안 됐으니까 우성 유전자 라지 T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빠가 태어났잖아요? 오빠는 엄마로부터 이 X염색체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스몰 T의 출처는 아빠가 절대 아니고 엄마입니다. 아빠로부터 Y염색체 받은 거니까. 그럼 이 스몰 T의 출처는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는 라지 T, 스몰 T.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오빠랑 남동생은 서로 다른 두 아들이잖아요. 이게 X염색체 유전일 때 서로 다른 이두 아들을 딱 봤을 때 지금 서로 유전자형이 다르죠. 그럼 이거는 이것도 엄마로부터 온 거고요. 이것도 엄마로부터 온 거잖아요. 엄마는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어요. 둘다 엄마로부터 하나씩 서로 다른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조건이 없을 때이두 아들들을 조합하면 엄마의 X염색체 조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라지 T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느냐? 이게 상염색체에 존재하면 절대 이 둘의 표현형이 다를 수 없다. X염색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이 발현되는 것은 발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성이 아니죠. 열성이죠.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구성원 중 스몰 T를 갖지 않는 사람은 보니까 동생뿐이죠. 그죠? 남동생뿐이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1, 2번은 X염색체로 출제하고 싶을 때 냄새를 4인 가족으로 풍겼죠. 부모가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남매가 서로 표현형이 다른 걸로 보여주는 것이 1, 2번 유형이었고 지금 3번은 똑같이 X염색체로 출제하는데 뭐 여기선 가족이었지만 가족 아니어도 된다. 남자 한 명, 여자 한명 등장하고 그 사람이 어떤 대립 유전자를 같은 개수 갖고 있다. 근데 서로 표현형이 다르다로 X염색체인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아까 4인 가족 유형에서는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요게 있었잖아요. 이런 조건에서도 여자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여기서도 여자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에요. 아까도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특정 DNA 상대량이 같다가 무조건 한 개로 같다고 했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요 유전자도 무조건 열성 유전자로만 줄수 있어요. 만약에 우성 유전자를 둘이 같은 개수 갖고 있다? 그러면 표현형이

그래서 결정되는 유전병 X에 대한 어떤 집안의 가계도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리미전자는 A랑 A 별로 쓰세요.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구성원 기역과 니은의 체세포 한 개당 A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일단 갑툭튀 보입니까? 갑툭튀. 갑툭튀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이 부모 사이에서 기역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갑툭튀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전병 X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라는 거는 기역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나가 등장합니다. 얘가 도대체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 뭐예요? 냄새를 풍기고 있죠. 무슨 냄새? 기역과 니은이 A라는 DNA를 같은 양, 한개 갖고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뭘로 확인하죠? 얘네 둘이 일단 성별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표현형도 다르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되죠? 얘네 둘이 A라는 DNA를 똑같은 양 갖고 있어. 근데 표현형이 다르다는 건 이거는 X 염색체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이것도 유형인데,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 그러면 기역은 유전자 형이 A 하나 갖고 끝. 니은도 A를 하나 갖긴 하는데 표현형이 다르려면 무성 유전자 하나 더 얹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A 별이, 지금 A 별이 있으니까 정상 표현형이 됐잖아요. 정상 유전자고, A 별이 없이 A만 갖고 있을 때 유전병 X가 나타났으니까, 요게 유전병 X의 유전자. 그리고 이형 접합일 때 정상이 발현됐으니까 정상이 우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뭐 갑툭튀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요, 기역이 가지고 있는 A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으니까 엄마로부터 온 거죠. 엄마는 저 A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표현형이 정상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정상 유전자도 갖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형 접합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빠는 정상 유전자만 갖고 있는 남자. 이렇게. 그럼 이 정상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X 염색체에 있으니까 이 아빠도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죠. 엄마도 A 별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가 뭔지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일단 우성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표현형을 통해서 확인. 아들한테도 이거 물려주니까 확인. 그 다음에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유전병 유전자 하나 갖고 그게 끝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A 별에 대해서 우성이냐 이렇게 다 정리해 놓고 나니까 A는 열성이죠. 그래서 우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A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느냐? 그래서 A라는 유전자는 지금 성염색체에 있는 것으로, X염색체, 더 정확히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역의 A는 친할아버지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죠? 이게 조금 옛날 문제여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번호를 붙여가지고 뭐 1번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암튼 이쪽에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 A는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가. 엄마 겁니다. 왜? X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아들은 X염색체 엄마로부터 받고, 이쪽으로는 뭐가 전달된 거야? Y염색체가 지금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죠. 그쵸? 아빠 쪽으로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고 엄마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X염색체 유형 1번으로 두 문제 풀어봤고, X염색체 유형 2번으로 두 문제 풀어봤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단서가 군데군데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 그럼 5번은 무슨 유형일까? 공평하게 두 문제씩 풀어봤단 말이죠, 지금. 얘는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유형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표는 철순의 가족 구성원에서 유전형질 가의 발현 여부와 그 다음에 체세포 한 개당 대림 유전자 H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가는 대림 유전자 H와 H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둘의 우열 관계는 분명한데 뭐가 우성 유전자의 기호인지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단 가족 구성원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누나, 철수거든요. 여자, 남자죠, 여자, 남자. 그래서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아, 그 X염색체 유형 1번에 4인 가족의 그런 구성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종류의 DNA만,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리미전자만 갖고 있다. 그런 어떤 단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뭐 갑툭 티도 안 보여. 엄마

생각과 표현형이 달라. 안 보여. 뭘 써야 되지? 그럼 갑툭튀가 없으니까 일단 요거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요 칸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가 뭔지만 봅니다. 얘 모르죠? 얘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 어머니랑 철수랑 H의 DNA 상대량이 한 개로 같다. 느낌이 옵니까? 요거? 어머니랑 철수랑 그러면 성별이 다르잖아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근데 그 여자 남자가 H라는 유전자를 같은 수만큼 갖고 있어. 냄새가 나죠. 유형 2의 냄새가 납니다. 그럼 확인해야 돼요. 뭘로 확인해? 그 두 명의 표현형이 불일치하는 걸로 확인. 확인됐죠. 그럼 이거 어디 써야 돼? 요거는 X염색체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 구성원의 구성을 봤을 때는 유형 1일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다른 조건이 없어. 이거밖에 우리에게 준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거 아 유형 2였구나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는 문제였다. 그러면 이 철수 같은 경우에는 H가 하나 있는데 그게 끝이죠. X염색체 한 개니까 나머지는 Y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머니는 H를 갖고 있긴 한데 표현형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H 말고 H별도 갖고 있고 H별이 우성이라서 요거 갖고 있으면 표현형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H별 우성 유전자가 있을 때 가가 발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인. 그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아버지는 발현이 됐습니다. 가가 발현됐어. 그럼 H를 하나 갖겠죠. 근데 아버지는 남자니까 그거 하나 갖고 끝. HY. 그 다음에 누나는 딸이잖아요. 그러면 딸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로부터 X염색체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아빠로부터 H를 하나 받아야만 해요. 근데 딸은 가가 발현이 안 됐어. 발현이 안 되려면 우성 유전자가 하나는 적어도 있어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엄마랑 유전자 형이 같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억에 해당하는 H의 수는 아버지 한 개, 그 다음에 딸도 한 개. 사실 알고 보면 온 가족이 다 한 개씩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의 합은 2이다. 맞죠? 각각 한 개씩. 그 다음에 니은. H는 H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H가 H별에 대해서 완전 열성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동생이 태어납니다. 가가 발현되려면 H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아버지가 HY고 어머니가 H별, H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H로만 받아야 가가 발현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이거 말고 요거 줄 확률이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주기만 하면 딸이든 아들이든 가가 발현되니까 그래서 H 받을 확률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아 이것도 X염색체 유형 두 번째. 여러분들이 1번인지 2번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족이 아닌 구성원에서도 쓸 수 있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고 구성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그러면 얘는 무슨 유형일지 우리가 풀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형태만 봐서는 예상이 잘 안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가족의 대림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병 P에 대한 가계도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유전자 기호를 A랑 A별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가계도 문제를 풀 때요. 사실 알아내야 되는 정보가 두 개인데 사실은 두 개인데 하나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 더 얹어서 알아야 돼요. 일단 1번은 그 형질이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지금 여기서는 정상과 유전병 P 중에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사실상 이게 그 형질에 대한 정보를 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상황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는 유전자 기호. 여기서는 A와 A별을 써서 표현한다고 정해줬잖아요. 지정을 해줬죠. 그러면 우리는 A랑 A별 중에 뭐가 정상 유전자의 기호고 뭐가 유전병 유전자의 기호인지도 사실은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A와 A별 쓸 거다. 얘네 둘 사이 우열관계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 번째 요 과제도 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기호는 사실 한 종류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A별로만 두개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표현형이 뭘로 나타나는지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정상이야. 그럼 A별이 정상 유전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 기호를 알고 싶을 때는 한 종류만 가진,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동형접합도 이렇게 볼수 있겠죠. 동형접합인 게 확실한 사람의 표현형을 보면 유전자 기호는 사실 바로 알수 있고, 우열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럼 이거는 이형접합인 사람을 보면 됩니다. 이형접합으로 A도 갖고 A별도 가질 때 뭐가 발현되는지를 보면 우성, 열성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열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형접합인 사람을 먼저 찾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유전자 기호를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 동형접합을 찾는 게 좋다. 이렇게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요 가계도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툭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갑툭튀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만 되게 추가 단서를 꼭 줘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여기 나는 가의 구성원 중에 기형, 니은, 저 아들, 딸, 체세포 한 개당 대림 유전자 A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대요. 지금 아들 한 명, 딸한명 지정을 했죠. 왠지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냄새가 안 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처럼 생겼는데 안날 수도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이 문제에 6번 넣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준비한 건데, 보세요. 기역이라는 사람은 A를 두개 갖는데요.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사람은 A를 한개 갖는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냄새가 나려면 둘이 똑같이 한 개씩 가지고 있었어야 냄새가 나는 문항이었을 텐데,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기역과 니은이 표현형이 다릅니다. 표현형을 다르게 만들려면 다른 유전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얘가 A별을 갖고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선생님이 기호를 알고 싶으면 동형접합인 사람을 보고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역은 A를 두개 갖고 있는 게 확실히 주어졌어요. A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표현형이 뭐야? 그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정상 유전자의 기호가 A라는 거고, 유전병 P의 기호가 A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우열 관계를 알고 싶으면 누구를 봐라? 이형 접합인 게 확실한 사람을 봐라. 이형 접합일 때 발현되는 게 우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전병 P가 우성인 겁니다. 요렇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하고 시작했던 거, 우리는 사실 원래 1번, 2번 찾으면 되는 건데, 문항에 따라서 유전자 기호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요것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열 관계는 이형 접합인 사람, 여기서는 니은 보고 그때 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기호를 알고 싶다 그러면 동형 접합으로 똑같은 종류만 가진 사람 보고 그 사람의 표현형이 뭔지 해서 매치를 시켜주면 된다, 이런 흐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P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상염색체에 저 A가 존재한다. 얘는 상염색체예요, 성염색체예요? 상염색체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죠? 우리가 지금 유전자형 두명거 써놨잖아요. 그랬는데 니은이 남잔데 두개한 쌍을 갖잖아요. 저러면 상염색체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막 쓰다 보니까 남자한테 두개한 쌍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거기서 놓치지 말고 상염색체구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역과 정상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가 정상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은 지금 AA의 유전자 형이잖아요. 정상 남자는 이게 열성 형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 남자도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두개한 쌍, A로만 두개한쌍 가져요. 이 밑에서는 무조건 A를 가진 자녀들만 주구장창 태어나겠죠. 그래서 정상이 태어날 확률 1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 기역니은 디귿 이렇게 맞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자, 이 문제 요나 그래프 잘 보세요. 이 그래프랑 아까 봤던 X염색체로 출제했던 요 4번 문제랑 잘 비교하면 됩니다. 요건 남자 여자가 서로 같은 양 갖고 있었고요. 6번처럼 서로 다른 양 갖고 있으면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쉬운 거죠. 두개 있고 한개 있고 유전자형 쓰다 보면 바로 이제 밝혀지는.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이제 7번은

실전형에 가까워진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 뭐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보통 두세 개의 형질이 같이 다뤄지거든요? 근데 얘는 두 개. 그 중에서 지금 그래도 우리가 연습 단계니까 두 개가 같이 다뤄지는 문제에 같이 이제 연습을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는 형질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나는 대림 유전자 B와 비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그 다음에 B와 비별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아무튼 우열 관계가 있을 건데, 분명하다. 그 다음에, 가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다른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그래서 하나만 결정되어도 다른 유전자의 위치를 알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계도가 하나 있습니다. 가계도는 구성원 1부터 5에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색칠 돼 있거나 안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색칠 되네, 안 되네, 와플 모양이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가만 발현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요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요 사람들 위에다가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만 보면 헷갈리니까 가 발현된 사람 위에다 이렇게 씁니다. 가 발현된 사람. 그다음에 색칠 안된 사람은 둘다 발현 안된 사람이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렇게 해놓고 갑툭튀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두 개나 세 개가 섞여 있을 때 갑툭튀 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번은 가도 나도 둘다 발현되지 않은 거예요. 3번도 그렇죠. 둘다 발현이 안 됐습니다. 4번은 가는 발현됐는데 나는 발현이 안된 거고, 5번도 가는 발현됐는데 나는 발현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돼요. 갑툭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아예 갑툭튀가 있을 수 없죠. 가에 대해서도 표현형이 서로 다르고 부부가 나에 대해서도 표현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이 밑에서는 뭐 누가 태어나든 갑툭튀는 아닐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 4번에서 가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에 대한 갑툭튀는 있을 수 없다. 그럼 나에 대해서는 둘의 표현형이 일치합니다. 둘이 다 나가 발현되지 않은 정상 표현형인데 만약에 여기서 나가 태어난다면 갑툭튀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딱한 명의 자녀가 있는데 나가 발현된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면 갑툭튀가 이 가계도에는 없는 상태다. 전체적으로. 그럼 다른 단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문장 단서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DNA 상대량은 1이랍니다. 자, 2번은 여자고요. 스몰 A가 한개 있대요.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죠. 근데 스몰 A가 한개 있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상염색체에 있든, X염색체에 있든, 우리가 지금 2번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종류의 염색체에 있든, 2번은 유전자형이 두 개의 한 쌍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자리여야 돼. 근데 스몰 A는 한 개만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 한 자리는 뭘로 채워줘야 돼요? 스몰 A가 안 된다면, 라지 A로라도 한 개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2번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을 알려주는 문장이죠. 자, 2번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뭘알수 있을까? 써놓고 보니까 2형 접합입니다. 2형 접합일 때 발현되는 게 우성 형질이죠. 2번은 가가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2형 접합인데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정상 표현형이 우성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우성이고,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다를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갑툭튀가 없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론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문항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에 체세포 한 개당 비별의 DNA 상대량이 같답니다. 자, 1번과 3번에 체세포 한 개당 비별의 DNA 상대량이 같은데, 1번은 남자고요, 2번은 여자입니다. 뭐가 나지? 냄새가 나죠, 냄새.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등장했는데, 비별이라는 유전자의 양이 같다. 냄새가 납니다. 그럼 확인해줘야죠. 뭘 가지고 확인한다고? 이두 명의 표현형이 서로 불일치하는 거. 근데 이건 볼때잘 보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비별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니까.
나에 대해서 표현형이 불일치한지 봤는데 불일치해. 1번과 3번에 나의 표현형이 불일치한다. 그러면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한 거야. 뭘 확인한 거죠? X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럼 지금 이거 상염색체 아니면 X염색체라고 했는데 나가 X염색체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가는 상염색체에 있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 봅시다. 비별의 개수는 언제나 몇 개로 같다고 했어요. 언제나 한 개로 같아야 합니다. 한 개. 그리고 이 제시된 비별이라는 유전자는 무조건 열성 유전자여야만 해요. 그러면 비별이 열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1번은 비별이 한 개 있을 겁니다. 비별. 그러면 남자니까 나머지 하나 Y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은 아빠로부터, 아빠인 1번으로부터 비별을 X염색체에 물려받은 그런 딸인데, 근데 표현형이 다르죠? 그것은 엄마로부터 정상 유전자 B를 물려받은 2형 접합이기 때문에, 비별의 개수는 같지만 표현형은 서로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3번이 2형 접합이다. 그때 정상 표현형이 발현이 되었죠. 정상이 발현됐다. 그래서 정상이 우성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아빠가 비별만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 기호가 뭐의 유전자의 기호인지 알고 싶으면 한 가지 종류의 유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추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호를 알고 싶을 때는. 그러면 1번이 비별만 있는데 그때 나라는 형질이 발현이 됐기 때문에 비별이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고 B가 정상 유전자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와 비별을 같이 갖고 있는 3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정상 유전자형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는 문제다. 자, 그러면 요 우리가 정보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형을 한번 있는 대로 올려볼 건데요. 1번은 가가 발현됐어요. 그러면 열성 형질이니까 스몰 A, 스몰 A일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라지 A, 스몰 A고 나에 대해서는 라지 B가 적어도 한 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일단 거기까지. 그 다음에 비별이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가가 발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건 상염색체니까 남자여도 스몰 A, 스몰 A겠고 나에 대해서는 발현이 안 됐죠. 그럼 B를 갔는데 이 사람은 남자기 때문에 X염색체 한 개라서 그거 갖고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가가 발현됐습니다. 스몰 A, 스몰 A. 그 다음에 나는 발현 안 됐죠? 그럼 라지 B를 받았을 거예요. 그냥 B를 어쨌든 아빠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물려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요. 라지 A를 하나 받은 정상 표현형이죠. 엄마로부터 받았겠네요. 엄마로부터 라지 A 하나 받았는데 아빠가 스몰 A, 스몰 A여서 스몰 A를 하나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유전자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에 이 마지막의 유전자형까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아빠로부터 B 받은 건 확실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하나 받으면 우성 표현형이어서 정상 표현형이 되고 3번으로부터는 B를 받았어도 비별을 받았어도 이 표현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5번의 동생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의 동생이 태어나면 3번과 4번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 중 나만 발현될 확률입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나가 발현될 확률을 해서 B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건이 두 개인 겁니다. 가는 발현되지 않고 and 나는 발현될 확률. 이 두 개를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되죠. 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형질들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그냥 따로따로 해서 동시에 만족하려면 곱해줘야 되거든요. 자,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 가가 발현이 안 되려면 라지 A를 받아야 돼요. 그럼 4번으로부터 라지 A를 받을 수가 없고 3번이 둘 중에 라지 A 줄 확률이나 마찬가지. 그러면 2분의 1입니다. 3번이 라지 A, 스몰 A 중에 라지 A 줄 확률. 자,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될 확률은 B별로만 가져야 돼요. 근데 양쪽의 조합을 보니까 B별을 두 개 받는 딸은 태어날 수 있는 조합이 아니고 그러면 3번으로부터 B별은 일단 받아야 돼요. B를 받으면 안 되죠. 우성 유전자 받으면 안 되고 비별 받고 이쪽에서도 B 받으면 안 되니까 Y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별 Y일 때만 가능. 그러면 전체 4개 조합 중에 1개 조합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 그러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형질이 있는데 뭐만 발현될 확률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하나는 발현 안 되는 걸로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 정도 더 얹을 수도 있거든요. 다라는 또 다른 형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나다 중
가만 발현될 확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 다는 발현되지 않는 것도 같이 고려해서 여기

넣어줘야 된다, 확률 계산을.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 앞으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선생님이 앞서서 조금 빠르게 얘기했더니 이제 뒷부분에 가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남겨야 돼서 꿀벌처럼, 선생님 오늘 꿀벌 옷을 입고 열심히 달렸는데. 자, 8번입니다. 다음은 영인의 가족의 유전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형질이 같이 다뤄지고 있죠.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이라는 형질은 각각 대리유전자 AA별, B비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옆에다가 정리해서 써볼게요. 기억이라는 형질은 AA별, 요런 표기의 대리유전자에서 결정이 되고, 니은이라는 형질은 B비별, 요렇게 표기하는 대리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 부등호가 있긴 있을 건데 어딘지는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 형질들의 우열 관계도 찾아야 되고, 위치도 찾아야 되고, 어떤 기호가 뭐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기호인지도 찾아야 되는 그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가는 영인의 가족에서 기억과 니은이 발현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나타냈고요. 나는 어머니와 오빠의 체세포 한 개당 A별의 숫자와 B별의 숫자를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가 끝났습니다. 일단은 특징적인 거는 가계도가 없어요. 그죠? 가계도 대신 표가 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발현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타낸 표는 가계도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가계도처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계도 비스무리한 표가 나왔으니까 뭘 물어봐야 돼요? 갑툭튀가 있나요?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갑툭튀가 있나요? 지금 형질이 두 개니까 각각 따로따로 봐줘야 돼요. 갑툭튀가 있는지 보려면 일단은 부모의 표현형이 같은지를 봅니다. 니은에 대해서는 부모의 표현형이 다르니까 갑툭튀가 있을 수가 없고, 기억은 둘다 발현이 안된 걸로 표현형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갑자기 기억이 발현된 오빠가 태어난 것은 갑툭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는 갑툭튀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초반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계도를 하나 그려볼 수도 있겠죠.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엄마, 아빠, 오빠, 영희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버지랑 어머니는 기억이 발현 안 됐고 오빠만 기억이 발현됐다. 그 다음에 니은은 어머니랑 영희에서만 발현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가계도에서 부모는 모두 기억이 발현이 안 됐는데 기억이 발현된 자손이 태어난 것으로 갑툭튀로 볼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니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갑툭튀. 그럼 다른 방식으로 찾아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거 기호를 몰라가지고, 발현이 안된게 기억이 발현된 것에 대해서 우성이란 건 알고 있는데, 어디다가 밑에다 써야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을 볼게요. 어머니의 A별 양이 1이고요. 오빠의 A별 양이 1입니다. 뭐가 느껴져야 되는데. 어때요?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가 나야 맞습니다. 왜? 엄마 여자죠. 오빠 남자입니다. 근데 A별이라는 DNA 상대량의 숫자가 똑같잖아요. 한 개로. 그럼 일단 냄새가 나야지.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은 해야 되지만 냄새는 나야지. 냄새. 납니다. 그러면 확인을 뭘로 해? 엄마랑 오빠의 표현형이 서로 불일치하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됐어. 뭐가 확인된 거야? X 염색체에 있다는 게 확인된 거지. 그래서 이 기억을 결정한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요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X 염색체에 있는 걸로 유전자형 한번 올려볼게요. 오빠는 A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죠? 그쵸? 남자니까 A별 Y입니다. 엄마도 A별이 있긴 있어. 한 개. 똑같이. 하지만 엄마는 표현형이 달라야 되죠? 다른 유전자도 있어야 됩니다. 정상을 표현하게 하는 유전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호를 찾고 싶다. 기호가 뭐가 뭔지를 찾고 싶다. 그럼 누구를 보라 그랬어? 한 종류의 유전자만 가진 사람을 보면 기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오빠는 A별만 가져요. 근데 지금 표현형이 뭐야? 기억이 발현됐죠. 그럼 A별만 있을 때 기억이 발현되니까 A별이 기억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고. 그 다음에 A가 정상 유전자의 기호다. 정상은 앞으로 그냥 X로 씁니다. 그게 발현이 안 됐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갑툭튀를 통해서도 찾아낸 우열 관계는 기억이 열성이다. 기억이 열성 형질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아버지는 기억이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발현하지 않게 만드는 A,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아버지 남자니까 그거 한 개가 끝.

그 다음에 영희는 딸이죠. 오빠란 표현을 봤을 때 영희가 딸이죠.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X염색체 받을 텐데 거기에 A 유전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는 사실 뭘 받든 이 표현형은 유지가 돼서 정확히 요 다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A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확실, 엄마로부터 뭘 받았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는 B에 대해서, 니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뭐 같은 염색체에 있다, 다른 염색체에 있다 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7번과의 차이점이죠. 7번은 하나는 상염색체, 하나는 성염색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결정돼도, 뭐 기억이 지금 결정됐으면 니은도 바로 자동 결정되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문제 더 뒤에 배치를 한 거죠. 그죠? 마지막 문제로.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요거 하나입니다. 어머니는 비별이 없어요. 오빠는 비별이 한개 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오빠는 비별이 한개 있대. 뭐지, 이게? 이게 뭐죠? 여기서 이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비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유전자는 비별 아니면 비.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자라면 두 자리가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머니에서도 발현되고 하니까 이게 Y염색체일 리는 없고, 그럼 상염색체 아니면 X염색체인데 무조건 두개한 쌍이어야 되거든요, 여자는. 그럼 비별이 한 개도 없다면 뭘로 두개한 쌍? B로 두개한쌍 갖고 있다. 요거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비별이 하나도 없다? 그럼 B로만 채워진다. 자, 그 다음 단계를 읽어봅시다. 자, 엄마가 B 동양접합이에요. 그리고 오빠는 비별 한 개만 있어요. 우리는 우열 관계도 알아야 되고, 지금 이거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어머니가 B 동양접합이라면 자손에게 무조건 B를 한 개씩 물려줘야만 한다. 이게 상염색체든 성염색체든 엄마가 갖고 있는 두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씩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B가 오빠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상염색체에 있어도 가야 되고, X염색체에 있더라도 남자는 엄마의 X염색체 하나 물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B가 있어야 돼. 써놓고 보니까 남자인 오빠에서 유전자형이 두개한 쌍이 되었죠. 어디 있다? 요거는 상염색체 있다.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유전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염색체에 독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유전자의 기호 지금 알고 싶어요. 그럼 누굴 봐야 돼? 기호를 알고 싶으면 동양접합인 사람, 한 종류만 갖고 있는 사람. B로만 구성되어 있는 엄마가 니은이 발현됐거든요. 그러면 B가 니은을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의 기호고, B별이 정상 유전자의 기호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열 관계 알고 싶으면 누굴 보라고? 이형접합인 사람. 기호를 알고 싶으면 동양접합, 우열 관계 알고 싶으면 이형접합. 이형접합인 오빠에서 뭐가 발현됐어? 정상이 발현됐죠. 그럼 정상 표현형이 우성이라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뭐예요? 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비별이 우성이잖아요. 비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건데, 아버지는 비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영희는 열성 표현형입니다. 그러면 비 동양접합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둘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둘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겠죠. 요렇게 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오빠도 그냥 순서 맞춰서 똑같이 써줄게요. 비별이 우성이니까 비별 B의 유전자형 가져서 아버지랑 동일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아버지는 A와 B가 연관된 염색체. 같은 염색체 있지 않은데 연관될 수가 없죠. 둘이 지금 서로 다른 종류니까.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영인의 가족 구성원 중에 A와 B를 모두 가진 사람 3명이냐? A 없죠? 그다음에 영인은 AB. 오빠 빼고 다 있어요. 그래서 3명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 중 니은만 발현될 확률. 역시나 기억은 발현 안 된다는 조건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니은은 발현되고, 기억은 발현 안 되고, 니은은 발현되고. 그럼 기억은 발현이 안 되려면 A를 적어도 하나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A별 Y만 아니면 돼요. 4개 중에 한개 조합 빼고 4분의 3. 그 다음에 니은이 발현돼야 돼. 그럼 B로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B는 어차피 어머니로부터 하나 무조건 받게 되고, 아빠가 B별 주면 안 돼요. B를 줘야 돼요. 그럼 아빠로부터 사실 B를 물려받을 확률이나 마찬가지. 2분의 1이죠. 동시에 하면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8분의 1이다가 잘못됐네요. 니은만 맞는 보기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9강이고요. 오늘 우리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우주의 모형, 그 다음에 우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의 맥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자, 개념의 맥. 자, 선생님이 처음에 가지고 온 개념의 맥은 뭐냐면,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우주 구성요소, 우리는 우주에 무엇이 있느냐, 물질과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질은 관측되는 물질과 관측되지 않는 물질, 관측되는 물질을 보통 물질, 관측되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관측되는 것과 관측되지 않는 거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주에서 관측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복사에너지, 우주 배경 복사의 그 복사에너지, 그 다음에 관측되지 않는 에너지, 암흑에너지인데, 우주 공간에서, 현재 우주 공간에서 복사에너지는 세기가 너무 약해요. 에너지 밀도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암흑에너지는 보시다시피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얘를 좀 많이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물질의 양은 변함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정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서 물질의 질량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질량 보존.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양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팽창한다? 밀도가 감소한다? 비율이 감소한다라고 보는 거고, 암흑에너지는요,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이 증가한다라고 보는데, 얼마큼 증가하느냐? 우주가 커지는 것만큼 증가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우주가 커짐에 따라 그만큼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물질에 비해서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아셨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두 번째로 가지고 온 거는 시간에 따른 이 우주 모형의 어떤 변화, 우주 모형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변화. 지금 여기 시간이 있고요. 우주의 크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이 되느냐? 기울기가 우주 팽창 속도가 됩니다. 우주 팽창 속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볼 것은 여기 지금 등속 팽창 나와 있죠. 기울기가 거의 정비례처럼 직선으로 보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등속 팽창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그럼 여기가 과거, 여기가 미래 될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얘는 등속보다 더 크게 커지는 거니까 얘는 가속 우주 모형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B, C, D는 전부 다 등속 팽창보다 우주의 크기 변화가 작으니까. 그리고 기울기로 보면 기울기가 점점 더 완만해지니까, 아, 얘는 감속 우주. 그래서 우주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이 우주 모형은 앞으로 미래에 우주가 커질 것인지 작아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 우주가 커지는데 적당히 커지다가 멈출 것인지, 아니면 작아질 수도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 모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아셨죠? 요 정도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그러니까 우주 구성요소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요소 중에는 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있다. 복사에너지는 너무 세기가 약해요. 밀도가 적어서 우리가 이제 거의 무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 우주에는 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있는데, 그 물질 중에는 관측 가능한 물질이 있고 관측 불가능한 물질이 있다. 관측 가능한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에요. 사람을 이루고 있는 물질,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 별을 이루고 있는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관측 가능한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보통 물질이라고 해요. 원자, 분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현재 전체 우주에서 약 4.9%. 그 다음에 암흑물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이에요. 존재는 할 수밖에 없어. 존재해야지만 설명이 돼. 존재하는데 얘는 빛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얼마큼 있는지 어떤 녀석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암흑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보통 물질보다

암흑물질이 많아요. 대략적으로 5배에서 6배 정도. 아셨죠?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 역시 암흑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정확히 몰라. 모르는데 얘가 있어야지만 설명이 돼. 그래서 등장한 거. 자, 볼게요. 보통 물질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한다. 전자기파를 흡수할 수도 있고 방출할 수도 있어요.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들은 다 보통 물질이라고 보는 거고, 이 보통 물질은 행성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 별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암흑물질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방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측이 안 되지. 관측은 안 되지만 존재를 알 수는 있다고. 아셨죠?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 암흑물질은 보통 물질보다는 많다. 대략적으로 5배에서 6배 정도 많아요. 요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암흑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대략 5배에서 6배 정도 많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수치를 그냥 임의로 선생님이 좀 바꿔보면요. 보통 물질 5, 암흑물질 25, 암흑에너지 70, 그래서 5배 정도. 이런 식으로, 아,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 아셨죠? 자, 암흑에너지. 암흑에너지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우주의 팽창 상태, 변화 상태를 봤더니, 암흑에너지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 뭔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우주의 팽창 상태, 변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도입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입하게 된 에너지를 암흑에너지라고 한다. 왜냐면, 현재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대. 근데 가속 팽창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 그걸 설명하려면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걸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가속 팽창을 한다? 아, 물질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잡아당기는 힘이 센데,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다? 공간을 더 빠르게 팽창시킨다? 아,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건 청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비율이 감소하는 거고요.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공간이 커지는 것만큼 커지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다른 것과 비교해봤을 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꼭 체크하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간 두고요. 여기다가 비율을 쓰라고 하면, 물질은요, 시간이 지나면 감소. 아셨죠? 암흑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증가. 비율.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주고, 여기 똑같이 시간입니다. 그래프를 주고 여기다가 밀도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밀도가 감소. 그런데 암흑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밀도가 대체로 일정.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아셨죠? 그 요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주 구성 요소의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에너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거지. 왜냐하면 보통물질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흑물질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방출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지. 그런데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고. 아셨죠? 암흑물질은요, 주로 누구를 이루는 데 많이 있냐면 은하, 그 다음에 은하 집단을 이루는데 여기에 암흑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아셨죠?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 가능한 물질 중에 주성분은 누구냐면 수소와 헬륨이에요. 우리가 빅뱅 구조론 할 때 얘기했었지. 수소 헬륨이 쫙 깔려져 있다고.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수소와 헬륨이 99%라고 또는 뭐 97%, 98%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주성분이라고요. 근데 이 은하에는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수준의 물질이 있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로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관측 가능하지 않은 물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더 많아요. 아셨죠? 자, 볼게요. 이 암흑물질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 자, 우리 중력 렌즈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웠죠. 지금 우린 이 별을 볼 거야. 이 별을 볼 건데 이 별과 지구 사이에 거대한 은하가 있습니다. 또는 은하의 집단이 있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느냐? 이 은하나 은하 집단이 굉장히 물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자체 중력이 세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이 공간이 휘어져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치 돋보기와 같은 역할, 얘가 마치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별빛을 모아준다고. 모아줘서 뒤에 있는 별빛이 더 세게, 뒤에 있는 별이 더 밝게 보이게 하거나, 또는 이 빛의 경로를 왜곡

왜곡시켜서 빛의 경로를 얘가 중력렌즈 역할하면서 공간을 휘어놓는 겁니다. 빛의 경로를 왜곡시켜서 이 별이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지하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중력렌즈라고 얘기했었지. 중력이 볼록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한 중력체가. 아셨죠? 그런 걸 중력렌즈라고 하는데 우리는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서 보이는 물질이 질량이 얼마큼인지 알고 있다고요. 별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성분물질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는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걸 가지고, 얘가 중력렌즈 효과를 이만큼 일으키겠는데를 예상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중력렌즈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나요.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보이는 물질로, 예상한 물질로 예상한 것보다 더큰 중력체가 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더 많은 질량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걸 설명을 한다. 암흑 물질로 설명한다는 거야, 그걸. 아셨죠? 우리가 보이는 질량을 가지고 예상한 중력 렌즈 효과보다 더큰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거면 보이지 않는 물질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암흑 물질을 이렇게 추정한다. 암흑 물질이 있으면 보통 물질로 예상했던 것보다 중력이 더 커서 더큰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을 보면 우리 은하 안에 암흑 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지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은하는요, 막대 나선 은하에 가깝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은하를 싹둑 잘라서 단면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얘가 지금 헤일로야. 우리 은하에 물질이 분포하고 있는 어떤 공간 또는 뭐 우리나라의 자체 중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중심부에 팽대부가 있어. 은하 핵이 있고 팽대부가 있다고, 동그란 팽대부.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여기에 원반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원반에 나선팔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 팽대부나 헤일로는 나이가 많은 별이 있어요. 그다음에 원반에 있는 나선팔은 나이가 젊은 별이 있어요. 성관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별이 잘 만들어져요. 이런 얘기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우리 은하에 분포하고 있는 별들의 분포를 보면 별들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요 팽대부에 별이 많이 있어요. 팽대부에 별이 많이 있고 요 나선팔에도 별이 제법 있고 헤일로 공간에는 별이 거의 없다고. 즉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통 물질은 헤일로 공간에 거의 없다고. 팽대부나 은하 원반 또는 나선팔에 제법 있다는 거지.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예상하냐면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쭉 그려보면 자, 여기가 거리고요.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다음에 별들의 회전 속도를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인지할 때이 은하 중심부는 이 팽대부는 별이 워낙 많이 있어서 마치 여기 있는 별들의 운동은 고체 안에서의 운동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회전 원판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전 원판. 회전 원판을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시간에 따라서 요 지점은 요만큼, 요 지점은 요만큼 돌아가겠지. 회전 원판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각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비교해 보면 둘 중에 회전 축으로부터 먼 지점이 더 많은 회전을 하게 되겠지. 실제 이동 거리는. 그러면 회전 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고체 덩어리에서의 회전은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크게 분포하는 게 일반적이야. 아셨죠? 우리 은하는 중심부에 질량이 워낙 많아서 여기 있는 별들은 고체 덩어리처럼 회전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 우리가 그런 걸 강체 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클 거라고 예상을 해.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 여기 있는 별들은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회전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중심을 도는 속도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충분히 멀어져. 여기 별이 하나 있어. 라고 하면 이 별은 사실 여기에 얘와 이 중심부와 이별 사이에 질량이 거의 없거든. 질량이 없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질량이 없어. 그러면 얘와 얘의 운동은 마치 어떤 운동이냐면 요런 운동이에요. 여기에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행성이 하나 있고요. 그먼 곳에 행성이 또 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행성들은 태양을 돌 건데 얘가 요만큼 돌때 얘는 요만큼밖에 못 돌아요. 태양계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조금밖에 못 돈다고. 왜냐면 인력 때문에. 이 행성들의 운동은 이제 만유인력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만유인력이 커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이 크기 때문에 빨리 돌수 있어. 근데 둘 사이는 만유인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힘이 작기 때문에 천천히 돌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너무 빨리 돌면 이탈해 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대한 질량이 있고 그 주변에 하나의 질량, 이렇게 뜨면 뜨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태에서의 회전 운동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 아셨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여기 질량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가면 갈수록 질량이 없어. 그러니까 이 중심과 이 별 사이의 관계는 마치 만유인력으로 우리가 태양계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중심부에 가까운 곳일수록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지만 이 헤일로 공간에 이르게 되면 속도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와 얘 사이는 만유인력으로 운동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데 실제 관측을 했더니, 갑니다. 실제 관측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는 거야?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도가 일정하게 나와. 거리가 중심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져 있는 이 공간도 회전 속도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고, 생각보다. 그럼 이 회전 속도를 크게 만들어낸 요인은 뭐지? 여기에 어떠한 회전 운동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이. 그게 바로 암흑물질이라는 거지. 아셨죠? 암흑물질이 있어서 질량이 여기 제법 있어서 얘네들이 거의 같은 무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법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이 은하의 헤일로 공간에 굉장히 많은 암흑물질이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이런 운동이 설명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주성분이 뭐냐? 보이는 물질이라고 하면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 맞아요. 99%, 98%, 97% 주성분이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질량이 3대 1. 그렇지만 안 보이는 물질까지 따지라고 한다면 암흑물질이 훨씬 더 많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상과 다르게 은하 중심에서 먼 곳에서도 은하의 회전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관측되지 않은 암흑물질의 분포와 설명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암흑물질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이제 암흑에너지 얘기해야 되겠지. 자, 보겠습니다. 자,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학자들은 물질의 인력 때문에, 물질들의 인력 때문에 우주가 감속 팽창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우주 공간에 수없이 많은 질량들이 있어요. 그 질량들이 서로 인력으로 작용을 하니까 우주는 감속 팽창하는 게, 인력 때문에 잘 팽창을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러나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를 통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질들의 인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떠한 힘이 우주를 팽창시켜야만 하는데, 이 팽창시킬 수 있는 힘이 존재해야만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걸 도입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이에요. 아셨죠? 실제 우리는 인력에 의해서 우주가 잘 팽창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인력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주가 생각보다 너무 팽창을 잘해. 그러면 그 팽창을 만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인이. 그걸 암흑에너지로 설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에 대한 내용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건 백색외성이 동반성에서 물질을 흡수하다가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1.44배가 될 때 폭발하며 밝게 빛나는 초신성. 이걸 우리가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주에서 별이 태어났는데 그 두 별이 하나의 별이 딱 태어난 게 아니라 두 별이 같이 태어난 거야. 근데 하나가 진화를 빨리 해서 백색외성이 됐고 나머지 하나가 진화를 늦게 하는 과정에서 얘가 지금 진화를 늦게 하는 과정에서 얘의 물질이 같이 태어나서 진화를 빨리 한 이 백색외성에 공급이 돼요. 얘네들은 서로 중력적인 지금 인력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물질이 얘에게 유입이 되다 보면 질량이 추가되고 질량이 추가되고 질량이 추가되다 보면 나중에 태양 질량의 1.44배가 되는 시점이 되면 얘가 그 질량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다. 그래서 초신성이 되는 걸 우리가 1A형 초신성이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이 1A형이 초신성, 이 1A형 초신성이 만들어질 때 빵 터질 때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아요. 최대 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 은하가 있고 그 은하에 1A형 초신성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1A형 초신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라고 하더라도 관측이 가능하다. 아셨죠? 그리고 얘가 빵 터질 때 태양 질량이 1.44배가 될 때 빵 터지기 때문에 얘가 최대로 밝아질 수 있는 그 최대 밝기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즉,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최대 광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아주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럼 겉보기 등급이 크겠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 겉보기 등급은 관측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절대 등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고. 그럼 얘네 둘을 알 수 있다? n-m은 5 로그 t-5. 거리를 알 수 있네. 그래서 이 1A형 초신성을 가지고 우리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측정 도구로 활용을 한다. 아셨죠? 태양 질량의 1.44배가 될 때 폭발을 한다.
이게 뭐, 이 수치까지는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아셔야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주기열성일 때 태양 질량의 8별 넘어가면 초신성 폭발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표로 제시했고요. 그 표에서 설명을 안한게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진화 마지막에 그 별의 중심액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를 넘어가게 되면 초신성 폭발한다라고 했어. 그게 이거랑 관련 있는 거예요. 태양 질량이 1.4배를 넘어가게 되면 이 백색위성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별의 중심부였다는 거지. 얘가 저 정도의 질량을 초과하게 되면 못 버티고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초신성이 된다고.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먼 거리에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고, 그먼 거리에 있는 그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얘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지? 이를 분석을 해서 우주의 가속 팽창 여부를 밝힌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선생님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 조금 잘 기억하시고요. 같이 그림을 그려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있고, 여기 우리 은하가 있고. 지금 여기에 외부 은하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외부 은하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외부 은하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허블 법칙에 의하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지는 거야. 맞죠? 얘가 지금 멀어지는데 얘 멀어지는 속도를 V라고 하고요. 멀어진 속도를 EV라고 하고요. 멀어진 속도를 3V라고 해볼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법칙을 이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우주 이론을 이용해서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한다라고 하면 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V의 속도로 멀어져야 돼. 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EV의 속도로 멀어져야 돼. 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3V의 속도로 멀어져야 돼. 를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야. 예상. 얘가 지금 예상값이에요. 예상값.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한다라고 했을 때. 아셨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일정하게 V로 멀어지는 게 맞는데 얘가 만약에 2.1V로 멀어진다면? 만약에 얘가 3.5V로 멀어진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자, 같은 거 설명해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에 지금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지금 C가 있는데 우리가 예상값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V로 멀어지는데 얘는 1.5V로 멀어져. 얘는 1.9V로 멀어져.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자, 이 해석의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보자고요. 우리가 예상했을 때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을 한다라고 하면 요 거리는 V의 속도로 멀어지는 게 맞고 요 거리는 3V의 속도로 멀어지는 게 맞아. 그런데 요 거리에 있는 녀석이 3.5V로 멀어진다? 그럼 생각보다 빨리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빛이 방출되고 여기서 빛이 방출되고 여기서 빛이 방출됐을 때그 빛이 현 시점에 나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빛을 분석을 해서 얘가 얼마의 속도로 가는지를 지금 측정한 거지.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맞죠? 즉 여기에 지금 A도 오고 있고 빛이 여기에 B도 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C도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C는 굉장히 과거에 출발한 빛이고 A는 비교적 최근에 출발한 빛이야.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현 시점에 얘들이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와서 여기까지 온 거지. 즉, C는 과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A는 최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C가 내가 예상한 등속 팽창으로 예상했던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가고 있는 거야. 생각보다. 근데 이 C는 과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C가 멀어질 때의 우주는 생각보다 빠르게 팽창을 한 거야. 생각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생각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지. 즉, 이 V, 2.1V, 3.5V로 얘네들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관측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에는 굉장히 빨랐다는 거고 최근에는 느려졌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감속 팽창을 의미한다는 거지. 아셨죠? 근데 일로 가겠습니다. 얘가 지금 V로 보이고 1.5V로 보이고 1.9V로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A에서 출발한 빛이 오고 B에서 출발한 빛이 오고 C에서 출발한 빛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얘가 가장 과거에 출발한 빛이라는 거지. 그럼 과거에 출발한 빛을 가지고 예상값과 비교해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느려. 과거에 여기서 빛이 출발할 당시에 우주가 생각보다 팽창을 잘안 했다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을 얼만큼 했냐에 따라서 이 부위가 정해지는 거니까 속도가. 아셨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팽창을 잘 못했던 거야. 그런데 최근에는 내가 예상한 것

나와? 그럼 과거에는 느렸는데 지금은 생각만큼 빨라진 거니까 가속팽창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떠한 자료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자료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자세히 좀 봐야 돼요. 자, 보자고요. 먼저 여기에 지금 적색편이 있죠?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람다 제로의 델타 람다를 의미합니다. 아셨죠? 람다 제로의 델타 람다가 적색편이야. 파장 변화, 적색으로 얼마큼 많이 변했느냐가 이 적색편의 값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얘는 뭐랑 관련 있냐면 후퇴 속도랑 관련 있어요. 후퇴 속도, 후퇴 속도, 후퇴 속도.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빛의 색이 1A형 초신성을 가지고 있는 뭐 은하의 빛의 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1A형 초신성 이 최대 밝기일 때 빛의 색을 측정을 해본 거야. 측정을 했더니 빛의 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거리의 제곱분의 1이잖아. 빛의 밝기, 별의 밝기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A형 초신성은 절대 등급이 일정한데, 또는 최대 강도가 일정한데,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이쪽에 있을수록, 놓일수록. 그러니까 이쪽에 놓일수록 어둡다?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거지. 위에 찍힐수록. 그리고 또 하나,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에서 출발한 빛이 나에게 지금 왔어? 그럼 여기에 있는 녀석은 굉장한 과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쪽은 과거에 대한 정보 해석이 되는 거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거잖아요. 빛의 밝기가 밝은 거니까. 그럼 이쪽은 최근에 대한 정보라는 거지. 자, 이런 상태에서 볼게요. 자, A는 뭐냐면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이래. 그러니까 얘는 가속 팽창 모델인 거고, B는 팽창 속도가 일정한 모델이니까 얘는 등속 팽창 모델인 거고, C는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모델이니까 얘는 감속 팽창 모델인 거예요. 감속. 맞죠? 그리고 이 점은 뭐냐면 실제로 1A형 초신성을 관측해 본 거야. 관측을 해 봤더니 지금 이 1A형 초신성 분포가 어떤 모델을 따라가고 있느냐? 잘 보면 요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요 모델. 요 모델. 요 모델이 누구예요? A지. A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지금 가속팽창 모델이니까, 아, 우주가 가속팽창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자고요. 이쪽은 최근 자료야. 최근 자료를 보면 가까운 은하에서 방출된 또는 가까운 1A형 초신성에서 방출된 빛을 보면 어떠한 모델이든지 간에 속도가 똑같아. 속도가 똑같이 나와요. 어떠한 모델이든지 간에 속도가 똑같이 나온다고. 지금 가로축은 속도에 대한 의미니까 속도가 똑같이 나와. 맞죠? 그런데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쭉 가볼게요. 이거 너무 위에 들어갔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쭉 가보면 보자고요. 지금 A 모델과 C 모델을 비교해 보면 A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보다 과거에 C 모델 또는 B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느린 거야. 속도가 느리다고. 근데 C 모델은 속도가 빨라. 아, 이렇지. 그럼 정리를 해보면 A는 과거에는 속도가 느려. 그런데 최근에는 빨라진 거야. C는요, 과거에 속도가 빠른 거야. 과거에 측정한, 과거의 빛을 가지고 분석한 과거의 우주 팽창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빠른데 지금은 느린 거지. 그러니까 C가 감속, A가 가속이 되는 거고, 1A형 초신성 분포를 봤더니 A 모델을 따르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럼 가속 팽창을 해? 가속 팽창을 하는 요인은 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를 도입을 한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가 가속 팽창해? 그러면 우주에서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요인의 그 요소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암흑 에너지가 많아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우주 팽창과 관련된 거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자, 자료 해석인데 지금 우주 팽창 속도의 변화입니다. 이쪽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세로 측은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긴 감속 팽창이야. 그러니까 가속도로 얘기하자면 마이너스야. 팽창 가속도는. 여긴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가속 팽창이야. 그럼 가속도로 얘기하자면 이거. 그러니까 다시기 이후에 우주는 지금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시기 이후에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바뀐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가시기에 우주는 수축하였다. 가시기에 감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감속 팽창이지만 팽창은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축이 아니지. 팽창은 계속하고 있는 거. 나시기에 우주는 가속 팽창하였다. 가속 팽창을 하였다. 다시기에 우주는 팽창하지 않았다. 우주 팽창 속도의 변화가 0인 거지. 팽창의 가속도가 0인 거지.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 아셨죠? 연습 하나 했고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가로축의 시간이 나왔고 세로축의 크기가 나왔어. 그러면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 즉요 곡선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우주 팽창 속도라는 거지.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팽창 속도가 굉장히 컸다. 그런데 특정 시기 이후부터 감속 팽창을 하게 되었고 쭉 기울기가 지금 완만해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 특정 시기 이후부터 가속 팽창을 하게 되었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빅뱅 이후에 급팽창이 있었다. 그 이후에 감속 팽창을 했다. 특정 시기 이후에 다시 가속 팽창으로 바뀌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팽창 속도의 변화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구성 요소 기본적인 얘기 했고요. 자, 이제 그럼 우리 우주 모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주 모형은 중요한 관점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 모형을 이해할 때는 공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공률. 공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어떠한 형태로 휘어져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휘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우주 모형을 얘기할 건데, 자, 휘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우주 모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열린 우주.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휘어져 있겠느냐를 얘기하려면 이 공간 안에 질량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얘기해야 돼. 질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으면 그 질량에 의한 효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휘어지는 방향이 결정이 나는 거고, 생각보다 질량이 많이 안 들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질량에 의한 효과가 적게 나서 그것 때문에 휘어지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생각보다 여기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밀도, 우주 공간에 질량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우주의 밀도로 표현하는데, 우주의 밀도는 물질 밀도와 암흑에너지 밀도를 더해서 표현을 한다. 물질 밀도는 로 m, 암흑에너지 밀도는 로 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닫힌 우주라고 하는 건 공간 안에 생각보다 질량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생각보다 공간 안에 질량이 많이 들어있어서 밀도가 큰 거야. 밀도가 크면 어떻게 휘어져 있느냐?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안쪽으로. 그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공률을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공모양이야, 공모양. 공모양으로 휘어져 있어요? 플러스. 아셨죠? 우주 공간 안에 생각보다 질량이 적게 들어있어. 생각보다 질량이 적게 들어있으면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럼 밀도가 작으면 공모양이 아니라 공모양이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공률이 마이너스라고 표현해요. 여기다가 우리가 우산을 그려주면 좀 좋아. 우산을 그려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산의 모습은 플러스야.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면 우산이 반대로 휘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야. 아셨죠? 이게 열린 우주, 이게 닫힌 우주. 우주 공간 안에 생각만큼의 질량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만큼의 밀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공률이 0이야. 휘어져 있는 면이 없어. 평탄한 모습. 아셨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으면 닫힌 우주, 공률이 양. 생각보다 적게 들어있으면 열린 우주, 공률이 음. 생각만큼 들어있으면 평탄 우주. 그 생각만큼을 결정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임계 밀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들어있다는 얘기는 우주 안에 들어있는 이 질량 또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만큼 하다. 라는 거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 그럼 임계 밀도보다 크다. 생각보다 적게 들어있어? 임계 밀도보다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모형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주의 밀도 또는 우주의 평균 밀도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밀도를 따져서 임계 밀도와 비교해서 많이 들어있어? 밀도가 커? 그러면 닫힌 우주 플러스. 적게 들어있어? 밀도가 작아? 그럼 열린 우주 마이너스. 이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양을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닫힌 우주라고 하는 건요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거야. 많이 들어있어서 지금 안쪽 방향으로 휘져 있어, 공률이. 열린 우주라고 하는 건 적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어, 마이너스. 평탄 우주라고 하는 건 적당히 들어있어. 그래서 평탄면.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리면 평탄 우주는 이 내각의 합이 180도고요.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리면 닫힌 우주는요, 이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커요. 얘는요, 삼각형을 그리면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형을 얘기했고요. 요거를 가지고, 그럼 이러한 우주 모형일 때, 그러면 현재부터 앞으로 이 우주 모형에 해당하는 이 우주라고 한다면 우주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주의 미래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설명할 때는 이 안에 일단 공률이 어떠하니? 즉, 밀도가 어떠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우주의 팽창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우주의 구성 요소. 즉, 물질이 얼만큼 들어있니? 암흑에너지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내용이 요거라서, 뭐냐면,

우주의 미래를 따져볼 때 일단은 암흑에너지 고려하지 말자. 일단은 암흑에너지 고려하지 말자. 물질만 고려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암흑에너지를 따지지 말자. 라고 하면 우주에서 팽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청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인력밖에 없는 거야. 인력밖에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주는 감속 팽창. 아셨죠? 감속 팽창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 물질만 들어있는 우주에서 그 물질이 적당하게 임기밀도만큼 들어있다. 적당하게 임기밀도만큼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감속 팽창을 하다가 이 팽창의 속도가 0으로 수렴해. 그래서 평탄면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감속 팽창을 하긴 하지만 영원히 계속 팽창을 하는 거야. 아셨죠? 곡률은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거고. 물질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물질이. 그러면 감속 팽창을 하는데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중력에 의해서 나중에 수축해서 사라져버리는. 다친 우주. 곡률이 양.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요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자, 지구가 있고. 지구 표면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대포를 준비했어요. 그 대포를 쏠 거야. 빵 하고 쏠 건데 이 대포 알은요 세 가지 운동이 가능해요. 얘가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영원히 속도가 줄면서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속도가 적당하면 인공위성처럼 지구를 돌 수도 있어요. 닫힌 우주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는데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너무 커.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인력이 너무 커.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수축.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고. 얘가 가는데 얘가 둘 사이에 작용한 인력이 생각보다 작아.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영원히 멀어질 거야. 마치 우주 탐사선이 가는 것처럼. 영원히 멀어질 거야. 그런 게 이제 열린 우주지. 둘 사이의 거리는 영원히 멀어지는 거지. 열린 우주. 평산우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당히 쐈더니 얘가 둘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지구를 도는 거야. 인공위성처럼. 그러면 변화는 잘 느껴지지 않고 일정한 모습으로 계속 보이겠지. 그런 게 이제 약간 평탄우주.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주의 미래 첫 번째 얘기했고요. 이걸 모형으로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좀 다룰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볼게요. 지금 우리 처음에 봤던 개념의 맥에 나왔던 건데 임계밀도예요. 로씨. 로엠. 물질밀도. 로씨 임계밀도 여기 로람다 이건 암흑에너지 밀도 이걸 두개 더하면 우주의 밀도가 나와 아셨죠? 그랬을 때두 개를 더해봅니다. 더했더니 1.0이야. 1.0이라고 하는 건 로랑 로씨를 따져봤을 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탄우주라고 얘기해. 같다. 평탄우주. 평탄우주. 그러면 곡률이 0이야. 됐죠? 더했더니 0.3이네? 그러면 생각보다 적은 거야. 얘가 더 임계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더 적은 거야. 그럼 여긴 이제 열린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곡률이 음수야. 자, 더했더니 1.0이네? 그러면 둘이 같은 거야. 그럼 얘는 평탄 우주야. 곡률이 0이야. 더했더니 5야. 5.0.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밀도가 큰 거야. 지금 우주 밀도가 더큰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닫힌 우주가 되겠지. 닫힌 우주가 되면 곡률이 양수야. 됐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지. 우리가 이런 우주 모형, 그림이 나오고 이 우주 모형을 해석할 땐 먼저 곡률을 판단하는 겁니다. 밀도 가지고 곡률을 판단해. 그랬을 때 A는 평탄. 너 평탄이구나. 평탄. 그 다음에 B는 열린. 아, 너 열린이구나. C는 평탄. 너 평탄이구나. D는 닫힌.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봤더니 얘네들은 BCD는 전부 다 뭐예요? 암흑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너희들은 전부 다 감속 팽창 모형이구나. 근데 A는 암흑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크네. 아, 너는 가속 팽창 모델이구나. 이렇게. 요게 순서예요. 아셨죠? 그 밀도 가지고 곡률 따져 보고 모형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얼마큼 들어 있는지를 보고 감속이냐 가속이냐를 판단해라.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판단해 봐라. 우주의 나이 어떻게 되니? 우주의 나이는 우주의 크기가 0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 D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시간이 짧지. 근데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시간이 굉장히 길지.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A가 제일 많은 거고 D가 제일 짧은 거고. 됐죠? 현재까지의 평균 팽창 속도를 비교하라고 하면 현재 크기는 동일해요. 어떠한 모형을 취하든지 간에 일단 현재의 팽창 속도는 동일하고 현재의 우주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허블 법칙으로
어떠한 모형이든지

0: 시간의 현재 상태는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현재 우주의 크기는 동일한데 얘는 시간이 짧고 얘는 시간이 길어. 그럼 팽창 속도는 얘가 제일 빨랐겠지. 과거의 팽창 속도는. 그러니까 D가 제일 큰 거고 이럴 땐 A가 제일 작은 거야. 됐죠? 그럼 현재 팽창 속도가 얼마이냐? 현재 팽창 속도는 현재의 기울기를 따져봐야지. 현재의 기울기를 따지면 A 등속 B, C, D 모두 다 동일하다. 현재의 팽창 속도는 우리가 허블 법칙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아셨죠? 요렇게. 그래서 요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모형을 판단하는 과정, 곡률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 밀도 가지고.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 양을 가지고 가속인지 감속인지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 해석.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연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거 지구력 플러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력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 비율이 주어졌고요. 서로 다른 시기가 나왔어.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한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빅뱅으로 시작을 해서 빅뱅, 그 다음에 그 팽창 이론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에 의한 일반적 진화 과정을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최근에 암흑에너지의 영향이 커져서 가속 팽창을 하는 것까지 설명. 그게 표준 우주 모형이에요. 아셨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A, B, C가 있는데 볼게요. T1이랑 T2 중에 누가 더 과거인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은 어떻게 되죠? 물질은 비율이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암흑에너지는 비율이 증가해야 된다고. 암흑물질이든 보통물질이든 시간이 지나면 물질은 비율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근데 암흑에너지는 비율이 증가해야 된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고 하면 얘는 증가야. 근데 얘는 감소. 얘는 감소. 둘 중에, 이셋 중에 두 개가 물질이고 하나가 암흑에너지일 텐데, 감소, 감소잖아. 그러니까 얘가 정상인 거지. 얘가 과거고, 상대적으로 얘가 최근인 거야. 그랬을 때, 증가하는 건 암흑에너지가 되는 거고, 감소하는 건 물질이 되는 건데, 물질 중에서 양이 많은 녀석, 암흑물질이 되는 거고, 양이 적은 녀석, 보통물질이 되는 거고, 암흑물질, 보통물질 비율을 따져보면, 암흑물질이 보통물질보다 대략 5배에서 6배 정도. 요거. ABC는 각각 무엇인가? 그 다음 T1 시기와 T2 시기의 우주의 밀도를 비교하면 얘가 과거고 얘가 최근이에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물질의 밀도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지만 물질의 밀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는 가면 갈수록 우주의 밀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력 플러스 봤고요. 이제 그러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선생님은 두 문제를 풀어볼 거고, 이제 여러분들 숙제로 두 문제를 해결하고, 그두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나다는 각각 과거 어느 시기, 현재 미래 어느 시기, 이렇게 구성 요소의 비율.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얘가 과거야. 그리고 얘가 현재고, 그리고 얘가 이제 미래 된다. 됐죠? 자, 과거에서 미래로 감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암흑에너지는 증가한다고, 물질은 감소해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시간이 쫙 지남에 따라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녀석이 암흑에너지가 되는 거고, 둘 중에서 양이 많은 게 얘가 암흑물질이 되는 거고, 네가 보통 물질이구나. 됐죠? 자, A는 은하에 의한 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A가 누군데? 암흑물질이잖아.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관측할 수가 없다고.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중력적인 효과, 그 중력적인 효과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맞는 거지. A는 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은하에 의한. 은하에 많이 있다고. 헤일로에. 자,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녀석은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물질이 아니겠지? 암흑에너지. C. 맞는 거. 자,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과거에서 최근으로 갈수록 물질의 비율은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과거가 물질의 비율이 더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나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표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밑줄. T1과 T2는 과거의 서로 다른 시기래. 과거. 둘다 과거래. 다 서로 다른 시기라고 얘기했고요. A, B, 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둘 중에 누가 더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가 더 먼저고 얘가 더 최근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시간이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얘는 증가하네? 감소하네? 감소하네. 어? 말이 되네요. 증가하네? 너 암흑에너지구나. 암흑에너지구나. 너 감소하네? 너 감소하네. 둘다 물질이구나. 근데 양이 많은 녀석이 암흑물질이구나. 적은 녀석이 보통물질이구나. 설명이 된다는 거지. 만약에 얘가 더 과거고 얘가 더 최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간이 갈때 얘가 감소하는데 두 개가 증가하잖아요. 말이 안 돼.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과거고 얘가 과거고 상대적으로 둘 중엔 얘가 더 최근인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주 팽창 속도가 현재는 1인데 T1 시기는 1.1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여기다. 그다음에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거 빅뱅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가속 팽창까지 설명할 수 있는 요 우주 모형을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할때 암흑에너지의 양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까지 꼭 퀴즈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29강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양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이어서 문제 좀 풀고 단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도 긍정 주문 살펴보고 갑시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답이다. 너무 중요한 긍정 주문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은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생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도 맞을 수 있고 내 친구가 가는 길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우쭐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정답입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도 해보시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확신을 갖고 정답이라는 생각 가지시고 행복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미니 테스트 3에 이어서 공부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8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문항 개수가 많아 보이네요. 25번의 도표, 그다음 28번의 안내문까지는 빠정답 구간.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맞춰보고요. 어법부터 빈칸 두 문제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랜만에 단순한 표가 등장해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더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일단 표의 내용 설명부터 가볼 건데요. 시험장에선 읽을 필요가 없으나 어휘 체크하는 용으로 빠르게 한번 확인 갑니다. 자, 위에 있는 표는 보여준답니다. 비율을 보여주는데 응답자의 비율입니다. 자, 7개 선정된 국가들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한 응답자의 비율인데 봤더니 크립토커런시라고 해서 암호화폐라고 하는군요. 그다음 2020, 2022, 2024년을 살펴볼 거다라고 합니다. 깔끔하죠? 표의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넘어갑니다. 자, 일단 1대1 대응 갑니다. 2020년에 여기 볼 거고요. 아르헨티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는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표에 있는 머리 가지고 있는 글쎄 응답자의 비율이 더블 디짓이라고 해서 두 자릿수의 비율이었답니다. 어떻습니까? 얘만 지금 두 자릿수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2번 갑니다. 1대1 대응이 비교적 깔끔하죠? 이번엔 2022년을 볼 겁니다. 자, 봤더니요, 모든 선정 국가에서, 아하, 모든 선정 국가에서 10%가 넘는 응답자들입니다. 자, 봤더니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다. 얘들아, 요거는 근데 사실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일 거니까 선생님이 따로 짚어주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그치?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록했는데 가장 낮은 비율인 15%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 10% 넘었어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비율인 15%였구나. 그럼 2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3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스와 네덜란드를 둘다 보자라고 하는군요. 오케이. 둘다 체크 가시고요. 자, 그랬을 때 비율을 봤더니요, increase 증가했답니다. 증가했어요. 2022년에서 2024년으로 갈때둘다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8%에서 19% 증가했습니다. 근데 19%에서 16%니까 이거는 감소했거든요. X, 여기에서 X 나왔으니까 답은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좋습니다. 자, 4번이랑 5번은 잘 설명한 선택지일 테니까 1대1 대응 연습 겸 가봅니다. 자, 이번에 2022년을 볼 거랍니다. 요 연도에서 응답자의 비율인데 어디에서? South Korea. 우리나라를 보면 되겠구나. 자, 그것은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호주에서보다 얼마 정도? 3%포인트 봤더니 얘랑 지금 호주를 갖다가 비교를 할 겁니다. 봤더니 16, 19 뺄셈하면 3%포인트 차이 나는 거 맞으니까 4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5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과 2024년을 둘다볼 건데요. 인도를 보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인도는요, rank second 2등을 차지했는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표현. Only to 아르헨티나 나오면서 아르헨티나한테만 뒤처졌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가 2등은 맞는데 1등이 둘다 아르헨티나였구나. 따라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리고 봤더니요, recording 기록을 했는데, 20%가 넘었다. 22, 22니까 20% 넘은 것도 맞습니다. 그럼 5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어서 9번. 자, 인물에 대한 설명문이 등장할 겁니다. 선택지 먼저 보시고 해당되는 정보 찾아 올라가는 마찬가지 1대응 대응 연습합니다. 자, 8살 때이 아카데미에 입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아카데미 나오고 8살 나오고 있네요. 가볼게요. 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열기구 조종사인데 태어났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세이어라고 하는 지역에서 1934년 9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앤더슨은요, entered, 입학했습니다. 미주리의 밀리터리 아카데미에 8살의 나이에 입학했습니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여름 동안 아빠와 함께 일을 했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뉴멕시코주에 있는 광산 회사를 소유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찾아주면 되겠네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는 비행사의 면허를 취득을 했답니다. 15살에. 모함으로써 misrepresenting은 잘못 말하는 거거든요. 그의 나이를 부정확하게 말함으로써 면허를 취득을 했답니다. 그리고 29살 즈음에는요, he owned, 소유를 했습니다. A mining company. 단어 알았어야겠네. 광산회사입니다. 아하, 광산회사를 소유했습니다. 뉴멕시코의 저 도시에 있는 광산회사를 소유했어요.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앤더슨은요, 시작했습니다. 열기구 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친구인 벤 에브로소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열기구 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3번이요. 1977년에 더블 이글을 타고 보이는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확인 갑니다. 1977년.
더블 이글, 앞부분에서 단서 찾을 수가 있겠네요. 1977년 9월에 그와 그의 친구인 아브루조는 시도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 열기구 비행을 시작을 했는데 뭐를 타고 더블 이글이라고 하는 열기구를 타고 그랬는데 벗 나오면서 they had to land off. 착륙했어야만 했답니다. 아이슬란드의 근해에 착륙을 했어야만 했어요. And failed to complete 완수에 실패했습니다. 여정 완수를 못했다고요. 근데 여기 봤더니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했다라고 했으니 답이 3번이 되겠구나.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78년 8월에는요. With the addition of 누가 합류했습니까? Larry Newman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무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건넜습니다. 더블 이글 2호를 타고 대서양 횡단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착륙을 했답니다. 사실 뒷부분의 내용은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시험장에서 읽을 필요가 없었죠. 자, 4번과 5번 요 짧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아니면 북미를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 아들, 여기에서 이야기 나오고요. 1983년 숫자 정보니까 금방 찾을 수가 있겠네요. 가봅니다. 1980년에 앤더슨과 그의 아들인 크리스티안은 완수했습니다. 최초의 무착륙 열기구 비행인데 북미를 횡단하는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비극적이게도 앤더슨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3년 열기구 사고에서 오케이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넘어가요. 자, 10번. 안내문입니다. 이 10번의 안내문이 조금 길었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아니죠. 선택지가 똑같이 5개이고 확인할 정보도 5개일 거니까 중요한 건 일치하지 않는 거. 동그라미 X 중에 X 찾아서 마킹까지 실수 없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태국에서 멸종위기 코끼리를 돌보는 봉사활동이다 라고 해서 뭔가의 멸종위기 나오는 앞부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자, 윤리적인 이 코끼리 보호소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문 되겠습니다. Join us, 함께 하자입니다. 돌보는 거요. 24마리의 멸종위기에 처한 아시아 코끼리를 돌보는 거 함께 하자입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들은 구조가 되었는데 태국의 벌목과 어떤 관광산업으로부터 구조된 코끼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여할 수 있답니다. 먹이 주기, 청소하기, 풍부화 활동, 뭔가를 풍부하게 해주는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코끼리들의 삶에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1번. 태국에서 멸종위기 코끼리를 돌보는 봉사활동이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2번. 뭐물어 봅니까? 코끼리 먹이용 식물 채취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뭐 먹이용, 식물 채취. 거기에 해당하는 어디로 갑니까? 아하, 요 부분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간 정보 나오는 마지막 동그라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일 봉사활동 내용 되겠습니다. 코끼리한테 먹이 주고요. 울타리 안 청소도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숲으로 데려갑니다. 자연에서 먹이 찾으라고요. 아니면 목욕하라고 웅덩이로 데려가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harvesting vegetation, 식물을 채취하는 거죠. 그치? 바나나 나무와 같은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 코끼리한테 먹이 주기 위해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은 필요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7시면은 5시지, 그치? 근데 오후 7시까지라고 했으니까 얘가 X네. 아, 되게 치사하게 들어가 있네.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요. 절대 실수 안 할 것 같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마음이 급하면 정말 어쩌다가 요런 실수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선배들을 많이 봤어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 뭐 욕을 틀려 하시겠지만 이 시험장에서 내가 생각보다 긴장도 많이 하고 머리가 하얘질 때도 있습니다.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겠어요. 좋습니다. 4번이랑 5번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참가자는 영어나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영어, 잉글리시 나오는 뒷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가 요금은요. 주당 600 태국 바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음식, 숙소, 그다음 공항 마중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은 18살 이상이어야 되고요. 영어나 태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덥고 습한 기후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네요. 자, 마지막 5번.

있습니다. 최대 12주까지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볼까요? Volunteers, 봉사자들은 can participate, 참가할 수 있습니다. For up to 12 weeks, 최대 12주까지. 동그라미, 마지막까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11번도 안 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치하는 것은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X 중에 동그라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Build your terrarium.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 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입구가 어때야 하는지, 입구가 어때야 하는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2번, 배수를 위해 바닥에 1인치 정도의 자갈을 깐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배수에 해당하는 drainage, 이거 몰랐어도 여기에 1인치 관련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Build layers. 층을 쌓으랍니다. 집에서 균형 잡힌 생태계를 위한 층을 쌓아서 나만의 테라리움을 만드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안내 사항이에요. Choose a glass container. 유리 용기를 선택하는데, large opening. 입구가 큰. 입구가 큰. 그러니까 여기에서 X. 근데 우리 지금 동그라미 찾는 거니까. 자, 2번 갑니다. Spread about. 펼쳐놓으랍니다. 1인치의 모래를 펼쳐놓으랍니다. 배수를 위해 바닥에. 근데 여기에서는 자갈을 깐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X 해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3번, 식물 뿌리가 보이게 흙을 몇 인치 정도 추가한다라고 하는데, 식물 뿌리에 해당하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6번이네요. 그쵸? 자, 이어서 한번 쭉 해석 가봐요. 자, 3번 갑니다. 돌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자갈을 추가하랍니다. 틈을 메우기 위해서. 4번. 자, 층을 하나 추가하는데, activated charcoal, 활성탄 층을 추가를 하랍니다. 자갈 위에다가요. 그리고 at damp sphagnum이라고 해서 축축한 물이끼를 갖다가 위에다가 추가를 하랍니다. 자, 이 이끼를 사용하면 뭐가 좋으냐면 토양이 내려가는 거. 돌과 활성탄 사이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답니다. 마지막 6번이죠. At a few inches of soil, 몇 인치의 흙을 추가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식물의 뿌리를 cover, 덮을 정도로. 덮을 정도로. 근데 뿌리가 보이게라고 했으니까 얘도 X 되겠어요. 답은 4번이나 5번 중에 있겠군요. 자, 4번 갑니다. 돌이나 크리스탈로 장식한다. 크리스탈 얘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넘치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줘야 된다. 물 주는 이야기 마지막 9번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식물이나 씨앗을 추가하고요. 위치를 조정하랍니다. 돌이나 크리스탈로 장식을 하랍니다. 돌이나 크리스탈로 장식한다? 동그라미네? 답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허무했네. 자, 마지막 9번입니다. 소량의 물을 식물 위에다가 뿌리랍니다. Be careful not to overwater.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넘치도록 충분한 양에서 X지요. 그치? 답은 4번으로 다시 확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빠정답 구간 잘 넘어오셨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12번 어법부터 같이 가봐요. 어법 위주로 정리하되, 우리 큼직큼직한 내용도 같이 가져갈 겁니다. 자, advertisers, 광고주들은요, 좋아합니다. display, 표시하는 거죠. 광고에다가 제품의 특징을 표시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결하는 걸 돕기 위해서 브랜드. 제품, 그리고 그것의 이점을 연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In essence, 본질적으로.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creating an association, 연상을 만드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연상이 무엇이냐면 이 제품의 이 브랜드가 yield, 만들어줄 거야. 이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 결과에 가깝게 가도록 할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대세 밑줄 서져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죠? 이 연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association, 이 명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뭐 되겠습니까? 동격의 접속사 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지금 완전 한절 나왔습니까? 여기까지 주어, 동사 되겠는데, 두 개의 동사에 해당하는 목적어. 이 경우에는 전치사 2의 목적어겠지요. 목적어까지 잘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 한절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다고요. 그쵸? 1번은 가볍게 동그라미입니다. 자, 1번. 동격의 접속사. 대세쌤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아직 내용 정리는 안할 건데요. 왜냐면 얘가 찐 소재가 아니거든요. 지금 광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적용할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장에 찐 소재 등장하지요. When we relate this concept, 이 개념을 갖다가 연관 지을 때 뭐에다가 연관 짓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개하거나 우리가 소개되는 방식에 연관 지을 때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자기소개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자, 2번 어법 가벼우니까 확인 먼저 갑니다. Ourselves, 제기대명사의 밑줄입니다. 지금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의 위치인데 얘가 주어랑 같은가를 체크를 해봤는데 주어도 we고 목적어도 ourselves, 우리 자신이니까 아, 주어 목적어 같네요. 그래서 제기대명사 잘 썼습니다. 2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제기대명사의 쓰임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내용이요. 우리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즉 자기소개를 하거나 소개를 받는 그러한 것에 이 개념을 연관을 짓겠답니다. 자, 이러할 때 It is effective to make the same connection이 똑같은 연결을 만들기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소개는 should convey, 전달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This person with this title, 이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is associated with, 연관되어 있습니다. This benefit, 이러한 이점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를 전달해야 된대요. 그리고 글쓴이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답니까? Association value, 연관가치, 연상가치라고 부른다라고 하네요. 그쵸?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지금 뭐 할 거예요? 앞에 광고에서 이야기했던 개념을 우리의 자기소개에 적용할 겁니다. 자,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점이 있다. 지금 이러한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in a corporate or professional setting, 어떤 직장이라든지 직업적인 환경에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뭐 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자, 지금 3번 자리에 동사 밑줄입니다. 그럼 주어를 찾고 주어의 핵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일단 주어는 크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의 핵은 뭡니까? 지금 봤더니요. 전치사구 괄호로 묶어야 되잖아. 뒤에 나오는 you can establish this는 앞에 있는 the ways를 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주어의 핵이 누굽니까? 얘입니다. 얘. 원이 주어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 자리에 복수비동사가 아니라 단수비동사 is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시. 이것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by mentioning, 언급하는 것입니다. The highest ranking officer or entity, 뭔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고위 관계자나 실체를 언급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이 뭐 하는? 여러분 스스로와 연결 짓는 것이죠. 그치? In the scope of what you do, 여러분이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고 하는 범위에 있어서 여러분이 연관 지을 수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언급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니? 나랑 연결되어 있는 대상의 권위를 활용하자 이거예요. 그치? 나와 연결되어 있는 대상의 권위를 활용하자. 뭐 이런 뜻 정도가 되겠구나. 좋습니다. 자, 지금 나, 직책, 이점까지 연결 짓는 자기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높은 지위를 가진 그 대상을 언급하는 방법까지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게 좋은 것이구나. 자, 뒤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가 등장할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 I work in conjunction with the president's office. In conjunction with 누구와 함께란 뜻이니까 나 대표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 대표 사무실과 함께 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 존 스미스를 위한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글쎄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냐면 아 글쎄 국무부의 사무국장이야 엄청난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런 식의 표현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나와 연관이 있는 높은 지위의 대상을 언급하는 자기소개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자, these are examples. 이것은 예시입니다. 뭐 하는 예시냐면 using association value, 이 연상 가치를 갖다가 사용하는 예시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높이는 거지요. 소개에 있어서 brand profile, profile이 위상이라는 뜻을 쓰였습니다. 브랜드 위상이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소개에서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연상 가치를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라는 뜻이네요. 자, 일단 to 부정사 무슨 용법입니까? 부사적 용법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해석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문법상으로는 어떠하지요? 앞에 these are examples라고 해서 주어 동사를 갖춘 주절 있습니다. 앞에 주절이 잘 존재해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붙을 수 있는 자리이구나. 요거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아까 3번은 주어동사의 스위치였죠. 얘를 답으로 골라줬고요. 자, 4번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얘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잘 쓰였는가? 해석도 해석이지만 주절이 존재하는가? 주절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겠어요. 괜찮으시죠? 자, 다시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등장해 주었군요. 자, 이어서 또 가봅니다. Association value, 이 연상 가치, 연관 짓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답니다. Who you are directly connected to, 누구랑.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근데 이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혜택입니까? Getting wider exposure, 더 널리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혜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내가 누구랑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지? 나 국무부의 사무국장이랑 일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정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야 나랑 친해지면 너 이런 거 영향받을 수 있다. 너 이렇게까지 더 널리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5번 밑줄은 뭐 물어보고 있냐면 benefit to라고 해서 뭐뭐에의 이점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to가 전치사라는 거예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따라와야 하는 것인데 getting이라고 해서 동명사 잘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5번 전치사 to의 목적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ing, 동명사 형태가 잘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문법은 잘 찾아주셨고요. 내용 이해를 조금 더 도와주자면 그러니까 뭔가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를 소개할 거야. 내가 소개하는데 나는 김수현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관 다른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활용을 하려면은 자,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글쎄, 나는 아이들을 영어 1등급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EBS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가 될 것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갑니다. 자, 요 글도 우리한테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글이었는데요. 이번엔 어휘 되겠습니다. 글의 짜임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촘촘할 거예요. 그 논리적인 촘촘함을 느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When people learn something superficially. 사람들이 무언가를 배우는데 어떻게 superficially? 피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겉핥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무언가를 피상적으로 배울 때 그들은 흔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그 주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앞에서 무슨 이야기? 피상적으로 배우는 이야기 그랬더니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어서 one hears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자,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뭘 가진 사람들 only the most marginal information. marginal이라고 하는 건 주변부의란 뜻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confidently 자신감을 가지고 claiming 주장하는 거, 머리 주장하는 거, certainty 확신을 주장하는 거. 자, 뭐에 대한 확신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things of which they know very little. 정말 극히 적은 부분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확신을 주장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뭡니까? 그럼 중요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상적으로 학습을 한 거죠. 피상적으로 학습을 했으면서 know everything,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확신을 주장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을 근거로 1번 어휘는 괜찮은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일단 무슨 얘기 먼저 나옵니까? 피상적인 학습을 해놓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먼저 제시가 되고 자 이어서 또 갑니다. 근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As one acquires more and more knowledge about something. 자 지금 피상적인 학습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함에 따라서 얻을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지식을 갖다가 얻을 거예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또 모함에 따라서 시작합니다. Build up genuine expertise. 뭔가 진정한 전문 지식을 갖다가 쌓기를 시작하면서 one learns something,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데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냐면 how secure, 얼마나 안정적인가.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얼마나 안정적인가도 배우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무엇에 대해서도 how little we truly understand about almost anything, 거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how little, 얼마나 적은가를 이해하게 된대. 그래서 여기에서 모순을 느끼셨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되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 뒷부분 먼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를 알게 된대, 그치? 근데 그 앞에 있는 덩어리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알게 된대. 알고 있는 게 적은 거를 깨닫게 되는데 이게 안정적이다?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답이 몇 번 되는 겁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안정적인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나 적은 부분만을 알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 지식은 실제로 안정적인 게 아니라 불안정하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따라서 secure가 아니라 in을 붙여서 insecure, 불안정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피상적 학습에 머무르면서 난 모든 것을 다 알아. 생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식을 더 쌓아요.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정말 작았구나. 그러니까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것이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치? 이러한 내용을 깨닫게 되더라. 자, 여기까지 변화의 내용 잘 느끼셨습니까? 좋습니다. This is, 이것은요, a sobering experience, 진지해지게 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학습이 주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어떤 경험? 진지해지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했던 것이야. 내 지식은 불안정한 것이야. 라는 생각. 내가 진지해지게끔 하는데 요것은 선물이죠. 선물의 반대는 나쁜 건데 이게 나쁜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지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구나 라는 내용 3번까지 확인 잘 됐습니다. 답은 이미 찾아줬으니까요. 4번, 5번은 가볍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realizing, 깨닫는 것은 how little one knows,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is not disabling, not이 붙었으니까 무력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을 일으키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뭐를 야기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까? 그 주제에 대한 흥미부족을 야기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즉, 이 진지함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무력감을 주지 않아요. 우울감을 야기하지도 않고요. 흥미를 잃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뭔데? 그러면 이것은 정말 진정으로 exhilarating,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입니다. 아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이래. 그리고 준답니다. thrilling sense니까 짜릿한 느낌까지 준답니다.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끌어오는 짜릿한 느낌까지 준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 무엇을 인정하는 거죠? Both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what remains to be known, 아직 알지 못하는 것, 즉, 아직 알아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끌고 들어오는 짜릿한 느낌까지 우리한테 준다고요. 그쵸? 그리고 이것은 또 뭐합니까? 지금 보면은 also gives라고 해서 이것까지 준답니다. 지금 얘를 주어로 해서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굉장히 먼 병렬이라서 표시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한테 어떠한 느낌도 주냐면, A sense of the mystery of knowledge too. 지식의 신비. 아, 지식은 정말 신비로운 거야. 라는 느낌까지 가져다 준다니까요. 아, 진지함도 주고요. 마음을 들뜨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짜릿함도 주고 지식의 신비까지 느낄 수 있게끔 해준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네요. 그쵸? 좋습니다. 4번 어휘도 어색함 없이 잘 쓰였고요. 마지막 5번 어휘 확인 갑니다. This sense of how little we know, even about what we know best. 자, 여기까지가 주어 되는 거죠. 이러한 느낌입니다. 얼마나 적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심지어 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나는 극히 적은 부분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치? 자, 이러한 느낌은 generate, 만들어냅니다. An important sense of humility, 어떠한 중요한 느낌? 겸손, 겸손. 우리가 겸손함까지 갖게 하는구나. Before, 어떤 세상 앞에서, 지식의 세상 앞에서 겸손함까지 갖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진지함 플러스. 겸손함까지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더해진답니다. 우리의 느낌이지요.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what we can hope to achieve.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는 걸 바랄 수 있는지 그러한 느낌에도 더해진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겸손함을 가진 채로 계속 배우면 우리의 성장 가능성도 확대된다. 뭐 이런 소리겠지, 그치? 좋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는 질문이었는데 선생님이 경험했습니다. 선생님은 영어가 좋아서 그리고 잘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영어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선생님을 성장시키고 이 겸손함의 배움이 더해져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갖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알게 되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여러분한테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기쁨도 또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빈칸 시작됩니다. 빈칸. 자, 이 밀테스트 3는요, 소재도 소재이지만, 일단 변별력 확보에 있어서도, 앞선 주제, 함축, 그리고 어법어휘나 지금 볼 빈칸보다도,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순서,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의 삽입, 이 순서와 삽입의 변별력이 엄청났던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빈칸은, 그래도 미니테스트 1이나 2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넘어가셨길 하는 마음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짧은 빈칸입니다. Research in Psychology, 심리학 연구는 has uncovered, 밝혀냈습니다. 많은 방식을 밝혀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빈칸하게 행동한다라는 방식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요거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 for instance, 예시가 등장하는구나. 좋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our preferences, 우리의 선호, 즉,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요. are sometimes inconsistent. inconsistent. 뭔가 무게가 있는 단어 얘들아. 그치? 주는 바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일관성이 없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때때로 일관성이 없대요. 여기에서는 예시의 도움도 강력하게 받으셔야 되거든요. We may want to lose weight. 우리는 살을 빼고 싶어요.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eat, 먹습니다. heaping piles of nachos. 정말 수북하게 산더미처럼 쌓인 나초도 먹습니다. 우리는 일관적이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좋아요. 자, 이어서 또 단서 나와요. We make decisions.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In the heat of the moment라고 해서 발끈해서란 뜻이거든요. 근데 발끈해서 내리는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더 나은 자아가 we hadn't made, 하지 않길 바라는 결정이에요. 우리의 더 나은 자아가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결정을 갖다가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않게 행동을 하고요. 우리의 더 나은 자아가 바라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즉, 우리의 더 나은 자아가 하지 않았으면 행동을 한다. 뭐, 요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도 마찬가지요. Did I really need an expensive new flat screen TV? 내가 진짜 그 비싼 새로운 평면 스크린 TV를 필요로 하는가? When I can barely afford my rent, barely는 간신히 뭐뭐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월세도 겨우 내고 있는데 진짜 그 새로운 TV가 과연 필요했을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좋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엄청난 단서가 두 개나 나왔어요. 어떻게? 일관적이지 않게. 일관적이지 않게 행동을 하고요. 우리의 더 나은 자아가 하지 않길 바라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더라.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나초도 먹어요. 내가 월세도 겨우 내는데 새로운 TV를 사요.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서가 잘 나와줬어요. 그쵸? 자, 뒤에 쭉쭉 나열되는 내용은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행동하는 근거, 이유.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가 세 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서 언급이 될 겁니다. 사실상 빈칸에 대한 단서는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뒷부분에 빠르게 읽어가는 강약 조절이 또 필요했겠습니다. 자, 볼게요. Wishful thinking, 희망적 사고입니다. 이거는 또한 뭐라고도 알려져 있냐면 optimism bias, 낙관 편향, 낙관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지. 희망적 사고가 등장하네요. 자, 희망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끔 유혹을 한답니다. 어떻게? Bad things, 나쁜 일들은 won't happen to us,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우리가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희망적 사고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거죠.

좋으시구나. 좋습니다. 뭐뭐도 나왔어요. wishful thinking. 희망적 사고 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시 나오지요. 예시 한번 볼까요? I can smoke. 나는 담배 필수 있어. 왜냐하면 암은 only affects poor and old people, not me. 가난하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주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라는 희망적 사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 난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유 갑니다. We are weak-willed. Weak-willed?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해요. I tell myself,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니까 다짐하는 거죠. 다짐을 한답니다. I'm not going to eat dessert after dinner. 나 저녁 먹고 디저트 안 먹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 의지가 약해요. Every single time, 매번. I give in to라고 해서 굴복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유혹에 굴복한답니다. 뭐할때 내가 초콜릿 케이크를 보자마자 바로 굴복해버리는 거야. 왜? 의지가 약해서, 그치? 자, 그럼 왜 그렇다고요? 첫 번째는 희망적 사고. 두 번째는 약한 의지.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빈칸하게 행동하는 것이구나라는 거거든, 그치? 자, 아직 이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개더 나올 거예요. 자, 또 가봅시다. We lose sight of. Lose sight of라고 하는 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과하는 거죠. 자, 우리는 또 간과합니다. How harms add up? 이 harms, 이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쌓이는지,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갖다가 간과한답니다. 아하, 또뭐 나왔어요? 해악이 축적되는 방식을 간과하는구나. 이것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해악의 축적을 간과한다. 또 예시 등장하지요, 그치? The harm of one tobacco cigarette, 지금 담배 한 개비의 해악은 negligible, 무시할 만합니다. 그 정도는 무시할 만합니다. 그러나, most smokers, 대부분의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aren't thinking about,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 뭐에 대해서? How the tens of thousands of cigarettes, Tens of thousands of는 0이 4개니까 수만 개죠. 이 담배 수만 개비가, 그들이 피우는 담배 수만 개비가 평생 동안 걸쳐 피잖아. 이것이 accumulate, 쌓여가지고, 축적되어가지고, into possibly severe harm, 정말 심각할 수 있는 해악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더라. 즉, 담배 한 개비의 해악은 무시할 만하지. 근데 평생 동안 수만 개비를 피잖아? 그 해악이 누적되어서 얼마나 심각한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해악의 축적, 누적을 갖다가 간과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어요. 그치? 근데 결국 얘들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빈칸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잖아요. 그쵸? 굉장히 깔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적 사고, 약한 의지, 해악의 축적을 간과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일관적이지 않게, 더 나은 자가 하지 않길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 자, 이 내용 어떻게 찾을 겁니까? 선택지에 도움받아서 찾아야죠, 그치? 자, 참고로 이한 단어짜리 빈칸, 짧은 빈칸은 선택지에 도움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추론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모순적이죠? 오히려 긴 빈칸을 추론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짧은 빈칸, 하나짜리 빈칸을 추론하기가 더 어렵답니다. 왜? 굉장히 압축적이거든요. 너무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 파이를 압축했을 때에도 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함부로 예측하기가 힘든 것처럼 그 압축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압축을 요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 도움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그치?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selfishly,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2번, unethically,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치? 자, 3번, irrationally, 비이성적으로. 자, 비이성적으로. 어떠합니까?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 하면서 나초를 산더미처럼 먹어요. 그리고 월세도 겨우 내는데 새로운 TV를 사요. 이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치?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4번, objectively, 객관적으로. 아우, 절대 아니죠. 5번,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이것도 탈락. 매력적인 선택지 없었습니다.

0: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우리 평소에도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몸짱이 될 거야. 라고 해놓고, 아, 오늘 하루쯤은 운동 안 하고 치킨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누적되고. 아,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아, 오늘은 공기가 안 좋으니까. 아, 오늘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하루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사고, 해악의 축적, 단과하고 약한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더라. 모두가 찔리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자, 빈칸 스타트 잘 끊으셨고요. 이제 15번 넘어가 봅니다. 자, 15번 빈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예시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읽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딱 등장하면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내용을 깔끔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We have a duty.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죠. 우리가 빈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얘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 한번 찾아주러 갈 거라고요. 그치? 그리고 딱 보니까요. 지금 네 번째 줄. if로 시작되는 요 부분부터 예시가 등장하는 것 같죠? 그럼 예시가 등장하기 전이 앞부분, 여기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예시에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예시가 등장하기 전, 그리고 빈칸 뒷부분, 여기에서 엄청난 내용을 꽉 잡고 예시에서 확인하는 쪽으로 풀어주셨어야 한다. 요 말입니다. A state of affairs. 어떤 상황입니다. 뭐가 결여된 상황이죠? Justification. 정당화네요. 정당화가 결여된 상황입니다. 뭐에 대한 정당화가 결여된 상황이냐면, for as being brought into being, 어렵지만 결국에는 being brought into being은 존재하도록 끌어내는 것이거든. 그것의 존재에 대한 정당화. 아니면 the failure to rectify it,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 다시 쉽게 가자고.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 아니면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가 결여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이가 동사죠. As morally suspect, suspect가 의심스러운 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의심스럽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지금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 뭐 나왔습니까? 어떤 것의 존재가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당화가 결여되어 있다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사실 정답에 대한 엄청난 단서가 나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뭐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즉 도덕적으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존재나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 예시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쵸? 자, 가볼게요. 예시 갑니다. If Jim's answer to Jill, 질에 대한 짐의 대답입니다. 뭐에 관한? Why his office, 왜 그의 사무실이 should be closer to, 더 가까워야 하는지, 커피 머신에 왜 짐의 사무실이 더 가까워야 하는지에 관한 대답이 just so, 그냥, 아니면 tough luck, 아, 운이 안 좋네. 만약에 이거라면 he has failed in his duty. 그는 의무를 실패한 것이랍니다. 뭔 의무? Justification, 정당화의 의무들. 여기에서 단서 나오죠? 결국 어떤 의무가 있는 겁니까? Justification, 정당화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에 대한 정당화의 의무인 거야? 왜 그의 사무실이 커피 머신이랑 더 가까운지 이것에 대한 정당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냥, 아, 너가 운이 나쁘네. 이런 대답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게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예시 상황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뭐에 관해서? 왜? 사무실이 커피 머신에 더 가까운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정당화가 아니랍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이 정당화를 갖다가
1: 세

식으로 나눠서까지 지금 예시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이 예시를 일일이 다 분석하실 겁니까? 아니죠. 우린 지금 어떤 의무가 있는가 걔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그치? 잘 기억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읽으셨어야 합니다. 자, 가볼게요. Suppose. 한번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가 그 대신에 그냥 너 운이 나쁘네 라고 말하는 거 대신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True, 맞아. 내가 커피 머신에 더 가까워. 근데 너는 어디에 더 가까워? 간이 주방이 더 가깝잖아. In the larger scheme of things, 더큰 틀에서 보면 inequalities between us, 우리 사이의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even out, 균등해지는 걸? 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첫 번째 정당화 나왔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는 정당화가 아니라면서요. 실패한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 대신에 진짜 정당화의 의무를 수행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커피 머신에 가깝고 너는 간이 주방에 가까우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이의 불균형은 사실 균등해지는 거잖아. 균형의 입장에서 지금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균형의 입장에서. 나는 커피 머신에 더 가깝고 너는 간이 주방에 더 가깝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등하는 거 아니니? 이 균형의 입장에서 정당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or 아니면 suppose he says 두 번째 정당화의 종류 나옵니다. I drink more coffee than you, Jill. 내가 너보다 커피 더 많이 마시잖아. I make twice as many trips to the coffee machine. 내가 두 배나 더 커피 머신에 가. I need it more. 내가 더 많이 필요로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아, 좋습니다. 첫 번째 정당화는 균형에 따른 정당화였고요. 두 번째는 필요성을 근거로 하는 정당화? 아,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정당화의 또 다른 종류가 추가가 됩니다. Or, 아니면 suppose he says. 이렇게 말하는 걸또 가정을 해보자입니다. You, Jill. 야, 질. 너가 had the first choice of office. 사무실 먼저 선택했잖아. 너가 먼저 선택해놓고, how can you complain now? 어떻게 이제 와서 불평할 수가 있어? About being further away from the coffee machine. 커피 머신이랑 먼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너가 불평을 할수 있니? 너가 먼저 선택했잖아. 라고 말하는 정당화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너가 먼저 선택했잖아. 절차를 근거로 들면서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더 해주고 있는 거죠. 그치? 좋습니다. 예시 끝났습니다. 정리할게요. 이러한 경우에서 내가 주장하길 he has met his duty to provide a justification, 성의 있는 정당화를 제공할 의무를 충족을 한 거랍니다. 자, 무슨 의무? 성의 있는 정당화를 제공할 의무, 정당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치? 좋습니다. Now, that does not, of course, 물론, 그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Any of these justifications, 이 정당화 중 어떤 것도 ultimately successful, 궁극적으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다. 정말, 옳은 말을 했다. 이거는 아니랍니다. 자, 이거는 아니지만. As I said, 내가 말한 것처럼 그것, 대시 받는 거는 뭐겠습니까? 앞에 내용이죠. 그 정당화가 성공적이었는가? 그 정당화가 성공적이었는가는 is beside the point, 요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합니다. 즉, 정당화가 성공적이었는가? 그게 옳은 말을 한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For the purpose of 어떠한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the fundamental duty to provide a justification 또 나왔네요. 우리의 근본적인 의무, 뭐 해야 하는 의무? 정당화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즉, 우리는 정당화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성공적인 정당화인가? 이거는 요점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다. 지금 결국에 얘들아, 우리가 뭐할 의무가 있는 거니? 무언가의 존재,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즉, 왜 내가 커피 머신이랑 더 가까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정당화를 할 의무가 있다. 요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선택지에서 고를 차례입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뭐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Complain about unfair practices. 불공정한 관행에 불평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2번 갈게요. Reject justification for policies.

0: 정책에 대한 정당화를 거부할 의무, 정책 거부한다. 다 탈락이죠. 3번 justify. 이거 솔깃한데? 정당화의 의무가 있답니다. Our superior personal holding. 자, 요게 paraphrase이자 압축이죠. 우리의 우월한 개인적 소유물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의 존재. 그 존재를 바로잡지 못한 거 예시에 뭐 등장했어요? 왜 내가 커피 머신에서 가까운가?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우월한 개인적인 소유물이라고요. 자, 우리의 우월한 개인적인 소유물을 갖다가 justify, 정당화할 의무가 있다. 핵심 어휘는 요거죠. 그치? 다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explain. 설명할 의무입니다. Why things do not go as planned? 왜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는가? 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는가를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쵸? 5번 갑니다. 자, answer 4는 뭐 하는 거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해서? 내 실수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실수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불평등이 발생했을 때 설명하지 않는 불평등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다만 그 제공하는 설명이 정답이 아니다. 막100% 옳은 것은 아니다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설명을 했다, 정당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문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예시의 내용. 예시 속에 세 종류의 정당화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딱 하나의 정답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 정당화를 제공했는가? 정당화의 의무를 수행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쵸?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무리 갑니다. 43강. 와,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쵸? 자, 여러분도 오늘은 여러분만의 정답을 향한 길을 또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포인트랑 어휘까지 게시판에 잘 남겨주시면 더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끝이 보입니다. 두강 남았어요. 그치?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8강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생익쌤이고요. 고맙습니다. 공부하러 잘 오셨고요. 우리 오늘도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핵심 마인드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겠습니다. Studying, 공부해요. When tired, 지쳤을 때 공부하면은요. Train, 훈련시킨대요. Real, 진짜 perseverance, 인내심을요. 우리가 공부가 잘될때 공부 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잖아요.

아, 공부라는 게 뭐, 막 자다가 일어나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 때 우리가 공부합니다. 지칠 때 공부합니다. 그때 진짜 힘, 진짜 인내심이 길러지니까요. 오늘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자, 그때 같이 공부하는 거고요. 딱 펜을 잡고 또 출발해 보면은 또 할만해요. 문제 맞추면서 가볍게 한번 몸 풀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3강에 7번부터 쭉 달려갈 거고요. 단어 이거는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 보자마자 생각이 나야 됩니다. distinction, 구별입니다. 아, 고르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구별. make a distinction, make 붙이면 명사가 붙으면서 동사가 되죠. 구별을 하다. cognitive, 맨날 나오는 인지의. cognitive ability,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 grasp, 얘는요, 잡거나 파악하는 겁니다. 잡다도 되고요. 개념을 잡으면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죠. grasp the meaning. 그 의미를 파악하다. sensation, 감각. burning sensation, 막 타는 듯한 감각 되죠. conflict, 갈등. resolve, 너무 잘 어울리죠? 그 갈등을 해결하다 됩니다. 자, 핵심 문장 좀 길잖아요. 그러나 하면서 구조 쫓아가 봤더니 가장 주목할 만한 적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distinction 하면서 between A and B 들어왔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emotion, feeling.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이 글에서는 감정과 느낌이라고 지금 구별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어떤 적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요, 대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is 대신데, 접속사 대시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쭉 나올 것이다. 인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능력이 투부정사가 지금 형용사적 용법으로 ability를 꾸며주고 있죠.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인지적으로 assign, 뭔가 과제 같은 것을 배당하거나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해서 하면서 한번더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무슨 능력인 것인가? 인지적으로 과제를 할당한다는 것은 to think about 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 내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체 구조는 is that 하면서 지금 뒤에 문장이 나오면서 투부정사가 지금 앞에 걸 수식하면서 문장이 길어진 그 정도의 패턴. 요긴 문장은 본문에서 다시 봅니다. 핵심 주제는요, distinction,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또는 구분인데요. between A and B, 이두 가지. emotion, feeling. 약간 추상적이죠? 감정과 느낌입니다. 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다르다. 구분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emotion, 여기서는 감정이거든요. 그대로 놓고 가도 돼요. emotion은. 얘는 can be used,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to refer to.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unconscious, 무의식적이고요. neurobiological, 신경생물학적인 어떤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킬 때 emotion 쓸 수가 있고요. 반면에 feeling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느낌이거든요. 감정 대 헷갈리니까 얘가 emotion, 이까지 적어 놓을게요. 느낌, feeling입니다. 얘는 뭔데요? 얘는요, 인지적인 assignment, 배당 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식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그 감정에다가 부여하는 인지적인 배당 과제가 여기서는 지금 feeling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거든요. 근데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이 감정은요, 느껴지는 게 뭡니까? 무의식적이래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그냥 막 나오는 거야. 가령 막 식은땀이 나. 가슴이 빨리 뛰어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게 이모션이라면은 여기에 우리가 나 지금 왜 심장 빨리 뛰지? 아, 시험을 앞두고 내가 지금 긴장했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느낌, 필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는 자연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인지적인 어떤 assignment라는 것은요, 이 배당 과제라고 하는 것은, 아, 그 emotion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야. 라고 우리가 거기다가 과제를 주는 것이 느낌이 되는 것이다. 밑에 또 예시가 나올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요, undoubtedly, 분명히 훨씬 더 복잡한 어떤 dynamic, 역학이라는 겁니다. 이둘 사이에 막 이제 힘의 관계가 되게 복잡해. 그리고 there's great degree, 상당한 정도의 뭐가 있어요? 고도로 세분화된 그런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explaining, 설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얘네 두 가지의 interworking, 서로 간에 어떤 작용하는가, 상호작용, 그거를 설명하는 참 복잡한 정보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은, 이두 가지가 뭐 이야기를 꺼내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다. 근데

이제 이 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다루지 않겠죠. However, 하지만 하면서 이제 복잡하지만서도 한번 정리하면서요. Most noteworthy, 가장 주목할 만한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이두 가지 우리가 distinction 구분했잖아요. 얘네들이 다르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을 때 얘를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비합니다. 인간은요, have som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 수식 들어갑니다. 인지적으로 assign은 할당하다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서 인지적으로 그 감정에다가 목표가 됐건 행동이 됐건 그거를 할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해서 think about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건 걸려요. Make a decision about 결정 내리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이것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요. 근데 사실은 이거요. 아까 감정에다가 감정,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신경생물학적으로 나오는 그것에다가 인지적으로 할당 과제를 부여하는 게 느낌이라 그랬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서 결정 내려야 되냐면은 왼쪽 거 감정에 대해서 그래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거의 다 답이 나왔어요. 근데 또 밑에 보면은 훨씬 더 이해를 잘하라고 예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요, 더 쉽게 grasp 뭐 있습니까? 파악하다 했잖아요. 파악이 되어집니다. 뭐할 때요? 예시가 나와요. 생각해봐요. 이 예시는 좀더 concrete, 구체적인 example를 하면은 전형적인 예시거든요. 이 말이 아무래도 구체적이니까 감정과 느낌이 막 다르대. 어려운 얘기니까 얘를 알기 쉽게 고대의 전쟁 북 소리, war drum.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두개 관계를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 쉽지가 않아. 도와드릴게요. 자, Miss Steve agreed that 대부분 사람들은요, 동의할 겁니다. 뭔데요? Hearing a beating war drum. 아, 그 전쟁 북소리를 듣는 것은요, does not lead, 이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to pick a side in a given conflict, 어떤 특정한 갈등 상황에서 한쪽을 고르도록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A랑 B랑 전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고대 전쟁 때는 A랑 B랑 전장에서 딱 만나가지고 둥둥둥둥둥둥 북치면서 막 진군하고 싸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북소리를 딱 듣는 어떤 누군가가 북소리 들으면은 나 A 쪽으로 가야겠다. 저는 B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북소리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나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북소리가 유발하는 것은 가슴의 두근거림, 뭔가 아드레날린 분비와 같은 감정을 유발한다라는 소리죠. 뭐다? 이모션. 얘가 그냥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 beating war drum merely helps one march more energetically on whichever side was chosen to begin with. 이 전쟁 북소리라는 것은요, merely 단지 오로지 도움을 줍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마르치가 행진하는 거죠. 좀더 에너지 있게 가는 겁니다. 어디서요? 어느 쪽이든의 whichever side거든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시작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쪽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선택되어진 이쪽에서 A면 A, 아니면 B면 B, 여기서 이쪽으로 더 에너지 있게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는 게이 전쟁 북소리가 하는 역할이다. 그럼 이렇게 봐야 돼요. 전쟁 북소리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요. 뭔가 에너지를 더 끌어올려줍니다. 그거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 왕을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북소리 들으면서 더 힘있게 싸워야지라고 하는 그런 인지 과제를 우리가 할당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느낌이 되는 거죠. 그 감정에다가 이 에너지 받아서 나는 왕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더 싸워야지라고 한다면 인지 과제를 그 감정에다가 할당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feeling으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the neurobiological experience 신경생물학적 반응인 거자 경험인 거잖아요. 그리고 set up는 수식하는 겁니다. 이 지금 북소리를 청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셋업, 촉발되어지는 신경생물학적인 경험은요. 코우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누군가가 feel 하도록 하다. 강조가 됐죠. 이 feel인 거잖아요. 느낌이
웃기도록 합니다. 덤

많은 에너지를요, 뭘 향해서요? 나의 어떤 특정한 엔드는 목표입니다. 라던가 아니면은요, 어떤 단계에 대해 가지고요, 더 빠르게 내가 그더 많은 에너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감정은 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더 빨리 가야지라고 하면서 이 인지 과제로 연결되면서 비로소 feel 느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아마도요, 셰익스피어는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몇몇을 내보였을 때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타이머의 말에 이제 작품 속에 나오는 말이겠죠. Follow 얘가 이제 옛날 말이거든요. Thy drum 하면은 너의 북소리를 너의 your에 가깝거든요. 너의 북소리를 따라가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북소리. 우리에게 어떤 이모션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목적을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랑 연결하게 되면서, 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던가, 전쟁 열심히 해야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게 feeling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 뭔가 북소리가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이모션에 대해서 셰익스피어도 알고 있지 않았나, 이 개념을 알고 있지 않았나 정도로 글을 마무리를 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거냐면, 전쟁 북소리로 인해서 촉발되어졌던 그 감정 있잖아요. 이모션이요. 이모션. 영어로 갈게요. 더 헷갈리니까. 이 이모션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래서, 아, 나더 빨리 지금 싸워야지. 더 열심히 싸워야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 나 이런 결심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모션의 개념입니다. 자, 1번입니다. What a given emotion we experience might mean.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특정한 감정이 무슨 의미인가? 그쵸? 그거를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게 feeling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빈칸 문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 내리면서 그게 feeling이 되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이번은요, 왜 음악이 한때 사용됐나요? 뭔데요? 심리적인 무기로서요. 전쟁이니까 관련 없는 얘기를 슬쩍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무의식, 아까 나왔었죠. 무의식적 반응이 형성하나요? 우리의 본능적인 행동을요. 자, 1번 벗어나잖아요. 다 관련 없어. 근데 그럴듯하죠. 4번은 뭐라 그래요? 리듬이 어떻게 affect, 영향을 주죠? 이 뭡니까? Neural development, 신경 발달해요. 장기적으로요. 뭐 그런 얘기합니다. 리듬의 영향이고요. 자, 5번입니다. What external signals can trigger emotion and memory. 이렇게 되면은 what이 붙으면서 어떤 외부 신호가 유발을 하느냐, 감정과 기억을요. 이렇게 되면 focus는요, 어떤 외부 신호, 그러니까 A라는 신호, B라는 신호, 어떤 신호가 감정과 기억을 유발을 할까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단어가 되게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모션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려운 빈칸 문제의 특징이 됩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글 핵심은 이모션은 그냥 생겨나는 거. 북소리 들으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얘를 feeling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을 표현한 1번이 정답. 자, 다음은요, 8번 겁니다. Potential, 잠재력. Reach one's potential. Reach가 이제 도달하는 거니까 그 잠재력을 발휘하다. Sophisticated, 정교한입니다. Sophisticated technology, 정교한 기술. Monumental, 거대한입니다. 거대한 task 하면은 과업, 일이 되고요. Maintenance, 유지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Routine maintenance, 어떤 정기적인, 루틴하게 유지 보수. Centralized, 중앙 집권화된. 그래서 centralized system, 중앙 집권화된 system. 자, 핵심 문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거대한 노력이 required, 요구했대요. Cooperation, 협력 필요했고요. 또 어떤 그 organization, 조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이 필요했다라는 건데, 뒤에서 이제 금요면에서는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leading입니다.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ing가 연결되면 분사 구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걸로 이어지더라. leading to. 그 다음에 뭘로 이어졌는지가 뒤에 내용으로 쭉 나올 거라는 겁니다. 분사 구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장이 끝났는데, ing 남으면 의미를 더해주시면 돼요. 이 글의 주제는요, development, 발달하는 거고요. impact, 영향입니다. 무엇이? irrigation 이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사가 워낙에 우리 문명에서 중요했었잖아요. irrigation은 관계라 그래서
들판에다가 논에다가 물을 대는 걸 말하거든요. Irrigation Technology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식으로 발달했고 무슨 영향 줬는가 이야기 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빈칸 문제인데요. 은근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면서 핵심입니다. to 다음에요. ing 붙으면 동명사거든요. 무엇무엇에 대한 핵심인데 unlocking, unlock이 푸는 거죠. agricultural potential of 어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농업적인 잠재력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풀었다라는 것은요. 잠재력을 실현시킨 거잖아요. 그 핵심이 lay in 어디 놓여 있습니까? 바로 irrigation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 논에다가 들에다가 물 대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 초기 메소포타미아인들은요, 특히나 수메리아인들은요, pioneer 개척자였다. 어떤 면에서요? 개발하는 겁니다. 반복되죠. 정교한 관계 기법 테크닉을요. 다시 한번 irrigation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정교하게 저 관계 시스템을 발달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겠죠. 자,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뭐 만들어냈습니까? 커넬 운하라든가 다이크 제방이라든가 레저버 저수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단어들이 은근히 좀 까다롭고 생소할 수 있으나 전부 다 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냈을 거잖아요. 그렇게 보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다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컨트롤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플로우가 흐름이잖아요. 강의 흐름을요. 그러면서 다이버스는요, 기본적으로 방향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물의 방향을요,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그대 들판 쪽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 시스템이 되는 거죠. 아, 뭐 동안에요? 이제 건조한 그런 기간 동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착지를 홍수로부터 프로텍팅,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도 하더라. 이렇게 이들의 관계 시스템의 발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거대한 노력은요. 거대한 노력이 맞죠. 아까 보니까는 뭐 강의 물줄기도 막 바꾸고 이랬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뭘 필요로 합니까? 사람 많이 필요하죠. 이 관계 시스템은요. 엄청난 프로젝트였거든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cooperation 협력이 필요했고요. organization 조직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on a scale 어떤 규모로요? 이전에는 unseen 보여진 적 없는 엄청난 대규모를 말하는 거겠죠. 뭐, 한 명, 두명 가지고는 저렇게 막 물길을 바꾸고 이런 걸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leading to 뭘로 이어집니까? development. 발달하게 됩니다. 복잡한 사회구조. 그렇지. 이 관계의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재를 개발하느라,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요. 협력도 해야 되고요. 뭔가 조직도 해가지고요. 뭐, 일을 또 나누고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되더라? 복잡한 사회 구조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rise of a powerful city state. 강력한 도시 국가가 rise 하더라, 출현하더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부상도 되고요. 도시 국가가 이제 강력하게 만들어지더라. 그 시작은 뭐다? 관계 시스템의 개발이었다. 자, 그러면서 인과관계라고 할까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정리하는 이야기거든요. 초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적 작은 규모였더라. Involving 작은 규모 뭘 포함할까요? 그냥 좀 파는 겁니다. Digging. 아, 단순하게 그냥 채널, 수로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이버트 아까 뭐였죠? 물을 갖다가 좀 길을 물길을 좀 바꿔가지고 여기 근처 좀 논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간단하게 수로를 파는 거였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 관계 시스템이요 became more elaborate 더 정교해졌고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 Complex network 복잡한 망이 만들어집니다. Canal 이 엄청난 이제 운하의 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요, vast distances 굉장한 거리에 spanning 뻗어 있고 걸쳐 있는 이런 운하망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자, 그러면요, 이런 건설과 maintenance 유지 보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요, 엄청난 지금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요, 뭘 필요로 했습니까?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which is often organized 그런 것들이 조직이 되었고요. 지시되고 감독됐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제의 이제 사제들이라든가 사원의 사제들이라든가 아니면 강력한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이끌기 위한 이제 계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꼭대기에는 과거라면은 사원의 사제들이라든가 강력한 리더가 만들어지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centralized 중앙 집권화된 통제입니다. 수자원에 대해서요.
근데 필요했을 거예요. 이게 막 한두 명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강력하게 딱 중심을 잡고 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했어야 됐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provided 무엇을 제공하게 되었느냐? 이 사건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의 끝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래 마지막에 빈칸이 딱 나왔습니다. 관계 시스템 처음에는 소규모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막 운하의 네트워크를 막 만들어야 돼요. 막 강을 갖다가 막 강물을 끌어오고 저수지 만들고 막 이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조직 필요합니다. 누가 이끌어야지. 그러니까 리더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중앙 집권화된 통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뭘 만들어냈을까? 이 마지막 결과를 빈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Reduction, 감소했대요. 뭐가요? 조직화된 노동력 집단이, 노동 집단의 필요성이 감소했대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오히려 내용과는 너무 안 맞죠. 사람 많이 필요해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Guarantee는 보장하는 겁니다. Equal access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런 자원 같은 거 나올 때 access가 접근이나 접근권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물에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이 보장됐다라는 거거든요. 너도 나도 뭐열 모금씩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공평한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3번 solution이 되었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에 대해서요? Eliminate 제거하답니다. 사회적인 계급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해결책이 됐나요? 주장의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갑니다. 반대죠. 계급이 생겼어, 지금. 왜? 사람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누가 다스려야 되니까 계급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클래스가 생겨났지, eliminate 하는 게 아닙니다. 4번입니다. basis의 토대가 됩니다. 무엇에? 정치적인 권력이 생겨났고요. social hierarchy. 이게 이거죠. 위계나 계층을 말하죠. 그것의 토대가 되었더라. 4번이 맞죠. 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권력 집단이 생겨났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과거에 사회적인 위기라는 게 생겨났더라. 이렇게 결과로 이을 수가 있고요. 5번은요. Rising individual farming independence. 개별적인 농업의 독립성이 rise, 부상하거나 증가했다라는 건데 지금 개별적인 농업의 독립성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대규모의 협력을 이끌 리더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계층이 생겨나고 권력층이 생겨나게 됐다. 관계 시스템의 발달이 가지고 온 사회 계층의 성립이랄까요? 구축이랄까요? 그것이 주제이다. 저희는 9번 갑니다. metaphorical. 이게 많이 나오죠? 은유적인 겁니다. metaphor가 은유잖아요. metaphorical meaning. 은유적인 의미. basis. 얘는요, 기반이 되죠? 그래서 form. 형성하다. 기반을 형성하다. unencumbered. unencumbered. 좀 어렵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by debt 하면은요, 빚에 의해서, 돈 빌리는 것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거. unsettling.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unsettling news. 불안하게 하는 news. 소식. undermine. 모르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약화시키답니다. undermine confidence. 자신감을 약화시키다. 너무 잘 어울리죠. 자, 우리 핵심 문장 보겠습니다. 벗이 나왔거든요. 무난해요. 앞에 문장 하나 있고요. 그런 상호작용의 결과는 되게 불안하게. 하지만, they can also be liberating. 자유롭게. 좀 해방감을 줄 수도 있더라. 벗이 나온다. 엔드가 나온다. 문장이 하나 더 나올다. 더 나올 것이다.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제는요.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between 나왔죠? A and B입니다. 뭐랑 뭐의 관계일까요? civilization, 모르면 절대 안 돼. 문명. 그리고 문화의 관계입니다. 뭐 관련해가지고요? regarding, 뭐뭐에 관련해서, exchange, 교류와 관련해서요. 키워드 3개입니다. 문명, 문화, 교류. 하지만 이런 것들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쫓아가면은 충분히 다할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시작하면서 묵직한 단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푸실 때에도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저 묵직한 것들 체크하시는 겁니다. culture, 문화는. 문화는요. find its metaphorical basis. 은유적인 기반을 어디서 찾는데요? 그러니까 은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문화를 좀더 우리가 다른 말로 비유를 좀 해보자. 또는 다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농업. 농업에서 은유적인 기반을 좀 찾을 수가 있다면은 문명은 Civilization은 finds it in exchange. 그 은유적인 기반을 어디서 찾나요? 얘는 다르죠. 교류라고 하는 exchange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둘이 어떤 기반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는 농업이고 문명은 교류, 서로 교환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는요, 이제 교류 쪽으로 좀 흘러갑니다. 우리 사회가 connected, 연결되는 겁니다. 다른 사회랑 벌써 이게 교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exchange의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connected에서 느껴지는 거고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요. 그러면서 우리는 갑자기 compare,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요. 그리고 just then,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In relation to, 뭐와 관련해서요? 각각의 것들과 이제 서로서로 비교를 하면서요. 그 결과, we have choice.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Between better and cheaper options. 뭐들 사이에서? 더 좋고 값싼 선택지들 사이에서요. 자, 잠깐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사회는, 내가 속한 사회는 여기였어요. 근데 다른 사회랑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뭐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런 어떤 만남 자체가 굉장히 드물었겠죠. 근데 연결이 된 거야. 연결이 되면은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니, 여기 게더 좋아. better 해. 여기가 더 cheaper 해. 값이 싸. 똑같은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can pay.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new. 새롭고도요. Never before tried. 전에는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막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느라는 거고요. 그런 선택들은 broaden, 넓히다. 무엇을요? Our horizon. Horizon, 수평선, 지평선보다는 여기서는 우리 어떤 시야랄까요? 우리 어떤 인식을 확 이렇게 넓혀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더라.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 교류에서 가지고 온 거죠. 문명의 기반이라고 볼수 있었던 서로 간의 exchange를 갖다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준 파트다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This is why. 이것이 뭐만 이유래요. 묵직한 거또 나오죠? 얘 봐야죠. 문명이? 문명 얘잖아요. 이 문명은요. Depends on. 뭐뭐에 달려있대. 뭐에 달려있습니까? Unencumbered, 방해받지 않는 circulation, 순환입니다. 뭐가 순환돼야 됩니까? 재화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아이디어들, 그리고 신념 같은 것들, 그리고 삶의 방식이 막 돌고 돌아야 된다. 순환이 방해받지 않고 막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교류가 일어나니까요. 자, 그런 interac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말 계속 가거든요. 순환, 상호작용의 결과는 maybe unsettling,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만 보면은, 이거 안 좋은 말 아니야? 불안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는 거,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벗이 나오잖아요. 항상 이런 구조예요. 여기서 이야기를 깔아줍니다. 그래,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막 상호작용하고 막 이렇게 새로운 게막 생기면은 불안하긴 하지. 하지만 중요한 거 얘입니다. 걔네들은 또한 liberating, 굉장한 해방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 내에 갇혀 있다가 야, 더 좋은 게 있고요. 더싼 것도 있고요. 완전 new, 새로운 것도 있고요. 야, 이건 뭐야? 해방감을 준다라는 거죠. 좋은 거 맞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but 다음에 있으니까요. We no longer, 우리는 더 이상 뭐할 필요가 없어요. have to be confined to, 제한되는 겁니다. 기출 단어죠. 그리고요, 어떤 그 우리 문화랑 연결되거든요. 우리 문화에 제한될 필요 없고요. 우리 문화에 burden, 부담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we no longer, 우리는 더 이상 have to be who we are. who we are 어떻게 씁니까? 나의 어떤 뭐랄까, 타고난 모습? 내 문화 안에서의 아주 고유한 어떤 관습적인 모습을 who we are이라고 본다면은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Civilization 다시 묵직하죠. 이거 봐야죠. 문명은 provides 우리에게 뭘 제공합니까? means 수단. mean에다가 s 붙이면 수단. 무슨 수단? escape 탈출 수단. 어디 탈출합니까? 제한된 갇혀있던 나의 문화에서 내가 탈출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differently put 하면은 좀 다르게 말해볼까요? 이 말을 exchange 중요하죠. 얘잖아요. 얘잖아요. 교류.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와 멋진 말 문화의 enemy 적이다. 그렇다면 이 문화는요. 이 농업도 그렇잖아요. 농업이 농사를 지으면은 가장 큰 특징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농사를 거기서 지으면 옛날에 이게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그 옆에 마을을 꾸리고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한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교류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제한돼 있던 문화에서 교류가 일어나면서요.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문화는 어떻게 되면은 섞이게 되죠. 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presented with alternatives, 단어 체크, 대안이죠. 대안이 제시가 되면은 우리는 give up our old ways, 우리의 오랜 방식, 내가 지켜오던 그 문화의 오랜 방식 포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하지 않습니까? We used to do 하면은요,
과거에 그냥 하던 것들, 관습적인 것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quite the same people as before. 전이랑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뭐만 방식이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슥 정리하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왔거든요. 문화 문명 이해가 되셨죠?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저기 뭐 산골 마을에 예를 들면은 우리끼리 지금 문화를 하나 만들어 낸 거야. 여기 이제 농사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 교류라고는 없어. 근데 어느 날 문득 아주 먼 길을 온 어떤 다른 문화와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뭐에 반대합니까? 부당한 주장됩니다. illegitimate claims 하면 우리 봤었죠? 부당한 주장. 지식이나 권력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반대하는 어떤 중요한 원리나 이상을 공유한다.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뭔가 지금 share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뭐가 같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쫓아가야 됩니다. authority, 권위죠. 권위. 무엇에?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both A, B입니다. 과학적인 지식과

시댁 강조금은 지금 제가 중간에 물결 표시하는 여기가요, 시기가 오직 그럴 때가 강조된 거예요. 이런 대표성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뭐하다고요? 정당한 것으로. 아, 생각해봐요. 뭔가 얘네가 다 대표하고 있다. 과학에 A라는 이론이 있다고 생각해보고요. 민주주의에 A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아, 민주주의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나라별로 달라요. 이게 좀 복잡한 어떤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얘가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 게 맞죠. 민주주의도 국민의 어떤 권리를 좀 대표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치를 좀 하는 식인 건데, 그것도 대표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정치 체계로 운영을 하거든요. A라는 과학의 지식, A라는 통치 방식은 이 복잡한 걸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럼 이 대표성은요, 국민들이, 사람들이, 이 대중들이, 뭐 해야 돼? 아, 그거 정당하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권위가 인정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요, 이 지식에, 지식적인 어떤 주장이 있을 거잖아요. made, 제시되어지는, 그 과학에서 제시되어지는 지식의 어떤 주장. 자, A라는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권위라는 것을 지지할 수가 있고요. 또는 정치라면 통치의 특정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의 권위를 지지하는 것은 어떤 때이다? 중요한 거. 사람들이 이 대표성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대표하면 되겠네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대표성이 계속 나와요. 이 대표성은요, 그러나 그래. 빈칸에는요, 이 대표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특징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뭐 하기 때문에 그둘 다잖아요. 과학적인 어떤 실천이라던가 아니면은 민주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은요,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어담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뭐를요? potential, 잠재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 대안적인 대표성이야. 얘 말고요. 그 옆에 B라는 대안적인 대표성, 민주주의 체계도 A 말고요. B라는 또 다른 대안적인 대표성을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Continuous struggle. 이거는요. 끊임없이 계속 투쟁한다라는 겁니다. 뭐를 놓고요? What is represented and what is not? 까지가 하나거든요. 무엇이 대표가 되고, 또 무엇이 대표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struggle, 논의, 투쟁, 막 이런 것들은요, can be foreseen, 예견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의 발달을 생각해봐요. 천동설, 지동설, 이론이 계속 바뀌었죠. 뒤집혔죠. 뭔가를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게 있어. 근데 이제 그것이 대안으로 바뀌고, 또 B도 바뀌겠지. C로 바뀌고. 얘또 뒤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과학이 발전한다. 이런 얘기 우리 되게 많이 나누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가 대표가 되고, 아, 너는 대표성이 떨어져. 그것에 대한 논의는요, 계속될 거라는 거죠. 자, to represent means to simplify, which implies the existence of alternatives, alternative ways of simplifying complicated issues. 자, 그러니까 대표로 한다라는 것은요, 의미합니다. 뭐를요? 단순화를. 이게 무슨 말이야? 복잡한 거를 우리가 대표하는 거니까 단순화 작업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안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완벽하게 이게 대표한 게 아닐 거니까, 다른 좀 것들을 좀 이렇게 다른 것들을 모아서 대표하면은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안적인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이슈들을 단순화하는 그런 대안적인 방법이 과학이든 정치든 늘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대디어 의미합니다. 이둘다 인빌트는 내재된 타고나기를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개선 메커니즘인데요. 얘네들은 뭐다? 뭘 기반으로 한다? 어떻게 개선되느냐?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무엇을 기존의 대표성을? 과학에 지금 A가 대표하고 있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내재된 개선 메커니즘 뭡니까? 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거 비판해야 돼요. 이게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A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기존의 대표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면서, 이거 봐,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B라고 대표성이 바뀌게 되는 이런 식으로 과학이나 정치는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딱 지금만 놓고 본다면 사람들이 얘를 정당하다, 맞습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대표성은요, 바로 이어졌던 이야기는 뭡니까? 바뀔 수 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 대안이 늘 있다. 그런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는 항상

대안이 있고요 하니까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하고요 대체될 수 있고요 이런 얘기해야 됩니다. 1번입니다. Free from controversy. 논쟁으로부터 자유롭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완벽하다라는 소리인데 완전 주장의 반대에 가깝죠. 계속 논쟁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2번입니다. Never perfect or complete. 절대로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죠. 복잡한 것을 어느 정도 야, 이 정도로 그냥 대표하자. 이렇게 대표성을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될 수가 있죠. 3번은요, valid, 타당하다, 오직 어디서만, 과학적인 맥락에서만, 이건 과학 가지고 장난친 거고요. fixed and then resistant to change, 고정되어져 있고요. 변화에 저항을 하더라. 이거 안 바뀐다는 소리죠. 주장의 반대입니다. 바뀌어요. not subjective, nor universally rejected, 주관적이지 않고요. 객관적이라는 소리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주관적인 면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보편적으로 거부되어지지도 않는데요. 다 틀린 말이죠. 보편적으로 거부될 수도 있어. 대중들이 이거 정당하지 않습니다만 이 대표성은요 대체되는 대안으로 이거는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대로 쓰는 경우에 나와도요 오답률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소재가 어려워서 그렇다. 복습 꼭 하시고요. 저희는요 11번 갑니다. Geology, 지질학 또는 지질. Local geology, 그 어떤 지역의 지질 되거든요. Abundant, 풍부한입니다. Abundant resources, 풍부한 자원. Retain, 보유하다. 얘는 control, 통제권을 보유하더라. Reside, 거주하다, 살답니다. 그래서 in the city, 도시에 거주하다. Deforestation, 많이 나옵니다. 삼림벌채, 숲 같은 것을 없애는 걸 말하는 거죠. 벌목하고 이런 거요. Prevent, 막아요. 삼림벌채를 막아요. 자, 문장 길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에스가 나왔는데요. 이런 지역들의 영양분의 대부분이 나대이버피 구조입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기 때문에 정도에 걸리죠. 에스가 여기까지 가고요. 아직 주어는 안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나대이버피고 원스가 또 나오잖아요. 원스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 다음에 조동사 나오면 접속사로서 일단 뭐뭐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거든요. 일단 그 어떤 토착의 초목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주된 파트인데요. So does. 얘도 그런데. 이거는 반복을 말하죠. 뭐 한다는 겁니까?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그 토양이 가지고 있는 생산적인 능력도 사라지더라. 와, 구문 굉장히 좋습니다. 본문 가볼게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주제는 왜그 열대의 토양은요? infertile. 이게 fertile이 비옥한 거. in 붙여서 되게 척박한 겁니다.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뭐한 다음에 삼림벌채한 다음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게 같은 경우는 영양분의 리사이클링, 재활용, 재순환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렇더라. 가봅니다. 시작하면서 differences 차이가 납니다. 지질도 차이 나고요. 기후도 차이 납니다. 자, 그런 것들은요. 만들어요. 지금 5형식을 쓴 거거든요. 서로 다른 region, 지역들의 핵심은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요? 지속 가능한 농업. 이게 좋은 거죠. 다음 해에도 식물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도 잘 자라는 게 지속 가능한 건데, 그러한 것의 능력을요. 더 좋게도 만들고 안 좋게도 만든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부터 쉽지는 않은데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질적인 조건이 있을 것이고 기후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가 그 토양의 농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돕기도 하고 안 돕기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특히나 예시를 들어줍니다. Abundant rainfall, 풍부하게 지금 강우량을 강우가 내립니다. 그리고 높은 weather이라는 것은 풍화작용 말하거든요. 그런 속도. 어디에서요? 조기 많은 열대의 landscape은 지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열대 지형에서요. gentle slope, 완만한 경사면에서. 비는 많이 내리고, 완만한 경사면에서 비는 많이 내리고, 풍화 속도는 엄청 빨라요. 그러면은요, wind, 뭘 의미합니까? After enough time, 시간 많이 지나잖아요. 충분히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rainfall, 이제 강우가 되는 건데, seep은 스며드는 겁니다. 땅에 스며드는 그 빗물들이요, leach out 하더라. 이게 빗물이 스며들면서 이 안에서 이제 침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며들어서 빼내는 겁니다. 뭘 빼내겠습니까? 영양분 같은 것들을요. 거의 모든 그 영양분들을 토양이라던가,
아니면은 풍화되어진 구호태움 밑에 있는 바위에서 영양분을 다 쓸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렇죠? 지질과 기후가 그 지역의 지형에 있는 토양에 있는 영양분에 미치는 영향 이야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은근히 경사면이다. 완만한 경사면이다.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영양분을 다 침출시키더라. 빼낼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러면서 once this happens, once 뭐였습니까? 이런 일 벌어지면은요. 영양분 다 빠져나가면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얘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빈칸에 뭐 넣을까 생각하면은 마지막에 되게 황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 lush라는 것은 울창한 vegetation. 거기는 초목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울창한 초목들, 원래 여기 초목들이 열대니까요, 뭐 울창했을 거잖아요. 얘네들은요, essentially 본질적으로 feed on itself,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겁니다. feed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retaining 유지하는 거고요, recycling 재활용하는 겁니다. 영양분인데요, inherited 물려받았어. 뭘로부터요? 아주 오래전에 풍화가 되어진 바위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양분을 유지하고 재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의 영양분의 대부분은요. 여기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나리 벚비구는 아까 봤던 겁니다. 토양이 없어. 여기 영양분 없다 그랬잖아요. 영양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식물들 그 자체에 있어. 여기에. 여기에. 얘네가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영양분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토착의 식생 또는 초목들이요 사라지잖아요. 얘네가 사라지면 너무 당연한 얘기. 여기 영양분 다 들어있는데 이거 사라지면 여기는 영양분이 다 사라지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토양이 가지고 있는 생산적인 캐패시티 능력. 영양분이 있어야 뭘 생산하고 뭐 씨앗 뿌리면 뭐 싹도 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so does라는 것은 앞에 거의 반복이고 일반 동사 반복인데 뭘 반복합니까? disappears를 받아주는 거죠. 얘네도 사라진다. 아, 딱딱 맞아떨어지는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뭐다? 땅에 영양분이 없다. 그래서 식물들은 어떻게 발달합니까? 자기들이 영양분을 품고 있어. 그래서 얘네 사라지죠? 얘네 사라지면은 이 지역은 더 이상은 뭔가를 생산할 수 없다. I think, 자주, too few nutrients remain to support either crops or livestock within decades of deforestation. 이런 말이 나오네요. 삼림벌채. 삼림벌채 여기서 왜 중요합니까? 얘네들을 없애는 게 삼림벌채의 개념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영양분을 갖고 있던, 품고 있던 그 애들을 없애는 게 deforestation이니까요. 그게 decades, 수십 년 정도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either A or B, 작물이라던가, livestock, 가축들, 얘네들을 지지할 만한 영양분이 있나요? 아니요,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여기서 영양분을 담당하는 애들을 다 없애고 나면은 여기는요 영양분은 더 이상 작물이든 가축이든 쓸만한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nutrient poor tropical soils 영양분이 부족한 그런 열대 토양은요 illustrate 보여줍니다. general rule 일반적인 규칙을요. 그러면서 이 내용 이 에피소드를 너가 하나의 규칙으로서 한번 정리해봐라. 뭐라고 할까? 이거 정리해야 되거든요. 자, 이 내용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1번 어때요? Not all growth leads to change. 모든 성장이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뭐 성장한다 그래서 다 변화는 아니다. 그냥 멋있는 말이죠. 이 내용을 품을 수가 없다. 2번 life 생명은요. depends on 의존하고 있습니다. recycling past life 지난 어떤 그 생명들을 재사용하는 거죠. recycle 우리 뭐 쓰레기라면 재활용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걔네들을 재활용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게 맞잖아요. 생명이, 이 생명들이 지난 그 생명체들에게서 받은 거를 품고서 자기 알아서 피딩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삶을 갖다가 그 영양분을 재활용하면서 살아남더라. 2번이 맞고요. 3번은요, farming, 농업은 flourish는 단어 체크 되게 잘 된다라는 겁니다. 번성의 어떤 곳에서요, 뿌리가 깊이 박힌 뭐 이런 곳이거든요. 지금 뿌리와 농업 이야기 안 했습니다. 4번은요, rich vegetation, 되게 풍요로운, 그런 어떤 초목들은요, 항상 indicate 뭘 나타냅니까? fertile, 되게 비옥한 토양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어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5번, 토양은요, 항상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 진짜, 이 주장의 내용에 반대에 가깝죠?
토양은 항상 농업을 위한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빗물에다 씻겨 내려가가지고요. 토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그것을 품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과거의 생명체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패턴이었던 거죠. 정답은 2번이다. 자, 다음 갑니다. 12번. measure, 측정하다. 그래서 measure the amount, 양을 측정하더라. signal, 신호를 보내는 거. 그래서 signal trusted, 신뢰의 신호를 보내더라. privileged, 이 뜻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밀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privileged information, 기밀 정보. 자, 그러면서 atmosphere, 분위기. tense atmosphere, 되게 긴장된 분위기.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behavior, 행동 되겠죠. 신뢰할 수 있는 행동. 자, 문장이 좀긴것 같지만, whatever follows is spoken in trust.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처럼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건데요.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관계사거든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Whatever follows is spoken in trust.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렇게 한번 끊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앞에도 대시 생략됐어. 얘만 좀 분석해도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에대야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접속사는 생략이 됐고요. 지금 if follow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신뢰 속에서 말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신뢰받는 느낌에 신뢰받는 행동으로 보답한다. 뒤에 거는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대시 생략됐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주어로서 whatever follows.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든지 간에 이렇게 주어 파트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따 한번 더 보면 이해 더잘될 거고요. 내용은 금방 공감됩니다. sharing, 나누어요. 요 단어만 체크. 기밀 정보를 나눠. 뭐로 써요? 신호 보냅니다. 신뢰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팀에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 좋죠. 신뢰가 막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갈게요. Knowledge is power. 지식은 힘이죠. 그리고요. One way. 방법이 수식 받으면서 이런 신뢰의 양을 팀에서 amount를 갖다가 measure,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by looking at,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팀이 있는데요. 자, 보자 보자. 이 팀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뭘 볼까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사람들이 keep to themselves는 자기들에게만, 자기들 자신에게만 유지하는 거니까 low trust, 믿지 않는 거죠. 공유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은요, share openly,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 이건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어떤 정보의 공개 정도랄까요? 그거를 보면은, 아, 이 팀이, 서로 간에 믿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금방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팀 리더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signal, 신호를 보냅니다. 뭐 어떤 신호 보내? 그들이 trust their team, 그 리더들이 자기들의 팀을 믿고 있다, 이런 신호 보냅니다. 뭐할 때? 그들이 이걸 공유합니다. 이거 뭐였습니까? 기밀 정보. 나 리더예요. 나 리더인데 우리 팀을 믿는다면은 야, 이거 기밀 정보인데 공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팀들은 되게 좋아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This could be, 이거는요, 뭐 이럴 수도 있죠. 뭘 나눌까요? Sharing 나누는 겁니다. 그 팀의 재정 상태. 이런 걸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budget, 예산이거든요. 저기 위쪽에서부터 내려온 handed down, 건네줘 내려온 그런 예산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so that, 이거는 so that은 뭐하기 위해서잖아요. 이거 왜 공유합니까? 전체 팀이요. 아는 거죠. What they are working with.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알게 되고요. The where, 어디에 priority,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It could also be competitive data. 자료인 것들은요, 경쟁사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고객의 어떤 트렌드일 수도 있다. 근데 특징이 있죠. 얘네는 널리 이용 가능하지만 잘 공유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잘 공유되지 않는 어떤 것을 야, 이거 너네만 알아. 이러면서 리더가 공유한다면 팀원들은 오! 하면서 신뢰감이 쌓이겠다라는 거죠. It could even be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Passing on information shared by another team. 또 다른 팀에 의해서 공유되는 뭐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보의 종류들을 그냥 쭉 얘기한 거고요. 핵심은 뭐예요? Privilege예요. 기밀 정보입니다. 귀한 정보예요. 그거를 리더가 나누면서 뭐 한다? 신뢰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In a meeting, 자, 회의에서요. 자,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입니다. Anytime someone says, 자, 어떤 때 누군가 이런 말 합니다. This day is here. 아, 약간 좀 생각해야 되죠.
이 말은 여기에 머문다는 건 뭡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다. 여기서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분위기는 바뀝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Whatever follows가 하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말한 다음에 따라오는 그 말이 뭐든지 간에, 아, 되게 신뢰 속에서 말해지는 거구나. 우리를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들은요, respond, 반응합니다. 그거 지금 being trusted는 신뢰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리더가 나를 믿어. 그거에 또 신뢰받을 만한 행동으로, 그렇게 또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여러분들을 신뢰한다.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말인 거고요. 사람들은요, begin to feel like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inner circle, 내부 원 안에 있는 거죠. 뭐 했을 때? 그들이 도마는 정보들을 그들의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요, 받게 된다면요. 그들이 보통 그러는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기밀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유할수록, 내가 지금 이너 서클, 우리 팀이라고 하는 이 내부의 원 안에 속해 있구나. 소속감이라든가 신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start to see how their work fit into the larger organizational whole. 그들은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일이 fit into, 잘 맞물리는가, 들어맞는가, 더큰 조직이라는 어떤 전체에 잘 들어맞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막 보이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더라. 이 글은 시작하자마자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리더가 얘기했던, 이거 여기서만 하는 말이에요. 이 맥락에서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요거 먼저 갈게요. Disclose 단어 싸움이에요, 사실은. Disclose 하면은, 뭐, 여러 의미에서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되게 민감한 정보를 지금 밝힐 거예요. On the basis of 뭘 바탕으로 이게 중요하죠. Mutual trust. 상호 간의 신뢰. Mutual.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믿으니까. 리더인 나와 여러분들이 상호 간에 신뢰가 있으니까 지금 아주 민감한 정보지만 지금 밝힐게요. 이렇게 되면은 뒤에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1번입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경계를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 여기서만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틀렸죠. Out of caution. Caution 하면 신중한 겁니다. 뭐가 아니라 신뢰로부터가 아니라 신중함 때문에 지금 바운더리 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전혀 상관이 없죠. 신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I think 내 생각에 이거는요, wait 너무 민감해. 논의하기에는 공개적으로 지금, 아, 너 민감하다. 하지 말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다. I feel uncomfortable. 나 불편해요. 뭐 때문에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Forget it. 잊어버리세요. 뭔 소리야? I'm unsure. 나 확신이 없네요. 이게 지금 내가 자유롭게 말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vague하다, 단어 싸움. 애매모호한입니다. 아, 그냥 애매모호하게 유지할게요. 말안 할게요.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정답은 내가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이거 민감하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mutual trust, 상호 간의 신뢰가 있으니까요.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복습 꼭 하셔야 되고요. 슥 한번 복습하시고, 요거. 정답은 순간 후기에 올려주세요. 표현이 보이십니까? 자, 정답은요. 순간 후기에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정답이 시원하게 보일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도 문제 풀고 만날 거고요. 우리는 수능 날까지 매일매일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연중입니다. 29강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6번부터 우리가 한번 또 가계도 문제를 풀 겁니다. 네, 가계도 문제의 다양한 유형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연습을 좀 해보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들이면 다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해가는지 그런 것들을 맞춰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6번부터 한번 볼게요. 106번도 이제 가와 나와 다 세 가지 형질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놨죠.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A와 B에 대한 얘기가 뭐 소개되어 있진 않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기역, 니은, 디귿 조금 간단하게 좀 표시해 좀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니은, 요게 기역, 요거는 이제 디귿, 네, 디귿 나와 있죠, 디귿. 다, 다가 디귿. 예. 그 다음 얘는 기역,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기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계도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3과 4를 한번 보세요. 3과 4. 갑자기 자손에게 나온 거. 부모에게 없던 게 자손에게 나왔다. 이런 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3과 4에서 기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A와 스몰 A 중에서 열성이죠, 열성. 가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열성인데 열성 반성이 아니죠? 얘가 나왔는데 3번이 지금 정상이 나왔으니까 아 얘가 상이니까 그렇지. 나와 다의 형질이 X염 색채 연관되어 있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X염 색채 연관되어 있겠구나. 뭐이 정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게 유전자형을 좀 써볼 수가 있어요. 유전자형. 뭘 아니까? 얘를 아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몰 a, 스몰 a 얹어주시면 돼.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여러분이 얹어주시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 5번. 5번도 스몰 a, 스몰 a.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되겠죠? 얘도 기억 나왔네요. 얘도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 이거 하나 줘야 되니까 3번도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기억 안 나왔으니까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고. 그럼 6번을 보시면 6번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지. 이게 없단 얘기야. 얘네들은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은 A와 B와 스몰 D라고 줬어요. 얘 없는 거 확실한 거 뭐야? 라지 A 없잖아. 얘는 이제 라지 A가 확정인 겁니다. 그쵸? 예, 얘가 라지 A가 확정이다. 이런 거 하나 알수 있겠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5번 가볼까요? 5번? 네, 5번. 5번. 얘 한번 봅시다. 없잖아, 그지?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X염 색채에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니은이 있어, 니은이. 니은이 있고 정상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니은이 있고 정상이 있다. 니은이 우성 유전자인지 열성 유전자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자, 하나 해볼 만한 게 있어요. 뭐야? 5번이 지금 내 니은이 나왔어요. 근데 2번이 안 나왔죠? 그럼 뭐가 아니라는 거야? 우성 반성 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써보시면, B와 스몰 B가 있는데, 나에 대해서 있는데, 얘가 이제 우성 반성이 아니다. 그럼 얘란 얘기지. 얘란 얘기야.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나왔지. 그럼 요건 뭐란 얘기야? 스몰 B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될까요? 그러면 없어. 뭐가 없어? 라지 B가 없어. 자동적으로 얘는 스몰 D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뭘 쓰면 돼?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스몰 b, 스몰 d. 자, 그러면 이제 기역 보기가 이제 해결되잖아. 다는 우성형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정상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써볼까? d와 스몰 d의 관계. 정상이라며. 얘가 뭐야? 다다. 다는 우성형질. 맞죠?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a 가볼까요? A는 스몰 D가 두 개야. 자, 스몰 D가 두 개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어? 여자구나. 라는 거알수 있지. X가 두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라지비 하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라지비, 라, 스몰 D,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연관되어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A, 스몰 A.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여자니까 얘는 남자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고. 자, B도 채워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스몰 D가 없다는 얘기는 라지 D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디귿 나오겠네, 디귿. 디귿 표현 되겠네. 그 다음에,

라집이 있다는 얘기지, 라집이. 여기 라집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라지에이 스몰에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한번 똑같이 가볼게요, 6번도. 6번도 할수 있겠죠? 6번도 스몰 D, 스몰 D. 이렇게. 스몰 D, 스몰 D.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D. 라지 B, 스몰 B.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 디귿이 나왔죠, 디귿이. 여기 디귿이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라지 D가 있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요거 얘가 줬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뭘 가지고 있으면 될까?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3번이거든, 3번. 3번이 니은과 디귿을 모두 갔냐? 요걸 지금 찾고 싶은 거야. Y가 하나 있고 X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정상 나왔어요, 정상. 정상이니까 라지 B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라지 B.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요렇게 가지고 있으면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보기를 다시 보면 니은과 디귿을 모두 간다고 그랬죠? 니은이 뭐야? 라지 A죠? 디귿이 뭐야? 라지 B죠? 자, 라지 A, 라지 B 보이시죠? 자, 니은 맞죠? 자, 디귿 번. A와 B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서 가다 중 가만 바른 드랑률. 가는 스몰 A, 스몰 A죠. 그죠? 스몰 A, 스몰 A. 여기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올 확률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것도 우리 4분의 1 계산하시면 되니까 16분의 1이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네, 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107번 갈게요. 네, 107번은 가는 대립유전자 H, 나는 대립유전자 T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죠, 그죠? 가와 나두 가지. 자, 그럼 표시합시다. 기역, 니은, 니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됐고.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중요한데, 가와 나 중에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이랍니다. 준 거죠? 하나 이제 힌트를 준 거예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 있고 하나는 X염색체, 반성유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 텐데, 1번을 볼까요? 1번? 가에 대해서. 가, 기억. 1번이 나왔는데, 지금 5번이 안 나왔어요. 우성, 반성 아니란 얘기죠? 가는 지금 우성 반성이 안 된다. 1번과 5번 사이에 관계를 한번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또볼게 있죠? 여기. 4번이 나왔는데 8번이 지금 안 나왔어요. 뭐도 아니란 얘기죠? 열성 반성도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게 뭐야? 가가 상유전이구나. 그러면 이제 나가 뭐가 되는 거야? 나가 반성유전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를 좀 볼까요? 나. 8번 봐봐, 8번. 얘가 나왔단 말이야. 남자가 나왔는데 지금 4번이 안 나왔어. 요게 성립이 안 되지. 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우성 반성이 아닌 거야. 우성 반성은 탈락. 그지? 나의 유전자는 뭘 썼지? T를 썼지? 그럼 쓸수 있지. t와 스몰 t 중에서 얘가 나고 얘가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또 힌트가 뭐가 있어? 문제에서. 하나는 우성형질이고 하나는 열성형질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열성형질이니까 얘는 무슨 형질? 우성형질이겠지. 자, 얘는 알파벳 뭐 썼어요? h 썼죠. h와 스몰 h 사이에서 얘는 우성이란 얘기야. 이게 가고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가볍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번. 가는 우성형질입니다. 가는 우성형질 맞죠? 나는 상염색체다. 나는 반성. X염색체다. 틀렸고. 됐지? 그 다음 디귿번.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라고 했는데, 6과 7만 우리가 써보면 되겠죠? 이거는 뭐, 요 조건에 준해서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되니까 금방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바로 쓰실 수 있지? 스몰 H, 스몰 H, 요것끼리 보시고.

얘는 예,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죠? 정상, 정상. 그지? 얘는 니은이 있는 거니까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가와 나 모두 발생 확률이 가 2분의 1, 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108번 가겠습니다. 자, 108번도 지금 보시면은 가와 나 예, 두 가지 나와 있어요. 가와 나. 그리고 H 조건, T 조건. 아까 107번 문제랑 똑같이 알파벳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써줄게요.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기역, 니은. 오, 이제 남자라는 거 확정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기역,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성원. 기역과 니은의 DNA 상대량이라고 줬는데, 거기 지금 뭐, 그표 위에 보시면은, 136A에서 최대포함 계산 기역과 니은의 상대량이다 그랬는데, 기역은 H와 스몰 H 중 하나, 뭐, 뻔한 얘기인데, 얘는 요거 중에 하나다. 얘는 뭐, 요거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부모에게로부터 뭐 새로운 게 나왔다 뭐 이런 것들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를 보셔야 되는데 3번 보시면 3번이 정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가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다 정상인데 지금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역과 니은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바로 발현 유전자라는 거죠. 기역은 가 발현 유전자, 니은은 나 발현 유전자. 없으니까 정상이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이 발현됐고 니은은 발현 안 됐잖아. 그럼 뭐예요? 기역 발현 유전자는 있고, 얘는 있고, 얘는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이제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1번을 좀 볼까요, 1번? 1번을 보시면은 나에 대해서는 정상 유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 유전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뭐, X에 있느냐, 상에 있느냐, 이런 건 모르더라도, 어쨌든 여기로 이제 갈거 아니야, 이게. 1번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유전자가 5번도 줄 거고 6번도 줄 거라고요. 그죠? 갈 수밖에 없겠죠. 성이든 상이든. 근데 얘가 지금 니은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가 나왔단 얘기지. 요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상이랑 니은이 있을 때 니은이 발현됐다는 얘기니까 니은이 뭐란 얘기야? 우성이란 얘기죠. 한번 살짝 써볼까요? 우리 t와 스몰 t, h와 스몰 h. 이게 가와 관련된 유전자고, 이게 나와 관련된 유전자인데,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얘가 나, 얘가 정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얘가, 니은이 안 나왔잖아. 그럼 얘는 정정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정정. 정상 유전자 두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니은이 하나만 있어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기역도 가겠죠? 네, 기역도 일단 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기역도 갈 거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2번도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네, 우리 6번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6번에 한번 보시면 6번 한번 볼게요. 6번. 6번에 지금 니은과 관련된 유전자가 하나 있죠, 하나. 됐죠?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기역과 관련된 유전자 몇개 있어야 될까? 두개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3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기역이란 얘기야. 기역. 가라고 합시다, 가. 여기 기역이라고 했으니까 헷갈리니까. 여기 2번 문제는 가라고 합시다. 이건 나라고 할게. 네. 가. 여기 기억 안 헷갈릴 것 같아. 그럼 어쨌든 이제 얘두개 중에서도 얘가 하나 줄거 아니야. 그게 가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나만 나왔잖아. 그럼 얘도 정상이랑 가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상과 가가 있을 때 정상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가 정상이고, 그지? 얘가 가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와 나의 우열 관계를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하나죠. 뭐가 하나라 그랬어? 이 기억이 하나 있다 그랬단 말이야. 기억이 하나.

하나만 있는데 얘가 열성이란 말이야. 그지? 얘 하나 갖고 있는데 표현됐어. 그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얘가 X형 색채에 있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뭐 확정을 해보시면 얘는 스몰 H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억은 스몰 H다. 기억은 스몰 H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이것도 나 발음 유전자니까 스몰 H고 니은은 라지 T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정할 수 있겠죠. 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성 유전을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X고 하나가 상염체에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 자, 한번 해볼까요? 1번, 2번, 우리 5번, 6번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기 편하게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2번, 5번, 6번 우리가 이제 X형 색채 연관이냐 아니냐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찾은 조건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얘는 가구 정상입니다. 그죠? 지금 반성 유전이라고 가정하고 써보는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얘가 가 나왔지, 그지? 열성. 그 다음에 여기는 정상, 정상.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기억 나왔지, 기억. 가가. 가가에 하나 정상, 하나 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찾은 거 그냥 그대로 쓴 거야. 찾은 거 그대로 쓴 거야. 근데 2번을 가볼게요, 2번. 2번 한번 가볼게. 2번을 가시면 얘가 이제 얘로부터 가정 받겠지, 가정. 요거 이제 얘가 준 거니까. 그치? 그러면 가정 얘가 받은 거니까 얘가 가나야, 가나. 가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나가 발현되는 건 맞아, 2번이. 근데 이래버리면 뭐가도 발현돼버려? 가도 발현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2번은 정상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순이죠. 2번에서 가가 발현된 걸 봤을 때 모순이란 말이야. 그 얘기 뭐야? 얘는 X형 색채 유전이고 반성 유전이고, 그지? 얘는 상염 색채 유전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이렇게 모순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가실게요. 기억번. 나의 유전자는 X형체 있다. 나의 유전자는 상염 색채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 4에서 체세포 한 개당 니은의 DNA 상대량이라고 그랬어요. 니은, 니은. 라지 T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 자, 니은은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얘가 스몰 HY. 자, 스몰 H가 요거야, 가야. 그죠? 스몰 HY 썼고, 그 다음에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몰 H, 스몰 H. 기억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7번부터 먼저 해보시면, 7번이 요거, 이거는 이제 X형체 반성 유전이고, 그 다음에 니은 나왔다라고 하는 가지고,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정상. 정상이니까, 라지 HY. 그리고 정상. 얘가 스몰 T, 스몰 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얘가 스몰 T 하나 받아야 되니까, 얘는 이형접합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스몰 T 하나 받아야 되고요. 니은 나오려면 라지 T 가져야 되겠죠. 됐죠? 그럼 4에서 체세포 한 개당 니은, 라지 T의 개수는 1이다 라고 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디귿번 6과 A 사이, 여기는 6과 A 사이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요거는 가는 스몰 H로 고쳐주시면 되겠지? 스몰 H, 스몰 H. 정상 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형 접합. 라지 T, 스몰 T. 이렇게 고쳐주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나올 확률 1, 그 다음에 나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모두 확률은 2분의 1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9번 가

볼게요. 자, 우열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성 유전인지 상 유전인지 찾는 거, 그런 게 지금 계속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제들의 유형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가는 대립전자 라지 A, 스몰 A, 나는 B를 썼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A와 B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게도 좋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나다 이것도 표현해 볼게요. 기역, 니은, 니은, 기역, 니은, 기역, 기역, 니은, 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에 A와 B, DNA 양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1번, 2번 보세요. 1번, 2번 보시면은 나가 나왔죠? 나가 나왔는데 지금 5번은 정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B라고 하는 유전자 썼죠? 그죠?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B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요게 나 발현 유전자고 요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열관계 하나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 찾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B와 관련된 거는 대강 쓰실 수가 있죠. 정상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뭐 스몰 B, 스몰 B 쓰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니은 나왔으니까 라지 B, 스몰 B, 뭐 스몰 B, 스몰 B. 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모르죠. 반성 유전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여자는 확정할 수 있는 거니까 써버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정상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니은 나왔으니까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죠? 여기도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고 그럼 니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7번도 여러분들 대강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스몰 B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DNA 양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DNA 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문제 보시면 이게 1, 2, 5라 그랬어. 1, 2, 5번이라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 4, 8이라고 줬습니다. 3, 4, 8, 1, 2, 5. 뭐 1, 2, 5 먼저 하셔도 되고, 3, 4, 8 먼저 하셔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 2, 5. 여기부터 한번 좀 보시면, 자, 지금 0인 값을 한번 볼까요? 0? 라지 A와 스몰 B라고 했는데, 지금 2번, 있잖아, 있잖아. 5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없을 수 있는 건 이거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1번은 라지 A도 없고, 스몰 B도 없다. 여기 스몰 A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라지 A 없대요. 그죠? 네,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가 상유전에 있다고 해봅시다. 상유전에. 상유전.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5번이. 그럼 요거 하나 얘가 받겠지. 그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스몰비가 없다고 했으니까 얘 혼자란 얘기야. 그죠? 아, 그럼 얘는 뭐에 있다? X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아직 얘가 X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 몰랐어. 근데 우리가 얘가 열성이니까 스몰 B, 스몰 B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상에 있다면. 그죠? 상에 있으면 스몰 B, 스몰 B잖아. 그러면 그 스몰 B를 얘로부터도 하나 받아야 되겠지. 그지? 상유전이라면. 여기다 스몰 B를 써버리는 순간 요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므로 요 나와 관련된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는 반성 유전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채워주셨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얘가 X염색체 유전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X염색체 유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게, 얘가 X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걸 봤으니까, 여기 지금 나왔어요. 니은이 나왔죠. 근데 얘가 안 나왔지. 그지? 그럼 열성 유전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얘는 반성 유전이다. 자, 얘가 이제 반성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만 있는데 지금 니은이 기억이 나왔어요. 찾을 수 있겠죠? 다와 관련되어서 라지 A와 스몰 A가 있는데 얘가 지금 가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정상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우열관계를 또 하나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리을, 미음, 비읍을 한번 와볼게요. 리을, 미음, 비읍.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스몰 B인데 확정이죠? 이렇게 있는 거야. 스몰 B 하나. 3번은 스몰 B 하나. 그죠?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4번도 스몰 B 하나. 됐죠? 그 다음 8번. 8번은 스몰 B 두 개. 이렇게 볼수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A 관련돼서 보시면 얘는 지금 스몰 A가 있는 거죠. 다가 있으니까. 여기는 스몰 A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여기는 지금 라지 A가 있는 거고요. 그죠? 여기 라지 A 없죠? 여기는 스몰 A, 스몰 A 확정이죠. 어차피 여자니까.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이니까 라지 A가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시면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이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럼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니까 요거는 숫자를 아예 우리가 세워볼 수 있겠죠. 라지 A는 0, 그 다음에 스몰 B가 하나, 1이 나오는 게 요게 4번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도 라지 A가 하나 보이죠. 라지 A 하나 보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확정이죠. 라지 A 한 개고 스몰 B가 두 개니까 합치면 3이죠. 그럼 얘가 8번이 될 것이고, 그럼 남는 거 하나인 얘가 3번이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보기가 하나 있죠. 니은번 보기 가볼까요? 니은번 보기 가면 8이 미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8은 비읍이다. 이거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반성이고 하나가 상에 있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이게 X염색체 연관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선생님이 1번, 2번, 5번, 6번 요 가계도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X염색체 연관인지 아닌지를 한번 저 왼쪽에 있는 가계도를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자. 자, 여기 1번, 2번, 5번, 6번. 이거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 가지고.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1번 됐고, 5번. 자, 5번도 여기 스몰 B고, 기억이 나왔습니다. 여기 스몰 A 써주시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쪽 6번. 이쪽 기억 니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스몰 A, 라지 B,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하나씩 우리 2번으로 또 받았겠죠?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가에 대해서는 나왔죠. 발현됐고요. 우리 나에 대해서도 발현이 됐단 말이야. 즉 가나가 모두 발현돼야 된단 말이야. X염색체 연관이라면.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 나는 발현됐지만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므로 X염색체 연관이 아니다. 즉 모순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므로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X염색체 연관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6과 7 사이에서 태어날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6과 7을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가에 대해서는 상유전, 나에 대해서는 반성유전 조건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과 7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해 주시면 되는데, 예, 여기는 이제 스몰 A, 스몰 A죠. 예,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X염색체 연관, 예, X염색체 유전자, 예, 써주시면 되겠죠. 나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여기는, 예, 우리 나가 표현됐잖아. 나가 표현됐으니까 라지 B고요. 여기도 나가 표현됐는데, 예, 여기 이제 스몰 B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률 계산하시면, 가의 확률 2분의 1, 나의 확률 4분의 1이니까
8분의 1 확률 맞습니다.

하는 거알수 있어요. 정답 우리 기억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가겠습니다. 자, 110번은 이제 세 가지 형질입니다. 가와 나, 그 다음에 조건으로 다에 대한 것도 이제 소개한 그러한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줄 보시면 가부터 다의 유전자 중두 개는 X염 색체 연관인 거고요. 하나는 상염 색체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보면 기역, 니은, 기역, 기역, 니은, 기역. 여기 됐습니다. 남녀겠죠? 네, 남녀,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3, 6, 7 중에 다가 발현된 사람이 한 명이다. 이런 조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4와 7의 다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운 게 2번을 좀 보시면 우리가 유전자형을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이 뭐냐면 A, B, small d인데 어차피 이게 하나씩 있고 얘는 반성이든 상이든 여자니까 그냥 이렇게 쓸수 있겠죠.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large D, small D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정상 나온 거 보시면 Large A와 small A인데 정상이 나왔으니까 이게 정상이고 얘가 가란 얘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Large B, small B가 있는데 역시 정상 나왔으니까 얘가 숨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D 썼죠? 라지 D, 스몰 D가 있는데 얘는 모르죠. 우리가 이제 문제 조건에서 2번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다가 표현됐다,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얘는 아직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어차피 얘하고 얘에 대해서는 정상이라고 표현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열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번을 좀 봐주시면, 3번을 좀 봐주시면, 얘가 지금 기역이 나왔단 말이야. 기역이 나왔단 얘기는, 얘가 어쨌든 여자니까 상성 구분 없이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3번이 0이 될수 있는 건 뭐예요? 확정할 수 있는 게 얘가 이제 A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겠죠. 됐고,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시면, 6번에 얘가 하나 가잖아. 얘가 하나 가죠. 근데 만약에 얘가 반성이라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 가가. 다시 한번. 얘가 스몰 A, 스몰 A가 있어요. 그럼 얘 하나 얘한테 줄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반성이라면, 요거 하나 갖는 거니까 표현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 그 얘기는 얘가 뭐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얘는 뭐란 얘기야? 상염 색체에 있다.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X염 색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상염 색체에 있는 유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기억, 글 한번 보실까요? 네, 기역과 관련된 거 1번. 기역이 이제 없죠. 얘는 어차피 상유전이니까 스몰 A, 스몰 A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이제 디귿과 관련된 거는 X염 색체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니은이 있다는 얘기인데 니은은 열성이니까 스몰 B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라지 B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얘가 라지 B인가 봐요. 그리고 얘가 스몰 D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자리에 스몰 D가 왔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스몰 B와 스몰 D, 예, 라고 채워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은 다 확인했는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얘의 이제 우성과 열성, 어떤 게 이제 다 유전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3과 6과 7. 3과 6과 7. 요걸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한번 X염 색체에 연관된 유전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지금까지 밝혀진 요걸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B가 지금 하나 있어요. B가. 그럼 요렇게 있다는 얘기죠. Large B, Small B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Small D가

스몰 D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정상화해야 되니까 정상은 라집이죠. 역시 여기 라집이 스몰 D의 Y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3번, 6번, 7번 중에 한 명만 다가 나온대. 그지? 거기 보시면 한 명만 다가 발음된대요. 그러면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열성, 열성, 여기 우성 하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다고, 얘가 정상이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만 발음된 거야. 얘만 단 거야. 나머지는 정상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갈수 있겠죠, 이제? 기억번. 기억은 B입니다. 자, 기억번은 우리가 B라고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니은번. 7의 가부터 다의 유전자형은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부터 다의 유전자형이라고 그랬는데, 기억은 열성이니까 순종이죠. 동형접합. 그죠? 유전자형 모두 이형접합? 얘네들은 이형접합이 맞아요. 근데 얘는 동형접합이에요. 틀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라고 했으니까 5번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5번은 여기서 이제 하나 받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남는 것도 한번 써주시면, 네, 이렇게 BD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나오려면 스몰 B 와야 되니까 여기 이제 스몰 B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서 가와 다 중에 한 가지 형제만 발음될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가만 발음될 확률. 여기 이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 나만 발음될 확률. 요거는 이제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다만 발음될 확률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조금 제가 정리해서 적어드렸으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요건 8분의 1. 그죠? 8분의 3입니다. 더하셔야죠? 8분의 4니까. 네,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지게 나오죠. 정답. 그래서 기억 D급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1번 가볼게요. 네, 111번. 얘는 가 대립 유전자 A 썼고요. 나 대립 유전자 B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밑에 있는 그이 가계도 밑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죠. 1, 2, 3, 4. 1, 2, 3, 4인데요. 여기에서 스몰 A의 양과, 그죠? 그 다음에 1, 2, 3, 4에서 스몰 B의 양. 1, 2, 3, 4에서 똑같이 1, 2, 3, 4야. 그죠? 똑같이 1, 2, 3, 4에서 스몰 B의 양이 같다. 요거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기계적으로 씁시다. 기역, 기역, 기역, 니은, 니은, 니은.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좀볼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3과 4 볼까요? 3과 4. 3과 4에서 부모에게 없던 게 튀어나왔죠. 그러면 나 형질과 관련돼 가지고 B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얘가 정상, 얘가 나입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우열관계를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대강의 이제 B에 대한 유전자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상은 얘를 가질 것이고, 그죠? 니은은 얘를 가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는 써볼 수가 있다. 제가 지금 B를 하나만 썼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반성 유전이다, 뭐 이런 것들도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한번 써보는 거죠. 얘는 확정이죠. 그죠? 나가 나왔으니까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얘가, B가 나왔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상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얘도, 요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죠? 네.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B의 DNA 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요 B의 DNA 양을 1, 2, 3, 4, 3 정리해 보면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 값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가 만약에, 우리 상류

실전이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얘가 어차피 이거니까. 그쵸? 니은. 여기, 니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large b, small b.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상유전이라면. 여기도 이제 상유전이라면, large b, small b, large b, small b.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mall b가 나올 수 있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만약에 이게 상유전이라면 다섯 개일 거고요. 만약에 성유전이라면, XMC 유전이라면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세 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수 있어요. 그죠? 1, 2, 3, 4에 스몰 b가 상유전일 조건에서는 다섯 개. 성유전일 조건에서는 세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아,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나에 대한 거고요. 가에 대한 것도 좀 해볼게요. 가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건 정리했고, 가에 대한 것도 한번 해봅시다. 뭘좀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2번 한번 볼까요? 2번? 2번이 가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7번이 안 나왔죠? 그럼 뭐가 아니란 얘기죠? 자, 2번이 나왔는데 7번이 안 나왔다. 가에 대한 형질은, 열성 반성은 아니란 얘기예요. 2번과 7번을 봤어요. 2번과 7번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볼수 있는 게 뭐예요? 우성 반성. 나왔죠? 안 나왔죠? 3번이 나왔는데 8번이 안 나왔죠? 뭐도 아니에요? 우성 반성도 아니에요. 우성 반성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는 뭐예요? 상염색체 유전이죠? 얘는 어쨌든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어요. 될까요? 네,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걸 확정했고요. 근데 이제 얘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걸 아직 몰라요. 그렇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첫 번째, 뭘 가정할 거냐면 얘가 가고요. 얘가 정상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럴 수 있죠. 네, 라지 A가 가 유전자고 스몰 a가 정상 유전자다라고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에 A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이 나왔어요. 가가 상유전이고. 네,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은 스몰 a, 스몰 a겠죠? 정상은 스몰 a, 스몰 a. 정상은 스몰 a, 스몰 a. 그 다음에 정상은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20A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기 지금 조건 보시면은 다섯 개거나 세 개여야 된단 말이야. 그지? 여섯 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가정상에서 틀렸어요. 그럼 바꿔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정상. 얘가 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A라고 놓고, 그죠? 가가 나온 거를 열성으로. 이렇게 나올게요. 상유전이니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개. 네 개니까 일단 얘는 안 되고, 다섯 개가 될수 있는지 볼까요? 다섯 개가 될수 있는지.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억이 나왔잖아요, 자손에. 그러면 스몰 a가 두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자손 중에는 기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동형접합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스몰 a 개수가 몇 개입니까? 다섯 개죠. 결국은 스몰 a 개수가 다섯 개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게 아니고 이거란 얘기죠. 그럼 얘도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습니다. 될까요? 네, 그래서 A도 B도 둘다 상염색체 있고 둘다 열성 유전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이제 우리가 보기를 보시면 기역번에 가는 열성 형질입니다라고 했는데 맞죠? 됐고 4는 가와 나의 유전장이 모두 이형 접합성이다 그랬는데 자. 가에 대해서는 동형 접합이고요.
나에 대해서만 이형 접합이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의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7번과 8번의 이제 유전장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써보면 7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8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다 이제 나왔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몰 B 스몰 B니까 이쪽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스몰 B 스몰 B, 이쪽이 라지 B 스몰 B입니다. 독립이고요. A와 B는 독립 조건으로 얘 따로 보시고 얘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와 6번을 우리가 또 연관으로 놓고 보시면 이 연관이 이제 안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앞서 문제에서 우리 연습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10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가 가와 나에 대해서 모두 정상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정상은 우성입니다. 정상은 이제 우성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4분의 3이죠. 라지 A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죠? 라지 A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도 라지 B만 있으면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8분의 3이죠. 8분의 3,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복이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아이디어는 조금 다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해설지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제 풀었던 것처럼 1, 2, 3, 4 같은 경우에 이 스몰 A와 스몰 B 이 개수를 가지고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그런 좀 독특한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가계도 문제를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21번째 강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21강은요,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능 특강을 공부하면서 1단원부터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벌써 13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내가 수능 특강을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내용 요소가 많았던 강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앞에 있었던 단원에서는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이었습니다. 저희 그 파트 자체는요, 내용이 진짜 많았지. 한 번만 떠올려봐. 국회 안에서도 막 법률 재개정 절차 다 들어갔잖아. 헌법 개정 절차랑, 그리고 행정부, 또 법원, 또 헌법재판소. 아니, 헌법재판소도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강의할 때에는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만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2번,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도 거의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파트는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사, 형사 재판, 그리고 형사 절차와 인권 보호 제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일단 수사와 형사 재판, 그리고 형사 절차와 인권 보호 제도는 거의 묶여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내용 요소가 각각이 많아요. 수사도 많고, 형사 재판도 많고, 형사 절차와 인권 보호 제도도 많아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선생님이랑 1번이랑 2번까지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때 형벌

식물과 보안처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의 플러스 알파까지가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 형벌과 보안처분은 단독으로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 단독보다도 함께 출제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점과 주체를 기본으로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공부해 주세요. 자, 우리 여기 부분을 공부를 할때 막상 굉장히 재밌게 공부합니다. 뭔가 드라마에서 많이 본 내용들도 나오고 뉴스에서 많이 본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재밌게 공부를 해. 근데 막상 채점하면 막 울어. 이게 왜 맞아요? 이게 왜 틀려요? 라고 막 속상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그 디테일한 한 끝이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한 끝의 시작은 바로 시점과 주체입니다. 선생님이 시점과 주체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부터 차차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형사절차 이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미션은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 특강 이전에 수능 개념을 같이 했거나 혹은 정치화법이 노베가 아니어서 나는 형사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친구들은요. 지금 나와 있는 단계별로 누가 행사하는지 그리고 수사와 공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다시 정법 노베 아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수능 개념도 했다라는 친구들은요. 잠깐 멈추시고요. 수사, 기소, 공판, 선고, 형의 집행 누가 하는지. 수사와 형사 재판은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건데, 아, 요 얘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같이 나랑 수능 개념을 하지 않았거나, 우리 처음으로 수능 특강을 통해서 정법을 배우는 친구들은 그냥 멈추지 말고 쭉 따라오세요. 쭉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친구들도 처음 배우는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이 맞춰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우리 반 애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야. 아, 혈압. 그래,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지. 근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뉘면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는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절차도요,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개념화 시켜주세요. 뭐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강에서 공부할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을 보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될 겁니다. 다시,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뉜다. 형사 절차는 수사, 공판, 집행으로 나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수사는요. 뭔가 범죄 혐의가 발생됐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바로 수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피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사법경찰관과 수사 과정에 검사가 바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수사의 대상은 피의자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수사했을 때 우리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수사를 했어. 수사가 뭐라고?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한 일련의 활동들인데, 이거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죄가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냥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이거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라는 판단이 들면은 기소를 합니다. 자, 우리 기소가 뭐냐면은요, 공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소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요거 초성 짜서 기억해. 기소는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지금 형사 재판을 청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형사 재판이 열리면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기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판이라고 하는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 기소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수사의 대상이었던 피의자는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바로 피고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바로 피고인과 검사가 됩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이 썼던 내용이죠?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이다.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형사재판이 마무리가 돼 갑니다. 형사재판이 뭔데요? 이 사람에게 범죄가 있다는 걸 밝혀내고 범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입증이 되었고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바로 선고라고 하는 거예요. 선고는 바로 법관, 쉽게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그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의 선고가 확정이 됩니다. 뭐라고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형의 집행은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피의자. 피의자가 기소가 되면은 피고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다. 부르는 명칭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소는 누가 한다? 검사가 한다. 선고는 누가 한다? 법관, 판사가 한다. 자, 우리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확정되면은 형에 대한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이긴 하지만 이런 선지가 나왔었어요. 수사, 형사재판, 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까지 검사가 모두 관여한다. 검사가 모두 관여한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도 등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아, 요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큰 틀에 해당이 됩니다. 이큰 틀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큰틀또안 하나요? 이제부터 요거를 세부적으로 한 번씩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요 수사의 단계 하나만 딱 띄어서 길게 볼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하나씩 차근차근 띄어서 확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수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로 수사 절차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수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해서 공소 제기 여부 등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련의 수사 기관의 활동을 바로 수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은 수사 기관에는 누가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수사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대표적으로 사법경찰관과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검사는 수사 종결에서 기소를 통해서 종결하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사기관은 검사, 그리고 사법경찰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체크해보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지? 얘들아, 용어는 일단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바로 피의자 라고 불렀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사법경찰관과 검사, 그리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의자. 자, 이제 우리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수사의 시작은요, 고소, 고발, 수사기관이 알아차려서 수사기관의 인지, 혹은 제가 그랬습니다. 자수, 혹은 현행 범인의 체포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적은 한 줄에서 선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요두개 묶어주세요. 고소와 고발. 요 둘이 시험 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고소와 고발 모두 다 신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고하는 거냐면은 이게 나왔었어요.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걸 고소랑 고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둘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는요, 둘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고소와 고발의 경우의 차이점도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고소는요, 쉽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고소입니다. 고발은 피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얘들아, 이때 제3자가 의미하는 거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범위를 더 넓게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걸 바로 고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자. 고소와 고발은 모두 다뭐 하는 거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거라고. 고소는 누가 한다? 피해자. 고발은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순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절대로 까먹지 않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요, 얘들아. 고발은요, 얘들아. 손발 떠올리세요. 지금 나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는 게 빨라? 발을 갖다 대는 게 빨라? 손을 갖다 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손은 내 얼굴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피해자가 하는 게 바로 고소입니다. 되셨죠? 발은요? 발을 지금 내가 얼굴에 데려가면은요. 굉장히 뭔가 불성사나운 뭔가 볼썽사나운 일들이 막 이렇게 막 벌어질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앉은 상태에서도 이제 몸이 많이 뻣뻣해져서 발을 얼굴에 갖다 대는 거는 상상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요, 발은 멀리 있어요. 우리 얼굴에서 가장 먼 곳에 존재하는 게 바로 발이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관련 없이 먼 제3자가 하는 게 바로 고발입니다. 이거 절대 안 까먹어. 유치해라고 생각할 텐데, 맞아요. 유치합니다. 인정합니다. 유치해요. 근데 유치하게 공부하면은요 절대 이 부분을 까먹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암기예요. 근데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야. 그냥 무지성으로 무조건 막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시점과 주체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가봅시다. 고소와 고발 이렇게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수사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수사의 원칙은 바로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얘들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거는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요, 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 한 단계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을 하려고 할 때에는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이어서 다시 보자. 얘들아, 원칙은 뭐냐면은요,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을 하려고 할 때는요,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 주세요. 그러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형태를 우리는 바로 수사의 예외적인 단계 구속수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장이 필요한 순간은요, 물론 구속도 들어갑니다. 근데 구속뿐만이 아니라 체포, 압수, 뺏는 거. 수색 시에도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가서 공부할 때는요, 체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또 예외의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지금은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머리가 터질 수도 있어. 여기까지만. 영장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에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다. 얘들아, 우리 공부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시점과 주체를 기억하는 거야. 영장 발부 주체가 이제 또 시작.

차라리 나올까 싶어. 왜? 너무 자주 나와서. 너무 맨날 나와서 또 나올까 싶은데 그렇게 또 나와. 그러니까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수사 단계가 이렇게 막 마무리가 됩니다. 수사를 막 백날 첫날 계속할 수는 없어요. 수사가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자, 우리 수사의 종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송치 여부라든지 기소 여부, 송치나 기소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명백해진 경우에는 이제 수사의 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수사의 단계의 마무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워딩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워딩으로 나와 있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쉽게 굉장히 형사 절차가 복잡하지만 이 수사 종결 단계만큼을 좀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수치기재 구성 오른쪽이나 왼쪽 어딘가의 여백에다가 같이 한번 도식화를 시켜주세요. 자, 우리 수사의 종결은 일단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와 사건 기록 등등을 보내는 송치 혹은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송치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제 옆에 읽어봐봐. 범죄를 수사한 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사법경찰관에 의한 1차적인 수사 종결도 가능해진 거죠. 자, 사법경찰관이 그런데 수사 기록과 피의자를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은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됩니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요 사이사이마다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만 간략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검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검사는 두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제일 첫 번째는, 아, 기소할까? 아니면은 기소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옆에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볼까? 기소에 의한 수사 종결은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야? 기소는 누구만 할수 있으니까 검사만이 할수 있으니까 수사는 종결됩니다. 그런데 기소에 의한 수사 종결은 오로지 검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자. 사법경찰관이 수사 기록과 피의자 등등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그럼 검사는 기소할까, 기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자,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로 다음 화면에서 이어질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다는 건 어쨌거나 수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불기소 처분을 했다? 형사 재판이 열려요? 열리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 종결을 할수 있다라는 표현과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도식화해서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여기서 넘어가지 않고요. 선생님이랑 불기소 처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기소 처분에는요, 이번에 우리 수능 특강의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야. 왜 기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가 사망해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혐의가 없어요. 혐의 없음도 있습니다. 또한 죄 안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혐의 없음, 죄 안됨의 의미들은요, 하나하나 그냥 따져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기소 유예 때문이에요. 다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 안됨, 기소 유예 모두 다 불기소 처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좀 기소 유예를 기억을 해주세요. 얘들아, 유예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야? 뭔가를 미루는 거지. 뭘 미루는 거야? 기소를 미루는 겁니다. 왜 기소를 미루냐면요. 와, 이거는

어느 정도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거는 이거 만약에 기소해서 형사재판 열리면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정상 참작하겠다. 예를 들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하는 사람의 연령 등등을 모두 다 정상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겠다, 기소를 미루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은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돼. 그러면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바로 여기죠. 기소유예는 바로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일까요? 자, 불기소라고 하는 거는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야. 근데 그 취지가, 그 의도가 무죄야? 무죄라는 의도로 불기소 처분하는 거야? 아니죠. 어느 정도 피의 사실이 인정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유죄 판결 받을 것 같아. 하지만 정상 참작하는 거예요. 범행 동기, 범행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죄여서가 아니라 정상 참작할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따라서 기소유예 마지막 정리,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할 거. 기소유예는 결국엔 기소를 한 겁니까? 기소를 하지 않은 어디에 들어간다? 불기소 처분 안에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다음 강 22강에서 나올 겁니다. 22강에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꼭 떠올려 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수사랑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수사랑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대답해 봐.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누구? 피의자. 수사의 원칙, 구속수사, 불구속수사? 불구속수사.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속하려고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해? 영장이 필요해. 자, 이 영장 누가 발부한다? 법관이 발부한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소로 넘어가 볼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냐면요. 요쯤에 검사가 기소한다라는 거 기억해?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짜라락 하고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형사재판이랑 관련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형사재판 절차랑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시작은 바로 기소예요. 수사 결과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 쉽게 형사재판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하는데 누가 한다? 초성 기억하자. 바로 검사가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형사재판의 당사자는요, 바로 검사와, 이제부터는 이름이 바뀝니다. 피의자였는데, 피고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너무 자주 나와.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해자이다라고 나오는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떠올려, 얘들아. 무조건 외우지 말고, 형사재판이 뭔데? 라는 걸 떠올려봐.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범죄가 있다면은 형벌을 내리기 위한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해야 될 일은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일이야. 그럼 피고인은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반박하는 거겠죠.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재판의 당사자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바로 당사자가 될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뒤에서 한번 공부할 내용인데,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 권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만약에 형사 재판이 열렸을 때 자신의 의견 정도는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 재판의 당사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형사재판의 의미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재판 절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의 절차는 크게 모두 절차와 사실 심리 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얘들, 우리 사실 심리 절차는 그래도 뭔지 조금 어느 정도 이름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모두 절차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모두 절차는 단어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 모두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요. 글이나 말에 앞머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글이나 말이나 뭔가 시작할 때 대뜸 본론부터 들어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들면은요. 여러분 학교에서 뭔가 졸업식, 입학식, 방학식 이런 거 행사할 때 대뜸 방학식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례 있겠습니다. 모두 전체 일어나셔서 뭐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나오지. 그러니까 쉽게 그런 게 모두 절차라고 생각해. 글이나 말이네. 앞부분이야.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야. 냅다. 자,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절차라고 하는 앞에 부분을 차지하는 머리 두 자야. 앞에 부분을 차지하는 절차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절차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재판장이. 얘들아, 이제부터는 이름 뭐라고 불러야 돼? 피의자라고 불러야 돼?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돼?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돼?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만약에 형사 절차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나서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부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뒤에 강에서 배울 거야.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물론 피의자도 나중에 포함이 되지만, 어쨌거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술 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로서의 능력, 증거 능력이 없게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단계는, 인정신문입니다. 자, 우리 신문이 뭐냐면요. 말로 물어 조사하는 걸 신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정신문에서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피고인의 성명, 피고인 어디 사십니까?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를 말로 물어 조사하는 걸 인정신문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랑 네 번째에서는요, 모두 진술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진술이 뭐라고? 앞에서 하는 뭔가 앞머리의 진술 같은 거겠죠?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형사재판의 당사자 누구야? 검사. 그리고 네 번째에다가 적어줄까요? 피고인. 그래서 검사의 모두 진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혹은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검사의 모두 진술에서는 뭐라는 거냐면요. 일단 형사재판을 쉽게 설명할게. 열었잖아. 본인이 요청해서 열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적용되는 죄명 그리고 범죄 사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럼 여기에 적용되는 법 조항 등등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앞머리처럼 앞에 먼저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형사재판에서 이러이러한 혐의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범죄가 적용이 되고요. 그 근거는 이러이러한 법 조항입니다라고 모두 진술을 합니다. 그럼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은요. 자신의 입장에서 나름 반박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히겠죠. 지금 피의 사실이 인정이 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밝힐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요, 쟁점 정리와 그래서 이 재판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형사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증거들이 존재하겠죠. 그 증거관계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모두 절차랑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사실 심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쉽게 본격적인 형사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증거조사입니다. 법원이 피고인 사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양형, 형벌을 어느 정도 부여해야 될지에 대한 심증을 얻기 위해서 각종 증거 방법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인식하는 소송 행위를 증거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증인이 되는 증거를 뭐라고 할까요? 증인이 되는 증거래. 증거가 되는 사람. 아, 답을 말해버렸어. 증인이 되는 증거가 뭐야? 증거가 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요, 피고인 신문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검사가 언급한 공소 사실 등 일체의 사정에 대해서 말로 물어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검사가 언급한 공소 사실을 포함해서 일체의 내용에 대해서 말로 물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는요, 검사의 의견 진술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여러 번막 핑퐁핑퐁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잠깐 멈추고 다음번에 다시 열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모든 일련의 절차들을 다 거친 다음에 검사가 최종적으로 의견 진술을 할때 구형이라는 걸 합니다. 얘들아, 구형이 뭐냐면은 형 선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구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형을 이렇게 선고해 주세요. 아니, 지금 검사가 했던 거는 뭐야? 유죄를 입증하는 거야. 즉,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나름 반박할 건 반박하고 맞은 거는 맞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럼 검사는 유죄를 입증했어요. 유죄가 되면은 무엇이 내려지니까? 형벌이 내려지니까 검사는 이렇게 범죄로 성립하고 이렇게 죄가 있으니까 형법에 의거해서 이런 형벌을 내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구형은 권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쉽게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구형이 법관의 형 선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형 선고가 구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디까지나 형 선고를 요구하는 거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적인 의견 진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이 과정들의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판결의 선고예요. 우리가 앞에서 형사 절차를 크게 한번 살펴봤을 때 수사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 형사 재판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 요 사이에 선고라고 하는 단계가 있었던 거였죠? 자, 우리 그래서 선고라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형사재판 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요, 판결이 선고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판결 선고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판사. 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심리 결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유죄가 입증되면은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이제 요 선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형 선고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 선고는 크게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세 가지로 일단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크게 이세 가지로 아닌 것들이 모두 다 나처럼 똑같이 표현해 주세요. 유죄 선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죄가 있다면은 무죄도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형의 선고는 크게 두 개, 유죄와 무죄. 유죄가 다시 세 개로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나뉘게 되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실형은요, 말 그대로 법원의 선고를 받아서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을 실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 표현 맞나 틀리나 한번 살펴봐봐. 실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은 무조건 교정시설 등에 구금된다. 맞는 표현일까? 틀린 표현일까? 다시.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은 무조건
구금된다,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다. 맞는 표현일까요? 그치, 맞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틀렸지? 자, 우리 왜 틀렸냐면은요,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하면은요, 징역이라고 하는 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 징역이라고 하는 실형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교정시설 등에 수용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벌금형이, 얘들아, 형벌이잖아. 형벌의 종류 중에서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벌금형은 구금되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자, 우리 그래서 이번 우리 수능 특강의 특히 선지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랑 이번 21강, 22강, 23강까지를 조금 숨차지만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야지만 문제를 여러분의 것으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무조건 구금된다? 아니다. 정확히는 모른다. 왜? 징역이면은 수용되는 거 맞다. 벌금형이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표현도 같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행유예, 선고유예에서 유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미루는 거라고. 뭘 미루는 거야? 집행을 미루는 거야. 자, 우리 집행을 미룬다라고 하는 거는요, 형에 대한 선고는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미루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집행을 미룬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냥 미룰 테니까 그냥 알아서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만약에 형 선고에 실효. 얘들아, 실효가 뭐냐면은 효력이 상실되는 거야. 다시 형 선고에 대해서 형 선고가 실효거나 혹은 취소됨이 없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실효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예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가 뭐라고요? 뭘 미루는 거야? 집행을 미루는 거야. 일단 형에 대한 선고는 합니다. 그런데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일단 미루는 거야. 바로 집행하지 않고. 그 유예 기간 동안 형 선고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하게 될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선고유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선고유예는 뭘 미루는 거야? 선고를 미루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은 형 선고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형 선고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 기간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적은 부분 있죠? 이 적은 부분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결과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한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세요. 앞에서 선생님이 영장 발부의 주체가 너무 자주 나온다 그랬지? 이제 언제 또 나올지, 아니, 이번에도 나올까 싶은데 또 나와. 근데 그렇게 틀려. 마찬가지예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꼭 외워주세요. 근데 이거를 또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우라고는 할수 없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더 비유를 들어볼게.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 쉽게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비유를 들면요. 집행유예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막 잘못을 했어. 선생님이 이런 거지. 너는 우리 반 청소 한 달에 처한다. 근데 바로 한달 동안 청소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일단 청소 좀 미뤄봐. 선생님이 너한테 한달 청소라는 벌을 줬지만 2주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줄게. 일단은 한달 청소는 미뤄두겠다. 2주라는 유예 기간을 주겠다. 네가 만약에 2주 동안 학교 생활을 잘 한다면,
그 2주라고 하는 유예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쉽게 말하면 요 부분은 아무

문제 없다면이라는 표현이야. 아무 문제 없다면은 너는 반 청소하는 거야. 반 청소라고 하는 형선구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보자. 너 우리 반 청소 한 달! 그런데 일단은 당장은 하지 말아봐. 선생님이 너한테 2주 기회 줄게. 2주 동안 잘 지내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2주 뒤부터는 그냥 청소 안 해도 돼. 2주 동안 내가 너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선고유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는요, 일단 형선고를 미루는 거야. 너는 잘못은 했는데 내가 일단 한 2주 동안 지켜볼게. 내가 지켜보는 동안 만약에 너 잘하잖아? 지금 교무실에 와서 나한테 혼난 거 없던 걸로 해줄게. 아니, 물론 면소, 소송 면제라고 생각해. 근데 소송이 혼나는 건 아니지만 비유를 들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형 집행을 미룬다. 그래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집행을 미루는 거.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는 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은 없었던 걸로 해주는 다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선고유예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넘어가지 않고 두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앞에서 한번 살짝 언급했었는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은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다음 강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모두 다 유죄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얘들아, 이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형벌과 보안 처분 설명하면서 요거 다음 강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다음 강이 지금입니다. 이제부터 적어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수축해제 구성 오른쪽이나 위에 여백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보안 처분 중에서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이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자, 또한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보호 관찰이 함께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얘들아, 대표적으로 보호 관찰이 뭐였어? 교정시설 등에 수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대신에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걸 바로 보호관찰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였죠.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또한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라고 하는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은요, 이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늘 나오던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까지도 함께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요두 가지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유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위법성이 없거나, 뭐 예를 들면은 책임이 조각되거나, 그런 경우라면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단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얘들아, 나 올해 요 확정이라는 단어에 왜 이렇게 끌리지? 여기 봐봐. 얘들아, 형이 선고되면은 바로 즉시 확정이야? 아니,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1심 법원에서 형이 선고되었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검사나 피고인이 모두 다 만족해. 뭐 별다른 뭐 불만 사항 없어. 그럼 거기서 끝난다면 그때 확정이야. 만약에 선고가 내려졌어? 만약에 검사든 피고인이든 누군가가 불복하면 항소가 이루어지겠지. 그럼 그건 확정된 거야? 아니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선고가 그대로 확정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나랑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까? 선고는 확정이 아니다. 그래서 확정될 경우에 나요 시점 이번에 나올 것 같아.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집행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은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얘들아, 징역이나 금고면은 형벌 중에서 무엇에 들어가? 자유형에 들어가죠.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쉽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형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태도 등이

0: 왜 같이 보호 관찰이 내려지는지 아시겠죠? 왜?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석방에 역시 보호 관찰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앞에서 살펴봤었던 거그 길이 그림 기억합니다. 합니다. 합니까? 형사 절차. 수사, 형사 재판, 집행, 그리고 기소, 선고로 이루어졌던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봤던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다음 강에서 배울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하셔야 될 일. 수능 특강 자료 복습하시고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좀 외워주세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선고유예는 보호관찰. 이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요거 기억한 다음에 바로 힘든 거 알지만 22강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회전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두 번째 시간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공유결합이다 라는 거를 이온결합과 구분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공유결합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었죠. 그때 바로 루이스 전자점 씨, 조금 더 간편하게 구조식으로 나타냄으로써 무극성 공유결합과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을 구분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요. 또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다원자 이온 또는 이온결합에 대해서 한번 표현하는 방식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에는 금속결합하도록 할게요. 자, 유니크 프리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분자에서 오태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원소를 빠르게 찾아야 되는데 조건이 항상 붙을 거예요. X에서 Z는 2주기 원소. 그럴 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빠르게 나타나야 돼요. 생각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2주기 원소인데 오태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애가 있나 봐요. 맞아요. 붕소와 베릴륨이다 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분자식을 이제 작성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분자식을 한 번에 딱 주면서 이거 기억하세요. 연습하세요 라고 할 거거든요. 그게 모두 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자식을 작성할 때 만약에 원자가 3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분자라면 중심 원자가 탄소, 질소, 산소일 거야. 이걸 빠르게 떠올리고, 그리고 나서 또한 중심 원자가 2개인 경우야. 그러면 가능한 애들이 이제 누구지? 또 이러면서 배합하면서 만드는 이 조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루이스 전자점식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온결합 물질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금속원소의 원자에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1가 양이온이 됩니다. 자, 이때 전자는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점점식으로 나타낼 때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고 1가 양이온이야 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렸더라면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 하나를 얻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 전자

전자가 모두 8개가 채워져 있는 모습. 현재 전자는 얻었죠. 그래서 음전하를 띠게 된다.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서 이온 결합 물질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은 주변 아무것도 없고 얘네가 전자 잃은 개수만큼 전하를 표기. 음이온은 전자를 얻은 만큼 표기해주고 여기 모두 다 채워져 있어요. 라고 표기해주면 됩니다. 자,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건 다원자 이온이에요. 다원자 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원자 여러 개가 이온을 형성했어라는 뜻인데요.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서술처럼 이거에 대해서 그려보세요가 아니라 그려진 걸 통해서 몇 가인지, 얘네가 지금 원자과 전자가 몇인지, 몇 가인 거 아니라 원자과 전자가 몇인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걸로 얘네가 사실 원자과 전자 몇이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보니까 여기 전자 하나가 원래는 너네 거 아닌데 지금 하나 들어가 있어 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 지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수소 하나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가려보세요. 그러면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는 하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만약 내가 그리고 싶어. 그럴 때는요. 산소에 대한 거를 여섯 개 그려놓고, 수소 하나 그려놓고, 하나 부족하네. 그럼 하나 점 찍고, 대신에 여기에서 음전하 표기를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은 생략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수산화 이온. 두 번째 가볼까요? 아까는 음전하였고, 이번에 양전하예요. 자, 양전하는 전 하나 더 있었는데 빼버린 거죠. 자, 그럼 빼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선 저희가 이거 너네 거 아니니까 빼라고 했는데,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뺀 거야. 다시 넣어줘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수소 거 일단 빼볼까요? 자, 수소 거, 수소 거, 수소 거. 자, 나머지 그럼 산소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들어오면 여섯. 그래서 원자가 전자 몇이다? 6이다. 근데 이거 하이드륨 이온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가려져요. 보통 X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전하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원자가 전자 5? 질소다라고 가는 경우 많거든요. 꼭 요거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리고 싶어. 그럴 때는 아, 여기 전자 하나를 빼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양전하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똑같이 양전하 표기이기 때문에 하나 더 더해줘야 돼라는 거고, 수소 거 먼저 빼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제 질소 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추가해서 다섯.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5인 질소다라는 게 빠르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우리 이제 배웠던 내용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루이스 점자점씩 그려볼까요? 자, 일단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는 거.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림으로써 이가 양이온이 되었고요. 산화 이온이 되었다. 산소가 전자를 두개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에다가 전자 두개 얻었어요. 그래서 이가 음이온 표기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질소라는 게요. 공유적 선상 몇개 가능한 애더라? 원자가 전자 5이니까 3개 더 필요하겠네. 그래서 다른 질소와 하나, 둘, 셋, 삼중 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요.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 유니크 프리뷰에서 얘기했던 거, 오택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를 찾으세요. 자, 만약에 주어진 힌트가 이중이라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만약에 산중이라면 규소인 황염소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유 가능한 전자수가 몇이더라? 4, 3, 2, 1.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수 몇이더라? 0, 1, 2, 3. 요것도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오른쪽에 자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음료에 들어있는 분자 H2XY3에 대한 차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주기 원자 X와 Y는 여기에서 오택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여야 돼요? 빠르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요. 좋아요. 그럼 바로 갑니다. 여기 X라는 위치를 보니까 가능한 공유 전자상 수가 하나, 둘, 셋, 넷. 그럼 빠르게 아까 우리 썼던 것처럼 탄소는 4개, 질소는 3개, 산소 2개, 플로린 하나. 그럼 여긴 4개 가능하니까 X라는 건 탄소. 자, Y는 몇 개예요? 2개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여야 돼요? 2개니까 산소. 그럼 기억 갑니다.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무극성 공유 결합은요. 예를 들어 산소와 산소 같은 원자가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자, 여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니은. 공유전자 쌍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요. 비공유전자 쌍수는요, 산소만, Y가 산소죠? 산소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Y가 총, 산소가 세 개 있고, 하나당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주면 1이다. 맞습니다. 디귿. X는, X라는 건 탄소입니다.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주변에 보니까 모두 다 산소예요. 그러면 탄소랑 누굴 비교해야 돼요? 산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당연히 전기음 성도는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산소가 더 커요. 그럼 탄소는 부분적으로 무슨 전하? 양전하를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럼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기음 성도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 오택 규칙 만족하는 거 이 안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아까 문제와 동일하게 이 주기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를 혹시 묻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표는 2, 3주기 원소 X4제트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잠깐 밑에부터 더 읽고 갈게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한다. 2주기와 3주기래요. 그러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3주기에서는 규소, 인, 황, 염소가 있을 겁니다. 자, 추가적인 거 읽어볼게요. 전기음 성도다라는 게 주어졌어요. 전기음 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라고 했는데 주어진 건 X, Y, Z 순이다. 그럼 만일 같은 주기라면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음 성도 커지니까 원자 번호 커질 거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가 주어졌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같은 주기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Z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도 아마도 Y보다 Z가 원자 번호 클 거야 라고 유출했는데 그런데 Y랑 Z가 전기음 성도랑 원자과 전자수에 서로 반대 방향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힌트 가야겠죠? 아, 전기음 성도가 그대로 맞아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지는 거 맞는데 같은 주기에서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달라졌다라는 건 아, 얘가 주기가 다르겠구나.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자과 전자수가 Z가 17쪽이야. 그럼 Y가 16쪽이라면 여기에서 이 Y라는 건 16쪽이 돼 2주기일 거고요. Z라는 건 17쪽일 때 3주기일 거야.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얘가 그럼 16쪽이야? 15쪽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 와봤는데 구성원소가 X, Y, YZ인데 정보가 여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볼게요. 그럼 얘는 구성원자 수가 3이에요. 하나 있고 다른 애 있고 다른 애 있는데 여기서 공유전자 쌍수가 2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공유전자 쌍수 그려줬고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 단일 결합하는 애. 자, 얘네 그러면 아 여기에서는 공유전자쌍이 두 개 가능한 애야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제 적용해보자. 두 개가 가능한 애 누구예요? 무조건 16쪽. 그럼 16쪽인 애가 누구여야 돼요? Y여야 돼요. 자, 얘가 Y고 얘네는 무조건 얘보다는 결합수가 작은 단일 결합만 가능한 애들 누구여야 돼요? 17쪽. 얘가 Z겠다. 자, 그럼 이제 다 정해졌어요. 얘가 2주기에서 전기음 성도는 누구보다 작을 수 있다? 바로 플로린보다. 그럼 얘는 누구예요? 16쪽이니까 산소. 얘는 그럼 3주기에서 누구다? 바로 17쪽인 염소다. 그래서 얘가 염소고 얘가 산소구나. 그럼 여기도 다시 얘가 산소야? 얘가 플로린이야. 그럼 여기도 구성 원자수가 3이죠. 산소에다가 양쪽에 플로린, 공유 전자 쌍수 2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억! 자, Y라는 거 산소 맞고요. A라는 거 2라고 찾아내서 틀렸고 디귿, 나에서 공유전자 쌍수 두 개예요. 비공유전자 쌍수가 염소가 두 개 있죠. 각각 세 개씩이 여섯 개. 산소 두 개 있다. 더해주면 8. 나눠주면 4.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자, 두 문항을 통해서 2주기에서 오택 규칙 만족한 원소. 자, 여기선 3주기까지 등장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분자식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식 연습하는 거는요.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 수능 특강에 있는 걸 다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싹 써보고 아, 얘네들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 자, 이중결합인지 아니면 단일결합인지 삼중결합이 있는지 이걸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할 텐데

네, 그때 한번더 그려보면서 분자의 구조, 그리고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도 같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이원자 분자 가능한 애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주기 오택규칙 만족할 수 있는 원소 중에서는 탄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질소, 산소, 플로린. 근데 질소는 삼중결합, 산소는 이중결합, 플로린 단일결합. 자, 중심 원자 가능한 애들 정리해 봤어요. 탄소, 붕소, 질소, 산소입니다. 자, 탄소에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탄소 가운데 있고 양옆에 산소가 있는 경우. 자, 이번에 HCN이요. 탄소 있고요. 질소랑 삼중결합, 수소랑은 단일결합. FCN은요. 수소 자리에 F만 바꿔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메테인이죠. 탄소에다가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자, 근데 여기에서 수소 대신에 플로린 가능하고요. 또 얘는 어떤 구조냐? 탄소에서요. 산소랑 이중결합, 플로린과는 단일결합 가능한 구조예요. 자, 이번에 중심 원자가 두 개인 경우에는요. 모두 다 탄소가 두 개거든요. 그럼 우선 탄소부터 그려주세요. 그럼 양옆에 플로린이 얀두 개밖에 안 돼요. 하나하나에서 지금 양옆에 하나씩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공유전자쌍 네개 가능한 애니까 얘 가운데는 삼중결합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더. 탄소, 탄소. 이번에 플로린이 하나, 둘, 셋, 넷. 양쪽에 두 개씩. 그럼 여긴 이중결합. 이번에 탄소, 탄소인데 플로린 몇 개래요? 아, 양쪽에 세 개씩 해서 총 여섯 개요. 그럼 여기는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원자가 두개 있는 경우. 자, 붕소는 중요하죠. 오택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붕소 있다.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또얘 말고 만족하지 않는 애 누구 있어요? 베릴륨 있죠. 그래서 양쪽에 플로린 온 경우도 제가 나타냈어요. 질소 가볼까요? 자, 질소 있고요. 여기 플로린 하나, 둘, 세 개. 플로린 대신에 수소가 와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번에 질소 있고요. 산소랑 이중결합, 그리고 플로린과 단일결합. 자, 이번에는요, 여기 자리 하나가 플로린, 나머지는 수소인 경우예요. 자, 중심 원자 두 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소, 질소. 플로린이 양쪽에 하나씩 왔어요. 여기는 그럼 이중결합. 자, 이번에 질소, 질소 옆에다가요, 플로린 두 개씩 왔어요. 그럼 여기 단일결합. 산소 가볼까요? 자, 산소 왔습니다. 중심 원자. 자, 여기에서 플로린. 자, 여기는 약간 구분형을 제가 일부러 나타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거예요. 자, 여기는 중심 원자가 산소가 두 개, 그리고 나서 플로린, 플로린입니다. 제가 중심 원자라고 두 개라고 따로 써놓지 않았지만, 이건 중심 원자 두 개예요. 자, 여기도 뭐예요? 산소 있지? 양옆에 염소, 염소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써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XY2야? CO2나 OF2인가?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거 연습 충분히 꼭 해보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형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자가 가능한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발문 갈게요. 그림과 같이 원소 기호가 쓰여 있는 공을 준비했는데 이 분자 모형을 만드는 탐구 과정입니다. 가에서 공 4개를 골라 모두 사용하여 구성원자가 모두 오택규칙 만족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중결합이 있는 분자 X의 모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4개가 있다. 그러면 가운데 중심 원자. 자, 그럼 여기에서 결합되어 있는 원자는 3개가 있겠지. 그 중에 하나는 이중결합일 거고, 그러면 최대 가능한 공유 전자쌍 수가 탄소 4개, 산소 2개, 플로린 하나거든요. 그럼 여기 2개 있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될 거냐, 최소. 자, 그럼 얘네가 공유전자쌍수 산대요? 그럼 가운데 가능한 거 탄소, 2개 가능한 거 산소, 양옆에 단일결합 가능한 건 플로린, 플로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 구성 원소의 가짓수는요. 탄소, 산소, 플로린 세 가지죠. 그래서 틀렸고, 니은.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앞에서도 다뤘지만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은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중심 원자가 두개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 지금 하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없고요. 디귿. 공유전자쌍 수가 중심 원자가 하나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공유전자쌍 수밖에 없겠죠? 4분해요. 비공유전자쌍 수 산소 2개. 자, 플로린 3개인데 양옆에 있으니까 6, 그래서 8입니다. 나눠주면 2가 맞다. 그래서 답은 디귿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아, 이제 빠르게 내가 어떤 분자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아까 연습하자고 했던 걸 다시 한번 더 보고 해야겠다라는 거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도 연습이 충분히 된 친구들은 아주 빠르게 잘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니는 자료입니다. W에서 Z에 대한 힌트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자에서 모든 원소 5태 규칙 만족하고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단일 결합 수가 X인데 이중 결합도 X 서로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공유 전자쌍 수가 가능한 게 탄소는 4, 질소는 3, 산소는 2, 플로린 1. 단일 결합 수가 가능한 게 지금 플로린이거든요. 당연히 탄소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라고 가정했을 때 플로린 하나 오고 그리고 이중 결합 가능한 애가 지금 산소거든요. 산소가 왔어요. 단일 결합했고 다중 결합 중에 이중 결합했어. 그럼 지금 공유 전자쌍 수딱세 개는 누구예요? 질소.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자, 그대로 이제 가볼게요. 자, 여기 단일 결합 수가 똑같이 여기 하나. 하나 저희가 설정했죠? 하나, 여기도 하나. 그러면 얘네가 공유 가능한 전자쌍 수 최대 몇개 채운 거예요? 네 개. 그럼 이제 확실해졌다. X는 몇이다? 1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는 탄소구나. 그럼 탄소에 단일 결합 하나 가능한 애 플로린, 여기서 삼중 결합 가능한 애 질소. 그러면 가에서 나에는 산소가 없어졌다가 탄소가 생기거든요. Y가 없어졌다 Z가 생기니까 얘가 탄소, 얘가 산소구나. 나머지 WX가 이제 질소랑 플로린일 거예요. 그럼 바로 갑니다. 자, X가 1이었으니까 여기 2, 여기 1. 그럼 Z라는 거 탄소. 자, 탄소 일단 있고, Y라는 거 산소. 자, 그리고 W가 양옆에 하나씩 온대요. 자, 그런데 단일 결합 수가 지금 두 개죠? 그럼 여기 플로린, 여기 플로린. 아, W가 뭐다? 플로린이다. 그럼 X가 뭐다? 질소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억. X는 질소.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다중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건 중심 원자가 일단 모두 다 하나씩이에요. 그러면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하는 공유 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디귿, 비공유 전자쌍 수는 다에서는 플로린이 지금 3개인데 양쪽에 있으니까 6, 산소 2개에서 8. 나에서는요, 지금 플로린 3개에다가 질소 하나니까 4죠? 그래서 2배다. 그러면 기억만 맞는 선지겠네요. 답은 1번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분자식 연습 충분히 했으면 이게 바로 떠올랐고, 여기서 가능한 애들은 얘밖에 안돼 있다라는 게 떠올랐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요. 이제 다음, 앞에서 충분히 연습한 이 분자식 만들기를 연습했다면, 수소를 포함하는 분자, 플로린을 포함한 분자, 이것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공통된 게 있는데, 수소와 플로린은요, 모두 다 공유 전자쌍은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 얘는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이중의 원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소는 대놓고 수소 또는 1, 2주기 원소라고 표현해서 수소가 있음을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차이는요, 뭐가 있냐면 바로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플로린은 굉장히 많아요. 몇이에요? 하나당 3개거든요. 근데 수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도 구분이 가능하죠. 이제 수소를 포함한 분자, 플로린을 포함한 분자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발문처럼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 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에 X와 Y는 오택 규칙을 만족합니다. 자, 이주기고 오택 규칙 만족한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구성 원자 수는 4이고요. X와 Y의 원자 수는 같대요. 그러면 어떤 애가 중심 원자 있고, 여기에서 또 어떤 애가 있고, 양옆에 이제 남은 애는 수소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X와 Y 원자과 전자 수는 각각 A와 A 플러스 2다. 그럼 이만큼 차이 나야 돼. 만약에 탄소면 다른 애는 산소. 만약에 질소면 다른 애는 플로린일 거야. 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유 전자쌍 수는 비공유 전자쌍 수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중심 원자 될수 있는 애는 탄소랑 질소 중 하나인데 비공유 전자쌍 수더 많은 누구예요? 당연히 탄소가 4, 질소는 3이죠? 그럼 탄소다라고 한번 볼까요? 탄소예요. 그럼 여기는 단일 결합 맞고 여기 이중 결합 산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수는 4, 비공유는 산소에만 있으니까 2. 그래서 큰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질소로 봤다라고 했으면

질소는 공유전자 상수가 3.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올수 있는 건 플로린이죠? 그러면 플로린에다가 그리고 질소한테 비공유전자 상수 있기 때문에 4가 돼요. 그럼 비공유전자 상수가 더 커져버리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구나라는 거 확정, 기억. 자, 그럼 Y라는 건 누굴까요? 라고 했는데 X 원자가 전자수가 더 작았으니까 탄소가 X, Y라는 거는 바로 산소였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탄소랑 산소 중에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지죠? 그럼 부분적인 음전하는 탄소가 아니라 산소가 뛰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공유전자 상수는 중심원자 하나이기 때문에 탄소 기준으로 4가 될 거고요. 비공유전자 상수는 여기 산소가 두개 있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맞습니다. 디귿.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려면 같은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 형성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없으니까 안 되겠죠? 답은 기역과 니은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소를 포함하는 걸 해봤어요. 어때요? 하실만한가요? 자, 이번에는요, 플로린으로 가볼 건데요. 중심원자가 두 개인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빠르게 누가 될 거야? 라는 게 이제 보여야 돼요. 가볼게요. 다음 플로린을 포함하는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봤더니 XY는 각각 탄소, 질소, 산소 중 하나래요. 그리고 오태 규칙 만족해야 되는데 산소라는 애는요. 지금 공유전자 상수 가능한 게두 개거든요. 그러면 산소, 산소, 플로린, 플로린 하면 끝.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만약에 O2, F2, 그럼 O2, F4가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또 A라는 거 최소값이 몇이냐면 탄소는 공유전자 상수 4, 질소는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최소값이 무조건 2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산소가 다야 불가능하죠. 얘가 4가 될 텐데. 그래서 일단 산소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이 2라고 했고, 그럼 여긴 4, 여기도 4. 그럼 이제 다와 나를 비교했을 때 다라는 게 공유전자 상수 더 많아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그럼 얘가 탄소고 얘가 질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럼 나부터 한번 나타내 볼게요. 나에서는 질소가 두 개, 그리고 플로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에서는 탄소가 있고요. 여기에서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기네요. 그러면 누가 더 공유전자 상수 많아요? 다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그럼 X라는 건 뭐예요? 아하, 질소다. Y라는 건 탄소겠구나. 기억. 원자가 전자수는요. X는 질소니까요. 5고요. Y는 탄소니까 4라서 맞습니다. 질소가 더 크다. 니은, 가에서 다중, 다중결합이 있는 것은요,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질소와 질소, 여기에서 플로린 양쪽에 있으니까요, 공유전자쌍은 질소는 3개 가능하니까 여기 다중결합. 나에선 없고요, 다에서도 있네요. 총두 가지가 맞습니다. 디귿, 비공유전자쌍 수는요, 다에가 가보다 4만큼 크다? 다에서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플로린 4개, 하나당 3개. 그래서 12거든요. 가에서는 플로린이 하나, 둘, 두 개니까 3개, 3, 2, 6. 거기다 질소가 하나씩 해서 2 더해주면 8입니다. 그래서 4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이것도 맞다. 기역님 디귿 답이니까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플로린을 포함하는 거였고 중심원자가 두 개인 경우였습니다. 빠르게 나타내려면 누가 일단 안 되는지, 공유전자 상수는 누구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좋을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문제였다. 자, 이번에는요, 탄소랑 플로린으로 만들어진 분자입니다. 가능한 게 뭐뭐가 있는지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문 갑니다. 탄소와 플로린으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라에 대한 자료인데요. 빠르게 탄소와 플로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탄소 원자 수는 각각 1돈 2예요. 그러면은 중심 원자가 두 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탄소와 플로린은 오태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 상수와 비공유전자 상수가 있는데 비공유전자 상수가 많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플로린 수가 많다는 뜻이겠죠. 왜? 탄소는 비공유전자 상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 그려볼게요.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이면 최대한 많이 플로린과 결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쓴건 모두 다 플로린의 위치예요. 자, 그럼 이것보단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하면 탄소 옆에 이제 두 개씩 돌수

있으니까 플로린 수는 4가 돼요. 근데 4가 가능한 게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탄소 하나 왔을 때 단일 결합으로 4개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는 또 탄소와 탄소가 삼중 결합을 하고 양옆에 지금 플로린 있는 경우. 그럼 두 개로 줄어들죠? 자, 그래서 나열하려고 했더니 여기 비온 전자성 수 많은 건 다. 여기는 지금 같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나고 마지막 이게 라. 그럼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해요? 공유 전자성 수 많은 개가 가야 얘가 지금 더 많죠? 그래서 이게 가. 이거 지금 적으니까 이게 바로 나가 되겠다. 기어, 나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즉, 얘만 없어요. 나머지는 같은 원자가 형성하는 공유 결합이 있는데, 지금 나만 없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다에는 다중 결합이 없다. 지금 없어요. 단일 결합만 있고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디귿 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공유 전자성분의 비공유 전자성수죠? 그럼 가에서는요, 공유가 하나, 둘, 셋, 넷, 여섯입니다. 그럼 6분의 비공유는 플로린 수만 세주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이제 라로 갈 겁니다. 라에서는 공유 전자성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럼 다섯에다가 비공유 전자성 수는 플로린이 양옆에 두 개죠. 그래서 3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빠르게 약분이 가능하네. 그럼 이렇게 3을 없애도 되고, 이렇게 없애도 될것 같고. 그럼 여기에 3. 그래서 가능한 건 3분의 5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다 틀리다? 맞다. 자, 여기서 잠깐, 왜 이렇게 썼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타내보면, 가가라의 몇 배다라는 게 많이 나오죠? 가가라의 가대 비의 몇 배다? 바로 b분의 a배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사실 b는 어차피 우리가 나눠주는 값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그냥 역수치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대 라에 대해서 나온다? b분의 a를 빠르게 써주면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소를 포함한 거, 플로린을 포함한 거, 또는 탄소와 플로린 포함한 거, 빠르게 나타낼 수 있니? 가능한 거 모두 다 나타내야 되고, 비공유 전자성 수가 바로 플로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지금 3과 3을 모두 다 썼지만, 지금은 플로린에 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만 써도 무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심 원자가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까 봤더니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 중심 원자가 두 개인가? 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경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탄소랑 탄소는 무조건 두 개거든요. 근데 플로린이 양쪽에 하나씩 붙어있니? 그럼 여기가 삼중 결합. 자, 이번에는 딱두 개씩 붙어있니? 그럼 이중 결합. 만약에 하나씩이 아니라 여기 세 개씩이 붙어있어. 그러면 단일 결합. 자, 질소도 가능하거든요. 자, 양쪽에 지금 하나씩 붙어있니? 이중 결합. 양쪽에 두 개가 붙어있니? 그러면 모두 단일 결합. 이게 빠르게 생각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이 유형에서의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원소 W에서 Z와 분자 W2, Z2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W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쓸수 있는 건 공유 가능한 전자쌍 수. 자, 그럼 여기 탄소는 4, 질소 3, 산소 2, 플론 1. 제가 써둔 이유는 요거를 이따 빠르게 쓰기 위함이에요. 자, 기억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1번 갈게요. 전기음성도는요, 이순이다. 자, 우리한테 같은 주기에 애들이 줬거든요.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커져요. 다시 말해서 이거 정보는, 아, 원자번호 순이구나.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하나 더, 원자가 전자수 줄 건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같은 주기에서 커질수록, 원자번호 커질수록 원자가 전자수 커집니다. 이것도 뭐야? 원자번호 순이잖아요. 그래서 알았던 건 X 위치가 여기거든요. 자, X 위치 여기예요. 그러면 X라는 건 Y보다 원자번호 크지만 WZ보단 작아야 돼요. 그럼 위치가 하나보단 크고 두 개보단 작아? X가 누구야? 바로 질소구나. 그러면 지금 질소보다 작은 애 누구야? 얘가 바로 Y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고, 공유 전자쌍 수가요, ZW를 비교했을 때, 큰 애는 누구예요? 바로 산소죠? 산소가 Z구나. 그러면 플로린은 바로 W구나라는 걸다 찾아냈습니다. 기억

문제부터 가볼게요. W라고 했으니까 W는 플로린, Y는 여기에서 탄수였고 X는 질수였습니다. 그럼 삼중결합이 있나요? 그렇죠. 탄수랑 플로린 단일결합, 탄수랑 질소는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니은 갑니다. Y라고 하는 거는 탄소, Z라고 하는 건 산소, CO2에서 공유 전자쌍수를 묶고 있습니다. 탄소 중심 원자 양쪽에 산소가 있죠? 그럼 몇 개다? 네 개. 비공유 전자쌍수는 산소밖에 없어요. 두 개씩 있죠? 그래서 2, 2, 4. 그래서 얘네들 비율 1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다. 디귿. X2라고 했으니까 N2, W2, F2. 여기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나요? 자, 그럼 빠르게 중심 원자 두 개인가? 질소, 질소, 플로린 양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중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일결합인가요? 아니요, 이중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 질문이었죠. 일단은 무극성 공유결합 있나요? 라는 질문이 앞에서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단일결합인가요? 라는 질문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결합이 있는가 빠르게 분자 구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됐다. 그래서 기억과 뒤만 맞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요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생소하다라는 느낌은요, 무극성 공결합이 있다, 없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라는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발문 볼까요? 표는 서로 다른 이주기 원소 X와 Y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규칙 만족하니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다. 그러면 무극성 공결합이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중심 원자가 혹시 두 개니? 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 사이 공결합 형성해야 되니까 중심 원자 두 개니? 자,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없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알려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공유 가능한 전자쌍수 쓰고 시작하는 게 빠르겠어요. 자, 탄소 4, 질소 3, 산소 2, 플론 1. 자, 그랬더니 여기 다부터 한번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중결합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능한 애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은 어떤 애, 어떤 애가 여기에서 중심 원자 두 개를 이루고, 자,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빼주면 네 개가 양옆에 두 개씩 붙어 있어요. 총네 개가. 자, 이런 구조를 가져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중결합이 있어야 돼? 요 사이 있겠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의 원소가, 네 개의 공유전자쌍 가지고 있어야 돼. 누구예요? 탄소구나. 그럼 탄소, 탄소, 단위결합 가능한 애, 바로 플로린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탄소와 플로린으로 이루어진 분자를 만들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럼 가로 갑니다. 자, 탄소, 탄소 있고요. 이번에 구성 원자수가 4죠? 두개 빼면 양옆에 이제 플로린이 와줘야 돼. 여기는 그럼 삼중결합. 자, 이번에는요, 구성 원자수가 5개래요. 근데 이중결합 없고, 그리고 중심 원자도 두 개가 아니네. 탄소에서 플로린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총네 개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개. 기억 갑니다. XY의 원자가 전자수 누가 X고 누가 Y인지 몰라. 하지만 하나는 탄소, 하나는 플로린. 그래서 4 더하기 7은 몇이다? 11이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자, 그 다음은 니은. 가에서 다중,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두 가지다. 다중결합이요. 여기 삼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네, 두 가지가 맞습니다. 우리 나는 단일결합이다라는 게 보이죠? 디귿. 공유전자쌍수분의 비공유전자쌍수는요, 나와 나를 비교하세요. 나에서는요, 공유가 4개. 비교가 몇이에요? 플로린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 있죠? 4 곱하기 3이다. 다에서는 6이에요. 자, 공유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6이고요. 자, 여기에서 비공유는요, 플로린만 지금 몇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럼 여기도 3. 사실상 지금 플로린 개수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4, 얘가 6.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봐라는 거네요. 4분의 1과 6분의 1. 그래서 몇이다? 2분의 3배가 맞습니다. 그럼 기역니은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돼요.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거. 나가 다의 몇 배입니까? 나대 다가 A 대 B면 B분의 A 배입니다. 라고 써주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요. 바로 여기서 역수치에서 4분의 6배, 2분의 3배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이번에 마지막 유형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써라라는 건 제가 앞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원소와 분자 찾도록 이렇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줬어? 결합할 수 있는 공유 전자 상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자의 루이스 점자점씩 나타낼 때 홀전자 수다라고 했던 게 추후에 화학 결합이 가능한 수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4, 질소 3, 산소 2, 플로린 1. 비공유 전자 상수는 탄소는 없습니다. 자, 질소는 몇? 1, 산소 2, 플로린 3. 이거를 가지고 빠르게 가능한 애들을 조합시켜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했던 이 유니클 레시피 중에 분자식 연습하기 있었죠? 그걸 한번더 보고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빠르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성 원소, 구성 원자 수, 비공유 전자 수만 주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힌트가 더 주어집니다. 표는 이중의 원소 X에서 Y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 오태규칙 만족한다. 이중의 오태규칙 만족한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 힌트 더 주어졌다. 자, 그럼 공유 가능한 전자 상수 빠르게 써볼게요. 몇이에요? 그렇죠. 4, 3, 2, 1. 그러면 X 하나로만 두 개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비공유 전자 수 4다? 얘네가 똑같은 애가 두개 있어. 나누기 했을 때 하나에 비공유 전자 상수 두개 있는 애. 누구예요? 이건 공유 전자 상수. 비공유 전자 상수는 0, 1, 2, 3. 누구야? 산소야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기는 산소가 두개 있다. O2이네. 그럼 X가 산소야? 그럼 산소를 가지고 구성 원자 수가 3이어야 되는데요. 비공유 전자 상수가 지금 8이래요. 그럼 제가 1을 뺐을 때 6이거든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 상수 커야 돼. 누가 가능할까? 바로 플로린이 몇 개여 주면 돼요? 양쪽에 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몇 개? 두 개요. 그래서 OF2, Y는 FU라는 걸 찾아냈어요. 기억할게요. Y는 탄소다? 아니요. 우리 지금 찾아냈습니다. 누구라고? 플로린이라고. 니은. 나에서 X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산소랑 플로린 중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전기음성도 크다. 그래서 플로린이 크죠. 부분적인 양전 띠는 게 맞습니다. 디귿. 가와 나에는 모두 이중결합이 있다. 여긴 있으나 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다.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좀감 잡히나요? 빠르게 이제 떠올려야 될 무엇이 공유 가능한 거와 비공유야. 자,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유 전자 상수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표는 서로 다른 이중기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소 오태규칙 만족합니다.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다라고 우리는 딱 쓰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우리한테 힌트가 될수 있는 건 비공유 전자 상수와 공유 전자 상수인데 여기에선 비공유 전자 상수가 조금 더 힌트가 더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한번 써보고 시작할까요? 가능한 공유 전자 상수 4, 3, 2, 1. 비공유는 0, 1, 2, 3. 그럼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 상수 4, 4 갖도록 어떻게 해주면 돼요? 1과 3 또는 2가 두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아, 질소와 플로린이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두 가지로만 구성되면 안 되고, 이렇게 원소가 세 가지 종류가 와줘야겠구나. 그럼 질소랑 단일 결합, 여기에서 가능한 건또 뭐가 있을까요? 산소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아, 그러면 비공유 전자상이 아예 없는 누가 와주면 돼? 탄소요. 그래서 여기 삼중 결합, 여긴 단일 결합. 그러면 여기 비공유 하나에다가 비공유가 몇 개? 세 개가 오는 다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가에서는요, 아까 말했던 거, 산소가 두번 오면 돼요. 그럼 산소가 두번 왔어요. 구성 원자 수 3인데요. 똑같이 비공유 전자상이 없는 탄소가 사이에 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와 달을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 있는 건 W.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탄소. 여기가 산소. 그럼 여기가 탄소. 이둘 중에 하나는 질소고 하나는 플로린. 그럼 여기에서 X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여기도 중심원자가 탄소니까 똑같이 4개. 그럼 이제 나를 맞춰볼 건데요. 나머지 뭘할수 있냐면, YZ는 명확히 구분은 못해. 하지만 질소와 플로린이고, 여기 자리가 산소구나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질소에서 이중결합하는 건 산소, 단일결합하는 건 플로린입니다. 그래서 공유전자 상수가 총 몇이다?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비공유 맞는지 확인할까요? 2개, 1, 3개 다 더하면 6 맞습니다. 기억. Y라는 거
지금 누군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질소 또는 플로린이고요.

X가 산소란 건 알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우실 거예요. 명확하게 하는 콕짓기가 어려워서 니은, 나와 다에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원자는 서로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크다. 나에서는 가장 작은 애가 질소, 다에서 가장 작은 애는 누구였어요? 탄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게 맞습니다. 디귿 4, 3, 4 더해주면 몇이다? 11입니다. 그래서 맞다.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성 원자 수 가능한 게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해사 다에 대한 자료고요. W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원자가 전자 수 힌트 왔습니다. Y가요, X보단 크고요. 그리고 Z가요, W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 주어진 거 볼까요? 구성 원소는 가가 WXY고 나는 YZ고 다가 XY고 구성 원자 수가 가원하는 같고 다는 작고 모두 4 이하이고 그러면 이원자 분자가 가능한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 3, 뭐 4도 될수 있고 일단 얘 최소값이 2가 가능한가 볼 건데 근데 밑에 힌트가 비공유 전자상 수가 모두 8이어야 돼요. 그러면 공유 전자상 수는 4, 3, 2, 1. 비공유는요. 0, 1, 2, 3. 이원자 최대로 지 많이 올수 있는 건 플로린 2개 오는 거거든요. 그럼 총 6개예요. 그럼 8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거, 아, 무조건 최소값이 3이다. 그럼 여기가 4겠구나라는 거 결정지었어요. 그러면 다라는 애는 어떤 애가 있고, 여기에서 양옆에 동일한 애가 있는 경우를 이제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플로린이 최대 3개, 3개, 2개 왔어. 6개면 이 가운데는 2개 있는 애 산소가 와주면 8개의 비공유 전자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보다 OF2다라는 거 결정 지었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를 결정 지을 건데, 여기 있었던 애가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누구? Y요. 자, 근데 지금 비공유 전자성 수가 8이 되려면 플로린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얘가 빠질 수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 가와 나를 결정 지을 건데, 똑같이 XY가 여기에도 중복이 돼요. 그럼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애가 하나 끼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누구? 탄소. 그래서 가가 탄소가 있고 여기 산소 있고 양옆에 플로린 있으면 정확히 얘랑 OF2랑 산소 개수, 플로린 개수 같고 비공유전자쌍 수 없는 탄소가 들어가서 구성 원자 수 4가 됐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얘가 탄소구나라는 거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엔 누가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Z 질소. 그럼 질소와 플로린이 있는데 플로린은 3개 비공유 전자상 수, 질소는 하나. 근데 얘네가 통 더해주면 4. 근데 8이 되니까 2개씩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질소와 질소, 플로린과 플로린. 그럼 총몇 개예요? 8개가 된다. 다만 질소가 공유 전자상 수 3이니까요. 가운데 다중결합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중결합, 기억. 나는 COF2다. 가가 COF2였고요. 나, 니은, 공유 전자상 수는 가가요. 4개. 다에서는요. 산소죠? 그래서 2개. 그래서 2배가 맞습니다. 제가 산소라고 확인한 이유는 공유 전자상 수는 중심 원자가 하나라면 그 공유 전자상 수는 중심 원자에서 결정될 테니까. 디귿. 무극성 공결합이 있는 거는요. 같은 원자 사이에 공결합 형성한 거 있는지 봐주세요. 질소 질소 있다. 한 가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빠르게 찾으려면 바로 공유 전자상 수와 비공유 전자상 수를 빠르게 찾아줬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만든 게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원소들 각각을 찾기 위해서는 원자가 전자가 얘가 얘보다 큰지 얘가 얘보다 큰 건지 한번더 확인을 해줘야지 여기서 정확히 맞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XY가 중복됐고 그럼 얘네가 여기에서 하나가 올 텐데 라고 해서 풀었어요. 원자가 전자를 사용 안 했거든요. 이거는 혹시나 안 나왔을 때 연습해보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 사이 원자가 전자를 활용해주시면 이 원소가 더 빠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아, Y라는 애가 그리고 X라는 애가 여기서 산소랑 플로린 중 하나였구나. 그럼 여기서 원자가 전자 수가 플로린이 산소보다 클 거야.

그럼 여긴 바로 플로린 갈 거야. 여기도 플로린이야. 라는 게 결정이 됐을 거고, ZW 탄소랑 질소에 대한 것도 빠르게 판단이 됐었겠죠. 근데 저는 한번 없다라는 가정을 연습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찾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구성된 분자 찾기 했었습니다. 그때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빠르게 쓰면서 가능한 배합, 얘가 될까, 제가 될까, 빠르게 조합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분자식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유니크 킥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CH2O. 방금도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요. 탄소는 공유 전자쌍 수가 4개 가능합니다. 그럼 수소와 수소, 산소가 결합되었을 때그 분자 내에는 다중결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수강 후기 올려드리면 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우리 힘들고 좀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나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또한 걸음 내딛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1강이고요. 각 강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 더 알아보기만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더 알아보기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 전에 수능에서 더 알아보기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1강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5페이지에 있는 더 알아보기인데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한자의 3요소가 나왔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선 요 소라는 말, 요자가 우리 1강부터 20강까지 진행을 해 오면서 꽤나 많이 나왔던 긴요하다, 필요하다, 또는 반드시의 뜻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는 요컨대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요자입니다. 그리고 소자는 희다의 뜻을 가진 소자. 스케치북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치북 딱 열면 다 하얀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요 소자는 희다의 뜻도 있고, 바탕의 뜻도 있고, 아무것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하얀 바탕이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그래서 질박하다 이런 뜻까지 가는 소자입니다. 그러면 요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필요한 바탕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한자의 3요소라는 건 한자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바탕 3가지. 란 얘기가 되겠죠. 요렇게 한자를 많이 알면 어휘의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한자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의 글자가 그 어떤 글자일지라도 당연히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요 한자는 어라는 음을 가지고 있지요. 또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어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자는 그 한자 나름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음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 음, 뜻. 이것이 바로 한자를 이루는데 필요한 세 가지의 바탕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의자를 잠깐 볼게요. 뜻 의자인데 요 의자 우리 본문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또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죠? 맞아요. 옳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왜 선생님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뒤에 가면 요렇게 생긴 의자가 나옵니다. 얘도 뜻 의자이거든요. 선생님, 얘도 뜻의. 왜 똑같은 음뜻을 가진 한자가 두 개씩이나 있나요? 지금은 한자가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서 서로 뜻이 통용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한자를 만들 당시에는 그 의미가 차이가 당연히 있었겠죠. 요 의자는 옳다란 뜻이죠.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뜻이고, 요 글자는요, 얘는 밑에 무슨 한자가 보이나요? 기본 중에 기본인 마음 심자가 보이죠? 그래서 요 한자는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뜻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요 의자는 옳다고 여기는 뜻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통용되는 그런 뜻입니다. 아, 나는 A 대학 A과에 갈 거야, 꼭갈 거야 라는 뜻을 가졌다면 요 글자를 써야 할까요? 요 글자를 써야 할까요? 당연히 내 마음 속에 A 대학 A과라는 생각, 그 뜻이니까 요 글자를 써야 되겠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뜻, 더 쉽게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뜻을 나타낼 때는 요 의자를 쓴다. 국어 사전에 담겨 있는 뜻을 보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그래 하고 옳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차이를 아시겠죠? 요거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의 뜻. 자, 모든 한자는 당연히 모양, 음,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자를 이루는 기본적인 세 개의 바탕이다란 얘기죠. 일단, 물고기가 나왔으니까 요 물고기 어자는 물고기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거예요. 조금 뒤에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를 할 건데 요렇게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걸 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요 밑에 점네 개는 보통 불화 자의 변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과 관련이 없죠? 지금 물고기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것이니까 여기 꼬리 지느러미 부분을 이렇게 점점점점 네 개로 나타냈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 가운데 있는 마치 밧전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물고기의 몸통을 나타낸 거구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아가미를 비롯한 요 머리 부분을 그대로 본떠 만든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노파심 때문에 한 글자만 더 이야기할게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요 글자랑 너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앞에 왼쪽에 물수자를 나타내는 삼수변이라고 얘기하죠. 요것도 뒤에 가서 부수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튼 요렇게 물수의 변형이 붙은 한자와 붙지 않은 한자를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요. 얘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물고기 어자이고 얘는 고기 잡을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부 아저씨 할 때는 요글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보다가 의문점이 생겼어요. 선생님, 요것도 사람을 일컫는 것 같고, 요것도 사람을 일컫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대체? 라고 묻는다면, 숫자, 손숫자죠. 특히 손기술,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일컬어 뒤에 숫자를 붙이죠. 예를 들자면 야구에서 던지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투수라고 얘기하죠. 노래를 부르는 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숫자입니다. 그럼 공은 뭐냐? 공은 무언가를 아주 정교하게 잘 다듬을 수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돌을 깎고 깎고 깎아서 원하는 물건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분이니까 석수보다는 석공이 더 어울리는 거고요. 요 붓자는 지압이, 남편, 사내라는 뜻도 있고 문장의 맨 앞에서 자, 이제 한 문장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발어서의 역할을 할 때는 무릇 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붓자인데 사람의 뜻으로 쓰일 때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보통 힘을 쓰는 사람을 일컬을 때요 붓자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1번부터 요렇게 뜻에 맞는 한자의 모양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수능특강 맨 뒤쪽에 실려 있는 중학교용 900자, 고등학교용 900자, 한자의 음과 뜻 모양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28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유형입니다. 역시 2026학년도 문제고요. 도금을 묻는 문제입니다. 한자의 3요소 중에서 음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지문이 아무리 길더라도 한자의 음뜻, 모양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28번과 같은 문제는 감사합니다. 인사가 꾸벅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기억. 앞에 있는 한자는 쬐다라는 뜻을 가진 폭자입니다. 위에 해 일자 보이시나요? 해가 내리 쬐는 건데 한 여름날 오 해가 너무 뜨겁게 내려 쬐죠. 그래서 사납다의 뜻까지 확장이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24시간 동안 사나운 사람은 없죠. 갑자기 사나워지죠. 그래서 이 쬐다라는 뜻에서 사납다라는 뜻, 그리고 사납다라는 뜻에서 갑자기라는 뜻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폭우 그러면 우자는 비우자죠. 한자만 봐도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비우자입니다. 그러니까 폭우는 갑자기 세차게 내리는 비라는 뜻이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폭우를 골라 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800자 한자, 뜻, 모양 반복적으로 학습하자고요. 이번에는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자에 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를 볼까요? 부수. 부수란 정의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기본 글자로 자전에서 자연을 중심으로 한자를 정리 분류 배열할 때 뜻을 나타내는 부분 공통된 한자. 오, 이거 줄줄이 줄줄이 읽어보면 너무 정의가 길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 여기 한자의 음뜻으로 부수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으면 바로 정리 끝. 부자는 때.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때는 몇 월, 며칠 이 때가 아니라 무리지어 있다 할 때의 때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머리 숫자. 때 나누다 머리 숫자. 그러니까 무언가를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무언가를 중심으로 해요. 해서 나누어 놓은 것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게 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한자를 찾는데 필요한 기본 글자로 여기 넘어갈게요. 자전에서

형을 중심으로 한자를 정리, 분류, 배열한 것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자형을 중심으로 한자 정리, 분류, 배열한 것 중에서 요게 바로 부가 되는 거죠. 나누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어서 무리 지은 거 요게 바로 부이고요.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에 공통된 한자가 바로 머리 숫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섹터 안에는 뜻이 공통된 부분에 한자가 막 들어가 있고 그 공통된 한자가 바로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설명이 너무 길어서 오히려 헷갈릴 것 같네요. 쉽게. 한자의 뜻을 결정하는, 100%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아서 한자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부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뜻을 나타내는 부분에 공통된 한자, 뜻을 나타낸다, 여기에다가 색칠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자를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한자이지만, 아! 이게 부수구나 라는 걸 알면 한자의 뜻이 대충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유추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수는 선생님 총몇 개가 있나요? 2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14개의 부수가 모두 다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자, 지금은 부수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것, 위치에 따라서 부수의 모양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글자가 아닌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글자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몇 글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온 글자는 다 아시죠? 사람 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해서 왼쪽에 쓰일 때는 보통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서로 다른 글자가 아니라 같은 글자이다. 어우, 선생님, 왜 헷갈리게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키나요? 라고 묻는다면 요 쉬다 유자 볼까요?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한자를 쓰면, 한자가 너무 뚱뚱해지잖아요. 한자의 모양 안 예뻐요. 그쵸? 아, 그러니까 한자의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변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첫 번째 한자, 쉬다 휴자의 부수는 사람 인자. 요거 또 가만히 보면 느낌이 오죠. 아, 사람이 나무 옆에 있네요. 뭐, 나무 옆에서 주로 뭐 하겠어요? 그늘 밑에서 쉬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휴식하다 할 때의 휴자가 요 휴자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요렇게 부수가 왼쪽에 위치할 때 우리는 보통 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쉴 휴자의 왼쪽에 있는 글자는 사람 인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변, 뭐 손수 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변은 아 부수의 위치를 일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글자는 지금 왼쪽이 아니라 한자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이럴 때는 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 도자의 변형이고 오른쪽에 붙었으니까. 칼도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손수변, 칼도방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변이 뭐고 방이 뭐야? 라는 의심이 든다면 아, 그건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지요. 칼도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롭다 리자로 알고 있는 요 글자 왼쪽에는 벼 화자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칼도자예요. 벼를 베려면 칼이 무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칼이 잘 들어야지 한번칠때 벼가 쫙쫙 베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뜻이 있냐면 날카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맞아요. 날카로운 칼이 벼를 베는 데는 더 이롭겠죠.
이렇게 외우자라는 겁니다. 와, 선생님 너무 예리하신데요. 예리 할 때도 요 글자를 쓰는데 그때는 이롭다의 뜻으로 풀면 답이 안 나오죠. 날카롭다의 뜻도 있다.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번에는 마음 심자네요. 마음 심자. 오, 변형된 모양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다른 글자랑 결합해서 왼쪽에 쓰이면 요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네모를 치고 있는 요 모양은 마음 심자가 아래쪽에 쓰일 때 바뀌는 모양입니다. 우선 예로는 왼쪽에 쓰인 것 나왔네요. 요거부터 볼까요? 마음 심자에다가 풀을 청자가 결합이 됐습니다. 왼쪽에 위치했으니까 부스의 위치는 변이 되겠죠? 마음심변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마음심자가 부스로 들어가면 주로 감정과 관련된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뜻이란 뜻도 있고, 마음, 사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이 글자를 보고, 아, 홉, 으로 읽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자를 좀잘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요 글자는 공손하다의 뜻을 가진 공자입니다. 밑에 보시면 요런 모양이 있죠. 요게 자글소자 옆에다가 점을 잘못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마음심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아래에 쓰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꼭 기억해야 될 건, 아, 마음심이 부스로 들어가면 감정과 관련된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구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수자가 나왔습니다. 손수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이 되면 요렇게 모양이 바뀌죠. 일단 아래쪽에 있는 요런 모양과 헷갈리면 안될것 같아요. 손을 펴면 손이 올곧죠. 올곧죠. 올곧아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축 늘어져 있죠. 요거는 개견자의 변형인데, 아,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요. 아, 요거는 개의 꼬리구나. 개의 꼬리가 쫙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라도 외우자라는 겁니다. 손수자가 부스로 들어가면 당연히 손으로 할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뜻으로 이제 가겠죠. 여기요, 저기요, 가리키다의 뜻을 가진 한자도 그렇고, 야구 이야기를 했었는데, 투수, 포수, 다 손으로 던지고 손으로 잡죠. 다, 요 손수자가 붓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막을 것자, 손으로 이렇게, 막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은 물수자입니다. 물수자, 요런 식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다 해자 왼쪽에 보면 지금 점이 세 개죠. 점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점이 세 개니까 3에다가 물 숫자 수 삼수에다가 왼쪽에 있으니까 위치가 변. 그래서 보통 삼수 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물 숫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 삼수변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삼수가 있다는 건 1수, 2수, 4수도 있나요? 1수, 4수는 없고 2수가 있습니다. 2수는 그러면 당연히 2획이 되겠죠. 요렇게 2획이 됩니다. 요거는 뭐의 변형이냐 하면 얼음 빙의 변형입니다. 얼음 빙의 변형. 물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졸졸졸졸 흐르다가 얼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이수변은 얼음 빙의 변형이구나. 그러면 얼음 빙의 변형이니까 요 이수변이 들어가는 한자는 다 얼다, 차갑다, 시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번 우리 찍어 볼까요? 이 글자 모르는 친구들. 음은 오른쪽에 있는 동이에요. 동. 그런데 부수가 지금 얼음빙의 변형이니까 아, 얼거나

차갑거나 시리거나의 뜻을 가진 동자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 동자는 얼다 동자예요. 아, 손가락이 얼었어. 아파요. 동상 걸렸어요. 할 때의 동자. 명태가 꽝꽝 얼었어요. 동태가 되었다. 할 때의 동자.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 할 때의 동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수를 알고 있으면 전체적인 한자의 뜻을 외우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개견자죠. 개견자가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사납다의 뜻으로 간다거나 네발 달린 짐승의 이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구자가 보이네요. 손수자와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불화자이네요. 불화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이 되어서 아래쪽에 쓰일 때는 이렇게 짬짬짬짬 점네 개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요거 가스레인지 불꽃처럼 보이지 않나요?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넣기. 가스레인지 불꽃. 그러면 요 위에 어떤 글자가 올라가 있더라도 불 위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뜨겁거나 덥거나 타거나 찌거나 익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이런 뜻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요. 물론 모든 한자 아래에 점네개 있다고 해서 불화자는 아니죠. 예를 들자면 이거 점네 개가 있지만 이거는 불이 아니에요. 이건 말맞자죠. 말에 내 다리를 점으로 표현한 것. 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점네 개가 아래에 있으면 보통 부수의 위치는 발이라고 하는데 뜨겁다, 덥 찌다, 삶다 등과 같은 불의 작용과 관련된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고기 육자가 되겠죠. 몸의 뜻도 가지고 있는 고기 육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이 되면 마치 달월자의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달월자랑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기 위해서, 오, 이거 달월은 달월인데, 원래 6이라는 한자의 변형 달월이야. 그래서 육달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달월이란 말은 고기육의 변형이다라는 얘기죠. 이 육달월이 부수로 들어가면 신체의 일부를 나타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뇌라든가, 간이라든가 창자를 나타내는 장이라든가 이런 한자에 모두 요 고기육자의 변형된 모양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요 글자는 다리 각자예요. 이 고기육자 빼고 오른쪽에 있는 한자 우리 본문에서도 몇번 나왔습니다. 물리칠 각자, 기각하다. 그럴 때 물리칠 각 자, 도리어 각자로 쓰였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아, 이거 음은 각이고 신체의 일부와 관련된 뜻을 가진 한자니까 아하, 각선미 할 때의 각자, 다리 각자이구나. 이인 삼각, 두 사람이서 세 다리로 뛴다라는 얘기구나. 할 때의 각자, 다리 각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부수를 알면 외우기가 쉬워진답니다. 그러니까 부수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풀초자입니다. 풀초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해서 위쪽에 쓰이면 이런 모양, 마치 열십자 두개 모양으로 바뀌죠. 요게 들어가면 당연히 풀초가 부수이기 때문에 식물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안 외워지신다면 지금 요거는 흙이에요. 땅 위에 새싹이 파릇 파릇 돋아나는 모양이구나. 아, 이거 풀이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밑에 될화 자와 결합을 하면 꽃화 자가 되지요. 다음 오드의 자이네요. 오드의 자가 다른 글자랑 결합을 해서 왼쪽에 쓰이면 요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요런 모양 하나 둘셋넷 다섯. 굳이 이 한자를 선생님이 왜 쓰냐 하면 하나 둘셋넷요 글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 획이 있냐 없냐에 따라

따라서 한자가 완전히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옷의자예요. 이렇게 외우자고요. 옷의자 옷걸이에 탁, 옷걸이에 탁, 옷걸이에 탁탁탁 걸어야 되겠죠. 아, 요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없으면 그럼 무슨 글자냐? 얘는 요렇게 생긴 보이다 시자의 변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자의 모양이 한획 차이이지만 얘는 옷의, 얘는 보일시.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옷의자가 부스로 들어가면 옷과 관련이 있거나 옷을 입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입을 피자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다 이런 뜻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당하다, 피동의 의미까지 간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한자의 총획입니다. 총획. 그러니까 한자의 모든 획이다. 자, 요 글자 잠깐 볼게요. 요 글자는 그림화 자로 많이 쓰인 한자입니다. 물론, 그을 획이라는 음뜻으로 쓰이지만 보통은 그림화, 그리다 화 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요 글자를 살짝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자는 그리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고, 그을 획자 같은 경우는 그을 때는, 찌익 그을 때는 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칼도의 변형, 아까 이렇게 세로 획, 두 획이었죠. 그것을 옆에다가 붙여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써보면 정확한 그을 획자는 요 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총획이란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구성하는 모든 획의 수를 말한다. 그냥 한자 쓸때 모든 획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일일이 아 이게 몇 획이지? 이걸 다 기억을 하겠어요. 하지만 정확한 획수를 알면 한자의 모양도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쓰기 연습할 때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구자가 나왔네요. 입구자 하나, 둘, 셋, 삼획이다라는 얘기죠. 기역, 우리 한글의 기역 모양은 한 획으로 처리합니다. 하나, 둘, 셋. 입이 붓으로 들어가면 입으로 할수 있는 것과 관련된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재호야 하고 부른다던가, 먹는 것도 먹을 식자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뭐 가능하겠죠. 노래를 하거나 다 입으로 하는 거니까. 아, 입구자가 붓으로 들어가면 입으로 할수 있는 것과 관련된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3, 4, 5, 6 이렇게 됐으니까 4획 이제 금자가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사획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지, 금. 우리말 아니에요. 단지 지자에 이제 금자. 선생님이 강의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일, 그러면 금요일 아니에요. 금일은 오늘이란 뜻이 되겠죠. 쓰다, 용자도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획이 되겠죠. 등용하다 할 때도 요 용자를 쓰겠고요. 땅, 지자, 육획. 요렇게 육획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옆에, 교재 옆에, 여백에다가 한번 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할 형자가 나오는데 만사 형통해라 할 때의 형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한 획을 더 그으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요거는 누리다 향자가 됩니다. 누리다 향자. 유명한 분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향년 몇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향년. 향년이라는 말이 누린
나이, 살아생전 누린 나이라는 뜻이 되겠죠? 헷갈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일사자가 나오네요. 총획도 총획이지만 일사자는 다른 뜻도 있다라는 거, 섬기다의 뜻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충신, 불사, 이군 들어보셨죠?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는 이군, 두 임금을 불사, 불, 사, 섬기지 않는다. 섬기다의 뜻도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믿을 신자도 가만히 보면 재밌죠? 왼쪽에 사람 인자, 오른쪽에 말씀 언자. 사람의 말에는 모름지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신뢰로워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높을 꽃자도 보이는데 이 높을 꽃자도 높다 그러면 딱 눈에 보이진 않지만 높은 누각의 모양을 본떠 만든 한자가 됩니다. 선생님, 이런 부수 문제, 총액 문제도 수능에 출제가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 한자의 부수는 뭘까요? 이 한자의 총액은 몇 획일까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유형으로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4번 문제인데요. 지금 총액과 부수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 총액과 부수를 달달달달달달달 다 외워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자의 음과 활용 예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할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수를 알면 한자의 뜻을 유추하기가 좀 쉽고 총액을 알면 한자의 모양 예쁘게 나오니까 이왕이면 더잘 알려고 노력하면 좋겠죠. 4번 문제 볼까요? 이 한자의 음은 요 글자와 같아요. 요 글자는 좋아하다, 좋다라는 뜻을 가진 호자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호의 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 1800자 한자의 음과 뜻 모양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 갈 거니까 음은 금방 해결이 되겠죠. 일단 1번은 짓다, 만들다의 뜻을 가진 작 임으로 땡입니다. 2번은 고치다의 뜻으로 쓰이는 개 임으로 역시 땡이죠. 3번은 턱 밑살 내지는 오랑캐의 뜻으로 쓰이는 호. 아, 답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 음이 호이니까요. 오랑캐 호자 그러니까 갑자기 호떡, 호빵, 호주머니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호떡 우리말 아니죠. 호주머니 우리말 아닙니다. 호자가 바로 이 오랑캐 호자를 씁니다. 왜 오랑캐 호자를 쓰는지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4번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죠. 부르다의 뜻을 가진 호자입니다. 음이 호니까요. 5번은 나누다의 뜻을 가진 별자이므로 답이 될 가능성이 없겠죠. 3번, 4번 중에 있네요. 총획은 서울 경자와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획이에요. 3번과 4번 중에 8획인 것을 골라 가야죠. 부수는 을플, 음과 같아요. 난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입으로 막 읊는 거, 입으로 읊으니까 입구자가 부수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입구자가 부수인 건 3번, 4번 중에 눈에 보이죠? 이 글자 뒤에 이름명자를 결합하면 우리가 찾아야 할 한자의 음은 호라는 걸 알았으니까 호 뒤에 이름명, 그러면 호명이네요. 호명은 이름을 부름 뜻하는 말로 쓰여. 그러면 부르다 호자가 정답이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부르다의 뜻을 가진 호자는 4번이 됩니다. 그러니 부수, 총액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는 않아도 문제 충분히 풀수 있다라는 거지요. 한자의 짜임으로 갑니다. 한자의 짜임이라는 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상형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물고기 어자 나왔을 때 상형이라고 살짝 언급을 했죠. 아주 아주 아주 기본적인 한자 만드는 원리가 되겠죠.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라는 겁니다. 상형,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가? 이렇게 외우려면 잘안 외워지죠. 역시 한자만 알면 끝. 한자, 요 상자는 코끼리 상자가 되겠죠. 고대 중국은 황하 유역에서 발달을 했다는 거다 아시죠? 이 시절에는 코끼리가 살고 있었는데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코끼리가 다 사라지게 됐어요. 후세 사람들은 코끼리의 뼈, 그 모양을 보고 또는 코끼리의 그림, 그 모양을 보고 코끼리를 본떴단 말이죠. 그래서 코끼리라는 뜻 말고도 모양이라는 뜻도 있고 본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형할 때는 본뜨다의 뜻이 되겠죠. 형자가 모양 형자이니까 요 모양 형자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 터럭삼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면 무늬라든가 빛깔이라든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의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자 역시 모양 형자죠? 그러니까 상형은 모양을 본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 인자, 이런 사람의 모양을 본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으니까 사람 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복습. 우리 성어, 시간에 배운 한자 성어 중에서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거 선생님이 모아봤습니다. 주기급 인에 인자가 들어가네요. 나에게 미루어 보고 드는 생각으로 남에게도 그렇게 대하거나 행동할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역지사지와 의미가 통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촌철살인,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주 짧은 말로도 충고를 할수 있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방약무의는 안하무인과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주 오만방자하게 제 멋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방약무인 또는 안하무인이라는 말을 쓰죠. 두 번째는 하늘에 떠 있는 해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해일자. 요 해일자도 요런 해의 모양을 본떴으니까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되겠죠. 한자를 만드는. 오, 해가 저렇게 생겼네. 그래, 우리 해일자, 요렇게 약속하자라는 방법이니까요. 그렇죠. 해일자가 들어가는 성어도 몇개 적어 봤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배운. 해가 한번 떴다가 지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날, day의 의미도 있죠. 나날이 다달이 발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취월장. 에도 일자가 들어가 있네요.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할 때 쓰는 작심삼일 할 때도 일자가 들어갑니다. 꽃은 10일 동안 붉은 것이 없다. 아무리 성한 것도 오래 가지 못하여 곧 쇠퇴하게 마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역시 날일자, 해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산산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자. 이게 바로 상형의 원리죠.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다라고 풀이가 되는 산전수전,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심하게 고생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청산유수 그러면 풀은 산에 흐르는 물처럼 막힘 없는 거침 없는 그런 말솜씨를 뜻할 때 쓰는 말이 되겠고요. 다른 산의 돌이라고 풀이가 되는 타산지석. 다른 산에 있는 못난 돌이라도 발로 뻥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져다가 내가 가진 구슬을 옥을 가다듬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남의 단점도 나의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됨을 나타내는 성어가 됩니다. 지사로 갈게요. 세상에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일사자죠? 일을 지,
가리켜서 만든 한자가 됩니다. 지자는 손가락이란 뜻도 있죠. 손가락 도장 찍어라. 그럼 지장 찍어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손가락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손가락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건 여기요, 저기요, 거기요 하고 가리키는 거니까 아, 이런 뜻도 있구나. 어떤 일을 가리켜서 다시 말해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가리켜서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글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 씨, 눈에 안 보이는데? 아래, 눈에 안 보이는데? 2층에서 보면 3층이 위인데, 3층에서 보면 3층은 위가 아니잖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이렇게 기준선을 잡고 그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몇 획을 더해서 요거 위라고 하자. 반대로 요거 아래라고 하자. 요런 게 바로 지사의 원리다라는 거죠. 뿌리, 땅 속에 박혀서 안 보이네. 뿌리? 아, 뿌리는 나무의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무의 아래쪽에 한 획을 더 그어서 근본, 뿌리라고 하자. 이런 원리가 바로 지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윗상자, 아래 하자 정도는 다 아시겠죠? 위는 오르다의 뜻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다. 윗사람이란 뜻도 있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임금이니까 임금의 뜻도 있습니다. 하자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아래라는 뜻도 있고, 내려가다,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고, 아래 사람이란 뜻도 가지고 있겠죠. 윗상자, 아래 하자가 들어가는 우리 교재에 나온 성어, 복습 삼아 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상가상 윗상자가 들어가 있죠. 눈 위에 서리가 더해졌다. 어우, 눈만으로도 차가운데 더 차가운 서리가 더해지다니.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쓰는 말이 되겠고, 반대로 좋은 일 위에 좋은 일이 더해질 때는, 아이고, 여기 금상첨화인데 금자가 하나 빠졌네요. 아, 선생님이 요렇게, 네,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이 더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옥상가옥이라는 말도 있죠. 지붕 위에 지붕을 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덧없이, 부질 없이, 무언가를 다 더해가는, 그런 걸 뜻할 때 옥상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상누각은 모래 위에 누각. 와르르 무너지기가 쉽겠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곧 무너져버릴 일이나 물건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요번에는 하자가 들어가 있는 성어를 볼게요. 막상막하. 더 낮고 못함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요. 뭐, 호각지세, 백중지세, 이런 말들과도, 난영난제, 이런 말들과도 통할 수 있다 배우고 온 기억이 납니다. 아래로부터 배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 어려운 이치를 깨달을 때, 하학상달이라는 말도 쓰고요.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불치하문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약무인과도 통할 수가 있는 안하무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 남을 업신여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에도 아래 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의 짜임,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상형과 지사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22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Hallo,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오늘 뭐 할 거냐면요. 13강 문화, 그리고 실전 문제 풀 거고요. 14강도 문화랑 또 실전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자, 13강에서요, 일단 독일의 문화에서도요, 음식 문화 같이 볼게요. 아침은요, das Frühstück이라고 하죠.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아침이랑 저녁 식사는 차게 먹어요. 차게 먹는다는 게 뭐냐면, 불에 이렇게 조리한 음식을 잘안 먹고, Kaltessen이라고 해서 찬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버터나 잼을 바른 빵 같은 거 먹고요, 달걀이나 커피, 우유, 이런 거 마시면서 이렇게 막 요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걸로 먹는 느낌, 뭐 요거트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아침 식탁에서 볼수 있는 메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타겟센, 점심 식사죠. 점심 식사는요, 불에 조리한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요, 와메스센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먹냐면요, 육류나 생선으로 된 주요리를 먹고, 마일락이라고 해서 이제 사이드 메뉴로 감자, 밥, 누들, 요런 거를 먹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해보면 한국인은 이렇게 푸짐한 저녁 식사를 먹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반면에 독일인들은 푸짐하게 점심 식사를 먹습니다. 이건 약간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한국인들은 점심은 보통 회사나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저녁을 가족끼리 모여서 먹는데 독일인들은 이제 점심에도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푸짐하게 점심 식사를 먹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벤트에센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아벤트에센은요, 아침 식사처럼 칼테스에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벤트에도 저녁에도 다시 빵이나 소시지 이런 걸 먹어요. 그래서 치즈나 소시지를 곁들인 검은 빵을 먹으며 저녁이니까 이제 맥주도 한잔하고 차를 마십니다. 저녁에도 빵을 먹으니까 아벤트에센이라고도 하지만 아벤트브로트이라고도 불러요. 저녁에 빵을 먹는 문화 때문에 저녁 식사를 아벤트브로트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메뉴를 먹습니다. 자, 독일의 식사에 대한 글인데요. 되게 긴데 우리 한번 천천히 좀 빨리 읽어볼게요. 자, in Deutschland gibt es drei Hauptmahlzeiten. 독일에는요, 세 번의 주요 식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이겠죠. Frühstück, Mittagessen und Abendessen. 이렇게 세 개입니다. Das Frühstück ist oft die wichtigste Mahlzeit am Tag. 아침 식사는요, 종종 그 wichtigste Mahlzeit. 제일 중요한 식사래요. 하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독일인들은 아침 식사라고 생각을 한대요. Es gibt Brötchen oder Brot mit Butter, Käse oder Wurst. 작은 빵이나 빵을요, 뭐랑 먹냐면 버터나 치즈나 소시지랑 먹습니다. Manchmal gibt es auch Eier, Müsli oder Joghurt. 그리고 때로는요, 계란, 삶은 계란 같은 거 먹거나 뮤슬리나 요거트 있습니다. Dazu trinken die Menschen gerne Kaffee, Tee oder Saft.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뭐를 마시기를 즐겨 하냐면요. 커피나 차나 주스 같은 거 마십니다. Das Frühstück ist meistens eine kalte Mahlzeit. 그리고 아침 식사는요, 대부분 Kaltessen이야. Kalte Mahlzeit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식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침 식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제 점심 식사 볼게요. Das Mittagessen ist oft die warme Mahlzeit des Tages. 점심 식사는요, 자주 뭐냐면, warme Mahlzeit래, 따뜻한 식사래. 아까 warmes Essen이라고 했어요. 따뜻한 식사, 하루에 따뜻한 식사입니다. Typisch sind Gerichte wie Schnitzel mit Kartoffeln oder Bratwurst. 아주 typical한 거, 전형적인 건 뭐냐면, 이러한 요리래. 어떤 요리냐면, 슈니첼을 감자랑 먹는다든지, 아니면 브라트워스트 이렇게 구운 소세지 같은 거 요런 게 전형적인 독일인의 점심 식사입니다. Es gibt Fleisch, Fisch, Gemüse, Reis oder Nudeln.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Fleisch, 고기나 Fish, 생선이나 야채, 그리고 밥, 누들 요런 거 면류 요런 걸 먹습니다. Das Mittagessen ist für viele die größte Mahlzeit. 많은 사람들에게 점심 식사란 건 größte Mahlzeit래. 제일 거대한, 제일 성대한 식사래. 아까 점심 푸짐하게 먹는다고 했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점심 식사에 대한 내용이고, 저녁 식사도 봅시다. Das Abendessen heißt oft Abendbrot. 내가 한말 여기 나왔지? 저녁 식사는 Abendbrot이라고도 불립니다. Es gibt Brot mit Butter, Käse oder Wurst. 빵을 버터나 치즈나 Wurst랑 먹습니다. Manchmal gibt es auch einen kleinen Salat. 그리고 때로는요, 이제 작은 샐러드도 같이 먹습니다. Traditionell isst man in Deutschland morgens und abends kalt. 전통적으로 독일에서는요, 아침이랑 저녁을 차게 먹고, 아까 칼테스에센이라고 했어요. Und mittags warm. 점심에요, 따뜻하게 먹습니다. Warmes Essen이라고 했죠? Aber immer mehr Menschen essen heute auch abends warm.

하지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은 저녁 식사에 따뜻하게 먹는데, 이것도 문화적으로 요즘은 독일에도 이제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저녁이다 보니 저녁을 좀 푸짐하게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독일의 식사 봤고요. 식사도 좋지만 또 식사할 때좀 매너 있게 먹어야 하잖아요. 식사 예절도 한번 볼게요. Es Manieren in Deutschland, 독일의 식사 예절. Manier 하면은요, 원래 die Manier 하면 영어의 매너야. 그래서 단수로 하면 방법, 이런 뜻인데, 영어도 매너를 매너스라고 S를 붙여야 예절이란 뜻이 되잖아. 매너 좋다 할때그 예절이 되잖아요. 독일어도요, Manieren 이렇게 복수로 써야, 그러니까 예절이란 뜻이에요. 독일의 Es Manieren, 식사 예절. 일단은요, Pünktlichkeit, 밥 먹자 하면 제 시간에 좀 와야겠지? 시간 엄수. Zum Essen sollte man pünktlich sein. 제 시간에 와야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예절이고요. 두 번째는요. Warten. 기다리기가 또 예절이래. 뭘 기다리냐면 Man beginnt erst mit dem Essen, wenn alle am Tisch sitzen. 일단 언제 먹 식사를 시작할 수 있냐면 모두 식탁에 좀 앉았을 때 그냥 막 허겁지겁 먼저 먹으면 안 되고 좀다 앉아가지고 Und die Gastgeberin oder der Gastgeber guten Appetit gewünscht hat. 그 주최자 여자, 주최자 남자가, 남자 또는 여자 주최자가, 뭐 여기선 집 주인이겠죠? 집 주인이거나 아니면 뭐 요리한 사람, 요 사람이 guten Appetit라고 말하면 그때 먹어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른이 수저를 들면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독일은 다좀 앉아서 먹자 하면 그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eak benutzen. 그리고 좀 요 식사 도구를 써라. Messer und Gabel sind wichtig. 나이프랑 포크가 이제 중요하죠. Man isst fast alles mit Besteck.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거를 이제 Besteck을 가지고 먹는데, Besteck은요, 식사 도구죠. 그러니까 나이프나 포크 같은 걸로 먹는다. 심지어 뭐를 피자나 옵스트도 과일이나 피자 같은 것도 막 손으로 먹지 않고 이렇게 포크 찍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Hände auf den Tisch. 손은 어디로? 식탁 위에 두어라. 손은 테이블 위에 두어야 한대. Die Hände sollten immer sichtbar sein. 손이 항상 보여야 된대. 이건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릎에 손을 올리는 게 공손한 느낌인데 독일은 손을 좀 보여줘야 돼. 이거는 중세에서 온 영향인데요. 그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손을 좀 이렇게 드러내잖아. 그것처럼 이 매너가 독일에서는 매너가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Sie gehören auf den Tisch? 손은요, 이렇게 좀 티슈 위에 있어야 하고요. Aber nicht die Ellbogen. 근데 팔꿈치는 아니래. 우리도 손이나 팔꿈치 이렇게 올리면 좀 그렇잖아. 독일도 팔꿈치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Schmatzen vermeiden. Schmatzen은 쩝쩝쩝이거든. 쩝쩝쩝 하는 거. Vermeiden 피하기. 쩝쩝 소리 안 내기. Man isst mit geschlossenem Mund. 좀 닫은 입으로 먹어라 라는 거니까 입을 막 벌리고 막 말하면서 먹지 않고 입을 좀 이렇게 닫아서 먹어라 라는 거고요. Danke sagen. 고맙다고 해라. 언제? Nach dem Essen sagt man Danke. 고맙다고 하거나 Oder das hat gut geschmeckt. 참 맛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지. 너무 맛없으면 맛있었어요 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Danke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요게 독일의 식사 예절이래요.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지 않은 거 살펴봅시다. Isst du nicht gern Fleisch? 너 고기 먹는 거안 좋아해? 너안 좋아하긴. Ich esse es gern. 나 되게 좋아해. 나 자주 먹어. 잘 먹어. 자, Fleisch의 F는요. 뭐 F는 우리 볼 것도 없는 게 항상 F 발음이에요. 얘는 항상 뭐 이거야, F는. 그러면 여기 Fart도 당연히 F고 Unfall도 당연히 F겠지? 근데 지금 같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2, 4, 5번도 봐야겠다. 파터. 이렇게 파우가요. 단어의 맨 처음에 있으면 F 발음합니다. 이렇게 F처럼 발음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네. 단어의 맨 처음에 있으면 뭐라고? 이렇게 파우가 단어의 맨 처음에 있으면 F로 발음하는데 당연히 4번이 정답이겠지. 클라비어라는 명사는요. 외래어예요. 외래어에서는 파우가 뭘로 발음 난다 그랬어? V로 발음 난다 그랬어. 외래어의 특징은 또 뭐였냐면 이 파우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파우가 있다? 외래어 아니야? 그럼 얘는 우로 발음 나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요거 쉬운 문제네. 요거 보자. 식탁인데요. 일단은 요거 뭐야? 유리컵이네. 글라스. 여기 게 들어갈 거고요. 요거 뭐지? 포크, 가블. 베 들어갈 거고요. 요거 뭐야? 류펠, 숟가락, 에가 들어가야겠네. 여기는 나이프,

에악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빼악. 답 2번이죠? 요거는 쉽게 풀었습니다. 자, 3번. 공통으로 들어갈 말. 요런 거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의어잖아. 최소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잖아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합니다. 와, 그럼 비스트 너왜 이렇게나 이래? 너왜 그렇게 암 가난한? 너왜 이렇게 가난해? 이거는 뭐쓸 수는 있겠지만 너무 나쁘니까 일단 빼고. 뮤즈는 나쁜이란 뜻도 있고 화가 난이란 뜻도 있으니까 얘좀 가능해. 자우어도요 신이란 뜻도 있지만 화가 난이란 뜻도 있으니까 너왜 이렇게 화가 났어? 뭐 가능하죠? 잘지신은 이거는 짠이란 뜻인데 너왜 이렇게 짜? 이렇게는 잘안 쓰거든요. 얘안 돼. 샤프는요 매운이란 뜻도 있고 내가 좀 성격이 예민하고 예리한 거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2, 3, 5로 좀 줄이고 The milk is 이렇게 기브어된 듯대. 우유가 이렇게 변했대. 어떻게 변했을까? 우유가 옛날에 한번 배웠었는데 자우어 하면은요 이렇게 산패한이란 뜻도 된다 그랬어. 신이란 뜻도 되지만 시다 못해 이렇게 산패한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유가 자우 기브어된 요거 가능하네. 그러면 여기도 만나볼까? These oranges is to sour for me. 이 오렌지는 나한테는 너무 셔. 신이란 뜻의 영어에 싸워잖아. 싸워 하시면 되겠죠? 요거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음식의 맛 표현하는 명사 형용사들 중에 이렇게 싸우어가 신이란 뜻도 있지만 뭔가 산패하고 아니면 화가 난이란 뜻도 있다는 거 아시고요. 샤프도 매운이란 뜻도 있지만 뭔가 예리하고 칼 같은 게그 아주 예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내 성격이 되게 예민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Ich bezahle das Hähnchen und ein Bier. 저는요, 요 치킨 요리하고 맥주 한잔 요거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니깐요. Das macht 18,30 €. 18유로 30센트예요. Hier sind 20 €, 20유로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겠어? 그치, 보통 10% 정도 팁을 줘야 하니까 20유로 주면서 가지세요. 잔돈 됐어요. 잔돈 넣어두세요. 이렇게 가야 vielen Dank, auf Wiedersehen 하겠죠? 고맙다고 하겠죠? 팁을 안 주면 약간 좀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여서 뭐 진짜 싸우자는 느낌이기 때문에 팁은 좀 반드시 좀 주셔야 돼요. 서비스가 괜찮았다면. 그래서 팁입니다. 뭐였지? 1번. 너무 쉽다. 그치? 스팀죠.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넣어두세요. 이런 느낌. 나 함지 레시트. 진짜 옳고 그르고의 이야기는 아니죠? How does English make? 먹은 사람이 맛있냐고 묻는 거 이상하죠? Es möchte bitte bestellen. 지금 주문하겠다는 거 아니고. Kann ich bitte die Speisekarte haben? 이제 와서 지금 메뉴판을 보겠다는 거 아니죠? 지금 다 먹은 거야.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Ist du gern Schnitzel? 너 Schnitzel 먹는 거 좋아해? Das ist sehr lecker. 맛있잖아. Aber 이거. 그랬더니 Pizza schmeckt mir auch gut. 피자는 나한테도 맛있어 했어요. 갑자기 피자 얘기가 왜 나왔겠어? 얘가 나는 근데 피자가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피자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야겠지. 피자도 좋아. 뭐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피자 좋아하는 얘기가 아닌 거 찾아봅시다. Ich esse lieber Pizza. 난 피자 더 좋아해. 가능하고요. Ich esse Pizza fast nie. 나는 피자는 거의 안 먹어. 이거는 반대되는 내용이지. 답이 2번이네요. Mir schmeckt Pizza besser. 나한테는 피자가 더 맛있는데 맞고요. Am liebsten mag ich Pizza. 나는 피자를 제일 좋아해. 맞고요. Mein Lieblingsessen ist Pizza.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2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음은 6번. Entschuldigung, 실례합니다. 뭐라고 하니깐요. Gern, 좋아요. Das macht. 요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이 들어가는지 알았다. 합계가 얼마이다. 가격이 얼마이다. 란 뜻이죠. Das macht 25 €, 25유로 80센트입니다. Wie möchten Sie bezahlen?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카드입니까? 현금입니까? 뭐 이런 뜻이겠죠? 카드입니다. 했어요. 어쨌든 빈칸에는 계산하고 싶은데요가 들어가야겠죠? 계산하고 싶은데요. Ich möchte zahlen. 맞고요. Der Rechnung bitte. 이거 기억나요? Rechnung이 계산서였어. 이거 Quittung이랑 구분하라 그랬어. Quittung은 영수증이고 Rechnung이 계산서니까 계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Ich hätte gern Menü 1. 1번 메뉴 주세요. 이건 먹기 전이고. Ich werde gern die Speisekarte haben. Sehen. 저는 메뉴판을 좀 보고 싶은데요. 아니죠? 지금은 먹고 나서 계산이니까.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다음 7번 Viva dein Essen. 음식 어땠어? 네가 먹은 음식 어땠어? Es hat toll geschmeckt. 엄청 맛있었어. Ich bin auch zufrieden. 나도 만족해. 내 것도 맛있었어. Heute 이렇게 하니까 Wirklich? 진짜? Das ist ja nett von dir. 너 진짜 친절하다. 요때 친절하다는 건걔 성격이 친절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한이 행동에 대한 평가죠? 너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너 친절하네 라고 했어. 자, 밥을 다 먹고 맛있었어? 오늘은 내가 쏠게. 그치? 쏠게 들어가야겠죠? 쏠게. Get ass off me. 그거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할 거다. 요거 맞고요. Lade ich dich ein. 내가 너를 초대할게. 내가 너한테 쏠게. 맞고요. Bist du mein Gast. 너 오늘 내 손님이야. 내가 쏠게. Danke ich dir für die Einladung. 초대해줘서 고마워. 요거는 좀 이상하지? 약간 우리도 밥 먹고, 아, 잘 먹었어. 하고 그냥 돈안 내고 나가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4번은 아니죠. 5번. Get das Essen auf meine Rechnung. 그 음식값이 내 레시늄, 내그 계산서로 들어온다라는 거니까 내가 낸다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1, 2, 3, 5번 여러분 친구한테 밥 사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알아두시고 4번은 관련 없습니다. 자, 다음 볼게. 식탁 예절. 마니어 하면, 디 마니어 하면 원래 매너, 영어의 매너처럼 방법이란 뜻이고 마니어건 하고 이렇게 항상 복수로 써야 매너 좋다 할때그 매너예요. 예절이란 뜻이에요. Unsere Tischmanieren, 우리의 식탁 예절. Wir waschen vor dem Essen die Hände.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Wir kommen pünktlich zum Essen. 밥 먹는 시간에 이제 pünktlich하게 온다. 그 시간을 엄수해서 온다. Wir beginnen erst mit dem Essen, wenn alle am Tisch sitzen. 우리는 언제 비로소 식사를 시작하냐면 모든 사람이 am Tisch sitzen. 이렇게 그 식탁에 앉았을 때 먹는다. Wir sprechen nicht mit vollem Mund. 꽉찬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즉 입에 막 음식 가득 넣고 막 말하지 않는다. Beim Essen benutzen wir keine Handys. 밥 먹을 때 핸드폰 사용 안 한다. 뭐 가족 간에 뭔가 예의 같죠? 틀린 거는요. 4번이죠. 자기 접시에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다음 9번. Guten Appetit. 맛있게 드세요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너도 맛있게 먹어 해야겠지? 너도 맛있게 먹어. 요거밖에 없네. 땅케 고맙고 Gleichfalls, 너도, 너에게도 똑같이 라는 표현이어서 너도 맛있게 먹어라 라는 거죠. Alles Gute.

이런 문장인데요. 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니까 일단 여기가 성격이 오고 여기 사격이 왔어. 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근데 헤아겐이 일단 이상하다, 그치? 왜냐면요, 이 헤아 신사라는 명사는요, 엔변한 명사기는 해. 엔이 붙는데 복수에서는 엔이 붙지만 단수에서는 2, 3 사격에 다 엔만 붙어요. 그래서 이거 예외라고 주의하라고 했었거든. 무슨 말이냐고? 여기에 엔을 L을 없애줘야 돼. 그래서 단수 삼격에서는 해연 이렇게 엔만 와야 돼서 헤렌 아니고요. 해안이에요. 그래서 얘 틀렸네. 틀렸고. 4번. Ich zeigte dem Polizisten meinen Ausweis. 나는 그 경찰관에게 내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라는 문장. zeigen 동사도요. 영어의 수여 동사처럼 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던데 여기 삼격, 여기 사격이란 말이야. 그럼 Polizist라는 명사를 생각해 볼게. 이렇게 ist로 끝나는 명사들 중에 엔변화 명사들이 많거든. 여기도 엔변화 명사여서 엔이 붙어요. 남성 삼격이어서. 얘는 잘 쓰였습니다. Ein Mann fragt meinen Nachbarn nach dem Weg. 한 남자가 내 이웃한테 길을 묻는다라는 문장인데요. Fragen, 누구에게 질문하다니까 왠지 성격이 올것 같지만 예외적으로 사격이 와서 중요하다 했어. 여기 사격이에요. Meinen 한거잘 썼고요. Der Nachbarn은 엔변화 명사예요. 남성 명사지 엔변화 명사는. 그리고 사격이니까 엔 붙었어. 그래서 얘잘 썼습니다. 답은요, 매와 치가 있는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얘는요, 엔변화 명사 또는 약변화 명사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엔변화 명사 꼭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11번,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We have not drei Flaschen Rotwein. 우리는 아직도 그 레드와인 3병이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Rotwein, 얘는 물질 명사 셀수 없어서 얘를 셀려고 Flasche라는 지금 단위 명사를 가지고 왔어. 얘는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단위 명사는 단수일 땐 단수로 쓰고 복수일 때는 복수로 쓴다 그랬어. 여기 복수 잘 썼네. 얘는 맞아요. 4번. Ich nehme einen Kaffee mit Milch und Zucker. 나는 커피 한 잔을 먹는데, 밀시와 이제 축커를 넣어서 먹는데, 이렇게 우유도 넣고 설탕도 넣어서 이렇게 좀 맛있게 먹나 봐. 밀시랑 축커는요, 물질 명사라 특별히 관사 쓰지 않고요. 카페는요, 내야 카페야. 이 물질 명사만 쓸 때, 즉, 단위 명사가 생략될 때는요, 예의 성을 따르지, 내면은 사격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아이는 잘했습니다. 7번 볼게요. Er kauft zwei Tafeln Schokolade für seine Töchter. 그는 그의 딸들을 위해서 초콜릿 두 개를 산다. 딸이 뭐한두명 되나 봐. 두 개를 사요. 두 판을 사. 판이라는 단위 명사 타펠은 잘 썼는데, 근데 문제는 얘는 die Tafel이거든. 여성 단위 명사거든. 여성 단위 명사는 복수일 때는 복수로 가줘야 돼. 타펠은 해야겠죠? 얘는 틀렸네.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아와 매가 있는 예. 3번이 정답입니다. 감자에 관한 걸 볼게요. 독일인들 하면 감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쌀을 많이 먹잖아. 한국 사람들은. 독일인들은 그 쌀처럼 감자를 많이 먹습니다. 그글 한번 보겠습니다. Die Kartoffel kommt aus Südamerika. 그 감자라는 건 어디서 왔냐면 남아메리카에서 왔다. This is eines der wichtigsten Lebensmittel in Deutschland. 근데 이 감자라는 건뭐 중에 하나냐면 여기 ein이란 말 있고 이격 복수 명사가 오면 영어의 one of the 복수 명사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그 감자는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중요한 식료품 중에 하나이다. 어디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제일 잘 먹는 음식 하면은 감자라는 거야. Das Jahr 1900 aß man in Deutschland im Jahr etwa 270 kg Kartoffeln pro Kopf. 우와. 1900년경에는, 1900년쯤에는요, 아스, 먹었습니다. 사람들이요, in Deutschland, 독일에서 1년에 대략 270kg의 감자를 먹었대. 근데 뭐당? pro Kopf, 커프는 머리니까 두 당, 인당. 한 사람이 1년에 270kg를 먹었대요. 감자가 진짜 주식 맞네. 그치? 엄청 많이 먹었네요. Heute ist ein Deutscher noch ungefähr 60 bis 65 kg Kartoffeln. 오늘날에도요, 독일인들은요, 아직도 대략 60에서 65kg의 감자를 먹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270kg 먹었고, 지금은 60kg 정도. 60kg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Denn neben Kartoffeln kann man auch Reis und Nudeln essen. 왜냐하면요, neben Kartoffeln, neben은 옆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 이외에도란 뜻이에요. 감자를

제외하고도 그 쌀이나 누들 같은 거, 그 면을 먹기 때문에 감자 소비량이 아무래도 줄었다라는 거죠. Trotz dem sind Gerichte wie Kartoffelsalat oder Kartoffelsuppe immer noch sehr belieb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들, 예를 들면 카토펠 샐러드나 감자 샐러드나 감자 수프 같은 거는요, immer noch sehr beliebt. 아직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1번부터 봅시다. Deutsche essen heute weniger Kartoffeln als früher. 옛날보다는 지금 적게 먹죠? 맞아요. Um 1900 aß ein Deutscher im Jahr rund 270 kg Kartoffel. 1900년경에는 270kg을 먹었죠. Die Deutschen brachten die Kartoffel nach Südamerika. 독일인들이 이 남아메리카로 감자를 가지고 갔나요? 아니지. 남아메리카에서 오히려 감자가 왔죠. Pro Jahr ist jeder Deutsche ungefähr 60 bis 65 kg Kartoffeln. 해마다 60에서 65kg 먹죠, 지금. Ein beliebtes Gericht aus Kartoffeln ist zum Beispiel der Kartoffelsalat. 인기 있는 감자로 만든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카토펠 샐러드다, 그 감자 샐러드다라는 거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갈게요. 독일을 대표하는 인물 볼게요. 독일은요,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진짜 유명한, 정말 이 사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싶은 그런 작가와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음악, 과학, 정치, 체육 등 정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볼게요. 일단 요분은요, 헬만 헤세예요. 헤세는 우리나라에서 그 레미안 아니고 데미안으로 유명하죠. 데미안이란 작품으로 유명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rmann Hesse war ein deutscher Schriftsteller und Dichter. Hermann Hesse는 독일의 작가이자 시인이다. Er war einer der wichtigsten Schriftsteller des 20. Jahrhunderts. 그는 뭐 중에 하나냐면요,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작가들 중에 하나이고, 그치? Und bekam 1946 den Nobelpreis für Literatur.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Seine bekanntesten Werke sind unter anderem Demian, Sittata und Unterm Rad. 그의 제일 유명한 작품들은요, unter anderem, 무엇보다, 특히 데미안이라든가, 시타르타라든가, 수레바퀴 아래서, 이런 것들이 유명하대요. 맞죠? 자, 그 다음, 비토벤이네. 베토벤은 뭐 워낙 유명하죠? Ludwig van Beethoven war ein deutscher Komponist und Pianist. 베토벤은 독일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다. Man kennt ihn heute als einen der größten Komponisten der Geschichte. 사람들은요, 그를 뭐로 인식하고 있냐면, 뭐로써 인식하고 있냐면, 제일 위대한 작곡가들, 역사상 제일 위대한 작곡가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Er gehört auch zu den meist gespielten Komponisten der Welt. 그는 또 어디에 속하냐면요, 제일 많이 연주되는 작곡가들 중에 또 하나래. 세상에서. 그러니까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연주되는데 또 제일 많이 연주되는 작곡가들에 속합니다. Am bekanntesten ist Beethovens 9. Sinfonie aus dem Jahr 1824.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요게 제일 유명하대요. 1824년에 쓰인 요 9번 교향곡이 제일 유명하대요. 아마 9번 교향곡 여러분이 검색해보세요. 다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다음은 헬무트 콜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 통일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한번 볼게요. Helmut Kohl war ein deutscher Politiker und 여기까지 끊어야겠다. Helmut Kohl은요, 독일의 정치가입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von 1982 bis 1998 der sechste Bundeskanzl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그리고 뭐였냐면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제6대 연방 수상이었대. 연방 총리였대요. 어디의? 여기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연방공화국의 연방 수상이었습니다. Er half by, 그는 뭐에 기여했냐면요.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 독일의 동서독의 통일에 기여했고요. Und bei der Europäischen Einigung, 유럽의 통합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Für seine Arbeit bekam er 1988 den Karlspreis. 그의 그 업적 덕분에 그는 1988년에는요, 칼을

사랑을 받았고요. 빌레멘션 네는 인 비스 하이테 덴 칸슬러 데 아인하이트.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칸슬러 데 아인하이트. 어떤 통일의 총리, 통일의 총리, 통일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으면 통일의 총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렌트겐입니다. 렌트겐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으려나? 여러분 엑스레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 엑스레이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렌트겐이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Wilhelm Conrad Röntgen war ein deutscher Physiker. 이 Röntgen이란 사람은 독일의 Physiker, 물리학자래. Er wurde 1845 geboren, 요때 태어났고요. Entdeckte, 뭐를 발견했냐면 1895 die Röntgenstrahlen을 발견했대. 1895년에 한 50세쯤에요. 이 Röntgenstrahlen이라고 해서 렌트겐선을 발견했대요. 이거는 영어에서는요, 영어권에서는 X-ray라고 부르지, 그 X가 여러분 수학에서 미지수잖아. 그러니까 미지의 광선을 발견해서 X-ray라고 하든지, 독일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Röntgenstrahlen이라고 불러요. X선을 발견했습니다. Diese Strahlen sind sehr wichtig für die Medizin.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X-ray 왜 중요해? Weil man damit die Knochen im Körper sehen kann. 이 몸속에 있는 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Für seine wichtige Arbeit bekam Röntgen 1901 den ersten Nobelpreis für Physik. 그의 이 위대한 업적 때문에 렌트겐이란 사람은요, 1901년에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대요. Heute benutzt man Röntgenstrahlen für Untersuchungen. 오늘날에도요, 이 엑스레이를요, 검사할 때 활용하죠. 엑스레이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독일을 대표하는 인물 마지막이에요. 바로 그로피우스라는 그 바우하우스를 만든 사람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Walter Gropius war ein deutscher Architekt. 이 사람은요, 독일의 그 건축가입니다. Er gründete 1919 das Bauhaus. 바우하우스라는 거를 그때 설립을 했대. 바우하우스가 뭐냐면요. Das ist eine berühmte Schule für Kunst und Architektur. 이건 유명한 학교인데 예술과 아시텍투어니까 뭐겠어? 건축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Das Bauhaus hatte viele neue Ideen für Häuser und Möbel. 이 바우하우스는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건물이나 그 가구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Gropius arbeitete zuerst in Deutschland. 처음에는요, 독일에서 일했고요. Später auch in den USA. 나중에는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Seine Gebäude und sein Design sind modern und praktisch. 그의 건물이나 그의 디자인들은요, 어땠냐면 되게 모던하고 되게 praktisch, 실용적이었대요. Seine Ideen sind heute noch wichtig für die Architektur. 그의 아이디어는요, 오늘날 여전히 중요하대. 뭐에서? 건축에서.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것도 사실 요 영향을 받았고, 여러분 핸드폰 중에 그 사과 그 브랜드 있잖아. 그런 매장 같은 것도 다 이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우하우스 하면 이제 미니멀리즘, 현대 미니멀리즘의 창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Wie kommst du in die Schweiz? 너 스위스에 어떻게 와? Ich fliege mit dem Flugzeug. 나는 비행기 타고 가. 비행기? 치는요, 그냥 치죠. 뭐 이거 볼 것도 없지. 축, 그냥 치죠. 치. 플라츠. 테체트도요, 치로 발음하죠. 테체트도 치로 발음하고요. 테에스도요, 치로 발음하죠. 이렇게 버츠탁. 요거는 뭐, 테하고 S체 하는요, 얘 자체가 쉬거든. 그래서 얘는 취예요. 여러분, 치랑 취 완전 다르지? 이거는 취, 취, 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취, 이거 완전 다른 소리예요. 대 S도요, 치로 발음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치고, 얘만 취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2번 볼게요. Here is Wagner, here is... 그 어떤 말을 할 때 자기를 말할 때 Ich bin이라고 안 하고 Hier ist라고 한 거 보면 이거 전화할 때 하는 말이에요. 전화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다? Yes, Wagner. 저는 바그너인데요. 바그너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통화하고 있는 사람, 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어서 안이라는 전치사는 원래 접촉이 있을 때 쓰잖아. 이렇게 수화기로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상태여서 am이라는 전치사 쓴 거고요. Apparat겠지? 이건 뭐 너무 쉽다. Apparat는요, 일단 전화기란 뜻이 있으니까. 얘를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 그럼. Mein Apparat macht sehr schöne Fotos. 내 Apparat은요, 매우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는다. 이때는요, 아파가시어 카메라란 뜻입니다. 여기도 넣어볼게요. Was machen wir mit deinem alten Apparat? 우리가 너의 그 낡은 아파갓을 가지고 뭘 해? 아파갓은요, 여기서 기계, 머신이란 뜻이야. 그래서 아파갓은요, 수화기란 뜻, 그리고 무슨 뜻이 있었지? 카메라라는 뜻, 그리고 기계라는 뜻, 이런 뜻이 있더라라고 알아두세요. Fisher, 갑자기 성만 말했잖아요. 이거는 Fisher의 집입니다라고 해서 전화를 받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Fisher 하고 받았어요. Guten Tag, Frau Fischer. Fischer 씨, 안녕하세요. Hier ist Louis. 저는 루이스인데요. Ich möchte Tim sprechen. 팀이랑 통화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고, Tim, Telefon für dich. 널 위한 전화야. 팀, 전화 왔다. 한거 보니까 여기 빈칸에는, 좀만 기다려봐. 금방 바꿔줄게. 요런 게 들어가야 돼. Einen Moment bitte. 잠시만. 요거 가능하죠? B, leider ist er nicht da. 그는 없어. 아니지. 지금 바꿔주는 중이잖아. Dann rufe ich noch einmal an.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아니죠? Warte kurz, 좀만 기다려라. Ich hole ihn. 내가 그를 ans Telefon, 전화기로 데려올게. 라고 했어. 전화를 즉 바꿔줄게요. 답이 되죠? 여러분 좀,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am 아파가처럼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면은 am Telefon을 썼을 거야. 수화기를 이렇게 붙인 느낌, 그 느낌으로 아니라는 전치사를 쓴다고 했지. 그럴 때는요, 통화 중인이라고 할 때는 am 텔레폰이에요. 근데 통화를 이제 바꿔줄게라고 할 때는 안에다가 사격을 써서 ans 텔레폰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일단 답은요, 아와 내가 있는 뭐 2번이겠죠. 다음도 봅시다. Hello, here is Lisa. Here is로 한거 보면 전화 통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인데요. Ich möchte bitte Herr Müller sprechen. 저는 뮬러 씨와 통화하고 싶어요. 누구누구랑 통화하다 할때 여기 사격이어서 여기 N 변화 명사 이렇게 N 붙은 거 보이죠? 뮬러 씨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Tut mir leid. 미안한데. Aber hier gibt es keinen Herr Müller. 여기는 Herr Müller 같은 사람 없습니다. 잘못 걸었나 봐, 그치? Oh, entschuldigen Sie.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고, kein Problem, 괜찮아요. Danke, schönen Tag noch. 하루 잘 보내세요. 했어. 그럼 빈칸에는, 아이고, 잘못 걸었네요. 아이고, 잘못 걸었네요. 찾아보자. Ja, der bin ich, 접니다. 아니고요. Ich bleibe am Apparat, 기다리겠습니다. 아니고요. Das Telefon ist kaputt, 전화기 고장 났네요. 아니고요. Danke, dass Sie angerufen haben.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아니고요. 답이 5번이지. Ich hab wohl, wohl은 여기서 아마도란 뜻이야. 제가 아마도, die falsche Nummer. Wrong number죠? 내가 틀린 번호를 gewählt 이렇게 했네요. 선택했네요. 전화를 잘못 눌렀습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다음 5번. Ich möchte dir ein Paket schicken. Schicken이란 동사, 우리 삼격 사격 지배동사라고 해서 누구한테 이거를 보내고 싶다. 나는 너한테 파켓, 소포를 하나 보내고 싶은데, 소포를 보내려면 여기 뭐 나오겠어? 그 당근 같은 거할 때도 그 이렇게 택배 보낼 때 주소 물어봐야 되지? 주소? 당연히 das lieb von dir. 택배 보내준다고? 고마워. Hauptstraße 15이고 우편번호는 이거고 München이야 라고 한거 보니까 뭐겠어? 주소가 어떻게 돼? Wie ist deine Adresse? 요거겠지? 답은 1번이고요. 다른 거는 뭐 전혀 아니죠. 이건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넘어갈게요. 6번이에요. 통화하고 있네. Guten Tag. My name is Maya. 저는 마이어인데요. Kann ich bitte Herrn Schulz sprechen? Schulz 씨랑 통화 좀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Gut, ich warte. 좋아요. 기다릴게요. 했어. 그럼 빈칸에는 바꿔줄 거야. 그치? 바꿔줄 겁니다. 바꿔줄게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Am Apparat. 제가 Schulz인데요. 그 통화한 사람이 Schulz인데요. 접니다. 이거 아니고요. Hier spricht Schulz. 저가, Schulz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바꿔줘야 돼. 남을. Bleiben Sie bitte am Apparat. 그 통화 이렇게 귀된 상태로 기다리세요야 요거는 기다리세요. 답이 3번이죠. 4번. Ich danke Ihnen für den Anruf. 전화해 줘서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Herr Schulz ist nicht mehr im Haus. Schulz는 더 이상 여기에 없습니다. 이 집이든 뭐이 건물이든 이 회사든 여기에 일단 없다는 거 아니죠? 지금 바꿔 줄 거야.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Bleiben Sie am Apparat이란 표현은요, 기다리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전화상에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볼게. Reisebüro Sonnenschein. Sunshine 여행사입니다. Guten Tag. 안녕하세요.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깐요. Guten Tag. Here is Alex Klein. 저는 Alex Klein이고요. 이렇게 했어.

상식적으로 맨 처음에 뭐라고 하겠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왜 전화하셨나요? 라고 해야겠죠? 답은 아가 들어가야겠네. Was kann ich für Sie tun? 제가 당신을 위해 뭘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전 알렉스 클라인인데요. 이렇게 할수 있나요? 하니까요. Es tut mir leid. 아, 죄송하지만, Herr Kohl ist im Urlaub. Kohl 씨는요, 지금 휴가 중입니다. 그럼 이 빈칸에는 콜좀 바꿔주세요. 또는 콜 씨랑 통화할 수 있나요? 요런 느낌. 요거네, 7번. Kann ich bitte mit Herrn Kohl sprechen?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통화 못해요. 우월라업 중입니다. Oh, ich verstehe.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겠어? 뭐, 언제 돌아오나요? 언제 통화할 수 있나요? 하니까, am nächsten Dienstag, 다음 주 화요일이요. 라고 했어요. 그럼 빈칸에는 나머지 배가 들어가면 되겠죠? Wann kommt er denn zurück? 언제 돌아오나요? 해서요. 답은요. 아체베 순서네. 아체베, 여깄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글을 이해해보자. 이메일을 썼네요. 마티아스한테 소피가 썼어. 소피가 썼어요. Hallo Matthias. 안녕 마티아스야. Wie geht's dir? 잘 지내? Anfang Januar fahre ich für 2 Wochen nach Zermatt in die Schweiz. 1월 초에 나는 기차 같은 거 타고 가겠죠. 2주 동안 체마트라는 곳에 가. 슈바이츠. 그러니까 스위스에는 체마트라는 도시로 가. Ich reise mit meiner Freundin Lea. 나는 내 친구 레아랑 여행을 하는데 Wir wohnen in einem Hotel in der Nähe des Bahnhofs. 우리는 그 기차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 거야. Wir wollen auch in die Alpen Ski fahren. 그리고 우리는 알프스 산맥에서 스키도 탈 거야. Wenn ich wieder da bin, erzähle ich dir alles. 내가 다시 거기 가면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Bis bald und viele Grüße. 곧 보자라고 하면서 소피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틀린 거는요, 소피가 혼자 여행 가지 않죠? 친구 레이아랑 같이 가기 때문에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Hast du Ego über Geschichte? 너는 역사에 대한 이거 있니? Ja, ich hab Ego. 지금 책이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역사에 대한 책들 있니? 또는 책 있니예요. 책들 있니? Bücher도 괜찮고, 복수도 괜찮고, 역사에 관한 책한권 있니? Ein Buch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나, 좀 있어. 그 책들 좀 있어. 대명사로 받아야 돼. 자, 뷔셔라는 복수명사를 대명사로 받으려면 welche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맞아. 그리고 하변의 목적어니까 여기 사격이 와야 돼서 어떻게 해야 돼? 뷔셔로 오면 welche. 맞네. 여기 답 1번이고요. 아까 ein Buch도 된다고 했잖아. 역사에 관한 책한권 있니? 하고 싶으면 얘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중성명사니까 답을 할때 어떻게 해야 돼? ein 애는 생략할 수도 있고, eines 이렇게 중성 사격으로 대답해야 돼요. ein Buch를 모르면 eins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얘는 welchem 아니고 welchen도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어요. Buch는 셀수 있는 중성 명사니까 ein으로 물어보면 ein으로 받고 복수, bücher로 물어보면 welche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 10번.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아, 요거 중요한 문제네요. 요거 부정수사 이거 중요해요. 잘 보세요.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돼. Er hat einige interessante Filme gesehen. 그는 몇몇 재미있는 영화들을 봤다라는 문장인데요. einige, 요 einige라는 표현은 형용사류라고 했어. 얘 자체가 형용사야. 여기 앞에 관사가 따로 없으니까 einige, interessante. 얘두개 세트야. 강변화 세트. 강변화. 세네 목적어니까. 여기 filme니까 복수. 세네 목적어니까 사격. 강변화 복수 사격이어서. 요거 같이 가는 거야. 얘가 애면 얘도 애인 거야. 이렇게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얘는 강변화 복수 사격이어서 맞네. 1번. Er ist nur bin ich alte Freunde geblieben. 그녀에게는 몇안 되는 옛날 친구만이 남았다. 친구들 다 떠나고 몇안 되는 친구들만이 남았다라는 문장인데요. 얘가 주어거든. 일단 일격인 건 알겠지. 자, Freund는요, 셀수 있는 명사야. 셀수 있는 명사에서요, wenn이시는 어미 변화를 해줘야지. 해줘야 하는데 얘랑 같이 간다 그랬어. wenige, alte, Freunde. 이렇게 가야 해요. 강변화, 복수 일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 세트야. 그치? wenn이시도 형용사류여서 세트예요.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 강변화라 했지? 얘는 틀렸다. 7번. Alle Menschen brauchen 모든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많은 물이요. Zum Leben, 인생에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물은요, 셀수 없는 물질 명사죠. Fill 어미 변화.

0: 죽지 않는다. 이거 맞네. 네 번. 지팍트. 그녀는 이제 쌉니다. 뭐를 in the tasche. 가방으로 뭐를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지. 싸다. 이렇게 포장하다. 가방에 뭐를 넣냐면요. 아인파 몇 개의 프리시 브리튼. 신선한 빵들을 넣는다예요. 아인파는요, 중요한 게 몇몇 이란 뜻, 아이니시처럼 몇몇이란 뜻도 뜻이 있지만 어미 변화하면 안 돼. 그치? 그리고 얘는 강변화까지는 잘했어. 강변화, 복수, 파켄의 목적어니까 사격. 강변화, 복수, 사격, 얘 변화는 잘했는데 얘는 세트로 가면 안 돼. 아인파는 어미 변화하지 않아요. 답이 그래서 아와 체가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도 볼게요. 옳은 거 골라볼게요. Wen möchten Sie sprechen? 누구랑 통화하고 싶으세요? 라는 문장이죠. 중요한 게 있어. sprechen은요, mit 삼격 써서 누구누구와 통화하다 해도 되지만, 뭐뭐를 통화하다, 누구누구를 통화하다 해서요, 여기 사격으로 써야 하는 사격 지배 동사라고 했어요. 마치 누구누구에게 통화하다니까 삼격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Wer, wessen, wem, wen 해서 이거 사격으로 잘 썼습니다. Bestell deine Eltern herzliche Grüße von mir. 나로부터의 진심이 담긴 안부를 너의 부모님께 Bestell 해줘, 전해줘라는 표현인데요. 누구에게 뭐뭐를 전하다 일거 아니야? 누구에게 뭐뭐를 전하는 거야? 그럼 여기 삼격이죠? 삼격. Die Eltern이니까 die 되어 den 해야 되잖아. 그래서 deinen 해야 되겠네. 삼격으로 써야겠죠? 이미 n으로 끝나서 n을 추가할 필요는 없지만 deinen 쓰는 거 이거 틀렸네. 세 번. Mein Bruder hilft mir manchmal bei den Hausaufgaben. 내 남동생은 우리 오빠는 나를 때로 때때로 Hausaufgaben 하는 거 숙제하는 거 도와준다라는 표현인데요. helfen 동사는 삼격 지배 동사여서 이거 잘 썼고 뭐뭐 하는 걸 도와준다. 그 도와주는 그거에 있어서는 여기 by 삼격 쓰는 거지 이거를 도와준다 할 때. 그래서 얘는 다잘 썼습니다. 헬펜이 삼격 지배 동사라는 게 핵심이었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마지막 12번 볼게요. 12번 기내 헬만 헤세. 헤세에 관한 거죠? 헤세. 데미안으로 유명한 이 헤세를 한번 읽어볼게요. 헬만 헤세 kam 18. 집은 집짓 in Deutschland zur Welt. 헬만 헤세는 1877년 독일에서 zur Welt kommen 이란 표현, 세상으로 왔다. 즉, 태어났다. 요때 탄생하셨습니다. Er war ein berühmter Schriftsteller. 그는 유명한 작가이고요. Schrieb, 썼습니다. Viele Bücher,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Ein bekanntes Buch von ihm. 그의 책들 중에 이제 유명한 책은요. Demian, 데미안입니다. Es erzählt die Geschichte von einem Jungen. 그 데미안이란 책은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냐면 einem Jungen,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 융엔 이거 N인 거 알겠어? 이 융에도요, N 변화 명사거든. 근데 융의 möchte sich selbst finden. 그 소녀는 자기 자신을 좀 찾고 싶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나와. Hesse malte auch gern. 그리고 헤세는요, 그림도 잘 그렸대. 그림도 즐겨 했대. In einigen seiner Bücher, 그의 책들 중에 몇몇 책에서는요, kann man seine Bilder sehen. 그림을 볼 수도 있대요. Er lebte viele Jahre in der Schweiz. 많은 해를,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수년 동안 살았고요. Und starb dort 1962. 그리고 1962년에 거기라는 건 당연히 스위스겠죠? 스위스에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1946 bekam Hermann Hesse den Nobelpreis für Literatur.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고요. Und viele Leute lesen auch heute noch seine Bücher.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들 읽고 있죠. 1877년에 태어나셨고, 1962년에 독일에서 사망, 아니, 독일 아니고 어디서? 스위스에서 슈바이츠로 가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죠. 1946년에 노벨문학상 받았고요. 그의 책에서 그가 그린 그림을 볼수 있고요. 데미안은 자신을 찾아가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 맞죠? 그래서 정답이요. 우리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다 배웠던 거 활용한 문제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어요. 츄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0: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개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교재 16강의 중년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에 여러분이 여러분 시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중년기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부모님을 또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타내는 다양한 증상들,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년기의 내용, 우리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21번째 강의가 되었네요, 여러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강수가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진짜 응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다섯 강도 끝까지 해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중년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이것만은 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바로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함께 꼭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중년기의 신체적인 증상이다 라고 하면 갱년기의 내용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갱년기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을 보여주면서 이 시기가 언제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갱년기에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갱년기를 일컫는 용어 등을 여러분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중년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중년기의 신체 발달과 갱년기라고 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년기는 40에서 65세까지를 중년기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의 변화가 이제 성년기와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성년기에 외모의 모든 면에 있어서, 기능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완성도도 그렇고, 완성이다, 절정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절정에 도달을 했던 것이 이제 꺾이면서 내려오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했죠. 하지만 성년기에는 내려오는 시기이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매력이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드디어 중년기에 이르르게 되면 내려온 것이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서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밖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제 많이 쇠약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에 있어서 피부 탄력이 줄어들게 되고 주름, 색소 침착 등의 노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머리카락도 이제는 흰머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머리숱이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근육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되니까 뭐 나이살도 많아지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이렇게 좀 느슨해지고 처지고 그리고 팽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배가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각 기능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감각은 시력이에요. 그래서 시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일단 어두운 데 들어가면 그 전에는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눈 한번 깜빡하고 나면 어두운 곳에서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제는 눈 깜빡깜빡해도 어두운 것들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암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암수능은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이에요. 이 암자는 적응하는 시간을 암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을 암수능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이전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 운전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야간 운전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수정체의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사물에 초점 맞추고 막막에 상을 유지하는 이런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을 하고 노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이런 노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모든 면에 있어서의 이런 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소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신경을 구성하는 섬유조직의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력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표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면 노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청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청력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중년기부터 점진적으로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력은 서서히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부분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하냐면 높은 음에 대한 청력 감퇴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고음에 해당하는 음을 듣는 능력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남녀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있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빨리 높은 음에 대해서 청력 감퇴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중년에는 아직까지 청력의 감퇴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이 시기부터 이미 감퇴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각과 후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미각에서 시력이 다소 높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미각적 예민성이 감소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같은 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미각적인 예민성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극을 더 많이 줘야지 됩니다. 자, 자극을 더 많이 줘야 한다. 이게 이제 시력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력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그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자극이 주어지는 최소한의 양을 시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력이 높아져야지만 감각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중년기부터 시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감소된다라고 하는데 시력이 다소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얘도 낮아져야 할것 같은데라고 여러분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력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감각치를 얘기하고 자, 그 감각치 양이 늘어나야만 감각을 느낄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 이해하시면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50세 정도에서 감퇴하기 시작해서 맛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후각, 중년기까지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요. 자, 노년기에 다소 쇠퇴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후각의 쇠퇴는 치매

암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암수능에 대해서 앞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EBS 플러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우리 식역 또는 다른 말로는 역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역, 역치는 어떤 자극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자극 강도 또는 감각하고 있는 자극의 정도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최소량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죠? 이 식역에 대한 이야기는 중년기, 노년기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중년기에 골량과 골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중년기가 되면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골량, 무게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자, 골밀도는 20, 30대 최고조에 높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로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성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특히 여성 호르몬 때문이에요. 폐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뼈에 무기질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무기질 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폐경 이후에 이런 골다공증과 같은 골밀도 손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그죠? 자, 골밀도가 여성과 남성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20대까지 올라갔다가 40대 이후가 되면 여성이 훅 꺾여가지고 되게 낮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골절이 되기 쉬운 한계점을 넘어서까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성의 폐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년기의 신체적인 특징과 관련해서 갱년기는 아주 대표적인 발달 특징이니까 여러분 갱년기와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갱년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내용들이라서 엄마가 주로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라서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사실 갱년기의 모습을 그렇게 관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모습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아빠의 갱년기 모습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볼까요? 자,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성숙기, 성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적인 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 시기, 성성숙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 성성숙기에서 이제는 이런 성적인 기능이 끝나고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이걸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성숙기가 끝나기 위해서 끝나면서 나타나는 증상, 갱년기 증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40대, 50대 사이에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두세 달 정도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년 동안 나타나기도 하는 등 개인차가 큽니다. 자, 여성의 생식기관 기능 중단되고요. 남성의 성기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생식기,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시기, 출산이 가능한 시기였다가 이제는 비생식기로 전환되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갱년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전환되는 노화의 한 단계가 갱년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갱년기에 나타나는 남녀의 특징으로 우리가 제시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시문에 이와 같은 이 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남녀의 특징들이 나와 있다면, 아, 이거 중년기의 내용을 지금 구성한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갱년기 남녀 어떤 특징을 나타낸지 함께 봐보도록 할까요? 자, 여성의 갱년기는 메노포즈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요.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자,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난소에서 분비돼서 나오던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월경의 주기와 양이 불규칙해지다가 폐경하게 되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여성 갱년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폐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월경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부분 이런 갱년기하고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이제 힘들게, 피곤하게 이렇게 나타나다가 1, 2년 안에 증상이 자연스럽게 호전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심하다, 아프다, 뭐 너무 우울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호르몬 요법 등의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호르몬 요법도 완전히 좋기만 한 것은 아니고 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아, 나 호르몬 먹고 말아야지라고 선택을 할 것은 아니고요. 충분한 의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가족의 지지,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조절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남성의 갱년기 증상 살펴볼까요? 메타포스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자, 메타포스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이 시기에 남성도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됩니다. 자,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폐경처럼 확실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돼서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든 건가 정도로 오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사회적인 역할의 변화들도 있어서 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나타나나 보다라고 갱년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이 시기에 갱년기로 인한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성도 분명히 갱년기 증상을 경험을 한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자, 메노포스 신드롬, 메타포스 신드롬은 각각 메노포즈 신드롬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메타포스 신드롬은 남성의 갱년기 증후군을 이야기하는 용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폐경과 관련해서 뒤에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폐경과 관련해서 지금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이 용어를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추가해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폐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자, 근데 폐경이라는 말은 여기 우리 한자에서 한자가 나와 있지는 않네요. 여기. 자, 다칠 폐자예요. 그리고 월경할 때 경자거든요. 월경이 이제 다쳤다, 중단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버린 것과 같은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고 해서 최근에는 이 폐경에 대해서 완경이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월경을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의미로 완경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 폐경과 완경 같은 용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제시문에 폐경이라고 안 나오고 완경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경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이게 갱년기 증상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년기라는 걸 굉장히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도록 완경이라는 말은 폐경의 같은 말이다라고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갱년기의 구체적인 증상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먼저 여성의 갱년기 증상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월경이 중단되는 폐경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열감이 갑자기 후끈후끈하게 올라오는 것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 그리고 안면 홍조 현상 이것도 폐경과 더불어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증상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골다공증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고요. 손발이 저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현상이라던가 이명, 두통 등도 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적으로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도 갱년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심리적인 꼭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체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신체적인 불균형에서부터 오는 것 같은데요. 우울증이나 불안, 초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치 사춘기에 여러분이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이 감정 기복도 심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사춘기에 자녀와 갱년기에 부모가 만났을 때 갱년기에 부모가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갱년기에 이런 감정 조절의 어려움도 굉장히 크고 이와 같은 신체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부모님도 지금 꽤 힘든 시기를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줄수 있겠죠? 그죠? 자, 성적 증상으로는 이제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성욕이 감퇴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들이 감퇴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의 신체적인 증상 살펴볼까요? 자, 남성 같은 경우엔 여성처럼 막 그렇게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덜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든다, 체지방이 증가한다, 그래서 아랫배가 나온다, 체중도 증가한다. 뭐 아빠 저거 많이 먹고 술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던 것이 갱년기 증상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가슴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깨에 이렇게 곰세 마리 얹은 것처럼 피곤하고 무기력하고요. 뼈마디가 쑤시고 약해지는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털이 잘 자라지 않아요. 얇아지기도 하고 탈모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심리적으로는 건망증 심해지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우울, 초조한 증상,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증상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성욕이 감퇴해서 비생식기로 넘어가는 거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 생활 수칙 있는데요. 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말고, 뭐, 술, 담배, 뭐, 카페인 등의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뼈를 위해서 좋은 거, 칼슘, 비타민 D 섭취하고, 그리고 이 골다공증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자, 운동 중에서도 특히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 이런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체중을 실어서 꽉꽉 눌러주면 뼈가 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 자료에는 여성의 폐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성의 폐경은 이제 월경의 종료를 이야기하고요. 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이 폐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성의 갱년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2, 3개월 지속되기도 하고요. 수년에 걸쳐서 계속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폐경과 더불어서 갱년기 증상들인
안면 홍조증

방향이라던가, 그다음에 잦은 기분의 변화, 우울감, 피로, 근심, 호흡곤란 등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경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폐경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뭐 이거 중단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폐경과 더불어서 건강상의 이상과 그 다음에 아픈 증상들과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증상들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와 거기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이기는 방법 살펴보면 먼저 자,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서적 지지와 격려. 갱년기는 성별의 고유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이 갱년기가 오는 것 자체 그리고 월경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자체에서 자신의 여성성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너의 인간 자체로서의 원래 모습을 하나의 주어진 역할을 끝내고 또 다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것보다는 생활 습관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신체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 신체가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고 그럴 때 마음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활 습관 관리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하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한다. 그다음에 균형 잡힌 저열량식을 한다. 잘 먹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갱년기 증상 이 저열량식을 하는 게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에게 좋은 식품, 남성에게 좋은 식품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 것이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남성도 마찬가지. 이런 식품들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게 하는데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심해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너무 이게 심하게 땀이 난다거나 얼굴이 빨개져서 외부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정도로 만약에 증상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호르몬 대체 요법,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사로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으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전문가가 제시하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호르몬을 대체하는 그런 요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줄어든 만큼의 이제 호르몬을 투입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줄어든 만큼의 호르몬을 투입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네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의 내 신체의 변화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러기 싫어라고 해서 호르몬을 억지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르몬을 집어넣게 되면 갱년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또한 부작용으로 이렇게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호르몬 그냥 먹는 것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도 그리고 다른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이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하게 숙지를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르몬 대체 요법의 장점은 뭐 골다공증 예방 효과도 있고 심혈관 질환 발병 감소도 있고요. 갱년기 증상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갱년기의 또 다른 증상이었던 우울, 불안, 초조 이런 것들도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을 유발시키는 또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다는 거 함께

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 시기에 이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요? 자, 중년기에는 이제 다양한 성인병이라고 할수 있는 증상들이 더 이전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인병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고혈압. 그다음에 자 소변에서 당이 배출되는 당뇨병, 그다음에 혈관에 좀그 이물질들이 껴서 혈관이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이것도 노화되어 가면서 더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년기의 성인병에 대비한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꾸준한 건강 관리, 뭐, 아까 이야기한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잘 자고, 그리고 몸에 좋은 거잘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하는 것 말고는 건강 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또 뭐, 다른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은 건안 먹고, 최대한, 그다음에 뭐, 과일, 야채, 이런 것들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잠을 잘 자고 우리가 원래 자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밤 11시에서부터 1시까지는 특히 몸에 좋은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지켜서 밤에 충분히 잘 자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몸을 움직이는 습관 그런 것들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은 혈압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소변에서 당이 배출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동맥경화 같은 경우에는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으로 이 지방 물질이 동맥 내부벽에 달라붙는 심장혈관 질환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병들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갑작스럽게 뭐 죽는 그런 급사 라든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고혈압 증상으로는 피로감, 어지러움, 심경과민, 불면, 허약감, 두통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뇨의 증상으로는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마시고, 많이 소변을 배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중 감소도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맥경화의 증상은 이건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어서 잘 예방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콜레스테롤 섭취 줄이고 저지방식, 금연,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중년기의 건강과 관련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스트레스성 질병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직장에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업무의 강도가 높고 그리고 사회와 가족 안에서 높은 책임감을 요구받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 더불어서 호르몬의 영향도 있어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정의 기복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 시기에 중요한 일이겠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도 여러분, 아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세 가지 우리 있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하고 등으로 극복을 할수 있다고 해요. 자, 사망 원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중년기에 이제 우리 앞서 이야기한 그런 성인병이라고 할수 있는 만성 질환들, 그리고 계속되는 나쁜 생활 습관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망률이 중년기 후반 이후부터 급격히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등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사망자의 41.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제 악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망하지 않도록 뭐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네요.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건강 유지 방법 뭐 별다른 거 있나요? 없죠? 규칙적으로 먹는다. 잘 먹는 거, 뭐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잘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규칙적으로 들어가줘야 우리 몸의 각 기능들도 아,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리에서 적절하게 잘 일을 한다는 거죠. 기능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겠고요. 기름진 음식 피하고요. 금연 그리고 금주 해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뭐 스트레스 안 받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것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죠. 그죠? 규칙적인 운동은 순발력, 지구력 등도 좋아지게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집중력과 인지적인 수행력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 기능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감정적으로 불안 및 우울증도 나아지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중년기의 인지정서 발달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중년기의 인지적 발달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중년기에는 이제 성인기부터 우리 실생활 및 직업 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지식들이 이제 점점 중년기까지 경험이 쌓여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식을 혼과 캐틀이 이야기하는 지능으로 나눠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결정성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정성 지능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경험에 따라서 쌓이는 지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노년기가 돼서도 계속해서 증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자, 우리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능,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절정에 달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뇌 태화와 관련해서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정성 지능이 중년기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과 캐틀이 말하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우리 성년기에서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지능 뭐였죠? 유전적이고 타고난 지능이에요. 그래서, 자, 이 지능은 중추신경계의 노화가 나타나는 성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신체 발달과 관련이 있는 지능이었죠. 자, 이 유동성 지능은 어떤 것에 효과가 있냐면 처음 보는 정보들을 빠르게 입력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유동성 지능이에요. 그래서 정보 처리를 빠르게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유연하게 받아들여요. 새로운 상황에 적응력과 관련됩니다. 자, 빨리 외우고, 빨리 알아차리고, 일반적으로 추론해내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10대 후반에 절정에 도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결정성 지능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볼까요? 자, 결정성 지능들은 경험, 학습, 문화적 영향에 따라서 습득되는 지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할수록 문화에 노출될수록 쌓이는 지능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쌓이는 이런 지식, 상식 이런 거죠. 그다음에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 상황에 이거를 잘 적절하게 녹여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인 추리력, 상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 경험의 결과로 생애 말기까지 계속 증가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제 잘 구분해서 아시겠죠? 그죠?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에 대한 이야기,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 것도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망증은 뇌의 과부하로 인해서 저장된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긴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원인이 줄어들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병적인 기억 장애일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유산소 운동은 건망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웩슬러 지능 검사와 관련한 추가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하는 건, 자, 지능 검사를 언어적인 측면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측면도 함께 측정하는 지능 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의 이전판에서는 언어성 지능과 그리고 동작성 지능으로 나누어서 지표를 소개하고는 했는데요. 이제는 네 가지의 지표를 도입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네 가지의 지표를 살펴보면 기존에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지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검사와 같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경계의 기능과 같은 기초 생리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능력들, 이거는 이제 동작성 지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런 동작성 지능들은 나이와 함께 감소하는 걸볼수 있는 반면에 경험에 의존하는 능력들, 이런 언어성 지능 영역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나이가 들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심화 자료에 다시 한번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 나오고 있네요. 같은 내용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밤마다 뒤척이기만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든다. 자, 불면증 증상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경 주기도 점점 길어지더니 이번 달에 아예 멈췄다. 폐경 증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른다. 뭐 달아오르는 증상이니까 안면홍조라고 한다기보다는 발열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증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증상들을 보니까 가에 접어드신 것 같습니다. 가 뭘까요, 여러분?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 쓰고 보니까 알겠죠? 그죠? 자, 뭐 얼마 전엔 마당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병원에서 뼈에 금이 갔다고 했대요. 자, 이 정도로 다친 적 없는데 몸이 많이 약해졌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기에는 골밀도 감소로 쉽게 다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나 해야 합니다 라고 의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서 해결해 봅시다. 자, 위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가 시기 언제죠? 갱년기가 포함되어 있는 지금 중년기죠. 자,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이행되는 시기이다. 맞고요. 여성은 직전 식인보다 난소 기능이 쇠퇴합니다. 대체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서서히 갱년기 증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위 대화에서 의사의 조언, 나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까요? 자, 뼈가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언입니다. 자, 적정량의 비타민 D 섭취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커피와 탄산음료 섭취 줄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체중 부하 운동과 균형 운동을 되도록 매일 해야 합니다.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랬죠? 자, 나트륨 섭취가 칼슘을 배출해요. 그래서 짜지 않게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자,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평소 오래 앉아서 휴식을 취하셔야, 이거 아니죠. 자, 체중을 실어서 운동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답으로는 5번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의학 칼럼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가 시기의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가식이 언제인지 볼까요? 59세 A씨래요. 자, 59세. 그러니까 40에서 65세가 우리 중년기라 그랬잖아요. 중년기네요. 그쵸?
야간 운전이 불편해졌어요. 자,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

있잖아. 약봉투에 작은 글씨도 흐릿하게 보여서 돋보기를 챙기게 됐어요. 노안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변화를 가식에 흔히 나타나는 시각감퇴라고 합니다. 가식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중년기입니다. 자, 중년기 감각에 대한 것을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면 가장 먼저 쇠퇴하는 감각, 시각 맞습니다. 자, 직전 시기보다 암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수정체 탄력이 감소하면서 노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높은 진동수에 대한 청력의 감퇴가 남성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남성에게 더. 그래서 답은 기역 티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지능 유형 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지능 중에서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계속 늘어나는 가 지능은 결정성 지능이고요. 그다음에 자,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성년기 이후에 쇠퇴하는 지능은 유동성 지능입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면 자, 간은 사회적 상황이나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정보 처리의 속도,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과 관련됩니다. 자, 가가 결정성 지능, 나가 유동성 지능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린 뭘 알아야 될까요? 부부가 속한 시기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 부부가 속한 시기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시기일까요? 이제 남편과 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울적해요. 그리고 TV에서 가족 다큐 보다가 괜히 울컥했어요. 아빠가 울고 있어요. 이전과 좀 달라졌죠? 자, 저도 그래요. 부모님 챙기랴 아이 돌보랴 정신없다 보니 별일 아닌데도 욱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샌드위치 세대구나 싶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샌드위치 세대는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그런 중년기를 일컫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두 부부는 지금 중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이제 샌드위치 세대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중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남성은 메타포스 신드롬 나타납니다. 여성은 직전 시기보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합니다.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성년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부부가 속한 시기 중년기인데요. 중년기의 발달 과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해서 자, 이 문제 풀어라 하고 있어요. 자, 중년기의 발달 과업 뭘까요?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실현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중년기의 문항들을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중년기의 나머지 내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부모님 잘 이해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관심 가지고 선생님 만나러 오도록 해요. 안녕.

봉자 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스무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21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3, 4강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또 풀다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앞에 내용 다시 살펴보시면서 그래도 궁금하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 4강 실전 문제고요. 이제 3강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발음이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요거는 끝자음의 발음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프랑스어에서 대부분의 끝자음은 발음되지 않지만 뭐 세, 에프, 큐, 에, 엘 이런 것들은 발음이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물론 예외적인 것으로도 또 발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1번 주에 trois frères라고 나오죠. trois 숫자 3 S 발음하지 않아요. 그 다음 2번 Mon chat est noir 라고 되어 있죠. 나의 고양이는 검은색이다. 샤 역시 발음하지 않아요. 3번 Il aime son petit sac. Sac은 sac 발음하죠. 발음합니다. 그는 그의 작은 가방을 좋아한다 라는 거죠. 4번 Il fait très froid aujourd'hui. 오늘 날씨가 아주 춥다. 추운이라고 할때 froid 아니고 froid. 5번 Je vais acheter un pantalon blanc이라고 하죠. blanc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죠. 끝에 자음 발음하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아, 5번의 문장의 해석은요. 나는 하얀색 바지를 살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제 2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A가 Tu veux quelque chose à boire? 너 마실 것을 원하니? 그랬더니 B가 Oui, s'il te plaît. J'ai très soif. 나 아주 목말라. D'accord, je vais te donner un pincan de thé vert. 녹차죠, 녹차. 녹차 무엇무엇을 주겠다. Merci beaucoup. 너무 고마워. J'adore le thé vert. 나 녹차 너무 좋아해. 라고 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거 볼까요? 녹차 한 잔이 되겠죠. 한 잔. 한 잔을 나타내는 단어. 3번에 vert죠? vert. 싹은 가방이고요. plat 요리, chapeau 아니죠. 모자, 목소,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 3번이 됩니다. 그래서 avoir soif 목마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quelque chose와 같은 부정 대명사 뒤에 동사 나와서 여기 앞에 아 쓰는 거. 그렇습니다. 부정법의 그 형용사적인 용법에서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정답은 3번. 이제 3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쥐야, 앙샤, 너 고양이 있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B가 위, 응, 메, 빠, 엉. 그런데 하나가 아니야. 한 마리가 아니야. 아, 엉. 윈느라고 하네요. 한 마리가 아니고 남성을 말하는 거죠.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다라는 거죠. 윈느. 메빠엉 윈느. 암컷인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 엘사베. 그래서 여기도 엘이라고 지금 나오죠. 그 고양이 이름은 호사벨. 호사벨이야. 물어봅니다. A가. 그랬더니 B가. 엘레 존. 걔는 어려. 인나크 쌩크. 모아. 5달밖에 되지 않았어라는 거죠.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이를 물어보는 거겠죠? 어리다라고 하고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볼게요. 1번에는 엘페쿠아, 그 고양이는 무엇을 하니? 아니고요. 2번 엘라켈라쉬, 나이가 어떻게 되니? 2번이 정답이죠? 3번 엘바꼬멍, 그녀는 어떻게 지내나요?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4번, 엘레 아베키, 누구와 함께 있니? 5번, 엘랑 vu 꽁피엥, 얼마만큼을 원하는 거냐?

그녀는 얼마를 원하니? 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사페 윈스맨 끝볼 느무 갈뽕 빠라고 합니다. 사페 시간 끝 나오게 되면 뭐뭐한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윈스맨은 일주일이 됐다는 거예요. 볼이 나에게 대답을 한지 응답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꼬멍스아멘 끼에 떼뿌걸리 나 그가 걱정되기 시작했어. 꼬멍쎄 아 뭐뭐하기 시작하다. 동사 원형 나오죠. 생끼에 떼 걱정하다. 누구누구를 그를 볼을 걱정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가 찌뿌할래 쉘리 너 그의 집에 한번 가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12번 가래요. 휘데 릴리 릴라라고 되겠죠. 그러면 주소가 지금 나오잖아요. 12번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 주소가 뭐냐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면 되겠죠. 1번 그가 어디에 사니? 일라비트 우 A번 되겠고요. 일 이바 꺼멍 그는 거기에 어떻게 가느냐? 이거는 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아니고요. 4번 세쿠아손 아드레스 그의 주소는 어떻게 되니? 그의 주소가 뭐야? 아드레스라는 거 나오죠? 주소. C번 가능하고요. D번 Il vient de quelle ville? 그는 어느 도시에서 왔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A하고 C가 되겠죠? A하고 C인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사는 곳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5번 넘어가 볼게요. 5번 지문이 조금 기네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Tu veux faire quel métier plus tard? 너는 나중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니?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métier가 직업이라는 단어예요. 비가 quand j'étais petit, 내가 어렸을 때에는 je voulais être professeur de maths.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지. 매 맹뜨나. 그런데 지금은 je veux devenir acteur. 나는 배우가 되고 싶어. Et toi? 너는 애가 moi, je veux devenir médecin.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비가 mon père est médecin. 나의 아버지가 의사야. Il aime son travail. 그는 그의 일을 좋아해. Mais il est très occupé. 하지만 우리 아빠는 매우 바쁘셔. Je ne passe pas beaucoup de temps avec lui. 나는 아빠와 함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Il est toujours à l'hôpital. 아빠가 항상 병원에 계셔. C'est dommage. 안타깝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게요. 이게 문장 자체는 어휘가 어렵지 않고 해석도 사실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장이에요. 하지만 A가 뭐에 해당하는지, B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다 하나하나씩 뜯어가지고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번 볼게요. B가 병원에 자주 간다라고 했는데 병원에 자주 가는지 자주 안 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냥 아빠가 의사다라는 정도만 아는 거예요. B의 어머니는 의사이다라고 했는데 B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3번 A는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했는데요. A는 주부 디브니르 매드쌤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A번, 내인은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고 했는데요. B가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A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지 어쩌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렇죠? 5번, B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나오죠? B가 대답을 합니다. J'étais petit, je voulais être professeur de maths.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다라고 했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장이 어렵진 않지만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Je m'appelle Max Dupont. 제 이름은 Max Dupont이에요. J'ai 27 ans. 저는 27살이에요. Je suis

앙글레. 저는 영어, 아, 영어 선생님이 아니죠. 저는 영국인이에요. Ça fait 3 ans que je travaille comme cuisinier. 저는 요리사로 일한 지 3년 됐어요. Ça fait que 또 나왔죠. Je travaille dans un restaurant italien. 저는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되네요. 언급되지 않은 거. 나이 27살이라고 나왔고요. 농 이름 나왔어요. 메띠의 직업 뭡니까? 요리사 나왔죠? 나시오날리떼 국적이라는 단어죠? 국적 영국 사람 나왔습니다. 5번에 파스당 취미인데요. 취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파스당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계속해서 7번 볼게요. 그를 위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고 했어요. 자, 주스틴느가 지민한테 얘기를 합니다. Je vais réserver des billets de train pour notre voyage. 내가 우리들의 여행을 위해서 기차표를 예매할 거야. Et bonne nouvelle.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On peut les avoir moins cher si On a moins de 34 ans 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C가 이제 뭐뭐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4세 이하면 우리는 조금 더싼 기차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니까 34세 이하면 할인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지민, tu as bien 33 ans? 지민아, 너 33살이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민이가 oui, j'ai bien 33 ans. 나 33살이야. C'est la dernière fois que j'y ai droit 라고 하죠. 이번이 마지막이네. 내가 그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이네. Mais pour Oren, 그런데 오렌 같은 경우에는 ça ne va pas être possible.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주스틴네가 아, oui, c'est vrai. 맞아. C'était son anniversaire il n'y a pas longtemps. 그의 생일이었지, 얼마 전에. 그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의 생일이었지. 그래서 그녀가 이미 33살이 막된 거죠. Elle vient d'avoir 34 ans. 아, 그녀가 34살이 방금 돼버렸네. 그러니까 지민이가, 아우, 안타깝다, 아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A. 지민이 표를 예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민이 아니고요. 주스틴이죠. 보기 B번 어헨느는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다. 맞아요. 그쵸? C번 지민은 주스틴보다 생일이 빠르다. 지민은 주스틴보다 생일이 빠른가요? 지민이 어리죠.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주스틴과 지민은 기차를 타고 여행 갈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B하고 D가 되죠. C번에 B하고 D이기 때문에 7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차표 예약이긴 하지만 막 숫자도 막 여러 군데 막 나오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또 나와가지고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계속해서 8번 볼게요. 8번은 부장송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3강에서 아마 부장송의 문화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장송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장송, est une ville à l'est de la France. 부장송은 프랑스의 동쪽에 있는 도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la rivière appelée le Doubs entoure la ville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강인가, 이라고 한 거, 수도 교재에 나왔었죠? rivière는 강이에요. 두라고 불리우는 강이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대요. On dit aussi de Besançon que c'est la ville de Victor Hugo. 우리는 또한 부장송에 대해서 빅토르 위고의 도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Car il y est né en 1802라고 되어 있죠. 1802년에 그가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Aujourd'hui, 오늘날 sa musée est en, 아, sa maison est en musée. 그의 집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Ce petit musée s'appelle la maison Victor Hugo. 이 작은 박물관은요, 빅토르 위고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On peut y découvrir sa vie et ses œuvres라고 나오죠.
우리는 거기에서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기 볼까요? A번 프랑스의 동부에 있다. 동부 맞아요. A 맞고요. 빅토르 위고가 태어난 곳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빅토르 위고의 도시다. 거기서 태어났다. 르두라고 불리는 박물관이 있다. 르두라고 불리는 것은 강이죠. 박물관이 아니라. 박물관의 이름은 빅토르 위고의 집이었어요. 라 메존 빅토르 위고는 규모가 크다 아니에요. 뿌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A와 B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는 1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은요, 밑에 이렇게 각주가 다 달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휘를 몰라서 문화에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은 드시진 않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9번 보겠습니다. 히비하, 히비에하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볼게요. La rivière est le nom donné à une région au sud-est de la France. 라고 되어 있죠. 히비에하는 프랑스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에 붙여진 이름이래요. Elle se trouve près de la mer Méditerranée. 그것은 지중해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On y trouve beaucoup de villes connues comme Nice, Antibes et Cannes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유명한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어떤 도시들이냐? 니스, 앙티브, 깐느와 같은 도시들이래요. 이때 꼽는 뭐뭐와 같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깐느. 깐느에서는요. Il y a un festival de film chaque année. 해마다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닥터 이 비엔. 많은 배우들이 거기에 온대요. 그쵸? 각각의 도시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깐느와 그 다음 니스. 니스에서는요. On peut se promener le long d'une grande avenue en bord de la mer appelée la promenade des Anglais라고 나옵니다. 니스에서는 산책을 할 수가 있어요. 긴그 도로, 큰 도로에서 산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포문나드 데 장글레라고 불리는 바닷가 쪽에 있는 긴, 큰그 산책길이 있거든요. 거기를 따라서 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앙티브. 앙티브에서는요. On peut visiter le musée Picasso. 피카소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고요. 그리고 se promener dans la vieille ville. 그리고 오래된 도시에서 또, 구도시에서 또그 산책을 할 수가 있대요. Cette région est aussi, 이 지역은 또한 뭐뭐로 유명하다. Connu pour ses hôtels de luxe et ses bateaux라고 합니다. 드 룩스는 값비싼 거예요. 아주 값비싼 그 고급 호텔과 그리고 배로도 유명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알맞지 않은 거 이제 골라볼게요. 앙티브는 배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로 유명하다. 맞아요.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다. 맞아요. 깐느에서는 영화제가 매년 열린다. 맞습니다. 남서부에 값비싼 호텔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지금 우리가 남동입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4번. 니스에는 영국인들의 산책로가 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9번에는 4번입니다. 또 문화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한국어로도 좀 해석본을 좀 읽어가면서 내용을 같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법 볼게요. 10번.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1번. J'adore cette idée라고 했어요. 나는 이 아이디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해. 라고 했는데, idée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여성형이죠. 그래서 남성 제2형을 쓸 필요 없이 여성형으로 바꿔야겠죠? 세트. 2번. Tu as vu cet dentiste hier라고 했는데, 너는 어제 이 치과 의사를 봤니? 라고 했어요. 치과 의사 낭티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성형으로 쓸 필요가 없죠. 남성형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던지, 그쵸? 아니면 여성형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남성 제2형은 뒤에 모음이 나올 때만, 이렇게 이대처럼 이렇게 뒤에 뭔가가 모음이 나올 때만, 그리고 여기가 남성인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아니죠? 3번, il préfère cette voiture rouge라고 했어요. 그는 이 빨간색 자동차를 더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쓴거 맞아요. 얘는 올바르게 쓰고 있습니다.

4번 주부 아시되 세트 사건 파피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이 가방을 사고 싶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죠. 그래서 쓰 남성인데다가 S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의 기본 형태로 쓰면 됩니다. 5번 누살롱 비시떼 세트 뮤제 쓰 위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문장이 틀렸기 때문에 조금 읽는 게 약간 좀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이 박물관들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박물관 남성 복수죠. 쓰 이렇게 쓰면 되고요. 세트는 이렇게 뭐 뮤제 앞에는 이렇게 쓰는 거죠. 굉장히 어색하네요. 문장이 잘못된 문장으로 쓰니까. 그래서 10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볼게요. 11번은 이제 소유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il adore voyager 라고 했죠. 그들은 여행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Leur pays préféré est la France.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문장을 보시면 동사가 에잖아요. 동사 단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주어도 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페이도 얘는 지금 단수로 쓰인 거예요. 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가라는 단어이지만 이거 자체가 S가 달려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S가 있지만 얘는 지금 여기서 단수죠. 동사를 통해서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수에 해당하는 소유 형용사를 써주면 돼요. 그럼 그들의에 해당하는 단수, 레고 쓴거 맞죠? 뒤에 만약에 복수가 나왔다면 이렇게 S를 쓰지만 지금은 페이가 단수기 때문에 S가 없어지는 저 형태가 올바른 형태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Quand je regarde leurs photos, 내가 그들의 사진을 봤을 때, moi aussi, j'aimerais bien voyager de mon pays de rêve. 나 역시도 여행을 하고 싶었어. 나의 꿈에 그 그리는 그 나라에, 내가 정말 꿈에 그리는 나라에서 나도 여행을 하고 싶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je regarde leurs photos에서 photos는 지금 복수잖아요. 복수 형용사니까 소유 형용사 복수로 맞춰준 거 맞아요. 그리고 C번 볼까요? 나의 도시, 내가 꿈꾸는 도시라고 할때 역시 마찬가지로 B 단수 쓰이고 있으니까 얘도 몽 맞아요. 그래서 A, B, C 모두 맞습니다. 그렇죠? A, B, C 모두 다 맞기 때문에요. 11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유 형용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12번 보도록 할게요. 3강의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Mon chemise est trop grande라고 했는데 나의 셔츠가 너무 크다라는 뜻인데 셔츠라고 하는 것은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마가 아니고요. 아, 몽이 아니고 마 쓰는 거고요. 여기도 으쓴거 맞죠, 이거는. P번, Mon père n'est pas encore là. 나의 어머니는 아직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로 써야죠. C번, Nous avons invité mon ami ce soir. 우리는 나의 친구를 오늘 저녁에 방문해 초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뭐, 아미에서 친구가 여성형이지만, 몽마에 해당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몸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C번만 맞아요. 그래서 12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강 1번부터 다시 볼게요.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1번에 보시면은 좌시에트 데 프리라고 나오죠. 아슈떼 동사가 나오는데요. 아슈떼 동사는 일군 동사이긴 하지만 변칙 동사이죠. 이거 악상이 좀 생기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일 때는 악상이 이렇게 생겨야지 맞는 변화형이죠. J'achète des fruits가 되어 맞습니다. 나는 과일을 산다 라는 거였고요. 2번 Elle essaie de le faire라고 나오는데 그녀는 그것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세이의 동사는 이그렉을 바꿔도 되고 이로 바꿔도 되고 이그렉 그대로 써도 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철자가 오라요. 1번은. 2번은. 그다음 3번 누 망공주 빵이라고 돼 있는데 망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망종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동사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멍 죄가 원래 그 동사 원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ons로만 바꾸면 죄가 오가 다음에 나오게 되면 그 발음으로 나와가지고 얘가 망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을을 하나 집어넣어줘야 되죠. 망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을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다음 4번, tu préfères l'hiver à l'été라고 했는데 너는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préfères의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슈대 동사처럼 일군 변칙 동사. 동사 원형은 이거지만 2인칭 단수일 때는 악상의 방향이 바뀌죠. 반대로 그래서 tu préfères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악상 그하부가 들어갑니다. 근데 5번, il met des fleurs sur la table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테이블 위에 꽃을 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주어가 3인칭 복수예요. 그죠? 그럼 동사도 3인칭 복수형으로 바꿔줘야겠죠? 매트. 이렇게 바꿔서 써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변칙 동사와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그런 쓰임을 잘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다음 2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J'aime la couleur. 나는 색깔을 좋아해. 어떤 색깔을 좋아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Ça me fait penser à la montagne et aux arbres. 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한테 산과 그 나무를 생각나게 해. 산과 나무 하면은 색깔이 뭘까요? 일단, 녹색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죠. 녹색이나 뭐 파란색 뭐 이런 계열이 되겠죠? B가 대답을 합니다. Regarde le beau jardin de Madame Dupont. 듀뽕 씨 부인의 저 아름다운 정원을 좀 봐. 엘라 라멘, 응? 정씨? 슈어라고 하죠. 그녀는 정말 어떤 손을 가지고 있어. 확신해라고 하죠. 어떤 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 수건데요. 어떤 색깔의 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원예에 능하다. 이런 거막 정원 가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하다라는 표시를 할때 우리가 vert를 씁니다. vert. 이것도 역시 녹색 vert. 애가 쥐약해종 네 말이 맞아. Elle s'occupe très bien des fleurs et des arbres. 그녀는 꽃과 나무를 아주 잘 돌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초록색의라는 뜻을 가진. 이건 아까 몽따뉴하고 아르보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번에 블루는 파란색이죠. 2번에 존은 노란색, 누아 검정색, 후우주는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초대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인비타시옹이라고 해서 초대장이죠. 자, 마담 에 무슈 듀발 우브르 언 카페 드 프리라고 했어요. 듀발 시인의 부부가 과일 카페를 엽니다. 2026년 4월 25일에. 투아 휘 데제 투알 주소가 나와 있죠. 엑상 프로방스고요. 휘 데제 투알이라고 하는 거리 이름입니다. 누방동 데 프리 프레. 우리는 그 신선한 과일을 판매합니다. Nous vous proposons aussi des gâteaux aux fruits. 그리고 저희들은요, 또한 과일 케이크 역시 또, 제공합니다. Et jusqu'au 27 avril 2026. 그리고 2026년 4월 27일까지는요, si vous achetez pour plus de 20 euros, la maison vous offre un morceau de gâteau aux fraises.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20유로 이상의 것을 구매를 한다면, 저희 가게에서는 여러분에게 그 뭐죠? 딸기 케이크 한 조각을 제공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을 하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월 27일까지 20유로 이상을 사시면은요. 케이크 하나 그냥 드릴게요라는 거예요. 한 조각. Manger des frais frais pour rester en bonne santé.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신선한 과일을 드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장 치고는 굉장히 내용이 많았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1번 과일을 싸게 판다라고 되어 있죠. 과일을 싸게 파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사를 좀 하고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뭐 20유로 이상을 사면은 좀 이렇게 뭔가 보너스를 준다는 거지. 싸게는 아닙니다. 4월 27일에 가게를 연다 아니고요. 4월 25일 날 가게는 열어요. 케이크 증정 행사가 있다. 맞아요. 4번 케이크 한 조각은 20유로이다. 아닙니다. 20유로 이상을 사면 준다라고 했어요. 4월 27일부터 딸기 케이크를 판매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딸기 케이크를 한 조각을 그냥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정답인 듯 하면서도 정답이 아닌 것들이 좀 많아서 좀 혼동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초대장이나 포스터 문제 나오면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조금 초대장 치고는 문제가 길었으며 문제도 아주 깔끔하게 답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우 쉽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A가요. Si vous avez besoin d'aide, appelez-moi monsieur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라고 했어요. B가 Merci. 감사합니다. Vous êtes toujours très gentil. 언제나 친절하시군요. A가 뭐라고 하면서 Je suis là pour vous aider. 저는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 거기 있을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언제나 당신을 친절하시군요에 대한 응답으로 괜찮은 문장을 고르면 되죠. 보기 A번은요. Somme nuit라고 했죠. 아우 지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B번에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친절한 것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B번 아니고요. C번에 주부정 프리 천만에요. 가능하죠. D번에 이니아 빠두꾸와 또 역시 천만에요. 가능합니다. C하고 D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주대야 땅지 뻥땅 웨이뮤닛 내가 20분 동안 너를 기다렸어. 깨스키세 빠세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죠. B가 뭐라고 하면서 일레아 으언학시당 수메지우 아생뮤닛 디씨라고 했어요. 여기서 5분 거리에서 내 눈앞에서 사고가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아봉 사방? 그래? 괜찮아? 라고 물어봅니다. B가 위 사방? 괜찮아.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늦은 상태죠?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1번에 비에나 또아. 비에나 또아는 비에나 부로 쓸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편지글에서 마지막에 잘 있어 안녕이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 여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2번 아벡 플레지 기꺼이라는 뜻이죠. 아닙니다. 3번 주시 데졸레. 미안해. 적합하겠죠. 20분 늦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미안해. 사고가 있었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주시 데졸레. 4번에 je te pardonne라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잖아요. 내가 널 용서할게. 아니죠. 5번에 ça tombe bien이라고 하면 그거 잘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6번 가보겠습니다. 미칠진 부분과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말은이라고 했죠. Excusez-moi 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것도 Excusez-moi 라고 해서 그냥 안다고 바로바로 그냥 답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문장을 보세요. 자, A가 Madame, il est interdit de prendre des photos ici 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사진 찍는 거 금지예요. 라고 했어요. B가 Excusez-moi, monsieur. 죄송합니다. Je ne le savais pas. 제가 몰랐네요. 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 골라볼까요? 드 그냥 천만에요. 안 되죠? 부 부활라는 오 당신 여기 계셨군요. 아닙니다. 사부바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뭐잘 어울린다. 사부바 비행 그러면 스네히행 괜찮아요. 아닙니다. 5번 주부 드몽드 파거동 제가 선생님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거죠? 6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점. 이거 만약에 1, 2, 3, 4, 5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런 문장이 있다라고 되시면, 발견하시면 여러분들 꼭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i gage bien fini le devoir grâce à ton livre. 나 너의 책 덕분에 숙제를 잘 끝마쳤어. Je te remercie. 고마워. 너한테 좀 고마움을 표현할게. 고마워. 라고 했어요. 비가 뭐라고 하죠? Tu peux le relire si tu veux. 네가 원한다면 그것을 다시 읽어도 돼. Merci encore, c'est gentil. 다시 한번 고마워. 정말 친절하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에 대한 응답의 표현으로 가능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에 de rien, 천만에. 1번이죠? Pas possible, 불가능해. 아니죠. Ça ne fait rien, 괜찮아요. 괜찮아. 5번, ce n'est pas grave, 괜찮아. 5번, il n'y a pas de mal, 괜찮아. 이거죠. 이거 3, 4, 5번은요, 사과에 대한 응답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지금 흐맥스의 감사에 대한 응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은 쇼송 오뽐무라고 해서요, 사과 파이를 말합니다. 사과 파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는 좀 간단한 문제이긴 하죠. 허세트 파실, 쉬운 요리법. 쇼송 오뽐, 사과 파이, 쇼송 오뽐. 1번, 쿠펠레뽐 멍뿌찌 목소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조각으로 사과를 자르세요. 2번은 fait de lait cuire à feu doux avec du sucre et un peu d'eau 라고 했어요. 그것을 구우세요. 어떠한 불로? à feu doux니까 좀 이렇게 온화한 불, 약한 불로 구우세요. 설탕과 그리고 약간의 물과 함께 넣어가지고 구우시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다시 꾸빼 라빠트 엉홍 반죽을 자르래요. 어떤 모양으로? 엉홍 둥근 모양으로 반죽을 자르세요. 4번에 메텔레 뽀무스 라빠트로 사과를 그 반죽 위에다가 놓으세요. 5번에 플리에 엉두 에펙트 퀴어 두번 접으시고요. 그리고 구우세요. 보나페티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고 있죠. 일반 사과를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쵸? 2번 자른 사과를 약불에서 익힌다. 맞죠? 3번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자른다라고 했는데 네모난 모양 아니고요. 엉홍 동근 모양 둥글게 잘라라. 3번이죠? 4번 준비된 사과를 반죽 위에 올려라. 맞습니다. 쇼 라파트. 사과를 올린 반죽을 반으로 접어서 굽는다. 두번 접어가지고 구우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8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이런 요리법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뭐 흥미롭게 읽어가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번 볼게요. 망똥에 관한 글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망똥 est une petite ville de Provence Alpes Côte d'Azur 라고 나옵니다. 망똥은요.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dans le sud de la France, 프랑스 남쪽의 프로방스 알프 코트 다주르의 작은 도시입니다. En plus du beau temps et de la mer, cette ville a beaucoup de paysages riches à faire découvrir 라고 하죠. 좋은 날씨와 바다와 더불어서 이 도시는 많은 풍부한 풍경들이 있대요. 어떠한 페이자주, 어떠한 풍경들이 있어요? 무엇을 잘 이렇게 찾을 만한, 그러니까 구경을 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풍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풍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을 할 만하게 만드는. Grâce à ces très bonnes conditions, 이러한 아주 좋은 조건들 덕분에 망똥 est aussi connu dans le monde pour ses citrons. 망똥은 레몬으로 전 세계에서 또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좋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Chaque hiver, 해마다 겨울에는 février, 2월에 beaucoup de gens viennent à Mangdong. 망똥으로 온대요. Pour prendre part à la fête du citron, 레몬 축제에 참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Prendre part à 참가하기 위해서 망똥에 옵니다. On peut voir des enfants marcher.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아이들이 걷고, danser, 춤추고, chanter, 노래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거리에서 dans les rues. Il y a aussi de beaux jardins à visiter et d'autres festivals dans plusieurs villes voisines, 이라고 하죠.

리라고 나오죠? 소도시. 해마다 여름에 많은 방문객이 온다. 겨울에 축제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9번에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자, 이제 문법 문제 볼게요. 10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0번은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A번을 보시면 Il chante avec elle 이라고 나오죠. 그는 그녀와 함께 노래한다 라고 되어 있죠. L에 대한 강세형은요, L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Moi, toi, lui, elle 이렇게 되어 있죠. B번, Je vais bien et vous? 저는 잘 지냅니다. 당신은요? 라고 해서 이것도 강세형이죠. 부 똑같아요. 강세형. 1인칭 복수형. 누하고 부는 강세형이 똑같죠. B 맞아요. C번, Je aussi j'aime le café. 나도 역시 커피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 역시라고 할때 Je aussi를 쓰면 안 되죠. aussi 앞에 강세형을 써야 되죠. Moi aussi. 그죠? 우리가 그거 배운 적 있습니다. 배웠죠? 기억나실 거예요. 무아오씨. 자, 그 다음 D번. Le frère de Sammy, c'est il 이라고 했는데, 사미의 오빠. 그야, 바로 그야 라고 했는데, c'est 다음에는요, 일로 쓰는 게 아니라 강세형, 위로 써야 되죠.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주 오씨나 세 일처럼 이런 문장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이게 틀렸다라는 거가 너무나도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강을 공부하시고 나면, 4강을 공부하시고 나면 좀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은 1번 A, B가 되겠죠. 10번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A가요, Que désirez-vous? 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했죠. B가 Je voudrais du kilo de pomme. 저 사과 2kg를 사려고 합니다. 사과 2kg 원해요. 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voudrais 또 조건법이 나오죠. 그 공손한 표현이나 어떤 어조를 좀 완곡하게 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kg라고 할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단위를 쓴 거죠. 그리고 어떤 숫자, 단위, 그리고 드 나오게 되면요. 여기 앞에 명사 앞에 관사가 없어지죠. 그래서 관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무관사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관사 명사를 씁니다. 사과 2kg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A가 sont les plus riches. 가장 신선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Fresh는 여성형이죠. 지금 여성형 복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가 여성 명사죠. 원래는 신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frais인데 이제 frais가 남성형 단수의 형용사죠. 그럼 이걸 여성형으로 바꾸면 fresh가 되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형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남성에서 여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또 복수니까 사과 복수니까 s가 붙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신선한 것입니다. 부정플레 두 킬로? 그러면은 2kg를 원하시나요? 또다시 물어봅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과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지시 대명사를 골라야겠죠. 근데 지시 대명사의 지금 형태를 보면요. 스, 셀, 쓰리, 쓰시, 셀시 이렇게 나와 있죠. 지시 대명사, 성과 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복합적인 그런 그 지시 대명사는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섞여 있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하셔라 라고 했어요. 쓰리, 셀. 그다음에 쓰, 셀 이렇게 구분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쓰 다음에 강세형 남성, 강세형 여성 단수, 그다음에 강세형 남성 복수, 강세형 여성 복수로 기억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4개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단독으로 쓸수 없다라는 말은 스스로 혼자 주어가 되거나 스스로 혼자 목적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뒤에 드 명사와 같은 뭔가가 딸려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딸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걸로 땡, 땡 끝났죠. 바로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뒤에 단독으로 쓸수 있는 C나 라가 붙으면 되겠죠. 그럼 C나 라가 붙은 4번이나 5번 중에서 고르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뭘 골라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주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0: 골라야겠죠.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지금 뭐예요? 뽐무죠. 사과죠. 사과. 사과의 여성 복수니까 셀을 쓴 5번을 써야지 맞는 거죠. 셀이나 쓰 다음에 또는 뭐 쓸이나 셀 다음에 뒤에 C가 붙으면 얘는 주어나 목적으로서 기능을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요. 시험에 출제가 될 때마다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고 오답을 많이 나타내시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시 대명사가 되겠어요. 형태가 굉장히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뭐 다르면서도 비슷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지금 지시 대명사 문제가 나오잖아요. 쓸리와 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볼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요. Quel pull préfères-tu? 라고 했어요. 너는 어떤 스웨터를 더 좋아하니, 더 선호하니? 라고 물어봤죠? 자, préfère 동사, 일군 변칙 동사입니다. 동사 원형은 요거예요. préfère. 그런데 1인칭과 2인칭 단수에서 바뀌면서 두 번째 악상의 방향이 바뀌는 거. 철자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모의고사에도 지금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스웨터를. 뿔이라고 하는 것은 스웨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랑 자꾸 혼동하셔가지고 이걸 당기다라고 막 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스웨터라는 명사입니다. 나는 you prefer A or B라고 돼 있죠.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 B보다 뭐뭐보다라고 할때 전치사 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뭐뭐보다 뭐뭐가 더 좋아. 그래서 A가 le pull derrière la robe rouge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저 빨간색 원피스 뒤에 있는 저 스웨터 말이지라고 물어본 거예요. derrière는 뭐뭐의 뒤에라는 뜻이죠. 반대말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두 번. 그러면 빨간 원피스 뒤에 있는 저 스웨터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B가 위 있었어. 맞아, 바로 그거야라고 하죠. 그럼 A에서 A가 지금 질문하는 것 중에서 명사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Le pull 하고 la robe가 나와 있죠.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B가 대답하는 것은 원피스일까요, 스웨터일까요? 스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어떤 스웨터가 좋냐? 그랬더니 이 스웨터가 뭐저 스웨터보다 좋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스웨터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남성. 남성이죠, 지금. 그럼 남성 지시 대명사를 골라야만 되니까 여성으로 A가 나와 있는 것은 일단은 다 빼야겠죠. 지금 스웨터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성으로 돼 있는 거는 다 빼야 돼요. 그럼 4번하고 5번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쓸리 씨하고 쓸리 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삘이 복수로 쓰느냐 단수로 쓰느냐를 봤을 때 단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저게 좋아라고 했을 때그 원피스 뒤에 있는 저 스웨터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수로 쓰여야 되니까 4번이죠. 5번은 남성이긴 하지만 복수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시 대명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시 대명사는 변화하는 거, 그 형태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문장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응용력도 키우고 또 실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3, 4강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5, 6강 문제 풀어볼 테니까 내용 한번 실적 보시면서 저와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1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기화양의 상호작용 필수 개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기후변화의 영향, 주로 이제 온실효과,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내용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은 뭐냐면, 지구온난화를 다뤄요. 지구온난화를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이 지구온난화를 설명하기 위한 온실효과를 좀 많이 다룬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 온실효과를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태양복사에너지의 유입에너지, 뭐 또는 흡수에너지와 지구복사에너지의 방출에너지가 같은 상태. 결과로 봤을 땐 이런 겁니다. 태양복사에너지가 들어오죠. 들어온 것만큼 지구복사에너지가 나간다. 들어온 것만큼 나간다. 그래서 복사에너지가 들어오고 복사에너지가 나가는데 그 양이 같기 때문에 복사평형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얘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 아래에서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구 표면이 있고요.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태양복사에너지가 들어옵니다. 태양복사에너지가 들어와요. 들어온 것만큼 지구복사에너지가 나간다. 지구복사에너지가 나간다. 자, 여기서의 기본 원리는 태양복사에너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구를 가열해요. 지구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것만큼 지구복사에너지 방출.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게 같아요. 그래서 복사평형, 이게 지구 대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면 들어오고 나가고가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지구는 그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질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조금 간단하게 좀 과하게 비유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표면이 가열이 되겠죠? 가열된 것만큼 지구 표면도 에너지를 방출. 그럼 이 방출된 에너지가 그냥 우주공간으로 나가면 좋은데, 들어올 때 에너지와 다르게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 영역의 빛. 그런데 이 적외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는 지구 대기의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사가 지구 대기의 한번 흡수.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면 이 에너지에서 지구 표면 다시 가열되죠? 다시 뜨거워지죠? 지구 표면 다시 에너지 방출. 그러면 이 방출된 적외선의 복사가 지구 대기 다시 흡수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온. 이러한 과정이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된다. 즉,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지구 대기, 지구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지구 대기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상호작용이 많아지게 되면서부터 온실효과가 일어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할 때 이걸 한번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구체적인 좀 수치를 넣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 강의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다. 지구 대기는 적외선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온실효과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온실효과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다. 이 온실효과를 우리가 보온효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다. 보온효과. 만약에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지구의 온도, 평균 온도는 지금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 한 15도에서 17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영하. 0도보다 이하라고. 근데 지구가 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그 온실효과는 일종의 보온효과이기 때문에 충분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온실효과는 사실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온실효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 온실효과가 더 극대화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구 온도가 높아진 이유는 대기를 갖게 됨으로 하여금 지구 표면이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 에너지가 그냥 나가지 않고 지구 대기에 오랫동안 갇히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되돌아오고 다시 갇히면서 되돌아오고를 반복하면서 결국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구가 온실기체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지구 대기와 지구 표면 안에서 상호작용이 많아집니다. 상호작용이 많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커진다. 온실효과가 커진다 라고 보는 거고, 이 온실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런 맥락 아셨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요. 100만 원을 맡겼어요. 맡기자마자 바로 찾아요. 100만 원 맡기고 100만 원 바로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남는 게 거의 없겠지. 근데 100만 원을 맡기고 오랫동안 뒀어. 예치해놨어. 오랫동안 뒀어. 그 다음에 찾으면 100만 원을 찾았는데 남는 게 있지. 통장에. 뭐가 남아요? 이자가 남지. 즉, 이 온실효과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들어오고 바로 나가지 않고 지구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남는 이자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 이자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효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약간 문학적으로 가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를 막 형성을 합니다. 서로 어떠한 감정적 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관계가 좀 있어. 상호작용이 좀 있어. 그러면 둘 사이 상호작용이 있으면서 뭐가 쌓여요? 신뢰가 쌓이고 정이 쌓이지. 그 정이 바로 이런 지구와 어떤 이 지구 대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온도 상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정하면 약간 따뜻한 거잖아. 상호작용이 많다? 정이 쌓인다? 따뜻해진다. 관계가. 아셨죠? 그런 느낌으로 보죠.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구 대기에 의한 상호작용이 많아지는 효과. 상호작용이 많아지면 보온 효과가 커지는 거고 온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런데 온실효과는 사실 지구에서의 생명체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데 문제는 온실일지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 효과가 더 커지면서 뜨거워지는 게 약간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 아셨죠?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이러한 관계가 온실효과에서 나타나는 어떤 차이라는 거죠. 아셨죠? 실제로 만약에 이 온실효과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열수지평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열수지평형과 그래서 이 열수지평형과 관련해서 에너지,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니 들어오고 나가는 이 평형 관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에너지에 나가는 관계를 직접 계산할 수가 있니?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나가고 그 들어오는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온실기체가 있으면 그 온실기체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더 상호작용이 더 많아지겠니?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이렇게 실제로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지구의 열수지평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에너지평형으로 생각하시면 돼. 평형이라고 하는 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은 거지.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게 같다. 이게 대전제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요. 끝이죠. 그런데 지구가 대기를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들어왔다가 다시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를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의 상호작용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남는다. 에너지가 남는 게 보온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가 남는 걸 온실효과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고 이 에너지가 남는 요 관계를 따질 때 항상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봐야 된다.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어요. 100이 들어왔는데 30이 반사된 거야. 그럼 실제 지구에 흡수된 건 70이지. 그럼 70만큼 지구가 흡수했으니까 70만큼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지. 내보내는 거. 즉, 지구가 흡수한 거 70이고요. 지구가 방출하는 거 70이야. 에너지 평형. 이러한 평형 관점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표면 볼게요. 표면. 지구 표면. 태양 복사 에너지 45 흡수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대기가 준 에너지 88을 흡수했어. 그러니까 지구 표면은 얼마의 에너지를 흡수했냐면 133을 흡수한 거야. 그런데 지구의 표면이 내보낸 에너지 얼마? 133. 그러니까 지구 표면도 에너지 평형 상태라는 거지. 항상 평형 관점에서. 133, 133. 이상한 거지. 태양이라고 하는 녀석이 45의 에너지를 줬는데 어떻게 지구 표면은 133이나 흡수할 수가 있는 거지? 온실효과 때문에 이자가 남는다고. 그 이자가 이거라는 거지. 관계 때문에. 정이 남았다고. 아셨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기 볼게요. 대기가 흡수한 거 얼마예요? 154를 흡수한 거고 대기가 내보내는 거. 우주로 내보낸 거, 지표면으로 내보낸 거 합치면 154. 역시나 대기도 에너지 평형 상태. 태양이 25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이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야? 상호작용에 의해서 쌓였다고 에너지가. 아셨죠? 이렇게 볼수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열수지 또는 지구 온난화 또는 온실효과 관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구성하고 싶어요? 그럼 이 에너지 평형과 관련해서 수치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아셨죠? 요 정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 지구 온난화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 현재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 요인보다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인위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일체 배출, 그거에 의한 온실료가 증가.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씩 조금씩 축적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 설명하는 거고요. 자료

거를 보면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에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 자연적 요인만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만을 고려하면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 지금 상승이라고 명확하게 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볼게요. 온실기체 증가만 고려하면, 온실기체 증가에 의한 온실효과만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태양활동, 화산활동, 인간에 의한 활동 모두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관측 기온이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 아셨죠? 그럼 실제 관측 기온이 이걸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온도 증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은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기체 증가로 우리가 보는 게이 자료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지금 지구는 뭐 하고 있다? 온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러한 결과는 기상 이변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기후 변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죠?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해수 자체가 열팽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고위도 지역에 있는 뭐 대륙 빙하가 녹아서 물속으로 유입이 되면서 바닷물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기후대가 바뀔 수가 있고요. 기상 이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지구 환경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료 해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잘 보고 찾아주면 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요 필수 개념들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문제풀이 할 텐데요. 역시나 문제풀이 앞서서 선생님이 체크한 문항 봐야 되겠죠? 용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문항에서 선생님이 체크한 문항.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그 다음에 10번, 16번인데,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엘니뇨와 라니냐, 그 다음에 기후변화 요인. 특히나 엘니뇨와 라니냐는 평상시 접도태평양 또는 열대태평양 해역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엘니뇨 라니냐 시 편차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 기후변화 요인에 있어서는 외적 요인,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 그 다음에 기울기,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심률 변화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제 문항이 나온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북반구에 위치한 어느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북반구라고 했어요? 그럼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 바람 방향은 요거인 거고, 북반구라고 했으니까 에크만 수송은 이렇게. 그럼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면서 표층수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니까 밑에 있는 찬물 올라오겠네. 아, 여기 용승이 일어나겠구나. 용승. 이렇게 됐죠? 자,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동풍이 불고 있어. 불어 오는 쪽의 이름이니까 남동풍 불고 있습니다. 맞죠? 표층에서는 비읍 방향으로 이동한다. 니은으로 이동해야 되겠지? 너 틀렸네. 연안에선 침강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빠져나가면 밑에 있는 찬물 올라오겠죠?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의 특징, 영양념이 공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찬물이 올라오니까 대기가 냉각이 되면서 안정한 상태. 요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풀었고요. 그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그림 가와나는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저기압성 바람과 고기압성 바람에 의해 용승과 침강이 일어날 때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북반구라고 얘기했어. 북반구. 북반구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저기압성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 고기압성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 자, 자료를 봤더니 표층의 수가 발산을 한대,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고 있대. 아, 너 용승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표층의 수가 수렴을 한대. 수렴을 했더니 밑으로 가라앉는 물에 흐름이 생기는 거야. 그럼 너 침강하는 거구나. 됐죠? 자, 침강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고기압성 회전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쌓여요. 쌓이면 두꺼워지겠지? 두꺼워지면 가라앉는 물에 흐름 생긴다. 침강. 됐죠? 자, 지금 여기는 어떤 상태? 저기압에서 저기압성 바람. 시계 반대 방향에 바람 있으면 이거에 의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 즉 해수가 쫙 퍼집니다. 그럼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뭐가? 용승. 됐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너는 저기압성 회전. 너는 고기압성 회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가는 저기압성 바람이 불 때의 모습.

나 적엽성이 아니라 고엽성이구나. 나에서 용성이 일어난다. 찬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온약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온약층은 우리가 그냥 찬 해수층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 대기와 해양 파트에서 문제를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온약층은 찬 해수가 나타나는 층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셨죠? 자, 나에서 용성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용승과 침강에 의한 수온 변화만을 고려할 때 A 해역의 수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조건을 보시면 발문 조건에 단 A 해역에서 용승 또는 침강이 일어나기 전에 가와 나의 표층 수온은 동일하대. 그럼 얘는 용승이 일어나니까 찬물이 올라오니까 수온이 내려가겠지. 그죠? 얘는 따뜻한 물이 위에 있는 따뜻한 물이 모이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얘가 수온이 더 낮겠지. 그러면 A 해역의 수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 얘가 더 수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니은틱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2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보면 자, 3번 적도 용승인데요. 자, 그림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적도 부근에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 형성된 지표 부근 바람인 기역과 니은에 의한 해수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적도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적도. 자, 적도 0도. 그 다음에 30도 N. 그 다음에 30도 S.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북동무역풍이 불어요. 여기는 남동무역풍이 불어요. 둘다 동풍 계열의 바람이에요. 그죠? 요거에 의해서 표층 해수 갑니다. 표층 해수는 에크만 수송. 북반구는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는 바람의 왼쪽 직각 방향. 즉, 얘네들이 해수를 동풍이기 때문에 약간 동해에서 서로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는 가운데 벌어지면서 발산을 시킨다는 거지. 발산을 시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용승이 발생을 한다. 우리가 이런 걸 적도 용승이라는 거지. 즉, 여기서 적도 용승이 일어난다. 됐죠? 그러니까, 무역풍이 셉니다. 무역풍이 세면, 무역풍이 세지면, 에크만 수송도 세지고, 적도 용승도 더 강화된다. 그래서, 사실,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 세죠. 무역풍 세면, 무역풍에 의해서, 서쪽으로 따뜻한 물을 많이 쌓아놔. 그러니까 이쪽에 찬물이 많아져서 수온이 내려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무역풍이 세죠? 에크만 수송이 세. 그래서 적도 용성 잘 일어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수온이 내려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중앙태평양이나 동태평양의 경우. 아셨죠? 자, 기역이 부는 곳은 북반구이다. 자, 바람이 불고요. 바람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지금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고 있잖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북반구. 맞고요. 니은에 의해 표층 해수는 동쪽으로 이동한다. 니은에 의해 표층 해수는 동쪽으로 이동합니까? 지금 니은에 의해서 표층 해수는 어디? 남서쪽으로 이동하네. 너 틀렸네. 자,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고 있는 자료. 그러니까 기역 틱을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3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면 자, 역시나 같은 유형의 문제죠. 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의 어느 연안에서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는 모습. 지금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래. 아, 너 북반구구나. 북반구구나. 아, 너 남반구구나. 남반구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A와 B역에서는 용승 또는 침강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북반구라고 했잖아. 바람이 붑니다. 그럼 에크만 수송. 그럼 따뜻한 물이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이 여기 쌓이겠네. 쌓이면 가라앉는 물의 움직임이 생긴다고. 침강이 일어나겠네. 됐죠? 지금 남반구라고 했습니다. 남반구. 그럼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 바람 방향의 여기서 불때 왼쪽 직각 방향. 그러면 역시나 여기 쌓이겠네. 침강이 일어나겠네. 됐죠? 둘다 침강이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 모두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침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나에서 표층 해수는 동쪽으로 이동한다. 북, 남, 서, 동, 동쪽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가와 나 모두 바람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분다. 디귿도 많이 실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북반구죠. 북반구면 북쪽이 고위도요. 고위도. 남쪽이 저위도요. 북반구면. 자, 남반구죠. 남반구면 북쪽이 뭐야? 저위도지. 남반구면 남쪽이 고위도지. 남반구의 가장 남쪽에 남극이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럼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바람. 그러면 가와나 모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본다. 틀렸네. 너가 틀렸고요. 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됐죠? 요렇게 해서, 니은만 맞는 거죠? 요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항 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이제 5번부터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수온을 나타낸 것이다. 표층수온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와 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거기 밑줄. 가와 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매칭을 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표층수온 자료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 동태평양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엘니뇨라고. 동태평양이 뜨거우면 엘니뇨예요. 동뜨예. 지금 여기 경도값이 나와 있는데 중앙태평양의 경도는 대략적으로 160도에서 150도 W. 아셨죠? 그러니까 이 즈음이, 여기 적도 그어주고요. 이 즈음이 중앙이 될 거야. 이쯤이 중앙이 될 거고, 이쪽이 동태평양이 될 거라고. 중앙에서 동태평양 이르는 요 해역의 수온을 비교하는 거지, 얘가 뜨거우면 엘니뇨라고.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면 여기가 뜨겁잖아. 그러니까, 아, 요 가시기가 엘니뇨가 되는 거고요. 엘니뇨. 여긴 차갑잖아. 동뜨엘, 동차라. 너는 라니냐구나.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평상시는요. 평상시 갑니다. 평상시는 서쪽, 동쪽 중에서 어디가 뜨겁다? 무역풍에 의해서, 무역풍, 동풍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따뜻한 물을 여기에 쌓아놓는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 기압이 낮고요. 여기서 상승기류 세다고. 해수면이 여기서 높다고. 그럼 해수면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평상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따뜻한 해수층, 여기 찬 해수층. 이찬 해수층을 이제 수온 약층, 이찬 해수층에서부터 수온 약층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여기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요. 상승기류. 여기 기압이 낮아요. 여기는요, 동쪽은요, 용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압이 높아요. 수온이 낮고.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가 얇고, 적고. 여기 하강기류. 그래서 평상시에 이러한 워커순환이 존재한다고. 평상시. 됐죠? 근데 만약에, 계속 정리해볼게요.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이쪽에서의 흐름보다는 따뜻한 물이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이 평상시보다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해수면 경사가 거의 이제 완만해진 수준이 되겠지. 거의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 그죠? 완만해진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따뜻한 해수층이 평상시와 다르게 동쪽에 두꺼워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용승이 없다. 안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 이쪽에 따뜻한 물이 많아지면서 이쪽에서 평상시와 다르게 상승기류가 세지는 거고, 이쪽은 하강기류. 그럼 이쪽은 평상시와 다르게 기압이 낮아지는 거고, 이쪽은 평상시와 다르게 기압이 높아지는 거고, 워크순환이 약화되는 거고. 맞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 요 흐름 세지는 거고, 따뜻한 물이 서쪽에 아주 집중이 되는 거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따뜻한 물이 서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됩니다. 여기서 상승기류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 옵니다. 이쪽은 하강기류가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강한 고기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찬물은요, 용승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다. 동쪽에서. 그러면 워커 순환도 굉장히 평상시보다 더 세진다. 이렇게 쭉 정리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관점을 한번 정리하고서 이제 문제를 보면 좀 낫겠지. 가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는 엘니뇨 시기이다. 동뜨 엘로 볼 수도 있고요. 이쪽에 따뜻한 물이 많아진다고. 따뜻한 물이 많아져서 두꺼워진다고. 그러니까 맞다. 니은. 나 시기의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죠. 나 시기는요, 언제야? 라니냐. 라니냐 시기의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야. 라니냐 시기의 동태평양 해역의 해수면 높이 평상시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가야 되겠지. 그러면 나 시기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다가 맞겠네. 됐죠? 그 다음에 이어서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에 보면, 자, 디귿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자, 요거 한번 우리 밑줄 그어보자.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의 이 수온 약층은 찬 해수층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동태평양에서 엘니뇨 시기는 깊어요. 근데 라니냐 시기는 어때? 얕다고. 얕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가가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더 깊다. 맞죠? 그럼 디귿이 맞는 거. 됐죠? 기억력 디귿 이렇게 골라주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봤고요. 용스 픽 붙여놨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 자, 그림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대기 순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엘니뇨 라니냐 시기 또는 평상시 대기 순환이 나왔다? 상승 영역을 봐야 돼. 가장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곳, 구름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봐야 돼. 봤더니 지금 경도 값을 봤을 때이 즈음에 중앙태평양이 있을 거라고. 그럼 중앙태평양보다 약간 동쪽에서 최대 상승, 아니면 상승에서 구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존재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제법 온 거고, 여기에 따뜻한 물이 평상시와 다르게 많이 쌓여 있는 거야. 중앙태평양, 동태평양, 요 영역에 평상시보다 따뜻한 물이 많이 쌓여 있다고. 그럼 얘 뭐예요? 아, 엘니뇨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아셨죠? 엘니뇨. 여기에 따뜻한 물이 많이 쌓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뭐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평상시와 다르게 무역풍이 약화됐지. 무역풍이 약화됐더니 여기에 있었던 물이 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중앙태평양, 동태평양 다 따뜻한 해수층이 많아진 거지. 부피가 커졌다, 두께가 두꺼워졌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많아져서 그 물에 의해서 대기가 가열이 됩니다. 평상시보다 더 가열이 많이 되니까 공기에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압은 낮아지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래의 이 대기 순환의 패턴의 이 워커 순환이 약화되겠지. 한 맥락으로 쭉갈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자료를 볼때 제일 먼저 할 것은 뭐? 상승이 제일 강한 곳, 구름이 잘 만들어지는 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셨죠? 그걸 판단하는 게 1번.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동쪽으로 요 상승 영역이 이동을 했다. 엘니뇨 시기. 자, 문제 볼게요. 라니냐 시기이다. 아니야. 엘니뇨 시기야. 만약에 라니냐 시기라고 한다면 더 이쪽에 집중돼서 상승이 강화됐겠지. 자,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하다. 무역풍의 세기. 지금 무역풍이 있죠. 평상시보다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많이 쌓여서 상승이 가능했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셌다면 더 서쪽에 집중. 그렇죠?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하다. 맞는 거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강하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 자, 용승이 강한 시기는 언제? 라니냐 시기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무역풍이 강하면 서쪽으로 많이 몰아놨어요. 동태평양에 용승 많이 일어나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져요. 따뜻한 해수층이 얇아져요.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가 얕아져요. 이런 거 정리하셔야 되겠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약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니은만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문제. 아,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자, 7번 여기까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온도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 적어볼까? 동태평양. 동태평양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수온 편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죠? 그런데 A와 B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라니냐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게. 결론적으로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뜨거워요. 뭐라고? 엘니뇨. 그죠?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요. 라니냐? 동뜨엘. 동차라. 됐죠? 그러면 A와 B가 각각 매칭이 된다라고 했는데 A는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뜨거워요. 아, 너 엘니뇨. 엘니뇨. 얘는 평상시보다 차가워요. 아, 너 라니냐? 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 이런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나오면 왜 동태평양이 뜨겁니? 얘가 뜨겁다. 평상시보다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건 다시 이쪽으로 가면 뭐부터? 무역풍의 약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연결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졌니? 무역풍의 강화로부터 연결을 시작해야 된다. 아셨죠? 자, A는 엘니뇨 시기이다. A는 엘니뇨 시기이다. 맞는 거고요. 자, B 시기일 때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서 방향의 해수면 경사는 평상시보다 완만하다. 자, 원래 어디가 해수면이 높죠? 서쪽이 높은 거야. 그죠? 근데 엘니뇨 시기가 되면 거의 완만. 라니냐 시기가 되면 더 극단적으로. 맞죠?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라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고. 그러면 해수면의 경사, 지금 B 시기는 뭐라고요? 란이냐. B 시기는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경사가 더 크다라고 가야 되겠지. 그러면 완만이 아니라 더큰 거야. 오히려 엘니뇨 시기가 더 완만하다라고 봐야 되겠지. 완만이라고 하는 건 수평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완만은 수평 방향과 거의 비슷하면 완만한 거고, 수직 방향과 거의 비슷하면 경사가 급한 거야. 아셨죠? 자, 동태평양 적도부근해역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얇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동태평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엘니뇨 시기는요, 다시 갑니다.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다고. 라니냐 시기는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이 더 얇다고. 그래서 용성이 평상시보다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자, 동태평양 적도부근해역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얇다가 아니라 엘니뇨 시기가 더 두껍다라고 가야 되겠죠. 기억만 맞는 거.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항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리가 답을 찾는 건 굉장히 쉬워요. 볼게요. 자, 그림은 최근 20년 동안 월별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 역시나, 여기 나와 있죠.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 편차와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 사실 지금 세로축, 가로축, 서로 다른 물리량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의 물리량만 가지고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관관계로가 거의 표시가 됐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도 A와 B 시기를 판단할 수가 있다. 자, A와 B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더 뜨거워졌대. 뭐라고요? 엘니뇨라고.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졌대. 뭐라고요? 라니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로축에 나와 있습니다.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 편차. 이쪽이야. 그럼 더 뜨거워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엘니뇨구나. 맞죠? 자,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 편차가 평상시보다 작아진 거야. 마이너스잖아요? 수온이 더 작아진 거라고. 차가워진 거라고. 그러면 차가워졌으니까 너 라니냐 시기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그렇지만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지.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평균 해수면 높이죠. 해수면 높이. 라니냐 시기는 어때요? 라니냐 시기는 서쪽과 동쪽의 해수면 경사. 굉장히 급하다. 그쵸? 또는 해수면 높이 차가 크다. 엘니뇨 시기는 어때요? 해수면 높이 차가 작다. 경사가 완만하다. 그러면 라니냐 시기니까 경사가 커요. 엘니뇨 시기니까 경사가 완만해요. 또는 뭐 높이 차이가 적어요. 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볼 수도 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A는 라니냐 시기다. A는 라니냐 시기가 맞죠. 자, 워커 순환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하다라고 되어 있죠. 워커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다 그려볼까요? 평상시의 모습을 그려놓고 여기가 저기압이죠? 상승기류. 여기가 고기압이죠? 하강기류. 요렇게 서태평양 쪽에서 상승기류, 동태평양 쪽에서 하강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도태평양 부근 서동에서 나타나는 대규모의 연직 순환을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요 서태평양에서 상승이 강하면 강할수록 워커 순환이 센 거야. 그런데 엘니뇨 시기로 가면 어때요? 지금 여기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강.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는 워커 순환이 약화. 라니냐 시기는 상승이 더 세졌지? 워커 순환이 강화. 됐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갑니다. 워커 순환의 세기는 A 시기는 뭐라고? 라니냐. 라니냐가 되는 거고요. B 시기는 뭐라고? 엘니뇨. 그러면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강하다. 맞는 거.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면 기압 마이너스 서태평양 해면 기압은 값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A 시기. 따져보겠습니다. 여기다. A 시기는 지금 동태평양 해면 기압, 라니냐죠. 평상시보다 커져요. 플러스. 빼기.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 지금 평상시보다, 라니냐 시기는 서태평양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더 작아지겠죠. 마이너스. 됐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네? 0보다 크겠네. 됐죠? 자, B 시기 보겠습니다. B 시기. 자, B 시기는 엘니뇨 시기죠?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 마이너스. 빼기.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 지금 비식이라고 하는 건 엘니뇨 시기니까 서태평양의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

줄면서 기압이 높아지는 거.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뺀 거네. 전부 다 작아지겠네. 그러면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맞는 거. 이렇게 봐서 기억력 디귿을 고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더 얘기해 보고 싶은 거. 이 엘니뇨 라니냐 단원에서 이러한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표현. 뭐 빼기 뭐 이러한 표현. 자, 이러한 가로식에서 이 앞에 있는 녀석이 크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이 크면 가로식의 전체 값이 큰 거야. 맞죠? 그러면 자, 라니냐 시기는 동태평양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커져요. 그러면 가로의 전체 값이 크겠지. 엘니뇨 시기는 동태평양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작아져요. 그럼 가로의 값이 작겠지. 그러니까 이 과로를 표현을 할 때, 과로의 값 비교를 표현할 때, 앞에 있는 녀석이 크다. 라니냐 시기가 크잖아. 그러니까 A 시기가 크겠지. 라고 해서 판단하는 연습. 이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역님, 이거 다 맞는 거고요. 8번까지 봤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다 이제 지워도 될것 같습니다. 9번 볼게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기후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빙하 시추물 분석을 통해 과거 성분을 유추할 수 있어라고 되어 있죠. 빙하 시추물 어떤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공기 방울. 공기 방울을 분석할 수 있어. 여기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얼마큼 높은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따뜻했던 시기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뭘볼수 있어? 물 분자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 원소비를 볼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또뭘볼수 있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볼 수가 있어. 화산재나 뭐 꽃가루나 이런 거. 아셨죠? 그걸 가지고 과거 대기 성분을 유추할 수 있어. 됐죠? 유추라고 하는 거니까. 유추 가능하다. 나무 나이테를 활용하여 과거의 강수량 변화와 기온 변화를 알수 있어. 그죠? 어느 정도 더 온난 다습했는지, 한랭 건조했는지 정도를 알 수가 있다고. 아셨죠? 사실, 빙하 시추물 분석, 나무 나이테 분석, 이런 것들은 다 시기로 얘기하자면 이제 신생대. 신생대 비교적 최근 기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가 있다. 아셨죠? 뭐 정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구체적으로 할수 있다. 아셨죠? 자, 일반적으로 나무의 나이테 연구는 화석을 활용한 연구보다 더 오래된 시기 기온 변화를 알수 있어. 기본적으로 자, 나무 나이테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 나이테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번성을 할수 있는 시기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있는 나무를 이용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신생대 최근의 기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화석 나와 있죠? 화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성화석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시성화석의 대표적인 녀석 누구? 고사리. 또 누구? 산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가지고 알수 있는 최대치라고 봤을 때 고생대가 최대치겠지. 왜냐면 그때도 이런 화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고사리 화석 분포를 가지고, 고사리라고 하는 녀석이 알수 있는 거, 알려주는 것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 여기까지가 따뜻했구나. 여기까지가 습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라고 하면, 최대로 알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고생대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얘가 더 과거를 알수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얘는 최근 거. 그러면 연구는 화석을 활용한 연구보다 더 오래된 시기의 기온 변화를 알수 있어? 넌 틀렸구나. 됐죠? A와 P,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지금 기후 변화 요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각각 과거 어느 시기와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와 자전축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는 하나는 과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현재야, 현재. 현재라고 했는데 지금 각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너가 과거구나. 과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너가 현재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됐죠? 이런 상태에서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곳, 여기가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곳, 요 지점이 있는 반구가 여름 반구. 그러면 요 자료에서 북반구는요, 여름철이고요. 남반구는요, 반대니까 계절이 겨울이다. 이렇게 겨울이다 가는 거고. 자, 여기서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북반구는요, 겨울이다. 남반구는요, 여름이다. 됐죠? 자, 요 자료에서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옵니다. 어디? 남반구죠. 여기가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여름반구니까. 자, 그럼 북반구는 뭐예요? 아, 겨울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보겠습니다. 겨울 어디 있어? 상대적으로 먼 겨울. 그럼 여긴 남반구가 추운 겨울. 됐죠? 자, 겨울은요, 남반구 같은 경우 따뜻한 겨울인데, 여름은요, 남반구가 먼 여름이니까 시원한 여름이야. 그럼 남반구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연교차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 북반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럼 북반구는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 남반구는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는 남반구가 조금 더 작겠다. 북반구가 조금 더 크겠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현재라고 한다면 북반구는요, 보세요. 현재 지금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이 거리가 더 가까운 거야. 여기가 근일점이야. 근일점. 그러면 겨울은 따뜻한 겨울, 여름은 먼 여름. 그러니까 북반구는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 연교차가 비교적 좀 작은 거고. 남반구는 더운 여름, 차가운 겨울. 연교차가 비교적 큰 거고. 아셨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연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볼게요. 지구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은 가와 나가 같다. 자, 공전궤도 긴 반지름 우리가 잘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볼게요. 타원궤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궤도의 중심을 딱 찾아요. 중심을 찾았죠. 이런 상태에서 긴 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긴쪽 지름의 절반이 긴 반지름이야. 아셨죠? 그 다음에 짧은 쪽 지름의 절반이 짧은 반지름. 그러면 요 궤도에서 볼게요. 긴쪽 지름의 절반이 긴 반지름. 긴쪽 지름의 절반이 긴 반지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긴쪽 지름 둘다 뭐예요? 둘다 지금 네 칸이죠? 거기에 절반, 거기에 절반. 똑같네. 그러면 긴 반지름은 가와 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요 축척까지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긴 반지름은 대략 1AU.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 20률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구 공전 궤도 20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아, 궤도 20률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납작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납작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납작하니? 자,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둘 중에 누가 더 납작한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얘가 더 납작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더 납작할 수도 있는 거고 판단 기준은요 명확한 판단 기준은 뭐냐면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차가 클수록 납작한 거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요 그림에서 좀 지워볼게요 요 그림에서 요 거리가 근일점 거리고 요 거리가 원일점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일점 거리와 근일점 거리의 차가 꽤큰 거야.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요. 이쪽으로 가면 요만큼이 근일점 거리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원일점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긴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차가 별로 안큰 거야. 그러면 근일점 거리와 원일점 거리의 차가 클수록 20률이 크다고 했었죠? 그게 납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20률이 큰 거고 얘가 20률이 작은 거고. 아셨죠? 얘가 20률이 더 0에 가까운 거고. 궤도가 더 원에 가까운 거고. 아셨죠? 그러면 지구 공전 궤도 20률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예요. 요 차이가 클수록 20률이 크다. 됐죠? 자,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때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는 북반구 중위도를 생각하셔야 된다. 중위도. 아셨죠? 여기다가 실제 우리나라를 딱 점으로 찍는 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를 그냥 생각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럼 볼게요.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북반구 중위도를 보면 요 시기는요. 근일점에 위치할 때 여름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에요. 자, 원일점에 위치할 때 겨울이에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야. 그럼 여기는 북반구 중위도는요. 북반구 중위도 얘네들을 비교해 보면 기온의 연교차가 써볼게요.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큰 거야. 아셨죠? 그런 상태인 거고. 보겠습니다. 얘는요, 지금 비교해보면, 얘도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 겨울, 다시요. 여긴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 여름이었죠? 여긴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가 겨울이야. 여기는 북반구가 여름, 여기는 겨울. 그러니까 겨울인데, 북반구 겨울인데,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름인데, 북반구 여름인데, 요 정도. 다. 얘와 얘의 거리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름인데

0: 조금 더먼 여름이니까 조금 시원한 여름. 겨울인데 조금 더 가까운 겨울이니까 조금 따뜻한 겨울. 그러면 여기는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여기는 굉장히 가까운 뜨거운 여름, 먼 차가운 겨울. 근데 얘는 뭐예요? 여름인데 조금 더먼 여름이니까 좀 시원한 여름. 겨울인데 조금 더 가까운 여름이니까 좀 따뜻한 겨울. 연교차가 작다. 그럼 연교차는 누가 더큰 거야? 가가 나보다?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가가 더 크다. 됐죠? 그래서 기역리은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 문항을 풀면서 숙제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뭐가 숙제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의 요인은 뭐예요? 첫 번째는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궤도 20률을 다루고 있죠. 자,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와 비교해 봤을 때, 요 시기에, 30도 N에서 변하는 건 뭐니? 변하는 건 뭐니? 변하는 것은? 요거 하나. 두 번째, 요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요 시기에 30도 N에서 안 변하는 것은 무엇이니? 요거 숙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변하니? 무엇이 변하지 않니? 아셨죠? 그래서 변하는 것들, 거리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이 변할 수가 있어요. 특정한 시점에. 그런데 안 변하는 것들은 지금 요 변화 요인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지 않느냐? 자전축 경사 각, 기울기를 다루고 있지 않죠. 그럼 그거에 관련된 것은 안 변할 수가 있겠지. 맞죠? 그것들을 숙제로 해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레벨업 퀴즈는 없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어보고 레벨업 퀴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교재 14강을 들어가는 날이고요. 제가 예고한 바와 같이 14강은 정리할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해오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재 14강에서 배워야 될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급을 같이 볼 겁니다. 예, 그리고 최상급도 함께 볼게요. 그리고 우리에겐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절대 최상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우리가 사실 앞서서 수능 실전 문제에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최상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동사는 동사 두개 준비했습니다. 예바로 동사와 뽀로바로 동사 같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교급은 크게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규칙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규칙형은 또 다시 우등비교, 열등비교, 동등비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등비교 같은 경우에는, 뭐뭐보다 한국말 해석이 뭐뭐보다 더 뭐뭐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보면은 more than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페인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에서는 más que를 써줍니다. 영어의 more tha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와 깨 사이에 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들어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동사로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동사 마스께 자, 요런 문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na tiene más amigas que Natalia.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케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미가스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아나는 나탈리아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있다가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한 문장들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My dad is más alegre que su hermano menor 라고 했어요. 자, 역시 más 깨고요. 지금 이제 형용사 들어와 있습니다. My dad는 여기서 alegre는 뭐 쾌활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 쾌활하다. 누구보다? 그녀의 남동생보다 더 쾌활하다가 돼요. 오빠였으면 hermano mayor라고 했겠지요. 네, 그렇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La abuela anda más despacio que el abuelo라고 했습니다. Más que 그리고 이번에는 부사가 왔네요. 자, 할머니는 andar 하면은 걷다라는 뜻이잖아요. 천천히 걸으신다. 더 천천히 걸으세요. 누구보다? 할아버지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안드레스 꼬메 마스케 페드로 이번에 이제 동사 마스케 문형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스는 페드로보다 더 많이 먹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등 비교를 이 구문을 적용한 문장 4개 정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추가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시 필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니는 나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문장을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나의 언니는 mi hermana가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나보다 더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구문으로 가면은 여기 잠깐 비워둘게요. Más alta, 그다음에 que yo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mi hermana es más alta que yo 하면은 나의 언니는 나보다 더 크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훨씬 더 크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más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맞습니다. 무초가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무초 마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무초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제가 구두로 비교급을 수식하기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급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니는 나보다 훨씬 더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급 형용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아나가 나탈리아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 문장에서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있다,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마찬가지예요. 마스 앞에

여기다 이제 무초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명사가 왔잖아요. 명사가 온 경우에는 이 무초가 이 명사의 성수일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무차스가 되는 거예요. 무차스 마스 아미가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연결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모두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등 비교입니다. 자, 열등 비교는 어떻게 될까요? 뭐뭐보다 덜겠죠. 이번에는 덜 뭐뭐한이 될 거고요. 자, 영어로 따지면 less than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스페인어 구문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menos que가 돼요. 그래서 마스께와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명사, 형용사, 부사 들어올 수 있고요. 동사라면 동사 매너스께의 문형을 갖습니다. 자, 문형 적용한 문장 4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En esta calle hay menos coches que en esa. 해서 매너스께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En esta calle니까 이 거리에서. 이 거리에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 거리에는 NS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 그 거리일 겁니다. 그 거리. 이 거리에는 그 거리보다 꽃의 자동차죠. 자동차가 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그 거리보다 이 거리에는 그 거리보다 자동차가 더 적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명사가 온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Miguel es menos divertido que Pedro. 역시 menos que 이번엔 형용사가 왔죠. 그래서 미겔은 Pedro보다 덜 재미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Ahora te oigo menos claramente que antes. 역시 menos que의 부사 왔고요. 자, 지금은 어떻대요? 전보다 덜 Claramente니까 명확하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덜 명확하게 들려. 네 말이 전보다 덜 명확하게 들려. 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동사. Menos que입니다. Sandra habla menos que antes. 하면은 뭐예요? Sandra는 전보다 덜 말한다. 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구분 적용한 문장들 봤습니다. 그래서 우등 비교, 열등 비교 어렵지 않으시죠? 예. 자, 이제 동등 비교 보겠습니다. 자, 동등 비교는 한국말로는 뭐뭐만큼 뭐뭐한이 될 거고요. 영어로는 as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동등 비교는 잘 보셔야 돼요. 이 구문을.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수능 스페인어가 조금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문법 쪽이. 자, 그랬을 때 많이 가져왔었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동등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가 올 경우, 그리고 형용사, 부사, 동사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사가 올 경우에는 명사에 맞춰서 형태가 딴또 딴따, 딴또스 딴따스가 되고, 그리고 꼬모가 되고요. 형용사 부사와 함께 올 경우에는 딴 꼬모가 됩니다. 다르죠? 지금 형태가. 그리고 이제 동사와 올 경우에는 동사 딴또 꼬모가 됩니다. 자, 문장 속에서 이 구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이번에 명사가 온 경우죠. En el parque hay tantos gatos como perros라고 했어요. En el parque, 공원에는 자, tantos como 보이시죠? 이 tantos는 뒤에 있는 명사 gatos의 성수일치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는 개만큼 고양이도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ta falda roja es tan bonita como es azul 이라고 했어요. 이번엔 tan como 형용사가 온 거죠. 그래서 Esta falda roja 하니까 이 빨간색 치마는 es azul. 자,

그 파란색 치마만큼 예쁘다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부사어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땅꼬머가 들어갈 거고요. Cecilia baila tan lento como un robot viejo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Cecilia는 춤을 추는데 모처럼 lento, 느리게 춤을 춘대요. 오래된 로봇처럼 느리게 춤을 춘다가 되겠습니다. 부사와 원경우 받고. 자, 이번엔 동사입니다. Yo practico tanto como tú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나는 너만큼 연습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등 비교, 이거 다시 한번 이 구문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옆에 이제 공간이 있을 겁니다. 자, 공간에다가 하나만 더 필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예전에 많이, 문안에 출제되었었던 게 되고요. 뭐냐면, 동등 비교와 학생들이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Tanto A como B 구문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A도 B도 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적용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 쉽게, 아주 쉽게 나는 스페인어를 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공부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나는 공부한다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estudio Español 하시면 이제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언제? 월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에, 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자, 이거예요. 자, tanto A como B 요거를 적용을 하면, 우리 월요일에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죠? El lunes 하시면 되죠. tanto el lunes. 이 밑에다 쓰겠습니다. como el Jueves.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는 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스페인어를 공부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tanto A como B 이 문형이 저 동등비교와 이제 얽혀져가지고 문항을 출제하면 학생들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그런 부분이 돼서 다시 한번 저도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공란에다가 필기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등, 열등, 동등 비교 봤고요. 자, 기타 동등 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같은 뭐 동일한의 뜻을 가진 어휘가 있어요. 뭐 이괄, 미스모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비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토마스는 conducir 하면 운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처럼 운전한다. 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La hermana de Fernando es igual de lista que él. 자, 페르난도의 여동생은 그만큼 리스타니까 똑똑하다 라는 또 동등 비교 표현이 되고,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No quiero hacer lo mismo que tú 해서 lo mismo 하면은 이거 기억하시죠? 중성관사로 같은 것. 그래서 나는 너와 같은 것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등 비교 표현 이렇게 할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또 이제 수의 비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보다 많은, 뭐뭐보다 적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Más de 혹은 menos de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tengo más de 100 libros 하면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나는 100, 100, 100이죠. libros 꾸며주고 있죠. 100권의 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100권 넘게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고요. 만약에 tengo menos de 100 libros 그러면은 나는 100권이 안 되는 책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대, 메노스대로 수의 비교를 할수 있다라는 거 더불어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제 문장으로 비교할 때가 되면은 우리 록계절 기억하시죠? 그거를 활용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eres más listo de lo que tú
그래스에서 뭐예요? 그는 더 똑똑하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다.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더불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형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불규칙형이 있습니다. 비교급에도 불규칙형이 있는데요. 이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거 먼저 보시면, 좋은이란 뜻을 갖고 있는 bueno, 뭐, 잘이란 뜻을 갖고 있는 bien. 자,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비교급으로 표현할 때는, más bueno, 혹은 más bien 하지 않고, mejor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뭐, 나쁜이라는 말로, 나쁘게라는 말. 자, 이것도 más malo, 뭐, más mal 하지 않고, peor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불규칙하다라고 이제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마이오르 매노르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나이를 표현하는 거라면 나이가 더 많은, 나이가 더 적은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럴 때는 나이가 더 많은 마이오르, 그리고 나이가 더 적은은 매노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부피를 표현한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más grande, 더 큰, más pequeño, 더 작은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mejor, peor, mayor, menor. 자, 요 어휘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te sofá es mejor que aquel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 소파는 저 소파보다 더 좋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ás bueno 안 하고 mejor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ta película es peor que la de ayer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영화는 이번엔 peor예요.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더 나쁘대요? 어제 영화보다 더 나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나이 표현 볼게요. Mi madre es dos años mayor que mi padre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dos años mayor예요. 두살더 많다란 뜻이에요. 자, 누구보다? 우리 아빠보다. 자, 마지막 문장. Laura es menor que mi hermana. 자, 이번엔 나이가 더 적다란 뜻이죠. 라우라는 내 동생, 내 여동생보다 나이가 더 적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규칙형 한번 봤고요. 자, 유의할 사항입니다. Mayor de edad, 그리고 menor de edad이 나왔는데요. Mayor de edad은 성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menor de edad은 뭘까요? 맞아요. 미성년자란 뜻이에요. 자, 요거 뭐 표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mayor de edad이 들어간 문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Ya que eres mayor de edad, puedes tomar tus propias decisiones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Ya que 절이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요. Ya que 절은 뭐뭐 때문에 라는 원인절입니다. 그래서 너가 mayor de edad 나왔죠?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대요? 너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결정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미성년자, menor de edad, en general, 자, generalmente, 일반적으로란 뜻이죠. Los menores de edad necesitan permiso de los padres para viajar en avión 이라고 했어요. 문장이 좀 긴데, 자, 미성년자들은 이 되겠죠. 미성년자들은 필요하다. 자, 뭐가 필요하냐면, permiso니까 허가, 뭐 혹은 허락이란 뜻이 되겠죠. 누구의?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En avión, 비행기로 여행하기 위해선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비교급 요 정도로 규칙형, 불규칙형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오늘 최상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상급은
우리가 문화 문항에서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관사가 존재한다라는 것,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명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 형용사고 매너스 형용사.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전치사, 뭐 데나, 엔이나 엔트레, 뒤에 명사, 깨가 오면 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문장을 보시면 Este deporte es el más popular entre los jóvenes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는 el, 자, 그리고 엔트레를 썼네요. 이번에는 el más popular, 가장 인기가 있다란 뜻이죠. 누구 사이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혹은 뭐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두 번째 문장. Las camisetas de este equipo son las menos caras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되죠. Camiseta는 티셔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팀의 티셔츠가 어떻대요? 가장 덜 비싼 거예요. 가장 덜 비싸다. 그러니까 가장 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은 이렇게 정관사가 꼭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좀 전에 배웠었던 그 불규칙형 있잖아요. 얘네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정관사 동반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표현에서 마이어 매너, 그리고 메허 빼어 쓰셔가지고 동일해요. 좀 전에 봤었던 형식이. 자, 그러면 구문 적용해서 문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El mayor de mis primos es Luis. 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정관사 이제 마이어로 나왔죠. 무슨 뜻이겠죠? 프리모 하면 사촌이죠. 그래서 나의 사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건 루이스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이어가 아니라 엘 메노르 데 미스 프리모스 에스 루이스 하면 나의 사촌들 중 가장 어린 아이는 루이스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te restaurante es el mejor de la ciudad. 했어요. 그러면 정관사 mejor 했죠? 그러면 이 식당이 도시에서 가장 좋다라는 뜻이니까 뭐 가장 맛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el peor de la ciudad 그러면 이 도시에서 가장 맛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Esta película es la mejor que he visto hasta ahora. 아, 라고 되면 Esta película, 이 영화는 내가 he visto니까 이건 이제 현재 완료형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최고의 영화다. La mejor라면 만약에 최악의 영화다 그러면 la peor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 구문에 적용돼서 지금 활용된 거 봤습니다. 최상급,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절대 최상급. 자, 이건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절대 최상급은. 그냥 뜻 자체가 매우 뭐뭐한 이란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형용사인 경우에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명사에 따라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시모, 이시마, 이시모스, 이시마스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모음을 제외하고 빼고 요거를 이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나 찌까 고아빠 하면은 예쁜 소녀가 될 거고요. 자, 매우 예쁜 소녀를 표현하려면 요 모음을 지우시고 그 자리에 이제 요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성 단수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과피시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예쁜 소녀가 된 겁니다. 자, 부사인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모음으로 끝났으면 모음 대신에 이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부사는 형태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이시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앙헬 꼬메 라피도라고 했죠. 앙헬은 빨리 먹는다. 앙헬 꼬메 라피디시모 하면은 앙헬은 매우 빨리 먹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만약에 자음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그냥 그 뒤에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빼지 않고 뒤에 첨가합니다. 그래서, El problema es fácil. 이래서 문제는 쉽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음으로 끝났죠? 그럼 그 뒤에 그냥 있이모 붙여서 El problema es facilissimo. 그래서 그 문제는
매우 쉽다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프로블레마 아로 끝났지만 남성입니다. 그래서 절대 최상급 요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동사 두개 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 예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예바로 동사는 굉장히 뜻이 많은 동사입니다. 이제 주요 뜻들 좀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로는 오이 땡거께 예바로 오난 만사나가 됩니다. 떼내를 게 동사원형 구문이 나와 있고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오난 만사나니까 사과 한 개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져가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예바로 동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오다는 뜨라이로 동사죠. 가져가다는 예바로 동사입니다. 자, 두 번째. El abuelo me va a llevar en coche. 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사람이니까 데려가다가 되는 건데요. 할아버지는 나를 엔코체니까 자동차로 데려다 주실 거다. 그리고 그래서 데리고 가다란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바로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뭐 이렇게 우리가 입고 있다, 쓰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이 예보 오나 팔다 꼬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나는 오늘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봤었으니까, 기간 표현할 때 예바로 동사죠. 그래서, llevo 3 años casada 하면은 나는 결혼한 지 3년 됐다. 라는 뜻이 되고요.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예바로 동사. 그래서 기간 표현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 차이를 설명할 때도 예바로 동사 썼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nos llevamos 3 años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3년 차이가 난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 옆에다가 예문 하나 써 넣으시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상 표현할 때도 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울은 나보다 2살 많다라는 표현을 예바로 동사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라울 일단 라울 me lleva dos años.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연상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나이 차이를 설명할 때 예바로 동사 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mis hijos se llevan bien con sus primos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죠. 나의 자녀들은 자, 요거는 여기다가 밑줄을 치시면 돼요. 그래서 llevarse bien, llevarse mal입니다. 그래서 llevarse bien은 잘 지내다라는 뜻이고요. 예바르스의 말은 잘못 지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사촌들과 잘 지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바르 동사의 대표적인 뜻 여섯 가지 정리해 봤네요. 자, 동사 하나 더 보기로 했습니다. 프로바르 동사인데요. 자, 이 동사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표 나와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프로에보, 프로에바스, 프로에바, 프로바모스, 프로바이스, 프로에반 하고 변화를 하죠. 자, 이 프로바로 동사의 뜻을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시도하다, 시식하다, 시음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quiero probar una paella, buena paella en Valencia 라고 하면 뭐예요? 발렌시아가 빠에야의 본고장인 건 아시죠? 그래서 나는 발렌시아에서 좋은 맛있는 빠에야를 먹어보고 싶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시식, 시음, 시도하다의 뜻, 아주 기본적인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프로바르세 해서요. 입다, 쓰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me puedo probar estas gafas de sol 하면 gafas de sol 하면은 선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좀 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돼요. 자, 그 밖에 이제 probar 동사의 뜻은 뭐가 있냐면 테스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quieres probar este teléfono? 하면은 여기서 이제 테스트하다예요. 그래서 이 전화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명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So puedo probar que él ha mentido. 그래서 나는 증명할 수 있어. 그가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mentira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 mentir가 거짓말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probar 동사의 여러 가지 뜻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배운 내용이 엄청 많죠?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잠시 쉬어가는 문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의 문화는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스페인 문학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4개 정도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엘시드의 동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엘시드의 노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엘시드의 노래는 일단은 문학사적 의미는 스페인어로 된 최초의 문학 작품입니다. 그게 이제 엘시드의 노래의 문학사적 의의고요. 이거는 영웅의 업적을 찬양한 서사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성 그리고 현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역명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시드의 노래 같이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동상도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돈키호테와 산초반사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돈키호테의 저자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는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널리 번역이 돼서 읽혀진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풍차, 뭐 거인 여기에 이제 너무 꽂혀 있어서 이 작품을 작품의 가치를 조금 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얇은 책으로 많이 봤지만 어렸을 때 실제로는 아주 두꺼운 책 두 권, 1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이상주의자 돈키호테와 현실주의자 산초반사의 모험담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굉장히 벌어지는 그런 모험이 많은 의미를 주니까 나중에 시간을 좀 제대로 투자하셔가지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진인데요. 자, 이거는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스페인 문학에서의 어떤 독특한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악자 소설이라고 하는데 악자가 주인공입니다. 악자가 주인공이고 이 악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에 속했죠. 그래서 사회 밑바닥 인물의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조명하는 소설을 우리가 악자 소설이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거는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라는 악자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의 겉표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는 까밀로 호세 셀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까밀로 호세 셀라는 전후 문학을, 스페인이 내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전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작으로는 파스쿠알 두아르테의 가족, 그리고 벌집 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파스쿠알 두아르테의 가족 같은 경우는 전율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작품 내에 이제 모친을 살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전율이 느껴진다 해서 전율주의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무려 5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어권으로 따지면 라틴 아메리카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11명인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6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배출이 되었다라는 것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쉬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디알로그로 왔습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대화문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로시오에 대하고요. 로시오는 여자 이름입니다. 자, 마리아가 먼저 오예 로시오
a ti quién te cae mejor, José o Andrés? 라고 하죠. 예, 로시요. 너는 누가 더 마음에 들어? 호세 아니면 안드레스? 하고 묻죠. 그랬더니 yo creo que Andrés. 나는 안드레스. 그래서 es más alegre que José. 그래서 más que 문형 나왔죠. 그래서 안드레스가 호세보다 더 쾌활한 것 같아. 더 쾌활하잖아. Además es guapísimo. 게다가 guapísimo 절대 최상급 나왔죠. 정말 잘생겼어. 라고 이제 로시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guapísimo, Andrés, 매우 잘생겼다고, Andrés가. 그래서 a mí no me lo parece.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aunque 라고 했는데 aunque는 비록 뭐뭐지만 이란 뜻입니다. 비록 si es el más atento con las chicas en clase. 그래서 el más에서 최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비록 그가 반 여자애들에게 가장 다정하긴 하지만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로시오가 es verdad 하죠. 그래 맞아. por eso. 자, por eso 하면은 그래서 란 뜻이에요. 그래서 siempre nos lo pasamos tan bien con él. no crees? 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pasarlo bien 하면은 즐겁게 지내다. pasarlo mal 하면 즐겁게 지내지 못하다.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들과 그렇게 즐겁게 지내잖아. 우리들은 그와 그렇게 즐겁게 지내잖아.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제 묻죠.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puede ser 라고 하죠.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라고 얘기를 해요. De todas formas, prefiero a José. 자, de todas formas.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건 이제 영어의 anyway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란 뜻이에요. 어찌됐든, 뭐, 그렇긴 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나는 José가 더 좋아. prefiero. 그죠? 더 좋다. 라는 뜻이죠. Porque 이제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Es algo más serio y también más responsable.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알고, 이거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여기선 알고의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un poco의 뜻을 갖고 있죠. 약간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좀 더 약간 더 serio, 진지한이죠. 진지하고 또한 어떻대요? 더 책임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로시오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Pero se puede saber por qué estás pensando tanto en ellos. 아, 근데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Porque 왜 네가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까지 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안드레스와 호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오로시오가 얘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이제 설명을 하죠. 왜냐면 말이야, 실은 말이야, 떼네르께 동사 원형 나왔고요. 뭐뭐 해야 된대요. decidir, 결정하다 라는 뜻이죠. 결정을 해야 되거든. 누구와 숙제를 해야 되는지, 클래스 숙제를 해야 되는지, 수업 숙제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 하고 이제 마리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시오가 pues perdona, María. 그래서 근데 말이야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말이야 하면서 안드레스가 trabajando es tan serio y responsable como José 라고 하죠. 안드레스는 일할 때 호세만큼 진지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 안드레스가 일할 때는 이라고 이제 로시오가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또 그래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De todos modos. 자, 요것도 아까 나왔었던, 뭐죠? De todas formas와 같은 뜻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pienso que trabajar con José va a ser más fácil que con Andrés. 라고 하죠. 어찌됐든 나는 생각해. 안드레스와 함께 하는 것보다 호세와 일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
이제 로시오가 말레 오케이라고 얘기하죠. Pues suerte con él이라고 하죠. 그래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먹히지 않는 상황이죠. 아 그와 잘해봐 suerte 운이죠. 그러니까 그랑 잘해봐 일 잘해봐 숙제 잘해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알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었던 내용 모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조금 더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자, 형용사를 두 개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색깔을 표현하는 형용사들 있죠? 자, 형용사임을 기억을 하시고, 형용사는 꾸며주는 명사의 성수일치 혹은 보어로서 주어의 성수일치한다는 거 아시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 어휘들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아마리오 하면은 노란색의 란 뜻이고, 아술, 파란색의 블랑코, 흰색의 그리스, 회색의 마론, 갈색의 네그로, 검은색의 로호, 빨간색의 베르데 하면은 녹색의 란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로 끝나는 형용사들도 있지만 아술, 그리스, 마론 그리고 베르데는 이제 오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일치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 속에서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e gusta más aquel coche azul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Me gusta más. 나는 더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자, 뭘더 좋아해요? Aquel coche azul. 그래서 저 파란색 자동차를 더 좋아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 검은색 자동차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꼬체 네그로가 됐었겠죠? 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tos plátanos están verdes라고 했어요. Estos plátanos. Plátano는 바나나란 뜻이죠. 그래서 이 바나나들은 어떻대요? 이 표현 나왔네요. Estar verde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설익다. 혹은 뭐 서툴다. 이런 뜻이었죠? 이건 이제 설익다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바나나들은 설익었어 라는 뜻이 되고요. 자, 베르데스는 지금 플라타노스에 수일치 시켜준 것볼수 있습니다. 네, 확인하셨죠? 네, 그래서 색깔을 표현하는 형용사 적용된 문장들까지 한번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크기와 감촉을 표현하는 형용사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뜻을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rande 하면은 큰, Pequeño 하면은 작은, Largo 긴, Corto 짧은, Ancho 넓은, Estrecho 좁은, Duro 딱딱한, Suave 이거는 부드러운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예문 하나 보시면 Estos zapatos me quedan muy grandes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quedar 동사는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나에게 매우 크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randes zapatos에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오늘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입니다. 물건 구매하고 판매하는 표현들인데요. 일단, 점원이 손님을 응대할 때 하는 표현들 정말 많습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뭘 찾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다 이제, 점원이 손님에게 하는 표현들이 되고요. 가격을 묻고 답하는 것. 자, 이 표현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격을 묻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되고요. 프레시오는 가격이란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그리고 대베르 동사, 빚지다란 뜻의 대베르 동사가 가격 표현, 가격을 묻는 표현에 활용된다라는 거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물으면 이제 대답을 할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입어보고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바르시 하면 입어보다, 뭐 신어보다, 써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바로 동사, 프로바로스의 동사 활용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 깨달아 동사 혹은 뭐 센타로 동사를 활용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랑 사이즈 묻고 답하는 거, 사이즈란 뜻으로 따야라는 어휘가

0: 있고요. 노메로로도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지불 방법 보시면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Cómo va a pagar?라고 했을 때 자, en efectivo. 예전엔 정말 많이 수능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뜸하네요. En efectivo 하면은 현금으로란 뜻이고요. Con tarjeta 하면은 카드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불 방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용카드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Con tarjeta de crédito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 구매하고 판매하는 표현들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물건 구매하고 판매하기에서 이제 유행이다, 뭐 교환하다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유행이다라는 뜻이거든요. El color amarillo está de moda este año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el color amarillo니까 노란색이 되겠죠. 노란색이 este año니까 올해라는 뜻입니다. 노란색이 올해에 estar de moda 하면은 이게 이제 유행이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이 표현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교환하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실상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교환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바꾸다라는 뜻의 동사, cambiar 동사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Me cambia esta camisa por esa negra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camisa는 와이셔츠를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셔츠를 그 negra니까 그 검은색 셔츠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오늘은 조금 달려봤네요. 그래서 교재 14강에서 이제 비교급, 최상급 등등을 한번 쫙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15강으로 넘어가는데요. 15강의 내용도 조금 예습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제기 동사,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요 15강까지의 내용만 조금 정신 차리고 하시면 그다음은 또 조금 편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복습 꼭 하시고 다음 시간 15강 내용도 예습해 오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 계단을 이용하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 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 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특강 농업 기초 기술 이제 21번째 시간입니다. 21강부터 25강까지는 이제 비슷한 이제 개념들끼리 좀 모아서 그동안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못 풀었던 문항들 이제 8번 아니 9번, 10번 문항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약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기준은 우리 수능 특강 기준입니다. 1강의 기초 실험 실습하고 10강의 조경, 그리고 11강의 친환경 농업 기술, 그리고 17, 18강의 농업 기계 기술에서 지금까지 자주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공기방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자세한 상을 관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도 쉽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관찰하고자 하는 걸 떼어서, 물론 이제 뗀걸그 표피나 이런 관찰 대상이 두꺼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투과가 안 되니까 상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떼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놓고 증류수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이제 커버 글라스 덮을 때, 이제 그동안 어떤 문항이 나왔느냐, 커버 글라스를 이렇게 평평하게 덮느냐, 아니면 45도로 이렇게 살짝 덮느냐. 평평하게 그냥 내리다 보면 안쪽에 있는 공기가 채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 커버 글라스, 슬라이드 글라스하고 커버 글라스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찰할 때그 공기층이 보여서 제대로 관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커버 글라스를 약 45도로 기울인 채로 서서히 내려서 공기를 없앨 수 있도록 해서 프레퍼라드를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GHS의 경고 표지죠. 경고 표지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딱 봐도, 아, 이건 어떤 거에 대한 경고 표지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불이 잘 붙는 인화성, 산화성, 폭발성, 그리고 해골 그림에는 급성, 독성, 그리고 무언가 부식되고 있고 선도 부식되고 있어요. 부식성 물질, 고압 가스통처럼 생겼습니다. 고압 가스 주의. 그리고 몸 안에서 무슨 빛 같은 게 나네요.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 독성 등 하여튼 인체의 독성, 그리고 느낌표는 과민성 독성, 무언가의 경고가 된다는 전체적인 경고성 그림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물고기도 있는 것 같고 나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생 환경, 물속 환경에 유해성을 주는 그런 약품,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온도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원주의, 거꾸로 된게 저원주의, 그리고 번개 표시 있네요. 고압 전기. 그래서 어떤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에 해당되는 경고 표지를 고르시오라는 문항이 한참 잘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무게, 부피, 온도 측정하는데 어떤 그 기자재, 어떤 도구가 쓰이는지, 그리고 그 도구를 잘 사용할지 아는지, 이건 무게를 측정하는 건지, 이건 부피를 측정하는 건지, 온도를 측정하는 건지. 그래서 무게 측정하는 거, 액체 측정하는 거, 온도, 그리고 온도 측정하는 거 이렇게 있고, 시료 혼합해서 섞어주는 거 있어요. 교반기. 그리고 pH를 측정하는 pH 미터, 그리고 전기 존도도를 측정하는 EC 미터가 있었죠. 자, 그리고 도면에서 수목 표현 기호예요. 보통 이게 일광하고 식광, 조경하고 이쪽 제도 쪽하고 세팅형 문항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초하류냐, 간목이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측계 평면도에 이제 이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 측계 평면도가 나오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한 그루예요. 어떤 나무가? 배롱나무가. 근데 이 배롱나무는 높이가 3m. R이니까 흉부가 아니고 근원 직경입니다. 10cm라는 거. 지금 정도면 요거 완전히 다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선의 용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죠. 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런 문항 스타일이. 일광과 식광의 그 세팅형 문항. 자, 다음 자리에서 학생 A가 작성한 식재 평면도에 대한 해석으로 오는 것만을. 자, 해석을 하려면, 보세요. 이 부분 해석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 방위 표시도 해석이 돼야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재 평면도는 위쪽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철나무 같은 경우는 80그루, 높이가 0.4m, 수간폭이 0.3m, 전나무는 6그루네요. 높이는 3m, 수간폭은 1.5m, 그리고 단풍나무 5그루, 진달래 20그루인데 어떻게 모화신기 되어 있네요. 사철나무도 모화신기가 되어 있고,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전나무, 남쪽에 진달래, 동쪽에 지금 잔디, 그리고 오른쪽에 단풍나무가 이렇게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철나무 여기 있네요. 독립 식재가 아니고 모화심기를 되어 있죠, 지금. 자, 니은 주택의 서쪽,

주택의 서쪽이니까 단풍나무 쪽이네요. 진달래. 진달래는 지금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틀린 내용 되겠고요. 디귿. 단풍나무의 수고는 높이는 2.5m, 근원 직경이 6cm가 되겠습니다. 자, 침엽수보다 화렵수종이 많이 있어요. 화렵수가. 자, 사철나무 화렵수죠. 진달래 화렵수죠. 단풍나무 화렵수죠. 종류도 많고 심어 있는 수량도 많죠.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로 된 5번, 1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강 내용입니다. 조경관리. 조경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 요소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 요소. 나무를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나무를. 그러니까 이 나무가 교목이냐 관목이냐 그렇게 나오진 않죠.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나무의 특징, 베이직 설계할 때, 아, 조금 키가 큰 나무, 녹음을 줄수 있는 나무, 또는 뭐 봄에 꽃이 피고, 뭐 관목성 나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나무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대신에 나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최소한 요거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흔히 볼수 있는 나무들. 네,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교목, 키가 큰 나무죠. 원 줄기와 옆 가지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원 줄기하고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것들. 관목, 원 줄기가 어떤 건지 잘안 돼요. 그리고 보통 키가 좀 작습니다. 철쭉, 견다리, 명재나무 이렇게. 만경목, 어떻게, 덩굴성 수목이죠. 덩굴성 수목. 담쟁이, 등나무, 인동덩굴. 그리고 잎의 모양에 따라 뾰족한 침엽수, 넓적한 화렵수. 그런데, 침엽수에 은행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은행잎은 분명히 어떻게 좀 넓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엽수로 된건 거시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시식물이기 때문에 낙엽 유무에 따라 겨울에 파란색 잎을 달고 있느냐 아니면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겨울에도 파란색 잎을 가지고 있다. 그럼 상록수, 동백이나 소나무, 주목 등 그렇죠. 그리고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낙엽이 지는 나무들, 느티나무, 산수유, 양버짐 나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수목의 규격 표시 기준. 이거 조금 아까 1강에서 했던 것처럼 H는 수고, 나무의 높이, 수간 폭은 어디예요? 이 부분. 수간의 가장 윗부분에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 그렇죠? 그리고 수간의 길이, 수간의 길이. 근데 수간의 길이는 보통 나무가 좀 길게 자라는 나무들, 길게, 뭐, 눈향나무처럼. 그때 애를 많이 쓰고요. 흉고지름과 근원지름이 있어요. 흉은 가슴 흉자예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1.2m 정도 올라온 그 부분에서 그 지름을 재는 게 흉고지름. 그리고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지름, 그게 근원지름입니다. 흉고와 근원지름의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다? 미터다. 미터다. 아까도 문항에서 봤지만 문항 자체에서 이게 몇 센치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H는 0.4, W는 0.3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H나 W는 뭐죠? 단위가 미터. 여기 R은 센티미터. 아시죠? 이건 지금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목 표현 규격은 이렇게 한다는 거. 자, 다음 뿌리 돌림. 뿌리 돌림, 그러니까 이 나무 이식에 대한 문항이 잘안 나오다가 요 최근 들어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뿌리 돌림은 그 뿌리를 잘라줌으로써 샙 잔뿌리가 잔뿌리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얘를 옮겨 심었을 때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빨리 더 활짝될 수 있도록, 활짝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어요. 근데 내일 만약에 옮겨 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자르면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뿌리가 발생을 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2, 3년 전에, 2, 3년에 걸쳐서 해야 돼요. 2, 3년에 걸쳐서. 그래서 뿌리 둘레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전부 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어떤 때는 한 반만, 어떤 때는 한 3분의 1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뿌리를 잘라주는 겁니다. 뿌리 돌림. 자, 그리고 식재 평면도에서 보통 이제 나무를 많이 물어보는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냐, 어떤 나무를

삭제할 것이냐라는 문항으로 많이 나오다가 이제 그게 너무 오래 나오다 보니까 좀 쉬워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초하류를 심을 것인가도 요즘 이제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살이 초하류, 여러 해살이 초하류, 일단 이것부터 한 해살이 맨드라민, 쉘비아, 나팔꽃, 코스모스 등이 있고 여러 해살이 국화, 베고니아, 부용, 꽃창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뿌리와 초하류들, 달리아, 칸나, 히아신스, 수선화, 백합 등이 있고요. 이제 수생 초하류에서 물에 사는 수련, 연, 붕어마름, 불회, 옥잠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잔디의 종류. 잔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국형 잔디와 서양형 잔디, 그리고 난지형 잔디와 한지형 잔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국형 잔디가 모두 난지형이냐? 그렇진 않아요. 서양형 잔디가 모두 서양, 그 한지형이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그 잔디들을, 만을 이렇게 좀 분류를 했고, 특히 교과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서양형 잔디 중에 지금 버뮤다가 있죠. 버뮤다는 서양형 잔디인데 난지형에 속합니다. 그거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는 나오는 한국형 잔디는 모두 난지형 잔디로 되어 있고, 한지형 잔디는 다 서양형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잔디는 이제 종류 이름도 다 알아야 되는데, 고맙게 다 뒤에 잔디를 붙여놨어요. 한국형 잔디. 그래서 금잔디, 들잔디, 비로드 잔디 등 이렇게 잔디라는 단어를 붙여놔서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한국형 잔디 이렇고 나머지는 다 서양 잔디다라고 그냥 외우면 됩니다. 자, 두 개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뭘까요? 한국형 잔디는 굉장히 잘 자라고 강해요. 강해. 그리고 고온다습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에서 잘살수 있죠. 그런데 단점이 이거예요. 파란 기간, 푸르른 기간이 짧습니다. 이제 누렇게 되어 있죠. 누렇게. 겨울에는. 그에 비해 서양형 잔디는 잎이 푸른 상태로 있어요. 그 기간이 길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고온 때는 성장이 멈춰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고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육에 강하고 생육에 약해요. 발핌에 강하고 발핌에 약해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잔디를 키웠더니 빨리 죽어. 사람들이 밟아서 빨리 죽어. 아니면 너무 날씨 환경이 안 맞아서 빨리 죽어. 그래서 새로운 잔디로 바꿔야겠어요. 그럴 때는 어떤 잔디? 한국형 잔디로 가야겠죠. 한국형 잔디는 어떤 것들이 있다? 품종명 끝에 잔디라는 단어가 있다. 네, 요렇게. 자, 잔디 관리에서 잔디깎기도 있고 땜밥 넣기도 있어요. 자, 잔디를 깎으면 잎의 발생 부위가 낮아져서 이제 균이라고 밀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의 세력이 좋아지고 잡초나 병이 쪽이 침입을 억제시켜요. 잔디를 깎으면 이 윗부분 잘려진 부분이 있겠네요. 그 부분을 퇴치라 그럽니다. 퇴치. 기억하죠? 퇴치. 자, 땜밥 넣기 배토 작업이라고도 해요. 자, 땜밥 넣기라고도 하는데 때는 잔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잔디에 밥을 주는 겁니다. 근데 밥을 어떻게 뭐 숟가락 젓가락으로 떠먹여 줄 수는 없죠. 어떻게 줘요? 식물의 밥인 유기물, 뭐 모래, 뭐 이런 흙을 섞어서 위에다 그냥 복토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토양층이 얇을 때, 잔디의 토양층이 얇을 때, 토양층이 얇으면 잔디 뿌리가 막 나오고 이렇죠.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자, 토양층이 얇을 때 모래 등을 복토해. 모래뿐만 아니고 유기물도 같이 들어갑니다. 모래 등을 복토해 주어서 지하경에 노출을 막고, 지하경, 이게 잔디 뿌리입니다. 뿌리. 표층토, 겉에 있는 흙을 골고루 한번 복토를 해주니까, 그리고 한번 덮어주니까 건조 및 동해 예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퇴치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퇴치. 뭐가 퇴치다? 잔디를 깎고 난그 윗부분, 깎여진 부분이 퇴치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유기물로 덮어주니까 그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십각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의사결정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수목의 종류로 적절한 것만. 그러니까 수목의 종류, 이런 문항이 나오니까 뭘 알아놔야겠어요? 이거 꼭 알아놔야 돼요. 이거. 최소한 교목이 뭐고 관목이 뭔지.
침엽수하고 화렵수는 은행 나오만 조금 기억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낙엽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목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관목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올 수도 있으나, 나올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일반화된 나무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제 질문 돌아와서요. 학생 A는 교내 공원 벤치에 녹음은 그늘입니다. 그늘. 그늘이 없어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적용해 보았어요. 자, 문제 인식. 교내 공원 벤치 주변에 나무가 없어 여름철에 휴식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이용률이 낮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느냐? 벤치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해서 휴식 공간의 이용률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자료 수집. 목표에 적합한 수목의 특징. 어떤 나무를 여기다가 식재를 할 것인가? 첫 번째, 수목 크기. 벤치에서 사방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하고가 높아야 됩니다. 지하고. 수간의 가장 아랫부분과 지면까지의 거리가 지하고죠. 그러니까 커야 돼요. 키가 크되 가지 같은 건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서 가지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키가 큰 나무. 잎의 모양은 녹음을 조성하기 위해 잎이 넓은 화렵수가 되겠네요. 화렵수. 그리고 생육 특성, 겨울철에 햇빛이 들수 있도록 낙엽진 나무. 자, 그러면 일단 교목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교목이고, 잎의 모양에 따라 화렵수, 생육 특성에 따라 잎이 없어지니까 낙엽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철쭉, 키가 작은 관목이에요. 개나리, 역시 키가 작은 관목이죠. 자, 벚나무하고 자작나무, 둘다 교목이고, 수간이 위에 있어서 녹음을 줄수 있고, 그리고 겨울철에 둘다 낙엽이 지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쉬워지려면 이 수목의 종류를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나무가 계속 얘기하지만 생뚱맞은 나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나무 나옵니다. 일반적인 나무. 이것만 알아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아셨죠? 자, 다음 10번.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수목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꽃가루는 5월에 모아 날것으로 먹거나 꿀과 찹쌀가루에 빚어 과자로 만들거나 술에 넣은 송화주를 빚어 먹었네요. 송화주. 그리고 나무의 속껍질은 송피떡을 만들어 먹거나 날것으로 먹고, 새순도 먹었네요. 새순도. 그리고 씨는 껍질을 벗긴 뒤에 밥에 넣어서 먹거나 볶아서 차로 마시기도 했고, 잎은 대추와 함께 날것으로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잎을 말린 것을 송엽, 꽃가루를 말린 것을 송화, 그리고 송진을 모아 말린 것을 송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무슨 나무예요, 지금? 송화주, 송피떡, 송엽, 송화, 송지. 소나무죠, 소나무. 그러니까 농업 기초 기술의 이런 제시문은 어떤 건지 금방 알수 있어요. 어떤 건지. 대신에 그 특성은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자, 소나무는 수목 형태에 따라 관목이 아니고 교목이죠. 그 잎의 모양에 따라 뾰족한 침엽수, 낙엽 유무에 따라 겨울에도 파란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수, 잎의 구조에 따라 단성합니다. 꽃 구조에 따라.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나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자, 다음 친환경 농업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은 그래도 고맙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요소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올 때도 굉장히 난이도가 좀 저난이도에서 나와서 굉장히 푸는데 기분이 좋은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농업의 기능. 가장 중요한 식량 안보 기능 외에 이제 다원적 기능이라고 그러죠. 환경을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물, 토양, 대기, 이런 환경을 보존하는 기능이 있고,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보건 휴양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전통 보전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농업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부분, 친환경 방제 방법.
어떤 게 물리적인지, 화학적인지, 생물적인지, 경종적인지 이걸로 구분만 할

수면 돼요. 물리적은 도구 또는 물리적 수단을 이용해서 직접 포살하는 거죠. 토양을 가열한다거나 유인 포살한다거나 아니면 기계로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들. 화학적 방법은 친환경에서요. 친환경적인 화학적 방법은 어디서?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재예요.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재. 그걸 이용해서 방지하는 방법. 목초육이나 재충구, 석회보로도액 이런 것들이 있죠. 생물적 방법은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방지를 하는 방법이죠. 대표적인 게 천적이나 기생성 생물들. 다음, 경종적은 재배적 방법이죠. 재배적. 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청결히 하거나 아니면 그 방식을 좀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저항성 품종을 선택을 한다거나, 작부 체계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방지하는 게 경종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매번 나와요. 아마 이번 순행에도 나올 겁니다. 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종류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공품까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유기농산물은 어떤 게 유기농산물이다? 인위적인 화학적 자재가 일체 들어가지 않는 게 유기농산물. 유기합성 농약, 비료, 합성 비료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게. 단, 전환기간 있죠? 전환기간. 단연생 작물은 3년 전부터. 그리고 그 밖의 작물은 2년 이상 유기농법을 지속해야 그다음부터 유기농산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자, 농약은 안 돼요. 대신에 뭐는 된다? 비료는 된다. 되긴 되되 얼만큼? 권장량의 3분의 1. 권장량보다 훨씬 작은 거죠. 권장량의 3분의 1. 자,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을 사료로 사용을 하고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 그리고 축정별로 정해진 방문 조건을 유지를 해서 키운 가축을 대상으로 인증해 주는 게 유기축산물이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표시, 인증 표시 유의사항 있죠. 유기 전환 중이면 유기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연이나 무공예, 전공예처럼 뭔가 좋은 말, 이런 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수 있으니까 사용하면 안 되고, 표시 도용의 색상은 기본은 녹색이에요. 그런데 포장재 색깔에 따라서 적색 또는 청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액재배, 그러니까 수경재배의 농산물은 별도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농축산물에서 이력추적제, 이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이 됐고 지금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를 저거는 이력추적제, GAP, 우수관리농장,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GAP. 동물복지, 동물이 사는 동안이라도 동물의 본능에 따라 살수 있도록 그 축산 환경을 꾸며주는 동물복지. 해썹 위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게끔 안전하게 관리하는 해썹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그럼 11강에 못 풀었던 문제 또 마저 풀어보죠. 자,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안녕하세요. 귀농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서 다양한 농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만든 난황유를 만들었네요. 근데 냄새가 심해요. 그리고 기름과 물이 분리돼서 유화가 잘 되지 않았네요. 난황유는 다음 순서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용기에 물 100g에 달걀 노른자를 넣고 혼합을 했어요. 맞고요. 여기 1에 식용유 60g을 넣고, 아하, 손으로 흔들었네요. 손으로 흔들면 안 되죠. 이걸 수중 유적형이 되든 유중 수적형이 되든 하려면 굉장히 세게 교반을 해야죠.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틀렸고. 자, 혼합된 제재가 담긴 용기를 3일 정도, 난황유는 숙성하는 게 없는데요. 숙성이 잘못됐고. 그리고 물 100ml, 식용유 60ml이면, 물을 20L 사용하는 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녕하세요. 유기농 방제제 제조 과정을 살펴보니 가 때문인데 일단 달걀 노른자는 사용을 해야 되고요. 숙성하면 안 되고 완성된 후에 물도 희석을 해야죠. 니은과 분산된 정도로 작게 혼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교반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난황유는 말 그대로
아래

노른자, 난황 플러스 오일. 오일, 유해요, 식용유. 그래서 앞뒷면에 골고루 묻혀서 살포하고 예방 목적으로는 이렇게 10에서 14일, 치료 목적으로는 5에서 7일 간격으로 분산을 하게 됩니다. 난황유는 물 100g, 아니 100ml의 믹서기로 이용해야 돼요. 손으로 흔들게 아니고. 그래야지 아주 유탕액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교사의 지도를 받아 수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농업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유기농업자재를 제조하기 위해 제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지도교사에게 제출했어요. 지도교사는 잘못 작성된 단계가 있다면서 수정을 할 내용이 있다고 알려주셨네요. 일단, 석회 보르도액 만들고 있네요. 순도 99% 황산고리와 90%의 생석회 잘 준비했고요. 총 용량의 80%의 물이 담긴 금속용기 안 되죠. 반응하기 때문에 황산구리, 80%의 황산구리 옳은 내용이고요. 자, 나머지 20%의 생석회, 여기도 금속용기네요. 금속용기 안 되고요. 20의 생석회, A용기에 황산구리에 석회를 신는데, 지금 이게 안 되죠. 석회유에다가 황산구리를 부어야죠. 이게 틀렸네요, 지금. 그래서 황산구리 순도는 지금 관련 없고, 제조에 사용되는 용기를 고무용기, 그렇죠. 반응하지 않는 고무용기. B용기의 A용, 그렇죠. 용기가 지금 황산구리에게 석회를 부으면 안 되고, 석회유에 황산구리를 부어야 합니다. 니은과 디귿. 물의 양은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일단 용기의 문제와 어디에서 어디로 붙느냐. 이걸 어디죠? 이거 그니까 황산 구리용에게 석회를 부으면 침전이 돼서 약효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붙는 어디에서 어디로 붙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석회보르도액 불순물을 줄이기 위해서 순도가 굉장히 높은 생석회와 황산구리를 사용을 하고요. A용기에 황산구리, 그리고 B용기에 생석회 넣고 B용기 석회유에 황산구리 용액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혼합해야 됩니다. 자, 다음 17, 18강의 농업기계기술입니다. 일단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이에요. 우리 연료는 두 개만 잡고 넘어가자 그랬어요. 불꽃점화의 휘발유, 압축점화의 경유. S계열은 스파크, C계열은 압축, 컴프레스. 자, 장단점을 보면 소형, 휘발유 기관은 소형이고 경량이고 고속 행진에 좋아요. 압축 착화는 얘가 압축해서 불이 붙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압축비가 세죠. 그러니까 폭발력도 훨씬 세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큰 힘을 낼 때, 대신에 열도 많이 나겠고, 진동도 많이 날 거고, 소리도 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꽃 점화 기관의 장점은, 즉, 압축 착화 기관의 단점이 될 것이고, 압축 착화 기관의 장점은 가솔린 기관의 단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요거 하나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휘발유가 경유보다는 대체적으로 비쌌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은 경유가 좀 비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나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냉각 방식. 어디가 압축비가 세다 그랬어요? 이제 압축 착화 방식이 디젤 기관이 훨씬 세다 그랬죠. 그러니까 힘이 좋고 폭발력이 세니까 힘이 좋고 소리 세고 열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열을 더 빨리 잘 식히려면 바람으로 식히는 것보다는 물로 식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디젤 기관은 항상 순행식, 불꽃점화 기관은 작은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바람으로도 식힙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엔진이나 아니면 우리 그 애초기 같은 거, 그거 보면 그냥 그 따로 물로 냉각을 시키지 않고 그냥 바람으로 냉각을 시키죠. 그리고 주요 부품을 보면 불꽃점화 기관에는 점화 플러그, 불꽃을 튀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배전기, 기화기가 있고, 압축 착화 기관에는 연료 분사 펌프, 그리고 연료 분사 노즐이 있고, 얘는 압축 착화로

폭발시키게 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엔진을 좀 데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열 플러그가 있습니다. 적용 농기계를 보면 불꽃점화 기관은 어때요? 좀 작아요. 상대적으로 압축 착화 기관은 좀큰 힘을 쓰는 기계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렇게. 불꽃점화 기관은 나름 좀 작은 힘을 쓰는 애취기, 관리기, 살분무기 이 정도. 어떻게 네 개인 것두개 분류 가능하겠죠? 어느 게 가솔린인지, 어떻게 디젤인지. 자, 장기 보관할 때 여기 밑에는 굉장히 일반적이네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닦아요. 들어오면 부족하면 채우면 되고, 많이 지저분하고 뭔가 채우기에도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교환을 하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연료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농기계는 농작업이 없는 언제? 가을에서, 아니 겨울은 그냥 놔두기 때문에 가솔린 기관은 연료를 꽉 채워, 아니 연료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보관. 디젤 기관은 연료를 다뺀 상태로, 아니 디젤 기관은 연료를 꽉 채우고 불꽃 점화 기관은 연료를 모두 뺀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연료를 빼고 연료를 꽉 채우고, 아시죠? 자, 농 작업기계 보죠. 경운정지, 토양을 절삭하거나 뒤집는데, 전기플라워 로터리, 운반용 기계, 트레일러, 시비, 비료 뿌리는 거, 파종용 씨앗 뿌리는 거, 이식용 이양하는 거, 관계용 물 주는 거, 방제용 농약 뿌리는 거, 수확용 수확물 걷어들이는 거. 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농기계 관리계예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노약자, 부녀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데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자, 보행형 관리계 주요 작업기 보면 중경제 쪽에 구울기, 피복기, 복토기, 효립기 이런 거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17강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연료의 종류 가 나예요. 농업기계에서 연료는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뭐하고 뭐죠? 휘발유와 경유예요. 자, 비중 이걸로 알아보기는 어렵고, 사용 기간을 보니까 딱 나오죠. 하나는 불꽃점화고, 하나는 압축 착화예요. 불꽃이니까 휘발유, 압축 착화니까 디젤, 경유. 그러면 가는, 휘발유는 배 부식, 등에다가 메고 하는 애취기에 사용이 되죠. 나의 연료는 중유, 가 아니고 경유죠. 경유. 가 연료는 휘발유는 나 연료 경유보다 휘발유는 경유보다 기화성 저잘 날아가고 인화점이 더 낮아요.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죠.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리을 가나 연료는 난방용 보일러에 사용되진 않죠. 난방용 보일러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솔린하고 경유 이렇게 되죠. 훨씬 휘발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연료 보관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어디에 비해서? 경유에 비해서. 경유에 비해서. 자, 10번. 다음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구입한 농업기계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농작업이라. 농업인 A씨는 새로 구입한 농업기계 운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용설명서를 보고 각종 레버의 기능과 조작 요령을 확인했어요. 시동을 걸고 변속 레버를 전진 저속 1단 가리 변속 기관이 있고, 미륜 조정 핸들이 있네요. 미륜이 있는 게 우리 크게 두 가지 배웠는데, 관리기와 경운기 배웠습니다. 주 클러치 레버를 천천히 연결하는 농작업을 한다. 역시 관리기와 경운기. 비상시 안전 레버가 있네요. 안전 레버 관리기네요. 관리기. 그럼 논에서 벼를 못 내게 하는 건 이안기 아니고, 보리 수확한 관리기로 수확을 하지 않고 사료작물을 압축하는 것도 아니죠. 관리기로 할수 있는 거 현미 더종하는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에서 쟁기 작업은 가능하지요. 그래서 5번, 1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리기. 미륜 기억나죠? 미륜. 이 미륜의 높이 조절함으로써 땅을 가는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경운기.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빈도가 높았던 게 이제 콤바인, 아니요, 콤바인이 아니고 트랙터, 그 다음에 이제 경운기 순입니다. 경운기, 관리기가 비슷하다 그랬어요. 8에서 13마력의 단계

전기통 디젤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 그 다음에 클러치, 그 다음에 변속기로 이루어지면서 힘이 양쪽으로. 하나는 그 농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차축으로, 또 하나는 농 작업기를 움직일 수 있는 PTO 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경운기의 구조 기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경운기예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그 뒤에는 트레일러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는 승용이 아니고 보행형, 보행형. 특히나 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들리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향 클러치, 그리고 주 클러치 레버. 반만 당기면 클러치가 잡히는 거고, 완전히 당기면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자, 경운기의 동력 전달 장치는 방금 그렇게 보면 되고, 조향 클러치. 조향 클러치에 관련된 문항도 잘 나오죠. 왜냐? 조향 클러치는 그 바퀴가 가는데 조향 클러치를 잡으면, 클러치는 동력을 뗐다 붙였다 연결해 주었다가 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향 클러치를 평지에서 조향 클러치를 잡으면 그쪽 바퀴에 동력 전달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 바퀴만 도니까 회전이 되는 거죠. 근데 내리막길에서는 어떻게 되죠? 내리막길에서는 클러치를 끊어주면 더 빨리 내려가요. 그래서 내리막길과 평지 오르막길에 클러치를 사용하는 게 사용 방법이 반대가 된다는 거 기억하죠? 그리고 주 클러치 레버는 크게 여기까지 클러치 완전히 당기면 브레이크가 작동되게 됩니다. 자, 트랙터. 트랙터도 크게 보면, 그러니까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다 똑같아요. 단지 뭐가 다르다? 힘이 좀 다르지 할수 있는 작업은 비슷합니다. 일단 트랙터는 승용입니다. 승용. 승용. 똑같이 기관이 있고, 클러치 다음에 변속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를 통해서 한쪽은 차축으로 가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차량 자체를 이동시키는 힘, 또 하나는 PTO 축으로 가서 농 작업기를 움직이는 힘.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잘 나오는 거 하나. 트랙터는 편 브레이크예요. 편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작업 반경을 좀 좁게, 작업 반경을 좁게 회전하기 위해서, 작업할 때 회전 반경을 좁게 하기 위해서 편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를 달리다가 편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된다? 전복이 된다. 한쪽 바퀴에만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할 때는 각각 동기 브레이크로, 그리고 일반 주행할 때는 연결해서 이렇게 운행해야 된다는 거. 브레이크 페달 알아주시고요. PTO. 트랙터 자체가 승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작업을 위한 거죠. 그래서 외부로 힘을 전달해 줄수 있는 파워 테이크아웃에서 PTO 축 알아주시고, 차동장치, 경운기나 또는 그 관리기는 힘으로 이렇게 될수 있어요. 아니면 조향 클러치로. 그런데 트랙터는 이제 차동장치라는 게 있어서 회전할 때 오른 양쪽 바퀴 회전수를 다르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고정핀, 이건 오래 보관할 때 클러치가 붙지 않고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클러치를 발바른 상태에서 고정핀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콤바인이에요. 곡류를 베어서 탈곡하는 콤바인. 근데 이제 콤바인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뭐랄까요? 내용 요소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생겼고, 파워 스티어링 레버. 이 레버로 방향 조절과 이 앞에 있는 HV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경고등 문항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직관적이죠. P, 주차 브레이크. 이건 뭔가 공기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공기 요각이 막혔을 때, 이건 엔진 오일 부족할 때, 이건 그 엔진 예열 시스템이에요. 그 경유 디젤 엔진에만 있는. 그리고 이건 곡물 탱크 가득 찼을 때, 이건 주유가 아니고 요소수라 그래서 그 배기가스에 좋지 않은 물질을 좀 낮춰주는 그런 요소수 부족할 때, 그리고 이건 집배출 체인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수온, 냉각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이건 지금 배터리처럼 보이죠? 전기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 이런 경고등이 켜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정리한 농업기계 가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나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생 A는 농업기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내 실습실에 있는 기계를 조사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포장을 이동하면서 벼, 보리, 밀 등의 곡물을 H와 동시에 탈곡합니다. 뭡니까? 콤바인이네, 콤바인. 그렇죠. 뭐 이삿짐만 탈곡질을 공급하는 자탈형. 그리고 보통형으로 나눈다는 거. 콤바인. 나는 시동 핸들을 이용해서 크랭크 축을 직접 돌린다. 감압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크랭크 축을 직접 돌려서 시동하는 경운기. 경운기죠. 콤바인과 경운기. 자, 간은 압축 착화 기관이다. 옳은 내용이죠. 콤바인 압축 착화 디젤 기관입니다. 나는 경운기는 PTU 축을 이용해서 외부 작업기 로터리를 친다든지 가능하죠. 동력 전달을 할수 있습니다. 가 나는 차동 장치는 없습니다. 차동 장치는 트랙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죠. 다음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는 농업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안녕하세요. 공공농업기계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농업기계를 소개합니다. 높은 효율, 연료 소비량이 적은 고효율 엔진. 가솔린기관과 디젤기관 중에 고효율은 어느 쪽이다? 디젤 엔진이다. 경제적인 운영, 그리고 전후진 32단이네요. 32단, 32단. 고속, 뭐 중속, 저속, 이제 뭐 1단, 2단, 3단, 4단. 지금 이렇게 32단. 우리가 배웠던 농기계가 3개, 4개죠? 관리기, 경기, 트랙터, 콤바인. 이것 중에 32단 가는 게 하나밖에 없을걸요. 그렇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모품 교체식 알리고 자율주행 가능하고 유압식 상부리프를 이용해서 작업기를 탈부착할 수 있고 외부 3점 장치 승하관 버튼, 작업기를 달수 있는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을 우측 팔걸이에 승용이네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다? 트랙터다. 자, 사용 연료는 트랙터는 경유죠. 논에 모를 옮기시는 건 이양기, PTU 축을 이용해 작업기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브레이크가 좌우로 연결이 되고 뗄 수도 있는 독립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트랙터, 정답은 디귿과 리얼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은 막상 그 수능 문항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상태로 출제되는 그런 고마운 문항들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 농업 관련 기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불수의근과 수의근이라는 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수의근이라는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수의근은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수의근은 내장근육, 심장근육,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들입니다. 수의근은 뼈대를 이루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호흡근육은 스스로도 움직이지만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수의근에 의해 불수의근의 건강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과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은 지근이라는 근육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유지하고 코어를 강화하고 호흡을 하는 역할들로 힘은 약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속근은 힘은 강하고 빠르지만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없어 짧은 시간만 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근력 향상이 주로 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근육은 커지지 않지만 근력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약 3개월 이후가 되면 근육이 조금씩 커지면서 근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대략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분명히 우리 몸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체성분이 개선되고 신체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따라서 운동 초반인 대략 3개월 이전에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벨트나 옷의 사이즈로 나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육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학생들이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시거나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동작을 등척성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지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에 초기에 하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대체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할 때 혈압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아령을 들었을 때 얘를 단축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령을 내릴 때를 신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신장성 운동은 점프, 줄넘기를 하는 동작이 신장성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등척성 그리고 단축성 신장성으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근육통증이 생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근육통이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근육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통증이 부상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근육통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통은 운동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부상은 운동 시작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스트레칭 또는 가볍게 운동을 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고요. 부상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바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면 통증의 위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절 주변은 부상 가능성이 높지만 근육 주변은 근육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통과 관절 부상을 이해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근육통과 피로를 회복하는 근막 이완 폼롤러와 스트레칭을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에 폼롤러와 스트레칭 매트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요. 이 폼롤러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 신전 폼롤러를 하겠습니다. 폼롤러

롤러를 위쪽에 두시고요. 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폼롤러를 견갑골의 밑에다가 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 집에서 많이 하실 텐데요.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껴고 뒤로 이렇게 눕는 동작을 합니다. 아마 많이 보시고 해보셨을 텐데요. 자, 그대로 다섯 개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더 움직이시면 지금 이렇게 폼롤러를 하시면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운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폼롤러 위로 넘어갈 때 시선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경추라고 하는 목이 자꾸 신전이 돼서 우리가 늘리고 싶은 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자리로 오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하려면요, 우선 첫 번째, 호흡을 통해서 갈비뼈를 조여주셔야 합니다. 호흡 조이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갈 때 시선이 본인의 무릎을 쳐다봅니다. 쭉. 그러면서 갈비뼈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그렇죠. 제자리로 오시고요. 고정되는 위치까지 최대한 가서 거기에서 밑으로 힘을 주고 호흡을 계속 뱉어주셔야 등이 늘어납니다. 저희 트레이너도 처음엔 바닥에 편하게 닿았지만 지금은 덜 닿게 되거든요. 이유는 목과 허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등만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등을 펼수 있고요. 그 등이 펴져야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북목이 해결됩니다. 자, 제자리로 올라오시고요. 자, 목표는 양팔 벌리시고 호흡으로 갈비뼈 닿고 최대로 내려가게 되면 양팔이 지면에 닿으면서 뒤통수까지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동작에서 팔과 머리가 바닥에 잘 닿는다면 두 번째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시선은 손끝을 보고 그대로 눕습니다. 네, 시선 유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등과 어깨가 펴지면서 상체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호흡 뱉어 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후. 팔이 뒤로 넘어갈 때 가슴과 어깨 쪽이 단단하게 텐션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고 집에 오셨거나 또는 직장에서 데스크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고 집으로 왔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퇴근하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 하나로 그 다음날 목과 머리 위쪽에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를 자, 빼서 앞에다 두시고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에 무릎으로 폼롤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다리는 완전하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손은 가슴에 댑니다.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같이 회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오른쪽 어깨가 지면에 닿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안 닿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둘. 폼롤러에서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왼손으로 무릎을 꽉 눌러서 폼롤러랑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다섯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다시 후. 오른쪽에 등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네, 좋습니다. 그대로 호흡 길게 뱉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요.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코어가 약해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호흡으로 수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자, 만약에 이렇게 팔을 가슴에 댄 상태로 오른쪽 어깨가 바닥까지 내려간다면 유연성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좌우로 나란히 상태에서 그대로 지면을 향해서 네, 팔이 내려가도록 하면 스트레칭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제자리로 오시고요. 네, 90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이 가면 안 되고요. 등 뒤가 먼저 가고 손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올려주시고 시선은 손끝 봐주시고요.

호흡과 함께 손은 밑으로가 아니고 측면으로 멀리 물건을 잡으러 간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이 동작도 좌우를 해보시면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특히 골프나 테니스, 라켓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 회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면 몸이 뻣뻣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향상되죠. 그런데 간혹 이 유연성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때 불필요하게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

만큼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몸을 통해 깨달은 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의 운동입니다. 너무 적게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고요. 또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과사용으로 몸을 해치게 됩니다. 바로 이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적절한 강도와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신체 균형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몸이 앞뒤, 좌우, 상하의 근육에 유연성과 근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대략 10% 이내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의 몸은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요. 부상의 위험도도 줄어들어 건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 회사에서 간단하게 유연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유연성과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매트에 엎드려 주시고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은 차렷, 네, 손등은 지면을 가게 하고요. 이마는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쭉 들어 올려 보실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보통은 30cm 이상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등에 근력과 유연성이 괜찮다는 거고요. 만약에 30cm 미만이 되면 유연성과 근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손을 네, 어깨 앞에 두시고요. 천천히 밀어서 네, 시선은 아래로 오시고 등을 위쪽으로 펴면서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고요. 유연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차렷. 네. 이 상태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양쪽 견갑골이 서로 만나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그대로 10번 하실게요. 이때 운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허리가 아니고요. 양쪽 견갑골이 만나는 이 중앙 지점입니다. 보통은 굽은등이 있는 분들이 이 근육이 약해서 계속해서 몸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닌 양쪽 견갑골이 모이는 동작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선은 정면 한번 보면서 일어나 보실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 목이 짧아지면서 거북목이 만들어져서 주의하셔야 될 동작입니다. 내리시고요. 올라올 때는 처음 있던 위치를 바라보면서 뒤통수가 하늘 방향으로 올라오게 할 때 가장 좋은 동작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도 지금 보면 무릎이 완전 펴진 상태에서 발목을 당겨서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힘을 준 상태로 일어나면 몸이 곧게 펴지면서 단단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제가 생각하는 하체 운동의 종결자입니다.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유는 밸런스와 근력, 유연성 모두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에 아령이 있다면 아령을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작은 생수병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발은 균형을 잡고 오른발은 발끝으로 살짝 대주신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천천히 밀어서 엉덩이에 체중을 받고 엉덩이로 밀어서 몸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뒤로 뺐다가 일으켜 세우면서 엉덩이로 밀고 앞쪽 허벅지로 같이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뒤로 등은 판판하게 곧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작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살짝 떼고 합니다. 천천히 뒤로 아마 많이 흔들리실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게 운동이 많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혹시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은 발을 빠르게 땅에 대어야 합니다. 천천히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고요. 자극받아야 되는 부분은 엉덩이와 앞쪽 허벅지로 일으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네, 그대로 일으켜주시고요. 저희 트레이너처럼 시선은 앞에 보는 게 아니라 몸통이 숙여져

운동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관절 부상이 많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근육 손상, 힘줄 손상, 인대 손상, 골절, 연골 손상이 근골격계 손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중 연골 손상은 관절염을 일으켜 인공관절을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목을 삐끗해서 다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회복기간이 다르지만 통증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치고 통증이 회복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유연성의 정상적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중 지지 및 움직임의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목을 다치고 통증과 유연성, 근력은 회복되었는데 이렇게 쩔룩거린다면 체중 지지와 움직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치기 이전에 정상적인 걸음걸이 또는 정상적인 계단 보행 또는 정상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운동 중 또는 일상에서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안정을 취합니다.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안정을 취해주고요. 두 번째는 얼음찜질을 합니다. 얼음찜질은 부상 부위를 대략 10분에서 20분 사이, 작은 관절은 10분, 큰 관절은 20분 정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박인데요. 부상당한 부위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압박 붕대로 살짝 감아서 우리의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상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발목을 삐었다면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부종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고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어야 부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얼음찜질과 뜨거운 찜질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여러분 아마 고민되실 거예요. 집에서 아마 핫팩도 있으실 거고 냉팩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찜질은 부상 직후 1일에서 3일 사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찜질은 그 3일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조금씩 회복되면 운동 전에는 뜨거운 찜질을 하고 운동 후에는 얼음 찜질을 하면서 부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얼음 찜질과 뜨거운 찜질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통증 지수 0은 아무런 불편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요. 10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통증 지수 1에서 3은 약간은 불편하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임이나 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통증 지수가 4에서 7 정도면 통증의 정도가 심해서 병원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에서 10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빠르게 가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면 내가 어떻게 통증에 대처하게 될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고관절, 발목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관절이 부드러운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옆으로 당겨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무릎이 가슴에 가까이 닿으면 유연성에 문제가 없는 건데요. 만약에 무릎이 가슴에 닿지 않으면 고관절이 딱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동작 스트레칭으로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가슴으로 당겨주시고요. 상체는 곧게 펴주시고요. 네, 무릎이 당기면 등과 허리가 뒤쪽으로 물러나는데요. 물러나지 않게 힘을 주어서 가슴을 바짝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정도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당기면서 호흡은 후 뱉어서 동체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후 깊게 뱉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대략 10초에서 시작해서 30초, 40초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자, 당겨서 후 고관절이 딱딱하게 되면 무릎과 허리의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고관절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해보시고요. 잘 가지 않는 쪽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더 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발목에 관련된 유연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본 선수, 일반인, 발목이 엄청 딱딱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굽 높은 신발을 신어서 또는 발목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목이 딱딱해지면 우리 전신에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자, 발목의 유연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 자세로 한번 앉아주시고요. 만약에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폼롤러를 사용하시고요. 폼롤러가 없다면 벽에서 하셔도 됩니다. 발끝에서 대략 주먹 하나 정도를 네, 이렇게 대보시고요. 그리고 폼롤러를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발끝으로 진행하면서 폼롤러를 닿아주면 정상 움직임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로 다시 한번 닿아주시고요. 이때 닿을 때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발이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회전을 하면 좋은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폼롤러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이 폼롤러나 벽에 닿는다면 내 발목의 가동 범위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가다가 멈춘다면 그거는 발목의 가동성이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자, 스트레칭은요. 이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양손을 네, 무릎에 이렇게 기대주시고요. 기댄 상태에서 무릎을 앞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 아킬레스와 종아리 뒤쪽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뒤꿈치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을 지면으로 누르면서 그대로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해주면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요. 혹시라도 무릎이나 발목의 앞쪽에 통증이 있다면 이 동작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스트레칭 해보시면 좌우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딱딱한 위치를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상의 예방, 부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인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뇌는 통증이 있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다른 움직임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모든 신경은 무릎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프지 않은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무릎의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든 관절은 뇌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통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운동 동작으로 통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의사인 제임스 맨넬은 맨넬의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관절이 먼저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관절 기능 장애가 있으면 주변의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체의 근육은 움직이는 범위에서만 근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부위에서는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절반 정도만 움직이고 팔을 펴게 되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근육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만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서 뒤로 들어가는 공간은 근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운동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고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약이 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어야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범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에 보상작용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제가 앉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거는 보상작용입니다. 우리의 왼쪽 고관절이 딱딱하기 때문에 앉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앉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쪽의 부담은 커지고 한쪽의 부담은 없어지면서 자동차에 타이어 편마모가 생기듯이 우리 근육도 그렇게 마모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거나 또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하체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움직임 패턴 검사와 함께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직선 런지를 통해서 하체의 움직임 패턴을 테스트하고 운동하는 동작입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을 두시고요. 넘어질 수 있으니 벽이나 테이블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 무릎이 왼쪽 발끝의 뒤꿈치를 향해 갑니다. 네, 그래서 터치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유연성, 하체의 근력, 그리고 안정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한번 테스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테스트해서 잘 안 되는 쪽은 유연성이나 근력,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끝에 천천히 닿았다가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발, 뒷무릎, 뒷발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 잘 되는 동작이고요. 무릎이 보이거나 몸통이 틀어지면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후에 좌우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은요,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정면을 향해야 하고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 역시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몸통은 곧게 유지해 주시고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뒷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려우면 그 중간 위치에서 멈춰서 올라오시고 점차적으로 뒷무릎을 바닥에 붙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넓이에서 런지가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잘 되면 그 다음에 발을 더 좁힙니다. 골반보다 조금 좁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네, 발, 무릎을 정면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방법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끝, 양쪽 무릎, 내 몸통이 전방을 계속 향해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세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 일어나면서도 호흡을 뱉습니다. 코어를 좀 더 강력하게 수축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모두 호흡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렇죠. 하나, 한 번 더, 둘. 좋습니다. 이 런지 동작이 중량을 많이 들고 할 때는 지금처럼 발을 좀 넓게 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움직임의 패턴을 검사할 때는 제가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양발을 일자로 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양발을 일자로 해서 런지를 할 때 중량을 많이 들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은 테스트하는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유연성과 근력의 균형을 맞추는 공부와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맞추어 관절의 건강함을 100세까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1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학,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you ain't supposed to. Alright, here you go. This morning.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을 연구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유인우주 탐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호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달에 사람을 무작정 보낼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훈련 미션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인류는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경험을 합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소중함을 느끼면서 이런 의문도 품게 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계속 관측한다면 지구를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제미니가 대표적인데요. 유인 우주 탐사가 시작되던 1960년대는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석탄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면서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가 절정에 달했고 살충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한 책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죠. 침묵의 봄이 발간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미국 지질조사국의 윌리엄 페코라는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설득합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1972년 최초의 민간 지구관측위성 랜셋이 발사됩니다. 첫 위성은 1978년에 임무를 마쳤지만 그 뒤를 이은 위성 시리즈로 이어져서 지금은 9호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센서,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영상이 계속

해서 쌓이다 보니까 지구의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3강에서는 그 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서 지구 곳곳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중앙아시아의 아랄해입니다. 최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름에 해가 붙어서 바다를 연상했는데 영상을 보면 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랄해는 파미르 고원과 텐산 산맥에서 기원하는 두 개의 강,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이 흘러들어서 형성된 거대한 내륙 호수였습니다. 이름에 바다를 의미하는 해자가 붙을 만큼 큰 호수였는데요. 1960년대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 호수의 면적은 약 6만 8천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호수는 빙하에서 기원하는 신선한 산양용수가 흘러들어서 건조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담수가 유입되니까 적당한 염도가 유지되었고 어류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업이 발달했고 우즈베키스탄에 속한 무이나크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생선을 가공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쪽에는 아랄스크 같은 항구 도시도 번성했습니다. 내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획된 수산물을 통조림이나 건어물로 가공해서 철도를 통해 소련 전역으로 공급하는 해양산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소련은 이 지역을 면화 생산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랄해로 흘러들던 강물을 대규모 관계 사업으로 돌렸는데요. 당시 면화는 백색 황금이라고 불릴 만큼 군수물자와 산업용 섬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면화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넓은 평지가 있는 중앙아시아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랄해로 흘러드는 강물을 농업용수로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운하를 건설했는데요. 그때 건설된 카라쿰 운하는 길이가 한 1300km 정도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계 운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련은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 중에 하나로 성장할 수는 있었지만 생태계 측면에서는 환경재앙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작용도 가져왔습니다. 먼저 아랄해로 유입되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호수의 수위가 당연히 낮아졌겠죠. 염도가 높아지면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인공위성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호수였던 수면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동쪽 수역은 거의 말라버립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이는 희끄무레한 부분은 물이 증발하면서 남은 염분이 말라붙어 있는 호수 바닥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 아랄해가 아니라 아랄쿰이라고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새로운 사막이 되었습니다. 호수가 줄어들자 어업이 무너졌고요. 항구 도시는 상업의 중심 기능을 잃었습니다. 말라버린 호수바닥의 소금과 먼지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서 주민의 건강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역의 미기후도 달라졌어요.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환경재앙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복구사업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을 주도로 해서 코크아랄 제방이 2005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 코크아랄 제방이 완공된 이후에 북쪽 호수의 수위는 높아지고 염도가 낮아지면서 어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남쪽 지역은 여전히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북동부에 있는 레나강 하구의 삼각주, 레나 델타입니다. 레나강은 바이카로 인근에서 발원해서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북극해로 유입됩니다. 그 길이가 4,400km가 훌쩍 넘어서 세계에서 한 10번째 정도로 긴 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위성 사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정말 지구 맞아요? 마치 예술 작품 같죠? 수상화 같기도 하고 누군가 물감을 흘려서 그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위성 영상의 원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성 영상을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일반 사진처럼 보입니다. 사실 태양을 광원으로 지구 사진을 찍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사진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빛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좀 다릅니다. 자, 일반 카메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색, 즉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가시광선의 범위만 기록을 합니다. 반면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는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로 느끼는 적외선까지도 여러 파장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파장별로 지표에서 반사된 에너지값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을 촬영한 이미지가 여러 장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요. 그걸 후처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색감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3원색이 RGB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각 파장별로 얻어진 이미지는 명암을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흑백 영상이고요. 이 레이어를 합치면 우리 눈에 익숙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바꿔서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치환한다거나 파란색을 초록색으로 치환하면 전혀 다른 색감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 이때 지표상의 모든 물체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도 같은 태양빛을 받지만 피부가 뽀얀 사람들이 있고 좀 더 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햇볕에 잘 그을리는 사람이 있고 금세 하얗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표면이 아스팔트인지 흙인지 물인지에 따라서 태양에 반응하는 기작이 다릅니다. 자, 위성 영상에서 축구장을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언뜻 보면 같은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각 파장대별 반사도의 차이를 보면 이 축구장이 진짜 잔디로 덮여 있는지 또는 인조 잔디로 덮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성 영상의 본질은 사진이라기보다는 지표에서 반사된 에너지를 숫자로 기록한 공간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원격 탐사 영상을 다루는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성 영상에서 나타나는 색은 그냥 예쁘고 알록달록한 색이 아니라 지표의 종류와 상태를 시각화한 정보가 됩니다. 다시 레나 델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나 델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강하구의 삼각조와는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약 1만 년 전 빙하기 말미에 유럽 대륙의 빙상이 사라지면서 삼각주를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도 2, 3천 년 전 주기로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게 반복되고 침식과 퇴적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위성 영상에서 보이는 색들도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사질 토양인 곳은 약간 붉게 나타나고요. 고운 흙이 퇴적되어서 생긴 부분은 보라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둥글둥글한 호수들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곳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레나 델타는 툰드라기에 속하는 영구 동토 지역입니다.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이기는 하지만 여름이 되면 토양의 맨 위층, 얇은 층은 녹았다가 또 겨울이 되면 다시 얼어붙기를 반복합니다. 여름에 땅이 녹았을 때 땅에 갈라진 틈새로 물이 흘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겨울이 되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 옆에 있는 땅을 살짝 밀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틈이 약간 더 벌어져 있겠죠. 그 벌어진 틈새로 더 많은 물이 흘러들고 또 그렇게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땅을 살짝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들면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얼음색이라는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솟아오른 땅을 경계로 작은 웅덩이가 만들어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호수처럼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비나 눈이 와서 생긴 게 아닙니다. 강수량이 극히 적은 기후대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수는 융해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얼었던 땅이 녹아서 생긴 호수라는 뜻입니다. 자, 호수 면적이 넓다는 건 땅이 그만큼 많이 녹았다는 뜻이고요. 땅이 많이 녹았다는 얘기는 기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는 온난화의 영향이 여기까지 도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인위적인 간섭이 없이 순수하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 그다음에 호수의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곳을 위성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구 동토가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꽁꽁 얼어있던 토양 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효과가 가중되어져서 기후변화가 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진 기후변화는 재난재해와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멸종된 동물의 사체나 병원균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는 건데요. SF 영화에나 나오는 설정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2020년이죠. 레나델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볼쇼이 라콥스키라는 지역에서 4만 년 전에 살았던 동굴곰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방목을 하던 목동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5만 년 전에 살았던 새끼 매머드의 사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새끼 매머드가 발견된 곳은 시베리아의 야쿠티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연구동토가 있는 곳입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면 올챙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오리처럼도 보입니다. 바타카이카 분화구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화산 분화구가 아니라 함몰된 지형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숲이었는데 나무를 베어내면서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드러나자 태양빛이 직접 내리쬐게 됐겠죠?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지반이 녹고 무너져서 생긴 겁니다. 노출된 지층은 깊이가 100m를 넘는다고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견된 동물의 사체에 있던 병원균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베리아의 야말반도에서 연구동토가 녹으면서 술록의 사체가 발견됐고 그런데 이 술록이 탄저균에 감염돼서 사망했었나 봐요. 그 안에 있던 탄저균 포자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인근에 있는 술록 농장에서 수천 마리가 폐사하고 또 지역 주민들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위협하게 되는지 또 전 세계 공급망을 마비시키면서 경제를 혼란시키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더워지는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서 땅이 녹고 빙하가 녹는 문제는 먼 시베리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4년에 빙하가 스위스의 한 마을을 순식간에 덮쳤던 것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피해는 똑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일수록 그 피해는 더 치명적인데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자체 위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이 터졌을 때 위성으로 즉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는 대응 속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들은 주로 선진국들이고 태풍이나 홍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세계는 협력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터내셔널 차터 우주와 대형 재난이라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우주자원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취지에서 지구관측 위성을 가진 전 세계 우주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최우선순위로 촬영해서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1년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재난 상황이 접수되면 가동할 수 있는 위성이 300여 개에 달합니다. 사실상 거대한 가상군집 위성처럼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성 영상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홍수, 산사태 같은 긴급 상황에서 무너진 건물과 끊길 도로를 파악하고 또 침수 지역, 화재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또 지진 상황에서는 이재민이 모인 지점들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복구 대책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자, 오늘은 50여 년의 지구관측 역사 속에서 위성 영상과 함께 지구 곳곳을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K-우주시대의 기회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니콜 선생님과 AI 팩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단어, 영어 말하기 실력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Look at that animal. It looks like a big pig. It has a huge mouth.
2: It's a hippo.
1: That animal looks like a big cat. It has long legs. It's very fast.
2: It's a cheetah.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Animal, huge, legs, very, cheetah. 이렇게 단어들 함께 배워볼게요. Animal, animal. Animal은 동물이에요. 동물의 여러 종류 있잖아요. 이 동물류를 다 통틀어서 animal이라고 해요. Cheetah 또는 빠르게 하면 cheetah 이렇게 티수리를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 치타 알죠? The fastest animal on land. 맞아요. 달리기가 가장 빠른 동물이 cheetah, cheetah. Leg, leg는 다리, 그죠? Huge. Huge. Huge는요, 아주 큰, 거대한.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는 말로는 very, very, very, very, very, very big 정도가 되겠네요. 매우 큰 것, 정말 거대한 것을 표현할 때는 huge. Very. Very는 친구들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꾸미는 말 앞에 써가지고 매우, 아주 이렇게 더 강조.

0: huge, mouth. huge는 아주 아주 큰 거라고 했고요. mouth는 입이죠. 입이 아주 커. 그랬더니 it's a hippo. 그건 하마야.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이번에는 that animal, 저 동물은 looks like a big cat. 뭐처럼 생겼다고요? 큰 고양이처럼 생겼네. It has long legs. 다리가 길고 it's very fast. 엄청 빨라. 매우 빨라. 그랬더니 it's a cheetah. 그것은 치타야.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동물원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오늘의 단어와 대화도 살펴봤으니 배운 내용들 앱으로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짜잔! 앱을 켜고 Topic World에 59 들어가 볼게요. 우리 잘 들어보고 순서대로 단어를 해서 문장을 맞춰주면 돼요.
1: Look at the elephant.
0: 그렇어요? Look at the elephant래요. Look 찾을 수 있고 at 보이고 the elephant. 저 코끼리 좀 봐. 이런 뜻이 되겠죠?
1: It's a hippo.
0: It's a hippo. 소리 나는 그대로 it's a hippo. 그것은 그렇지 하마야.
1: 이번엔? It's a kangaroo.
0: It's a kangaroo. 한 번 더.
1: It's a kangaroo.
0: It's a kangaroo. 할 수 있겠죠? 그것은 kangaroo야. 이건 어때?
1: It's fast.
0: It's fast. 한 번 더.
1: It's fast.
0: 좋아요. It's fast. 그것은 빨라. 이건 어때요?
1: It has a long nose.
0: 조금 문장이 길어졌죠? 잘 모를 때는 스피커 모양 눌러서
1: It has a long nose.
0: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어요. It has a long nose. 그것은 긴 코를 가지고 있어. 이런 뜻. 코끼리인가 봐.
1: It has a big mouth.
0: 이건 우리가 아는 거다. 아까 하마 얘기할 때 나왔잖아요. It has a big mouth. 그지? 그것은 큰 입을 가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완성이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톡톡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그것은 고양이에요. 그것은 돼지예요. 그것은 개예요. 오케이. 자,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펭수와의 대화 시작해요.
2: Listen carefully and guess what the animal is.
0: 잘 듣고?
2: 미오. 미오.
0: 오케이. 잘 듣고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는 퀴즈예요. 미오, 미오 했으니까 그것은 고양이예요 말할 수 있겠죠. It's a right cat. It's a cat. 쉬운데? 이번엔 어떤 동물일까?
2: That's right. What about this animal?
0: 이번엔?
2: Oink, oink.
0: Oink, oink. 오잉코잉크는 뭐예요? 꿀꿀꿀 돼지죠. 그러면 it's a yes pig. It's a pig.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Very good.
2: That's right.
0: 마지막.
2: This is the last animal.
0: The last animal.
2: Bow wow.
0: Bow wow. Bow wow. Bow wow는 우리말로 멍멍멍멍이에요. 그럼 it's a 그렇지 dog. It's a dog. 사진 힌트까지
2: right.
0: 있으니까 틀릴 수가 없지.
2: That was fun.
0: That was fun.
2: Bye.
0: Thank you. Bye. Great.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AI 니콜을 만나볼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요, 친구들. 우리 니콜에게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강조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오늘 배운 것 중에는 very도 있었고 또 앞서 배운 강의들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강조하는 법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강조하는 말 알려줄래? 강조하기. Very, really, so, 더하기 꾸미는 말. It's very big. She's really fast. I'm so sorry. 아하, 친구도 어디선가 다 본 것 같은 말이죠. 우리 강조하는 말이 very, really, so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뒤에 꾸미는 말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It's very big. Very 없어도 말은 되죠. It's very big 하면 그것은 매우 크다. 이건 어때요? She's really fast. She's really fast. 그녀는 정말 빨라. 이렇게 정말 really 강조할 수 있고요. I'm so sorry. I'm sorry만 해도 되지만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하면 I'm so sorry. So를 붙여서도 강조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꾸며주는 말, 강조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물의 모습 묘사하는 법 봤죠? 우리 아주 큰뭐 이런 말들도 배울 수 있고요. fast 이렇게 꾸미는 말들도 있는데 이 앞에다가 so, really, very 이런 말들을 넣어서 강조까지 해주면 우리 말을 더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 듣자마자 머릿속에 뿅 떠오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앱 다시 한번 켜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21강 강의예요. 우리 교재 17강 진료. 진료. 이제 외국에서 아프면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병원에 가서 이거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이렇게 어학연수나 갔을 때 아팠을 때 그냥 끙끙 집에서 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배들이 거기 이제 미리 가 있는 선배들이 와가지고 병원 데려가면 그렇게 고마워하고,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이제 다시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요. 베트남 아는 게 힘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럼 진료 관련된 표현 봐요. 자, 질병, 증상 및 진료 관련 표현을 묶어 답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비내내 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여기에 주목을 딱 해주면 좋겠어.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예, 여기 오늘 아픈 표현의 핵심적인 어휘예요. 자, 비가. 자, 볼게요. 비가 먼저 나왔네. 안 좋은 일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안 좋은 일을 당하다. 자, 여기 지금 이 now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이 now는 아프다는데 그중에서 우리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야. 이제 베트남 사람이 가다가 어디 딱 부딪혔어. 아야! 우리 이제 이렇게 아이고 아파.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 베트남 사람들이 now 그래요. 나 아프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 통증이 있어서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고 할때 베트남 사람들이 내가 나우해.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언어 습관인데 어떤 단어를 함께 사용해. 어떤 단어를 함께 사용하느냐. 바로 이걸 쓴다는 거야. 내가 미 나우 이렇게 써요. 아픈 걸 당한다라는 거야. 이 언어 습관이에요. 베트남 사람들 그렇게 쓰니까 이제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 그렇게 쓰는 거야. 우리도.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미가 들어가요.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뭔가를 분실했어. 잃어버렸어. 했을 때도 뭘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걸할때 미, 잃어버리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안 좋은 걸 내가 당했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소시 열나다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 나 열나, 나 고열에 시달려, 열이 많이 났어 할때 미솟 이런다고. 열이 난 것을. 자, 헝문 있어요. 이 헝문 목 속을 얘기하는 거야. 잠 잘못 자가지고 목 아플 때이 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목은 따로 있어요. 이 헝문 우리 감기 증상일 때 우리 목이 붓다, 목이 아프다라고 할때 바로 인후 부위, 그 목구멍을 헝이라고 해. 자, 헌은 기침하는 거, 콜록콜록 기침하다는 뜻이고요. 막은 큰아버지나 큰어머니, 그러니까 남성에도 쓸수 있고 여성에도 쓸수 있어. 아버지보다 형님, 그치? 큰아버지, 큰어머니. 캄이 진찰하다는 뜻이에요. 진찰하다.

시작함. 그리고 못 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못은 알지? 하나, 둘, 셋할 때, 우리 못 하이바 할때그 못이야. 그리고 룩은 원래 때라는 뜻이야. 이 룩이 주어가 서술어 하다. 주어가 서술어 할 때라고 할 때도 쓰이고, 또룩 다음에 시간이 나와서 몇 시. 그래서 룩 1시. 그러면 1시에 뭐 이런 의미로도 쓰였어. 근데 못 룩이 함께 합쳐져서 잠시, 시간상으로 잠깐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기 깜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감이야. 독감인데, 그 중에서 깜이 감기야. 감기. 그래서, 나 감기 걸렸어 할 때, 미깜. 나 독감 걸렸어. 그러면, 미깜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엉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까지 뭔가 마시다. 그래서, 우엉 커피. 우엉 카페. 커피. 커피를 마시다. 이렇게 쓰였는데, 약을 복용하다고 할 때, 우리 약 먹는다고 했지. 그런데 먹는다고 해서 우리 안을 쓰느냐? 안이라는 거예요. 안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투옥이 약인데, 안투옥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우엉투옥 약을 마신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그게 약을 복용하다야. 베트남 말로. 원래 마시다인데, 약을 복용하다라고 할 때, 그 동사가 우엉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코이가 나왔네요. 이 코이는, 뭐뭐로부터 벗어나다란 뜻이 있어, 원래. 그래서 병이 낫다.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병이 낫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야. 자, 이 정도 하고 본문을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아주 색깔이 들어가서 잘 보이죠? 의사 선생님이고 환자야. 자, 두 사람의 대화야. 짜오, 짜오. 안녕, 짜오. 자, 짜오 기억나요? 집안에서 뭐였어요? 조카 또는 손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앞에 환자가 왔는데 꼭 조카뻘대 또는 손주뻘대. 그럴 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거야. 안녕, 조카. 안녕, 손주. 이렇게. 응? 그러면서 짜오 너는 미 람싸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여기 지금 람싸오는 한 단어야. 뭔가 상대를 보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뭔가 이상해. 무슨 일이 있어? 그럴 때 람싸오로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자, 거기에 비가 함께 붙었어요. 환자가 아파서 온 거야. 지금 안색도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아. 그랬을 때 얘, 너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짜오 제가요. 역시 큰엄마 정도에 해당되는 분 앞에서 자기를 짜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 앞에서 자기를 짜오라고 하는 거죠. 손주 제가. 자, 제가 열이 나요. 우리 열나다지? 근데 비를 함께 쓴 거야. 제가 열이 나요. 자, 또 라오헝.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 그리고 호. 기침해요. 많이. 정중하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 스스로를 역시 박이라고 부르지? 내가, 박이, 큰 엄마가, 할머니가, 이렇게 한 거야. 함, 할게, 응, 이런 얘기죠. 함은 우리 진찰하다니까.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자, 내가 캄한다, 라고 하는 평이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가 들어갔지. 내는 원래 무엇을 놓다란 뜻이었어. 뭘 어디다가 놓다. 근데 거기서 나와서, 두다, 놔두다, 그대로 놔두다, 가만히 놔두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캄할게 가만히 놔둬. 내가 캄하도록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두는 주체는 누구예요? 상대방이지, 앞에 있는 상대방.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할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야. 이 대를 써서. 자, 내가 지금 둘이 대화를 해. 근데 뭔가를 알아야 돼.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그럼 내가 전화할게.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쓴단 말이야. 네. 내가 묻는다. 이렇게. 내가 물어보도록 가만히 놔둬. 누구? 네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더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대화할 때, 내가 뭐뭐 할게. 라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모둘룩 나왔네요. 잠시 후에. 싸우가 위치상으로 뒤에. 시간상으로 후에. 이런 뜻이 있지? 그래서, 잠시 후에. 진찰을 한 후가 되겠지. 짜오 너 미깜꿈이야. 즉 독감 걸렸어. 독감 걸렸어. 완료형 독감이야. 자, 짜오 너는 우엉투옥

약을 복용하는 거죠? 약을 복용하고, 그리고 쉬어. 어디에서? 집에서. D. 자, 조건이지? 상관없고, 네오 A, TB. 만약 A이면, 그럼 B이다. 자, 이런 조건이면, 쎄, 코이. 코이 할 거야. 그렇지? 쎄가 미래형이니까, 우리 코이는 병이 낫다. 뭐뭐로부터 벗어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나을 거야. 이런 얘기죠. 약을 먹고 집에서 쉰다면, 뭐뭐이면. 자, 그랬을 때, 자라는 말이 나왔네요. 우리 자는, 이거 자체는 긍정이나 부정이 없어요. 말을 이렇게 정중하게 받는 거야. 아랫사람이, 네. 이렇게, 네. 그러면서, 짜오, 제가, 까먼, 감사합니다. 그거지? 그리고, 박스이. 우린 지금까지 이 부분을 많이 봤어요. 보통 이렇게 나왔어.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 아랫사람이 인사를 하거나, 감사 표현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1인칭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정중하고 친밀하다는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나랑 비슷한 분이야. 연배가, 나이가. 그럼 나는 그분을 박스이라고 불러. 그렇지,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인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때 나는 누가 돼요? 여기 호칭을 나를 댄다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더 어리다면, M이 될수 있겠지, M? 그렇지? 만약에 내가 손주뻘이 된다면, 짜오도 될수 있겠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나이가, 연배가 비슷해? 그렇지? 아직 나이를 잘 몰라. 그럴 때 우리 관계성이, 이제 막 만났으니까, 이제 진찰한 지뭐 5분, 10분 됐으니까, 아직 그런 거잘 모를 때, 나를 뭐라고 했어요? 그때, 관계성이 배제된 1인칭. 또이가 있었지? 또이. 그때 나란 말이야, 또이. 만약에 나를 여기다 넣어서 또이를 넣어서 해볼까? 그러면 또이 까먼 박스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진 않더라는 거야. 왜? 이렇게 하면 친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 아랫사람이 확실해서 그 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 여긴 조카 또는 손주라고 정해져 있지? 그랬을 때 손주 제가 선생님께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정중하고 친밀한 게 느껴진단 말이야. 바로 그런 차이에요. 그래서 손 아랫사람이인 경우에 1인칭 이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 자, 이 be는 대상이 어떤 부정적인 일을 당할 때, 원래 당한다라는 뜻이 있었어. 또는 그러한 의미의 수동태. 뭘 당하다. 수동태니까. 그럴 때이 be가 사용돼. 자,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일을 얻을 때, 받을 때, 그렇지, 당하는 게 아니라, 또, 긍정적인 수동태도 있을 수 있지. 뭘 받았다. 할 때, 그때는 느억을 사용하더라는 거야. 사용하는 기능, 방법은 같아. 하지만 의미는 반대야.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홈과 어제라고 그랬지? 지나가다, 지나간 날, 어제, M, 동생 제가, 멋이 분실하다란 뜻이야. 잃어버리다. 못 지우렁물. 자, 지우가 숫자 단위로 1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 100만 동이지 100만 동을 분실했어.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미를 쓴 거야. 미. 비가 없어도 베트남 사람들이 당연히 아라는 듣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다고 할때 이런 걸 언어 습관으로 넣는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밑에 문장 먼저 볼게. 이게 능동태야. 까잉싯 경찰이야. 한자어야. 경찰이, 자, T로 끝났지? 리을 받침, 경찰. 또 T로 끝났지? 성조가 위로 올라가는 성조. 자, 경찰이 밭이 붙잡다. 체포했어. 누구를? 아잉어의 그 형을. 그 오빠를. 자, 주어, 타동사 목적어야.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 형이, 그 오빠가 붙잡힌 거야. 이게 수동태야. 경찰이 잡는 걸 당한 거야. 자, 체포하는 건 주체는 누구예요? 경찰이야. 그러니까 이 어순은 바뀌지 않아. 경찰이 잡는 거야. 이 어순은 바뀌지 않아. 경찰이 잡는 걸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 의해 잡혔다, 체포됐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당하는 거, 그 수동태일 때도 역시 be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좋은 일을, 그런 일을 얻다,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드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똑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거 보세요. 나는 매우 후의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왜요? 람꾸엔 워이가 이것이 한 단어처럼 사용돼 뭐뭐와 알게 되다란 뜻인데 우리 꾸엔이 뭔가 친하다, 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찌 언니와 누나와 알게 되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받는다는 거야. 이 드역을 사전을 찾아보면 뭘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얻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걸 얻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이 드역을 사용했다라는 건 당신과 알게 아는 것이 나는 뭔가 좋은 걸 얻는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백만 동 잃어버린 건 그걸 당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자, 그리고 역시 긍정적인 의미의 수동태도 나왔어. 역시 능동태 먼저 봐봐. 란 선생님이, 그렇지? 여 선생님이야. 란 선생님이 큰 칭찬하다는 뜻이야. 자, M을, 저를요, 칭찬했어요. 그랬을 때,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지? 저는 칭찬을 받는 거지? 역시 란 선생님이 칭찬해. 이 어순은 바뀌지 않아. 칭찬하는 주체가 앞에 나와. 아까 그랬지? 체포하는 주체가 앞에 나와. 뭐가 뭐 하는 거야? 자, 란 선생님이 칭찬하는 걸 얻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의 수동태. 경찰이 잡는 걸 당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는 같아. 그런데 사용하는 게 미를 쓰거나 드역을 쓰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 람싸오 이렇게 되어 있어. 괄호가 되어 있죠? 그냥 미 싸오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타인의 안 좋은 일에 관해서 물을 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이렇게 할 때, 어디가 안 좋아? 할 때,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문진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는 거야. 자, 보통 당신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디 안 좋아? 유사한 의미로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태라고 하는 것은 소의 뜻이라고 그랬지? 영어에 why도 같은 뜻이고, 그래서 왜 그래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강조해서 쓸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비슷한 의미야. 자. 너왜 그러냐, 동생 너. 이렇게 쓸때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저는요, 나오 아파요. 붐, 자, 붐이 배거든.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할때 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더라. 자, 그 다음에, 나오, 통증이 있어서 아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체 부위,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 다음에 증상을 얘기할 때, 솥 열이 난다. 그리고 옴은 아프단데 이 다오는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야. 이 옴은 병들어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 감기 걸려서 이렇게 아픈 거, 나 아파서 누워 있어 이런 거할때 옴을 써요. 역시 여기도 미를 함께 쓰는 거지. 미를 함께 써. 자, 짜오 조카 저는요, 손주 저는요. 아파요. 아프니까 비를 썼는데 어디가 아프냐? 쩐 부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쩐은 발, 다리 그런 뜻이에요. 이 쩐이. 자, 저는 솥이 열나다지? 근데 까오 우리 많이 나왔죠? 사람에게 까오 쓰면 키가 큰 거, 건물에 갔으면 건물이 높은 거, 고열이 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옴 아파. 뜨 언제부터? 또이 홈과 어제 또이 저녁부터 아파.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약을 먹다, 복용하다. 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우엉, 마시다. 라는 동사를 쓴다. 이런 단어를 쓴다. 자, 너는, 파이, 뭐뭐 해야만 해. 파이 다음에 서술어 나와서 뭐뭐 해야만 해. 우엉, 투어? 약을 복용해야만 해. 세 번, 런, 한 번, 두 번, 세 번. 그치? 하루에 세번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먼저 볼게요. 위엄험 이렇게 돼 있어. 우리 험은 앞에 나왔지? 목구멍 인후에 위엄이 염증이에요. 그래서 이 홈에 염증 생긴 것을 우리 위엄험 인후염이라고 하지. 목에 염증 있는 거. 낸 그래서 우리 A 낸 B 또 상관없고 중에서 위 A 낸 B지.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이다. 요걸 이제 많이 생략하기도 했지. 그래서라는 뜻도 있고 또 뭐뭐 하는 것이 좋다, 낫다 하는 뜻이 있어. 자,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나와. 그때 여기에 낸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주어가 이거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유를 할 때, 그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Fine.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지? 역시 주어가 나오고 서술어 앞에서 Fine. 뭐뭐 해야만 한다. 응어이는요? 우리 지금까지 사람으로 알고 있지? 사람. 그래서 응어이 한국 하면 한국 사람. 그렇지? 응어이 베트남 하면 베트남 사람 했는데 몸이란 뜻도 있어. 우리 신체 몸이란 뜻도 있어. 너가 나왔네요. 이 너는 이 병이 좀 나아지다란 뜻이 있어. 정도가 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 너는 밑에서 뭐 이렇게 떠받치다라는 뜻이 있거든. 받치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야. 어떤 증세가 덜하다. 병이 나아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등수엔 한 단어예요. 늘. 그래서 주어가 등수엔 서술하면 주어가 늘 뭐뭐하다. 이렇게 많이 쓰였지? 따뜻하다라는 뜻이 있어. 날씨가 따뜻하다, 뭐가 따뜻하다라고 할 때, 음식이 따뜻하다 할 때, 자, 이 정도 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사람이 전화로 대화를 하네. 친구 사이에요. 친구 너, 갑, 박스 이돼 있지. 자, 박스 이는 우리 박사잖아, 한자어로. 근데 의미는요, 의사라고 그랬지? 의사를 만나러 가다란 뜻이야. 자, 여기까지 하면 의사를 만나러 가다인데 끝에 쯔어가 쓰였네. 쯔어는 뭐뭐 했어? 라고 하는 완료의 여부를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너 의사 만나러 갔어? 무슨 뜻일까? 무슨 일로 만날까요, 의사를? 진찰하러 갔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너 병원에 갔어?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베트남어도 물론 너 병원에 갔어? 그런 표현도 물론 써요. 진찰하러 가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데 이런 표현, 의사를 만나러 가다라는 것도 진찰하러 가다, 병원에 가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Zoe, 했어. 그런 뜻이야. 자, 이런 질문이 있으면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볼까? 자, 친구, 너. 하니까 나는 떠가 되겠지. 자, 여기 있어, 떠. 나, 니, 갑. 그렇지? 그대로 쓰는 거야. 박스이. 의사를 만나러 가다지. 완료형. 갔어. 이거야. 원래 풀 센텐스가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생략한 거야. 요만큼을. 그리고 로이만 쓴 거야. 했어. 나는 VM 홈이야. 안 좋은 거니까 B를 쓴 거야. 인후염이야. 인후염 걸렸어. 그래서 여기가 V가 생략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fine. 뭐뭐 해야만 해? 약을 복용해야만 해. 그래, 그렇구나. 보이서, 자, 지금, go, 너, 친구 너는 터이 느껴. 점, 너, 이렇게 돼 있죠? 자, 몸, 속이, 이런 뜻이야.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이 좀 어때요? 이렇게 우린 얘기하지?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몸, 속이, 테나오. 어때? 이 테나오라는 건 상태를 물어볼 때. 그치? 어떠냐? 라고 할 때. 어떻다고 느껴? 그랬을 때 나는 너헌 자 헌은 우리 비교급이었지 뭐뭐보다 더 여기 지금 비교 대상이 안 나와 있어 근데 과거 아플 때보다 아플 때보다 더너 했어 해줬어 완료형이야 너가 뭔데요 덜하다란 뜻이었잖아 나아지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좀 나아졌어 정도가 덜해 그렇게 됐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역시 T가 나오지? 조건, 뭐뭐이면, 그렇다면, 자주 나오네. 또쏘이, 자, 좋았어. 이런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 잘 됐어. 잘했어. 꺼우, 너는, 낸, 다음에 서술어. 뭐뭐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거지? 등수엔, 늘, 뭐뭐 하는 것이 좋아. 자, 뭐 할까요? 우엉, 느? 물을 마시는데 어떤 물? 엄한 물. 엄은 뭔데? 따뜻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와, 그리고, 응이, 쉬어, 니에요, 많이, 응, 이런 거죠. 너는 늘 따뜻한 걸 많이 마시고, 많이 쉬어. 그랬더니, 그래, 친구 사이에 또는 손 아랫사람에게 하는 예스지, 그래, 고마워, 친구.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는, 자, 조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는 손 아랫사람이 자 조카가 의사 선생님께 인사드려요 이렇게 했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손 아랫사람이 자기 1인칭을 밝혔어. 지금 여기서는 친구 사이야.

친구 사이, 여기서는 밝히질 않았어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 아, 고맙다,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진찰을 하다란 뜻인데, 원래 우리도 보통 진찰하다. 안압병원에 가서 진찰할 거야. 내가 지금 의사예요? 아니지. 근데 진찰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그 진찰 받는다는 뜻이니까 베트남어도 똑같이 그렇게 쓰인다는 거야. 아, 캄 외에도 갑박스 의사를 만나다 또는 여기 병원에 가다. 자, 병원 보세요. 멍비엔 한자어야. 병원이야, 병원. 이게 질병할 때 병자야. 병. 병원에 가다. 이런 표현들이 다 병원에 진찰하러 가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만, 친구, 너, 하이가 나오면 우리 명령 중에 약간 격식이 있고, 그치? 아, 너 뭐뭐 하렴. 라고 보다 좀 공식적이고 정중하면서도 그런 의미라고 했어. 자, 니 캄가이. 진찰하러 가. 그리고 응아이는요, 동사와 함께 쓰여서 즉시, 바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지, 너 바로 진찰하러 가라. 이런 얘기죠. 니와 함께 쓰였어요. 지, 언니는 누나는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완료의 여부지? 정중하게. 즉, 진찰하러 갔어요. 이런 얘기. 자, M은 동생은 부어. 우리 서술어 앞에 부어가 쓰이면 뭐예요? 시제 중에. 과거 중에 근접 과거지 막 뭐뭐 했다. 막 병원에 갔다가 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니와 왜가 함께 쓰였어? 무슨 볼일을 보러 가는 건 니고, 볼일 보고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건 왜라고 그랬지? 자, 어디 간 거야? 병원을 간 거야. 병원에 막 병원에 갔다가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낸이 나왔는데, 이낸 플러스 동사예요. 동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유. 부정은 뭘까요? 컴을 쓰게 됐지. 그러면 이거 하는 것이 좋지 않다지. 근데 이제 우리 한국어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미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낸은 부드러운 권유야. 뭐뭐 하는 것이 좋다.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은 건이나 파일을 사용한다. 왜요? 이 건은 무슨 뜻인데?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치? 뭘 필요로 한다. 그래서 건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어. 이것을 필요로 한다. 또 동사가 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파인은요, 뭐뭐 해야만 한다.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지. 또, 그래서 건 파일을 함께 쓰기도 해요.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자, 동생은 안 먹는 것이 좋아. 뭘요? 자오를. 채소지. 채소 많이 보다 더 지금보다 더 비교급이지 보다 더 많이 채소를 먹을 필요가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우리 학생들이. 예. 근데 그래요 그럴 필요가 있어. 선생님들이 이걸 괜히 쓴게 아니야. 이 예문 하나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쓴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점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친구 너 맷람 매우 맷 해, 보여. 맷은 뭔데요?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너 아주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서, 뭐뭐 하는 것이 좋다는데 부정을 썼네. 뭐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자, 뭘까요? 니, 덥, 태숙. 이렇게 돼 있지. 자, 태숙은 우리 체육이라고 해서 체육. 체육을 연습하다 할때 습자라고 그랬지. 그래서 운동하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지. 운동하러 가는 것이 좋지 않아. 운동하러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이런 얘기. 자, 건, 자녀는, 자녀죠, 자녀. 아, 엄마, 아빠가 자녀 할때 하는 거. 자, 건, 필요로 해. 띠엣게임이 한 단어예요. 여기 지금 절약하다라고 했는데, 의미가 절약하다예요. 절검이에요. 절검. 검소하다고 할 때, 절검. 그래서, 절약할 필요가 있어. 뭘요? 물을. 물을 절약할 필요가 있어. 자, 그리고 친구 너는 파이 뭐뭐 해야만 해? 낸 이르러야 해. 어디에? 선바이에. 나르는 마당이지. 선이 마당이야. 나르는 마당 어디라고? 공항. 공항. 지역 전이죠. 오전 6시 전에 공항에 이르러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치? 자, 이 지역은 시간상으로 전에, 뭐뭐하기 전에, 또 위치상으로 앞에, 그런 뜻이 있었어. 반대말이 뭐였지? 뒤, 싸우지? 싸우가 뒤고, 이 지역은 앞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수능 따라, 자, 수능 실전 문항 볼게요. 수능 실전 문항이 총 12문항인데, 여기서는 6번, 10번, 11, 12번, 네 문항이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의 25강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할게요. 이제 여기서는 나머지 8문항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친구한테 하는 말이지. 나는 친구한테 하는 말이야. 나는 미감. 자, 여기 지금 감만 나왔네. 우리 본문에서는 감뿜 해가지고 독감이 나왔지? 감뿜. 여기서는 지금 감기만 나. 감기를 걸렸어. 자, 그래서 fine. 뭐뭐 해야만 해. 약을 복용해야 해. 감기 걸렸고 약을 복용해야만 해. 그러면 감기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 뭐 그런 말 아닐까? 자, 좀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지? 친구, 너는 매우 피곤해 보여. come 부정이네.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우리 방금 봤어. 자, 뭐가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까? 다의어를 고르는 거겠죠. 한 단어가 이두 가지 의미를 다 만족시키는 거. 자, 안, 먹다. 라오, 아프다. 아프다 중에서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야. 라오. 자, 낸. 주어. 낸 서술로 하면 주어가 서술로 하는 것이 좋다. 너는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 좋지 않다. 또. 위. A, 낸 B.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 한다. 그래서 나는 감기가 걸려서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 만족하지요? 두 개가 다 만족해. 자, 3번 유력하고. 이 뉴기라고 하는 단어는 아프다인데 쑤시다란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이가 쑤시다. 나. 그러니까 be와 함께 쓰여서 주어가 나오겠지. 주어가 be, 뉴, 쑤셔. 어떤 부위가 여기 나오죠? 머리가 또는 이가 이런 이렇게 많이 나오죠. 뉴은 쑤셔서 아픈 거야. 자, 이 투에는 렌트한다. 돈을 내고 빌리는 것이 투에야. 투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투에냐. 집을 빌린다라고 할 때. 자, 그래서 1번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의사 선생님이 있고 환자인 것 같죠? 자, 짜오. 조카가, 손주 제가 미 다홈. 자, 목이 아파요. 자, 목이. 그렇지? 인후가 아파. 그리고 호, 기침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지를 보니까 다 어때요? 쓰인 단어는 다 똑같지, 어휘는. 그런데 어순만 다르다라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볼게. 2번. 막 큰아버지가 내가 함 진찰한다는 거지? 내가 진찰한다. 자, 여기 내가 쓰였어요. 내가 진찰하도록 가만히 둬.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바로 그거. 2번이 되겠죠. 2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것을 어순 문항으로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야, 선생님이. 이 대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어디에 놓다라고 하는 단순한 두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파생이 돼서 그대로 놔두다, 누가 뭐뭐 하도록 놔두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것을 학생들이 아는가? 그때의 어순은 네, 누군가가 뭐뭐 하다, 누군가가 뭐뭐 하도록 놔두다. 아,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예,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3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네 문항 중에서 두 문항이 문법이 맞다고 그랬지? 나머지 두 개는 문법적으로 틀려. 그래서 맞는 걸두 개를 고른 거야. 자, MB, 꼴랑, 캔 이렇게 돼 있지? 자, 선생님이 먼저 해석 한번 해볼게. 자, 저는요, 동생 저는요, 란 선생님이

하는 것을 당했어요. 이렇게 돼 있지.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야. 어떤 의미로 이걸 말한 거죠? 저란 선생님이 캔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렇지? 저란 선생님에게 칭찬 들었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의미잖아. 이것의 원래 능동태는 뭐였다고? 자, 꼴란, 란 선생님이 캔 했어요. 칭찬했어요. 누구를? 엠, 저를요. 동생 저를요. 이런 문장이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간 거야? 그렇게 수동태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전히 란 선생님이 캔한 거야. 이 어순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란 선생님이 캔 하는 어순은 주어가 서술어 하는 거야. 주어가 서술어 하는 거. 이 서술어의 주체가 앞에 나오는 거지? 응. 그리고 여기에 이게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받다, 얻다. 그런 뜻에 느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지? 느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이 비는 반대의 의미일 때, 부정적인 의미를 당한다고 할때 사용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자, B를 볼게요. M, 동생 저는요, B, 멋, 못지에우렴. 이거 예문 나왔네. 자, 일, 백만 동을 멋,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분실하다, 잃어버린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를 쓸수 있다고 했어. 미를.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지. 맞는 거야. 자, 이 멋 한번 볼게요. 이 멋도, 다의어예요. 다의어. 자, 멋이 원래 잃어버린다는 뜻이 있어. 잃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돈을 잃는다, 잃어버린다, 또는 뭐 지갑을 분실하다. 다 돼요. 그런데 이 멋이 이렇게도 쓰이더라는 거야. 멋 다음에 이런 돈이나 지갑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 오더라는 거야. 시간.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뭐 하루. 한 달, 이렇게 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한 시간을 잃어버려? 하루를 잃어버려? 한 달을 잃어버려? 무슨 뜻일까요? 이 앞에 주어가 서술어 하는 게 나와요. 내가 뭐뭐 하는데 한 시간을 잃어버려. 한 달을 잃어버려. 주어가 서술어 하는데 그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야.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이어라는 걸잘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것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의미가. 그런데 보통 한 의미에서 파생이 돼서 나오더라는 거야. 관련된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 M의 3인칭이지. 그 동생이 늑 가잉샷 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해석해 볼게. 경찰이 밭 잡는다 체포하는 거야. 잡는 것을 얻었다. 그 동생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붙잡혔다라는 뜻이거든 의미가.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be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 바뀌어야 돼. 자 이거 능동태는 어떻게 된다고? 경찰이 잡는 거지. 자 어순은 경찰이 잡는 거야. 경찰이 잡아요. 밭 잡았어. 누구를? M의를. 그 동생을. 그래서 주어가 서술어, 타동사, 목적어야. 목적어가 주어 자리가 온 수동태를 만드는데,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경찰에 의해서 체포 당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미를 써야 맞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구분을 잘 해줘야 돼. 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나는 매우 우위해. 매우 기뻐, 즐거워. 람꾸엔 보이, 누구누구와 사귀다. 누구누구와 알다. 그렇지? 누구누구와 알게 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과의 사귐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 내가 받는 거다, 얻는 거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야. 우리가 2강에서, 교재 2강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기부터 해서, 그래서 vui, 느억, 갑. 예를 들어서 M. 자, 동생 너를 만나게 되어서 매우 후이하다. 여긴 지금 이긴 단어가 나왔는데, 긴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갑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나왔어. 너를 만나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더 즐겨 하더라는 거야. 만나는

긍정적인 걸 봤다, 얻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만나게 되어서 매우 즐겁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드엇과 이 드엇이 같이 같은 용법이에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맞고 이것이 맞는 거지. 그래서 B와 D지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장 표현이 옳은 거. 자, 이제 4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친구 너 뭐라고 지금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어제 내가 자, 쎄답이지? 자전거야, 자전거. 발로 밟아서 타는 차. 니는요, 어디 가다란 뜻인데, 니 다음에 교통선이 나오면 그것을 타다, 타고 가는 거지?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안 좋은 거야. 뭔진 몰라, 나가 뭔진 모른다 하더라도 비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또 상태를 봐요. 지금 뭐 이게 깁스를 한거 같지? 목발도 집었어. 그러니까 뭔가 나를 당했어. 자,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문제 푸는데.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겠냐 이거야. 아, 어제 나 자전거 타다가 뭐 해서 이래.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 미 싸우테. 자, 이게 왜 그래? 뭔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물어보는 거였지? 비와 함께 쓰여서. 나오는 우리 통증이 있어서 아픈 거야. 쪼는 어떤 자리. 어떤 부위 그런 뜻이야. 어느 자리, 어느 쪽이 아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닉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쑤시다 그랬죠. 통증에서 아픈 건데 그중에 쑤시는 거 머리가 아프다. 이거 이제 당하는 거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지. 너 머리가 아파? 그림만 보고 머리 아프다고 이거 하면 안 돼. 지금 이건 머리 아프다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상태를 보면 여기 알아요. 여기 보면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비 람사오테 이렇게 돼 있지? 역시 왜 그래?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A하고 D가를 물어봤을 때,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는 거지. 내가 상태가 안 좋은 설명을 해 주는 거야. 그래서 A하고 D가 되겠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다란 뜻이에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다리가 지금 다친 거야. 자, 우리 성조 중에 이 물결 표시 성조 있죠? 성조도 이름이 있어요. 성조도 베트남어로 이름이 다 있어. 근데 이 성조 이름이 바로 나예요. 나? 넘어지다. 우당탕탕 넘어지다. 자, 이 성조 이름을 참잘 지은 것 같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떨어져 있어. 나?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 이름이 바로 나예요. 자, 4번까지 했고, 그다음에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동생은 여전히 머리가 아프니? 물어봤어. 예, 동생 저는요, 나 뭐뭐 했어요? 몇 번을 했어요? 완료형. 그러나 여전히 다우, 아파요. 뭘 했는데? 아, 그러면 너, 낸디 가는 게 좋겠다. 부드러운 권유, 함, 진찰하러. 루어는 즉시, 바로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너 바로 진찰하러 가는 게 좋겠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 기땐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을 끼 서명하다, 사인하다란 뜻이에요. 투에냐, 집을 렌트하다. That firm. 자, 우리 방이죠. 한자어 방, 방을 that하다. 이 that이 예약하다란 뜻이 있었어. 이 that도 뭔가를 놓다란 뜻이야. 이거 내거 하고 딱 놓는 거야. 찜한다는 뜻이야. 예약하는 거야. 그래서 방을 예약하는 몇 번을 예약했는데 아니죠. 우엉투옥? 약을 몇번 먹었는데 복용했지만 여전히 아파. 유력한데? 마이더비 우리 숙제라고 그랬지? 숙제를 하다라는 동사가 람이라고 그랬어. 숙제를 몇번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빈칸 3개가 있는 거. 순서대로. 이게 꼭 하나씩 나온다고 그랬지. 자, 안녕, 짜오, 뭐뭐야? 그랬더니, 제가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요. 기침을 많이 해요. 자, 보세요. B. 너왜 그러냐? 그랬을 때 자기 증세를

설명했어, 증상을. 그런데 뭐라고 했고, 잠시 후에 뭐라고 했어? 자, 여기서, C 보세요. 자, 내가 한번 진찰할게. C. 그리고 잠시 후 진찰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너 약을 복용하고 집에서 쉬면 그러면 나을 거야. 감기 걸렸다. 그렇지? 저기 빗감 나왔어. 감기 걸렸어. 약을 먹고 쉬면 나을 거야.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BCA가 되겠어요? BCA. 자, BCA.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CA. 자, 이제 8번. 자,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친구, 너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어? 병원에 가서 진찰했어? 했어. 나 인후염이고,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 돼. 아, 그래. 지금 너 몸이 어때? 나, 보다 더 나아졌어. 그러면 좋았어. 너는 늘 따뜻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많이 쉬어. 그랬더니, 그래, 고마워. 자, 그런 내용. B는 증세가 나아졌어. 자, 여기 나와 있죠? 나 증세가 나아졌어. 맞는데? 알맞은 거. A와 B는 병원에서 만났다. 지금 그 얘기 아니야. 병원에서 만났다는 걸 여기 알 수가 없어. A는 인후염으로 기침이 심하다. 자, 지금 A가 물어본 거예요. 아픈 건 B야, B. 아픈 게 B야. B는 어제부터 치아 통증이 심하다. 아니에요. 이 아프단 얘기 없어. B는 A에게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했다. 자, 따뜻한 물을 늘 마시라고 한 것은 A가 한 거야. A가 B에게. 지금 반대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자, 이제 9번. 우리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동생 너는, 그렇지? 뭐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아마 이 그림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나이가 지긋하신데? 지긋해 보이죠? 근데 이분은요, 더 지긋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이분이 언니가 되면 이분은 누가 돼요? 동생이 되는 거야. 그렇지?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얘, 너는, 동생 너는 뭐니? 라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역시 언니뻘 되는 분한테, 자기 스스로를 동생이라고 하죠? 동생 제가요, now 아파요. 자, 함께 썼어요. 근데 뜨가 나왔네? 뜨는 뭔데요? 어디 어디부터. 장소, 위치상으로 어디 어디부터도 되고, 또 시간상으로도 언제 언제부터 다 돼요. 냄 홈과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어제 냄이라는 건 밤이야, 밤. 몰라도 상관없어.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어. 근데 어제 냄부터 제가 아파요. 정중하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기 뭘 물어봤으면서 이렇게 대답하겠냐는 거야. 너 언제부터 아팠니? 예, 어젯밤부터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낸. 내는 동사로 어디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란 뜻이 있지. The, look now. 어느 나라로부터 왔니?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야. 자, 이때의 뜨는 왜 줬을까요? 이 뜨하고 한번 선생님들이 출제하신 분들이 한번 어떻게 한번 엮어보려고 우리 학생들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건 어디 어디 위치상의 뜨야. 어느 나라로부터 왔냐? 미다오 아파 뜨 휘나오 바로 이거죠. 휘나오가 한 단어로 언제라고 하는 의문사였잖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팠니? 어제 냄 밤부터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어. 이걸 알면 언제부터. 자, 유력해. 맞더오는 시작하더라고 그랬지? 자, 몇 시부터 시작해? 그런 얘기 아니고. 니호 공부하러 가는 거지. 학교에 가 등교해. 자, 뜨 응아이 바우니오 되어 있어. 며칠, 그렇지? 날짜를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18일이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됐어. 18일. 근데 모르니까 바우니오를 일자리에 쓴 거야. 그래서 며칠부터 공부하러 가니? 그 얘기 아니고. 람바이트, 뭘 숙제한다고 그랬죠? 그 숙제를 해. 근데 얼마나 오래 걸려? 멋이 나왔네요. 자, 여기 시간이 나왔죠? 얼마나 오래? 그 숙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9번에 2번.
자, 여기까지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강 진료까지 풀어봤어요. 이제 다음은 18강이 이동이에요. 어디 위치를 이동하고 뭐 길묻기도 나오고 해요.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지구과학의 서인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 1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건데, 이번 시간에 봐야 할 핵심 개념은 우선은 우리가 엘니뇨와 라니냐를 이해하기 전에 용승과 침강의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차가운 해수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현상 또는 표층의 해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 요거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그리고 남방 진동의 개념까지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용승과 침강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개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크만 수송이라는 개념인데요.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용승과 침강을 판단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불 때 그 공기와 맞닿아 있는 바다 있죠. 바닷물도 그 바람 방향대로 같이 흘러가는 거. 이게 바로 해류거든요. 그래서 표층 해류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떠올릴 때 우리가 일정한 방향의 바람이 불면 그 방향대로 물이 흘러갈 것처럼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는요, 약간 방향이 틀어집니다. 어떻게 틀어지냐면, 지금 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람이 지금 요렇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표면에 있는 해수는요, 그 바람 방향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45도 오른쪽으로 틀어져서 움직이게 돼요. 요 그림은요, 지금 북반구 기준입니다. 북반구 기준으로. 왜 이게 틀어지게 되냐면,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거든요.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나 공기도 그 움직이는 방향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전향력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전향력의 영향 때문에 바람이 불 때 표면의 해수는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져서 이렇게 흐르게 된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45도 틀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표면의 해수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물은 그럼 어떨까? 그 물도 요 방향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틀어집니다. 그 밑에 있는 해수는 좀 더 오른쪽으로 틀어져요. 계속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화살표의 길이는 어때요?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깊은 곳으로 갈수록 덜 받기 때문에 유속은 점점 느려지고요. 방향은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평면에다가 이제 투영을 시키면은 요런 식의 모습, 나선형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 에크만이라는 그 과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에크만 나선 뭐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과 반대가 되는 지점, 반대까지 이제 방향이 틀어져서 꺾이는 그 지점까지를 에크만층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근데 보통 우리 지구과학 원에서는 에크만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표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표층. 그냥 가장 겉부분에 있는 층이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는 그 가장 겉부분에 있는 표층 해수. 그래서 요 두께에서 평균적인 물의 이동 방향을 따지면요, 결과적으로는 이 큰 화살표 방향. 그래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요, 요 방향으로 불게 되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의 이동이 나타난다. 표층 해수의 이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표층 해수의 이동은 오른쪽 직각 방향, 이쪽 방향으로 표층 해수의 이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반구는 어떨까? 남반구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 해수의 이동이 나타나요. 방향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구가 공부할 때는요,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그다음에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북반구냐 남반구냐에 따라서 전향력의 방향이 반대이고, 여러 가지 뭐 계절도 반대이고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일단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연안 지역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인. 우리가 흔히 얘기한 뭐 해수욕장, 바닷가 근처 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만약에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북풍이 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방위 표시 나와 있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북풍이에요. 북풍이 일정하게 이렇게 불게 되면 에크만 수송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북반구니까 오른쪽 직각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붉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 해수의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안 지역 입장에서는, 요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연안 지역 입장에서는 물이 자꾸 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쵸?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이 좀 부족하겠지. 표층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 부족한 곳을 메꾸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심층의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와요. 그거를 우리는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승. 이게 오를 승자예요. 그래서 용이 솟아오르듯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차가운 물이 표층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용승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할 때는 자연의 법칙상 물이 많으면 물이 적은 쪽으로, 뭐 공기가 많으면 공기가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평형을 맞추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대전제를 알고 있으면 좀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메꿔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남풍이 부는 상황일 때는, 남풍이 불 때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죠. 그럼 이번에는 이 연안 지역 입장에서 물이 자꾸 쌓이는 거야.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너무 쌓여.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물이 넘치는 거죠. 그럴 때는 가라앉습니다. 아래로 가라앉는 침강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침강. 침강 아래로 가라앉는다. 하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층의 물이 심층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침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현상이 약간 반대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족한 곳을 메꿔주기 위한 용승, 여기는 무거워진 물이 아래로 가라앉는 침강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바람 방향이 아마 주어질 거고, 그걸 통해서 이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유추할 수 있으면 되겠죠. 아니면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 지역에서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방향의 바람이 부는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북반구를 일단 여러분 익히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반구도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반구는 에크만 수송의 방향만 반대로 따져주면 돼요. 여기서 선생님이 전부 다 오른쪽 직각 방향이라고 했죠? 그런데 남반구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왼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을 따져가지고 용승 또는 침강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연안 용승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고요. 요런 용승과 침강 현상이 어디에서도 잘 나타나냐면 적도 부근에서도 잘 나타나요. 선생님이 앞서 강의에서 대기대순환 우리 표층해류 공부할 때 설명했었는데, 적도 부근에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었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구에 이게 적도라고 했을 때, 적도 부근에는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고요.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에크만 수송을 따져주면, 북반구 같은 경우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에서 이동이 나타나고요. 남반구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표층에서 이동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적도 지역 입장에서는, 적도에 있는 바다 입장에서는 물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이는 게 아니고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층 해수의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발산. 흩어진다. 흩어진다. 흩어져 나가요. 그러면 표층에 물이 자꾸 사라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메꿔주기 위해서 심층에 물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용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의 바다는 물론 너무너무 따뜻하고 뜨거운, 뜨겁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거고, 따뜻한 물인데, 이 용승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심층에 찬물이 올라오니까 조금 그걸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적도 용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좀 입체적인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면 지금 적도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반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풍에 의해서 무역풍이 지금 이렇게 불기 때문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어 있게 된다. 이거를 발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심층 해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메꿔준다. 심층 해수의 용승.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 용승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 방향, 그래서 무역풍의 방향.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랑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무역풍의 방향을 알고 있어야 이게 또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거예요. 요거를 적도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교재에 나와 있는 건요 정도인데, 사실 요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선 그 용승이 나타나는 지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차가운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표층 해수의 온도가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 물과 맞닿아 있는 공기도 기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용승이 있는 곳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용승이 있는 곳은 공기도 조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늘한 기후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고요. 서늘한 기후. 그 다음에 그 심층에 가라앉아 있던 영양염들. 여러분, 바다는요, 해양 생물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해양 생물들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생명의 보고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영양염이라는 물질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좀 가라앉아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용생이 일어나면 그 가라앉아 있는 영양염들을 표층까지 좀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양염을 먹고 사는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먹고 사는 물고기들도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승이 있는 지역은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지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태풍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풍. 태풍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피해의 측면에서 좀 많이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너무 센 바람, 그다음에 비가 막 폭우로 내리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태풍의 경로를 분석해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많이 분석이 됐었는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태풍이 지구에 해주는 역할이 저위도에 많은 그 남는 에너지들을 좀 고위도 방향으로 수송해주는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지역의 공기가 좀 깨끗해지는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지역에 용승이 나타나기도 해요. 용승이 나타나서 기후가 좀 시원해지는. 그러니까 보통은 태풍이 여름철에 많이 오는 기상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더위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얘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조금 시원해지는. 그거랑 관련시켜서 요 용승현상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태풍은 저기압입니다. 그쵸? 그래서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됐었어요? 태풍 우리 일기도에 어떻게 그렸었지? 동심원으로 이렇게 조밀하게 그렸었지. 그쵸? 일기도상에 막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잖아요.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 들어왔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태풍이 바다에 있을 때, 이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분다는 얘기는 에크만 수송도 나타날 수 있겠죠.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겠지? 오른쪽 직각 방향? 그러면 이 경우는 저기압의 중심 부근 입장에서는 물이 빠져 나갑니다. 그쵸? 물이 빠져 나가요. 발산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곳을 메꾸기 위해서 아래쪽에 물이 올라오겠죠. 그게 바로 용승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저기압성 바람 반시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불어 들어가는 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쵸? 물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을 가운데 지역, 중심 부근을 메꿔주기 위해서 용승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단면으로 본다면 이런 모습인 거야. 표층의 발산, 왜 발산이 나타난다고? 에크만 수송으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 지금 해수면이 조금 여기 낮아졌죠?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메꿔주려고 심층에 물이 올라온다. 수온 약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래쪽에 찬물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과 찬물의 경계가 수온 약층이잖아요. 그래서 수온 약층의 요 개형이 요런 식으로 위로 불룩하게 올라온 꼴로 나타날 수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 태풍이 지나가면 표층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관측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에 고기압성 바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반대로 생각해주면 돼요.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약간 불어 나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 직각 방향의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중심 부분의 물이 이번에는 모여드네요. 모여드니까 이렇게 불룩하게 쌓이는 거야. 이때는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해요. 모이는 건 수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거워진 물이 가라앉겠죠? 침강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해수면 경사랑요, 요 수온 약층의 요 경사는 약간 반대된, 대칭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해요. 그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용승과 침강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용승과 침강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지, 요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태풍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랑도 연결시켜가지고, 이 용승과 침강 현상을 여러분이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주의할 점은, 북반구냐, 남반구냐, 그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 저희 학교는 내신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까다롭게 나옵니다. 등급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라고 한다면, 남반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북반구를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왜?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가 북반구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어렵게 낸다라고 한다면 남반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방향을 반대로 생각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압성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고기압성 바람은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런 식으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연습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용승과 침강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엘니뇨와 라니냐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첫 세대잖아요. 근데 이전 교육과정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 이제 수능에서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가 매년 한 문항씩 무조건 출제됐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매년 나오다 보니까 쌓여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자료들이 또 굉장히 어렵게 제시되기도 하고 난이도가 그렇게 쉽진 않은 그런 문항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은 중요하게 일단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기후 현상이고 여러분이 뭐 뉴스에서 분명히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상시에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의 상황을 먼저 공부하시면 엘니뇨 라니냐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딱요 슬라이드 하나, 요걸로 일단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잘해두셔야 되고 선생님이 일단은 좀 판서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요 자료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일단 어느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적도 부근의 태평양.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이게 호주 대륙 윗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멕시코, 북미, 남미 있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부근의 바다에서의 그 표층 수온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대략 요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여기를 동태평양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국가들이 몇개 있는데요. 서태평양 쪽은 이쪽에 호주 있죠. 호주도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 그런 나라들이 이쪽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 부근에는 남미 쪽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페루, 칠레, 에콰도르 뭐 이런 국가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에 일단 적도 부근이니까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무역풍. 북반구는 북동무역풍, 남반구는 남동무역풍.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요. 그러면 해수는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바다잖아요. 표층 해수는. 표층 해수는 물론
선생님, 저 지금 에크만 수성 배웠기 때문에 오른쪽 직각 방향, 왼쪽 직각 방향 그거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해류가 생길 것 같아요. 에크만 수성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할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서 공부할 때는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그래서 바람 방향과 거의 나란하게 이렇게 해류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에크만 수성으로는 이쪽 방향인데 왜 교재에는 이렇게 해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나오지? 의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쪽에 물이 쌓여가지고 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또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표층 해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지구과학 지금 현 교육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엘니뇨와 라니냐 따질 때는 그냥 바람 방향과 거의 나란하게 해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서쪽에 물이 많이 쌓인다. 요 정도로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쪽의 물이 서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요 동태평양 이쪽 바다 입장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지. 빠져나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물이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 여기를 좀 메꿔줘야겠지. 용승이 나타나요. 용승. 그래서 동태평양 해역에서는 이 용승 때문에 같은 위도대의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비교했을 때 표층 수온이 여기가 좀더 낮아요. 그래서 동태평양 쪽이, 이쪽에 좀 정리해볼게요. 서태평양에 비해서 표층 수온이 좀 낮습니다. 왜? 용승 때문에. 용승 때문에 좀 낮게 나타나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면 수온이 낮아요. 그러면 공기도, 맞닿아 있는 공기도, 온도가 좀 낮아지겠지. 그럼 기온이 조금 낮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서늘한 기후를 나타냅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아요. 그러면 공기가 차가워. 그러면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아래로 잘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게 돼요. 하강기류. 여러분, 하강기류가 발달하면 고기압이 발달하는 거죠. 그쵸? 고기압. 기압이 좀 높아요. 고기압의 분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강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강수량이 적은 편이에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딱 요거. 요거 용승이 나타난다? 이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온이 낮네? 그럼 기온도 낮네. 그럼 찬 공기가 아래로 많이 내려오네? 그럼 고기압이 발달하겠구나. 비는 잘안 오겠구나. 강수량 적겠구나. 요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서태평양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표층 수온이 어떻다고요? 동쪽에 비해서 높아요. 그쵸? 그러면 기온도 어때? 상대적으로 높겠지. 좀 따뜻한 공기. 그렇게 되면 여기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잘 상승할 할 거고요.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 저기압이 발달한다는 얘기고.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면 구름이 잘 생기니까 비가 잘 오겠죠.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요거를 일단 여러분 세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선생님 딱 이렇게 정리한 내용 있죠? 요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여기서 어떤 변동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실생활이랑 좀 연결을 시키자면 여기 남미 쪽에요. 엔초비 같은 거 굉장히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용승에 의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거든. 물고기가 잘 잡혀. 정어리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잡혀서 어업이 좀 발달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달. 반면에 동남아 국가들 이쪽으로 가게 되면 뭐 농사가 좀잘 돼요. 비가 잘 오기 때문에 쌀이나 커피 같은 거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수출도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이 또 있어요.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냥 뭐 바람에 의한 표층 수온의 차이, 뭐 그래서 기후가 어떻고 우리의 산업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편이고 요게 이제 평상시의 상황인데 이 평상시 상황에서 조금의 이제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변동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자료로 좀 가보면 지금 일단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 저위도 20도 내외에 지금 그림 자료가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섭씨 온도로 지금 해수의 온도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같은 위도 비교했을 때 서태평양의 온도가 좀 높은 거 확인이 되시나요? 그렇죠. 서태평양이 좀더 이제 붉은색 쪽으로 보이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플러스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결정이 되니까 위도가 같으면 온도 비슷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얘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기는 뭐 용승이 나타나면서 좀찬 해수가 올라오다 보니 수온이 좀 낮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단면 모습 보면은 여기 지금 용승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수온약층의 경사도 이런 식으로 경사져 있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찬물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기압 분포로는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승기류, 하강기류, 그리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의 하나의 순환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순환을 우리는 워커 순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일단 요 그림 자료는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남미 대표적인 나라, 뭐 호주 이렇게 지금 예시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요게 지금 평상시의 상황이에요. 평상시 상황. 그런데 이제 무슨 변화가 생기냐? 만약에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불면서 해수가 이리로 많이 이동해서 용승이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바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좀 약해지는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게 약해져요? 그럼 해수가 많이 못 가겠지, 이쪽으로. 그럼 용승이 어떻게 될까? 좀 약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활발하게 있던 용승이 조금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항상 요거 공부할 때요. 비교하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평상시보다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평상시보다 요 수온이 어떻게 될까? 좀 올라가겠지. 응? 원래 낮았는데 좀 올라가겠지. 그러면 평상시보다 기온도 올라갈 거고, 평상시보다 기압은 좀 낮아질 거고, 고기압이었는데. 그리고 평상시보다 강수량은 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비가 좀 온다는 얘기네.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엘니뇨라고 합니다. 엘니뇨라고 해요. 스페인어인데요. 스페인어인데, 엘니뇨가 그 남자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게 아기 예수의 그 대명사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왜냐면, 요 엘니뇨, 요 현상이 나타났던 시기가 그 크리스마스 시기랑 좀 겹쳤대요. 그래가지고, 이 현상 때문에 그 어업 활동을 해야 되는 아빠들이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을 못간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준 선물인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선물했다? 뭐 그런 그냥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이름인데 엘니뇨 현상. 요거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용승이 좀 약해져서 결과적으로는 비가 좀 많이 오는. 그래서 심하면은 폭우나 홍수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 우리는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더 명확하게는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러니까 잠깐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하루 이틀 잠깐 온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엘니뇨라고 하지 않고요. 이 높은 현상이 6개월 이상 좀 길게 장기간으로. 그래서 보통은 한 1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뭐 엘니뇨 해다. 올해는 라니냐의 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좀긴 기간 동안 나타날 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무역풍이 약해진 현상을 뜻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는지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엘니뇨 때는 보세요. 지금 용승이 잘 일어났었는데 좀 약화됐어. 그래서 경사가 좀 완만해졌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경사가 많이 졌었거든요. 근데 경사가 좀 완만해졌고요. 그리고 이 비를 뿌리는 요 저기압대가 원래는 서태평양에 있었지. 얘가 좀 동쪽으로 많이 이동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질문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저는 이거 더 동쪽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엘니뇨 현상을 정의를 할때 우리가 이 태평양 중앙에서 동쪽에 이르는 이 넓은 영역에서 엘니뇨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구름대가 어느 정도 동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엘니뇨로 보시면 돼요. 이게 완전히 동쪽, 요 끝까지 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요거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온 분포 보시면 붉은색 영역이 원래는 이쪽에 쏠려 있었는데 좀 이쪽까지 확장됐어요. 동쪽까지. 그죠? 그래서 뭐요 해역을 뭐 엘니뇨 감시 해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확장된 요 시기를 엘니뇨라고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반대도 생각해 봐야겠지.

자, 요게 그러면 약화될 때 말고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게요. 바람이 평소보다 더 강해졌어. 더 세졌어.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이 이동해요. 용승이 어떻게 돼? 더 강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원래 차이가 있었지. 표층수는 이렇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게 라니냐예요. 용승이 더 심해. 더 강해졌어. 그럼 표층수는 더 낮아져. 평상시보다 더 낮아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더 비는 안 오겠지. 너무 추워지겠죠. 이때를 우리는 라니냐라고 합니다. 반대예요. 이게 반대되는 현상이니까 라니냐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이거는 여자아이라는 뜻이래요. 스페인어로. 그래서 약간 반대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쓴, 용어고요. 그래서 라니냐는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질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표층수온 평상시보다 더 높아지고, 안 그래도 높았는데 더 높아질 거고, 결과적으로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올수 있는, 그런 시기가 라니냐 시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또 홍수나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피해 측면에서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역풍이 약해질 때가 엘니뇨다.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더 강해질 때가 라니냐다. 그래서 라니냐 시기의 모습을 보면, 보세요. 용승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찬 해수가 많이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쪽이 저기압이었는데 더 강력해졌대요. 비를 더 많이 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워커 순환의 세기도 평상시보다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온의 분포를 보면은 여기 지금 따뜻한 해수 가 있는 쪽이 조금 더 많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수온 차이가 동쪽과 서쪽이 더 많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평상시에 동쪽이랑 서쪽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이 차이가 조금 완만해지는. 왜냐하면 얘는 이 표층선 원래 낮았는데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얘는 좀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그리고 해수면 경사도 원래 어느 정도 있었는데 좀 완만해지는, 변화가 좀 완만해지는 특징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라니냐 같은 경우는 원래 차이가 났었는데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기본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우리 해수의 분포 있죠. 요 단면 구조, 요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문제는요, 자료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공부를 할 때는요, 자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료 해석이 중요해요. 사실 개념은 어렵지 않거든, 그냥.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뭐 용승이 어때서, 그래서 기후가 어떻고, 강수량이 어떻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어린 친구, 초등학생한테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이러한 자료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거든요. 지금 보는 이 자료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많이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해수의 온도의 연직 분포예요. 그러니까 수심에 따른,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해수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을 한 건데, 깊이 들어가면 해수의 온도는 당연히 낮아지죠. 추워지죠. 당연히 차가운 물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등수온선이 보통은 이렇게 나란하게 깊이에 따라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이쪽이 좀 많이 들려 있지. 그리고 여기 지금 등수온선이 밀집되어 있는 요 부분이 뭘까? 얘들아. 수온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걸까? 수온 약층을 의미합니다. 수온 약층이 뭔데?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의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그 경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대요. 그럼 찬물이 여기 좀 치고 올라온 느낌이지. 같은 깊이 비교했을 때 이쪽이 지금 수온이 더 낮아요. 이쪽이 지금 동태평양입니다. 이쪽이 서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때는 용승이 좀 강한 시기구나. 반면에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게 용승이 강력해 보이진 않아. 이때는 좀 약한가 보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이 엘니뇨고, 오른쪽 그림이 라니냐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도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관측한 자료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지, 요거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실수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합니다. 여기 지금 경도 표시되어 있죠. 선생님, 이거 서쪽이잖아요. 이거 동쪽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 선생님 좀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지구에서의 위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쓰거든요. 경도는 이제 수박 줄무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도의 기준이 뭐냐면 영국의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태평양 쪽이거든. 그러니까 반대편이야. 이 지구 반대편 쪽에 영국이 있어.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이렇게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리고 적도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북극, 남극이라고 해볼게. 저 반대편 뒤쪽에 영국의 그리니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돌린 거야. 그 기준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돌렸는데 어느 방향으로 돌렸냐면, 자, 요렇게 돌렸어요. 자, 선생님이 요렇게 돌렸어요. 이거는 지금 서쪽 방향으로 돌린 거예요. 서쪽 방향. 선생님, 어떻게 이게 서쪽 방향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서해바다라고 하지. 이쪽을 동해라고 하지. 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돌렸다는 거는 서쪽으로 돌린 거야. 그래서 요만큼 돌린 요 경도가 대략 백도 웨스트 이렇게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동쪽 방향으로 돌린 거야. 동쪽 방향으로 요만큼 돌린 거야. 그게 요 경도가 되는 거고, 요게 140도 이스트. 동쪽으로 돌렸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경도 표시가 된 거고, 이걸 보고 이게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볼때 방위 표시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요 180인 지역, 딱180 반대편인 지역 지점이 태평양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차이가 나잖아요. 시간 차이 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 나올 때 자료 해석할 때 동서 방향 뒤집어서 생각하지 않게끔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표로 정리해 볼게요. 사실 이 표를 외우는 친구는 없겠죠?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차이를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동태평양이 더 온도가 낮죠? 서쪽에 비해. 왜? 용승 때문에. 그치?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이동하니까 동태평양 앞바다에는, 동태평양 쪽에 있는 바닷물은 이제 용승이 잘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저온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낮죠? 이쪽이 높고. 그래서 해수면 높이가요, 평상시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지금 서태평양이고 동태평양이고, 요렇게 있으면, 이 서태평양이 좀더 해수면 높이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면. 선생님 좀 과장되게 그렸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완만할 거예요. 경사가 굉장히 있는 등 많은 등, 이렇게 완만한데, 좀 과장돼서 그리면, 요렇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이쪽이 높고요, 이쪽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기압 분포는 여기가 저온이기 때문에, 고기압이 발달하고요. 여기는 고온이니까 저기압이 발달해서 구름이 잘 생기고 비를 많이 뿌리고 그런 특징이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표현이 뭐냐면, 요 해수면의 높이도 많이 물어보는데, 요 표현에 더불어가지고,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도 많이 비교해요. 이쪽 위쪽이 따뜻한 해수고 아래쪽이 차가운 해수거든요. 근데 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동쪽은 좀 얇고 서쪽은 좀 두껍습니다. 그렇게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요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요 정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얘는 이쯤에서 나타나는 거지. 얘가 더 깊지. 그쵸? 그래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요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요런 단면 구조에서, 해수의 이 해수면 경사라든지 요런 것들을 그려놓고 따져주면 실수하지 않고 잘풀수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평상시입니다. 그러면 엘니뇨 시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다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평상시보다. 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비교해서. 평상시에 비해서 어떤지를
표현한 거야. 그게 사실 이 엘니뇨 라니냐 공부할 때 포인트지 않나. 그래서 평상시보다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는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편차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편차. 평상시 비해. 그래서 관측값에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평년값을 뺀 거를 우리가 편차라고 정의를 하는데 평상시에 비해 값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편차값이 플러스다. 그럼 평상시보다 더 값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얘기고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더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 편차의 개념으로 보통 엘니뇨와 라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평상시보다 동태평야 이게 높아진다라고 했죠. 이거를 엘니뇨로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높겠죠. 가던 게잘못 가니까. 해수면 경사 요런 식으로 바뀌겠지. 요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평상시보다 높아질 거예요. 따뜻한 해수층 두께 좀 두꺼워질 거예요.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평상시보다 좀 깊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요. 기압은, 원래는 고기압이었는데 조금 낮아지겠지. 요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라니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엘니뇨 라니냐의 개념은 네, 요 정도로 알아두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제 요 현상을 요 기압 분포의 측면에서 조금 강조하는 그 용어도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기압 분포 관련해서는 자, 요 자료가 조금 어려울 텐데 요것까지 보겠습니다. 내신이 조금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는 개념인데요. 남방 진동. 이 개념이 왜 나왔냐면 엘니뇨 시기의 기압 분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서태평양 쪽이 저기압이고 그다음에 동태평양 쪽이 고기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엘니뇨 시기에는 요 기압이 조금 낮아지고 반대로 서태평양은 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라니냐 시기에는 반대로 저기압인데 더 저기압이 되고 고기압인데는 더 고기압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놀이터에 가면 시소 타잖아요. 내가 내려가면 친구는 올라가지. 친구가 내려가면 내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마치 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 분포가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한다. 얘가 올라가면 얘 내려가고 얘 내려가면 얘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진동하고 있다. 요런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남방 진동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남방이라고 했을까? 남태평양 쪽에서 이제 관측 자료를 얻어가지고 알게 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남방 진동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요게 엘니뇨랑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엘니뇨 남방 진동 이렇게 붙여가지고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남방 진동 지수라는 게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수의 정의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남태평양의 타이티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의 해면기압 편차값과 호주 북부에 있는 다윈이라는 지역에서의 해면기압 편차값을 뺀요 값에다가 이제 표준 표차를 나눈 뭐 그거를 이제 지수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구과학이 뭐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의 측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 지수의 부호만 알아두면 돼요. 플러스 부호인지 마이너스 부호인지. 타이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는 섬이고요. 그다음에 호주 북부 다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정의를 할 때는 타이티에서의 기압 편차에다가 다윈에서의 기압 편차를 뺐죠. 요렇게 지금 지수를 정의를 했잖아. 그러면 요게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만 구분을 해주면 돼요. 플러스라는 얘기는 요 타이티에서의 기압 편차가 플러스로 좀 증가한 시기, 그 다음에 다윈에서는 좀 감소와, 요 변화가 나타나면은 양수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타이티, 동태평양에서의 기압이 높아졌다, 여기서는 낮아졌다, 요때가 언제였지? 라니냐 시기지.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라니냐 시기고, 반대로 요게 작아져서 마이너스 값이고, 얘가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면 빼면은 음수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그땐 언제야? 그때는 엘니뇨 시기지. 요렇게만 구분하는 거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뭐 숫자 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부호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정한 주기는 아니지만 엘니와 라니냐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최대 마이너스 4.9라는 지수로 크게 엘니뇨가 나타났던 시기가 요 1980년대 초반 요 때다.
그리고 이 주기가 뭐 일정하게 딱딱 반복되는 건 아니다. 뭐요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난방 진동 지수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뭐이 지수가 매우 요렇게 큰 시기에는 엘니뇨가 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승이 많이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해졌을 거고, 그로 인한 피해도 좀더클수 있겠죠. 엘니뇨 시기. 그다음에 여기는 라니냐가 좀 크게 나타났던 그런 시기가 한 요때쯤이구나.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요 용어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 볼게요. 엘니뇨는 해양의 수온 변화 현상이고, 그치?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이 평소에 비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엘니뇨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난방 진동은 기압 분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대기의 기압 분포 변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양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대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두 현상은 사실 같은 거지. 그치? 같은 겁니다. 독립된 것이 아니라 대기와,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서로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현상. 애초에 엘니뇨가 처음 생길 때도 바람이 불어서, 해류가 생겨서, 해수가 움직여서, 그래서 용승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것도 다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요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엘니뇨 난방진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엔소라고 줄임말로 쓰기도 합니다. 요게 지금 엘니뇨, 엘니뇨 이게 스페인어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랑 엔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난방 진동이라는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엔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라고 한다. 그래서 각각이 떨어져 있는 독립된 현상이 아니고 같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 현상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엘니뇨 난방 진동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모두 해봤고요. 선생님이 이 엘니뇨 현상은 매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상학에서 기후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큰 주제인데 이게 일단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내신에도 당연히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개념을 일단 평상시 기준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자료 해석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들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편차 관련된 자료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온 편차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강수량 편차, 풍속 편차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거는 차근차근 문제 풀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개념 체크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한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서인지 봄꽃들이 많이 핀 것을 선생님이 보면서 오늘 출근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내일도 선생님이랑 오늘 함께 공부를 하면서 오늘의 핀 봄꽃처럼 많이 만개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만개하기 위해서 함께 오늘의 내신 만점 포인트부터 체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만점 포인트라고 해서 첫 번째 빛의 굴절 전반사라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리 14강의 타이틀이었죠. 오늘의 주요 내용이 이 문항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2026학년도 수능 11번 문항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점을 보면 이 P라고 하는 단색광이 P점이 아니었어 얘들아. 단색광이 공기에서 매질 A로 세타1이라는 각도로 입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림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때 A, B, C라고 하는 매질은 모두 정삼각형 모양의 매질로 그림에 표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입사한 이 빛은 단색광은 A에서 B로 진행하여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굴절, 일부는 반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공기로 굴절할 때의 이 굴절각의 크기를 세타2라고 제시를 해놓고 문제를 읽어보면은 세타1과 세타2 중 세타2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 일부 B에서 C로 반사된 빛은 B에서 C로 진행하여 C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했다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굴절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굴절의 법칙, 즉 스넬의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함께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상황에서 전반사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전반사의 조건, 스넬의 법칙을 바탕으로 이 문항을 우리가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라서 이번 시간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서 실력 쏙쏙쏙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여기 3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전자기파 바로 내신 만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수능 3번 문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글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주변의 정보를 얻는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때 다양한 센서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센서에서 이용되는 첫 번째 초음파 그리고 가시광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파동들의 특징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동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초음파 혹은 음파 그리고 빛 바로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학습을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전자기파인 빛을 파장에 따라 분류했을 때 그 각각의 우리 지금 전자기파의 가시광선, 뭐 그 X선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옳은 것인지 체크를 해가는 것이 바로 이번 문항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파트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무엇을 암기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문제 해결의 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굴절 법칙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굴절 법칙이라고 해서 우선 파동의 굴절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파동이 진행할 때 속력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진행의 방향이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의 방향이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각도가 변한다 라고 얘기할 텐데 그에 대한 내용 그림 보면서 바로 우리 굴절률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매질을 매질 2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언제 굴절한다 그랬어? 바로 이전에 매질이 바뀌었을 때 굴절한다. 경로가 꺾여가는 현상이 바로 굴절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질 1, 매질 2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각각의 문자가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첫 번째 N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굴절률을 뜻하는 기호가 돼서 매질 1의 굴절률을 N1 그리고 매질 2의 굴절률을 N2라고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질 1에서의 속력 V1 그리고 매질 2에서의 속력 V2 그리고 매질 1에서의 파장 람다1 매질 2에서의 파장 람다2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인 점선을 그었는데 이걸 우리는 법선이라고 부르고 법선과 들어오는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입사각 I, 그리고 법선과 굴절된 이 굴절광선, 굴절된 파동의 사이의 각도를 R이라고 쓰고 굴절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칙을 정의한 사람이 우리가 스넬이라고 해서 굴절 법칙을 스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파동의 속력, 파동의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굴절률을 위해서 함께 정의를 하고 간다면 굴절률이란 매질에서 빛의 속력 V에 대한 진공에서의 속력, 빛의 속력 C의 B다라고 얘기해서 결국 굴절률을 문자로 표기한다면 굴절률은 매질에서의 속력 V분의 빛에서의 속력,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이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스넬이 한 얘기를 얘기한다면 스넬은 매질 1에서의 속력과 매질 1에서의 입상 각도의 사인 값을 곱한 이 값의 크기는 매질 2에서의 굴절률 그리고 매질 2에서의 각도의 사인 값의 곱과 같다라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말할 때 여기를 속도라고 얘기했다면 굴절률이라고 한번 수정할게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n1분의 n2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변을 지금 n2로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인의 값도 그대로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사인 i로 나눠주면 자, 사인 i분의 사인 어우, 선생님이 잘못했다 얘들아. 선생님이 다시 쓰고 갈게요. n1, n2 막 하니까 말이 자꾸 꼬여서. 자, n1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사인 r로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됐니 얘들아? 자, 이게 기본적인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했냐면 매질 2에서의 속력분의 매질 1에서의 속력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매질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파원에서 결정되는 진동수라는 물리량이었어요. 자, 매질이 바뀌어도 일정한 물리량, 진동수. 자, 그렇다면 파동의 속력,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지, 얘들아?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값이 어떤 값? 진동수라고 하는 값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만일 지금 속도의 비로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각 매질에서의 파장의 비로도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식은 이거야, 얘들아. 요거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문제풀이에 도움을 주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디서 어디로 파동이 진행한다? 매질 1에서 매질 2로 파동이 진행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거꾸로 매질 2에서 매질 1로 파동이 진행한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한다 해도 어떻게 되더라? 거꾸로 가도 이 스넬의 법칙의 좌변, 우변만 바꿔준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만일 매질 1에서 매질 2로 파동이 진행할 때, 빛이 진행할 때 입사각의 크기가 I에서 굴절각의 크기가 R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만일 매질 2에서 매질 1로 파동이 진행할 때,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면, 빛이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잎사귀가 알이었다면 굴절각이 아이로 역행을 하여도 스넬의 법칙을 적용하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각도가 역행하여도 지금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역행에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첫 번째 기억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내신 만점 포인트도 보았죠. 무엇을 보았냐? 매질 몇개 지났어, 얘들아? 매질 A, 매질 B, 매질 C.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에서는 매질을 이 그림처럼 한 번만 바뀌는 경우도 나오긴 하겠지만 두번 바뀌는 경우도 잘 나와요. 자, 이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A에서 세타 A라고 하는 각도로 B로 빛이 입사하였더니 세타 B로 굴절하였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때 세타 B로 다시 C로 입사한 이 빛이 매질 C에서 굴절하여 세타 C로 굴절각이 나왔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경로를 그대로 역행하여도 우리는 뭐 한다? 아, 성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간에 매질 B가 빠져도 성립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선생님이 지금 지운 것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대로 써볼게요. A에서 B가 아닌 C로 바로 빛이 진행했다라고 할게요. 자, 이때 만일 세타 A로 빛이 입사했다라고 하면 그때 C에서의 굴절각은 몇이다? 바로 세타 C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일 C에서 A로 빛이 입사할 때 세타 C로 입사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의 굴절각은 세타 A다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잘 기억해야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수 있고 시간을 단축해서 혹여나 나올 뒤에 고난도 문제 시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역행하여도 성립한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매질을 통과한다면, 자, 그때 중간에 매질이 빠져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입사각 그리고 최종적인 굴절각은 같아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주면 문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혹시 관련된 문항을 풀어봤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수강 후기에 그림과 함께 선생님께 올려주면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두 번째 굴절의 법칙에서 굴절된 사례들 각각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결파의 굴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정말 흔히 많이 나오는 사진이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얘기 잠깐 또 기억해 볼게요. 물결파의 속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 물, 얕은 물이 있을 때 물결파에서의 속력은 어디서 우리 빠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얘들아? 바로 깊은 물일 때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속력이 둘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매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매질이 이렇게 달라졌다, 속력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파동은 이 경계면에서 만약에 수직으로 파동이 입사하지 않는 한 굴절해야 된다. 그 경로가 휘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 교재에서 가장 마지막 경우, 세 번째 경우 하나만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볼게요. 자,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지금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그때 입사각의 크기가 법선과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경계면의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갈때 파동이 굴절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어느 방향으로 굴절해야 하는가, 굴절하고 있는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아주 이 그림이 아름답게 입사각, 굴절각 이렇게 제시된 것처럼 제시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각의 크기가 입사각이다, 어떤 각의 크기가 굴절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만일 매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입사파, 이 들어오는 물결파는 그대로 직진을 해야 돼요. 속력이 일정하니까. 자, 그런데 얕은 물로 가면서 속력이 바뀌면서 굴절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원래 경로보다 어떻게 됐어, 얘들아? 원래 경로보다 매질의 경계면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기존의

쪽으로 굴절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파동의 경로만 주어졌다라고 해도 꺾인 굴절된 방향을 보고 아, 어느 매질이 더 속력이 빠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이 제시되었을 때이 기역, 니은, 디귿 중 하나는 속력 혹은 굴절률을 비교하는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꺾인 방향, 굴절된 방향을 보고 두 매질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지금 물결파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빗이었다면 굴절률도 얘기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둘의 굴절률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었어, 좀 전에? 매질에서의 속력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때? 속력이 커질수록 굴절률은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결파가 아니라 이 파동이 지금 빛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속도를 비교하고 굴절률의 크기도 이 관계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속도 비교부터 먼저 해봤으니까 한번 이제 입사각 굴절각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스넬의 법칙을 비슷하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속도의 비를 이용해서 자,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의 비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인 우리가 만약에 입사각의 크기를 세타 깊은 각이다 얘기한다면 이러한 식으로 쓸수 있겠죠. 얕은 물에서의 각도를 세타 얕은 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위에서 속도가 깊은 물에서 더 빠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좌변과 우변은 지금 등식으로 양쪽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좌변에서 큰 값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이 우변에서도 분모가 큰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법선은 매질의 경계면에서 수직인 선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의 최대 크기는 모두 90도 이하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인 값이 이 깊은 물에서 더 컸다라고 얘기한다면 90도 이하일 때 깊은 물에서의 이 각도가 얕은 물에서의 각도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걸 알수 있는 거야. 느린 매질 쪽으로 굴절한다라는 것. 느린 매질 쪽으로 굴절했기 때문에 얕은 물에서의 이 굴절각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수식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 속도를 비교해라 혹은 빛이었다면 굴절률을 비교해라라고 하는 크기 비교가 주된 보기이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습관, 길러보고 직접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봤으면 이제 또 하나, 바로 각도를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이 굉장히 현란하게 보일 수 있어. 뭐 때문에 현란해 보이냐? 바로 이 선들. 자, 이 선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파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파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상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야. 만약에 이 선이 선생님이 모두 마루예요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이 선도 마루예요라고 할수 있어요. 결국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첫 번째 파장이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과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 방향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수직 방향이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법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면의 수직 방향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면과 여기 입사파 사이 각도가 조금 전에 90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한번 잘 보면은 입사각의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입사각에서 90도에서 입사각을 뺀이 크기가 바로 여기잖아, 얘들아. 요거 됐어, 얘들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조금 전에 90도다라고 했잖아요. 자, 90도인데 이 입사각의 크기를 빼면 여기 위에 표기한 것처럼 무슨가? 여기가 하얀색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크게 빼서 볼게요. 삼각형을 크게 빼서 볼때 여기가 무슨 색깔과 하얀 색깔로 표시한 각이었지. 자, 그리고 여기는 90도고. 그럼 큰 삼각형을 봤을 때 어디? 바로 여기가 이 각과 이흰 색깔을 더하면 여기서 본 것처럼 그대로 90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매질의 경계면과 파면이 이루는 이 각들이 바로 무슨 각이다? 입사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동일한 원리로 이 매질의 경계와 파면이 이루는 이 각도가 이번에 뭐야 되더라? 여기가 굴절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각도는 양쪽으로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이각을 체크했냐?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어. 입사각이랑 굴절각은 90도 이하의 각이라고. 자, 그래서 이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 중에 작은 90도 이하의 각이 각각 그 매질에서의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 여기 있는 임의의 각도, 여기 있는 이 임의의 각도가 제시되어 있다면, 이 크기를 이용해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자, 그리고 그 크기를 비교해서 바로 속력을 비교해 보자. 그리고 만일 빗이었다면 굴절률까지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기역는 디귿 보기 체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직접 연습하면서 좀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소리의 굴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기체에서 전달될 때의 소리의 속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기체였다라면 소리의 속력은 온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리의 속력은 고온일 때 속력이 저온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걸 그대로 이 그림에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편의상 소리를 지금 내는 위치를 여기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들어오는 입사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근위선은 매질의 경계야. 극단적으로 이 윗부분을 차가운 공기, 그리고 여기는 따뜻한 공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온도? 여기가 고온, 그리고 윗부분이 저온의 기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온에서 속도가 선생님이 빠르다라고 표기를 했었고, 아래 저온에서 속력이 느리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전에 물결파의 속력, 물결파의 굴절 이야기할 때 파동은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경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로였다면 어떻게? 경계면에 가깝게 느린 쪽으로 굴절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대요. 우리가 낱말은 위로 굴절한다라고 해서 새가 듣는다라고 얘기했었고 이와 반대되는 밤에는 아래로 굴절한다라고 얘기해서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굴절의 경로, 이 그림의 의미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빛에 대한 얘기를 굴절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사에도 너무 많이 할 거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사라고 하는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읽어볼게요. 빛이 진행하다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어디로? 원래 매질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왜 원래 매질에다 체크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됐겠죠? 자, 읽어볼게요. 원래 매질로 되돌아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아래 그림에서 적용을 해보면 매질 1에서 매질 2로 만약에 빛을 쏴줬는데 어디로? 원래 매질은 매질 1로 되돌아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들어가는 빛을 입사광선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되돌아 나오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부를 텐데 자, 이 입사광선과 반사광선이 지나가고 있는 매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매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스넬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자, 매질, 처음에 매질 1이었을 때의 우리가 이 각도를 i라고 썼으니까 n1 sin i라고 하는 이 값이 두 번째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도 매질의 N원이었다면 여기 들어갈 값도 sin i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반사한 광선과 법선 사이 각도인 반사각 역시 i로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한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바로 과학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질이 바뀌지 아니었기 때문에 속도도 바뀌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파장도 바뀌지 아니었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진동수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결국 반사광선 그리고 입사광선 사이에는 바뀌는 물리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매질로 되돌아 나왔기 때문에 할수 있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빛을 이렇게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시켜 줬을 때 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굴절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냐면 원래의 경로보다 경계면 쪽으로 지금 굴절되게 꺾이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매질 1과 매질 2중 어디가 속도가 빠르다? 매질 2가 속도가 빠른 매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매질 1이 속력이 느린 매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매질에서의 이 빛의 속력은 굴절률과 반비례하는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질 1의 굴절률을 N1, 매질 2의 굴절률을 N2다라고 얘기하면, N1과 N2 중 굴절률은 어디가? N1이 더큰 값이다라고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U 다시 써놓을게요. 이 굴절 경로를 토대로 봤을 때, 만약에 각각의 매질에서 속력을 V1과 V2다라고 얘기하면, V2가 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선생님이 지금 이 입사광선보다 들어가고 있는 이 빛의 입사각도 더 크게 키워볼게요. 자, 그럼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굴절각의 크기도 더 이렇게 커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반사각의 크기도 이렇게 커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키워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입사각을 계속 키우다 보면 굴절각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 경계면을 따라서 굴절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빛이 굴절광선이다라고 했을 때 법선과 굴절광선 사이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란 얘기야. 자, 이럴 때의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임계각. 위에 쓴 것처럼 여기 임계각이라고 한 단어가 있죠. 자, 굴절각의 크기가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임계각보다 만일 입사각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하면 굴절각은 어때, 얘들아? 90도 이상이 돼야 되잖아. 자, 그렇다면 원래대로 되돌아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일반적으로 빛을 매질의 경계면에 쏴주면은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일정한 각도, 임계각 이상이 됐을 때 빛이 전부 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를 우리는 바로 전반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의 개념 한번 더 보고 갈게요. 빛이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되는 현상. 자,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커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입사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사각의 크기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임계각 이상일 때, 자, 굴절각이 90도 이상이 될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첫 번째, 이두 번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두 가지를 체크를 한다,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의 내신 만점 포인트, 우리가 다 해결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잘 봤으면 이것을 이용한 바로 광통신 보도록 할게요.
자, 광통신이라는 이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빛을 이용하여 통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킬을 결국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될 텐데 무엇을 이용해 전달하느냐? 바로 코어와 클래딩이라고 하는 구조가 갖고 있는 구조를 지금 보여주는 광섬유를 이용해서 우리는 광통신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광섬유란 중심의 코어라고 하는 굴절률이 큰 유리를 클래딩이라고 하는 굴절률이 작은 유리로 감싼 형태의 유리 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선생님이 보이는 분필처럼 분필이 만약에 코어라면 분필의 이 케이스가 클래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정보, 빛이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할때각 지점에서 전반사를 하여 코어 안에서 빛이 갇혀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조금 전에 한 얘기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빛이 어디서 어디로?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전달될 때 뭐가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전반사에 조건을 적용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었어, 얘들아?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전반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에게 기역 보기를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둘 중에 누구의 굴절률이 크느냐? 자, 그래서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보다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굴절률을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속력을 알수 있어요. 자, 코어에서의 빛의 속력, 그리고 클래딩에서의 빛의 속력을 비교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 둘 중에 누가 속력이 더 빠르다? 바로 클래딩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만약 전반사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입사각이 몇 도? 입사각은 언제나 두 물질 사이의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보기를 이렇게 각각의 굴절률을 물을 수도 있고, 속도를 물을 수도 있고, 역으로 각각의 물질들을 뭐 A, B, C를 제시한 후에 이 매질의 굴절률을 제시해서 누가 코어로 타당할까? 누가 코어로 쓰고 누가 클래딩으로 썼을 때 가장 임기각이 작아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포인트들 반드시 이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을 해주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전자기파 하나만 더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간단한 내용이니까 빨리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이렇게 전자기파를 보면 일단 전자기파의 특징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횡파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전자기파의 정의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도하면서 전달되는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횡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신들이 서로를 유도하며 진행되기 때문에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속력이 C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C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분류하였을 때 어느 특정한 파동이 C로 일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파동이 진공에서의 속력은 C로 일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감마선 X선을 주고, 자, 둘 중에 누가 진공에서 속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기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지금 이 파장에 따른 전자기파를 분류했을 때이 파동들은 속력의 비교가 진공에서는 무의미하다. 모두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와 함께 나올 것이 무엇에 이용되느냐, 그리고 진동수는 어떠냐, 그리고 에너지는 어떠냐라는 것이니까 볼게요. 왼쪽으로 갈수록 지금 파장이 짧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파장이 짧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파동의 속력, 진공에서 속력 C라고 쓴다면 C는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이

작아진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진동수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결국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럼 두 번째, 진동수가 커질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파장에 따라 쭉 분류했을 때 가장 에너지, 그리고 진동수가 큰 파동을 우리는 감마선이라고 부르고, 이 감마선은 암치료에 이동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큰 파동은 X선. 우리 몸을 투과하는 인체를 검사하는 장비 혹은 공황 검색대에 이용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살균 작용을 한다, 혹은 집회 감별에 이용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동이라고 해서 광학현미경 뭐 이런 곳에 이용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마지막 적외선, 선생님 마지막 아니더라.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보단 약하지만 살균 작용이 있고, 열을 낼 정도의 약한 파동이기 때문에 열화상 체온계, 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곳에 이용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 전자레인지, 그리고 통신에 이용되고, 그리고 파장이 이 중에서 가장 긴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이름에 있는 것처럼 라디오에 이용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예시들, 그리고 에너지 관계, 진동수 관계, 그리고 진공에서 속력은 C로 일정하다. 딱세 가지 얘들아. 보기, 경륜, 디귿 될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이전 테스트 16번 문항 바로 개념 확인하기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전에 학습한 내용 그대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분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항이겠죠. 참, 이렇게 봤을 때 A가 파장이 가장 짧은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바로 이 앞에 문제 해결의 키에서 했던 얘기처럼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각각의 파동의 이름을 얘기한다면 A는 감마선, B는 자외선, C는 적외선, D는 마이크로파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걸 토대로 바로 기역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A가 D보다 진동수는 크다라고 했을 때 A가 A, B, C, D 중에 진동수가 가장 큰 파동이니까 맞는 보기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크다고? 진동수는 A, 그리고 B, C, D 순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것과 연관되어서 우리는 에너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A, B, D 순의 에너지 비교까지 정리하고 니은 볼게요. B는 열화상 카메라에 이용된다라고 하는데,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에 이용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은 오답이겠죠. 바로 C가 돼야겠죠. 자, 그렇다면 A에 이용되는 것, 암치료에 이용된다. B에 이용되는 것, 뭐였어, 얘들아? 살균 장치. 그리고 또 집회 감별에 이용된다라는 것. 그리고 C에 이용되는 것,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D에 이용되는 것, 통신과 전자레인지에 이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니은을 또 보기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진공에서, 자, 아까 했던 얘기 나옵니다. 속력은 C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진공에서 속력의 비교는 무의미하다라고 했어요. 모두, 뭐야 얘들아? 모두가 아니죠. 모두 C로 일정하다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이 몇번 강조했던 게 이렇게 빈출되는 오답 보기란 얘기예요. 기억 꼭 하고, 정답 1번에는 기억이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테스트 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이 삼각형 모양의 지금 매질 A, 매질 B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때 단색광이, 자, 진공에서 A로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간대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서 P점에서 지금 반사를 해서 Q점에서 굴절을 하고 R점에서 B에서 반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무슨 얘기가 있냐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R점에서 전반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A와 B를 이용해서 광섬유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전반사 조건을 이용해서 누가 더 굴절률이 큰지를 비교하고

0: 코어와 클래딩으로 배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항의 포인트였죠. 결국 기존에 우리 봤던 내신 만점 포인트와 같은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Q점에서 R점으로 향하는 이 빛의 경로를 볼게요. 어때, 얘들아? 위와 나란해, 안 나란해? 안 나란해. 아래쪽으로 굴절을 한 상황이야. 자, 그럼 이 각도는 여기 위에 있는 이 각도보다 어때야 돼? 작은 각이야. 자, 그리고 매질의 모양이 한 각이 90도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 각이 45도였다라고 얘기하면 이 아래 있는 각은 45도보다 작은 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 뭘 그릴 거냐면 이 변과 이 A와 B의 경계면과 나란한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 나란한 선은 B와 진공의 경계면은 또 수직이겠죠. 결국 이 점선은 법선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각도는 이 각도와 서로 억각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각도 역시 45도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선과 평행인 선을 여기다 그대로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각도는 어떻게 돼, 얘들아? 이 핑크색 각도와 하얀색 각도를 합하면 90도가 돼야 되는데 하얀색 각도의 크기가 45도 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핑크색 각도는 45도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앞에 있는 각도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단색광이 이 A와 진공의 경계면 수직으로 돌아갔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경계면에 수직인 법선을 그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법선을 긋고 양쪽이 입사광선, 반사광선이니까 둘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각각의 크기가 45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45도로 그대로 반사된 이 빛이 그대로 쭉 들어가서 여기에 다시 한번더 수직인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을 긋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작은 또 하나의 연장에서 그었을 때한 각도가 45도인 이등경 삼각형이 되어서 여기도 45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를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 빛의 경로를 볼 수도 있어요. 자, 법선을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꺾였는지, 굴절되었는지 보자란 얘기야. 자, 그러면 그대로 들어간 이 빛은 매질의 경계면 쪽으로 굴절을 했으니까 A와 B 중 누가 더? A가 느린 매질이고 B가 빠른 매질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대로 옆에 속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누구? A가 속도가 작고 B가 속도가 빠른 매질. 그리고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진공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굴절률도 얘기한다면 A가 굴절률이 크고 B가 굴절률이 작고 그리고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가장 작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코어와 클래딩을 비교했을 때 코어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이 큰 매질이 되어야 되니까 A가 코어이다라고 쓸수 있고 그리고 B가 클래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Q에서 굴절각은 45도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위에 가장 먼저 구한 것처럼 굴절각은 45도 이상이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니은 보기 볼게요. X에서 A는 코어로 사용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A의 굴절률이 더 커서 A가 코어라고 위에서 구했으니까 니은 보기 역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D급 보기 보도록 할게요. 단색광은 P에서 전반사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은근히 잘 나오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을 하는 원인이 뭐였어, 얘들아? 굴절은 누구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전반사 역시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휙 돌았다는 뜻이야. 휙 돌아서 전부 원래대로 되돌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쉽게 아주 작은 각도에도 전반사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결국 속도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임계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P점,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진공 상태로 빛이 진행할 때 임계각 이상이냐, 이 각도가. 그걸 궁금한 거니까 한국 임계각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와 비교할 거냐면 바로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서 진공으로 빛이 진행할 때의 임계각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선 위 관계, 이 관계를 본다면 누구의 속도 차이가 더커 얘들아? A, 진공. B, 진공. 누가 더 클까? A와 진공의 속도 차이가 B와 진공의 속도 차이보다 이 관계에 의해서 더 큰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임계각을 이렇게 A와 진공 사이의 임계각을 이렇게 쓰고 B와 진공 사이의 임계각을 이렇게 쓴다면 임계각은 여기가 더 큰 거야, 얘들아. B가 더 임계각이 더 큰 상황이야. 자, 그런데 몇 도? 45도보다 작은 각도로 이 진공으로 B에서 입사를 했을 때 전반사를 했대. 자, 그렇다면 전반사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자, 이 45도보다 작은 이 입사각이 누구보다? B의 임계각보다 큰 상황일 때 지금 아래에서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입사각의 크기보다 이 P점에서 단색광이 A에서 진공으로 입사할 때 입사각인 45도보다 이 각이 작잖아. 자, 그렇다면 이 A의 임계각보다 45도라고 하는 이 각도가 이 부등호 관계에 의해서 더큰 값을 갖기 때문에 지금 A에서 진공으로 빛이 45도로 입사하는 이 상황에서 바로 이 P점에선 우리는 전반사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귿보기도 그대로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역과 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기고 디귿 같은 경우는 이 관계를 생각해서 유추해야 하는 보기인데 굉장히 잘 빈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한다. 속도 차이 때문에 반사한다. 속도 차이 때문에 전반사.
1: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 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전체 아랍어 내용을 다 배우고 이제 문항풀이,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강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바로 문항들을 풀면서 실전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사실 어려운 이유가 1과 2과 3과 정도에 나오는 그 여러분 배우는 수준에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만큼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 설명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이 문제를 전부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2강이 되어갖고 21강까지는 전부 다 이제 아랍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거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기본적인 걸 배우고 내가 잘 배웠나 확인하는 거고 다음에 있을 수능 완성에서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체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거를 제대로 알고 있나를 확인하는 그런 문항풀이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1강까지 한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니까 멀리 돌아가는 셈인데, 그래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1과의 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음은 자음은 마 아말루카. 당신의 직업은 일은 무엇입니까? 아나 가티분. 아나 가티분 했을 때 여기와 여기에 공통적으로 쓰인 글자가 무엇이냐? 자음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먼저 걷어내야 될 것이 점을 먼저 보면 됩니다. 점. 밑에 점 하나 여기 없죠. 위에 점두개 여기 없습니다. 이거 두개다 아니에요. 그다음에 알리프가 있는데 이 알리프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이 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카는 이 독립형을 갖다 써놓고 카, 카, 카 이렇게 붙여 쓰는데 어중이 어말형과 달라서 지금 어두형 카와 어말형 카의 구분을 할수 있는가?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입니다. 그 정답은 3번이죠. 쉽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항들은 그냥 쓱 지나가면서 풀수 있을 겁니다. 2번.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모음 배열을 가진 것은 마다 호나크. 그것은 무엇이 거기에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호나카 자발룬. 자발룬 산이 있습니다. 자발룬은 아아우죠. 아아우. 아분 아버지. 깔라문 자발룬과 같은 패턴이에요. 연필입니다. 깔라문 아아우예요. 2번이 정답이네요. 자밀룬 아름다운 예쁜 이런 말인데 이건 네개 글자이기 때문에 일단 모음 배열은 다릅니다. 모음 배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자 수예요. 자, 다프타룬 아으아우죠. 공책이란 말인데 역시 네 글자고 슈바크는 슈브바아크 다섯 글자입니다. 창문은 다섯 글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에 끝말잇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바다아 시작하다 라이바 운동하다. 그러면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 말 여기 한 글자만 들어가면 돼요. 아 라가 들어가서 아칼라 먹다. 아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거. 1번이죠? 그래서 아칼라 먹다. 잘라싸 앉다. 자하바 가다. 아사미야 듣다. 그다음에 따바하 요리하다. 이런 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앞 글자 뒷 글자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글자를 바르게 배열한 거. 마크타분이죠. 마크타분. 그러면 바르게 배열한 것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만 먼저 보세요. 맨 앞에 하나, 마가 있어요. 이렇게 마가 있고, 나머지는 아니죠. 끝에가 바예요. 점이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래서 금방 이건 눈으로 직관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크타분 그러면 사무실도 되고, 책상도 되죠. 그 타물은 말린 대추야자, 마우즈는 바나나, 기타분 책, 부스타는 원피스인데, 마크탑, 사무실이나 책상을 말하는 이 마크탑은 4번. 네, 이 글자 조합하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글자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글자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연서법이 제대로 된걸 찾는 겁니다. 연서법 중에서는 아, 다, 다, 라, 자, 와, 이 여섯 개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여섯 개 글자는 앞에와는 붙여 쓰는데 뒤에 글자와는 분리해서 씁니다. 한 단어 내에서도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바, 비, 비누트, 빈트 그러면 다 붙여야 되죠. 맞네요. 이건 정답이네요. 자, 푸르사툰 여기는 띠는 이 아다다라자와에 해당되는 글자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죠. 다 붙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하디카툰 여기도 띄었을 수가 없죠. 여섯 개 글자가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정원이라는 거고 푸르사툰 기회란 말인데 그다음에 아트샤눈 그럴 때 여기도 띄었을 게 없습니다. 띄었을 건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여긴 띄어서 제대로 썼는데 이 아트샤네 아가 붙였어야 되는 거라서 목마른 할때 아트샤는 잘못 표기됐습니다. 그다음에 무살라순 한 번도 안 배운 단어인데 이것은 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삼각형 무살라스 여기서 사도 붙였어야 됩니다. 그 틀린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정답은 1번 하나, 빈트, 딸이라는 말, 빈트 하나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서법은, 여러분이 그 처음에 공부할 때 글자를 어떻게 붙이는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처음부터 천천히 해보면 여러분이 이 글자에 익숙해질 겁니다. 글자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여러분 돼야지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글자를 잘 모르고 쭉 진도를 나온 사람들은 거꾸로 돌아가서 회귀해서 이 글자 연습, 연서법부터 잘 배우기 바랍니다. 6번. 밑줄 친 낱말에 사용되지 않

아는 자음은 만 후와 그는 누구입니까? 후와 아히 아흐마드. 그는 나의 형또 나의 남동생 아흐마드야. 이렇게 했죠. 나의 형제 아흐마드. 아흐마두. 아흐마두에 들어가는 글자는 네 개. 아, 흐, 마, 두. 반은 없죠. 이럴 때 항상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철자나 글자를 볼 때, 자음 볼 때는 점을 보세요. 점. 점이 어디 있나 없나.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바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7번.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은? 자, 자음만 묻는 거예요. 마다타 하말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너는, 너뭐 하니? 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뭐 해?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도 쓸수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돼요. 아나 탈리분 피 자미아틴. 나는 한 대학교에서 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다를 이렇게 표현하죠. 탈리분 피 자미아틴. 이렇게 해갖고, 대학생. 탈리분 했을 때, 자, 공통적으로 사는 다 아말로 했을 때, 항상 하듯이 점부터 보겠습니다. 점두 개. 밑에 점두개 없죠? 아니고, 점한 개, 위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빠도 없죠? 이것도 아니고, 알리프 장모 없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남았죠? 람. 맨 끝에 있는 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쉽게 없애는 것부터 먼저 없애고, 나머지를 이제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람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모음 배열을 가진 것은 모음 배열은 그냥 모음의 순서대로 잘 배열됐나를 따지는 겁니다. 마스무키 너의 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자에게 물었어요. 이스미 힌두. 힌두 그러면 힌두면은 아 그다음에 없고 우.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배열은 여기 힌두죠. 자, 그럴 때 미스로 할때 이으우 이으우 딱 정답이 1번인 걸알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모음을 얘기할 때는 글자 수가 몇 개인지를 따지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 둘, 세개 글자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 3, 4, 5번은 글자 수에서 안 맞아요. 1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미스르 이집트가 정답이고요. 아스와드 검은색. 검은. 그다음에 샤리온 거리. 파리둔, 사람 이름이죠. 이것도 뭐, 유일한, 유니크한 이럴 때도 파리드 쓰지만, 사람 이름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마루훈, 알려진, 이런 뜻입니다. 숫자로 봐서 메스로는 금방 직관적으로도 1번인 것을 알수 있어요. 9번. 보기의 글자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살르라, 자툰이죠. 살라, 자툰 네 개의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살라자툰. 이럴 때두 개의 같은 자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가를 표기법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표기법 볼 필요도 없이 타마르부타는 끝에 다 있어요. 이 타마르부타는 다섯 개 선택지에 다 있으니까 해당사항 없고요. 앞에 있는 점세개 이걸 찾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점세개 여기 있고 앞에 있는 점세개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결 모양의 이 W 모양의 점이 세개 올라가 있죠?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점세 개만 있는데. 그래서 점이 위치가 다르게 있고, 이거는 샤하고, 이거는 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다섯 개 글자인데, 하나, 둘, 셋, 네 개로는 되지 않아요. 다섯 개 글자면 다섯 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1번도 세 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3, 4, 5번에서 골라야 되는데, 글자 수에 따라서 점세개 따지면 이겁니다. 자, 쿠라툰 공이고요. 샤우카툰 포크죠, 포크. 그 다음에 파키아툰 과일이고요, 밀아카툰 숟가락, 살라자툰은 냉장고입니다. 예, 냉장고인데 지금 람이 두 개가 왔죠? 이 람이 두 개가 왔는데 앞에 스쿤이고 모음이 없고 뒤에만 모음이 있어서 겹쳐 썼습니다. 그래서 살릴라자툰 다섯 개 글자를 볼수 있어요. 예, 함정이죠, 다시 이게 두 개가 겹쳐 쓴다는 게.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아르카부 우주아말란. 나는 낙타를 탑니다. 아르카부 우주아말란. 비한정 단수 형태에서 일반적으로 목적격. 목적격은 끝에다 뭘 붙여요? 비한정. 정관사 없는 비한정에서 끝에 알리프를 붙인다 그랬죠. 왜? 주격과 소유격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르카부 우주아말란. 맞죠?
아슈라부 까후아탄. 근데 예외가

있어요. 타마루부타로 끝나는 거, 또 그다음에 알리프로 끝나는 거, 또 알리프로 끝나는 거, 또 알리프에서 함자로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은 알리프를 붙이지 못합니다. 아시라프 까후아탄. 예, 그래서 여기는 알리프가 붙을 여지가 없어요. 맞고. 아가실로 따박간. 잘 붙었죠? 그러니까 나는 커피를 마십니다. 나는 접시를 씻습니다. 설거지 하는 거죠. 아크라우 기타 반 해야 되죠. 4번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5번, 아슈타리 히야란, 오이를 삽니다. 책을 읽습니다. 오이를 삽니다. 했을 때, 목적격을 쓸 때, 비한정이면 알리프를 붙여준다. 그래서 요 조건 네 가지가 아니면 나머지 때는 항상 알리프가 붙는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기타 반 4번이 잘못된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1번, 12번은 한 문항, 한 그 지문에 두 개의 문항이 엮여 있네요. 대화를 읽고 물으면 타파시오. 카말과 살림입니다. 사바할 헤이리, 사바한 누리. 이게 사바후인데 계속 처음부터 우리 그 교육평가원에서 이렇게 사바하루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바하루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바후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가서 쓸 때는 사바후로 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렇게 굳어버려갖고 사바하루. 한국에서 하는 아침 인사입니다. 사바할 헤이리, 사바한 누리. 좋은 아침입니다. 밝은 아침입니다. 이런 뜻이죠. 사바. 그 다음에, 아나 카말룬 미날 마그립. 저는 모로코에서 온 카말입니다. 와 안타, 너는, 당신은요? 아나 살림은 민나 루브나나. 저는 레바논에서 온 살림입니다. A에 사용되지 않은 거. 사바하, 네 글자가 사바하. 쓰가 없죠. W 모양의 쓰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12번, B의 낱말과 동일한 모음별. 살림은. 일단 네 개 글자래야 돼요. 네 개 글자. 1번, 야움은 세 개. 5번, 마슈홀은 4번, 5번, 하야와는 마슈홀은 다섯 개 글자. 해당 사항 없습니다. 2번과 4번 중에, 2번과 3번 중에서 같은 배열인 것을 보면, 다페운, 가비룬. 3번이죠. 자, 야움은 하루, 날이란 뜻이고요. 데이. 그 다음에 다페운, 따뜻한. 그 다음에 가비룬, 나이가 많거나 큰. 3번 정답이죠. 살림은 가비룬. 하야와는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마슈홀은 유명한입니다. 이 모음 배열은 글자 수가 되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글자 수가 같은 것을 우선 선택해서 그 중에서 뭐가 맞는가를 여러분 따지면 됩니다. 자, 한 과를 끝냈습니다. 1과를. 13분 만에 끝냈는데 굉장히 스피디하게 했죠? 자, 2과 문항 보겠습니다. 2과부터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볼게요. 밑줄진 부분에 표기가 옳은 것은, 자, 표기가 옳은 것은 했을 때 지금 이 원하는 문제는, 이 사실은 마지막에 오는 이 모음은요, 단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는 단어 하나에도 다 이렇게 격이 표시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있으면 우고, 정관사가 없으면 운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운으로. 그걸 묻는 거예요. 비한정과 한정의 표기법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바룬, 탄인이 붙었죠. 바룬, 바다 했을 때 바룬, 탄인이 붙은 것은 정관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맞게 썼죠. 달수, 달수는 정관사 있을 때의 표기입니다. 우는 탄인이 있어야 되는데 탄인이 없으니까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푼도 탄인이 있어야 돼요. 정관사가 있으면 사이푼데 없으니까 사이푼 했어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기타분 마찬가지죠. 기타분 했어야 되죠. 정관사 없으니까 기타분. 그러니까 달수는 한 과고요. 사이푼은 여름이고 기타분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다누,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탄인이 같이 올 수 없어요. 여기 수다누가 돼야 됩니다. 수단이라는 국가 이름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의 핵심은 정관사가 있는 단어는 끝에가 탄인이 올 수 없고 정관사가 없는 단어는 이격 형태가 아닌 경우, 이격으로 격표지가 바뀌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아하마두, 아하마다, 아하마다, 다바누, 다바나, 다바나 이런 식으로 격이 두 개로만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에만 경우를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정관사가 없으면 운으로 끝난다. 운, 탄인이 붙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많게 표기된 것은 1번 바룬, 바다뿐입니다. 2번, 보기에 글자 카드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는, 이건 뭐 간단하죠. 이건 그냥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니까 앞에 히, 야, 룬. 단지 이런 문항은 여러분의 그 어휘력에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휘력이 좋으면

금방 풀수 있고 어휘력이 약하면 풀수 없는 거죠. 이것은 글자 카드를 맞추는 아주 발음 철자 문학이지만 이게 철자 문학이죠. 그렇지만 이게 어휘 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난도가 높은 그런 그 문학일 것 같습니다. 산 쥐바룬 아니고요. 가방 하크이바툰 아니죠. 병원 무스타시판 아니고요. 오이 헤야룬 정답입니다. 4번. 도서관 마크타바툰 아니죠. 4번 히야룬 오이가 정답입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마 하다 하다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1.5배 기류로 읽는 하다 이렇게 하가 아니고 하 1.5배 길이 아가 1.5배 길입니다. 마 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다 뭐뭐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남성형이라는 거예요. 하다가 남성형이기 때문에 주어와 수로는 성수격에서 보통 일치하죠. 성은 남성, 남성, 수는 단수, 단수, 복수, 복수 이런 식으로 격도 주격, 주격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과 성수격이 주어와 수로가 일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일치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형이라는 겁니다. 남성형 뒤에 수로도 남성형이 와야 돼요. 남성형인 걸 보면 됩니다. 다분 문, 홉준 빵, 깔라문 연필, 나프타론 공책 다 남성형이에요. 샤우카튼 포크죠. 이거 뭐예요? 삼지창이죠. 고기 먹을 때 쓰는 뭐 이렇게 아니, 과일 먹을 때 쓰는 포크입니다. 그래서 샤우카튼 5번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몰라도 뭔가 이상하게 특이한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타마르부터 붙어 있어요. 아 여성형이었지. 나머지는 없네. 이게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이거 문항을 풀수 있는 문항들이에요. 네. 4번. 밑줄 친 표기가, 밑줄 부분에 표기가 옳은 것은, 이건 태양 문자, 월 문자를 묻는 문항입니다. 알 아후 마시뚠. 그 형제는, 브라더는, 형제는, 그 브로는 굉장히 액티브하다, 나시뚜하다, 활동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 형제가 누군지 몰라요. 남동생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형제는, 그러니까, 뭐, 그 브라더는, 나쉿. 아주 활달하다, 활동적이다. 이럴 때, 알, 아, 이거 태양 문자, 월 문자의 가장 기본 핵심 원리는 정관사 뒤에 오는 첫 번째 글자의 발음이 혀가 움직이는 발음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움직이는 발음은 알 뒤에 타가 오면 알타, 혀가 바쁘죠. 알타, 왔다 갔다 혀가 해야 되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알할때 알을 빼버리고 아타, 엘 발음 빼고 아타, 타에서 두번 발음해줘요. 아타 이렇게. 그래서 아테리호, 알테리호 아니고 알아테리호 이렇게. 이게 뒤에 오는 이 타가 혀가 움직이는 발음일 경우에 이엘 발음이 없어지고 여기에 샷다가 붙어서 이렇게 두번 발음되어진다 배웠을 겁니다. 내가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이게 태양 문자예요. 태양 문자는 이 정관사 뒤에 오는 글자 중에서 혀가 움직이는 글자. 그래서 이거는 혀가 움직이는 발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4글자를 다 외울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혀가 움직이는 걸 보면 됩니다. 알, 아후, 알, 아, 아후. 혀가 안 움직이고 입만 벌어지죠. 이거는 태양 문자가 아니에요. 월 문자예요. 알, 아후라고 해야 되는데 태양 문자처럼 샷다 썼습니다. 잘못이죠? 아탐으로 타, 혀가 움직이죠. 타, 혀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니까 혀, 샷다를 써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L 발음을 죽여야 됩니다. 역시 발음 잘못됐습니다. 아탐으로 레디둔. 이 말린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단계별로 이름이 많아요. 그죠? 뭐, 말라가 있고, 뭐, 노란색, 로탑이 있고, 로탑을 말리면 또 탐으로가 있고, 탐으로에서 씨를 빼면 또 뭐가 되고, 뭐, 아주아가 되고, 쭉 이름이 33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타무르라는 그이 종려나무 대추야자의 이름이 그 성숙 단계에 따라서 우리도 왜감 있고요, 근데 반건씨 있고 건씨 있고 뭐 이렇게 말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름이 있듯이 이 타무르도 이렇게 33가지 이름이나 돼요. 아 타무르라디드 말린 대추는 맛있습니다. 여기 저 샷다가 있어야 돼요. 알자우 알자 알자 에 알자 혀가 그대로 붙은 상태로 으쌰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맞는 표현이 알죠. 하.

그러면 날씨가 덥습니다. 하룬. 아다다 하고 움직이죠. 다 이렇게 돼야 돼. 아다프타로. 그래서 공책이 제리든 새 것입니다. 그다음에 알마타프 마는 혀가 안 움직이고 입술만 움직여. 마 알마타프 이렇게 가디문. 그 박물관은 오래된 겁니다. 할때 여기 알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죠? 태양문자, 월문자 규칙을 제대로 지킨 것은 알저우 하룬 3번뿐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5번. 보기의 철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랬을 때 앞에도 말했지만 이거와 이것을 점을 보세요. 점을. 자, 마가 맨 앞에 있어요. 마가 이렇게 맨 앞에 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없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점이 하나 있어요. 위에. 그럼 여기 점이 여기 있죠? 이것도 점이 있네? 그럼 하나, 둘, 셋, 네개 글자야.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뜻을 몰랐어요. 근데 풀수 있어. 왜? 네개 글자에 점이 여기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있어. 점이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런 식으로 풀면 금방 풉니다. 1번 쥐발룬 산이고요. 2번 마우순 바나나고요. 3번 딸리분 학생. 4번 마트바훈 마트바훈은 요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부엌입니다. 자리다툰, 5번 자리다툰은 신문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풀수 있고요. 6번,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숫자가 있어요. 찾을 수 없는 숫자. 자, 6, 5, 8, 4, 1이에요. 8이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1, 2, 3, 4, 5, 6, 7, 8, 9 하는데 1, 2, 3까지는 돌려보면 그냥 그대로 2가 되고 3이 되는 그냥 알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고 4도 이런 글자에서 온 거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5는 여기서 뚜껑이 있다가 뚜껑이 없어진 거예요. 뚜껑이 없어지면 이런 식으로 가고 뚜껑에서 목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와갖고 우리가 쓰는 아랍의 숫자가 된 겁니다. 6도 돌리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면 되고요. 7도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9도 그대로 되고요. 8만 조금 어려워요. 8은 사실은 8이 이게 8이잖아요. 근데 이 8이 이제 이게 생각에 이렇게 된 거였어서 아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이 8개이기 때문에 8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각이 8개가 8인데 8이 지금 여기 이게 있는 게 지금 어려울 겁니다. 자, 1은 있죠. 그다음에 3이 없어요. 이건 4지 3이 아닙니다. 3은 이렇게 옆으로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3이 나타나는 그 숫자. 그게 3인데 3이 없습니다. 5가 있고요. 5가 여기 있고 6저 위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숫자에서는 8만 여러분 조심하면 됩니다. 가끔 전공자들도 이 8자하고 7자로 헷갈려 하는 경우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7자도

문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치가 잘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온문 일치가 되는 걸 따지려면 일단 뜻을 알아야 돼요. 온문 라티푼, 온문은 어머니죠. 어머니는 자연성이 여성이에요. 여성은 아랍어의 그 문법에서도 여성형으로 씁니다. 온문인데 남성형으로 쓰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성이고 여성형이에요. 그러면 뒤에 오는 수식어도 이건 수식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수식하는 건데 수식어도 여성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수식 관계는 성수 격 한정을 모두 일치가 돼야지만 수식이 가능합니다. 성과 수와 격과 한정 상태가 모두 일치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러면 온문 여성인데 라티푼 안 되죠. 남성형 친절한 다정한 뭐 이렇게 되는데 라티파 툰이 돼야 돼요. 라티파 툰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까다문 사기라툰, 까다문 사기라툰, 까담이란 건 발이에요. 신체 부위에서 짝을 이루는 거, 눈, 귀, 팔, 다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그두 개의 짝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은 발도 그렇고요. 여성형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까다문, 그러면 꾸라투 까담 할때 축구죠. 이게 이제 그 발인데, 이 발이 사기라툰, 얼뜻 보면 여긴 타마르부타가 없는 남성형 모습인데 여기 여성형 표지가 있네?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맞는 표현입니다. 까담이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성형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맛살, 맛살은 양파입니다. 맛살 양파고요. 따자사툰, 따자사는 페르시아에서 온 말들 패턴이에요. 아랍어는 파, 알룬이 없습니다. 따자준, 따바운, 하타문 이런 식의 모든 단어들은 이란에서 쓰는 이 페르시아어 있죠? 옛날 페르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아랍이다 옛날에 다스렸으니까 유입되면서 페르시아 그 언어가 그대로 들어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살룬 따자준 하면 싱싱한 뭐 이런 말이에요. 따자준은 뭐 프레쉬한 거죠. 따자준 하는데 여기 타마르부타가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있는 대로 골라라 해놓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함정인 거죠. 볼 때는 두개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B만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문항이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되게 까다로운 문항입니다. 그래서 요 있는 대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갖고 평정심을 잃지 말고 하나씩 따져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알맞은 것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할 뭐뭐뭐 가리분 민 호나 가리분 여기서 이제 주어가 여기 주어고요. 이게 이제 수로예요. 그 주술 관계는 어떻게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성수 격이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수식은 성수 격 한정까지 일치해야 되는데 주어와 수로는 성수 격이 일치합니다. 성이 남성형 단수, 주격, 이렇게 되겠죠. 성수 격이 일치하는 거를 따지려면 지금 가리분이니까 여기서는 단수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단수를 찾으면 됩니다. 어차피 정관사는 없고 여긴 정관사 있으니까. 그러면 찾아볼게요. 자, 할 뭐뭐뭐 가리분 민후나 여기에서 가깝습니까? 남 가리분 쥐단 매우 가깝습니다. 했는데 묻는 것은 이 주어 부분에 오는 단어가 남성형 단어를 찾으라 이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알바이투 집. 네, 남성이에요. 남성이고 아쉬아리카투는 회사 여성이죠. 요렇게 아투가 있으니까 여성이에요. 알마스나우 공장이죠. 공장도 남성입니다. 알하디카투 하디카투는 공원 또는 정원이에요. 전부 다 타마르부타가 있는 여성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A와 C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 바이투 가리브 민후나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또는 할 마스나우 가리브 민후나 공장이 여기서 가깝습니까? 라고 묻는 A, C만 들어갈 수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와 수로의 관계, 그다음에 수식의 관계, 이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복기해 보는 거예요. 문항을 풀면서 아,
그랬었지. 아랍어 문법이 그런 원리였었지. 일치가 어디에 되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 차근차근 생각해 보고 다시 복기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깊은 머릿속에 저장장치에 들어있을 겁니다. 단, 그것이 빨리 꺼내지지 않을 뿐이지. 한번 본 것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뭐, 영화배우가, 유명한 영화배우가, 아, 무슨 뭐, 뭐, 그냥 멋있게 그냥 뭐 돌을 던지고 뭐 이런 장면만 기억하지 말고 이그 아랍어 그 단어가 지나갔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고 봤다. 내가 끄집어낸다. 뭐 이렇게. 나 같은 경우도 올챙이가 기억이 안 나서 하여간 오기가 나가지고 하루 반 동안 올챙이의 그 단어를 하루 반 동안 생각해서 결국은 기억해냈습니다. 아니, 안 쓰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9번. 밑줄친 부분을 아랍 숫자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사실상 이것만 딱 보고 문제 풀면 돼요. 근데 한번 여기서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A가 마라쿠모 우르파티 살림인 살림의 방의 번호. 그러면 살림의 방의 번호 그러면 연결이에요. 이렇게. 그죠? 살림의 방이고 살림의 방이라는 것이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살림 방의 번호인데 라크무니까 이 숫자죠. 숫자는 라크무 구르파티 그의 방 번호는 514. 함수미 아르바타 아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게 연결됐을 때 이게 세 개가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결이 어떻게 되나 보면 됩니다. 탄인이 없이 주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부 소유격이고요. 마지막에만 탄인이 있습니다. 연결형 할 때. 514는 금방 알수 있죠. 가운데 일자가 있는 것은 딱 깃발 들고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이 1과 9는 똑같아요. 1과 9는. 그래서 1과 9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45, 302, 620, 620, 그다음에 827. 5번 같은 경우 읽기가 어렵죠. 827이 전공하는 학생들도 가끔 헷갈려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827. 정답 3번이네요.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이런 그 문항들이 많네요. 뭐 하는 것만. 네. 아흘란 와 사흘란. 가족에게 오셨고, 사흘란 넓은 평지를 밟으셨습니다. 유목사회에서 손님이 왔을 때, 아, 내려서 쉬다가 가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으니까, 내려서 쉬고, 우리 손님으로 계시다 가세요. 이런 인사말에서 시작된 아흘란 와 사흘란. 오늘날에는 어서 오세요라는 말에 아주 기본적인 정형화된 그런 표현입니다. 아흘란 비키, 당신도 안녕하세요. 자, 여성이네요. A가 이스미 자이나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스미 자이나브, 제 이름은 자이나브예요. 오늘날에는 자이나브라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식 이름이에요. 옛날에 그뭐그 우리도 한 40년대, 30년대, 1930년, 40년대 무슨 특이한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름들. 그래서 그런 이름들 같아요. 이스미 자이나부 이렇게. 네. 그러면 제 이름은 자이나부입니다. 오늘날엔 잘 없는 안 쓰는 이름들이에요. 와 안티 당신은요. 했더니 이스미 자 안티니까 여성이죠. 안티 당신인데 여성인 거라 알았어요. 그럼 여기 여성 이름이 와야 돼요. 이스미 여성 이름. 여성 이름이 와야 되면 여성은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름의 특징이 정관사 없을 때 우로 끝난다. 기본적으로 물론 아예 그 아로 끝난 경우도 있어요. 라일라처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탄인이 없는 그런 그 이름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흐마두, 어우, 탄인이 없어. 할리둔, 탄인이 있네요. 할리둔은 이건 남성 이름이에요. 확실하게. 수아두, 탄인이 없어. 여성 이름일 수 있어요. 나빌라투, 이건 여성형 표지어가 아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형이에요. 이거 맞아요. 그러면 두개 중에서 아흐마두와 수아두가 어떤 게 여성이냐? 아하마두는 남자 이름이고 수하드는 여성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왜? 아하마두는 남자 이름 중에서 이격 형태를 취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세머나 외래어에서 온 말들. 예를 들면 아유브, 욥이란 말이고 이브라히무, 이스마일루, 이스마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브라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우로 끝납니다. 두 번째, 동사 형태. 미완료 동사 형태로 된 이름들. 아흐마두, 아슈라후, 암자두, 이런 거나, 야이슈 있죠. 야이슈. 야지두, 야이슈는 3인칭 단수고요. 아흐마두, 암자두, 아슈라후, 이거는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 형태입니다. 동사가 아니고 동사 형태. 동사 형태를 띠고 있는 이것은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성형은 C와 D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CD가 정답이므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아이나타 스쿠노 피미스라. 이집트에서 어디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스쿠노 필 아시마티. 이집트 안에서 어디에 사십니까? 아스쿠노 필 아시마티. 아시마는 수도예요. 수도에 삽니다. 아, 보통 그 우리 착각하는데 서울에 삽니다. 서울이 수도는 아니, 우리나라는 수도가 서울인데 물어볼 때뭐 예를 들면 이집트의 서울은 어딥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뭐 우리말로는 알아듣지만 아, 이집트의 서울은 없죠. 이집트에서는 수도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아시마트로 써야 됩니다. 아스코노 필 아시마티. 수도에서 삽니다. 나 아시마투 미스라. 미스라 같은 게 이격이에요. 왜냐면 지명 이름이니까. 여기도 피 미스라 했죠. 탄인 없이 소유격인데 아로 끝났습니다. 이격 형태예요. 그래서 우, 아, 아로 변해요. 여기도 이집트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아시마투 하. 이 이집트란 나라 이름이 하로 받은 거예요. 그것의 수도는 어디예요? 다 아는 거죠. 이집트 수도는 카이로입니다. 누바이유 수도가 아니죠. 마스카투 오만의 수도입니다. 암마누, 암마는 알 오르둔 요르단 수도고요. 알 카히라투 4번. 카이로의 수도죠. 그래서 아,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죠. 4번이 정답이고 알 카르툼 수단의 수도입니다. 정답 알 카히라투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만 후와 그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후와 탈리분 제디둔. 그는 새로운 학생입니다. 미날 오르둔. 요르단에서 온 탈리분이 제디둔에서 수식을 받아요, 이렇게. 미날 오르둔누도 요르단에서 온이라는 수식어예요. 왜? 이렇게 문장과 전치사 구 같은 것들은 모두 비한정이 돼서 바로 꾸밀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제디둔이 없어도 문장이 됩니다. 후와 탈리브 미날 오르둔. 그러면 요르단으로부터 온 학생. 요것이 이 탈리브를 수식해요. 제디둔도 물론 수식하고 수식어가 두 개예요. 이것도 수식하고 미날 오르둔도 수식합니다. 그럼 우리말로 해보면 요르단에서 온 신입생입니다. 요르단에서 온 새로운 학생입니다니까 요르단에서 온 신입생입니다. 마스무후 그의 이름은 뭐예요? 그의 이름은 이스무후 그의 이름이니까 그의 이름은 뭐입니다 했을 때 남자 이름을 말하는 거죠. 왜? 이스무후니까 남성이에요. 그러면 남성 이름을 찾는 겁니다. 알맞지 않은 것. 자, 다 남성인데 하나가 알맞지 않은 거예요. 뭐겠습니까? 파우지아겠죠. 파우지아. 왜? 타마르 부었다가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아는데 뭔가 다른 게 이질적인 게 하나 있어. 뭐가 있어요? 타마르 부었다가 있는 여성형이 붙어 있어요. 앞에서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다 남성형인데 타마르 붙다 있는 게 하나 딱 들어와 있어. 그럼 눈 감고 딱 그냥 찍어도 맞을 확률이 꽤 높은 거죠. 아유브 아까 말한 아유브는 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욥도 그 다른 세머에서 쓰던 그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아랍어보다 먼저 쓰던 세머에서 쓰던 이름들, 이브라히무, 이스마일루, 아유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이격으로 씁니다. 이격이라서 남성형, 여성형 같은데 여성이 아니에요. 남성이에요. 욥, 하미둔, 탄인이 있으니까 남성이죠. 요소프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다가 아랍어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격으로 쓰는 거예요. 요소프. 무함마둔, 무함마 탄인이 있으니까 남성이에요. 파우지아툰만 여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항에서 파우지아툰, 파우지아투 요것이 타마르 붙어 있는 것이 여성이니까 금방 알수 있고, 나머지 고민되는 1번, 3번, 우로 끝나는 1번, 3번은 고대 세모에서, 다른 세모에서 온 이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3과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문제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유나와 파리둔의 대화입니다. 유나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뭐뭐뭐 야 파리두 파리둔인데 파리둔인데 야 뒤에 혹격사 뒤에 우로 끝났죠. 그래서 파리두라고 그랬습니다. 파리디야 뭐뭐뭐 그랬더니 파리둔이 마사 누리 원래 마사 우인데

사바홀 하이드인데 사바할 하이드라고 한국에서 결정해서 가르쳐 버려 갖고, 예, 뭐다 이제 그 아랍어 하는 제타도 있고 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못 바꾸고 있는데 사바 마사 누리. 그럼 밝은 저녁입니다. 오후입니다. 야 유나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오후야, 밝은 오후야 이런 식으로 저녁도 되고 오후도 됩니다. 마르하반 물론 뭐쓸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알맞는 말이, 여기서 알맞는 거는 이것도 쓸수 있어. 마르하반도 마사 누르 쓸수 있지만 그래도 더 알맞는 말 엘랄리까, 안녕하세요 엘랄리까, 다시 만날 때까지 바이 이런 거죠. 또 보자 이럴 때 엘랄리까, 또 보자 이런 식이에요. 아흘란 사흘란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사 누르 쓸수 있겠지만 좀 어울리진 않죠. 그래서 아흘란 사흘란 가족에게 오셨고 평지를 밟으셨습니다. 즉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 1번과 3번은 유목 사회의 대표적인 인사말들이에요. 그다음에 푸르사툰 사이다툰,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행복한 기회라고 한 말은 당신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 저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라는 그 헤어질 때 보통 하는 말이에요. 아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론 헤어지지 않고 만나자마자 푸르사툰 사이다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그 사람 뭐 마음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뜻으로 쓸때 4번이고요. 근데 5번은 마살 하이리, 가능하면 같은 말을 써서 인사를 건네고 받는다. 마르하반 쓰면 마르하반 빅 이렇게 쓰고요. 아흘란 사할라 그러면 아흘란 빅 이렇게 쓰고, 아살라무 알라이쿰 쓰면 바꿔서 와 알라이쿰 살람 단어를 바꿔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글자들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일라리까만 일랄리까 마살라마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 대부분은 같은 인사말 갖고 합니다. 푸르사툰 사이다툰도 답으로는 보통 푸르사툰 사이다툰 또는 아나 아사드 제가 더 행복해요 뭐 이렇게 비교급으로 쓰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마사가 같이 있는 거 이게 5번이 정답인 거 쌓을 수 있습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나빌라투와 위다두 둘다 여성이죠. 그래서 여자 두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이파 하루키 야 위다두, 위다디야 너의 상태가 어떠니? 너 어떻게 지내니?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아나 비하이린, 나잘 지내. 나는 잘 좋음 속에 있어. 나는 잘 지내. 이런 말이에요. 와 그리고 너는. 그랬더니 나빌라투가 비하이린 왈함두릴라히 이렇게 왈함두릴라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잘 지내 와 함두릴라히, 함두는 찬양, 찬미를 누구에게? 릴라히, 알라에게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알라께 찬미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라께 찬미를 이런 건 알라 덕분에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통 그냥 덕분에 정도로 하세요. 알라는 빼고 그래서 덕분에, 잘 지내 덕분에 뭐 이렇게 여러분이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나 비하이린 와 들어갈 말 너는, 근데 너는이 여성이에요. 나빌라투니까. 그럼 안티가 되겠죠. 아나 나는, 안타 너는인데 남성, 안티 너는 여성, 후와 그는, 히야 그녀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가림운과 사알림운과 한마디의 대화예요. 세 사람이 나온 걸 봐서 소개시키는 것 같아요. 자, 야 살리무, 야 뒤에는 탄인이 없으니까 살리무니 살리무가 됐습니다. 살리마 하다 뭐뭐뭐 이 사람이 누구야? 했더니 살림이 마르하반 안녕하세요 아나 살림, 저는 살림이에요. 아나 살림은. 그랬더니 아하마드가 마르하반 빅, 마르하반 빅 같은 단어를 써서 같은 글자 써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받았습니다. 마르하반 빅, 당신도 안녕하세요. 아나 아흐마두, 저는 아흐마드라고 해요. 저는 아흐마드예요. 뭐예요? 소개시켜줬죠. 사할린과 아흐마드를. 이럴 때 하다 뭘까요? 남성형과 남성형. 하다가 남성형이니까 뒤에도 수로가 남성형이 와야 돼요. 1번 우미, 우리 어머니. 2번 잣다티, 우리 할머니. 3번 암마티, 우리 숙모. 4번 사디키, 내 친구. 맞죠? 내 친구. 5번 우스타다티, 우리 교수님. 여자 교수님, 뭡니까? 이 타마르부타가 있는 거와 타마르부타가 있는 것이 이가 붙어서 표시가 안 나고 열린 타가 됐고, 어머니는 원래 여성이고 형태가 여성이, 원래가 여성이고 형태도 여성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1, 2, 3, 5번은 여성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0: 해당 상이 없고 사디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다 사디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랬을 때, 와 알레이쿰 살람 그랬다면 여기서 하는 인사말은 이 인사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인사말은 바꿨을 때, 아살람 알레이쿰이죠. 5번. 가장,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 아살람 알레이쿰. 당신들 위에, 사람과 두 어깨 위에 두 천사에게 하는 인사말에게 그 평화가, 알라가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기를, 있기를. 5번이에요. 알프 슈크린,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할란 사할란 어서 오세요. 서바한 누리 밝은 아침입니다. 마살라마 평안히 안녕히 가세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에요. 4번은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가 되겠습니다. 네, 쉽게 5번인 것을 알수 있죠. 5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하산과 준기의 대화입니다. 마르하반 해놓고 이스미 하산 내 이름은 하산이에요 하겠죠. 와 안타 당신은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 이름은 준기예요. 나의 이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있음이 대명사를 묻는 겁니다. 있음이 나의 이름. 있스무카 당신의 이름 남자. 있스무키 당신의 이름 여자. 있스무후 그의 이름. 있스무하 그녀의 이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파티마와 지수의 대화입니다. 파티마가 야 지수야 만 하디히 계속 이렇게 만 하다 만 하디히 나오죠. 남성 여성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디히 해놓고 여성형이 와야 돼요. 그죠? 여성이 와야 되고 여성형이 와야 됩니다. 이랬을 때딱 보면 아 움미 계속 나오죠. 움미 이건 여성이에요. 그죠? 아 이분은 누구시니? 저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니? 이그 대명사가 지시 대명사가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죠. 저분, 이분, 이렇게 돼요. 근데 물건은 이것, 저것이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누구시니? 이 사람은 누구시니?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 사람은 누구시니? 아, 이 사람은 누구셔? 나의 어머니셔. 하디히 움미. 그러면 주어와 수로가 둘다 한정 상태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히야가 안 들어가도 다 뜻이 통하니까. 하디히 움미. 나의 어머니야. 아비는 안 돼요. 이 여자분이 내 아버지야.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A는 안 되고요. 잣다툰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걸 앞에서 나왔지만 잣다툰과 이가 붙어갖고 이게 그 인칭 대명사 이가 붙어서 이 타마르부터가 열렸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도 잣다티 우스테다티 이렇게 나오잖아요. 타마르부터가 뒤에 다른 글자가 오면 이 타가 그냥 이렇게 열린 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원래 여성형이에요. 나의 할머니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나의 할머니셔. 맞죠? 할머니. 우스테디는 나의 교수님인데 남자죠. 그래서 B와 C가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B와 C가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문항들을 풀어봤습니다. 문항을 풀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맞췄구나. 이게 아닙니다. 틀렸구나, 그럼 더 좋아요. 틀리면은 다시 안 틀리면 되니까. 근데 언어는요, 수학처럼, 아, 맞췄구나 해놓고 지나가 버리면 다음번 틀립니다. 맞춘 것은 한번더 복기하고 확실하게 내 거를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점수도 할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마지막에 맞은 것에 방심하지 말고 그 다음 후속 그 단계로 확인하고 완전히 암기하고 다시는 틀리지 않는다. 다시 두 번이 와도 세 번이 와도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임하기 바랍니다. 예, 문항이 점점 빨라지는데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세요. 마살라마.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분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 기출음일의 물리학원을 함께 정주행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풀어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복습 잘하셨죠? 오케이, 그럼 이어서 오늘도 우리 90번 문제부터 한번 쫙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90번. 되게 중요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왜 중요하고 어렵냐면은 주어지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서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능한 경우의 수를 줄일 건지 한번 찾아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놓여 있고요. 이때 평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ABC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각각 I0 그리고 IB. 자, 여기는 IB가 흐르겠죠? IB라고 했으니. 자, 그리고 3I0, C에는 3I0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A의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주어져 있다. 그쵸? 그리고 표는 점 PQ에서, 오케이. P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거랍니다. 세기지 방향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죠. 자, 그리고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다. 자, P에서 여기서 A에 의한 전류에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는 것은 B0를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ED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류의 세기가 I0일 때 우리는 B0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맞지요? 그러면 나머지 전류에 의한 것도 저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는데 자, 이 문제에서 조금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자, A는 전류 방향이 정해져 있어. B하고 C는 전류 방향 없어. 맞습니까? 그리고 다행히 C는 전류의 세기가 3I0로 주어져 있는데 B는 전류의 세기마저 블랭크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P와 Q에서 자기장의 세기마저도 어떻게? B0, 3B0로 세기만 주어져 이제 방향 자체가 없어. 그게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면 엄청 많아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오른쪽 왼쪽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수학의 방정식의 힘을 조금 빌립시다. 수학의 힘을 어떤 의미냐?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P에서 자,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B0인데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둔다면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B0이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B는 몰라. 일단 B는 그냥 오케이.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를 BB라고 둡시다. 모르니까. 그래, C를 봐봐. C는 전류의 세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자, 3I0가 주어져 있는데 P는 3D만큼 떨어져 있네. 그럼 2D분의 I0가 B0이기 때문에 3D분의 3I0니까 여기서 C에 의한 자기장은 2B0겠다. 맞습니까? 오케이, Q로 갑니다. Q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 2B0가 되겠죠. 거리가 절반이 되었으니. 자, C에 의한 자기장을 보면은 2D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전류의 세기가 3I0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C는 3B0겠죠. 자, 방향 몰라요. 그게 머리가 아픈 거야. 자, 이때 잘 보셔야 돼. 우리는 수학의 힘을 조금 빌리고 싶어요. 쌤이 수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한번 같이 봅시다. 방정식을 활용해 볼게요. 자, 얘를 활용해야 되는데 자, 오른쪽 가서 P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합과 Q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기장의 합을 구해봅시다. 자, sum. B, P. P에서 만들어지는 총 자기장의 합은 일단은 A에 의한 자기장 얼마? 플러스 B0. 그리고 B에 의한 거 몰라. 그냥 편의상 플러스 BB라 두자.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을 보니까는 2B0죠. P에서는. 근데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 2B0로 하지요. 플러스는 당연히 전류가 C에서 위로 흘러가지고 나오는 거겠죠?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 합이 지금 얼마냐? P는 B0죠. B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B0라고 둡시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P로 갑니다. Q로 갑니다. Q에서 모든 자기장 합을 구해봐. 자, Q에서 구할 때 A에 의한 거는 플러스 2B0. 자, B에 의한 거는 잘 보셔야 돼. B에 의한 건 여기서부터 두 칸 떨어졌기 때문에 절반이 되겠지. 절반.

얼마? 2분의 BB. 맞죠? 자, C에 의한 거는 3B제로라고 구했죠? 자,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3B제로. 요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B제로가 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 얘도 경우의 수를 모르고 얘도 모르는 상황인데 얘까지 하려고 하니 너무 머리가 아프죠? 그럼 B를 없애버립시다. 이게 이제 수학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B를 소거시킨 다음에 C와 E 세개만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뺄게. 뺄 건데 B를 빼려면 2를 곱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2를 곱해.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없어지겠죠. BB만 남습니다. 그럼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6이 되겠죠. 2를 곱하게 되면 얼마? 얘도 6이 되겠지. 맞죠? 오케이? 좋아요. 자, 뺍시다. 빼게 되면은 얘 뺀다. 마이너스 3B 제로. 얘 없어지고. 자, 이제가 중요하면 잘 보셔야 돼요. 뺄때 플러스 6B 제로는 지금 C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인데 빼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네. 그럼 플러스 2B 제로랑 마이너스 6B 제로 하면 마이너스 4B 제로가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자, 여기서 마이너스 2B0에다가 플러스 6B0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플러스 4B0가 되겠지. 그, 이 말은 뭐냐면, 잘 봐요. 이때 마이너스 4B0을 대는 C가 얻는 경우냐면, 이때 마이너스인 거는 플러스 2B0, 나오는 C에다가, 나오는 C를 두 배를 곱한 걸 빼는데, 뺄셈을 했기 때문에 음수로 바뀐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곱했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4B0는 C가 플러스 방향으로 나오는 걸 말합니다. 뺐기 때문에 음수가 된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플러스는 반대죠. 왜? 마이너스 2B0. 이미 들어가는 B에다가, 아시죠? C에다가 음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6B0가 플러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4B0가 나오는 거죠. 그럼 C가 얼마? 마이너스 방향인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걸 점검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거 두개 경우에서 봅시다. 플러스 b0, 마이너스 b0, 플러스 6b0, 마이너스 6b0인데, 가능한 경우를 보니까는, 플러스 7b0, 플러스 5b0, 마이너스 5b0, 마이너스 7b0. 이네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 왼쪽 방정식과 같을 수 있는 거는 딱한 개밖에 없죠. 뭡니까? 마이너스 7b0. 오케이! 마이너스 7b0. 여기도 가능한 게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 말은, 잘 보셔야 돼요. 그 말은, 여기서 마이너스 7b0라는 것은 음수였단 소리야. 그럼 C가 플러스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단 소리겠지. 그럼 C는 왼쪽 그림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위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위로. 위로 흘러야 되고. 자,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7b0가 되려면 P에서는 마이너스 b0가 됐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Q에서는 플러스 6, 플러스 1대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음수가 된 거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B에서, Q에서는 플러스 3B0였구나라고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중요해. 수학의 힘을 좀 빌린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여기서 A가 P에서 A가 만드는 건 플러스 B0, BQ가 만드는 건 플러스 2B0, 그리고 AQ에서 A가 만드는 건 플러스 2B0, C가 만드는 건 플러스 3B0. 자, 이제 가겠습니다. P 보자, P. P에서 B가 만드는 자기장을 봐야지. 자, P에서 보니까는 총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B0인데, A가 만드는 거는 플러스 B0. 그리고 C가 만드는 거는 플러스 2B0. 그럼 중요한 게 이제 B가 만드는 게 있겠죠. B가 만드는 얼마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4B0가 돼야 돼. 그래야지 마이너스 B0가 되겠지. 따라서 B는 왼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맞습니까? 왼쪽으로 흘러야 되고, 중요한 건, ED만큼 떨어진 곳에서 I0 그럴 때 B0니까 D만큼 떨어진 곳에서 4B0가 되려면은 EI0가 흐르면 되겠죠. 맞죠? 따라서 기억! IB는 I0냐? 아니죠. EI0입니다. 니은! C의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냐? 아니죠. 플러스 Y 방향입니다. 틀렸고. 자, D급 봅시다. 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자, 플러스 2B0, 플러스 3B0, 합 플러스 5B0. 그리고 B가 만드는 거는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4B0인데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2B0가 되겠죠. 따라서 합치면 나오는 방향이죠. 따라서 나오는 방향 맞습니다. 정답은 D급만 맞기 때문에 2번으로 구할 수가 있다. 판단 되겠죠,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학으로 해석하는 방법까지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91번 문제 한번 갑시다. 91번. 오케이.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설레게 하는지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XY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놓여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AB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세기가 I0 걸러. A하고 B에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I0 걸러요. 똑같이 I0이긴 한데 AB에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C에는 IC인 전류가 흘러. IC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XY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그럼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이 마이너스겠지. 오케이. 이때 PQ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각각 양음이랍니다. 즉 여기서 P에서는 양, Q에서는 음이래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A,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는데, 자, 반대 방향이라는 걸 주목해야 돼. 자, C는 지금 방향이 고정돼 있고 상관없어. 그럼 이 부호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A와 B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P에서 Q로 갈수록 들어가는 음수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해야 돼. 그리고 반대로 P로 갈수록 나오는 게 증가해야 돼. 근데 전류 방향이 반대야. 그럼 이렇게 되면 되지. B는 내려가는 방향이고 A가 올라가는 방향이 돼버리면, 잘 봐요.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B가 내려가죠. 그렇죠?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해야 되니까는 음수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줄어들게 되면 나오는 방향이 될 수는 있겠죠. 맞습니까? 확실한 거는 P에서 Q로 가면은 B에 의한 영향이 더 커져야 돼. 커져야 되기 때문에 B는 내려가는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면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까지 딱 점검하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때 I0가 되겠지. I0고. 자, 기억 봅시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냐? 맞는 말이겠죠. 니 봅시다.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자, C를 볼게요. C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 A와 B가 방향은 반대예요. 그러면 자,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B는 들어가는 방향, A도 들어가는 방향.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럼 둘 다 음의 방향인데 자기장의 방향이. C는 자, P에서 나오는 방향이야. 그럼 C 혼자 P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돼. 맞습니까? 그래야지 플러스가 되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C는 왼쪽으로 흘러줘야지만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줘가지고 P에서 땅 플러스가 될 수 있겠다. 자, 따라서 니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다. 맞는 말이겠죠. 디귿 봅시다. IC는 이 I0보다 작냐? 잘 보세요. D에서 C가 만드는 게 AB가 만든 합보다 커야 돼. 자, 그럼 볼게요. D에서 C가 만드는 자기장은 2D분의 IC입니다. 이게 누가보다 크냐면 A와 B 합친 것보다 커요. AB는 얼마? 2D분의 I0 곱하기 2죠. 방향이 똑같으니까. 즉 IC는 2I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해서 91번 이렇게 우린 가볍게 풀었습니다. 해서 이 방향 찾는 것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92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오케이. XY평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와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답니다. 내려오고 올라가고 올라가죠. 이때 A, B 중 하나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오, 하나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른대요.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세기를 바꿀 수 있는 전류 I가 흐르는데 어떤지 모르는 겁니다. 이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로 이미 픽스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나는 가의 점 P에서 여기 P 여기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I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I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 I0가 됐을 때 딱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됐답니다. 총 자기장의 세기를 말하는 거죠. 이때 A와 B 중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 I0가 됐을 때 총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돼야 되는데 만약 가정하기를 B에서 2I0가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변환 도선으로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C가 만드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I0. B가 만드는 것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2D분의 2I0. 오! B와 C가 상쇄되어버리지. 그러면 A가 남기 때문에 절대 합친 자기장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가 오케이, 변하는 자기장. 그리고 B가 고정된 자기장에, 즉 고정된 전류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까? 좋아요. 자, 이때 우리는 약속하기를 D만큼 떨어진 곳에

그래서 전류 I0가 어릴 때 자기장리 세길을 B0로 하고 간단한 계산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점에서 C가 만드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죠. 얼마? 플러스 B0. 이게 C가 만드는 거야. 자, A가 만드는 거는 자, 3D만큼 떨어져 있어. 전류가 2I0야. 그럼 얼마가 됩니까? 3분의 마이너스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B0가 되겠다. 요거를 누가 상쇄시켜 주냐면 요거 B가 상쇄시켜 줘야 되겠지. 자, 여기서 그럼 B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두개 합이 3분의 B0거든요. 그럼 B를 좀더 하나 더 빼가지고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얼마다? 3분의 B0입니다. 맞죠? 3분의 B0. 그러면 2D만큼 떨어진 곳에서 3분의 B0의 자기장을 만들려면은 B에 흐르는 전류 IB는 얼마가 되면 된다? 3분의 2I0가 되면 되겠죠. 3분의 2I0가 되는 순간 바로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가 3분의 B0가 될수 있다 해서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판단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해서 나오는 걸 상쇄시켜 주고 있다 해서 정답은 4번.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92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 크게 시간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93번 갑니다. 원형도선 3개가 놓여 있다. 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중심이 점 O인 원형도선 XYG가 있습니다. 바깥이 X죠? XYG가 있어요. 이때 X와 G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흐르고, X와 G에는 I0인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딱 고정,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Y에는 세기가 IY인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나는 O에서, 원점 O에서 XYG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B를 IY, Y의 전류의 세기에 따라 나타낸 거랍니다. 오케이. 이때, IY가 제로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세기가 B0래요. 플러스가 나오는 방향입니다. 오케이. 이때,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발표해 보면, IY, 즉, Y에 흐르는 전류가 I0가 되었을 때, 딱 I0가 되었을 때 전체의 자기장이 0이 되어버렸지.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아무래도 도선 중심에 가까이 있는 이 G가 가장 강한 자기장을 만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IY는 지금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거 X도 마찬가지야. X도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면서 G 혼자 나와줘야지만 이두 개를 상쇄할 수 있겠죠. 그래야 0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G와 X가 같은 방향이면 Y 혼자 절대 상쇄 못 시킵니다. 맞죠? 그래서 G만 어떻게? 자, Y는 들어가는 자기장. Y는 들어가는 자기장. X도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들어가는 자기장, G는 반시계로 흘러가지고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줘야지만 G 혼자 XY를 상쇄시킬 수가 있다. 그거를 아셔야 돼. 오케이, 자 기억 봅니다. X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자 이때 뭘 하고 싶냐? 잘 보시면, 자 A 딱 봐봐요. A가 지금 마이너스 D 위치에 있고 O점에서 지금 O점에서 ABC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의 색인데. B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럼 들어가는 방향이죠. A도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럼 C가 플러스 Y 방향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이렇게 지금 C가 상쇄시켜가지고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이때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편의상 BC라고 둡시다.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을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고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상황에서 C 혼자 나오는 거여서 지금 얘를 B와 C, 아, A와 B를 상쇄시켜 주겠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로 갑니다. C가 마이너스 Y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변해버렸더니 4B0만큼 변해버렸어.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이겠지. 왜? C 혼자 바뀌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바뀌어버렸더니 이만큼 많이 변했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좀잘 보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보면은 A와 B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변화가 있는 건 C밖에 없어. 그럼 C만 변했더니 이만큼 변했어. 그럼 변화량으로 따지는 게 수월하겠죠. 어떻게? C의 자기장의 변화. 그럼 C는 첫 번째 상황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플러스 BC다가 두 번째 상황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BC로 변했네. 총 자기장 변화량.
맞죠? 자기장 변화량이 얼마냐면은 EBC만큼 변했습니다. 변화량의 크기죠. 이 변화량 크기 때문에 얼만큼 자기장이 변했냐면

세기는 4비제로만큼 변했어요. 따라서 C가 만드는 자기장이 세기는 2비제로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네. 맞아요?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C가 나오는 방향으로 2비제로, 두 번째 상황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비제로, 그러니까는 총 4비제로 변한 거지. 이거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B0와 I0와의 관계를 몰라. 왜? 결국은 C의 전류가 I0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I0를 바꿔줘야 될것 같아. 그럼 이제 I0와 관계를 찾기 위해서 1번과 3번을 봅시다. 자, 1번 보면은 B의 시계 방향. C는 플러스 Y 방향. 2번은 B는 반지의 방향. C는 마이너스 Y 방향. 그럼 이거 두개 더해버리면은 누구만 남다? A만 남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아이, 자. 잘 보셔야 돼요. 1번과 3번을 더해버려. 1번하고 3번을 싹 더해버리면은 B 자기장끼리는 없어져 버리죠. 반대. C도 없어져 버리지. 남는 건 B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B가 만드는 자기장을 D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류의 세기가 I0일 때 편의상 B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1번과 3번 더하게 되면은 오로지 BA에 의한 자기장만 남죠. A에 의한 자기장이 곱하기 2가 돼버려요. 두개된 거니까. 그럼 A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간 방향으로 얼마? B입니다. B. 오케이? 따라서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요두 개를 비교해봐요.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기만 봅시다. 세기만 보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상황. 시계 방향. 플러스 Y 방향. 두 번째 상황. 시계 마이너스 Y인데 요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이거 두개 비교해볼까요? 요거 두개 비교해보면은, C는 그대로인데 B만 바뀌었죠. 맞습니까? A도 그대로예요. 근데, 요첫 번째 상황에서 봤을 때, C가 플러스 Y로 가고, AB가 그대로인데, C 혼자 어떻게? 나오는 방향이고, AB가 들어가는 방향이네. C 혼자 AB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C가 가장 자기장에 쓰기가 크면 세죠. B는 작아요, C보다. 그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했을 때 C는 그대로인데 B 혼자 바뀌었어. B 혼자 반시계 방향돼서 나오는 걸 바뀐다고 해서 이 C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두개 더하게 되면은 1번과 3번을 더하게 되면은 A에 의한 자기장 마이너스 2B죠. 맞죠? B와 C가 사라지니까 이 결과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B0네. 결국은 B에 의한 자기장, A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가 된다? B0가 되겠지. 따라서 D만큼 떨어진 곳에서 I0의 전류가 흐를 때 B0네. 그럼 C는 2B0가 흐르네. 결국은 얼마가 된다? C는 전류가 얼마가 흐른다는 걸알수 있다. 자, 중요한 점. 여기 보시면 C는 자, 2B0라고 했는데 이때 BC라고 하는 게 2D만큼 떨어져 있죠. 2D만큼. 맞습니까? C는 2D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을 BC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2B0가 되려면 얼마가 된다? 4I0가 되면 되겠지. 맞아요? 오케이. 따라서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I0가 되게 되면은 2D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2B0로 만들 수가 있다. 여기까지 판단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따라서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I0다. 해서 정답은 3번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94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9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95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림은 무한히 가늘고 긴 직선도선 PQ가 있다. 자, P, 여기 P가 있죠? Q가 있고 R이 있습니다. 오케이. 고정되어 있고, 표는 R의 중심에서, 중심이 ABC에 있을 때, ABC 왔다 갔다 합니다. 있을 때, R의 중심에서 PQR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오케이, R의 중심에서, 그리고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P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2I0, 3I0고, 자, P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감사하게도 주어졌어요. 2I0, 3I0. 좋습니다. 그리고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감사하네. 주어졌네. 2I0. 땡큐하고 가야 돼요, 이거는. 자, 이때,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방향이 일정합니다. 세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볼게요. 잘 보시면, A가, 즉, R의 중심이 A에 있을 때, PQ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고, 당연히 방향은 없겠죠. 자, P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잡아요.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B로 이동할 때, Q에 의한 것과 R에 의한 자기장은 변함이 없죠. 오로지 누구에 의한 변화밖에 없다? P에 의한 변화밖에 없어. 근데, P가 지금 들어가는 자기장이
A에서 B로 갈때 P에 의해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면 당연히 나오는 방향이 돼버리겠지. 따라서 기억은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플러스 B0가 돼버리겠지. 맞습니까? 또 약속합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세요. 자, D만큼 떨어진 곳에서 I0의 전류가 흐를 때 D만큼 떨어진 곳에서 I0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를 편의상 B라고 약속을 해보죠. 그러면 A점에서 P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2D분의 2I0인가 B가 되겠지, B. 아, A에서 P가 만든 건 B네. 그럼 B에서는 얼마가 된다? 2분의 B가 되겠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그럼 이때 변화량을 따져봅시다. 왜? A에서 B로 가는 걸 딱 봤을 때 B와 Q와 R에 의해서는 안 변하고 오로지 P에 의해서는 변하기 때문에 P에 의한 변화만 따지면 더 수월할 거니까. 맞아요? 오케이. 자, P에 의해서 B에서 2분의 B만큼으로 자기장이 줄었기 때문에 그 변화량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은 여기 B0가 돼야 돼. 크기만 따지면 B0. 맞습니까? 그럼 이 값이 얼마죠? 오케이. 2분의 B. 2분의 B가 B0이기 때문에 결국은 B는 얼마가 된다? 2B0겠죠. 그 말은 이거예요. P가 A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다? 2B0라는 말입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비교할게요. 자, 이제 B에서 C로 가봐요. B에서 C로 갈 때는 Q에 가까워지지. Q에 가까워지니까 나오는 방향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다 바뀌어버리네? 그 말은 Q에 접근할수록 Q에 의한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Q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돼. 따라서 Q는 위로 방향으로 가줘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냐? 맞지요. 니은, 기억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맞지요. 자, 니은을 찾아봅시다. 니은은 뭐냐? 여기, 니은. 여기 세기죠. 즉, C는 뭐냐면 C점에서 전체 자기장의 합을 물어봤거든요. 간단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합을 구하려면 우리가 R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A에서 0이 되는 걸 활용하겠습니다. 자, A에서 보시면 자, A에서 P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 마이너스 2B0. 그리고 C는 잘 보시면 3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가 3I죠. 자, 2D만큼 떨어져 있고 2I0로 걸을 때 2B0였으면 3D만큼 떨어져 있고 3I0여도 2B0죠. 따라서 Q도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B0 플러스 BR, R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합했더니 0이 돼야 되네. 따라서 R이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얼마가 된다? 플러스 4B0구나. 그러면 R은 플러스네. 반시계 방향입니다. 맞지요? 이걸 그대로 C에 가져갑니다. C에 갔어요. C에 갔더니 P에 의해서는 여기보다 절반이 되어버렸네. 들어가는 방향으로 얼마? B0. 마이너스 B0. 자, 그리고 잘 보세요. Q는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3I0야. 맞죠? 자, D분의 I0가 2B0이기 때문에 D분의 3I0는 마이너스 6B0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B0.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R이 만드는 게 얼마냐면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였지? 4B0였어요. 플러스 4B0. 합친 자기장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B0. 따라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얼마가 된다? 3B0가 되겠다. 따라서 디귿 또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꼭 점검해 주시고 변화량 따지는 건 잊지 마세요. 조건들이 많을 때는 그 변하지 않는 거는 놔두고 변하는 것만 따져서 취사선택 해석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수능에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96번. 자, 삼각형 도선. 또 뭔가 대칭성 느낌이 들지. 그 느낌이 들었으면 잘했어요. 잘한 겁니다. 자, 갑시다.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와 원형 도선 D가 XY평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요. 자, A하고 D에는 각각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자, A하고 D에는 각각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고, C, D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C, D. C는 이쪽, D는 이쪽. 흐르고 있겠죠? 자, 이때, 표는 Y축상 점 PQ에서, 자, PQ, 어디냐. 여기 P가 있고, Q가 있죠? PQ에서, 자, 오케이. A와 C 또는 A와 D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것인데, 자, P에서 A, B, C까지 거리는 D로 다 똑같답니다. 이때 P에서 오케이 B와 C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냐 찾아봐. 그거다, 그쵸? 한번 잘 봅시다.
P점에서, 오케이, P점이 있고 Q가 있어요.

Q가 0인데 요거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보니까 Q에서 자기장 0인데 약속하기를 지금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자, 근데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자, 여기서는 왜 오른쪽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럼 Q에서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편의상 마이너스 B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0이 되려면 누가 상쇄시켜줘야 되냐면은 A와 B의 합이 상쇄시켜줘야 되네. 그럼 플러스 B. 얘는 A하고 플러스 B 합이겠죠. 요것이 0이 되는 겁니다. 아, 따라서 A와 B 합이 여기서 얼마가 된다? 플러스 B구나. 그 생각하시고, 이제 해석하기를 P로 갑니다. 자, P로 갔더니 자기장 합이 얼마가 된다? 3B0죠. 이거 잘 보셔야 돼. 보면은 C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 여기에서 마이너스 B였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B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A와 B는 지금 Q보다 P에서 거리가 절반이 줄었죠. 자기장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오케이. 그럼 자기장은 플러스 2B가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얼마? 3B0겠죠. 따라서 3B는 3B0이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된다? B0가 됩니다. 따라서, 아,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B0구나. 그럼 여기서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B0이기 때문에 1번, 2번 중 하나인데, 이제는 D가 만드는 자기장을 봐야 돼. 누구? D. D를 가기 위해서는 요거 5B0로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D를 딱 추가시켰더니 D는 식의 방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죠. 들어가는 자기장을 추가시켰더니 오, 3B0에 있다 갑자기 5B0가 됐네. 그럼 반대 방향으로 5B0가 돼야 돼. 맞아요? 그럼 D가 만드는 자기장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B0가 돼야지만 요세 개의 합 3B0를 마이너스 8B0 더해버리면은 5B0가 되겠지. 따라서 D가 만드는 거는 얼마? 8B0에서 정답은 2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은 수월하다, 그쵸? 오케이, 정답은 2번이고요. 해서 96번 이렇게 정리했고, 이제 9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97번. 자, 그림 가와 같이. 오케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Q와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 도선 R이 XY평면에 쫙 존재합니다. 이렇게 있죠? 오케이. 이때 PQ에는 세기가 각각 I0, 그리고 3I0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마이너스 Y로 흐르네요.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Y.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Q만 제거했다. Q만 딱 없앴어요. Q만 없앴더니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죠? 이때, 오케이. 자, 가와 나의 A에서 PQR에 의해 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서로 반대래요. 오, 얘와 얘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반대인데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0, EB0다. 여기가 B0, 여기가 얼마? EB0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면, 자, A와 나가 A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0고 EB0고 반대가 되는 세기는 두 배인데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찾아봐야 되겠지. 잘 보세요. 지금 Q에서

A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방향도 없고 P에서 전체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에요. A가 없을 때. 근데 A가 플러스 Y로 딱 I0로 추가가 되는 순간 자기장이 변했고, 두 번째 이걸 봐야 돼요. A가 I0로 마이너스 Y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러면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으로 추가가 되는 순간 B0라는 것은, 아, D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류의 세기가 I0일 때 자기장이 B0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 판단할 수가 있고, 이때는 플러스 B0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될까? 불 I0인데 들어가는 방향이니 마이너스 B0겠지. 세기는 B0입니다. 기억 봅시다. 기억은 B0이다. 맞는 말이겠죠. 이해 봅시다. P에서, 오케이.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평을 수직으로 들어가냐? 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볼게요. 잘 봐, 여러분. B가 만드는 거는 P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B0죠. 자, 근데 C가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를 만들어버리면은 상쇄되고 D만 남죠. 그럼 절대 0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B도 나오는 방향, C도 나오는 방향 B0에서 D가 들어가는 방향 2B0가 돼야지 0이 될수 있겠지. 따라서 C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 D은 P에서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 두 배죠.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D 것이고 3번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또 수월하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어서 9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99번. 99번. 자.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있고 원형 도선이 놓여 있습니다. 오케이. 자, AB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자, 같은 세기의 전류인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I라 둡시다. 아,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C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죠? 오케이. 자, 이때 표는 C의 중심의 위치를 각각 PQ에 고정할 때, PQ에 고정할 때 C의 중심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방향입니다. 자, P에 넣었더니 총합이 0이야. Q에 넣었더니 총 자기장의 세기가 B0란 말이죠.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A와 B가 전류의 방향이 반대야.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그럼 나오는 자기장이 똑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P와 Q는 지금 딱 대칭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일정한 자기장이 흐르고 얘도 나오는 방향, 얘가 위로 가서 나오는 방향에 버리면 절대 자기장의 합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A와 B는 전류의 방향이 같아가지고 자기장을 반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P에서 Q로 오면 올수록, 아, P에서는 0인데 Q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세기가 B0인데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B에 의해서는 위로 가주면서 나오는 방향이 되고 A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이쪽으로 오면 나오는 방향, 여기로 오면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해서 상쇄가 되는 구조가 되면 딱 대칭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다. 맞는 말이겠죠. 뉴 C의 중심에서 보시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0과 여기 플러스 B0을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자, P에서 편의상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B1이라고 하죠. 자, B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B2라고 들을 수 있겠죠. 근데 Q로 가볼까요? Q로 가게 되면은 A가 만드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2가 되겠죠. 멀어지니까. 그럼 대칭적이니까. B는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가 된다? B1이 돼버리겠지. B만큼 떨어진 곳에서 B1,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B2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잘 봐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뭐냐면 결국은 A와 B가 만드는 자기장을 합치게 되면 0이 돼버리겠지. 대칭적인 성질 때문입니다. 그쵸? 그럼 살아남는 거는 C에 의한 자기장밖에 없어. 따라서 이두 세기를 더하게 되면은 C에 의한 자기장 더면은 EBC가 될 테고 그것이 B0이기 때문에 C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B0가 되겠지. 따라서 B0보다 작습니다. 이해 맞겠죠? 오케이. D 갑니다. C의 중심의 위치를 점 R로 고정시킬 때, 점 R에 고정시킬 때, R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잘 봐요, 여러분. 지금 P에서 0이야. 그 말은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인데, 이둘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얘 혼자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딱 맞게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은 R에 온다고 해도 이 원형 도선 혼자서 이 들어가는 걸 이겨낼 수가 없죠. 또 얘가 들어가네. 따라서 들어가는 방향.

맞습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 다 맞겠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100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100번. 자, 100번도 우리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와 같이 중심이 원점O인 원형 도선이 있습니다. 이때 P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 거르고 있고, 일정한 세기 전류 거르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Q에는 세기가 I0인 전류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나는 가의 O에서 오케이, PQR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를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R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즉 R의 전류를 점점 변화시켰더니 이렇게 변해가는 걸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IR이 I0일 때, I0일 때이 말이죠. IR이 I0일 때 오케이, 이때 뭐냐면은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세기는 B1이다. 아, 여기에 I0라고 그럴 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B1이 흐른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I0인데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지만 나오는 걸 상쇄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때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자, 봅시다. 기억. R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냐? 맞는 말이겠죠. 이해 봅시다. O에서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구해봐야 되겠지. 자, 여기서 총 자기장이 0이 되는 성질을 활용할 겁니다. 자, 이때 약속할게요, 또. D만큼 떨어진 곳에서 I0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비례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이 성립하겠지. 자, O점에서 Q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 플러스 B0. 자, 그리고 R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ED만큼 떨어진 곳에서 2분의 3 I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3 B0. 얘를 상쇄시켜서 0이 되려면 P가 만드는 것은 마이너스 B0가 돼야 되겠지. 얘가 0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P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케이, 4분의 B0. 그럼 니은 틀린 선택지겠죠. D 가겠습니다. D긋. O에서 저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1이냐? 자, O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죠. 그렇죠? 자, 보시면 B1을 보시면 이미 P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4분의 B0라고 구했는데 B1이 얼마인지 보면 되겠지. 자, B1이 0이 되기까지 얼마만큼 변하냐면 지금 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데 R에 있는 R이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B1만큼 저기서 I0에서 1.5I0로 딱 증감에 따라서 변한 자기장이 B1이겠죠. 그럼 이때 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변화도 B1이겠지. 맞습니까? 변화를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R이 만드는 자기장의 변화를 봅시다. 얼마냐? 떨어진 거리는 2D. 그리고 전류의 변화를 봅시다. 떨어진 건 2D고 전류의 변화는 I0에서 1.5I0로 변했기 때문에 2분의 I0만큼 변했죠. 따라서 4D분의 I0만큼 변했기 때문에 얘는 4분의 B0가 되겠지. 따라서 맞습니다. B1이 4분의 B0니까 P에 의한 자기장도 B1, 4분의 B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정답은 기역 디귿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의 강의의 마지막 문제 101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101번. 자, 101번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원형 도선 P와 그 무한히 긴 직선 도선 Q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나는 가에서 Q만을 옮겼어. 오른쪽 옮겼어요. 옮겨 고정시킨 모습인데 PQ에는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는 반시계 방향 나오는 방향이죠. 오케이. 얘는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지. 오케이. 했더니 오케이. 가나이 원점오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래요. 세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다. 그럼 그때 BP분의 BQ를 구하라네. 자. Q는 내려가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들어가는 방향이 멀어졌더니 나오는 게 강해지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었다가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이 강하려면은 P가 만드는 자기장보다 Q가 만드는 자기장이 더 세면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BQ 빼기 BP가 되겠고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나오는 게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BP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이제는 Q가 두칸 멀어졌기 때문에 2분의 BQ가 되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요거 두 개가 똑같으면 돼. 따라서 EBP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BQ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BP분의 BQ네. BP분의 BQ는 얼마가 됩니까? 자, 내려가고 BP분의 BQ니까는 3분의 4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맞죠? 오케이. BP분의 BQ, 3분의 4. 이렇게 또 우리 재밌게 풀었고.

0: 연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이어서 이어지는 강의는 이제 물질의 자성 파트, 자성체가 들어갈 텐데 정성범 선생님이랑 열심히 풀어보시고 꼭 끝까지 완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는 핵심 뭐보자 대칭성 꼭 활용하시고 D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자기장의 세기를 정한 다음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시라. 아시겠죠? 무엇보다 대칭성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열심히 복습하다면 물리가 심플해질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시작했었던 교정적인 정의를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출제 경향과 나아가서 비교 판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3명씩 묶어 출제가 되었다가 최근엔 2명씩 또 이렇게 또 묶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또 3명씩 묶기도 하고 2명 묶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제되고 있는 사상가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벤담이 조금 등장을 했다면 최근 트렌드에 따르면 칸트, 베카리아, 또 루소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고요.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베카리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여러분들 베카리아, 칸트, 루소 그리고 벤담 순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정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트렌드가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또 왔다 갔다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주제와 개념, 비교 포인트만 잡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칸트, 루소, 베카리아, 벤담 나와 있고요. 각각의 관점들이 조금 다릅니다. 칸트라는 관점에서 이제 음모론과 응보주의 관점을 띠고 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근원적 시민계약이라고 하는 사회계약 포인트를 칸트 또한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루소의 경우에는 사회계약과 사회방위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베카리아의 경우에는 사회계약과 공리주의 관점을, 벤담에 따르면 공리주의 관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각각이 근거하고 있는 관점들에 따라서 자유롭게 공통점과 차이점들 말하면서 비판 포인트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어떠한 선지, 어떠한 지문, 그 내용 속에서 이 비판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회계약 관점을 베카리아도 루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을 묶어서 사회계약 관점으로 비교하는 문제 또한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여러분들 형벌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의미, 근거, 특징이 조금 다 다릅니다. 각각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긴 어렵고, 베카리아랑 벤담 관점에서는 둘다 범죄 예방과 교화주의적 형벌관을 갖고 있다라는 걸 체크. 칸트 입장에서는 공적정의 실현 수단, 루소에 따르면 계약 유지 수단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분량상 다못 적었지만 이네 명의 사상가들 여러분들 각자가 제시하는 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정의의 의미는 다르지만 이 넷다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칸트 여러분들 형벌의 근거, 결과, 우리가 얘기했던 시민사회 선, 아니면은 범죄자의 선, 혹은 범죄 예방, 이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언 명령을 제시했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루소는 사회 계약, 베카리아 사회 계약, 공리의 원리, 벤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서 형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가 키포인트였습니다. 그쵸? 형벌은 공익이한 수단이 될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범죄자가 형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형벌받을 짓을 의혹했다. 형벌을 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지, 그가 형벌을 의혹하거나 형벌에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심화 포인트. 루소 여러분들 사형에 동의했다는 거 참고하고요. 이제 일반의지의 지도와 같은 포인트가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 생명박탈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사형이라는 것은 부당한 형벌이다라고 제시했다는 근거 파악할 수 있고요. 또한 벤담은 형벌이라는 것을 필요하기라고 제시했다는 맥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번에 기출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 베카리아, 벤담, 또한 칸트의 경우에는 범죄와 형벌의 비례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비례의 모습이 각각의 사상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명다 공통적으로 형벌과 범죄와 형벌에 대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보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후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 거예요. 마지막 이제 사형제에 대한 이제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칸트, 루소 찬성을 합니다. 칸트의 경우에는 이제 인간, 인격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찬성, 응보주의 관점에서 찬성이고요. 루소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찬성, 우월, 추방을 제시했다라는 거. 나아가서 베카리아의 경우에는 사형에 반대를 했지만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를 대체할 형벌로서 종신노역형을 제시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벤담의 경우에는 대체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됐죠? 확 넘어갈게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9번 문제이고요. 와, 또세 명을 또 비교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라고 물어보면서 보복범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적 정의, 보복범, 나아가서 동등성의 원리. 답은 누가 떠올라야 돼? 바로 칸트가 떠올라야 돼. 됐죠? 이제 을입니다. 법은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돼. 법이라는 건 일반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돼.
버블어긴 범죄자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전쟁을 벌이는 자야. 공중에 적으로 간주해야 돼. 사회계약을 약속해놓고 어겼어? 혹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사형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여러분들, 루소. 다음 이제 병입니다. 정신노약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니고 있어. 범죄방 효과 좋아. 정신노약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갖고 있어. 범죄방 효과 갖고 있어. 형벌의 목적인 범죄방 효과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형벌은 이 사형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노약형이야라고 얘기하는 맥락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여러분들, 백하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벌병을 다 잡았으면 넘어가서 선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조금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A입니다. A, 갑이 을에게. 갑은 지금 칸트, 을은 루소입니다. 칸트가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 칸루베라고 적을게요. 네.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임을 간과한다. 분명히 여러분 칸트의 입장에서는 사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되겠지, 그치? 응분한 형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베카리안 이걸 놓치, 다시. 근데 여러분 루소는 이걸 놓치고 있을까? 간과하고 있을까? 루소는 여러분들 사람들의 자발적 계약, 자발적 동의, 즉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생명보존의 목적을 어겼어. 사회계약의 목적을 어겼어. 그런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따라서 루소의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응보주의랑은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인 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보란 범위를 조금 넓게 봤을 때, 루소 또한 이 과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볼수 있다.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루소 또한 이 사형이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루소가 간과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라고 해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응당한 보복 혹은 응보적 형벌이라는 말에서 응보주의만 딱 생각해서 칸트로만 생각해서 요 1번을 헷갈렸던 경우도 많다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됐죠? 루소 또한 응당한 형벌로 볼수 있다. 2번입니다.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을은 지금 이렇게 루소가 칸트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이라는 걸 지금 칸트는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번에 B에 대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칸트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칸트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C와 E입니다. C와 E는 베카리아가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형벌임을 강구한다. 요건 조금 이제 아까 봤었던 내용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과가 돼야 됩니다. 우리 베카리아 잠깐 복습. 베카리아론 따르면 사회계약을 맺을 때 국가에 자신의 생명 박탈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베카리아는 생명 박탈권을 양도한 적 없다, 계약한 적 없다, 동의한 적 없다, 따라서 사형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로에 대한 내용은 베카리아가 얘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3번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면 돼요. 네. 내려갈게요. 4번입니다. 헷갈리니까 또 빠르게 적겠습니다. 칸, 루, 베. 오케이. 4번.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된다. 지금 D는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루소와 베카리아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루소는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제에 찬성하고요.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제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목적, 즉 생명보존, 자기보존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은 사형제에 동의해야 됩니다. 너 생명보존하고 싶지? 그럼 그를 위한 수단에 동의해야 되겠지? 그게 뭐야? 사형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루소의 관점에서 과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루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들, 베카리아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오히려 사형이 부당하다. 우리는 생명박탈권을 넘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형제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렇죠? 이 베카리 관점에 따르면 이 사회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야. 생명 같은 것도 넘긴 적이 없어. 범죄 예방 효과를 우리가 봐야지. 난 공리를 증진해야지라는 맥락 속에서 오히려 사형제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루소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베카리아는 루소와 다르게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루소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바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루소와 베카리아의 비교 포인트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표. 네. 됐죠? 다음 이제 5번 볼게요. 이제 F입니다. F는 지금 칸트가 베카리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형벌의 경중은, 가볍고 무거움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된다. 네? 칸트가 여러분들 형벌의 경중을 범죄의 동기에 비례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형벌이라는 것은 이 범죄에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주어져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라는 것이 만약에 가볍다면 그에 맞는 형벌이 주어져야 되고 무겁다면 또 그에 맞는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칸트는 얘기하죠. 그렇죠? 그것을 동기에 비례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칸트가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고 지워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따라서 X 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이제 칸트 여러분들 동등성의 원리 기억해야 되고요. 이 죄의 경중에 비례해서 이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범죄의 사악성에 근거해서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사악성에 비례해서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 오케이.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입니다. 가브레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벤다이어그램 문제 나왔고요. 우리가 아까, 그쵸? 앞선 문제에서 또 풀었던 것처럼 어려워할 거 1도 없습니다. A라는 건 여러분들, 감만 동의해야 돼요. 감만. 네. 감만 yes. 을은 no가 나와야 돼. 두 번째 B라는 건둘다 yes 해야 돼.

세 번째 C라는 거는 답은 no, 을은 yes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할 거 1도 없습니다. 만약에 A의 간만의 입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갑의 입장이 아니야. 그럼 바로 지워주면 돼요. 두 번째, 간만의 입장인데 이게 을도 해당이 됐어? 그럼 또 아니야.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네, 그렇게 풀어주면 돼. 답부터 보겠습니다. 사용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신 노역형. 아, 오케이. 종신 노역형은 단죄한 범죄자만 있어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 사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계약을 통해 나온 게 아니야. 우리는 공리증진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그에 근거해 사형이 나온 건 아니야. 우린 생명박탈권을 양도한 적도 없고 공리증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형벌에서도 범죄방 효과가 적은 사형은 적당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들을 다 아울러서 바로 갑은 백하리아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백하리아 여러분들 책을 보게 되면 되게 얇아서 읽기 편해요. 근데 책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봐봐. 만약에 사형이라는 게 범죄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선 이 종신노역형은 여러분들 딱한 명만 있어도 계속 그 기간 동안 범죄방 효과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쵸? 야, 쟤 아직도 저러고 있어. 아, 쟤 어떻게 계속 그한 명만으로도 범죄방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사형은 우리가 지속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사용을 시켜야지 예방 효과가 계속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사용에 맞는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어야 된다? 말이 안 돼, 그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카리아는 야, 종신노역형은 딱한 명만 있어도 돼. 사용이 이와 같은 효과를 지니려면 계속 범죄가 일어나야 되는데 종신노역형은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종신노역형이 범죄방 효과에 더 좋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들도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을 보겠습니다. 사법적인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어. 범죄자 역시에도 여전히 생득적 인격성을 갖고 있어. 그를 단지 범죄 예방 수단을 위해서만 쓰면 안 돼. 범죄 예방 수단으로만 쓰면 안 돼. 시민사회 선을 위해서만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을은 칸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은 백하, 을은 칸트,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된다. 우리 아까 여러분들, 아까? 앞서 강의에서 여러분들 나왔던 내용이에요. 백하리아 관점에서 사형이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나요? 사람들이 사형을 지켜보면 공포감이 전혀 안 들까? 아니야, 여러분들. 분명히 공포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즉, 요 기억의 A의 경우엔 여러분들, 백하리아부터 틀렸어. 백하리아가 노라고 얘기할 거야.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다음, 니은입니다.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된다. 니은 여러분들, 별표. 이 비례 관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두 사상가 모두 형벌은 이 죄에 응당한 비례에 맞게 부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둘다 yes가 나오는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먼저 칸트에 따르면 동등성의 원리에 비례해서 죄에 맞게 형벌이 정비례 관계를 띠면서 주어져야 되겠지, 그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정비례를 띠어야 되겠지? 반면에 이제 백하리아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공리의 효과, 공리증진의 효과를 고려해서 형벌이 주어져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혹은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해서 비례관계를 띠면서 죄에 맞게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백하리아는 얘기합니다. 따라서 요 니은은 둘다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단 여러분들 백하리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하리아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범죄 억제력이 있지만 공리증진의 효과가 없어. 그럴 땐 정당하지 않겠지, 그치?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범죄 억제력이 있지만 너무나 과도해, 너무나 잔혹해. 그런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지, 그치? 따라서 디귿의 비의 경우에는 백하리아가 예스라고 할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을의 경우엔 간단합니다.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이라 해도 그것이 응보 혹은 동등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당하지 않겠지, 그치? 따라서 디귿 칸트에게도 예스가 나옵니다. 디귿 또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디귿 또한 별표 파랑색으로 이제 이렇게 딱 치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 니은 디귿은 꼭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

명령이다. 형벌은 정언 명령이다.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근데 칸트에게 바로 틀렸습니다. 왜?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범죄자 자신을 위한 혹은 시민사회를 위한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다라는 거.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칸트에게 녹아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정답 바로 니은디귿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또 우수한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1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갑을병의 입장에서 비판을 가할 겁니다. 적절한 걸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형벌의 법칙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끝났습니다. 칸트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플러스 그에 협력했다, 가담했다. 그러면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을 죽였거나 사람을 죽이는 거에 가담 협력했다면 사형받아야 마땅하다. 응보주의 칸트. 다음 이제 을입니다. 시민은 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처분하기보다 보존하려고 궁리한다. 사회계약의 생명보존 느낌. 오케이. 루솔까? 오케이. 그러므로 살인자는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서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 사회계약에 근거하고 있고요. 사형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루소가 되겠죠. 네, 을은 루소. 다음 이제 병입니다.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야, 사형을 벌이는 건 시민에 대한 전쟁이야. 사형이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나는 인도주의의 대의를 성취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카리아가 봤을 때 여러분들 사형은 국가가 시민에게 가하는 전쟁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정의롭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인도주의라는 것을 펼치기 위해서 사형이라는 게 유용하지도 않고 범죄방 효과도 적고, 그치? 그리고 나아가서 도움이 안 돼. 필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병은 베카리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내려갈게요. 바로. 네,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과로입니다. 살인자는, 이제 A부터. A, F, 칸트가 루소랑 베카리아한테. 살인자는 시민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 일단 여러분들, 칸트의 관점에서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쵸? 근데, 루소도 살인자가 시민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 격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루소 또한 여러분들, 이 살인자는 시민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 격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계약을 어긴 공중의 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루소에게 간과한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을 강구한다. 2번 여러분들, 바로 루소가 지금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사형이라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해서, 사회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가해져야 됩니다. 근데 국가 존립이 아니라? 틀렸지, 그치? 그럼 따라서 2번은 루소가 비판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루소의 비판이 아니다. 네, 됐죠?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워졌으니까 빨리 쓸게요. 칸, 루, 베카. 됐죠? 사회계약의 근거에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C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C는 베카리아가 루스에게 가하는 비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일단, 베카리아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근거에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나요?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따라서 요 내용은 첫 번째, 먼저 베카리아가 비판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우리가 예외를 생각한다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열리겠지만, 대체로 베카리아는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형벌 집행될 수 있다고 보는 건 조금 애매합니다. 그쵸? 근데 확실히 3번이 오답인 포인트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바로 여러분들, 간과한다는 확실히 틀렸지. 그치? 왜?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자취해 두고, 잠깐 치워두고 여러분들, 루소를 봐봐. 루소는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따라서 요 3번의 경우에는 루소가 인정하고 있어.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형벌 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3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D는 지금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가한 비판이에요. 루소는 사형을 형벌의 선고를 얘기하면서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계약의 기초에서 형벌을 얘기하고 사형을 얘기하잖아, 그치? 따라서 요 4번의 경우에는 루소가 말할 수 없네.

루소가 비판할 수 없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여러분들. 입니다. 이는 여기 칸트였고요. 여기가 베카리아 맞죠? 오케이. 네,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다. 동해 보복 원리, 달리 말하면 응보주의, 여러분들, 칸트가 얘기했던 동등성의 원리, 보복법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죄를, 범죄를 저지른 만큼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칸트에 따르면 동해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은 정당화될 수가 없겠죠. 칸트가 간과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아가서 베카리아는 입장에 따르면 동해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 가능하죠. 베카리아는 이익과 손실, 공리를 고려해서 형벌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해보복 원리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어긋나는 형벌도 당연히 정당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5번 바로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갈수 있는 비판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하는 건 역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개념에서는 생명 박탈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생명 박탈권을 양도할 수가 없다라는 맥락을 기억하시면 돼요.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야. 사형은 한 사람의 심리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회계약의 기초에서 공리증진 위해서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고 법을 만들고 법을 위해 형벌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사형이라는 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긋나. 생명박탈권 준 적도 없고 범죄방 효과도 적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갑은 여러분들 베카리아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문을 보면서 때로는 사회계약이 나와 있을 때 이게 루소인지 베카리아인지 어렵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전체를 쫙 보고 나서 사회계약을 말했어. 근데 사형에 찬성해. 그럼 루소인 거예요. 사회계약을 말했어. 근데 사형에 반대해. 그러면 베카리아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다만 칸트 또한 이제 근원적 시민계약이라고 해서 사회계약 포인트와 유사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머지 내용들도 읽어보긴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제 을 보겠습니다.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베카리아야, 너는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이 적절하지 않다. 이거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베카리아, 네 생각, 이거 법을 왜곡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칸트의 여러분 책에서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을 딱 따온 거예요. 칸트가 여러분 봤을 때는, 칸트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응보주의,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공적 정의가 죄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명령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공적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베카리아의 주장, 이거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벌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살인했다면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는 죽어야 한다. 네. 을은 여러분들 이제 칸트라는 걸 보시면 돼요. 심지어 어떤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시민사회가 해체되는 순간조차도 감옥에 있는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돼. 그래서 만약에 사형을 안 시키게 되면 공적 정의에 반, 이제 공적 정의를 따르지 못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시민들 또한 마치 같이 이제 정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로 이제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칸트는 시민사회가 해체되는 순간에도 이 살인자를 반드시 이렇게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 표현은 이제 이전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에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을 파악했고요.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 이렇게. 바로 대놓고 비판하는 포인트다. 됐죠?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정의롭다. 기억 여러분들, 어디가 틀렸죠? 네, 처벌하는 거죠. 네. 범죄 예방하는 것도 맞고 여러분들, 처벌하는 것도 맞지, 그치? 우리가 베카리아를 볼때 중요한 포인트. 공리 증진을 해야 돼. 그를 위해 범죄 예방을 해야 돼. 그를 위해 처벌을 해야 돼, 그치? 네, 그 맥락을 쫙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범죄의 의도를 제외하고 사회에 끼친 해악으로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회에 끼친 해악을 여러분들 고려해서 범죄의 경중을 생각해서 형벌을 제시해야 됩니다. 공리주의 관점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범죄의 해악을 보면서 우리가 처벌을 가해야 된다. 공리주의 관점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범죄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 이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문제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네, 별표 한번 치고 얘기합시다. 나는 이 문제를 틀렸다. 손. 틀렸어도 얘들아, 괜찮습니다. 들어봐. 제가 계속 강의를 찍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를 보고 있을 시점에는 집중력이 이미 다 떨어졌을 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집중력을 갖고 문제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풀어야지 됩니다. 네.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정말 이게 힘들어. 그런 공부 체력, 문제 푸는 체력을 길러야지 그게 해결된단 말이야. 아, 쌤, 뭔데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디귿을 풀었던 대다수의 친구들은, 틀렸던 대다수의 친구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오해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여기선 분명히 빨간 펜에다 빨간 펜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 칸트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지.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가하는 게 마땅하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다시 봐봐. 지금 요 범죄자라는 여러분들 빨간색 물결치는 부분이 살인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요 디귿의 요 내용이 살인자라고 얘기했다라면 디귿은 맞습니다. 근데 다시 봐봐, 여러분들. 이거는 범죄자예요. 그러면은 디귿은 다시 좀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되게 무서운 말이야.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어.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빵을 훔쳤다고 가정을 하자. 경범죄를 저질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 말곤 부과하면 안 된대. 아니, 빵을 훔쳤는데도 사형을 받아야 돼? 실수로 사람을 쳤는데도 사형 받아야 돼? 아니지, 그치, 여러분들. 따라서 디귿은 정답이 아닙니다. 네. 요 범죄자라는 걸 내가 너무 빠르게 읽어서 살인자라고 읽어서 틀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틀리거나 미로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거나. 따라서 잘 읽어야 돼. 디귿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그쵸? 동등성의 원리 다시 기억하면서 살인자에게 맞는 형벌이 사형이지 다른 범죄자에게도 사형을 무조건 저질러야 된다? 가해야 된다? 이건 아니야. 알겠죠? 리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둘다 정의의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둘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리을은 여러분들 빨간 펜으로 또 별표 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칸트의 경우에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죄에 비례해서 형벌이 주어져야 되고요. 베카리에 따르면 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혹은 범죄를 끄는 유혹에 비례해서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둘다 맞다라는 거 체크. 정답 니은과 리을의 2번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63번입니다. 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의 산물인 법은 오로지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해야 된다. 오,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던 공리 딱 떠올리면 되겠지, 그치?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 공공의 선에 유용하지 않아. 이거 우리가 목표했던 공공의 선에 유용하지 않아. 공리에 유용하지 않아. 따라서 사형은 부당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베카리아의 다양한 논리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사형은 사회계약 목적에 맞지 않아. 부합하지 않아. 우리는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최대 행복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고 법은 그를 실현하기 위해 있어야 돼. 그에 맞게 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형벌 또한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돼. 근데 사형은 그에 맞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은 여러분들, 루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은 루쏘가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체력이 좀 저도 떨어졌나 봐요. 네. 갑은 여러분들, 누구? 다 같이. 베카리아, 그쵸. 베카리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쵸? 말씀 계속 드리지만, 저 또한 체력을 걸어서 키워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운동도 하고 힘을 내봅시다. 을입니다, 여러분들. 사회계약의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앞서 나왔던 문제에도 등장했던 내용이지, 그치? 살인했거나 살인에 참여했던 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돼. 응보법만이 형벌의 질과양을 정할 수 있어. 동등성의 원리, 칸트. 을은 칸트가 되겠습니다. 다들 너무 힘들고 하면은 잠깐 쉬었다 와도 되어야겠죠? 이제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시민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범죄 예방,
범죄자 교화, 그치? 무엇을 위해서? 공리 증진을 위해서. 기억 여러분들 따라서 동그라미가 되겠죠. 기억은 동그라미. 범죄 예방, 범죄자 교화, 폴, 무엇을 위해서? 공리 증진을 위해서. 위에 나와 있는 공리 증진을 위해서. 니은입니다. 종신 노역형은 시민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기출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형벌은 범죄자의 이익이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쵸?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공부를 했어야 풀수 있는 좀 좋은 선지입니다. 네, 범죄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게 되어야 된다. 공리 증진을 위한 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니은은 여러분 따라서 X라고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은 살인범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다. 사형이라는 건 여러분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적인 보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법에 근거해서 공적 보복을 하는 겁니다. 사적 보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까지 참고해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복이란 건 응당한 보복, 공적 보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된다. 여러분 지금 칸트의 경우에는 형벌로 인한 공익, 형벌의 해악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에 맞게 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끝인 거예요, 그렇죠? 칸트가 형벌의 뭐 범죄 예방 효과, 공익, 해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요 리을의 경우에는 깔끔하게 칸트에겐 지워지고요. 베카레에 따르면 형벌로 인한 공익이 당연히 그 손실, 해악보단 커야 되겠죠. 따라서 어쨌든 칸트가 틀렸으니까 리을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의 1번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베카레와 칸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브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법은 공공의사의 표현이다. 이제 이 또한 베카레야 할때 자주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법은 살인을 미워하고 처벌해. 야, 법에서는 사람 죽이지 말라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죠. 법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어. 근데 국가에서 사형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이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볼까요? 그런데 그런 법이 스스로 살인을 범한다? 야, 사형제를 하겠다? 그거 어리석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필요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앞선 문제 지문에 나왔던 것처럼 베카레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나는 사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도 유용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갑은 베카리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베카리아가 사형이라는 것을 범죄 예방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본건 아니다. 라고 기억해야 돼. 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행위는 일반 의지 행사다. 사회계약을 맺은 당사자들 전체가 바로 입법권을 갖는다. 뒤에 나오는 사회계약 파트에 나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위법행위와 형벌의 관계에 따라서 형법이 제정된다. 나아가서 국가에 맞서 전쟁을 선포한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사회계약을 어긴 국가의 적으로서 처벌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을은 사회계약 관점을 갖고 있는 루소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24년도 수능 11번 문제였고요. 사회계약이라는 공통된 점을 갖고 있지만 둘의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제 한번 내려가서 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벌은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켜야만 효과적이다.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킨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형을 여러분 떠올리면 되겠죠. 사형은 아주 강렬한, 그치? 그쵸? 다 이렇게 모아버리는, 네. 모아버리는 형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베카리아가 여러분 생각했을 때,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키는 게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가요? 아니지. 오히려 앞서 지문에 나왔던 분산시키는, 지속성이 높은, 바로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 맥락을 기억했을 때 기억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사형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고요. 베카리아가 봤을 때는 형벌의 지속도라는 것이 강도보다 범죄 예방 효과에, 네, 효과를 더큰
효과를 갖고 온다라고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

경을 얘기했다. 됐죠? 니은입니다. 법은 살인을 금지하므로 법에 의해 살인하는 형법은 부당하다. 그렇지. 지금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면서 사람들한테. 근데 법 위에 사형제도를 해. 이거 말이 안 돼. 법에 의해 살인하는 형벌은 사형제도는 부당해. 정의롭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 여러분, 동그라미. 법에 의해 살인하는 형벌, 사형제를 떠올리면 되겠죠? 다음, 디귿입니다. 모든 형벌은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루스 여러분 따르면 사형이란 형벌은 범죄자를 우리의 적으로, 사회 계약을 어긴 국가의 적으로, 공중의 적으로 처벌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걸 딱 기억하게 되면, 아, 모든이라는 게될수 없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형 여러분 떠올리고 공중의 적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리을 여러분들 별표. 아까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의 사상가들마다 형벌관의 근거나 내용들을 조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각각의 관점들이 비슷비슷하고 공유하는 걸로 보이나 그 내용들로 들어갔을 때좀 세부적인 항목에서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카리아랑 루소의 경우에는 제가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계약이라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이 부당함을, 루소는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이 정당함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리을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베카리아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 사형 정당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어. 맞지, 그치. 나는 그래서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형을 정당하다고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말 자체를 봤을 때는 둘다 공유하는 내용이지만 사형제에 대한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은 달리 말하면 사회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 그게 정당하다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네. 니은과 리을의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됐죠? 네,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이 6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5번 여러분들 적절한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에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참고로 이제 이 베카리아의 지문에서는 일반 의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특수사를 다 모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지금 을은 루소가 아니지만 일반 의지라는 표현을 얘기하게 됩니다. 루소 일반 의지, 베카리아 일반 의사,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구분해 내야 됩니다. 네. 참고로 루소의 일반 의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공익을 실현을 위한 보편적인 의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갑입니다. 이제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한 자는 없을 거다. 생명 박탈권을 양도하지 않을 거다. 따라서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계약의 관점에 근거해서 사형에 반대하는 갑은 베카리아다라는 걸볼수 있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의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정확히 지금 베카리아를 비판하고 있는 칸트의 내용입니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다. 그거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거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어떤 형벌을 받겠다, 나 이거 형벌받는 거에 동의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칸트에 따르면 공적 정의에 의해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죄에 맞게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라고까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을은 칸트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네, 다음 여러분 내려와서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기억 옆에다가 별표 치겠습니다. 이제 생활과 윤리에 온 친구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문제에서 많이 헷갈려합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때 가끔 헷갈려요. 당연히 여러분 저 사람인데 그치? 근데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기출 경향이 어떤 걸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지가 보입니다. 기출을 푸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익숙한 함정은 여러분들 나중에 피해가게 돼 있어.
이거 옛날에 그러면 이거 기출부터 오답으로 나왔던 건데, 오케이.

비켜가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미리라도 탁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기출로 대비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진짜 수능 실전 현장에서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럼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미리미리 함정도, 오답도 우리가 잘 피해가야 됩니다. 이제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맞을까, 틀릴까? 기억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지, 그치? 근데 다시 봐야 돼요. 범죄 억제력. 그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그럼 질문할게요. 강도가 높은 형벌은 범죄 억제력이 없나요? 여러분들? 강도가 높은 예를 들어 사형 같은 형벌은 범죄 억제력이 없어요? 아니야. 사형 또한 범죄 억제력이 있어. 내가 당장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받는 걸 봤을 때 그걸 따라하겠어? 안 하겠지, 그치. 다만, 지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적은 것뿐이에요. 형벌의 강도가 아닌 건 아니야. 분명히 형벌의 강도에서도 범죄 억제력이 나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베카리아가 지속도를 더 높이 평가한 건 맞아요. 그게 범죄 예방 효과에 더 효과적이야. 근데, 베카리아가 형벌의 강도를 무시하거나, 형벌의 강도에선 범죄 억제력이 안 나온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계속 기출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함정 포인트. 기억 틀렸습니다. 많이 헷갈렸죠? 네, 당시 선배들도 엄청 틀렸어. 저한테 우르르 와가지고 막 질문했던 문제야. 네. 니은입니다.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큰 공포를 준다. 아니, 형벌을 받는 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왜 시민들이 더큰 공포를 받아요? 들어봐, 여러분들. 베카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서. 이 종신노역형을 여러분 하고 있는 사람은 당장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내가 지금 이거 지금 계속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당장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뭘 할지 상상할 그런 여유도 없어. 여태까지 힘들다가 이러면 다예요.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상상력 여러분 의해서 그 사람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까지 다 보는 거예요. 야, 쟤는 20년 뒤에도 저러고 있겠네? 야, 진짜 끔찍하다. 야, 진짜 무섭다. 나 진짜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더큰 공포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더큰 공포감을 느껴서 여러분들, 더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의 목적이었던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인 게 되는 거예요. 네. 더큰 공포를 주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조금 책을 보고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걸 공부를 위해서 이 윤리책을 다볼 수가 없어. 제가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 이 주제에 관련된 책만 갖고 온 것도 벌써 한 7권 막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안 돼. 어려워, 여러분들. 따라서, 이 7권이라는 건 앞서 나왔던 분배적 정의까지 포함한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볼 수가 없어. 우리는 기출을 통해서 연습하고 공부하면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에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칸트 또한 동의하겠지, 그치? 왜? 칸트에 따르면 여러분들 형벌은, 사형은 응보에 따라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주어져야 돼요. 오직 본보기만을 위해서 사형을 가한다? 말이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칸트도 부당하다라고 제시할 거예요. 정답, 니은 리을의 3번. 네, 됐죠?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선배들은 기역 또한 동그라미 쳤다가 내려왔다가 뭐지? 기역 니은 리을이 없네? 라고 헷갈려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66번입니다. 이제 1등급, 도전 1등급 문제였고요. 정답률이 24%였던 문제입니다.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맞췄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갑부터 보겠습니다. 네, 갑부터.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 이행은 형법을 요청한다. 즉, 사회계약이라는 맥락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칸트의 관점에서도 근원적 시민계약이라는 포인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칸트의 관점에서 사회계약 혹은 이제 원문 표현에 따르면 근원적 시민 계약이라고 합니다. 살인과 달리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아, 대체 이게 뭔 소리야? 막 자연 상태 막 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할수 있어, 여러분들. 근데 사실 생활 윤리를 전체를 다 공부하게 되면 또 이후에 평화 파트 보게 되면 이 칸트의 맥락 속에서 사회 계약, 공법 이런 개념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풀수 있었던 문제고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해도 뒤에 나와 있는 맥락을 통해서 칸트라는 걸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문 여러분들 칸트. 이제 을입니다. 살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했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버려. 즉 사회 계약을 어긴 사람이야. 적이야, 그치?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국가로부터 분리돼야 돼.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형. 두 번째, 추방. 네, 분량상 여러분들, 요를 밑에 쓸게요. 바로 루소가 되겠습니다. 네, 사회계약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고요. 요 살인자에 대한 사형과 추방이라는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생명 박탈권 국가에 양도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야.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전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형에 반대하는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은 백하리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문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칸. 여기 여러분들 루. 여기 여러분들 배가 되겠죠, 그쵸? 칼루배. 이제 1번입니다. 범죄 사실 자체를 근거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칸트가 말할 수 있는 말이냐, 루소가 간과하고 있는 말이냐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칸트에게 틀렸습니다. 칸트는 여러분들 범죄 사실 자체를 근거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맞는 형벌을 부과해야 되지, 그치? 따라서 요거는 에이, 칸트가 말할 수 없구나. 칸트가 비판할 수 없구나라고 해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그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강구한다. 이거 칸트가 얘기했던 건데? 칸트가 강구한다고? B. 칸트가 오히려 인정하는 내용이야, 그치? 따라서 여러분 2번 또한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칸트가 비판이 안 되고 두 번째 칸트가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구한다고 볼 수가 없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4번, 3번입니다. 네, 좀 적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안 적으면 저도 막 헷갈려. 네. 여러분도 당연히 적어야 돼. 네, 다쓸 필요는 없지만. 네, 3번입니다. C와 E입니다. C와 여러분들, 베카리아가 이렇게 둘한테 가하는 비판이에요.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구한다. 베카리아 여러분 따르면 살인자에게 종신노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쵸? 맞죠? 나아가서 여러분들, 여기서의 포인트. 루소도 여러분들,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루소가 여러분들, 간과하지 않습니다. C라는 비판이 틀린 거예요. 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소는 추방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그치? 사형, 5월, 추방. 여러분, 따라서 요 문제 좀 어려웠지만, 3번은 여러분들, 루소가 간과하지 않는다. 루소도 분명히 사형 이외의 형벌 추방을 얘기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요이 평가원 문제를 또 기점으로 해서 루스의 추방에 대한 내용도 뒤에 또 나오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사실 이제 4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베카리아가 간과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였는데, 이 베카리아가 그럼 얘기하는 원문에 따라서 이 4번은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어렵거나 좀 낯선 게 나오게 되면 이 모의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오답노트 정리하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베카리아가 어떻게 보고 있냐? 베카리아는 여러분들 형벌권을 얘기하면서 이 사회계약으로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과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어려운 말이 맞지만 베카리아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카리아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따라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 약간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리미리 연습한다 느낌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었습니다. 5번 체크하겠습니다. 5번 이제 여기 칸트였고, 여기가 베카리였고, 칸트가 이제 베카리에게 가는 비판으로 나왔던 이제 선지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베카리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아유, 생명박탈권을 양도한 적도 없는데 무슨 사형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카리안 따라서 과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아까 얘기했었던 근원적 시민계약의 공적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죄를 지은 거에, 그쵸? 맞게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칸트의 여러분 관점에서는 사회계약이라는 큰틀 내에서 동등성의 원리에 의거해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과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 정답 5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베카리아랑 칸트가 얘기하는 사회계약이나 근원적 시민계약이나 계약 당사자의 특징 같은 것들이 조금 약간 의미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큰 맥락 속에서 다음 이제 을입니다. 오직 보복권만이 결정한다. 동등성의 원리, 응보주의, 칸트.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인간을 수단이나 물건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거 사형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야. 그가 지은 죄만큼 맞게 책임을 지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을은 칸트. 마지막 여러분들, 병입니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다. 루소인가? 살인하면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살인자에게 희생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에 찬성했던 루소가 되겠죠. 병은 루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 칸, 루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네, 루 됐죠? 오케이. 1번부터 보겠습니다. A입니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결정됨을 간과한다. A, 볼까?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여러분들, 과로에 대한 내용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칸트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첫 번째 여러분, 칸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잖아, 그치? 칸트가 간과한다? 말이 안 되지. 칸트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지. 네.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했겠지만, 우리는 잘 확인했죠? 네.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이제 B입니다. B는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자유롭게 해주는 형벌로 불의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의가 아니다와 같이 이중부정처럼 나오게 되면 헷갈려요. 그쵸? 가뜩이나 지금 막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막 아까 수학 문제 7번에 몇 번에 했지 막 헷갈리고 하는 상황에서 사회탐구 풀고 있는 상황에서 이막두번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헷갈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연습해야 돼. 공부 체력, 문제 푸는 체력,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체력.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제가 알수 없겠지만 적어도 수능이 3달, 4달 저 적어도 여러분들 아니면 두달 남을 때쯤에는 이 수능 시간에 맞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 주중에는 뭐 인터넷 강의 듣고 학교 수업 듣느라 좀 어렵다라면 적어도 주말에 하루 정도 딱 여러분들이 국수, 영, 한국사 그리고 사탐 맞게 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렇게 푸는 연습들을 해야 돼. 바로 이제 2번 갈게. 이건 여러분 달리 말하면 불의가 아니다. 그건 정의롭다.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됐죠? 볼게.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자유롭게 해주는 형벌이야. 그가 지은 책임을 다하게 해줌으로써

0: 그를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의가 아니야. 정당한 거야. 정의로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칸트한테 가능하지, 그치? 칸트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나아가서, 비 여러분들, 베카리아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반대할까요? 베카리아는 여러분들 반대하겠죠. 야, 무슨 소리야? 야, 사형은 정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베카리아의 기본 생각이잖아요,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요 2번, 칸트가 비판이 가능하고요. 베카리아는 사형에 반대.
1: 서쪽으로 치죠. 그렇지. 자, 이렇게 칩니다. 자, 이 태양이 떠 있을 때의 고도, 각도예요, 각도. 각도가 이제 고도가 되는데, 높이 떠 있으면 떠 있을수록 어떻게 돼? 90도하고 가까울 것이고요. 지표면하고 그 각도가. 그렇지? 그리고 낮게 뜨면 뜰수록 그 지표면하고의 각도가 조금씩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태양이 높이 떠 있네? 그럼 고도가 높겠구나. 90도에 가깝겠구나. 이렇게 그냥 같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어쨌든 태양이 더 이렇게 많이 뜨기 때문에 낮의 길이도 길다라는 거지.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낮의 길이가 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디귿까지 알아봤고요. 리을, 나는 가보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아도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그렇지?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그냥 단순히, 아, 7월 남풍, 1월 북풍, 이렇게 외워서 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왜 암기하면 안 되냐면은, 적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용하는 게. 자, 잘 보세요. 1월 같은 경우는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지. 그치?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는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요. 제가 뭐 지도까지는 그리지는 않겠지만, 북태평양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에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약간 북쪽, 아니면 또는 서쪽, 북쪽이라고 할까요?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도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은 당연히 대륙에서 만들어지니까 어때? 한랭 건조해.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는 고온다습해. 그럼 강수량은 당연히 뭐에 영향을 많이 받겠어? 북태평양 기단에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겠어요?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공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바람이 불어와도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강수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죠. 대신 강수량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지. 이 한랭 건조한 바람이 뭐하고 합쳐지면은? 바다하고 합쳐지면은 눈을 내리게 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서해안에 지나가든지, 북동풍이 불때 동해안에 지나가든지 했을 때 그런 수증기를 머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지형성 강수를 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해안 같은 경우는 바다 효과로 인해 가지고 또 강설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죠. 그래서 서해안 중에서도 어디 호남 지방이 눈이 많이 내리는 거고, 그리고 영동 지방 같은 경우는 지형성 강수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연계를 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단순히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어렵게 나왔을 때 접근을 할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0번. 어쨌든 정답은요, 기역과, 아니,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31번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7번 문제네요.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정리한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도 크게, 이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바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렇지? 뭘 물어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계절풍하고요. 그리고 높새바람을 물어보는데요. 계절풍은 조금 더큰 규모의 바람이고, 높새바람은 조금 더좀 작은 규모의 바람이 되겠죠. 굳이 따지자면요. 자, 계절풍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달라지는데요. 여름에는 남서풍 또는 남동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탁월하다. 그치? 하나 더 기억하자면은, 뭐까지? 북동풍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하자고 했었어. 북동풍까지. 그래서 북풍 계열이 분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디귿 높새바람에 대한 내용이고요. 높새바람 같은 경우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확장할 때 영향을 줬었지.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이죠.

그래서 오츠카의 곡 높새 바람입니다. 같이 한번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기역은요, 주로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에 의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찾으라고 했어요? 고기압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고기압을 찾아봅시다. 고기압이 어디 있대? 서쪽에 있대. 그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생기는 고기압은 뭐예요? 시베리아 고기압이지. 그럼 기역. 남서풍 혹은 남동풍은 여름에 만들어지는데, 여름에 부는데, 그럼 여름에 부는 바람은 주로 시베리아 기압 배치에 의해서, 시베리아 기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러면은 틀린 설명이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기역이 아니라 니은, 겨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니은에는요, 겨울에는요, 주로 대류성 강수가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류성 강수도 이거는 여름철에 대류현상으로 인해서 내리는 강수잖아. 강한 일사에 의해가지고 지표면이 가열되면 상승하니까 강수가 내리는 거지. 그치? 정답은요, 또 디귿, 리을이었네. 디귿입니다. 높새 바람이 불때 영서지방의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되게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넘어갈 때 습윤했다가 고온 건조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리을이 발생할 때, 팬 현상이 발생할 때 바람바지 사면은 바람 그늘 사면보다 또는 비그늘 사면이라고 하죠. 비그늘 사면보다 습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당연히 맞는 소리지. 디귿하고 리을은 사실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걸. 근데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데 또 어떻게 나왔을 때? 우리가 앞에서도 문제를 살펴봤지만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근하지 못했죠. 왜? 여러분들은 암기했으니까. 그냥 암기했으니까 그런 거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적용했다면은 이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봐봐요. 이런 것도. 자, 팬 현상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바람 바지 사면과 비그늘 사면으로 이루어지는 게팬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영향을 줄 때, 바람이 불잖아요. 자, 바람이 불때 산맥을 만났네. 산맥을 만나면은 강제로 공기가 상승하니까 비를 쏟겠죠. 그치? 자, 그러면서 여기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든 공기가 고온 건조해지죠. 요게 바로 높새 바람이에요. 아니, 높바람이라는 말이 그냥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이고요. 셋바람이란 말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뭐 굳이 뭐 내용 어원까지 설명을 하자면은 높바람은 이제 높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래가지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 되고요. 셋바람은 그 밤새다. 약간 이럴 때. 밤을 새면은 어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북동쪽에서 부니까 북동 바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고온 건조하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치? 자, 어쨌든요, 이게 높새 바람이고 이거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거 전체를 봤을 때 이게 팬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이 높새 바람이라는 것은요, 팬 현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모든 바람 바지 사면과 비그네 사면에 대한 내용이 팬 현상이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모든, 그러니까 비그네 사면에서 나오는 그런 바람이 높새 바람, 이거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남서풍이 불 때, 바람 바지 사면도 있었거든. 남서풍이 불 때, 바람 바지 사면 건너편에는 비그늘 사면도 있었거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높새 바람이 무조건 비그늘 사면과 동일시하진 말라는 거예요. 비그늘 사면 사례 중에 하나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알겠죠? 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 하나만. 하나만. 그래도 6월 모의평가니까 우리가 좀 하나만 더 중요하게 다뤄보도록 합시다. 강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강수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강수도 그냥 외우는 경향이 있거든. 사실 비가 내리려면요, 공기가 차가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철에 차가운 물 마시다 보면 겉면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물방울이 맺히는 원리예요. 하늘에서 공기가 차가워지면 비가 내리고요. 땅에서 공기가 차가워지면 안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봤지만 기온 역전 현상 때찬 공기가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안개가 생기는 거야. 반대로 공기가 상승하면은 어쨌든 이 강수가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공기 상승이거든, 공기 상승.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강수도 그냥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좀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기반으로 하자 이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형성 강수지. 지형성. 지형성 강수도 부딪히니까 강제적으로 공기가 상승해야 돼. 그치? 그래서 강제적으로 공기가 상승하니까 비가 내리는 거죠. 또 대류성 강수. 강한 일사에 의해 가지고 공기가 가열 되니까 가열되는 공기는 또 상승해. 상승, 그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면 다시 차가워져. 차가워진 공기는 비를 쏟아. 결국 공기가 상승하니까 비를 쏘는 거고요. 또 전선성 강수. 전선성은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가 그냥 장마 전선 기억하면 되죠. 결국 이것도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하고 부딪히니까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찬 공기는 내려가려고 하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네, 차워지네, 비가 내리는 거고요. 저기압성 강수도 마찬가지야. 열대 해상에서 강한 일사 이해 가지고 공기가 막 상승하면은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풍. 저기압성 강수지 뭐야. 그치? 그래서 결국 다 공통점은 공기가 상승한다라는 거야. 공기가 상승한다는 거. 그치? 대류성하고 저기압성도 좀 원리가 비슷합니다. 대류성은 지표면에서 공기가 상승하면은. 저기압성 강수는 열대 해상에서, 바다에서 공기가 상승하면은. 아, 결국, 원리가 다 똑같잖아. 그치? 이런 걸 기반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알겠지?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가려면은 암기는 단순 암기는 안 돼. 자, 정답은요. 정답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알겠죠?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4년도 3월 학력평가 4번 문제죠. 다음 글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 나는요. 각각 뭐래? 결과, 여름 중에 하나래. 우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겨울과 여름을 비교할 거예요. 뒤에 문제도 계속해서 겨울과 여름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선생님, 왜 봄하고 가을은 이렇게 비교를 안 해요? 왜 봄하고 여름, 봄하고 겨울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아, 물론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는 두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하고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와 관련해서 문제 내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는 경향이 많은 거야. 봄도 비교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아마 더 쉬워질 거예요. 아니면은 내기 난해하거나. 물론 나올 수도 있지. 나오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두려워할 거 없어. 알겠지? 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요, 1월을 24절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좀 지금도 많이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자, 이를 농사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망종, 망종은요, 곡식의 종자. 자, 이게 종자가요. 그 파종하다 할때 종자예요. 파종하다. 시종, 시. 씨앗을 뿌리다 할때그 파종이잖아요. 망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곡식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죠. 모내기 알맞은 때라고 나옵니다. 망종 이후에 하지, 그치? 여름. 여름에 태양이 가장 길 때, 태양이 가장 오랫동안 떠 있을 때를 우리 하지라고 하죠. 반대로는 이제 동지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소서, 대서. 대서, 제일 더운 날. 소서, 이제 더위가 막 시작되는 날. 등 약간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농작물의 생장이 활발한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 당연히 하지, 소서, 대서 이런 것들은 더운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름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는요, 여름입니다. 찾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상강은요, 여기 상자 이거는 좀 많이 쓰죠. 우리가 상, 이게 설이상자예요. 설이상. 그래서 우리가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라는 말을 쓸때 무슨 단어를 썼어요? 무상일수라는 말을 썼잖아. 무상. 서리가 상,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야. 반대로 말했죠. 그렇죠. 무, 안 맺힌다는 거죠. 뭐가? 상, 서리가. 네. 그래서 서리일수, 이게 반대말이 무상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상일수의 반대말, 유상일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 편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설일수가 더 직관적이긴 하니까요, 어쨌든. 네. 상강은 설이가 내리는 시기라는 뜻이고요. 추수, 많이 들어보셨죠?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상강이 지나고 입동, 그치?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때야.
어떻게 보면은 소설 추위

이가 이제 들어서는 거고요. 대설 엄청 추울 때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지 겨울이 밤이 가장 길어요. 약간 이런 뜻이죠. 이런 것과 관련된 거는요. 겨울과 관련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겨울입니다. 그냥 이런 거 보일 때한 번씩 보는 거야. 이런 것들 상식이잖아. 좀 재밌잖아요. 네. 기억입니다. 가이는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자주 나타난다. 항상 기압 배치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남고북저, 서고동저. 그렇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야? 결국 고기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름철 보니까요. 서쪽에 고기압이 있니? 우리나라 서쪽에는 시베리아가 있어요. 그럼 시베리아 고기압이 서고동저형이야. 그럼 시베리아 기단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 겨울과 관련되어 있죠. 그냥 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나라고 해주다. 아니면은 남고북저형으로 바꾸든지. 그치?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니은입니다. 나에는 강한 일사이한 대류성 강수가 많이 발생한다. 자, 우리 대류성 강수 우리 앞에서도 다뤘지만요. 공기가 상승하면은 우리 대류라고 합니다. 그 대류. 그래서 지표면의 가열로 강한 일사로 공기가 상승했어요. 비가 내려요. 소나기. 대류성 강수라고 하죠. 근데 대류성 강수는 강한 일사가 필요하니까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가에 대한 설명. 너무 명확하게 틀렸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파트가 좀 그래요. 아파트와는 좀 다르게 내용 자체는 좀 쉬운 편입니다. 디귿. 여름은요, 겨울보다 하루 중 낮의 길이가 길다라고 했는데, 이거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자,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 태양 고도라는 게 있었어요. 태양 고도 어디가 더 높았어요? 각도 어디가 더 높았어? 여름철에 해가 더 높이 떴으니까. 그치? 리얼입니다. 나는 가보다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지. 이거 뭐에 대한 개념이니? 남북 간의 기온 차이. 위도지, 위도. 자,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는 여름이 심해요, 겨울이 심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리얼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도, 동서 간에 이렇게 나왔어도, 이거 같은 말이죠, 결국. 이 동서 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수력 분포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결국, 동서간이든 남북간이든 우리는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의 기온 차이가 더 심했다라는 것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동일한 내용을 묻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낮의 길이나 태양의 고도나 남북간의 기온 차이나 동서간의 기온 차이나. 그치? 그런 것들을 좀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 기출문제 나 맞았어. 끝? 이게 아니야.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밑에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색다르게 포장지가 바뀌어서 나왔을 때 나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인지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겠니? 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해야만 해요. 자, 여기까지 32번 정답 디귿 리을이었고요. 뭐 계속 정답이 디귿 리을 같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는요, 내 계절에 개최되는 지역 축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계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인데, 난이도 자체는 막 크진 않았어요. 그치? 근데 사실 지역 축제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게이 지역이 나왔을 때, 축제가 나왔을 때, 지역을 알아두는 게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지역에 위치하고요. 그치? 자, 가는 보령입니다. 보령의 머드 축제니까, 가는 여름과 관련된 설명인 거야. 여름. 그치? 그래서 보령의 위치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를 봤는데 보령의 위치를 모른다 이러면은 백지도 빨리 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출할 때가 아니야. 빨리 백지도 보고 백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지역의 중요한 위치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나 화천입니다. 화천하면은 사실 유명한 게 대표적으로 산천어 축제가 있어요. 겨울철에 물고기 잡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겨울입니다. 이 산천어가 추운 곳에서 잘 살거든요. 다입니다. 김제희의 지평선 축제입니다. 지평선. 그렇지. 완전히 평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제는 논농사하기에 굉장히 좀 용이하죠. 그래서 여기는 막 황금빛,
막 별을 베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해요. 이 축제 안에서요. 그치? 그래서 벼와 관련된 축제라고 보셔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추수 때니까 가을이겠죠, 가을. 라, 진해 군항제. 진해라고 나오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이제 진해라는 것보다는 이 지역, 어느 지역? 창원이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창원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창원 안에 진해가 있는 거야. 그치? 마산, 진해, 창원이 이렇게 통합됐잖아요. 창원 통합시로. 그러면서 이제 창원이 된 거야. 알겠죠? 그 안에 어쨌든 진해가 있습니다. 라는 봄입니다, 봄. 심지어 여기 보면은, 뭐지, 일수도 나와 있어요. 여기 월, 뭐지, 이거? 네. 어쨌든, 진해 군항제가 되겠습니다. 벚꽃축제죠, 벚꽃축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 지역의 위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 축제가 나왔을 때는 위치를 더 물어보는 경향이 있거든. 알겠죠? 1번입니다. 나이는 고랭지 채소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랭지는 고도가 높은 지역이잖아. 추워요. 그래서. 그치? 그럼 배추가 자랄 때 보통 우리 배추하면은 고랭지 채소하면은 배추를 떠올리잖아. 이 배추도 보면은 배추도에 보면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교과서에 나오니까 한번 언급해 볼게. 겨울 배추하고 여름 배추가 있거든. 보통 배추는요, 날이 좀 추워야지 잘 자랍니다. 맛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가 김장하기 전에 배추를 재배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막 너무 추우면 배추를 재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따뜻하고 평야가 분포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해남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이루어지죠, 해남. 그래서 해남 하면은 겨울 배추가 유명한 거야. 알겠죠? 겨울철에 또 엄청 춥진 않으니까. 그리고 김장하기 전에 배추를 재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 여름 배추는요. 여름에도 이제 배추가 나는데 사실 여름 배추는 맛이 없어요. 무르거든, 되게. 근데 여름에도 맛있게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 그게 바로 어디야? 추운 지역. 고도가 높은 지역이지. 우리 여름 하면은 최난의 평균기온을 먼저 떠올리라고 했잖아. 그게 바로 고랭지입니다. 고랭지. 대관령 같은 고랭지죠. 그렇지? 그래서 고랭지 배추가 여름 배추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요. 나는요. 결과 관련된 거잖아. 고랭지 채소 재배가 아니라 이제 해남에서 배추 재배가 잘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쓰면 맞겠죠. 어쨌든 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고랭지는 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 자, 2번입니다. 다에는요. 가을에는요.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 꽃샘추위가 발생한다. 저 여러분들 이 문제 보고서 아마 아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 꽃샘추위 발생하는 건 이거 봄철과 관련된 설명이잖아. 봄철, 봄철. 봄철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이해하면 좀 아쉽죠, 사실은. 왜냐면요. 우리가 이걸 끊어서 봤을 때 가을철에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까지는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베리아 기단 아, 겨울. 아, 그리고 봄에 꽃샘추위 발생할 때 확장. 끝.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여기서 사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아쉬운 거지. 봐봐. 우리 여름하고 크게 나누면은 겨울 있잖아요. 그치? 결국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름 주변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줄 거고요. 그치 않니? 그리고 겨울 주변으로 해가지고는요. 이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 주변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주겠죠. 어디까지? 봄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반으로 이해한다면은, 아, 가을철에도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될 수가 있겠구나. 그럼 당연히 춥겠구나. 그때 서리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냥 단순히 꽃샘추위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 아, 이 내용 자체 봄이네. 이게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까지는 맞는데 꽃샘추위가 틀렸구나. 라고요. 알겠죠? 이게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과 그냥 암기하는 것에 좀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최근 수능에는 이 유연성을 좀 많이 요구하잖아요.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잖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물론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개념을 이해할 때그 이해를 기반으로 좀 적용을 하자라는 거야. 알겠지? 꽃샘추위가 아닙니다. 네. 다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라. 3번입니다. 라에는 월동을 대비해 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봄이 아니라 뭐예요? 겨울과 관련된 거지, 그치? 나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나. 자, 4번이죠. 가에서 여름에는 겨울보다 서고동저영 고기압이 어디 있어? 서쪽에 있어. 그럼 시베리아 고기압이네. 그치?